곱하기 180이 되잖아요. 그럼 180이라는 큰 숫자는 한 번에 사라지고요. 10, 132를 12로만 나누면 되는데 그 값이 11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동일하게 55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물론 똑떨어지게 계산을 다한 다음에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그냥 정리되지 않은 큰 숫자 상태에서 두 수를 곱하면 조금 더 식을 간략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각 n분의 10파이가 제1사분면의 각이 되도록 하는 이라고 했습니다. 제1사분면의 각. 그러면 이 각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냐면 0 라디안과 파이가 아니고 2분의 파이 라디안 사이에 있어야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0보다 크다. n분의 10파이가. 네. 그리고 나서 얘가 2분의 파이보다는 작다. 라고 쓸 거예요. 네. 근데 위에 10을 동일하게 맞춰주면은 계산하기가 편하니까 저는 2분의 파이를요, 20분의 10파이로 바꿔도 무방할 거기 때문에 20분의 10파이로 바꿔치기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눈에 더 극명하게 보이죠? 10이라는 숫자는 25로 나눈 것과 10이라는 숫자를 n이라고 나눈 걸로 비교했을 때 이게 더 작아지려면 우리 피자 10판을 20명에서 나눠 먹을 때보다 더 적게 먹게 되려면 인원수가 더 늘면 더 적게 먹게 되는 상황이죠. 즉, n은요, 21 이상의 숫자면 돼요. 왜냐하면 문제 조건에서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n은 뭐다? 21 이상인 자연수면 됩니다. 아니, 그럼 쌤, 0보다 큰건안 따져도 되나요? 네, 0보다 큰건안 따져도 돼요. 어차피 10파이 양수에다가 n 양수로 나누는 거니까 어차피 n 양수예요. 그래서 이쪽 방향은 따져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끝났네요. n이 21 이상이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두 자리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 뭐보다는 두 자리 수 중에 제일 큰 거는 99죠. 그래서 9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자연수 n에 뭐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연수 n에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이렇게 등호가 둘다 들어가는 경우에는요, 큰 수에서 제일 작은 정수를 뺀 다음에 둘다 등호 들어갔기 때문에 숫자를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99에다가 이두 수를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20이 될 거고요. 정답은 몇 개? 79개가 될 겁니다. 79개. 자, 이렇게 10번까지 쭉 가봤는데요. 만약에 얘가 제2사분면의 각이었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제2사분면의 각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2사분면이면은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그죠? 뭐보다는 작아야겠어요? 네, 파이보다는 작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제3사분면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3파이보다는 작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똑같은 논리로 제4사분면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바꿔서 풀면 되겠어요? 네. 2분의 3파이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게끔, 네. 2분의 4파이, 즉, 2파이보다는 작다라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10번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문제 조건상 제1사분면의 각이라고 했을 때에는요, 이 범위에서 풀어서 79개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문제를 뭐 학교 수업 시간에 풀고 시험 문제 범위에, 시험 범위에 포함됐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분면에서는 부등식이 어떻게 성립할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네. 자, 이렇게 10번까지 함께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일반 각과 호도법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대부분 단위를 변환하는 계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계산하는 그 변환식은 물론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지만 그냥 여러분 눈에 좀더 확실하게 들어오는 것. 파이 라디안은 180도다라는 걸 기억하면 2분의 파이 90도 바로 나올 거고요. 2파이 360도 금방 비례해서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내용 토대로 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문제까지 가볼 거니까 그 뒤에 있는 파트 또한 페이지 정도 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

대표적으로 키르케고르, 야스퍼스, 하이데거 이런 세 인물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나머지 한분 남아 계시죠? 사르트르는 다음 12강에서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과연 벤당과 미레, 일단 공리주의 사상 어떤 내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공리주의입니다. 자, 공리주의는요, 일단 영국에서, 그렇죠, 등장한 사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휴은요, 인간이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 보편화될 수 있는 사회적 차원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시인의 감정, 사회적 차원의 시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내 도덕적인 내 선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렇게 휴은요,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이라고 하는, 네, 관점들을 우리에게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차원의 이익에 대해서 부각시키는 계기를 마련했고 이것이 이후에 벤담과 밀과 같은 공리주의 후배들이 등장하는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 공리주의야. 자, 얘들아 천천히 보자. 공리라고 하는 그 말에서부터 알수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이익을 강조하는구나.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적인 유용성, 이런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강조하는 사상을 우리가 공리주의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리주의는 잘 보자.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그 행위를 하게 되는 동기는 고려할까 안 할까? 네,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동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그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때는 그 행위가 야기할 무엇, 그렇죠, 결과. 한마디로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얼마만큼의 유용한 것을 산출해 냈느냐, 이것에 의해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결과를 중시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주의라고 불러? 그래, 결과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런 결과를 평가하는 데 고려되는 유일한 요인은 행위에 의해서 생겨날 무엇이다. 쾌락과 고통이다라고 하는 쾌락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에피크로스, 즉 서양 고대 헬레니즘 시대에 등장했었던 에피크로스는요, 쾌락을 도덕적인 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쾌락 증진, 고통 감소는 선이고 고통 증진, 쾌락 감소는 악이다라고 하는 쾌락주의를 주장했죠. 이런 에피크로스의 쾌락주의가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쳤구나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리주의는요, 에피크로스가 이야기한 것과는 사뭇 다른 쾌락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벤담과 밀, 즉 공리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쾌락이라고 하는 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쾌락주의가 아니라 어떤 쾌락이야? 그렇죠.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된 쾌락주의였기 때문에 에피크로스와 달라. 얘들아, 에피크로스가 이야기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어떤 쾌락이었어? 개인적인 차원의 쾌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니? 에피크로스는 어때? 공적인 일에 굉장히 공적인 일에 쓸데없이 나서지 말아라. 그러니까 공적인 인간관계를 맺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소수의 친구들과 우정에 만족하면서 소수의 친구들과 나누는 우정에 만족하면서 어때요? 그런 은둔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공부할 벤담과 밀은 달랐어요. 자, 쾌락은 선, 고통은 악이라고 하는 관점은 에피크로스와 동일했지만 에피크로스와는 달리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된 그런 사회적 차원의 쾌락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한 얘들아 잘 보자. 우리 벤담과 밀과 같은 이런 공리주의 사상가들은요, 쾌락과 고통의 양을 헤아릴 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벤담과 밀과 같은 공리주의 사상가들은 사회 전체의 행복, 사회 전체의 쾌락, 이것을 증진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사회 전체의 쾌락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을까? 그래, 그 사회를 이루는 각 개개인의

개인의 쾌락을 무엇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맞아. 더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사회 전체의 쾌락은 그 사회를 이루는 개인들의 쾌락의 총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사회 전체의 쾌락이라고 하는 건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의 쾌락의 총합이야라고 생각하면서 개인의 쾌락과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조화시키려고 했어요. 아, 공리주의가 처음 등장했을 때 영국의 상황이 자본주의가 막 발달하면서 빈부격차가 막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조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벤당과 미래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조화시키려고 해요. 자, 그럼 맥락 속에서 사회 전체의 행복, 사회 전체의 쾌락을 개개인의 행복, 개개인의 쾌락의 총합으로 계산했는데 그 당시에는요, 어때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벤당과 밀은 귀족의 행복이나 노예의 행복이나 똑같이 몇 인분으로 계산해야 돼? 1인분으로 계산해야 해. 귀족은 더 중요하니까 100인분의 가중치를 주고 노예는 한 0.5인분으로만 계산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똑같이 평등하게 몇 인분으로, 그렇죠. 1인분으로 모든 사람의 행복, 모든 사람의 쾌락을 헤아려야 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아, 굉장히 공평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쾌락과 고통의 양을 헤아릴 때, 어떤 사람의 쾌락도 다른 사람의 쾌락보다 더 중요한 가중치로 계산되어선 안 된다라고 바라보았다는 것까지 한번 공리주의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정리해 보았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상가로 좀 들어가서요. 여러분이 공리주의의 체계를, 토대를 닦은 또 대표적인 사상가로 잘 알고 있는 벤담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담은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쾌락주의 행복론을 가지고 있었어. 한마디로 행복과 쾌락이라고 하는 무엇? 그렇죠. 좋은 결과를 추구하고자 했다는 거죠. 자, 벤담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의 본성은 고통은 피하고 쾌락은 추구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서 벤담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자연은 인류를 쾌락과 고통이라고 하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도 이 쾌락과 고통이라고 하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 즉, 모든 인간은 자연스럽게 고통은 피하고 쾌락은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벤담은요, 쾌락 증가, 고통 감소는 선, 거꾸로, 고통 증가, 쾌락 감소는 악이라고 생각했고요. 우리 요런 부분들은 누구와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야. 에피크로스도 요런 부분들 그대로 가져가죠. 그래서, 아, 에피크로스도 기본적으로 쾌락 증가와 고통 감소를 선이라고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에피크로스와 공리주의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등장하죠. 자,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요런 부분. 생각해보자. 인간의 본성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쾌락 증가와 고통 감소는 선이고 고통 증가와 쾌락 감소는 악이다라고 하는 건 누구와의, 그렇지, 에피크로스와의 공통점이었어요. 그런데 공리주의가 에피크로스와 분명하게 뚜렷하게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도 있었죠. 자, 벤담은 이런 행복과 쾌락을 고려할 때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어떤 차원? 좋아요. 사회적 차원의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무슨 원리? 좋아요. 공리의 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반면에 에피크로스는 그래. 아까 방금 살펴본 것처럼 어디까지나 개인적 차원의 쾌락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공적인 일을 괜히 나서지 말아라. 라고까지. 그렇죠. 우리에게 이야기했다는 점 차이점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벤담은 옳은 행위란 최대 행복을 결과적으로 유용하게 가져오는 행위다라고 하는 공리의 원리를 제시했어요. 얘들아,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휴문요, 어디까지나 공감의 원리에 머물러 있었어. 휴문 공감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벤담은, 아, 그럼 공감 가지고는 안 돼. 실제적으로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차원의 행복까지 실제적으로 유용하게 그런 어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고 하는 공리를 산출해야 해라고 하는 공리의 원칙까지 얘기했다는 것들, 흉과 벤담도 아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구나. 흉은 공감의 원리, 벤담은 공리의 원리라고 하는 것도 구별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벤담은 어떤 행위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는 그 행위와 관련된 이해관계 당사자들, 자, 이해관계 당사자가 개인이라면 그 개인이 될 거고요. 혹은 그 이해관계 당사자가 사회 전체가 된다면 사회 전체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그 행위를 승인하는 무슨 원리? 좋아요. 공리 원리를 기준으로 행위의 옳음과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으냐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냐를 판단하려면, 그 행위가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산출했어? 아니면 산출하지 못했어? 이걸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바라본 거야. 보라쌤이 어떤 행위를 해서 그 결과 최대다수를 최대한 행복하게 해줬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최대 행복을 가져왔어. 결과적으로 유용하게 산출했어.

탈출했어. 그러면 보라쌤의 행위를 옳은 행위다라고 공리의 원리는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벤담은 이러한 공리의 원리를 단순히 도덕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원리로? 그렇죠. 입법의 원리로까지 적용했어요. 입법. 법을 만든다는 거지? 그래, 오늘날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 때 결국은 어때? 의원들의 다수결로 만들잖아. 다수결이라고 하는 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것 알 수 있겠죠? 아, 공리 원리는 도덕뿐만 아니라 입법의 원리 한마디로 정부의 정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원리구나. 아, 언제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원리야? 그렇지, 보편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제시했다. 아, 언제 어디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도덕 원리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그렇죠. 칸트와 공리주의의 무엇이었어? 그렇죠.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맨날 나와. 삐뽀, 삐뽀. 잘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칸트의 도덕 원리도 언제 어디서나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보편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보편적인 도덕 원리였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벤담과 미래의 이런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고 하는 공리의 원리도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보편적으로 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하, 보편적인 도덕 원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런 벤담의 공리주의를 가리켜서 양적 공리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양. 아, 한마디로 아, 양을 중시하는구나. 양을 따지는구나. 어떤 점에서 양적 공리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만 더 살펴볼게요. 자, 벤담은 이렇게 생각했어. 모든 쾌락은 어때? 어때? 쾌락은 선이잖아. 그러니까 쾌락은 선이지. 그러니까 모든 쾌락은 다 좋은 거야. 선이야. 단 그런 의미에서 모든 쾌락에는 퀄리티, 즉 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본 거죠. 모든 쾌락의 퀄리티는 다 동일하다. 질적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했어. 쾌락에는 어떤 차이만 존재해? 그렇지, 양적인 차이만 있다라고 본 거야. 아, 쾌락의 질적 차이는 인정하지 않고요. 어떤 차이만 인정했어? 좋아요. 양적 차이만 인정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벤담의 공리주의를 뭐라고 불러? 그래, 양적 공리주의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우리가 떡볶이 가게에 가면 떡볶이의 양은 개수를 셀 수 있잖아. 그것처럼 벤담은요, 쾌락과 고통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쾌락뿐만 아니라 무엇도, 그렇죠, 고통도 마찬가지야. 쾌락과 고통의 양은요, 어때? 금방 계산할 수 있다라고 벤담은 생각했어요. 마치 떡볶이의 양 개수를 셀 수 있는 것처럼 쾌락과 고통의 양, 즉 그 개수도 셀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산법을 얘기해 줬는데,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라고 한 7가지 기준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강도가 강할수록, 오래 갈수록, 지속적으로 오래 갈수록, 쾌락이 올지 안 올지 애매한 것보다는 확실하게 쾌락을 산출해 줄수록, 쾌락을 100년 뒤에 산출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그렇죠? 가깝게 산출해 줄수록, 행복, 쾌락을 하나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생산할수록, 행복, 즉 쾌락을 고통 없이 순수하게 그 행복, 쾌락만 생산할수록, 그리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범위가 넓은 그런 행복, 그런 쾌락을 산출할수록 더 양이 많게 계산될 수 있다라고 한 7가지 계산법을 이야기했어요. 앞에 3개가 제일 많이 나와. 강지, 확. 앞글자 따서 강지, 확 기억해 두시고요. 혹은 이 7개를 다 외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내신 시험에서는요, 서술형 문항에서 이런 것들 종종 나오거든. 벤담의 쾌락 계산법. 7가지 기준 중에 몇 개 이상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서술하시고 이런 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깜지를 화끈하게 다하는 순수한 범위. 자, 선생님이 누누 얘기하지만 꽃보다 남자의 김범을 쌤이 좋아했다고 했잖아. 쌤이 만약에 범위한테 깜지 숙제를 내주면, 그렇지, 범위는 깜지를 화끈하게 다할 거야. 왜냐하면 순수하거든요. 자, 깜지를 화끈하게 다하는 순수한 범위를 생각하면서 7가지 벤담의 쾌락 계산법까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벤담이 이렇게 쾌락에 양적 차이만 인정하고 질적 차이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는 비판을 받았어. 벤담, 너는 인간을 동물 취급하니? 라고, 우리가 양만 많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런 비판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등장했던 밀은 벤담을 계승하면서도 벤담과 다른 질적 공리주의를 이야기했거든요. 천천히 보자. 자, 원래 밀의 아버지가 벤담의 절친이었거든요. 그래서 밀은 어렸을 때부터 벤담 삼촌의 영재 교육을 막 받으면서 공리주의의 후계자로 자라나요. 그래서 그는 벤담 삼촌의 사상도 계승합니다. 자, 벤담의 기본 입장, 공리주의 기본 입장은 다 받아들여. 자, 쾌락은 선, 고통은 악. 쾌락 증진, 고통 감소는 선. 고통 증진, 쾌락 감소는 악. 이라고 하는 이런 쾌락주의 입장 다 받아들이고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이런 공리의 원리를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한다. 이런 거다 받아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계승하는데, 벤담의 사상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부분이 있죠? 딱 봐도 알겠다. 아하, 밀은요, 쾌락의 무슨 차이도 인정했군요. 옳지. 질적 차이도 인정합니다. 보자. 밀은 이야기합니다.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봐. 벤담은 쾌락의 양적 차이만 인정해. 밀은. 그렇지. 쾌락의 양적 차이와 질적 차이도 다 인정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두 가지 중에서, 양적 차이와 질적 차이 중에서 밀이 더 강조한 건 무슨 차이였을 것 같니? 그래, 맞아. 이름 속에 나와 있잖아. 질적 공리주의지? 아, 질적 차이를 보다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어떤 쾌락은 양은 좀 적더라도 질이 높은 쾌락이 있어. 반면에 어떤 쾌락은, 양은 되게 많은데 질이 좀 떨어지는 쾌락이 있어. 자, 1번과 2번. 이 중에서 무엇이 더 바람직한 쾌락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밀은요, 어때? 양이 다소 적더라도 질이 더 높은 쾌락. 이것이 보다 더 선호할 만한, 보다 더 바람직한 가치 있는 쾌락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아, 질적 차이를 보다 더 중시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선생님, 그러면요, 쾌락의 퀄리티, 즉, 질은요, 어떻게 헤아릴 수 있어요? 얘들아, 밀은 이야기합니다. 자, 질적으로 낮은 쾌락이 있고,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 있다고요. 어떤 쾌락이 질적으로 낮은 쾌락일까? 그래,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감각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런 감각적인 쾌락은 어때? 질이 낮은 쾌락이야. 반면에 질적으로 더 높은, 더 고상한 그런 쾌락이 있는데 이건 뭐냐? 지성, 감정, 상상력, 도덕감정과 같은 인간의 어떤 능력? 그렇죠. 고등한 능력. 이것을 발휘하는 데서 얻어지는 정신적인 쾌락이 더 질이 높은 쾌락이라고 생각했어. 지성, 감정, 상상력, 도덕감정.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더 고상한, 더 고등한 능력이잖아. 이걸 발휘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정신적인 쾌락. 이것이 보다 더 퀄리티가 높은, 질이 더 높은 쾌락이다라고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밀은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질적으로 높은 쾌락. 즉, 인간의 고등한 능력을 발휘하는 데서 얻어지는 이런 정신적인 쾌락은 질이 더 낮은 쾌락보다 양과 무관하게, 자, 양하고 상관없이 어때? 더 가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록 양이 더 적더라도, 양이 더 적더라도 질이 더 높은 쾌락이 있다면 그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밀은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에브리바디 누구나 질적으로 더 높고 더 고상한 쾌락을 추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얘들아, 이런 정상적인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 내 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잖아. 따라서 양만 많다고 해서 이런 저급한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은 다소 부족하다 할지라도 보다 더 정신적인 쾌락, 보다 더 고상한 쾌락, 지성, 감정, 그렇죠? 상상력, 도덕감정 같은 이런 고등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얻어지는 이런 정신적인 쾌락을 보다 더 추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밀은요, 이런 질적으로 높은 쾌락의 예를 들면서 자기 희생,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네,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희생의 가치를 인정해요. 그런데 비보. 얘들아, 잘 봐봐. 미리 이렇게 자기 희생의 가치를 인정했다고 해서 자기 희생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그 자체로 이렇게 소중하다 이렇게 본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밀도 어디까지나 공리주의 사상가잖아, 얘들아. 얘들아, 기본적으로 공리주의는 어때? 뭐그 자체로 소중한 거 그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자, 공리주의자들은 어때? 결과를 보잖아. 결과주의라고 우리 처음 공부했었지. 자, 무언가 가치가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는 항상 결과적인 유용성을 산출했냐 안했냐, 그걸 바탕으로 결과적 유용성을 산출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줘. 다시 말하면, 봐봐. 자기 희생의 가치를 인정했지만 자기 희생도 그 자체가, 이그 자체가 가치를 지니는 건 아니야. 어디까지나 자기 희생을

가게마다 그 퀄리티 차이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해달 그건 어떻게 누가 구분해? 어떤 떡볶이가 훨씬 더 질이 높은 맛을 내는구나. 이런 건 누가 구분하지? 그렇지. 다양한 떡볶이를 다 먹어본 사람. 자, 여러 종류의 쾌락들, 즉 질이 높은 쾌락과 질이 낮은 쾌락들을 모두 무엇해본 사람, 경험해본 사람. 우리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쾌락의 전문가, 이렇게도 표현해 볼수 있겠다. 어떤 이런 쾌락의 전문가가, 판단하는 그 판단을 존중해야 돼. 마치 많은 떡볶이들을 다 먹어본 그런 미식가가, 이 떡볶이의 평점, 별점은 별점 5점, 저집 떡볶이의 퀄리티는 별점 1점, 이렇게 떡볶이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쾌락도 마찬가지야. 다시 해봐. 여러 종류의 쾌락, 즉, 질이 높은 쾌락과 질이 낮은 쾌락을 골고루 다 무엇 해본 사람? 경험해 본 사람의 즉, 이런 쾌락의 전문가들의 판단을 존중해서 그들이 더 선호할 법한 쾌락을 우리는 질이 더 높은 쾌락이다라고 인정해야 한다라고 미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얘들아, 우리가 어떤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이렇게 헤아리기 위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경험을 우리가 직접 다 해봐야 되는 건 아니야. 그치? 이렇게 쾌락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판단을 통해서도 그렇지, 우리는, 쾌락의 질을, 퀄리티를 헤아려 볼수 있고요. 또 우리 어떤 이성을 통해서 사고의 봄으로서도 이런 쾌락의 어떤 질적 차이 같은 것들을 헤아려 볼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든 쾌락을 다 경험해봐라. 그럴 때 쾌락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미리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도 한번 이해해 보았습니다. 자, 미리는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의 희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남겼어요. 한번 보자. 공리주의는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최대 선까지도 무엇할 수 있는 힘, 좋아요. 희생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어때?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그렇죠. 질적으로 높은 그런 쾌락에 속한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다만 희생 그 자체가 곧 선이라고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도 역시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희생이 사회 전체 행복의 총량을 증가시켜야지만 비로소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지 행복의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희생은 어디까지나 무용지물로 간주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빌도 역시 공리주의 사상가였구나라고 하는 것 결과적 유용성을 중시했구나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우리 실전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근대 서양 사상가 갑과 을의 가상 대화입니다. 천천히 한번 볼게요. 쾌락의 향유와 고통의 회피. 자, 쾌락을 증가시키고 고통을 줄이는 이런 쾌락의 향유와 고통의 회피는 입법자가 염두에 두는 목적이며 쾌락과 고통은 입법자가 사용해야 하는 도구입니다. 그는 쾌락과 고통의 무엇을 초하여 양을 강도, 지속성, 강지, 확 기억나지? 총 7가지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쾌락과 고통의 질적 차이는 인정하지 않고 양적 차이만 인정하면서 그런 쾌락과 고통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7가지 계산법까지 제시해 준 양적 공리주의자 좋아요 벤담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겠네요. 을입니다.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와 양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 가치가 있는 쾌락을 평가할 때는 오직 양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즉, 양뿐만 아니라 어떤 차이까지도, 그렇죠. 질적 차이도 무엇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라고 보고 있어요.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자, 어떤 쾌락이 더 가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때? 밀, 즉 질적 차이까지 인정한 요 밀은요, 뭐라고 생각할 거야? 그렇지. 질이 더 높은 쾌락. 질이 더 높은 쾌락이 더 가치가 있는 쾌락입니다. 라고 볼 거예요. 하지만 얘들아, 벤남 같은 경우는 어떤 쾌락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까? 그렇지. 양이 더 많은 쾌락. 양이 더 많은 쾌락이 더 가치가 있다.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아마 서로 다른 입장을 제시할 거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옳은 거 골라 볼게요. 1번입니다. 공리의 원리는 행위가 아니라 행위의 규칙에 적용되어야 한다. 얘들아, 이 1번 같은 경우는 천천히 보자. 자, 기본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공리의 원리가 나왔어. 그런데 이 공리의 원리가 행위가 아니라 어디에 적용되어야 된대? 행위의 규칙에 적용되어야 합니다라고 나왔는데 그 잘못된 진술입니다. 자, 왜냐하면 벤담하고 밀은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공리의 원리를 어디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개개인의 행위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라 행위 규칙에 적용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진술은 틀렸어요. 선생님, 그러면 1번은 누구의 입장이에요? 1번은 얘들아, 여러분들이 이제 공리주의 뒤에 가보면 선생님이 따로 지금, 네. 내신 만점 수능특강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알면
좋은 내용이라 말씀드립니다. 공리주의를 이제 오늘날 현대의

그렇죠? 적용시키고자 하는 이런 현대 공리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런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이라고 하는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에 적용하는 이런 벤담과 밀과 같은 형식의 이런 공리주의는 다소 어때? 불합리한 모습이 많다.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 그런데 그 많은 행위들을 일일이 다 공리의 원리를 다 적용해서 그 모든 행위들의, 그렇지? 결과적 유용성을 일일이 측정하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너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위가 아니라 조금 더 굵직굵직한 어디에? 행위의 규칙에 적용해야 한다라고 오늘날의 규칙 공리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현대의 규칙 공리주의자들의 주장으로 성립할 수는 있지만 벤담의 입장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벤담과 밀은요, 공리 원리를 행위에 적용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2번입니다. 개개인의 사적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은 대립할 수밖에 없다. 아니지, 얘들아. 기억하니? 우리 공리주의 처음 공부할 때 얘기했는데, 공리주의는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조화시키려고 하고요.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 행복은 조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 이렇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공리를 합리적으로 측정하려면 쾌락의 양을 배제하고 질만 고려해야 한다. 이거 미래 입장 아니죠? 미래냐?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도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양적 차이와 질적 차이를 둘다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 행위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 전체의 행복이다. 그래, 4번 같은 이런 진술은 갑과 을의 공통점이지, 공리의 원리의 기본을 얘기하지. 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 행위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 전체가 얼만큼 최대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것이기 때문에 갑과 을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을의 입장 당연히 성립할 수 있겠네요. 5번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도덕적 의무는 최대 행복의 원리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아니지. 둘다다 공리주의 사상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할 도덕적인 의무는 최대 행복의 원리. 다시 말해서 이게 바로 공리의 원리거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 공리의 원리에 의해서 도출됩니다. 따라서 좋아요. 우리가 지금 방금 풀어본 이 실전 문제 3번의 정답은요. 그렇죠.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대의 여러 서양 사상까지 모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현대의 사상을 좀 이야기해 볼 차례인데요. 현대의 사상은 크게 실존주의와 실용주의로 나누어져서 전개가 돼요. 그중에 우리 먼저 실존주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존주의는 친구들이 사상가들의 이름을 제일 어려워해. 그래서 사상가들의 이름부터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 글자 따서 기야하사. 자, 기야하사, 기야하사, 기야, 기야, 기야하사. 자, 키. 키르케고르, 야, 야스퍼스, 하, 하이데거, 사, 사르트르 해보자. 키야하사, 키야하사. 옳지. 승특강 교재에는요, 키르케고르 먼저 나오고, 사르트르 나오고, 야스퍼스 나오고, 하이데거가 나오는데, 선생님은 수업할 때 주로 키야하사라고 수업해. 왜냐하면, 키르케고르와 야스퍼스가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이 있고요. 하이데거와 사르트르가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이 있거든요. 자, 키르케고르와 야스퍼스는 둘다 신, 절대자, 어떤 초월자로서의 그 어떤 신의 존재를 받아들이면서 실존주의를 이야기하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반면에 하이데거나 사르트르 같은 사상가는 무신론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실존주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무신론적 실존주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키야하사, 키야하사. 먼저 첫 번째 키키키. 좋아요. 키르케고르의 사상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르케고르는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실존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실존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선택의 상황에 있잖아. 이것이냐, 저것이냐. 과연 나의 선택 과목은 이것으로서 정해야 되냐, 저것으로 정해야 하냐. 이 대학을 지원해야 되냐, 저 대학을 지원해야 하냐. 이과를 가야 하냐, 저과를 가야 하냐, 쟤랑 사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계속 선택해야 돼. 얘들아, 근데 봐봐.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바로 어떤 상황이야? 자신의 실존 문제가 가장 잘 드러나는 실존적인 상황이거든? 이런 실존적인 선택의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는 뭐라고 부른 거야? 실존이라고 부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라쌤이랑 만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실존이야. 쌤도 마찬가지야. 이런 늘 선택의 상황, 실존적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결국은 하나하나의 실존이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자. 키르케고르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택의 상황, 실존의 상황에 놓여있는데 얘들아, 선택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지. 이런 선택의 상황에서는 우리는 늘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선택했다가 괜히 잘못되는 거 아니야? 어, 나 이걸 이렇게 했다가 잘안 되면 어떡하지? 우린 이렇게 계속 그런 불안을 갖게 돼요. 자, 이러한 불안 때문에 우린 어떻게 하냐면 주체적인 결정을 회피하게 돼. 주체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그냥 도망치게 돼. 아, 모르겠다. 그냥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남들이 정해주는 대로 가야지. 그냥 우리 부모님이 저 대학 가라고 하니까 나는 그냥 그 대학 가야 되겠다. 아, 모르겠다. SNS에서 사람들이 다 이과가 요즘에 뜬다고 하니까 나 그냥 이과 가야 되겠다. 모르겠다. 내 친구들이 다쟤 멋있다고 하니까 나 그냥 사귈까? 막 이런 식으로 주체적인 결정을 회피하면서, 그렇게 도망치게 돼. 그런데 그렇게 주체적인 결정을 회피하면 결국은 뭐에 빠질까? 절망. 그치? 결국 남는 건 절망이야, 얘들아. 그치? 이런 어떤 실존의 상황, 선택의 상황에서 인간은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주체적인 선택을 피해, 도망쳐. 그럼 그 결과 결국 뭐가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야? 절망. 절망이 찾아온다고 키르케고르는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절망을 뭐라고 불렀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까지 불렀어. 다시 뭐라고? 죽음에 이르는 병. 얘들아, 키르케고르의 그책 제목, 저서 제목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거든.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건 그가 그 절망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얘들아, 어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어떤 신체적인 죽음? 뭐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이런 주체적인 결정을 회피하면서 빠진 이 절망의 문제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죽음 이후에도 우린 여전히 죽음에 이르는 병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라고까지 키르케고르는 이야기하거든요. 아, 이런 절망의 문제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규정한 키르케고르 떠올려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고 우리 참된 실존을 회복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자, 보자. 키르케고르는 크게 실존의 단계를 몇 개로 나눴어? 세 개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정리해둬야 되겠죠?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하는 실존의 단계야. 자, 이러한 절망을 극복해보려고 우리 나름의 막 실존의 단계를 그렇지 맞이하게 된다는 거야. 첫 번째 단계는 심리적 단계입니다. 얘들아, 심리적 단계는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감각적인 욕망, 감각적인 욕구만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야. 향락적으로 사는 거야. 근데 얘들아, 그렇게 감각적인 욕구에 따라서 살아가고 향락적인 삶을 살면 끝은 결국 똑같아. 무엇이야? 여전히 절망. 여전히 절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얘들아, 이런 절망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왜냐면 이런 절망 때문에 보다 더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점핑할 수 있거든. 자, 두 번째 실존의 단계로 도약하게 되죠? 두 번째 단계는요, 굴의 윤리적 실존의 단계입니다. 한마디로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거야. 근데 그거 아니? 우리가 이런 보편적인 윤리, 도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그런 도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결국은 또다시 무엇할 수밖에 없어? 절망. 아, 여전히 윤리적 실존의 단계에서도 절망은 완전하게 극복되지 않는구나. 하지만 이런 절망은 꼭 나쁜 것만 아니라 그랬지?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가져오니까요. 자, 세 번째 실존의 단계가 바로 무슨 단계야? 그렇죠. 종교적 실존의 단계입니다. 자, 종교적 실존의 단계에서 비로소 인간은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생각하고 행동해요. 즉, 신과 내가 1대1로 마주 보는 거야. 아, 이걸 뭐라고 불렀어? 그래,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키르케고르는 설명하고 있구나. 여기서 말하는 신은 그리스도교의 그 인격신, 창조주로서의 신을 의미합니다. 아, 이러한 신의 사랑 앞에 이끌려서 나 자신의 모든 삶을 신에게 맡기기로 하는 그런 주체적인 결단, 신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그런 주체적인 결단을 내리는 단계가 바로 세 번째, 즉 종교적 실존의 단계라고 그는 이야기하죠. 자, 이런 종교적 실존의 단계에 이르러서 비로소 신의 사랑 앞에 인간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종교적 단계에 이르러서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은 완전하게 무엇될 수 있어? 그렇죠. 극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들아 잘 봐봐.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은 극복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당연히 극복될 수 있는 거지. 언제? 그래. 실존의 여러 단계 중에서 실존의 세 번째 단계, 종교적 실존의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절망은 완전하게 극복됩니다. 다시 한번 보자.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고 참된 실존을, 진정한 나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근데 생각해봐. 이러한 실존적 상황에서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이러한 말들은 답변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 이런 실존적 상황에서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그 어떤 답도 해줄 수 없어. 결국은 이 실존 상황에서는 개개인의 주체적인 결단만이 답을 해줄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키르케고르는 진리는 어떤 것이야? 개별적이고도 주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그런 실존의 상황에서는 결국 개개인의 주체적인 결단, 신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그러한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결단과 주체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개개인의 실존 문제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키르케고르는 주체성이 진리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주체성, 즉 개개인의 이런 주체적인, 개별적인, 주관적인 결단을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는 주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키르케고르 입장, 주체성이 진리다. 라고 하는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부한 키르케고르, 좋아요. 주체성이 진리. 그리고 신 앞에선 단독자. 요런 표현들 다시 한번 완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정리해 두면서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자.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들, 우리 조금 더 정제된 표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참된 실존에 이르는 과정을 세 가지로 얘기했죠? 심리적 실존 단계, 윤리적 실존 단계, 좋아요. 종교적 실존 단계로 이야기했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네. 심리적 실존 단계에서는 계속해서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죠. 그런데 결국은 그 끝은 무엇이었어? 절망이었어요. 자, 윤리적 단계로 점핑을 하지만, 결국 어때? 자기 자신은 윤리적 규범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자각하게 되면서 또다시 절망에 이르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절망, 즉 죽음에 이르는 병은요, 종교적 실존 단계에서 완전하게 극복될 수 있어요. 신 앞에 홀로 서서 모든 것을 초월적인 신에게 맡기고 살아가기로 어때? 주체적으로 결단을 함으로써 신의 사랑에 의해서 불안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참된 실존을 회복하게 되죠. 따라서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그런 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실존주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유신론적 실존주의로 평가받고 있죠. 불안과 절망에서 벗어나 참된 실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때? 좋아요.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함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들 보다 더 정제된 표현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 키, 야, 하, 사, 옳지. 키르케고르 했으니까 이제 누구까지 살펴봐야 돼? 야, 좋아요. 야스퍼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스퍼스는요.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아주 아주 독특한 개념을 이야기했어. 한계 상황은 얘들아 생각해봐. 죽음, 고통, 투쟁, 책임과 같이 인간이 어떤 수단을 다 총동원해도 절대로 피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은 벽과 같이 인간의 한계를 자각하게 만드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이성적이고, 아무리 과학적이고, 아무리 합리적인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절대로 극복하거나, 절대로 피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큰 벽과 같은 상황을 한계의 상황이라고 얘기했고요. 제일 대표적인 것으로 죽음, 고통, 투쟁, 책임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성의 기반을 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이런 한계 상황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따라서 역시나 한계 상황 앞에서 인간은 뭘 느껴? 절망, 좌절, 이런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얘들아, 느낌 온다? 이런 절망과 좌절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겠지. 왜? 그래, 참된 실존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수 있잖아? 자, 야스퍼스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이런 한계 상황을 직시하고 주체적인 결단을 내림으로써 오히려 참된 실존을 이룰 수 있다. 왜냐하면, 나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이기 때문에 이런 한계 상황을 뛰어넘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이런 한계 상황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자가 있어. 누구지? 바로 초월적인 존재, 초월자, 즉 신이잖아. 아, 이런 한계 상황 앞에서 오히려 초월자를 경험하고 초월자를 받아들이는 이러한 주체적인 결단을 내림으로써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야스퍼스는 이야기합니다. 초월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뭐가 있다는 거야? 암호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 암호가 바로 뭐야? 이 좌절이야, 좌절. 생각해봐. 우리가 한계 상황 앞에서 누구나 다 깊은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좌절은 사실은 초월자가 우리에게 보내는 암호라는 거야. 초월자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라는 거죠. 그 초월자가 우리에게 보내는 DM과 같은 것이 바로 그렇지.
좌절이다라고 야스퍼스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좌절이라고 하는 건 존재의 참모습을 풀어헤치는 암호가 되고요. 이런 좌절을 통해서 오히려 한계 상황을 직시하고 초월자를 경험하면서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 잠재 신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야하사, 기야하사, 키르케고르, 좋아요. 어떤 게 있어서 주체성이 진리다. 또 신 앞에선 단독자, 이런 것들 떠올라 해야 되겠죠? 야, 좋아요. 한계상황. 한계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때? 좌절을 경험하지만 그것은 초월자가 보내는 암호이다. 오히려 우린 초월자를 한계상황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는 기야 하니까 하하하 하이데거까지 왔습니다. 자, 하이데거는 현존재로서 인간을 규정한 실존주의 사상가예요. 현존재가 뭔가요, 쌤? 얘들아, 어렵지 않아. 현재. 실제로 여기에 존재하는 거야.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야. 그런데 잘 봐봐. 하이데거는 인간이야말로 지금 여기에 현실적인 인간 존재로서 존재하고요. 그걸 뭐라고 불렀어? 그렇지, 현존재라고 불렀습니다. 인간만이 온 우주 가운데서 유일한 현존재야. 왜냐하면 인간은 다른 사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거든요. 얘들아, 여기 분필이 하나 있다. 얘들아, 분필도 여기에 현재 존재하니까 얘도 현존재인가요? 아니, 이 분필은 현존재가 아니야. 오직 누구만? 인간만 현존재야. 왜냐하면 현존재는 스스로 자신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거든. 뭔 소리냐면 보자.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 특별한 존재가 현존재야. 나는 왜 태어난 걸까?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난 앞으로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할까? 나의 모습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진짜 나답게 살아가는 걸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존재할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어. 그런 의미에서 오직 인간만이 현존재야. 이런 분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의문을 품지 않으면서 존재하잖아. 얘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 하지만 우리 인간은 다르지.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 특별한 존재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직 인간만이 무엇이다? 현존재다. 라고 누구는 하하하 하이데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존재인 인간은 늘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 자신이 언젠간 죽는다는 사실을 계속 알고 있고 그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살죠. 쌤, 느낌 와요? 이 불안과 공포 나쁜 것만은 아니겠죠. 참된 실존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니까요. 얘들아, 여러분 이미 실존주의의 무언가를 깨달았어. 좋았어. 바로 그거야. 하이데거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불안과 공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로서 인간만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그걸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물을 수 있기 때문이야. 봐봐. 인간 죽음에 대해서 늘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지? 그러니까 자꾸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고 몰라 그런 거는 머리 아파. 나 그냥 그런 거 회피해버릴 거야. 이렇게 죽음을 회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대로 그냥 일상적인 그런 삶을 그냥 따라가.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뭘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채 자기답지 않은, 즉 본래적이지 않은 비본래적인 남들이 정해놓은 일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거는 참된 실존을 자각한 게 아니야. 그런데 오히려 죽음을 회피하기보다는 그 죽음을 무엇하는, 그렇죠, 수용하는 어떤 결단, 주체적인 결단을 내림으로써 우리는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야. 자, 하이데거는 이걸 죽음 앞으로 달려가 보라 라고까지 표현해요. 죽음의 선구, 죽음을 먼저 만나봐라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거든. 즉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자각하라는 거야. 오해는 하지 마. 이건 어떤 죽음에 이르는 행동을 시도해봐라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해보는 거야.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올해가 내 인생의 마지막 해라면 난 어떻게 살고 싶은 걸까? 이런 걸 한번 물어보라는 거지. 죽음을 좀 내 앞으로 앞당겨보라는 거야. 그러면 어때?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대로 일상적이고 비본래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겠지. 누구나 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보면서 진짜 나답게 정말 나의 색깔대로 정말 나의 어떤 실존대로 나의 정말 주체성, 주체적인 어떤 결단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을 거잖아. 그럴 때 비로소 진짜 나다운 본래적인 삶이 가능해지죠. 죽음을 회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용하는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진정한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삶이 유한하고 이례적이라는 걸 깨달음으로써 일상적이고 획일화된 남들이 정해놓은 삶의 방식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고요.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묻고 답함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실존을 성찰하게 돼.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어떤 삶을 살게 돼? 그렇죠. 본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인간은 현존재의 의미와 실존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스스로의 삶을 창조해가는 능동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내용들 바탕으로요, 우리 실전 문제 5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현대 서양 사상가라고 발문이 바뀌었죠? 현대 서양 사상가 하면 실존주의 아니면 실용주의가 떠올리시면 되는데, 우린 지금까지 실존주의의 세 명의 사상가, 기하하, 키르케고르, 야스퍼스, 하이데거 공부했습니다. 죽음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지만, 산자로서 우리는 도대체 죽음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죽음에 대한 지식이 비로소 죽음을 우리에게 현실적인 것이 되게 해준다. 그때 죽음은 한계 상황이며, 한계 상황에서 인간은 실존적인 결단을 요구받는다. 이러한 충격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초월자에게로 가는 길은 막연한 것이며 근원적으로 자기 자신이 아니다.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는 큰 벽과 같은 한계 상황에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도 인간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어때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 좌절은 오히려 초월자, 즉 신이 우리에게 보내는 암호인 것을 깨닫고 그런 초월자를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실존적인 결단을 함으로써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누구지? 한계 상황. 그렇지. 야야. 야스퍼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잘했어요. 을 보겠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아가는 목적지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임종하는 사람에게 죽지 않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위로하며 죽음을 은폐해버린다. 죽음을 외면해 버리려고 한다.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죽음도 외면하려는 것이다. 현존재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인 죽음을 미리 직시하고 떠맞는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서만 우리는 본래적인 존재가 될수 있다. 얘들아, 스스로 자신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면서 물음을 던지면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현존재죠? 그 현존재는 누구밖에 없어? 그렇지, 오직 인간밖에 없는 거야? 자, 누굴까? 그렇지, 하이데거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오히려 죽음을 미리 직시하고 받아들여라.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걸 자각해라. 죽음 앞으로 달려가 보라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오히려 삶의 유한성과 소중함을 깨닫고 본래적인 나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스퍼스와 하이데거 입장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이성에 기반을 둔 객관성을 통해 한계상을 극복해야 한다? 아니죠. 인간이 이성, 과학, 합리성 총 동원해도 절대로 한계상황은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한계상황은 인간이 실존의 참모습에 이르게 되는 계기가 될수 있죠. 그 한계상황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좌절하지만 오히려 그 좌절을 통해서 실존의 참모습에 이르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현존재는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성찰해야 한다. 그렇죠? 하이데거의 대표적인 주장이죠. 현존재인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해보는 그런 존재여야 합니다. 죽음을 회피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인간의 유한성을 자각해야 한다. 그렇지, 얘들아. 자, 야스퍼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한계 상황이었어. 근데 그걸 무조건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인간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오히려 초월자를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야스퍼스는 보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도 마찬가지죠. 자,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죽음 앞으로 달려가 보라.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결단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보다 더 그렇지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 왜냐하면 그 죽음을 그렇지? 인식하는 그 태도 속에서 오히려 삶의 유한성과 소중함을 더욱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었네요. 따라서 니은과 디귿과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도 차분하게 정리해 보면서 온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꿈향에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급 하나 정중영입니다. 우리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총 5번의 모의고사, 이제 드디어 대마의 마지막 5회차 모의고사입니다. 이 마지막을 함께하는 이 기분이 그래도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칭찬하면서 기쁜 마음에 여러분들을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5회차가 만만치 않았죠? 아마 앞선 1, 2, 3, 4회차에 비해 5회차 지금 해설 강의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대박이들 표정이 좀 어둡지 않을까 저도 마음 한구석에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디까지나 모의고사라는 건 예방주사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내가 조금 아프고 힘든 건 지금 우리가 나중에 더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갖기 위함이라고 했죠. 틀린 문제들이 날더 성장하게 만든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5회차에서 여러분들 힘들게 했던 문항들이 있었다면 9월 모의평가 수능에서는 분명히 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5회차 총평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평이한 문항들이 많아요. 이 모의고사의 난이도라는 건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사실 한 3등급 정도 혹은 그 아래에 있는 친구들을 풀수 있는 문항이 많다고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최상위권,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 고난도 문항들, 여기에서 15번, 21번, 22번, 이 고난도 문항만 놓고 본다면 전체 5회 모의고사 중에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 2등급 혹은 3등급 상단에 있는 친구들 15번, 21번, 22번 세개 중에 어쩌면 어느 것 하나도 만만치 않아서 이번 5회차 조금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걱정이 돼요. 기하적인 관찰, 그리고 대칭성, 이런 것들은 항상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대칭성,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직선.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되는 직선, 미치 같은 지수 로그함수, 보는 순간, 아하, 대칭성이구나. 이제 머릿속에 빡, 각인은 되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마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21번, 22번, 15번 전부 다 어느 정도 관점들도 갖추어지고, 거기에 대수적인 계산력도 뒷받침이 되어야 해결할 수 있었던 문항. 21번, 22번 같은 문항들은 내가 풀어가다 볼까? 갑자기, 뭐야? 이렇게 푸는 게 아닌가? 계산 과정이 너무 복잡한데 내가 실수한 건 아닌가? 그냥 풀다가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형태의 문항들이에요. 끝까지 풀어냈다면 수학 굉장히 잘한다라고 자신하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평가원에서의 시험들도 분명히 1등급 우리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친구들일 거예요. 자, 수학원에서는 구조적인 특징을 관찰하는 문항들 12번에서 수열, 그리고 20번도 수열, 수열에서 이 문항들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관찰할 것인가에 따라 계산량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21번 같은 경우에는 지수로그함수에서 대칭성만 기하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답이 뚝딱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꽤나 복잡한 연립방정식을 해결해야만 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수학2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추론, 그리고 변화를 관찰하는 것, 기울기가 변화할 때 어떻게 교점의 개수가 변하는지, 그리고 기울기 함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 그래프 개형들을 추론해내는 문항이 15번, 21번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평가원 문항들이 그러하듯이 이러한 그래프야 하고 특징적인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언가 스킬을 가지고 계산량을 확연하게 줄여내는 그러한 형태들이 아니고요. 진짜 순수하게 내가 어느 정도의 계산들을 해야만 했던 문항들입니다. 수학원부터 볼까요? 자, 수학원에서 고난도 문항은 14번과 22번입니다. 이 14번, 사인 법칙 사용하는 문항, 그리고 도형의 문제에서 닮음은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앞선 회차의 문제들을 풀어낼 때에도 다양한 방법

있겠지만 닮음을 사용하는 것이 계산량이 가장 적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실전 모의고사에서 얻어가야 하는 관점들은 닮음인 도형들로부터 계산량들을 줄여나가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2번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미치 같은 지수 로그함수, 그리고 이때의 대칭성, 기울기와 선분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좌표 설정하는 것, 각각을 놓고 보면 우리 전부 다 많이 연습했던 주제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함께 출제되고 복잡한 연립방정식을 해결해야 하고, 그러니까 22변을 풀어내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을 겁니다. 자, 수학투로 넘어가면 이제 15번과 21번 고난도 문항이고요. 사실 9번 같은 경우에 이 공식만 사용하면 바로 답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공식을 알지 못한다면 계산량이 조금 늘어나요. 하지만 우리가 공식보다 더 중요한 건 접한다라는 상황에서 차함수를 해석하는 것. 그래서 제가 19번을 풀기 전에는 차함수에 대한 관점들을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단원에서 최고난도 문항이 두 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15번 같은 경우에 극대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의 오개념, 머릿속에 들어있는 무언가 그 고정관념은 이게 연속인 함수에서 위로 볼록한 형태의 극대를 떠올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불연속인 경우에 극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불연속에서 극대값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느냐. 그리고 중근 접하는 상황에서 식을 세우고 나면 이제 기울기 함수로서 이 상황들을 해석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3차 함수에서 접하는 상황들이 등장을 하고요. 자, 21번에서는 여러 가지 또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돼요. 갈아타기 함수, 우리 많이 연습했습니다.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미분 가능성, 이것도 많이 연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이 좀 있습니다. 아, 2차 함수와 직선이 접해요. 우리 일반적인 접선의 방정식 이야기로 가도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판별식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혹은 9번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차 함수의 관점을 가지고 우선 접점을 먼저 찾는 일들도 가능할 겁니다. 우선 다양한 방법으로 21번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과 21번, 22번, 이 최고난도 문항 세 문항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을 5회차 모의고사, 지금부터 한 문항 한 문항 샅샅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가죠. 이제는 5회까지 왔으면 첫 페이지, 조금 더 가서 쉬운 3점짜리 한 8번 정도까지 막히는 문항 없어야 되겠죠. 자, 1번 지수법칙 이야기예요. 거듭제곱근 있지만 거듭제곱근의 성질 이용하셔도 되고요. 혹은 유리수인 지수로 넘어가도 되겠죠. 갑시다. 2의 몇 제곱? 3분의 1제곱 곱하기 32는 2의 몇 제곱? 2의 5제곱. 여기도 3분의 1제곱입니다. 자, 뒤에서 거듭제곱에 거듭제곱 보이죠? 앞은 2의 3분의 1제곱, 뒤는 2의 몇 제곱? 3분의 5제곱이에요. 이제는 지수를 서로 더해주면 됩니다. 미치 같은 두 수를 곱하면 지수의 합이 되어서 2의 몇 제곱? 2의 제곱. 정답 4 되겠네요. 1번이었습니다. 자, 2번으로 가시죠. 계속 회차마다 첫 페이지는 뭐 거의 고정으로 문항이 거의 바뀌지 않고 있어요. 2번 미분계수의 정의입니다. 자, f(x)가 3차예요. 넣고 계산해도 되겠죠. 근데 0분의 0꼴이잖아요. 0분의 0꼴 생각하면 우리 공통인수 약분하는 구조가 있고요. 또 미분계수의 정의 이용하는 구조가 있고요. 딱 보더라도 이건 미분계수의 정의 맞지? f의 프라임 a는 리밋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h분의 분자 fa 더하기 h 마이너스 fa입니다. 위에 있는 거 보니까 a에 누가? a에 지금 1이 들어가 있는 구조. 됐죠? 그러니까 나는 f' 1을 구하는 거야. f'x 도함수 구해봅니다. 미분해 보세요. 시작. 6x 제곱 플러스 12x. x에 1 넣으면 6 더하기 12. 정답 18 되겠습니다. 자,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항이고요. f'a 미분계수의 정의로부터 아하, a 자리에 그냥 1이 들어가 있는 가장 기본적인 꼴이구나. f'1을 구하라는 건 도함수에서 계수들의 합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 정도쯤이야. 그냥 암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자, 2점짜리 문항 끝났고요. 3점짜리 문항

갑니다. 무드랑이 양수인 무슨 수열이요? 등비수열이에요. 우선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면 나는 첫째 항과 공비 가지고 노는 건 맞지. 첫째 항 A와 그리고 공비 R 얘만 알면 등비수열 AN 전부 다 아는 거야. 근데 무드랑이 양수라고 했으니 당연히 A도 양수, R도 양수 좋습니다.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봤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2항과 제3항의 곱, 곱이 6이야. 제4항과 제5항의 곱, 곱이 얼마야? 24야. 이 상황을 놓고 가장 초보적인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이런 일을 하겠죠. 첫 번째 방법. 첫째 항과 공비를 가지고 전부 다 표현 가능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제2항 AR이고요. 제3항 AR의 제곱입니다. 얘가 6. 제4항 AR의 세제곱, 제5항 AR의 네제곱, 얘가 24예요. 자, 모든 항을 첫째 항과 공비로 바꿔야지 가장 교과서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우리 수열 문제 저렇게 풀지 않아요. 그지? 수열은 결국에 숫자들을 나열하는 거잖아요. 뭔가 복잡한 공식을 적용하고 뭔가 식 가지고 여기에서 복잡한 계산들을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가봅시다. 두 번째. 두 번째 방법은 항과 항 사이의 간격을 이해하는 거죠. 아, 제2항과 제3항이 있는데 항의 번호를 보니까 항의 번호가 이만큼 커였어요. 항의 번호가 이만큼 커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딱 보더라도 제2항, 제3항 분의 제4항, 제5항 얘를 딱 보면 그럼 나는 무엇을 알수 있다? R제곱, R제곱, R의 4제곱이 24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공비는 양수잖아요. 아니, 6분의 24니까 4죠. 4. 그러면 R의 제곱이 2가 되고요. R은 얼마야? 루트 2야. 이런 일들을 할수 있지. 선생님, 그럼 R을 아니까 대입하는 순간 당연히 나는 첫째 항도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세련된 표현은 당연히 이렇게 풀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박이들은. 얘들은 몽땅 다 곱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4개를 다 곱하면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얘를 다 곱한 것이 얼마야? 144잖아요. 근데 누굴 구하래? 제3항 곱하기 제4항. 아! 얘 둘을 곱하면 이게 얼마인지 궁금하대. 그럼 어떻게 올 거야? 여기에서 등비중항 제3항 곱하기 제4항을 제곱한 것이 144입니다. 근데 제3항도 양수, 제4항도 양수이니까 당연히 둘을 곱한 것도 양수겠지요. 곱해서 144, 제곱이 144, 그러니까 정답 12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와야 하지 않을까? 되나요? 자,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그리고 세 번째 방법까지 전부 다 해결 끝. 4번으로 넘어갑니다. 함수 f(x)가 있어요. 근데 분수 함수예요. 여기 분모에 미지수가 있잖아요. 쟤는 원래 다항 함수 분의 다항 함수. 그냥 다항 함수를 다항 함수로 나눈 거죠. 우리가 나눌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분모가 0이 되면 정의가 안 돼. 분모가 0이 되면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했으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이런 거야. 분모에 누가 있어요? 2차가 있어. 2차식이 있어요. 근데 저 2차식이 0이 되도록 한 x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할까? 판별식으로 가면 되겠죠.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어때? 작아야 돼요. 그럼 끝났네요. 제곱해서 16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플러스 4보다는 작다. 자,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이 찾는 겁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까지 이 점.

영도는 그냥 세어도 금방 찾아낼 수 있겠죠. 정답 7 되겠습니다. 자, 부모가 0이 되면 함수가 0이 될수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부모가 0이 될때 불연속이겠죠. 근데 실수 연체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모가 0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2차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판별식이 연보하지 않습니다. 이 사고 과정 이해하셔야겠죠? 자, 첫 페이지 끝났습니다. 5번으로 갑니다. 5번. 간단하죠? 1이 아닌 상수 a와 그리고 fx가 몇 차예요? 3차예요. 근데 3차이지만 나한테 다루려고 하는 건 누굴 다루려는 거야? 도함수 f'x를 다루려는 거야. 그러니까 도함수 f'x 몇 차인데? 2차인데. 그럼 2차 가지고 놀라는 거죠? 2차에서 중요한 건 항상 대칭성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략은 다 짰어요. 스텝 1. 뭐부터 구해야 돼? 도함수 f'x. 불러보세요. 시작. 3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이렇게 했어요. 완전제곱으로 묶을 수도 있죠. 얘는 3배의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하면 3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 나오니까 뒤에 이만큼 빼주면 돼. 중요한 건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얘가 y는 f'x인데 어디에 대해 대칭이라는 거야? x는 마이너스 1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a일 때랑 1일 때랑 함수값이 같다고 한 거잖아. 도함수의 함수값이 같다고 한 거잖아. y는 k가 이렇게 있어서. 같은 높이. 오른쪽, 당연히 얘가 1이겠죠. 그럼 왼쪽, 얘가 a가 되겠네요. 오케이, 첫 번째 단계는 끝났습니다. 근데 대칭성을 생각한다면 a의 값도 구할 수 있는 거 맞지? 대칭, 평균이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이만큼, 이만큼 가서 A가 마이너스 3인 것도 구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A의 값을 직접 구해 주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면 되겠지. 뭐야? A와 1의 평균 이야기하고 있네요. 스텝 2입니다. F' 2분의 A 플러스 1은 A가 마이너스 3이야.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A와 1의 평균을 이야기하고 있어.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만 알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 이걸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함수값이니까 정답 마이너스 2 되겠습니다. 자, FX가 3차 함수예요. 근데 나한테 3차 함수를 다루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도함수인 F'X 2차 함수에서의 대칭성을 생각해 주세요. 5번이었습니다. 자, 6번으로 갑니다. 로그의 정의와 로그의 성질. 로그의 정의와 로그의 성질. 이 정도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A가 1이 아닌 양수예요. 그리고 N도 양수입니다. A를 거듭 제곱해서 N이 되도록 하는 수. 이때의 지수, 얘가 주인공이야. X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log A의 N하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지수의 표현과 로그의 표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 우선 되어야 하고요. 로그에서 미치 같은 애들끼리 더하고 빼고 이런 건잘 하거든요. 근데 로그가 지수 자리에 있어. 로그가 지수 자리에 있어. 이런 걸 낯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로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왜? 원래 로그는 자기 자리가 지수 자리야. X 얘가 로그라고 한 거잖아요. 무슨 말이야? A를 몇 제곱하면 로그 a의 n 제곱을 하면 얘가 n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a를 거듭 제곱해서 n이 되도록 하는 수. 그런 수를 내가 모르겠으니 로그를 가지고 정의하자라고 한 거예요. a를 거듭 제곱해서 n이 되도록 하는 수. 아, 로그는 원래 지수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한 거구나.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야. 이해 로그 2의 3제곱이 있어요. 얘를 읽을 수 있나요? 2를 거듭 제곱해서 3이 되도록 하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3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게 로그의 정의.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잘안 돼. 그러면 로그의 성질로 기억을 해둘 만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A의 로그 B의 C제곱이 있으면 A와 C의 자리를 체인지, 바꿀 수 있어요. C의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A제곱 요렇게 될까? 4의 로그 2를 밑으로 한 3제곱이 있어요. 위에 있는 지수 얘는 2를 거듭 제곱하면 3이 되도록 하는 수입니다. 정의를 그대로 이용하셔도 되지만 뭘할 수도 있다? 4랑 3을 자리 바꿀 수도 있다. 3의 로그 2의 4제곱 되고요. 3의 제곱 정답 9야. 이렇게도 할수 있겠지. 자,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기본 개념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1이 아닌 두 향수 AB가 있습니다. 스텝 1. 처음에 주어진 조건 얘 보이죠? 여기에 조금 나아간 친구도 있었을 거야. 로그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근데 원래 우리가 지수에 있는 미수들을 비교할 때 지수 반경지 생각해봐. 밑을 통이라고 지수를 비교하죠. 밑을 통이라는 게 먼저 기본이라고. 그럼 밑을 통일할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yes. 가능합니다. 어떻게? 자리 바꾸면 되거든. B의 로그 2의 A제곱이. 얘가 B의 세제곱이야. 근데 B가 1이 아닌 양수이니까 위에 있는 지수들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로그 2의 A가 3이야.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이제 A는 뭔지 안다. 그쵸? A는 2의 세제곱입니다. 8이에요. 이 문제에서 막힌 친구들이 있었다면 첫 번째 스텝 여기를 넘어가지 못했겠죠. 잘 체크해 두시고요. 이제 스텝 2. 두 번째 단계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a분의 b가 2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로그의 정의 그대로 a분의 b는 2의 세제곱입니다. 3의 제곱이네요. 3의 제곱입니다. 9죠? 그러니까 B는 9A야. A가 얼마? 8이죠? 그러면 72 되겠네요. 따라서 A 플러스 B는 A가 8이고 B는 얼마니까? 72니까 정답 80 되겠습니다. 스텝 2에서 막힌 친구들은 없었을 거예요. 스텝 1에서 막힌 친구들이 있었겠죠. 지수에 로그가 있는 상황. 낯설어 하면 안 돼. 원래 로그는 지수에 있는 게 자기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수에 복잡한 모양이 있어요? 밑도 달라요? 밑을 먼저 통일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야. 밑을 통일해야 지수들을 비교하니까. 자, 7번으로 가시죠. 예전에는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좌약하는 우익한 함수 값을 읽어내는 이러한 그래프에서 극한값 읽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출제 빈도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특히나 합성 함수의 극한이에요. 합성 함수의 극한은 나오지 않은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합성 함수의 극한 무슨 말이냐? 지금 모습을 보면 이런 거야. x가 0에 가까워져요. x가 0에 가까워져요. 그럼 누가 변해요? x제곱 더하기 1이 변해요. 아, x가 변하면 x제곱 더하기 1이 변하고 그러면 f의 x제곱 더하기 1이 변하는 이런 구조구나. 그러니까 x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x가 아니라 복잡한 지저분한 식이 있으면 이거 합성함수예요. 그치? 마찬가지로 x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누가 있어요? 마이너스 fx가 있어요. 그럼 x가 변하면 마이너스 fx가 변하고 이때 f의 마이너스 fx가 따라 변하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그럼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부터 같이 살펴봅니다. 스텝 1.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 중간 단계 얘들이에요. 중간 단계. 중간 단계. 중간 단계를 우선 치환할 거고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 기억해야 돼. 합성 함수의 극한에서 중간 단계는 중간 단계에서 얘는 결국에 오른쪽으로 한번더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번더 가는데 여기에서 아, 얘가 극한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서 누구보다 조금 더 크다, 누구보다 조금 더 작다, 교육 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제가 무한소라는 용어를 한번 써볼게요. 얘들을 그대로 고려해서 큰지 작은지들을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x제곱 더하기 1이 싫어, 지저분해. 그럼 얘를 t라고 하자. x가 어디로 가면?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면 t는 어디로 갈까? x에 그냥 0을 톡 집어넣으면 얘는 1에 가겠지. 근데 x가 0보다 약간 작죠? 이거 굳이 이차함수 안 그려봐도 되겠지? 0보다 약간 작아. 음수잖아요? 제곱하면 양수 되겠지. 그러니까 t가 1보다 약간 커요. 얘가 중요하다는 거야. 아, 그럼 끝났네. 리미트 t가 1보다 큰 쪽에서 갈때 FT가 된다는 거예요. 얘를 T라고 하자 이랬잖아. 그럼 얘가 1보다 약간 커 라고 했을 때 결국에 1보다 약간 커. 아하, FT가 1에서의 우익한을 읽는 거구나. 1에서의 우익한 얼마? 2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 이제 스텝 2. 똑같이 가봐. 이번에는 마이너스 fx가 들어있잖아요. 마이너스 fx를 small s라고 하자. x가 어디로 가요?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져요. 그럼 이때 s가 어디로 갈까? 이런 거야.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져요.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져요. 1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1보다 약간 작아요. 누가? fx가. 한번더 쓸까? x가 0보다 큰 쪽으로 가까워지면 fx는 얘는 1보다 약간 작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fx 이젠 알수 있겠다. s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보다 약간 큽니다. 마이너스 1보다 약간 커요. 자, 마이너스 1에서의 무슨 극한? 우극한 읽어주세요. 짜잔. 둘을 더하면 정답 4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낯설어 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번 문제를 통해서 혹시라도 합성함수의 극한을 보게 된다면 기억하자. x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x가 아니라 지저분한 모양이 있어? 그럼 치환하는 거야. 근데 치환하는데 중간 단계에서는 그냥 1,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보다 큰지 작은지, 마이너스 1보다 큰지 작은지, 그 무한소를 고려해 주자라는 거지. 자, 8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7번에 비해서 8번은 어때요? 교과서에서 정말 많이 보던 형태의 예제입니다. 수능 개념 수능 특강 풀어왔으면 이 정도는 기분 좋게 풀어야죠. 7번보다 더 수월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우선 뭐부터 할까요? 함수를 통일하는 일부터 해야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각을 통일하는 문항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야? 각 변환.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에타 이런 꼴들이 있잖아요. 각을 통일하고 나서 함수를 통일하는 거죠. 함수를 통일할 때에는 상가함수 사이에 관계가 있잖아요. 여기에 사인, 코사인 섞여 있어요. 당연히 나는 2차인 사인 제곱을 고쳐줘야 되겠죠. 자, 네 배의 사인 제곱 어떻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7배의 코사인 x 빼기 2는 0이에요. 이제는 코사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굳이 이거 치환 안 해도 되잖아요. 우변으로 다 모으고 정리 불러보세요. 4배의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7배의 코사인 x. 상수항이 플러스입니다.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 되겠죠? 자, 인수분해 4배의 코사인 x 빼기 1과 코사인 x 플러스 2까지. 얘가 0이야. 자, 이렇게 인수분해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 코사인 x가 누구 아니면 누구? 4분의 1이거나 또는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 되겠죠. 에헤이. 야, 사인 코사인이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쭉 지워주시고요. 코사인 x가 4분의 1이 되는 모든 해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특수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각

Y는 코사인 X. 자, Y는 4분의 1. X축보다 살짝 위에 가로줄 그었어요. 교점 몇 개? 두개 생기죠? 왼쪽 알파, 오른쪽 베타. 나는 알파, 베타 각각은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뭘 알아요? 대칭축. 어디? X는 파이에 대해 대칭이라는 사실은 압니다. 끝났네요. 알파와 베타의 평균이 파이야. 나한테 구하라고 한건 뭐야? 두 근의 합. 그러니까 정답 2파이 되겠습니다. 자, 삼각방정식. 상황에 따라서 각을 먼저 통일하고, 그리고 함수를 통일하시면 돼요. 지금 코사인 x에 대한 2차 방정식 만들고 나면 0과 다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코사인 x 값을 택해야 되겠죠. 코사인 x가 4분의 1이 되는 순간, 너무나 단순한 구조. 각각은 구할 수가 없지만 합은 구할 수 있다. 8번이었습니다. 3점짜리 문항 전부 다 끝이 났어요. 자, 이제 9번으로 갑니다. 9번 같은 경우에 사실 어느 정도 차함수에 대한 생각들이 들어있으면 문제를 굉장히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은 귀찮은 일들을 해야 되죠. 자, 마이너스 1,0에서 2차함수의 근두 접선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 얘가 f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야. 뭐 대칭축을 찾아보면 대칭축의 약간 왼쪽에서 여기 마이너스 1,0 이런 애가 있다고 해봅시다. 접선을 그어요. 그럼 접선을 그으면 몇개 생길까? 하나, 둘, 이렇게 생기겠죠. 그때 이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야. 그럼 이런 문제들은 결국에 어디에서 접하는지, 이 접점의 x 좌표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x는 알파, x는 베타라는 게 나오면 선생님, 마이너스 1을 경계로 왼쪽, 오른쪽이 다르니 얘들을 따로따로 접근해서 이제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접하는 상황을 생각을 하더라도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Y는 F 프라임 T에 X 마이너스 T 더하기 FT. 접선이 누구를 지난다? 점 마이너스 1,0을 지난다. 이런 일들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도 있을까? Y는 M 기울기입니다. 여기 X 플러스 1. 얘를 2차 함수 FX에 딱 집어넣고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치. 얘랑 얘가 같다. 여기에서 직선과 FX 가지고 같다.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올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당연히 답은 나오겠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자는 거죠. 자, 개념 정리합니다.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차 함수라고 하면 빼남수잖아요. 근데 이거 그래프 계형 추론할 때 3차 함수 정도에서 4차 함수 정도에서 교점 가지고 식점 계할 때 이렇게 많이 써요. 근데 이런 2차 함수가 있다고 해봐. 얘가 fx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입니다. 직선이 있어서 얘가 접하고 있어요. x는 알파에서 y는 gx. 직선입니다. 얘랑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황이야. 선생님, 그러면 이 상황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까? X는 알파에서 접해요. X는 알파에서 접해요. 빼는 순간 얘가 X축이 되죠. 그럼 얘는 뭐야? Y는 fx 빼기 gx야. 차함수. 알파에서 접하고 있는 2차함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선생님, 최고차항의 계수는 안 변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야?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좋아요. 여기에서 조금 더 가봅니다. 여기 x는 p가 있어요. 여기 x는 p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알파부터 p까지 이 간격, 얘가 l이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 간격이 l이 될거 아닙니까? 이건 괜찮죠? 차함수 그대로 가.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럼 얘는 2차 항의 계수가 A니까 대칭축에서 L만큼 떨어져 있어요. 여기에 알파 빼기 L 대입해 보셔도 되고요. 당연히 이때의 길이가 A 곱하기 L제곱 되는 건 맞지. 대칭축에서 멀어진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잖아, 원래. 그러니까 이 길이도 얘는 AL의 제곱 되는 것, 오케이. 얘 자연스럽습니다. 이 상황을 잘 이해한다면, 그러면 이둘 사이의 간격만 보더라도, 어? 그럼 얘는 축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알수 있어요. 조금 더 확장을 해봅니다. 자, 확장을 했어요. 이번에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 최우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어요. 얘가 y는 x제곱하고 뒤에 1차 항상수항 몰라. 근데 이렇게 직선이 딱 접하고 있는데 그때 접점에 x 좌표. 얘가 x는 알파예요. 근데 왼쪽 x는 1에서 딱 끊었는데 여기 있는 이 길이가 4래.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 이 모양을 차함수 가지고 와봐. 얘가 y는 gx. 위에 있는 애가 fx. fx 빼기 gx로 갑니다. 땅땅땅땅땅땅땅 여기가 알파에서 접하고 얘는 fx 빼기 gx라는 애는 누구야? 얘는 x 마이너스 알파의 그냥 전체 제곱이겠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x는 1에서 잘랐더니 여기에서 길이가 3이다 이런 거야. 어? 완전 제곱식이잖아. 최우창 계수가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 이만큼 떨어진 거네. 그러니까 알파는 얼마야? 알파는 3이야. 이런 이야기들 할수 있겠지. 오케이. 조금 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더 가봅니다. 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얘가 y는 x제곱이에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접선을 한번 그어보려고 해요. 접선을 긋습니다. 접선을 긋습니다. 땅땅 그었어. 이렇게 그었어요. 근데 생각해봐.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1,1이잖아. 그럼 얼마만큼? 4만큼 차이가 나잖아. 분명히 여기 왼쪽에 접점이 있을 거고요. x는 알파. 오른쪽에 접점이 있을 거고요. x는 베타. 선생님, 접하고 접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떤 상황과도 같습니까? 라고 하면 알파에서 접합니다. 베타에서 접합니다. 누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근데 x는 마이너스 1에서 간격 얘가 4만큼 이렇게 돼 있으니 얘는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만큼 예스. 알파가 마이너스 3이네요. 베타가 플러스 1이네요.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나면 이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까? 넓이 S는 당연히 왼쪽, 오른쪽 넓이는 똑같을 거 아니야.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얘는 X 플러스 3을 제곱한 것을 적분하면 두배 하면 돼요. 근데 나는 이런 계산도 싫어요. 그럼 평행이동하면 되겠지. 여기를 0으로. 그럼 얘가 2가 되겠죠. 3만큼 더하는 거니까. 그러면 두 배의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제곱 dx 이런 계산을 하면 되니까 오, 계산이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근데 물론 이러한 상황들까지 이해할 수 있으면 이 공식들이 필요가 없어요. 접하는 상황들 땅땅 하고 나니까 오, 뭐야. 당연히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게 당연하잖아. 왼쪽 오른쪽에 가운데. 아, 마이너스 1이 등차 중앙이 되는 거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이제 상황은 끝났습니다.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사실 9번과 같은 문항은 뭐 30초면 풀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서 2차 함수에서 두 접선이 만나서 생긴 도형의 넓이를 공식으로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시험 못 나옵니다. 공식 알면 10초면 푸니까. 한번 볼게요. 얘가 fx야.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여기 밖에 점 p가 있어요. 자, 접선을 긋고 접선을 그었어요.

왼쪽에 있는 접점 x좌표를 알파, 오른쪽에 있는 접점 x좌표를 베타라고 하면 그때의 넓이, 얘를 S2라고 할까요? 얘에 대한 이야기야. 우리가 한 가지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사실은 점피의 x좌표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등차 중앙이라는 것, 요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치? 이때 중요한 비율관계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땅 자르고 나면 위에 있는 S1과 아래에 있는 S2, S1과 S2가 비율관계, 얘가 2대 1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그럼 나한테 만약에 S2를 구하라고 했어요. S2를 구해보세요 라는 게 문제라면, 사실 선생님, 저는 따로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요, 비율관계를 알고 있으면 S1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빼면 되죠. 누구를? S1을. S1은 어떻게 구하는데, S1은 6분의 A의 크기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건 알고 있잖아. 됐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비율관계를 알고 있다면 S2는 2분의 1 곱하기 S1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야?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이제 문제에 필요한 내용들을 전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추천드리는 건 차함수에 대한 관점. 그래도 이제 비율관계를 알고 있으면 문제를 조금 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도 된다. 자, 문제를 다시 봅니다. 멈춰놓고 이제 풀어야죠. 여러분들이 직접. 자,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설명은 드렸지만, 이제는 이게 자연스럽게 됐으면 좋겠어.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넣고 나면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보이죠? 아, 길이가 1이네. 그러네. 그럼 이 상황을 만약에 차함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알파, 베타, 여기에 가운데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근데 이 길이가 1이잖아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함수, 왼쪽으로 1만큼, 오른쪽으로 1만큼, 와우! 알파는 마이너스 2야, 베타는 0이야. 이렇게 되겠죠. 교과서적인 방법은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당연히 해설지 보고 하시면 되고요. 방법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와 0이라는 접점 x좌표들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넓이 어떻게 구할 건데? 당연히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하면 좀 귀찮지 않을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얘는 뭐야? x 더하기 2의 제곱 dx. 플러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 제곱 dx. 얘를 이제 각각을 구하는 건좀 번거로운 일일 거고. 그래도 차함수까지 이렇게 왔다면, 에이, 한쪽만 구하면 되죠, 뭐. 두 배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 제곱 dx. 하면 얘는 두 배의 3분의 1 되니까 정답이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물론 공식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라고 한다면 12분의 최고차항 계수 얼마?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2의 세제곱 하니까 정답 3분의 2,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죠. 자, 교과서적인 방법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은 당연히 첫 번째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얘가 곡선이 2차함수라면 굳이 접선의 방정식 이야기 오지 않아도, 아, 기울기가 m이고 마이너스 1, 0을 지나는 직선과 2차함수와 접해 판별식이 0이다 해도 돼. 그럼 위에서는 뭐가 나올까? 우선 접점의 x좌표가 나올 거고요. 아래에서는 뭐가 나올까? 뭔가 기울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교점의 x좌표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두 가지 방법을 하고 나면 이런 모습이랑 똑같은 거거든. 차함수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파에서 접해, 베타에서 접해, 이런 모양이야. 아, 물론 지금 상황은 이런 거죠. 지금 상황은 얘가 이렇게 위로. 지금 상황은 얘가 직선이 위에 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0,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런 함수들인데, 당연히 여기에서도 상황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빼서 가더라도 위랑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이 상황이랑 이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넓이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정적분을 따로따로.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빼 차함수 이야기 들어가고 해도 결국에는 완전 제곱식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이거 정적분할 수 있지만 당연히 대칭성 생각한다면 더 쉬운 식에서 한번 계산해서 두배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공식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뭐 비율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9번을 마무리해 봅니다. 자, 이제 10번으로 넘어가죠. 10번. 10번은 계산은 없잖아요. 아, 근데 풀고 나서 뭔가 조금, 뭐야, 이상한 거 아니야? 좀 찝찝한 마음은 있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단위원이 있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입니다. 근데 여기 위에 점피가 있잖아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루트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도 루트 이만큼 평행이동을 먼저 해요. 그럼 얘가 점 Q가 되지. 아, P'이라고 할까요? 점 P'. 근데 얘를 다시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하면 얘가 점 Q가 된대. 근데 여기에서 O, P, Q, P, Q 얘가 원 위에 있는 점이래요. 당연히 P'도 원점에 대해 대칭이동한 거니까 얘도 원 위에 있는 점이겠죠.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얘가 전부 다 얼마라는 거야? 얘가 전부 다 1이라는 거야.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근데 이 부분 좀 이상한데? 왜? 여기 점피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루트 이만큼, 위로 루트 이만큼. 이렇게 해서 P'이 되는데, 둘 사이의 거리를 재면 얘가 2잖아요. 선분 P, P', 얘가 2라는 거야. 기울기가 1이야. 오른쪽 위로 짠! 이만큼 옮겼는데, 얘가 원 위에 있는 점이래. 뭐야? 그럼 원의 지름,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네. 여기 위에 점 P. 와, P'이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P'을 다시, 점P랑 점Q랑 똑같네? 이런 결론인 거야. 점P를 오른쪽으로 루트 E, 위로 루트 E만큼 평행이동 했는데도 원 위에 있어. 그런 상황은 딱한 번, 얘밖에 없어요. 근데 원점에 대해 대칭이동 했어요? 점Q가 땅 떨어지면서, 뭐야, 똑같은 자리로 간다고? 혹시 뭔가 잘못된 거 아냐? 하는 찝찝함은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돌이켜보니까 뭐 문제될 거 전혀 없죠. 제대로 생각한 거 맞죠? 자, 이때 세타는 X축 양의 반과 이루는 각, 얘가 세타입니다. 근데 세타의 정체는 뭐야? 그럼 세타는 얘는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잖아요. 따라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사인 세타 사인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고요. 뭐 각변환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이점 정도는 알잖아요. 여기가 45도니까 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컴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야. 그러니까 R분의 Y좌표 하더라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냥 나오니까 이건 계산 과정이 전혀 없는 문제예요. 문제는 굉장히 깔끔하고 단순합니다. 평행이동했을 때도 원 위에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평행이동했을 때원 위에 있어야 돼. 대칭이동해도 원 위에 있어야 돼. 원 위에 있는 세점 이야기야. 근데 P와 P' 사이에 거리가 2니까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지름이 1일 수밖에 없잖아? 이 경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가면 너무나 깔끔하게 정답은 찾을 수 있는데, 선생님, 저는 이 상황이 떠올릴 수 없었어요. 이게 떠오르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대수적으로 계산을 해야만 되겠죠. 그럼 이런 일을 하는 거지. 점피를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라고 하자. 이건 상감수의 정의니까요. 그러면 P'은 누구야? P'은 코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 2, 컴마 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입니다. 에헤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해도 점 Q. 얘는 문제될 거 없고요. 얘가 원 위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2의 제곱과 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2의 제곱이 얼마? 1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나올 거고요. 그럼 1 더하기 두 배의 루트 2의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앞에서 2, 뒤에서 2 나와서 이런 모습. 이제는 찾았습니다.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1, 1 양변에서 빼주시고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찾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걸 찾는 거네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걸 찾는 거야. 선생님,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그러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얘의 합은 1이잖아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지 톡 대입하면 끝나겠죠. 사인 세타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똑같지만 여기에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자리에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얘가 전체 제곱이 되겠지. 그럼 얘는 두 배의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루트 2의 사인 세타 플러스 2가 1이니까 넘어오면 이렇게 되네요. 뭐야? 얘는 루트 두 배의 사인 세타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0이니까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놓고 보니까 어떻게 사고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방법처럼 기하적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려고 노력하셔야겠죠. 근데 저 상황밖에 없는 게 확실한가? 물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아, 나는 저걸 떠올리기가 쉽지 않아. 뭔가 찝찝해 한다면 식으로도 한 번쯤 더 확인해보고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체크용이었고요. 우리 첫 번째 방법을 우리 대화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좀더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함께 할 마지막 문항 이제 11번으로 갑니다. 두점 PQ가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거고요.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 움직인 거리 혹은 두점 사이의 거리. 아하, 이런 상황들 우리 많이 봤어요. 특히나 기역, 니은, 디귿에서 참거짓을 판단하는 문항 정도는 이제 겁먹지 않고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9번과 10번 앞선 4점짜리 문항보다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은 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에서 중요한 건두점 PQ가 시각 T는 0일 때 처음 시작할 때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출발하는 위치를 알아야 돼요. 왜? 그래야 위치 함수에서 적분 상수를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점 A는 마이너스 3에서, 점 B는 1에서 출발합니다. 수직선이 있어요. 점 A는 마이너스 3에서 출발, 점 B는 1에서 출발합니다. 얘가 왜 중요하다고요? 위치 함수. 점 P의 위치 함수 X1T는 불러보세요. 시작. t의 세제곱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7t 빼기 3입니다. 이번에는 점 q의 위치 함수 x2t 불러보세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되었습니다. 자, 이제 위치 함수까지 찾아놨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기역. 점 p는 운동 방향을 두번 바꾼다. 기역. v1t는 인수분해. 시작. 3t 마이너스 7과 t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는 거 맞죠? 3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7 되니까 y축, t축. 자,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1에서 만나요? 3분의 7에서 만나요? 아하! 얘가 y는 v1t인데 운동 방향 체크. 운동 방향은 누가 결정한다? 속도의 부호가 결정을 한다. t축과 두번 만납니다 라고 하면 안 되고 속도가 두번 부호가 바뀝니다 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t는 1과 t는 3분의 7이 되어서 기역 3입니다. 됐어요. 이제 니은과 디귿은 사실 같은 결의 문제거든요. 니은 가볼까요? 니은. 출발한 후점 P와 점 Q는 두번 만난다 이랬잖아. X1T와

X2T가 같아지는 그런 양수 T가 몇개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얘랑 얘가 같아지는 거. T의 세제곱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7T 마이너스 3이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입니다. 얘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9T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요. 이거 인수분해할 수 있죠? 졸제법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1 넣어서 0 되는 거 알면 T-1 하나 찾고, 그 다음 인수, 들, 3차 항, T제곱 있어야 되고요. 2차 항, 되게 마이너스 5T. 그리고 뒤에 상수 항까지 맞춰줍니다. 이제 T-1의 제곱, T-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으니 끝! T는 1, T는 4. 두번 만나는 거 좋아요. 니은도 참입니다. 결국에 마지막은 디귿인데, 디귿에서 뭐라고 했어요? 두점 PQ 사이의 거리래. 선분 PQ의 길이는, 얘는 절대값 x1t 빼기 x2t 이렇게 오면 될거 아닙니까? 얘가 4가 되는 거. 선생님 안에 있는 알맹이만 톡 떼오면 이게 ft인데, 얘가 절대값을 취해서 4가 된다는 건 얘가 4가 되거나 혹은 마이너스 4가 되는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누구야? 얘가 x1t 빼기 x2t 얘잖아. 위에 있는 애. 얘가 x1t 빼기 x2t잖아요. 그래서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얘는 t-1의 제곱 T-4예요. 그럼 Y는 FT 그려봐. 여기 T축, Y축, 1에서 접합니다. 4에서 뚫고 지나갑니다. 그런 3차 함수예요. 쫙쫙쫙쫙 올라와 접하고 땅! 얘가 Y는 FT예요. 에이, Y는 4랑 한 번은 만나네요. 이게 언제인지 몰라도 교점이 한 번에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만나는 교점의 개수. 교점이 한개 있어. y는 마이너스 4는 어디 있을까? 선생님, 처음에 마이너스 4. 아, 얘가 마이너스 4이네. 마이너스 4에서 이렇게 쫙 올라가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 비례관계 생각하면 여기 3일 때잖아. 3 넣어보면 아하, 얘가 마이너스 4까지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y는 마이너스 4가 그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만났던 이 교점, 얘가 어디인지는 몰라. 어쨌든 존재하는지 몇개 존재하는지를 묻는 거니까요. 근데 t는 3일 때, 오,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맞지? 물론 절대값이 있으면 꺾어 올려 생각해도 되지만 그냥 y는 플러스 4, y는 마이너스 4 그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4와도 교점이 한개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가 4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개수는 1이 아니라 2가 되어야 되겠죠? 정답 기억과 니은 되겠습니다. 자, 두점 PQ의 운동을 해석하는 것 이제 어렵지 않아요. 속도 함수로부터 위치 함수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다만 처음 위치를 신경 쓰자. 그래야 적분 상수를 결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우리 첫 번째 시간 11번까지 함께 했고요. 다음 시간 우리 12번부터 남아있는 객관식 고난도 문항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전황사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헌급 하나 정종영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 쭉 강의 진행을 하면서 지난 1회 모의고사에서 모의고사 어떻게 볼 것인지, 우리가 준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특히나 지난 시간에 말했던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운영 이론, 뭐였습니까? 문제를 풀 순서를 나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이거를 수능 볼 때까지 반복적으로 훈련해라. 그러니까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토대로 여러분이 2회를 준비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자, 오늘 수업 시간에는 1회의 마지막 30번, 최고 난도 문항, 요거 먼저 풀고, 그 다음 계속해서 2회를 같이 공부하면서 또 어떤 점은 유사한지, 어떤 점은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모의고사 강의가, 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모의고사가 약간 이 스펙트럼이 넓잖아. 그래서 쉬운 거는 엄청 쉽고, 그 다음에 중간 난이도까지도 좀 할만하고, 어려운 문제 1문제는 일부분은 또 진짜 어려운데, 그러면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푸는 방법, 시간 낭비가 없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가 있고,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다양한 풀이, 다면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알맹이가 꽉찬 그런 느낌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번 요 2회 모의고사도 그렇게 할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항상 매시간 시작할 때 선생님이 실전 모의고사 운영 이론, 어떻게 모의고사 훈련을 해라, 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무슨 이야기 하고 싶냐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엄청 많지만 딱 하나만 할게요. 딱 하나만. 바로 문제를 빠르게 푸세요. 빠르게 풀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스님, 문제를 빨리 풀면 실수가 왕창 나오는데, 그러면 빨리 풀면 더 손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쌤, 빠르게 푸는데, 이거는 빠르게 풀고 싶다고 빠르게 풀수 있는 게 아닌데, 이 빠르게 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속도를 말하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불필요하게 시간 확보를 위해서 빠르게 푸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 낭비가 학생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럼 내가 모의고사를 처음에 딱 보면은 100분 동안 30문제를 풀잖아. 그럼 초반에 수능 시험지를 딱 받아보면은, 모의고사 시험을 받아보면은 앞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거 풀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괜찮죠? 왜? 시간도 1시간 반 넘게 남아있고, 초반부 문제 난이도 엄청 쉽고, 그 다음에 내 컨디션도 괜찮고, 그 다음에 또 의지도 막 이러기 때문에 그 초반부 풀 때는 학생들이 약간 뭐랄까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반부가 넘어가면서 체력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어려워지면서 불의의 습격을 받으면서 이제 학생들이 막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초반부에 쉬운 문제를 풀때 학생들이 너무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 앞에 1번, 2번 같은 계산 문제가 나와. 풀었어. 답을 냈어. 근데 그 답이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문제를 다시 한번 조건을 읽어보고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하면 안 돼요. 검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냐? 반복해서 그 문제를 두번 읽어보고 답을 한번더 체크해보고 계산을 또 체크하는 것은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시험이 1번부터 30번까지 다 훑어보고 남은 시간을 보고 필요하면 검토를 하는 거야. 왜냐면 초반부에 꼼꼼하게 문제를 풀다가 후반부에 막몇 문제를 풀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푼다는 뜻은 우리가 언제 빠르게 풀어야 돼요? 고난도 문제를 빠르게 풀기는 어려워. 초반부에 평범한 문제를 풀 때, 계산 문제를 풀 때, 더욱더 간결하게, 계산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가장 간결한 공식을 통해 가지고 한 번에 쫙 푸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번부터 한 10번 정도까지는 쉽잖아요. 1번부터 8번까지가 2, 3점짜리 문제고, 9번, 10번도 좀 쉬운 4점짜리이기 때문에, 그런 한 10문제 정도를 풀 때, 시간이 10분이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걸리는 게 일반적이고, 그다음 오히려 뒤에 막 28, 29, 30 같은 문제는 세 문제밖에 안 되지만 그거 푸는데 30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 난이도에 따라서 강약을 조절해서 푸는데, 쉬운 문제는 빠르게, 어려운 문제도 간결하고 빠르게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공부를 할 때는 수학적인 완결성을

정확성, 다시 말하면 엄밀성 이런 걸 가지고 완벽하게 문제를 낱낱이 해부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지금 30번 문제를 풀 건데 1회 30번 같은 게 난이도가 높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연습을 할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완벽하게 푸는 게 필요하지만 실전에서는 가장 간결한 풀이 딱 하나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도 그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 거고요. 자, 어쨌든 문제를 빠르게 풀고, 그래서 빠르게 풀기 위해서 필요한 연산, 공식 이런 거 반드시 다 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문제를 두 번, 세번 읽지 않게 하시고, 여유가 있을 때더 빠르게 푸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하고 싶은 이야기 더 많지만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고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또 다음 시간, 다음 시간에 있거든요. 그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회 30번. 네, 시작합니다. 문제 미리 풀어왔죠? 부상수 AB 대 3수 FX가 요건데, 요건 이렇게 쓸까요? E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의 2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이렇게 있고요. Y는 FX와 Y는 F'T의 X 빼기 T, FT의 교점의 개수. 요게 뭡니까?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죠.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랑 이 그래프 위에 접선의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할때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을 때그 다음 조건이 이제 여기 네모 박스 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F1하고 F'1이 똑같고, 그 다음에 T가 3마이너스로 갈때 교점의 개수. 그러니까 T가 3보다 작을 때 교점의 개수랑 3보다 클때 교점의 개수가 그 근처에서는 다르다. 이게 더 크다. 그랬을 때 실수 P에 대해서 존재하고 이렇게 되는 걸 만족하는 피의 값을 구하십시오. 자, 실제로 이게 2024학년도였나요? 평가 모의고사에 30번으로 나왔던 아이디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선생님이 1회 처음 시작할 때 기출 문제가 공부가 된 학생들은 좀 유리하다고 했는데, 요 문제가 대표적으로 그런 문제고, 일단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조건 F1과 F'1이 똑같기 때문에 요거 이용해가지고 먼저 식을 한번 세워보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문제는 어쨌든 AB 결정하면은 FX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해볼게요. F1은 여기다 1 대입하면은 2분의 2 더하기 A 더하기 B이고요. F'X를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F'X. 자, 요거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E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 2의 마이너스 X제곱 있으니까 요거 함수의 곱의 미분. 앞에 거 미분 그대로. 그러니까 4X 더하기 A.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하면은 마이너스 앞이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 EX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이렇게 함수의 곱의 미분을 만들었습니다. 되겠죠? 여기다가 1을 대입하니까 F'1은 똑같이 2분의 분모는 똑같고요. 여기다 1111 집어넣게 되면 4 빼기 2니까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 둘이 똑같으니까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B하고 똑같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B라고 쓸수 있습니다. 오, 이렇게 생긴 거야. A는 마이너스 2B. 괜찮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주어진 FX와 F'X를 문자가 두 개지만 하나의 문자로 한번 써볼게. 함수 FX는 그냥 B로 쓰는 게 낫겠다. EX 제곱 마이너스 EBX 플러스 B의 2의 마이너스 X 제곱. 이쓸 수가 있고요. 이제 쓸게요. A는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F'X는, 잠깐만. 다음 페이지랑 겹칠 것 같은데. 이제 쓸게요. F'X는. 네. 여기다가 A 자리에 마이너스 2B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자, 마이너스 2b니까 더하기 4 플러스 2b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니까 마이너스 3b네요. 마이너스 3b. 그리고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 fx랑 f'x를 계산을 했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요거 이용해서 요거 해석을 하는 거야.
이 그래프랑 y는 fx의 그래프랑 그다음 이 그래프의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접선에 해당하는 거랑의 교점의 개수를 지금부터 살펴보는 건데, 자, 요거를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제의 그래프, 이 함수의 그래프를 알아야 되는데, 이 함수의 그래프가 사실은 엄청 유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2차식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곱해진 형태는요, 수능 기출 문제만 하더라도 다섯 번 이상 나왔습니다. 엄청 많이 나왔어요. 선생님이 수능 개념 강의 진행을 할때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완벽하게 설명했었는데, 이거는 정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저희 개념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막 원리를 하나씩 설명하기보다는 실전에서 어쨌든 최소한의 시간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함수 f(x), f'(x) 구하고 그래프를 간결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극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능형이 되는 값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능형이 되는 값은 0일 수 없으니까 요게 0이 되는 값 찾아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 식은 잠깐 판별식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b의 제곱 4 더하기 2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니까 24b인가요? b'제곱 마이너스 ac 되겠다. 미안해. 자, 이렇게 할게요. 이게 2로 묶어내면은 2 더하기 b니까 2 더하기 b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6b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b의 제곱, 플러스 4b니까 마이너스 2b, 플러스 4가 되어서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b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 되니까 0보다 큰 값이야, 이게. 그럼 이게 얼만지 모르겠지만 능형이 되는 값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능형이 되는 값두 개를 갖다가 선생님이 요게 능형이 되는 값두 개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여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뭐 2분의 4 더하기 2b 이렇게 되고요. 뭐 알파 베타 굳이 쓸 필요 없겠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릴 건데요. 극값을 구하고 극한을 구하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언제 얘기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 지난 시간에.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알파 베타에서 이 그래프의 극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의 극한값, 자, 리미트 x가 리미트는 안 쓸게요. 그냥 x가 무한대로 갈 때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이 함수 f(x)가 과연 얼마의 수렴 발산하는지는 간단하게 알수 있습니다. 무한대로 가면은 이 앞에 게 무한대로 가죠. 뒤에 게 0으로 가죠. 근데 이게 지금 2의 x제곱분의 이건데 분모가 훨씬 더 빠르게 커지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2차기 때문에 이건 플러스 무한대, 2의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또 플러스 무한대여서 무한대가 됩니다. 그럼 그래프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무한히 커지고요. 여기는 0을 향해서 가는 거야. 자,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는 무한히 커지고요. 0을 향해서 가고요. 이두 점에서 극값이 나오게 되면 그래프는 뭐 대강 요런 그래프가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문제가 없는데 이게 알파가 얼마인지를 못 구했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래프 가면 요렇게 요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x를 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잘 몰라. 아직 지금 이거 a, b 값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 자, 그럼 나는 뭐 궁금한 겁니까? 이 특정한 점 t,ft에서의 접선이 이 그래프랑 몇 군데에서 만나고 그 중에서 문제의 조건에 만족하는 이 가조건, 아, 나조건, 나조건에 해당하는 게 만족하는 저 3이란 숫자, t가 3이란 말이 과연 무슨 말인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좀 복잡하니까 하나만 그렇게 하나만. 자, 이런 그래프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자, 일단 이런 점이 t라고 쳐볼게요. 그럼 이 t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랑 몇 군데에서 만나느냐? 한 군데 쭉 연결하면 두 군데 쭉 연결하면 세 군데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GT가 3이야, 3. 그럼 이거보다 조금 더 커지거나 조금 더 작아지면은 이 근처에서는 다 3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 GT가.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T가 3일 때, 3보다 클 때랑 3보다 작을 때는 이게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는 것의 후보가 뭐가 있을까를 보면은 이런 점이 만약에 3이라고 쳐볼까? 뭐 이거보다 조금 더 크면은요, 접선이 이렇게 생깁니다. 교점이 하나 쭉 가면 두 개가 되는 거야. 만약에 이게 이런 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되면서 교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 3 플러스가 되면은 두 개고, 3 마이너스가 되면 하나가 되는 거니까 문제

제어 조건에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3이 될수 있네. 되게 신기하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점. 여기가 만약에 접선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때는 교점이 두 개인데, 만약에 3보다 크면 이런 접선이 되면서 교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고요. 3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면서 교점이 하나, 두 개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알파가 3일 수도 있고 베타가 3일 수도 있고 뭐다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나 조건의 의미는 뭐냐면 F 프라임 3이 0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인 겁니다. 이게 3인지 이게 3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로부터 우리가 AB를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이게 F'에서 있잖아요.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0이야. 자, 3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18이고요. 3 대입하게 되면은 12 더하기 6B 마이너스 3B가 되고요. 그럼 이거는 3B 마이너스 6이 되는데 이게 문제에서 는 0이 되므로 B가 2가 되고 A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 b가 2니까 8인가요? 플러스 8x 마이너스 6 2의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해서 fx가 f'x 나왔습니다. fx 나왔고. 자, 이제 fx를 완벽하게 구했습니다. ab를 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답하면 30번 문제 맞추는 거야. 자, 마지막 질문. 리미트 t가 p로 갈때 gt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런 점이 p가 되면은 p보다 조금 더클 때랑 조금 더 작을 때 어쨌든 교점 개수가 3개, 3개니까 존재합니다. 그런데 gp랑 리미트 t가 p로 갈때 gt가 달라요. 그러니까 딱 p가 될 때보다 p 근처가 개수가 더 많아야 돼. 교점 개수가 더 많아야 돼. 그렇게 되기 위한 모든 p의 값을 구하십시오. 자, 일단 알파나 베타는 안 됩니다. 왜안 됩니까? 이 알파는 리미트 t가 p로 갈 때, 리미트 t가 알파로 갈 때, 리미트 t가 베타로 갈때 gt가 존재하지 않죠. 왜? 알파보다 조금 클 때랑 조금 작을 때 요것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요 극한 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도 p가 될수 없습니다. 왜? 이거는 p일 때나 p보다 조금 더클 때나 p보다 조금 작을 때나 전부 다 3개, 3개, 3개니까 이식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답이 되는 상황은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극소값, 극대값 말고 바로 변곡점이 있습니다. 자, 변곡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수능 개념 강의 진행할 때 변곡 접선을 따로 카테고리로 테마로 해서 여러분 공부했던 이유가 자, 이 변곡점이 있는데 이 점에서의 접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요거 놓고 이야기하면은 교점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 점에서 하나 쭉 연결하고 쭉 연결하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값을 p라고 하면 이거 조금 더 컸을 때는요. 그어보면은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되고요. 조금 작을 때도요. 교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서 여기는 세 개, 세 개. 좌극한 우극한의 세 개, 세 개가 되면서 요식을 만족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교점이 하나밖에 없, 아니, 교점이 하나밖에 없죠. 변곡 접선과 요 fx 교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크면은요, 교점이 두 개. 조금 작으면 교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는 1, 2가 되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세모와 여기 나와 있는 네모를 계산하는 문제고요. 요거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이계도함수를 구하시면 되겠어요. 변곡점이니까.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다 그냥 요 보면서 f의 더블 프라임 x를 구합니다. 그러면 앞에 거 미분 그대로 마이너스 4x 그죠? 마이너스 4x 플러스 8 그리고 2의 마이너스 x제곱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 맞나요? 네,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게 되면은 2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4에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이게 는 0이 되는 두 개를 구하는 건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는 네모랑 세모를 세모랑 네모 알파베타가 아니고 세모랑 네모를 더하면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6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답은 6.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변곡 접선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정의 해석
요게 이제 삼박자가 맞아떨어져 가는 건데, 기출문제 비슷한 게 나온 적이 몇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학습이 되어 있으면 생각보다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복습 필수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2회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2회도 초반부는요, 한 4문제 정도는 간단한 계산 문제.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시간 낭비 없이 오늘 말한 것처럼 빠르게 풀기. 그 다음 뒤에 이제 한 4문제 정도 중에서, 좀 3점짜리가 약간 어렵고, 4점짜리 중에서 몇 개를 풀어내느냐의 승부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능의 트렌드상, 뭐, 우리가 볼 앞으로의 수능은 모르겠지만, 2026학년도 수능까지는 미적분 4점짜리 중에서 하나를 맞출 수 있으면요, 보통 2등급을 받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미적분의 4점짜리 3개 중에 하나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 항상 말하지만 입시는 상대평가고 시험은 상대평가야.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다 싶다가 나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돼요. 미적분이 어렵죠, 당연히. 그런데 미적분이 어려우면 나한테 불리하냐, 나한테 고통을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적분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표준 점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높은 편이고, 시험을 보는 대상이 된 학생들이 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어떠한 결과를 내기만 하면은 다른 선택 과목에 비해서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부하는 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결과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보여줘 왔고요. 자, 합니다. 2회 모의고사는 1회하고 다르게 최근 수능의 트렌드를 따르는 거는 한 80%. 그리고 그렇지 않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한2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진행을 하고, 역시 3점짜리, 2점짜리 문제는 빠르게 먼저 진행을 할게요. 자, 2회 23번부터. 자, 요것의 값을 구하십시오. 자, 이런 이제 밑이 지수 형태인 형태들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밑이 가장 큰 것만 따져보면 됩니다. 요거는 2의 2n 플러스 1제곱이니까 2 곱하기 4의 n제곱이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12 곱하기 4의 n제곱이잖아요. 왜냐면 4의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3 곱하기 4 곱하기 4의 n제곱이니까.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개수만 따져보면은 정답이 6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냥 암산하면 됩니다. 괜찮죠? 23번. 자, 24번. 인테그랄 1부터 루트 2까지 x 1-ln(x) 전체 제곱분의 3에 해당하는 걸 구하는 건데, 뭐 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치환적분 하고 싶지 않니? 그래서 1-ln(x)를 새로운 t를 치환할게요. 그러면 양분의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은 dt dx고요. 적분 변수를 x분의 1 자리에 마이너스 dt를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럼 이 식은 인테그랄. 그 다음에 원래 주어진 식에서 마이너스 dt. 왜? x분의 1 dx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마이너스 dt. 그 다음에 1 빼기 ln x 제곱 자리에다가 t를 집어넣으면 t제곱분의 1, 아, t제곱분의 3이군요. t제곱분의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치환적분의 단계 3단계죠. 첫 번째 치환한다. 두 번, 적분 변수 바꾼다. 세 번, 적분 구간을 바꾼다. 여기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1이고요. 여기다 루트 2를 집어넣게 되면 1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어서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t제곱분의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t분의 3을 미분하게 되면, 그러니까 t분의 1을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뭐 굳이 치환적분 같은 거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할수 있죠. 자, 이렇게 되고 1하고 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은요, 요거 대입하게 되면 6이고요. 요거 대입하게 되면 3이어서 정답은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가장 간단한 형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25번. 매개 변수로 나타내어진 곡선이 있습니다. 이게 a,3을 지난다. 이 점에서의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 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접선을 구해야 되니까 접점을 구하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 그래프가 a,3이니까 y좌표가 3이 되려면 t가 1일 수밖에 없죠. 여기다가 1을 대입하니까 x가 1이므로 a가 1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3에서 t가 1일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야. 그럼 일단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dy dx를 매개변수로 나타내어지는 형태에서 dy dx를 구하면
y를 t로 미분하면 3t제곱 플러스 2고요. x를 t로 미분하면 t분의 1 플러스 1입니다. 여기다가 t에다가 1111 집어넣게 되면 2분의 5가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2분의 5이고 1,3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y-3은 기울기 2분의 5에 괄호 열고 x-1. 이게 내가 원하는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괜찮죠? y는 2분의 5x 마이너스 2분의 5고 넘어가면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요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네.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잠깐만요. 5분의 1인가요? 마이너스 5분의 1이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런 그래프에서 x축, y축 둘셈 부분이니까 이널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2분의 1에 밑변 5분의 1, 높이 2분의 1 해서 구하면은 20분의 1이 나옵니다. 자, 미적분은 계산이 많아.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두 번, 세번 풀면 안 돼. 검토를 해서 시간 실수를 좀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언제 한다고요? 30번까지 다 훑어보고 남는 시간을 보고 검토를 할지 하나라도 더 풀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지. 답이 나왔네. 아, 근데 지금 계산 실수할 거리가 너무 많잖아, 지금. 그래서 이거를 지금 두 번, 세번 풀지 말란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26번이에요. 부피 구하는 역시 전통적인 기출 문제. X축의 수직인 단면으로 자르는 게 모두 정사각형이다. 이거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구해라. 한 변의 길이는 루트 x제곱 코사인 x이다. 어렵지 않네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테그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다음 이걸 제곱하게 되면 x제곱 코사인 x dx. 끝입니다.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은 그냥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부분 적분하시면 되겠네. 그럼 이 식은 요거는 미분하고 이건 적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이게 쉽게 말하면 gx 이게 f 프라임 x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의 사인 x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를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다음에 이제는 그러니까 부분 적분할 때는 요거 적분을 먼저 하고요. 그럼 요걸 이렇게 미분하는 거 이렇게. 예. 그러면 x제곱 미분하게 되면은 2x sin x d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요게 한번더 부분 적분을 할 수밖에 없네. 부분 적분 두번한게 기출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20학년도 9월 평가원 몇 번이었더라? 문항 번호 20번이었나? 하여튼 뭐 나온 적이 있어요. 부분 적분 두번할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더 부분 적분합니다. 요거는 그냥 따로 떼가지고 요것만 한번더 쓸게요. 이렇게 요것만. 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적분을 먼저 해. 마이너스 2x 코사인 x.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요 마이너스 부호는 빼고 적분을 먼저 했기 때문에 사인이 마이너스 코사인이 된 겁니다. 그다음 마이너스 인테그를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제 요거를 미분한 거예요. 마이너스 2코사인 x니까 플러스 2코사인 x. 네. 요렇게 되는 거지요. 됐습니까? 2분의 파이 대입하면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고요. 0 대입하면 x가 0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0이 됩니다. 그리고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적분하게 되면은 1이죠, 1. 이런 거 외우고 있습니까? 선생님 외우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사인 함수가 있으면 y는 사인 x야. 0이고요. 2분의 파이면 인테그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fx dx, 요 사인 x dx가 이 값이 1입니다, 1. 근데 코사인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코사인, 사인은 이렇게 평행이동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이널비도 1이고, 이널비도 1이고, 여기는 적분하면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넓이도 역시 1이고, 1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주어진 식에서 요 값은 적분을 물론 해도 되는데, 적분 안 해도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여기다 2분의 파이 대입하면 사인 대입하면 1이니까 여기는 4분의 파이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0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 요렇게, 마이너스 4가 아니라 2군요. 네. 마이너스 2, 요렇게 나와서 객관식 문제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좀 간결하게. 그러니까 요거는 연습을 해야 돼.
특히 이제 선생님이 학창 시절에 뭐 지금도 뭐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특히 정리가 잘된 학생들은 아마 뭐 별로 부담이 안 되겠지만, 쌤처럼 정리를 했던 연습을 많이 안한 학생들은 꼭 연습하기 바라고. 괜찮죠? 자, 벌써 네 문제 풀었어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승부처입니다. 3점짜리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27번. 자, 식이 약간 복잡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읽어볼게요. x가 0보다 크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fx도 0보다 크고, 요런 식을 만족합니다. 근데 이게 모든 x에 만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항등식이죠. 항등식. 항등식. 그래서 이걸 보고 먼저 알수 있는 사실이 인테그로 0부터 x가 있으니까 윗끝 아래끝 똑같다. x 0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가 ln f0. 여긴 0이고요. 이게 는 1이 됩니다. 따라서 f0가 자연상수 2가 되는 거를 먼저 알수 있고요. 두 번째,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은 여기 주어진 식은 fx 분의 f 프라임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긴 더하기 뭐가 됩니까? 2의 x 제곱분의 2fx가 되고요. 는0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뭐쓸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오고, 일단 써볼까요? 이렇게 요거 넘긴 다음에 요거 fx 이렇게 곱해가지고, 잠깐만 순서 그치? 넘긴 다음에 나눠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fx 전체의 제곱 분의 f'x는 넘이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x제곱 분의 2인데, 요거 분수로 쓰지 마시고 이렇게 써볼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가지고 fx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까? 당연하죠. fx분의 2를 미분하게 되면은 함수의 몫의 미분에 의해서 분모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요거 미분한 거. 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요렇게 마이너스를 요렇게 만드시면 되겠네, 이렇게. 요거 미분하게 되면 여기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여기 됩니까? 이건 당연히 마이너스 2의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상수항 c가 되면 되겠네. 자, 그런데 문제에서 f0가 자연상수 2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자연상수 2가 되는 거니까, 여기 0을 대입하게 되면 자연상수 2가 나오게 되려고 하면 이 값은 c가 2 플러스 2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0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사라지고 자연상수, 미안해요. 2분의 1 플러스 2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뭐, 요거는 괜찮죠? 뭐, 특별히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 전부 다 뽑아냈고, 자, 이제 됐습니다. C까지 구했어요. fx를 필요한 뭐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자, 질문이 뭐냐? 함수 fx분의 1의 그래프. 아, 그러니까 fx가 아니라 fx분의 1 그래프. 이 그래프와 x축, y축으로 또 x는 1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 그래프를 봤더니 이 그래프가 지금 여기는 상수니까 그냥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한 그래프에다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그래프가 원래는 이런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니까 원래 이런 그래프인 거야. 그리고 이 그래프를 갖다가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킨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 그래프는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 왜냐면 y축, 아까 말했지만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인데 y축, 그 다음에 x는 1, 그 다음에 x축 이런 그래프니까, 그래서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 그 다음에 요거 적분하시면 되겠네. 마이너스 2,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분의 1, 네, 플러스 2의 dx, 네, 요렇게 되고요. 여기는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분의 1x 플러스 2x 0에서부터 1까지 하시면 됩니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2분의 2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가 되고요. 0 대입하면 0, 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2분의 3이 나와서 정답은 1번인가요?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짝짝짝. 자, 이제 2, 3점짜리 문제를 풀었는데 어때요? 지난 시간에 비해 좀더 속도감이 있게 풀었는데 괜찮습니까? 괜찮죠? 이제 4점짜리 문제를 푸는데, 자, 이게 이제 진짜야. 자, 4점짜리 문제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문제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풀어볼게요. 28번 문제. 적분 문제 같아요. 적분 문제. 그죠? 29번 문제. 이거는 역함수고 함수 fx고 합성함수 형태니까, 여러 가지 미분법 문제 같습니다.

미분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뭐 일단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미분 문제이지 않을까. 왜냐면 함수의 그래프, 조건, 정의해석, 미분 가능 이런 게 있으니까 미분 문제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정 편제상 지금 수열이 극한 문제는 안 나온 거죠. 아까 선생님이 시작할 때 이번 2회차는 수능 트렌드를 따르는 거 80, 새로운 도전 20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지금 여기 나오는 29번 있잖아요. 여러 가지 미분법, 그러니까 미분 단원이 여러 가지 미분이 있고 미분의 활용, 도함수의 활용 파트가 있어. 그러니까 이 도함수 활용 파트가 보통 가장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최고 난도 30번이나 28번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 4점짜리 문제로 나왔던 사례가 최근에 몇번 있습니다. 특히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 시험범위에 적분이 안 들어가니까 거의 뭐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 고난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한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그 정도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죠. 왜? 우리가 보는 그단한 번의 수능에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해됐습니까? 합니다.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28번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고난도 문제 같아요. 왜냐면 이 30번은 굉장히 길지만, 기출 문제에 많이 나와 있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은 오히려 잘풀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형태들은 약간은 좀 번거로운 느낌도 있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정의역이 0에서부터 1 사이인 거에 대해서 요 그래프가 t는 알파에서 극값을 갖는다. 자, 요거는 쉽게 풀려고 하면은 더 쉽게 안 풀려요. 왜냐면 t하고 x가 섞여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x에 관한 식이야. t는 상수 취급입니다. 근데 절대값 씌운 다음 적분을 했습니다. 0부터 파이까지. 그럼 이 그래프는 최종 적분이 끝나고 나면 t가 살아있지. t가 살아있어요. 왜냐면 x에 관한 식을 x 적분했기 때문에 x는 없어지고 그 자리 0하고 파이를 대입하니까 t는 살아있습니다. 그럼 그 t가 살아있는 상태니까 t에 관한 함수인 거야. 그래서 ft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 ft가 t는 알파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당연히 우리는 f' t가 0이 되는 걸 찾고 싶은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그냥 통째로 t에 관해서 미분을 해버리면 x 자리에 t를 대입하면 되는 건가? 아니죠. 이 t가 있으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또 절대값이 있으니까 또 문제인 겁니다. 이러면서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건데 이거를 좀 정확하게 해결할 수만 있으면 계산은 복잡하지만 난이도는 평범한 문제고요. 절대값이 있는 문제를 푸는 왕도가 있죠. 뭡니까? 절대값 내부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t-sin t가 0이 되는 걸 푸는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t가 sin t랑 미안해요. sin x죠. sin x. 네. sin x가 t랑 똑같은 순간을 찾는 겁니다. 자, 0부터 파이까지만 적분하면 되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이런 sin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y는 sin x야. 여기 0이고요. 여기가 파이고요. 뭐 2분의 파이까지 한번 써볼까? 2분의 파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직선이 y는 t입니다. 왜냐면 문제가 t가 0하고 1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내가 궁금한 거는 이게 궁금한 거야. t 빼기 sin x의 절대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y는 t랑 이 sin 값이 만나는 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두 군데를 편의상 t에 관한 함수니까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뭐 알파베타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ft, gt, ht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그냥 알파베타로. 그 대신 t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알파 t 베타 t라고 쓸게요. 알파 t 베타 t. 그러니까 t가 달라지면 알파벳 달라지기 때문에 알파 t 베타 t.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0에서부터 알파 t까지는 t가 sin x보다 크기 때문에 절대값이 그대로 풀어집니다. 알파 t부터 베타 t 사이는 sin x가 t보다 크니까 이거는 이 절대값이 sin x 빼기 t가 됩니다. 또 베타부터 파이까지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럼 그거를 이용해서 우선 FT를 그냥 순수하게 구할 수 있어요. FT가 뭐냐? 인테그럴 0에서부터 알파 t까지는 그냥 선생님 편의상 이게 쓸 때는 그냥 알파라고만

할게요. 여러분 알파t라고 생각하세요. 알파까지는 t-sin x dx 더하기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sin x 마이너스 t dx 더하기 인테그랄 베타부터 0까지는 다시 t 마이너스 sin x 파이까지군요. dx 이렇게 되고요. 뭐첫 번째랑 세 번째 건 아마 값이 똑같겠지만 뭐 똑같다고 해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파 베타의 특징이 뭡니까? t랑 sin에서 똑같기 때문에 sin 알파는 sin 베타는 t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이거는 적분을 그대로 하는 거야. 되게 복잡해 보이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t 빼기 sin t가 뭐예요? tx 플러스 코사인 x잖아. 여기다가 0에서부터 알파를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이거 적분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tx가 되고 여기다가 또 알파 베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 계산은 좀 불편한 마음이 들지만 직접 해봐야 돼요. 직접. 그래서 여기다가 알파 대입하면은 d알파,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알파, 그 다음 0을 대입하게 되면 0이고요. 0을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은 1인데 아래 끝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또 베타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베타, 알파 대입하면은 플러스 코사인 알파, 플러스 t 알파. 뭔가 좀 복잡하면서 잘못돼 가는 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요것만 되면은 그 다음은 되게 쉽습니다. 자, 마지막 여기도 여기에다가 베타 파이 대입하면은 t 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베타 대입하면 베타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t 베타, 그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니까 지금 t가 눈에 보여. t가 있는 파트를 싹다 묶어볼게. t 알파 마이너스 t 베타 t 알파 마이너스 t 베타. 그러니까 2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그다음에 또 t 파이가 있고 끝입니까? t 파이. 그러니까 플러스 파이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계산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빼기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빼기 코사인 베타니까 플러스 2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2 코사인 베타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숫자가 이제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1. 끝입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뭘 구한 거냐면은 이게 FT야, FT. FT를 그냥 구한 겁니다. 깔끔하게. 그럼 이게 지금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T. 그다음 알파베타가 T에 관한 함수예요. 상수 아닙니다. T에 관한 함수. 뭐 파이는 상수고요. 그다음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역시 T에 관한 함수입니다. 자,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t가 알파에서 그 값을 갖는다. 자, 선생님이 미리 양해를 구하면 요 알파랑 이 알파는 다릅니다. 요 알파는 선생님이 알파 t, 베타 t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 그냥 이거 지워버리고 어쨌든 그 값을 갖는 순간을 찾는 겁니다. 그럼 그 값은 언제입니까? f 프라임 t가 0이 되는 순간 찾으시면 되는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f 프라임 t를 계산을 하는 거야. 여기 준 이식을요 t관에 미분합니다. 앞에 거 미분 그대로 쓸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 보면은 2알파 빼기 2베타 플러스 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하게 되면은 플러스 t가 되고 이게 아까 뭐였어요? 알파 t였잖아. 이걸 미분하게 되면 알파 프라임 t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좀 줄여 쓰겠습니다. 곱하기 2알파 프라임 더하기 2베타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이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코사인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두 배의 사인 알파 곱하기 알파 프라임 플러스 2 사인 베타 곱하기 베타 프라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능형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빨간색으로 뭐라고 썼냐면 사인 알파도 사인 베타도

t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t야. 그러면 이 사인 알파가 t입니다. 이 사인 베타도 t입니다.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마이너스 2t 알파 프라임, 플러스 2t 알파 프라임. 그 다음에 플러스 잠깐만요. 여기가 부호가 틀렸네요.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미안해. 여기가 틀렸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베타 프라임, 플러스 2t 베타 프라임이 되면서 요게 이거랑 통째로 사라지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남아요? 요것만 남는 거야. 그래서 2알파 빼기 2베타 플러스 파이가 0이 되니까 한마디로 알파 빼기 베타가, 베타 빼기 알파랄까요? 넘기시면 베타 빼기 알파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를 알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조건을 만족하려면은 베타 빼기 알파가 2분의 파이가 돼야 되고, 따라오세요. 그러면 문제에서 여기 나와 있는 베타랑 알파가 뺀게 2분의 파이가 돼야 돼. 근데 이게 보면은 2분의 파이 대칭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4분의 3파이가 되고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돼야지만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 문제에서 말하는 이 t가 알파에서 극값을 갖게 되는 순간을 찾는. 그러면 그때 t가 뭐가 되는 겁니까? 4분의 파이일 때는 당연히 이 값이 2분의 루트 2가 되고 요게 내가 구하고 싶은 알파, 이게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알파 t랑 알파 다르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알파 f 알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알파가 요 알파가 아니에요. 요게 알파입니다. 알파. 요게 2분의 루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구해 보겠습니다. 요게 ft죠? 그래서 그 f 알파를 구하는 거니까 요게 아까 4분의 파이고 요게 4분의 3파이였습니다.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다 두배 하니까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파이. 오, 0이 됩니다. 이 값이.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알파 베타 자리다가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를 대입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여기는 2 곱하기 2분의 루트 2하니까 루트 2 빼기 또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니까 이거 계산하게 되면 2루트 2가 되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2. 2루트 2 마이너스 2가 내가 구하고 싶은 F 알파. 그리고 곱하기 문제에서 알파. 아까 2분의 루트 2였죠. 요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계산하게 되면 요 값은 2 마이너스 루트 2가 답이 되고요. 객관식 문제죠. 정답은 1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연산이 약간 뭐랄까 좀 부담되지. 약간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출제 원리는 명확합니다. 절대값을 풀어,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그 대신 약간 음함수 형태로 뭔가 좀 복잡한 느낌이 있어. 합성함수 느낌으로. 그랬을 때 극값, 다시 말하면 미분에서 능형이 되는 값을 찾아봐. 이런 형태입니다. 자, 계속해서 29번으로 넘어갑니다. 단원의 주제는 다르지만 난이도는 이제 수능의 29번의 난이도랑 비슷해요. 실제로 수능 29번 여러분들이 최우선적으로 풀려고 도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좀 풀만한 경우 많이 나와요. 함수 f(x) 역함수를 g(x). 그러니까 f(x)랑 g(x)는 합성하면은 항등함수인 x가 되는 거고요. g(x)는 또 이거를 합성해 놨습니다. hx는 gx, g ln x니까 합성을 또해 놨습니다. h 프라임 8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고민할 거 없이 h 프라임 x를 구하면 g 프라임의 ln x 곱하기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네. 그러니까 10 곱하기 h 프라임 8을 물어봤으니까 여기 대입하게 되면 g 프라임 ln 8 곱하기 8분의 1 곱하기 10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G 프라임 ln 8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의 역함수가 GX니까 우리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은 G 합성함수 FX가 항등함수인 X가 되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서 G 프라임 ln 8을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합니까? 뭐할게 하나밖에 없어요. 요 식의 양변을 X로 미분하면은 G 프라임 FX 곱하기 F 프라임 X고요. 요게 는 1입니다. G 프라임 ln 8을 구하려면은 fx가 ln 8이 돼야 돼. 이 fx가 ln

0: 8이 돼야 돼. x가 얼마가 되면 됩니까? 1이 되면 되죠. 맞습니까? 그럼 ln 8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1을 대입하게 되면 g 프라임 ln 8 f1이 곱하기 f 프라임 1은 1 이렇게 되면서 나는 f 프라임 1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f 프라임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f 프라임 x를 구합니다.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x3제곱 2x 플러스 5분의 요걸 다시 미분하게 되면은 3x의 제곱 플러스 2라고 쓸수 있고요. 여기다 x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8분의 5가 돼서 이게 8분의 5입니다. 그럼 이거 뭡니까? 5분의 8입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정답은 그래서 여기다가는 5분의 8 곱하기 8분의 1 곱하기 10을 하니까 정답은 2가 나오게 됩니다. 어때요? 포기하면 안 되겠지. 그치? 포기하면 안 돼요. 보통 내가 1등급 맞고 싶다. 가장 많은 루트 중에 하나가 오답률 1등이 30번이니까 30번. 보통 오답률 2등이 22번 경우가 많아요. 22번. 그다음 29번하고 21번이 좀 비슷해.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오답률 상위 3문제 정도를 틀리면은 이제 1등급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걸려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그러면은 29번 정도를 맞추면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왜냐면 29번 정도가 오답률이랑 다섯 번째, 네 번째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문제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전통적인 미적분 고난도 문제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그 전통적인 게 학습이 되면은 완벽하게 못 풀더라도 문제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쌤은 이게 모의고사 강좌고 해설 강좌이기 때문에 현학적인 풀이, 완벽한 개념 중심의 풀이보다는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 간결한 풀이로 설명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합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좋아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0은 마이너스. 이렇게 쓸까요? FX가 x3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f0가 마이너스 2니까 요 c가 마이너스 2고요. 그다음 f'0가 6인데 요거 미분하게 되면은 이건 사실 많이 했었는데 한번 써줄게요.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니까 이 b가 뭡니까? f'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6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b 자리에다가 6을 대입할 수 있지요. 6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A 값만 모르고 함수 fx를 거의 다 구했어요. 괜찮죠? 되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자, 나 조건. 모든 실수에 대하여 fx-k1의 절대값이 x는 알파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한계다. 지금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를 이만큼 평행이동한 다음 절대값 씌웠더니 항상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한계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이걸 평행이동해서 x축을 이렇게 만들면 접어 올리면 절대값 씌우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3개 나오죠. 안 됩니다. 이런 그래프가 돼도 안 됩니다. 왜? 요런 식으로 x축이 돼버리면 여기는 미분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 한계이다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3차 함수는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런 3차 함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평행이동을 해서 x축이 여기건, 여기건, 여기건 항상 미분 불가능한 점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f'x가 항상 양수이면 됩니다. 항상 증가하는 그래프.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게 0보다 크려면 요 2차 식이 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양수가 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판별식, 이게 는 0이라는 방정식 판별식, d 나누기 4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으면 되고요. 따라서 A는 루트 18, 3루트 2랑 마이너스 3루트 2 사이가 되면 됩니다. 뭐, 이 조건은 알겠죠? 자, 이제 그 다음 마지막 조건. 어떤 실수 K2에 대하여 절대값 GX-K2. GX가 뭐냐면, 이 그래프야. 이 그래프가 0하고 2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절대값이 있는 함수는요, 미분 가능하지 않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는 0이 될 때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아, 0일 때는 G0 마이너스 K2가 0이고요. 2일 때는 G0 마이너스 K2가 0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아, 2군요. 2. 그러면 G0가 G2랑 똑같다는 말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자,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모르는 문자가 A몰라, B몰라, C몰라, 3차 함수 3개고요. 그 중에서 B하고 C는 구했으니까 A만 모릅니다. 조건 하나만 더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끝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입을 합니다. 여기다가 0, 0 대입하면은 ln 2에 F0, 아까 F0가 마이너스였습니까? 마이너스 2 제곱 플러스 2에 2제곱 이게 ln 2에 FE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에 마이너스 FE 제곱과 똑같으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요 안쪽과 이 안쪽이 똑같으면 되죠.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최종적으로 주어진 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가 0보다 컸을 때는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요거 역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답을 내야 되는데 사실 직관적으로 바로 나옵니다. 직관적으로 물어볼게요. FE가 얼마가 되면 돼? 물론 마이너스 2가 돼도 되죠. 근데 FE가 플러스 2가 돼도 되죠. 그럼 여기가 2의 2제곱이 되고 여기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니까 문제 조건은 만족합니다. 그런데 함수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방금 0, 마이너스 2였어요. 그러면 2일 때는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아니,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2,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끝났습니다. F2가 2란 뜻인 거야. 그럼 F2는 여기다가 2, 2, 2, 2 집어넣게 되면은 8 더하기 4A 더하기 12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요게 문제에서 계산하면은 20에서 2를 빼니까 18이네. 18에서 4A를 더하는 게 2가 나오려면은 A는 마이너스 4가 되면은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여기 끝났어. 더 풀 게 없어요. 그래서 질문이 F3을 물어봤네. 27에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4에다 구하니까 마이너스 36이고요. 그 다음에 6, 3, 18에 마이너스 2가 내가 원한 답입니다. 40을 36 빼니까 9고요. 9에서 2를 빼니까 정답은 7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30번 문제 하면은 정의 해석도 아우 포스가 어마어마하고 실제 이 문제도 딱 문제에서 그 느껴지는 풍겨지는 그 느낌이 정말 대단해 보이지만 풀어보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포기하는 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30번이라고 해서 겁먹지 말고 무조건 두드려 봐야 돼요. 열릴 때까지 여러분이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길 바라고요. 자, 오늘 2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3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고난도 대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이고요. 여러분 지금 한번 뒤돌아볼까? 우리 지금 벌써 40몇 강입니까? 46강인가요? 그쵸? 자, 정말 대단한 거야. 여러분이 46, 47, 47강인가? 그죠? 어쨌든 너무너무 대단한 거야. 이제 4강 남았고요. 여러분이 지금 벌써 수열의 마지막 부분까지 나왔고요. 우리가 이 대수라는 이 과목 자체가 1단원, 2단원, 3단원이

완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요 하나하나의 단계들을 잘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대견하고, 우리가 이제 이 남은 내용들을 그렇기에 더 열심히 잘 마무리하면 반드시 여러분 대수, 뭐 학교에서도 그리고 나중에 수능장에서도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저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나오는 문항들이요, 정말 다뭐 고난도라는 것을 떠나서 굉장히 주옥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해결하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공부 정말 잘하고 있는 거고 잘 해왔고 우리 앞으로도 잘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5번 문제 내신 빈출 필수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n이 1일 때, n이 k일 때라고 되어 있고요. 자,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항상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 k 플러스 1일 때 어떻게 될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문제는 내가 다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지부터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는데, 이 빈칸 앞에는 등식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아이가 있다? 임으로라는 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얘네들을 잘 활용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갈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봐봐.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요거예요.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얘가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요 아이를 봤더니 어떻게 된 거야? 얘가 K가 돼서 변신한 거야. N자리에 K가 들어간 거고 N자리에 K가 들어가서 얘를 만족함으로. 그러면 n이 k일 때 말고 언제일 때 우리가 k 플러스 1일 때 요게 성립하는지를 보여야 되겠지. 그러면 n이 k 플러스 1일 때야.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해 보면 두 배에 k 플러스 1 더하기 1일 거고 분모는 두 배에 k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럼 그 바로 앞에는 뭐가 있었을 거야? 당연히 2k분의 2k 더하기 1이 있어서 여기까지가 그대로 나타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아이고,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가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 얘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에 들어갈 걸 바로 우리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써놓을게요. 2분의 3 곱하기, 4분의 5 곱하기, 6분의 7이 있었고, 곱하기에서 2k분의 2k 더하기 1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가 뭐가 된 거냐면, 얘를 그대로 놔둬도 되고, 정리해도 되겠지. 2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2 더하기 1이니까 2K 플러스 3이 들어가고 얘가 바로 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 얘가 바로 가에 들어갈 식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여기도 그럼 봐봐. 여기다가 요거 양수만큼을 곱했지. 요만큼을 곱했으면 부등식이니까 양쪽을 똑같이 해서 가를 곱해야 되는 게 맞죠. 루트에 3K 곱하기 2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3이 이렇게 곱해져서 여기도 뭐였어요? 똑같이 가였어요.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빈칸에 가에 들어갈 모습을 찾았고요. 이제 우리 다음 빈칸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착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줬어. 계산을 해줬어.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데 있잖아. 나에서 얘를 뺐더니만 이렇게 됐대.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대. 이게 무슨 얘기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쓸수 있냐면 얘가 뭐다? 뭐라고 써 있냐면 자, 분모는 지금 다시 두 배. 요렇게 썼고요. 분자는 그러면 뭐가 된 거야? 분모에 분자에 얼마가 들어가? 3K가 들어가면서 얘가 2K 플러스 3 몽땅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예쁘게 알려준 거야.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한 거냐면, 그런데라고 하면서 어떤 나라는 식에서 뭐를 뺐냐면, 4배의 k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3k에다가 2k 플러스 3의 몽땅의 제곱을 뺐대. 그런데 목표는 얘가 어떤 값인데, 얘가 뭐보다 크다라는 걸 보고 싶은 거야? 0보다 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이제부터 판단을 해줘야 돼. 자, 우리는 뭐를 만들어줘야 돼? 수학적 귀납법이 성립함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고,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건 K일 때 성립하면 언제도 성립해야 돼?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잘 보자.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어. 가정했지? 그러면 이 식은 언제도 성립해야 돼?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해야 돼. 그러면 내가 얘가 뭔지는 모르지만, 얘가 N이 K

플러스 1일 때니까 얼마보다는 무조건 루트의 3의 k 플러스 1보다는 무조건 작아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봐봐. 여기에 있는 아이가 요런 모습을 만족해야 되는데 나는 얘만 알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걸 뺐을 때 뭐보다 크면 돼? 0보다 크면 돼. 아, 그래서 여기에 0보다 크다라는 말이 있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대로 보자. 루트에 3의 k 플러스 1에서 루트에 3k 곱하기 가를 해서 나는 0보다 크다라는 걸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얘네들이 다 뭐가 붙어 있어? 근호가 붙어 있는 상황인 거야. 근데 얘 양수죠. 얘 양수죠. 곱할 때 우리가 얘가 어차피 양수라서 부등호 방향 그대로다라고 얘기를 했어. 양수라서 근호가 있을 때 우리는 그냥 계산하기가 불편하니까 얘를 뭐 해준 거야? 얘가 가였는데 얘를 제곱한 거야. 그러면 얘도 뭐를 해야 돼? 제곱을 해서 빼야 되겠지. 그래야 우리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 나에는 얘를 제곱한 3의 k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식이 바로 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봐봐. 나에 들어갈 거 우리가 찾았어. 는 예분의 다야. 그런데 분모는 4의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여기에 똑같아. 그럼 뭔가 통분을 하나 보다. 그래서 얘가 지금 뭐가 들어갈 거냐면 4의 k 플러스 1의 제곱이 분모로 들어가고 분자에 다가 들어가는 걸 확인해야 돼. 자, 분자는 그럼 봐봐요. 3의 k 플러스 1이 있잖아. 그런데 여기에 얼마를 곱해줘야 돼? 4배의 k 플러스 1의 제곱을 곱해줘야 돼. 그리고 빼기 3k에 2k 플러스 3의 제곱을 해준 거야. 이게 분자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걔가 0보다 큰지를 확인할 거야. 그럼 우리는 다에 들어갈 걸 그대로 이렇게 놔둬도 되지만 이건 좀 너무 좀 별로 이쁘진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12가 돼요. k 플러스 1의 세제곱인 거야. 얘는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3k에 2k 더하기 3의 제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k 세제곱 플러스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이 되겠지? 거기에 12배를 하면 우리는 얼마가 되냐면 12k 세제곱 플러스 36k 제곱 플러스 36k 플러스 12가 되었고요. 자, 이 부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4k 제곱이야 플러스 12k 플러스 9가 돼서 3k랑 곱하면 마이너스 12의 k 세제곱 마이너스 36의 k 제곱 마이너스 27k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서 얘네들이 사라집니다. 얘네들도 사라집니다.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얘는 9K 플러스 12가 되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분자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다? 9K 플러스 12가 들어가서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K 자연수니까 0보다 크고 K 자연수니까 0보다 크죠. 0보다 큰 거분에 0보다 큰 거니까 0보다 커지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구나. 그리고 여기에는 뭐다? 다에 들어갈 식이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그래서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걸 우리가 확인까지 할수 있는데, 선생님,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괜찮습니다. 그냥 요 정도로 여러분이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지를 찾아내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가나다에 알맞은 식을 각각 얘를 뭐라고 둔 거냐면 FK라고 뒀고요. 얘를 나니까 얘를 GK라고 둘게요. 얘를 뭐라고 두자? HK라고 뒀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1에서의 함수값이랑 3에서의 함수값이랑 2에서의 함수값을 FGH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구하래요. 그러면 1 대입하면 얼마야? 4분의 5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3 더하기 1은 4, 3 12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다 2 대입하면 18 더하기 10이니까 30이 되어서 얘네들 약분하고 나면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95, 450.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450이 될 것이고, 실제로 제가 이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를 좀 제대로 하는 학생이다. 나 공부 좀 잘하고 싶어요. 내신 잘 받고 싶어요라는 친구들은 이 자체로도 서술형 문제로 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를 여러분이 좀잘 이해하고 넘어가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 추론 문제 입장에서는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만 확인할 거고요. 부등식의 계산에서 이렇게 부등식에 대한 것을

사적 귀납법으로 확인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바라봐야 되냐면, 자, 여기까지가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어. 그럼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건, 여기에 있는 N 자리에 K 플러스 1이 대입되어도 요 식이 성립해야 되지. 요 아래 식이. 그러면 바로 얘네들이 K 플러스 1로 변신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얼마를 확인해 보면 돼?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한 값과 이 값의 관계를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얘보다 커지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15번 문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15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1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해서요. N이 근데 얘는 얼마부터야? 4부터니까 4일 때부터 한 겁니다. 그래서 4일 때 성립한다. 확인했고요. N이 K일 때는 뭐 하는 거죠?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가정한 거야. 그래서 N에다가 K를 넣어서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중요한 거야? N이 얼마일 때가 궁금한 거야? N이 K 플러스 1일 때에 대해서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K 플러스 1까지 곱해준 거랑 여기에 있는 K에다가 K 플러스 1을 곱해준 거야. 그래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죠. 왜? K가 자연수. 급기야. 4보다도 크거나 같은 자연수. 그러면 여러분, 수학은 공평해. 여기에 있는 변에다가 K 플러스 1을 곱했으면 우변에다가도 뭐를 곱해주면 돼? K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돼. 그러면 가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 2의 K제곱 곱하기 K 플러스 1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공평하니까 가에 들어갈 식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K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가에서 나를 빼면 2의 K제곱 곱하기 다가 0보다 크대. 자, 이거 아까랑 똑같은 방법입니다. 자, 우리는 뭐가 성립하고 싶은 거야? 이 식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에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면 돼요? 2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누구에서 누구를 뺄 거야? 가에서 얘를 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얼마가 되냐면 2의 K 플러스 1제곱이 될 거야. 그래서 가인 2의 K제곱에 K 플러스 1에서 2의 K 플러스 1을 뺐더니만 뭐로 묶어내래? 2의 K제곱.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보면 2의 K제곱으로 묶어내면 K 플러스 1이 남아있고요. 2의 K제곱으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2가 되어서 2의 K제곱에 K 빼기 1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에는 얼마가 들어간다? K 빼기 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 그런데 4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에 대해서 K 빼기 1은 당연히 뭐보다 커?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지? 0보다 큰거두개 곱했으니까 0보다 크므로 나는 얘가 뭐보다 크다. 여기에 있는 나, 즉 2의 K 플러스 1제곱보다 크다라고 만족하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주어진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5번, 16번 문제는 서술형에서 고난도 문항으로 나오기 좋은 부등식에 대한 증명 방법이거든. 자, 그냥 바로 바라볼 수 없을 때는 내가 어딘가까지 계산을 한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과 비교를 하면 충분히 부등식이 증명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6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가나다에 알맞은 식을 각각 FK, GK, HK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FK는 뭐가 되냐면 2의 K제곱에 K 플러스 1이야. 그 다음에 GK는 2의 K 플러스 1제곱이고요. HK는 뭐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냈어? K-1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때 F4 더하기 G5 더하기 H6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F4는 2의 4제곱 곱하기 4 더하기 1, 5가 될 거고, G5는 2의 6제곱이죠. H6은 6-1이라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값도 우리가 한번 보자. 2의 3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죠. 2의 3제곱 8. 그러니까 얘는 80이야. 2의 6제곱은 64죠. 더하기 5예요. 그러면 얘 모두 다 계산하면 얼마가 돼? 149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번, 16번 문제는 선생님, 저는 내신에서 만점 받아야 돼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나는 부동의 만점을 받아야 돼요. 서술형 문제까지 확인하고 싶어요. 15번, 16번 문제로 한번더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16번 문제였고요. 이제 우리 17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항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 건지 확인할 건데 수학적 귀납법 입장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n이 1일 때 좌변과 우변이 성립한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n이 k일 때는 성립한다고 뭐 하는 거죠?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n이 k일 때 n자리에 k를 대입하면 ak는 k제곱 빼기 k 플러스 1이고 라고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a의 k 플러스 1은 그러면 내가 k 플러스 1일 때가 궁금해서 n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을 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조건에 의해서 a의 k 플러스 1은 n자리에 k를 대입해서 ak에다가 얼마를 대입한 거야? n에다 k 대입하면 가는 2k임으로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겠지. 그럼 a의 k 플러스 1은 ak가 k제곱 빼기 k 더하기 1이고 거기에 가인 2k를 더해준 모습입니다. 그럼 나는 얘랑 얘랑 더하래.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k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구나 라는 것까지 알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즉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합니까? 사실은 그냥 나에는 얘가 들어간다라고 해도 문제 푸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근데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게 서술형으로 나왔다. 그럼 이렇게 써놓으면 점수가 깎일 수가 있겠지. 왜? 나는요, n자리에 뭐가 들어있을 때, k 플러스 1이 들어있을 때가 성립함을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 있어? 모르잖아. 실질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면, k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이랑 뭐랑 같은지 확인이 돼야 돼. n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더하기 1. 얘랑 같은지 확인이 되어야 돼요, 실제로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전개해 봅시다.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고, 여기까지 더하기 1이 돼서, 여기서 우리가 끝까지 계산을 해보면 사라져요. 그래서 k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뭐랑 뭐가 뒤에 써져 있어야 되냐면, k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 더하기 1이 같아요. 라는 게 사실은 써져 있었어야 됩니다. k제곱 빼기, 빼기, 빼기. 그죠? k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k 플러스 1 더하기 1이 같아요. 라는 게 써져 있었어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와 나에 들어갈 식을 다 찾아냈고요. fk와 gk라고 할 때, f2 더하기 g3의 값을 구하세요. fk는 2k이고요. gk는 얘랑 얘랑 어차피 같으니까 좀더 쉬운 식 쓰자.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일 때 f2 더하기 g3입니다. k에다 2 대입하면 4가 될 거고 3 대입하면 9 플러스 3 플러스 1이 됩니다. 13 더하기 4니까 정답은 17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다소 간단한 문항이었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얘기들은 하나하나 좀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지 확인하시고요. 서술형 문제 준비하는, 대비하는 친구들은 여기에 있는 문제들 다한 번씩 쭉 써보면서 내가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17번째 문항이었고요. 이제 우리 18번째 서술형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서술형 문항인데 여러분이 이것도 한번 잘 볼게요. 첫째 항이 1인 두 등차 수열에 대해서 1항부터 8번째 항까지의 합이 64, 그리고 1항부터 8번째 항까지 BK라는 수열의 합은 90입니다. 그때 두 개의 수열을 곱해서 1항부터 8항까지의 곱을 나타내세요. 결국은 AK와 BK를 알아내야 돼. 왜? 우리는 시그마는 곱셈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AK와 BK를 제대로 알고 계산을 해줘야 되는 문제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 그러면 AK와 BK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면 AN의 공차를 D1이라고 하고 BN의 공차를 D2라고 한번 해볼게요. 첫째 항은 1인 거야. 그런데 얘를 우리가 써보면 K는 1부터 8까지 AK의 합이 얼마인 상황이야? 64인 상황이야. 그러면 얘는 뭐예요? 1항부터 8항까지의 합이고 나는 누가 궁금한 상황이냐면 공차가 궁금한 상황이야.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예 처음부터 이거는 2분의 1항부터 8항까지의 합이고 2 곱하기 첫째 항 얼마예요? 2 곱하기 1은 2죠. 그 다음에 8-1 하면 7 곱하기 공차 D1이라고 하면 얘가 64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럼 우리 약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약분이 되고, 따라서 2 플러스 7D1은 16이 될 거야. 그러면 7D1은 14가 되어서 D1이 얼마가 된다라는 거 바로 구해.
이가 된다라는 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 하나만 다시 기억하자. AN을 차짱이 1이고 공차가 2니까 뭐 일반항에다 넣어도 되지만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은 어디서 출발해? 2 곱하기 N에 관한 1차. 그런데 차짱이 1이 되고 싶어. 1 대입했더니 1이 되고 싶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래서 AN을 EN-1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K는 1부터 8까지 BK가 얼마예요? 92인 상황인 거야. 그럼 얘도 같은 방법으로 2분의 1항부터 8항까지의 합이고 첫 항은 1로 똑같아. 1에다 2 곱하면 2 플러스 8 마이너스 1, 7 D2를 하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92가 되는 거야. 그럼 요거는 약분하면 4가 되고 4, 2, 8, 4, 3, 12. 그러면 2 플러스 7 D2가 23이라서 7배의 D2는 21이야. 그래서 D2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았어? 3이 된다. 물론 이때도 첫 항이 B1이 1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BN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3N에 관한 1차로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첫 항이 1이 되고 싶어. 1 대입하면 1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2.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AN과 BN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K는 1부터 8까지 AK 곱하기 BK의 값을 구하래요. AN과 BN이니까 N자리에 뭐를 대입하면 돼? K를 대입하면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어? K는 1부터 8항까지의 합이고 2K-1에 3K-2가 되는구나. 자, 그래서 얘네들은 곱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다 전개해서 해결해야 돼요. 요거 계산하면 6K제곱이고 마이너스 4K-3K, 마이너스 7K+2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역에 있는 이 아이들을 보니까 아, 이거는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으로 계산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많이 계산하죠. 6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K제곱에 마이너스 7 곱하기 2분의 성격이 급했네. 마이너스 7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2.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써놓고 설명을 할게요. K는 1부터 8까지 6K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7K 플러스 2가 있다라고 보면 두 개의 모습이 더해져 있는 거야. 자, 6K제곱은 우리가 공식으로 쓰는 게 맞아요. 공식으로 해결하고요. 마이너스 7K 플러스 2를 누구 입장에서 바라보자고? 마이너스 7의 K에 관한 1차로 바라보자고. 그럼 이건 뭐예요? 공차가 마이너스 7인 등차수열인 거야. 그리고 누구랑 만났어? 시그마랑 만났어. 등차수열에 뭐가 된 거죠? 합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앞부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6 곱하기 6분의 8 곱하기 9 곱하기 17로 계산하면 되고요. 뒷부분은 여러분 얘는 분모를 얼마로도 2로 둬버려. 그러면 1항부터 8항까지의 합이니까 8이 될 거고 첫째 항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5입니다. 끝항은 8 대입하면 마이너스 56 플러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54.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꼭 기억하자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사라지면서 얘는 8 곱하기 9 곱하기 17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9가 되는 거야. 맞죠? 마이너스 59고 여기는 약분하면 4가 되어서 마이너스 49, 36, 45, 20, 236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계산을 해야 되겠지. 72 곱하기 17을 계산하면 1, 2, 2, 4가 되고 마이너스 236을 해주면 정답은 얼마가 되냐면 988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으로 계산을 해도 좋은데 사실은 제가 왜 이걸 자꾸 등차수열의 합으로 강조를 하냐면 여기 있는 마지막 2가 있는데 얘랑 8을 잘 곱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근데 얘를 등차수열의 합으로 보면 무조건 계산이 잘 칠 수 없이 되거든. 그래서 N에 관한 1차 또는 K에 관한 1차식이 이렇게 함께 있을 때는 굳이 얘네들을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으로 보지 않더라도 등차수열의 합으로 계산하고 간단하게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팁으로 좀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18번째 문항이었고요. 이 문제는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과 그리고 등차수열의 일반항 그리고
곱에 대한 시그마,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8번째 문항 해결해 봤고요. 이제 우리가 19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항입니다. 우선은 모든 항이 실수이고 A1보다 A3이 큰 등비수열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어. 자, 얘네들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고요. 그랬을 때 A1 곱하기 A3이 4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합이 0일 때 다른 어떤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좀 일반적인 걸 써드릴게요. AN이 A1 곱하기 R의 N-1이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A에 3K는 뭐가 되냐면 N자리에 3K가 들어가죠. 그럼 A1 곱하기 R의 3K-1제곱이 돼요. 얘의 특징을 여러분이 바로 알고 있어야 돼. 자, 얘는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실제로 공비는 얼마냐면 R의 3제곱입니다. 3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은 항상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N에다 1 대입하는 거야. 여기는 K에다 1 대입하죠. 그러면 A1 곱하기 R의 제곱이거든. 원래 수열 입장에서 A1 곱하기 R의 제곱은 A3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하냐면 AN이 등비 수열이야. 첫째 항이 A1이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일 때 A의 3K라는 이런 새로운 수열은 첫째 항이 A3이고 공비도 R의 3제곱입니다. 요렇게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AK의 3제곱이야. N자리에 K를 대입해서 3제곱하래. 그럼 A1 곱하기 R의 K-1의 3제곱이죠. 이거 정리하는 거 다시 한 번만 보세요. 3을 이 안으로 보내면 A1의 3제곱이다. 그 다음 거잘 보세요. R의 K-1의 3제곱이잖아. R의 K-1 곱하기 3과 같죠. 그러면 R의 3 곱하기 K-1과 같죠. 얘는 그러면 R의 3제곱에 K-1과 같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R의 3제곱에 K-1과 같은 일반 항을 가져요. 그럼 이렇게 써놓고 나면 여러분이 좀잘 보일 겁니다. 공비는 뭐가 되나요? R의 3제곱. 맞아요? 첫째 항은요? 무조건 사실은 N에다 1 대입한 거야. 또는 K에다 1 대입한 거야. K에다 1 대입하면 A1의 3제곱이죠. 여기도 여러분 바로 보이죠? 기억합시다. AN을 가지고 또는 AK를 가지고 A3K를 만들면 공비는 R의 3제곱이고 첫째 항은 A 세 번째 항이야. 원래 수열에서. AK의 3제곱이라는 새로운 수열을 만들면 얘는 공비는 R의 3제곱. 얘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첫째 항은 뭐예요? A1의 3제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구조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면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보면 A1과 A3의 곱이 주어져 있습니다. 얘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간에 A1 곱하기 A3은 뭐랑 같아요? 1 더하기 3은 4, 2 더하기 2죠. 그래서 얘는 A2의 제곱입니다. 얘가 산 거야. 그러니까 A2가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우선은 하나 알고 넘어갈 수 있고요. 자, 얘는 시그마의 값이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써볼까? 자, K는 1부터 10까지 A의 3K야. 빼기는 자유롭죠. 그럼 반대로 보내면 K는 1부터 10까지 AK의 3제곱입니다. 등비수열의 합인 거야. 자, 등비수열의 합인데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그대로 한번 보자. A의 3K라는 수열은 공비가 R의 3제곱이고 첫째 항이 A3인 거야.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선생님, 근데 공비가 1이면 어떻게 되나요? 공비가 1이기가 힘들잖아. 공비가 1이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봐봐. 공비가 1이면 A2가 2면 A1도 2고 A4도 2야. 그러면 두 개는 만족하고, 그러나 A1도 2고 A3도 2니까 크다라는 걸 만족하지 않아. 만약에 공비가 1이라서 A2가 마이너스 2야. 그럼 A1도 A3도 다 마이너스 2죠. 모든 항이 같아지기 때문에 공비는 1이 될 수는 없어. 그러면 시그마 A의 3K는 어떻게 쓸수 있어? 공비 R의 3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첫째 항 A3이죠. 그 다음에 R의 3제곱에 10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요건 거야. 그 다음에 뒷부분은요. 얘는 마찬가지로 공비가 R의 3제곱이라 R의 3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첫째 항은 A1의 3제곱이고 공비가 R의 3제곱인데 얘도 10항까지 합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랑 얘랑 같죠? 얘랑 얘랑 같죠?
결국 A3이랑 A1의 세제곱이 같다라는 걸 알아낸 거야. 자, 하나 더 봅시다. A3이랑 A1의 세제곱이 같음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A2를 한번 보자. A2는 A1 곱하기 R이거든. 그러면 A2가 A1 곱하기 R이라고 했을 때 A1은 풀마 R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이 어떻게 알수 있어요? 아,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R 제곱이 돼서 얘가 풀마 2가 되는구나. 그러면 결국은 R 제곱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2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R 제곱이 2인 걸 우리가 찾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 R을 굳이 구하지 마세요. 필요할 때할 거야. 자, 이제 마지막 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봤더니 AK의 제곱의 1항부터 6항까지의 합이야. 이것도 잘 기억하라고요. 여러분이 얘를 잘 보면은 어떤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냐면 AK의 아까 세 제곱에 대한 거 해봤지. 그럼 AK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 공비는 R 제곱이고 첫째 항은 A1의 제곱이 되겠지. 이걸 알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공비가 R 제곱인 등비수열의 합이야. 근데 첫째 항은 A1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R 제곱의 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어서 이 값을 구하기로 바뀌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R 제곱이 2니까 얘는 2 빼기 1이 됩니다. 2의 6제곱 빼기 1이야. A1 구해야 되겠네. R 제곱이 2잖아. 그럼 여기다 다시 봐봐. A1 곱하기 R 제곱은 2가 되어서 얘가 4예요. A1의 제곱은 얼마가 돼? 2. A1의 제곱은 2. 이렇게 우리가 바로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모는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2의 6제곱에 2를 곱하면 2의 7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지. 2의 7제곱이 얼마입니까? 2의 7제곱은 128이죠? 거기다 2를 빼면 126이 정답이 되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서술형 문제로 이런 식으로 뭐 합의 기호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것들, 이런 거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요. 이 문제 통해서 여러분이, 자, AN이 등비수열일 때, AK의 제곱은 그럼 또 뭐지? A1의 제곱 곱하기 R 제곱에 K-1제곱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어떤 원래 있었던 등비수열과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 걔를 활용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등비수열의 공비랑 첫째항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나온 김에 여러분 그래서 A의 3K나 A의 K의 세제곱이나 A의 K의 제곱, 그럼 A의 2K 이런 애들의 등비수열의 모습들도 다시 한번 좀잘 숙지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서술형 문제 19번 문제까지 해결을 했고요. 이제 우리가 내신 고득점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고득점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어려운 거 아니고 여러분이 충분히 해결해 내실 수 있는 문제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진짜 중요한 개념 하나만 알려줄게요. 여러분이 요렇게 생긴 수열이나 요렇게 생긴 수열의 합을 배운 적이 있어요? 없죠. 배운 적이 없어. 배운 적이 없을 땐뭐 하면 돼? 하나하나 대입해 보면 돼요. 이게 힌트예요. 이게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 기호나 아니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건 귀납적 정의잖아. 귀납적 정의라는 건 뭐야? 하나하나 해결을 해봐. 그러면 뭔가가 보일 거야. 이거예요. 그러면 K에다 1부터 대입하는 거야. K에다 몽땅 다1 대입하면 얼마가 됩니까? A1이야. K에다 2 대입하면요. 실제로 2K-1이 뭐야? 홀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얘는 3배의 A2가 되는 거죠. 3 대입하면 5배의 A3. 4 대입하면 7배의 A4. 이렇게 되는 거야. 헷갈릴 수 있으니 여러분이 반드시 여기에 10이 아닌 9부터 넣어봐. 그러면 18 빼기 1이니까 17의 A9. 이제 10 대입하면 19A의 10.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음을 알수 있어. 여기에다가 더하기. 이번에도 K에다 1을 대입하는데 얘는 재밌는 게 여기가 2K, 즉 짝수입니다. 그러니까 K에다 1 대입하면 2배의 A에 1 대입하면 10이었던 거야. 2 대입하면 4배의 A에 2 대입하면 9였던 거야. 알겠죠? 자, 그럼 3 대입하면 6배의 A에 8이 됐겠지? 그런 다음에 10 대입하지 말고 9부터 대입해보면 2, 9, 18에 A에 2. 10 대입하면 20에 A에 1.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어요. 그러면 딱 봐도 항이 같은 애들끼리 묶어야 되겠지? 그래서 봤더니 A1 20A1, 3A2 18

그리고 17A9, 4A9, 19A10, 20A10 이렇게 있어요. 아, 19A10, 2A10. 얼마예요? 몽땅당 21이 곱해져 있네. A1, A2 해가지고 A10.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뭐가 주어져 있어? 이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얘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인데 얘가 8이래. 그럼 21에다가 8을 더하면 정답은 얼마가 되죠? 168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20번 문제는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 어떠한 개념도 알려주지 않았어. 아니지. 아주 중요한 개념 알려드렸죠. 모르는 게 나오면 하나하나 해봐. 이게 자연수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20번 문제 이렇게 우리가 해결해 봤고요. 2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항입니다. 자, 지금 주어진 걸 봤더니 다른 조건 하나도 없이 그냥 수열이 주어져 있고요. A1과 15배의 A의 22가 같습니다. 15배의 A의 22가 같대요. 그랬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야. 다시 한번. 이런 거 선생님이 가르쳐 준적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보자? 하나하나 해보자. 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K에다 얼마부터 대입하래? 1. 대입하면 5배의 A1 빼기 A2입니다. 2 대입하면요. 2는 4 더하기 3이니까 7이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앞에 곱해져 있어서 2씩 늘어날 거야. 그리고 A2 빼기 A3입니다. 그러면 9, A3 빼기 A4가 되겠지. 이렇게 된 거야. 21까지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20부터 대입하면 여기다 20 대입하면 43입니다. 43에다가 A20 빼기 A의 21이야. 거기에 21을 대입하면 자, 이만큼 늘어나니까 25에 A의 21 빼기 A의 22.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항이 같은 애들끼리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5배의 A1이야. 그 다음 보자. 얘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5A2고요. 얘랑 얘랑 계산하면 7A2예요. 얼마지? 2배의 A2입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7A3이고 얘랑 얘랑 계산하면 9. 기분이 좋네. 같은 거 나와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지. 여기서도 여러분이 보면은 이렇게 계산할 건데 9A4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을 거야. 9 다음에 선생님이 11이지.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얘도 2배 A4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에 여기 있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니, 25가 어디서 나왔니? 21 곱하기 2를 해서 계산을 하거나 여기다 2를 더했는데 어떻게 25야? 45죠? 자, 다시 보자. 얘랑 얘랑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43A21 더하기 45A21이라서 얼마? 더하기 2A21이고 마이너스에 45에 A22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쓸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를 계산하는 거냐면, 우리가 목표를 보면, K는 1부터 21까지 AK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봐.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가지고서는 A21까지를 더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A21, A20에서 A2까지는 다 뭐가 곱해져 있어?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주어진 5배의 A1에서 나는 이 모습을 만들어내려면 이 A1이 빠져나와야 될것 같아. 그러면 얼마가 남아있어? 3A1을 남겨야 되겠지. 그렇게 한 다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써보면 여기에 몇배한 거야? 2배. 여기다 2배 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 2배에 K는 1부터 21까지 AK가 됐을 거고요. 남은 아이는 3A1이 남아있고, 마이너스 45에 A22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얘가 50이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야. 자,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될 거, 내 목표. 나는 목표가 이만큼 계산하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불편한 것, 이만큼이지. 근데 어찌됐든, 얘가 3으로 묶어지긴 하네. 이거 어디서 봤죠? 시작할 때, A1이랑, 15A의 22랑 같대. 얘랑 얘랑 같대. 뺐어. 얼마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면 내가 원했던 목표. 얼마가 된다?
25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딱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21번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개념이 뭐예요? 하나하나 차근차근입니다. 선생님이 이런 그 수혈의 귀납작 정리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침 한번 꼴딱 삼키고, 그러니까 심호흡 하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꼭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번 문제도 이렇게 해결해 봤고요. 이제 2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 항등식에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 다시 한번 잘 이해하면 충분히 뭐 나머지는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항등식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를 한번 볼게. 어떤 x에 대한 다항식을 몇 차식으로 나눴어요? 2차식으로 나눴어. 나머지가 지금 몇 차식인 거야? 1차식입니다. 표현하는 방법만 알면 사실은 충분히 문제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이 우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15라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4로 나눴어. 그러면 4, 3, 12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 얼마예요? 3입니다. 그럼 우리는 15라는 숫자는 4로 나눴을 때 몫이 3이고 나머지 3이다.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해요? 몫이라고 얘기를 하죠. quotient. Q라고 보통 나타내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나머지. 남았다. 뭐예요? remain. 그래서 R로 많이 나타내요. 근데 이 나머지는 항상 뭐보다는 작아야 돼? 4보다 작아야 남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식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fx라는 i가 있어요. 그런데 얘를요, a라는 식으로 나눴어. 그러면 몫이 생기는데 얘도 x에 관한 식이라 qx라고 쓸게요. 그럼 얘랑 얘랑 곱해서 qx에다가 a를 곱한 값을 적죠. 여기서 이걸 빼면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 r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ax라고 둔다면 얘가 만약에 n차야. 얘는 n-1차 이하가 되는구나. 여기까지 여러분이 알수 있어? 자, 그래서 우리는 fx라는 i를 ax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로 나타날 건데 얘는 누구보다 차수가? AX보다 차수가 낮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그대로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빼기 4X 더하기 1을 뭘로 나눴대? X제곱 더하기 NX로 나눴대. 그러면 몫은 나오지 않았는데 2차식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ANX 더하기 BN이래. 그러면 우리가 AN과 BN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야. 그쵸? 자, 그래서 얘를 봅시다. 인수분해가 되네요. 아하. 얘를 0 만들어 주려면 첫 번째 X에다 얼마 대입해 보자? 0 대입해 보자. 다 사라지고 1만 남아. 얘도 0 대입하면 0이죠. 여기도 0 대입하면 얼마만 남아? BN만 남게 되는 겁니다. BN은 1이었던 거야. 그 다음에 X에다 나 뭐도 대입해 보고 싶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N 세제곱 플러스 2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이고요. 마이너스 N 대입한 이유가 뭐야? 얘 사라지게 하려고. 왜? QX를 모르니까. 마이너스 N 대입하면 마이너스 AN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 얘랑 얘랑 사라지고요. N은 자연수다 보니까 나눠도 아무 문제 없어. 나눌게요. 나눌게요. 나눌게요. 나눌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AN을 구해냈네. AN은 마이너스 붙이면 N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4.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 됐어. AN과 BN을 찾아버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뭐를 하라고 했냐면 K는 1부터 10까지 AK, 즉 N 대신에 K 대입하래요. 그리고 4배 BK 하래. 4배 하면 4가 되겠지. 그러면 누가 사라져? 얘네들이 또 사라집니다. 이거는 굳이 등차수열 할 필요 없겠지. 자연수의 거듭제곱에 합으로 가도 돼. 시그마 K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이 될 거고, 마이너스 2배의 시그마 K는 2분의 10 곱하기 11이 될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사라져서 마이너스 110이 될 거고요.
자, 여기도 여러분이 보면은 이거를 사실은 많이 공부를 하다 보면 외워지게 되거든. 우리 이제 외워질 때까지 해봅시다.

2, 3은 6, 2, 5, 10, 3, 7이지. 35 곱하기 11이야. 그래서 385가 됩니다. 마이너스 110. 그러면 275가 되는구나. 이게 정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이 문제는 실제로는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의 문제이긴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한 거냐면 다항식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때 우리가 이 나머지를 구할 때 항등식에 대한 개념이 들어간 거야. 그런데 QX라는 i를 내가 모르는 상황이니까 얘를 없애야 돼. 얘를 없애려면 앞에 곱해져 있는 i들이 0되게 하는 요소들을 생각해 보는 거야. X가 0이면 얘가 사라지고 X가 마이너스 N이면 얘가 사라지다 보니까 AN과 BN을 찾아낼 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가면 충분히 알아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의 표현 방법은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뿐만 아니라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 이하. 만약에 3차식으로 나눴으면 나머지가 2차 이하. 이런 모습들, 그리고 식 쓰는 모습들까지 여러분이 좀 충분히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22번째 문항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내신 고득점 도전 문제, 다음 시간에 23번 문항부터 해결해 볼 거고요. 이 문제들이 선생님이 주옥 같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함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열이 주가 아니라 메인, 수열이 메인인데, 그거보다 더 메인 메뉴들이 많은 상황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이해하고 있어야 또 다른 문제에서도 활용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많은 개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먼저 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저랑 같이 하나하나 잘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여러분, 이번 강의도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도약을 위한 최고의 선택 올림포스 고난도 확률과 통계 함께하고 있는 저는 이국희입니다.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모비율의 추정 파트 시작하는 문제 한 문항 이제 설명 못하고 이제 소개만 하고 끝났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공식에 대한 거는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것과 관련된 문항들로만 쭉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필요한 데에다 딱딱 집어넣는 연습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서술형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표본 평균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것도 오랜만에 또 풀어서 낯설 수도 있겠지만 잘 해결해 오셨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계산이 정말 복잡하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꿈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꿈은 요겁니다. 항공우주학과고요. 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무결점의 탐험가라고 했는데요. 이게 항공우주학 우주공학과를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정말 미래의 첨단 산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뭐랄까요, 우주에서 우리가 전파를 받잖아요. 위성에서. 그럼 그 위성에서 전파를 받을 때 0.1% 아니 0.001% 정도도 오차가 조금이라도 생기면요, 이 안테나의 수신 정도 감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테나 그 왜 엄청 큰 거 있죠, 접시로 돼가지고요, 위성에서 받는 전파, 그걸 받기 위해서 엄청 큰 게 필요한데 그조차도 각도나 이런 것들이 정말 세밀하게 조정이 돼야지만 위성에서 오는 걸 정확하게 수신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초정밀 학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당연히 이과 계열의 친구들이 진학을 많이 하고요. 수학

과학적으로도 엄밀하게 증명하고 엄밀하게 또 탐구하고 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수학을 대부분 좀 잘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겠죠. 그리고 물리 관련된 학과도 되기 때문에 물리도 좀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뭐 당연하고요. 데이터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뭐 받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위성으로 대부분 인터넷도 갈수 있게끔 산업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성인이 됐을 때에는 휴대폰 요금 같은 것들도 지금 뭐 어떤 국내에 있는 업체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위성에서 쏘는 전파 이런 걸로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은 요금제를 사용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항공우주학과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희망하는 친구들은 희망을 갖고 진학하시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더 좋아질 것 같은 학과입니다. 자, 41번부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느 지역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두 과목 A, B를 선호했는데,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좋고 싫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A에 대한 것 따로, B에 대한 것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호도를 6대4라고 했지만, 전체는 10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모비율, A에 대한 모비율, B에 대한 모비율 적을 수 있겠다. 첫 번째, 얘는 얼마예요? 10분의 6이 될 겁니다. 얘는 얼마예요? 10분의 4가 될 거예요. 자, 이 결과를 이용하여 구한 이 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에 과목 B보다, 그 다음에 과목 A를 선호하는 학생의 비율 P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대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모비율을 추정을 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잘 보시면 10분의 6, 10분의 4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이 위에 첫 줄. 150명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전체였으면 모비율로 P가 되겠고, 얘는 150명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뭐가 되겠다? P 해시 되겠다. 따라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에 대한 것들을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요거 한번 볼까요? A를 선호하는 학생의 비율 P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답니다. A부터 B까지래요. 한번 해볼까? 여기서 B에 대한 건 특별히 뭐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P 해시의 위치에다가 넣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 5분의 3. 그 다음 빼기. 신뢰도 몇 퍼센트예요? 95%니까 1.96이 되겠지. 루트. N 값. 얼마예요? 150명입니다. 그 다음, 위에 있는 건 5분의 3과, 그 다음 얼마? 5분의 2로 넣으시면 돼요. 원래는 P와 Q의 자리인데, P햇과 Q햇으로 넣으면 되겠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P, 5분의 3, 더하기, 얼마가 오죠? 1.96. 루트, 얼마예요? 150. 그 다음 위에는 5분의 3, 5분의 2. 이렇게 쓸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이것도 우리 모평균 추정하듯이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2a 더하기 b가 되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이렇게 찾아도 돼. 얘를 a 더하기 b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a 더하기 b는 우리가 모평균 추정할 땐 뭐가 나왔던 값이죠? 표본 평균. 그지? 왼쪽과 오른쪽의 값을 더하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와 플러스에 해당하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그 표본 평균들만 남았었다. 근데 그게 두 개가 남기 때문에 얘는 결국은 이제 표본 평균을 나타내긴 하지만 2로 나눠줘야 실제 표본 평균이 됐었습니다. 맞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기서 보이는 대로 해도 되긴 하는데 잘 봐요. A하고 B를 더했어. 그럼 이 뒤에 있는 항목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돼. A 더하기 B는 뭐다? 그렇지. 2 곱하기 p 해시 되겠다. 그러니 만약에 내가 p 해시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얘는 2분의 a 더하기 b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을 하는 거나 표본 비율을 하는 거나 똑같더라. 어차피 과정은. 자,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먼저 요거를 채웁니다. a 더하기 b가 2 p 해시였기 때문에 5분의 얼마? 6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a만 하면 돼. a는 요거잖아. 자, 얘를 계산하는데, 5분의 3은 뭐 일단 나중에 5분의 6에다가 더해주면 될것 같고요. 빼기 1.96인데, 요 루트 안에 있는 게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치? 자, 처리를 할 때는 요 위에 있는 거랑 같이 하셔야 됩니다. 25분의 6이 되고요. 밑에는 150이 될 거야. 자,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얘는 25분의 6 그냥 일단 그대로 써요. 근데 얘가 좀 특이하지. 25가 몇 개가 곱해진 거예요? 25가 4개가 곱해지면 100이잖아. 150이 된다는 건 6개가 되겠구나. 그쵸? 따라서 이렇게 처리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건 25분의 1의 제곱인데 여기에 근호가 씌워졌겠죠. 자, 여기를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처리해서 25분의 얼마요?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따라서 요것만 계산하면 끝나. 왜냐면 요거랑 요거는 일단 더해주면 끝이니까 5분의 9라고 일단 해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빼기 1.96에다가 곱하기 25분의 1을 해주자.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걸 어떻게 풀어야 간단하게 풀수 있을까? 왼쪽에 있는 걸 그냥 25로 바꿔볼게요. 25. 그럼 얼마 곱해야 돼요? 45. 5를 곱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빼기. 얼마? 1.96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45에서 1.96을 빼요. 그럼 얘는 4가 될 거고, 여긴 0이 될 거고, 여기는 3이 될 거고, 4, 3, 0, 4.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43.04라고 하는 걸 뭘로 나눠줘야 돼요? 25로 나눠야 돼.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하나씩 넣으면 돼요. 하나 들어갈 거고, 25가 될 거고요. 여긴 8이 될 거고, 180. 이렇게 되겠다. 그럼 여기에 몇개 들어가요? 150이 아까 6개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얘는 7개가 들어가면 되겠다. 7 들어가고요. 그러면 17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4가 될 겁니다. 맞아요? 몇개 들어가? 2개 들어가. 일단 숫자들을 다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수점은 마지막에 찍으면 되니까. 얘 얼마예요? 50이 될 거고. 그 다음, 얘 얼마 나와요? 40.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얼마? 하나 들어가겠다. 25. 그럼 얼마예요? 15가 될 거고, 여기에 또0 하나 붙어야 되겠죠? 그럼 150은 딱 떨어지네. 6개. 이렇게. 소수점만 처리해 줄게요. 여기 43.04였잖아. 그러니까 얘는 1. 7216이라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소수점 셋째짜리 한번 볼까요? 거기 1로 되어 있는 건딱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렇게 풀었는데 소수점 둘째짜리까지는 다 똑같잖아요. 1.72로. 이런 문제들은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보통 나오기 때문에 어디가 다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 숫자가 나오는 순간 그냥 그 답으로 체크해서 넘어가셔도 됩니다. 객관식일 때 팁이에요. 41번은 우리가 모비율에 대한 추정을 해본 거고, 요한에서는 뭐 특별하게 어렵거나 뭔가 새롭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는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42번으로 갑니다. 자, 42번이 어쩌면 식의 구조를 좀볼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인데, 어느 모집단에서 크기가 300인 표본을 임의 추출하여 구한 표본 비율을 이용하여 구한 모비율 P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대요. 자, 모비율에 대한 추정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P에서 왼쪽에 P에이 들어가고요. 여기 오른쪽에도 P에이 들어가고, 빼기 여기 그냥 별이라고 할게. 여기 더하기 별이라고 할게.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표본 비율이 하나가 나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간격만큼 왼쪽으로 가고 똑같은 간격만큼 오른쪽으로 간그 길이가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숫자로 보여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얘가 표본 비율이야. 왜?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는 거거든. 0.2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만큼. P. 아니, P가 아니죠? 여기는 알파. 이만큼 알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모 비율을 추정하는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이 0.25라는 게 뭐가 되는구나. P 해시 되는구나. 이때 N 값은 얼마였다? 300이었고. 그죠? 자, 밑에 보면 같은 모집단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져요? 크기가 달라져. 그럼 당연히 이제 밑에 들어가는 값이 달라지겠죠. 자, 이때 P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답니다. 그럼 얘도 봐봐요. 얘 뭐야? 표본 비율이야, 얘도. 근데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게 당연히 다르겠죠. 위에는 몇 개를 뽑았을 때
모집단에서 300개 뽑았을 때의 표본 비율이고요. 얘는 모집단에서 몇개 뽑았을 때, N개를 뽑았을 때에 대한 표본 비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값이 다르겠죠, 당연히. 뭐 정말 우연히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관계식으로 세우면 되겠구나. 맞습니까? 그럼 사실 중요한 게 뭐예요? 표본 비율의 정보만 알고 있으면 돼. 이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0.2가 되고요. 얘가 p-hat. 얘 1번이라고 할게요. 얘 2번이라고 할게. 그럼 얘는 그냥 n입니다. 얘가 2번.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한 걸로 여러분들이 알파와 베타를 구하시면 돼요. 자, 알파 구해보자. K 값 99%로 동일하긴 한데 2.58이 될 거고요. 거기에 루트 n 300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해당하는 거 0.25인데 요거 소수로 넣지 마요. 뭘로 넣을까? 분수로 넣어, 분수로. 4분의 3이라고 넣자. 알겠죠? 자, 밑에 있는 거 베타를 구할 겁니다. 얘도 99%이기 때문에 2.58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루트 얘몇 개야? n개야. 몰라. n. 그 다음에 얘는 0.2잖아요. 그냥 5분의 1이라고 하자. 그 다음 5분의 4라고 하자. 됐어요? 자, 베타분의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나눠줘도 되잖아. 얘분의 얘가 되는구나. 됐어? 다행히 이게 사라져요. 안에 있는 거 처리 한번 해볼까? 여기 있는 거3 약분 될 겁니다. 그럼 여기가 1600분의 1이야. 그럼 얼마예요? 40분의 1이 되겠지. 자, 얘도 여기 25가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건 이렇게 풀릴 거야. 25분의 4니까요. 얘는 5분의 2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5분의 2가 그냥 나가요. 그리고 곱하기 루트 n분의 1이라고 하면 돼. 됐을까? 근데 그 값이 얼마래요? 16분의 15랍니다. 이제 하나씩 다 이항해서 처리하면 돼요. 이렇게 올려보자. 40분의 1 곱하기 16이고요. 15 곱하기 여기 오른쪽으로 넘길 거니까 5분의 2의 루트 n분의 1이 되겠다. 자, 이렇게 처리하면 여기가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바꿔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6이니까 루트 n을 이쪽으로 보내고, 얘는 40분의 16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항했을 때 16분의 40 곱하기 요거 원래 있던 6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4로 약분을 해볼까요? 10이 될 거고, 여기 있는 것도 약분해서 2와 3이 될 거고요. 여기 있는 것도 약분해서 이렇게 되겠다. 그럼 루트 n이 얼마야? 15가 될 겁니다. 이렇게. 괜찮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냥 n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제곱하면 되니까 n 얼마? 225가 되겠네요. 이렇게. 뭐 새로운 거 있나요? 없지. 그냥 여기 있는 거두 가지를 준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모비율 같은 경우도 모평균이랑 거의 유사해요. 집단을 두개 주던지, 하나의 집단에서 내가 두번 뽑던지, 아니면 하나의 집단에서 표본은 동일하게 하는데 신뢰도만 다르게 한다던지. 얘는 지금 표본 자체를 다르게 한 거예요. 처음엔 300개를 뽑고 두 번째는 N개를 뽑았으니까. 그래서 그걸 구조화해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식으로 구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좋아요. 이렇게 정리하고, 오랜만에 막 중학교 때 했던 분수, 소수 이런 게 들어가지 않나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수학을 많이 포기하는 단계가 어딘지 아세요? 분수예요, 분수. 왜냐면 분수가 처음에 이해할 때는 개념으로는 괜찮은데 연산을 하다 보면 복잡해지니까. 처음엔 뭐 피자가 있는데 피자 8조각 중에서 내가 2조각 먹었다, 뭐 이건 몇 분의 몇인가, 막 이런 것들은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숫자가 커지고 통분을 해야 되고 약분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들어오다 보면 어려워지긴 하니까. 43번으로 갑니다. 어느 지역의 청소년 N명을 대상으로 등교 전 아침 식사 여부를 조사했는데, 등교 전에 아침 식사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A명이었대요. 자, 이 결과를 이용하여 구한 이 지역 청소년 중에 등교 전 아침 식사를 하는 학생의 비율, P에 대한 신뢰도 몇 퍼센트? 99. 그다음에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이 나왔다. 자, 그럼 이게 나왔다는 건둘다 가능해요. B 빼기 A도 가능하고요. A 더하기 B도 가능합니다. 숫자가 나왔잖아. 그지?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게 A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A는 뭔데? 응답.

편학생. 괜찮죠? 그럼 해석을 해볼까? N명이 있었어. 야, 너는 등교하기 전에 밥을 먹니, 안 먹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침 식사 한대요. 한게몇 명이었다? A명이었다. 그러면 N분의 A라고 하는 게 내가 어떤 특정 성질로 모여있는 학생의 비율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된다? P 햇이 되겠구나. 맞죠? 따라서 이 피해에 대한 걸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전개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두 가지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내가 표본 비율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 두개 중에서 하나를 뺀 상태로 하게 되면 그 안에 또 표본 비율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통해서 또 하나의 관계식을 꺼낼 수 있겠고. 맞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신뢰 구간을 다 한번 식으로 나열은 해볼게요. p 햇 빼기 얘가 2.58이야. 루트 n분의 p 햇 곱하기 q 햇 그리고 p가 될 거고 p 햇 더하기 2.58에 루트 n분의 p 햇 q 햇이 될 겁니다. 가능하죠? 자, 그러면 요 p 햇 자체만 내가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두 개를 더하면 된다고. 그런 다음에 이걸 2로 나눠주면 그게 p 햇이에요. 자, 2분의 요거 두개더 해볼까요? 0.5887 그리고 0.5113이야. 자, 0 하나 올라가서 또0 만들고요. 또 올라가서 0 만들고 또 하나 올라가서 얼마? 1.1이 되겠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1.1이라고 하는 게 p 햇이 되겠다. 2분의 1.1이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놓고 내가 pn만 따로 정리를 해볼게요. 2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요거 분수로 바꿔서 해도 괜찮고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근호 안에 있는 거풀때 분수로 하는 게좀더 심플하긴 하잖아. 그래서 얘는 10분의 11로 바꾸고 얘랑 처리하면 20분의 11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됐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표본 비율에 대한 건 해결을 했으니 이 안에 있는 걸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두 개를 빼요. 0.5887에서 0.5113을 뺍니다. 그럼 0.0774가 될 거고요. 얘는 뭐가 될까? 그렇지. 요 하나에 대한 거 거기 곱하기 2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2 곱하기 2.58. 그다음 루트 n분의 p 해 q 해시 되겠구나. 괜찮죠? 여기 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이것부터 처리를 해주고 나머지에 대한 거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0.0774라고 하는 걸요. 2로 나눠요. 2로 나누면 얼마 나와? 0.0387이 될 겁니다. 그래서 0.0387을 또 뭘로 나눠야 돼요? 2.5 8로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됐지? 자, 그리고 얘는 루트에 n에 자, 요거 집어넣습니다. 얼마? 20분의 11 곱하기 20분의 뭐예요? 9가 될 거야. 괜찮지? 그래서 요거 일단 마련해서 뭘 구하면 돼? n을 구하면 되겠구나. 자, 처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식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대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요건 얼마? 20분의 3으로 꺼내놓고, 얘는 n분의, 요거 얼마예요? n분의 20분의 3이라는 게 꺼내졌잖아. 그러면 위에 있는 11만 남겠다. 그치? 그리고 왼쪽은 얼마? 2.58분의 얼마예요? 0.0387이 되겠구나.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n분의 a라고 하는 걸 이용해가지고 내가 표본 비율이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이건 알았지만 여기에는 이 n분의 a 값은 알지만 뭐는 몰라요? a는 몰라. 그러니까 중요한 게뭘 구해야 돼? n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복잡하지만. 자, 그래서 3으로 또 한번 나눠볼게요. 요거를 먼저. 그러면 0.0387을 3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0.01에 얼마가 될까요? 이게 2가 될 거고 9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0.0129가 오고

괜찮지? 그 다음에 얘는 2.58이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 곱하기 얼마? 20을 해야 되는구나. 자, 그럼 2를 여기다 약분을 한번 해봐요. 1.29가 나올 거야. 그럼 여기가 이제 10이 될 거예요.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0.129라고 하는 걸 1.29로 나눈 결과값이 되고요. 얘가 루트 n분의 뭐가 된다? 11 이런 상태가 된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얼마? 뭐 그냥 하나 더 가도 돼요. 여기 0.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얼마야? 이렇게 해서 10분의 1이야.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럼 요거 보내. 루트 n이 될 거고요. 그럼 얘는 루트 11 곱하기 10이 될 겁니다. 그럼 n은 요거 처리해야 되겠죠? 제곱을 할 거니까. 얘는 얼마? 100. 여기 일단 11에다가 100할 거니까 1100.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위에랑 또 맞춰야 돼. 20분의 11. 근데 얘가 1100분의 a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20으로 처리하게 되면 얼마가 나올까요? 얘가 5개, 5개니까 55가 되겠죠? 약분을 하면. 그러면 55 곱하기 11은 a가 될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도 이제 좀 이렇게 나눠서 해볼까? 11의 제곱은 a.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럼 121에다가 곱하기 뭘 하는 거야? 5를 하는 거예요. 5에다가 10이니까 6. 그래서 결국 내가 원하는 a 값은 얼마가 된다? 605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수는 소수하고 분수를 막 어쨌든 처리를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간 내가 약분할 수 있는 게 보인다. 그러면 바로바로 약분을 해야지 그나마 그 뒤에 있는 처리들이 깔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값들이 좀막 눈에 한 번에 보이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출제 포인트가 여기는 이거예요, 그냥. 소수점까지 너희가 계산을 할수 있냐, 없냐. 그래서 약간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파트기는 하겠으나, 그래도 문제는 나올 거니까 내신에, 꼼꼼하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3번까지 해봤고요. 자, 44번으로 갑니다. 어느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300명을 이미 추출하여 학교 급식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N명이었대요. 자, 이것도 앞이랑 비슷하지? 만족한다고 한게 N명이야? 그러면, 아, 300명 중에서 N명. 요게 표본 비율이 되겠구나. 이 결과를 이용하여 구한 이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학교 급식 만족도 조사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300명 뽑아서 한게 N명이었는데, 이 지역 전체에 대한 걸 내가 P로 해보겠다. 그리고 신뢰도를 98.8로 한대요. 이건 우리 앞에 연습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걸로 그냥 바로 하면 돼요. 0.125구나. 자, 식을 세워볼까요? 얘는 P햇이 사라지겠죠. 그지? 얼마가 와야 돼? 2 곱하기. 자, 얘에 대한 경계값은 여기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으면 말이 안 돼. 그지? 2.5예요. 그 다음, 루트. 표본 비율에 대한 걸로 가야 되니까 얘는 300명이 N명이야. 맞아요? 그리고 300명 중에 응답한 학생이 N명입니다, 지금. 그리고 곱하기. 여긴 얼마예요? 300. 300에서 뭘 빼? N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구나. 되겠죠? 자, 따라서 요걸 이용해서 또뭘 구하면 되겠다? n을 구하면 되겠다. 하나씩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꺼낼 수 있는 것들을 바로바로 한번 꺼내볼게요. 여기 300은 꺼낼 수 있겠죠? 그지? 그래서 300을 꺼내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건 어차피 안에 있는 거랑 먼저 좀 처리가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하면 되니까 300에 n에 300 빼기 n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 100이 하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10을 꺼내요. 300. 그럼 3000이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는 뭘로 없어져요? 3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됐지? 자, 곱하기. 여기 2는 그냥 곱해주자. 5가 되겠죠? 그냥 5야. 그럼 여기도 그냥 5 바로 곱할게요. 얼마야?

600이야. 600분의 1. 따라서 이 친구가 0.125가 돼야 되니까 루트에 3분의 n에 300 마이너스 n이라고 하는 것은요, 얘랑 곱하기 얼마를 하시면 돼? 600분의 1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됐을까요? 그럼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좀 처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얘가 600분의 1이었는데, 아, 이항을 했으니까 그냥 600이라고 하면 되겠다. 여기는 600. 이렇게. 자, 해봐요. 12.5가 일단 여기 있는 100을 곱한 거예요. 거기에 6을 곱해. 이렇게 될 거고, 5가 될 거고, 7. 이렇게 되겠구나. 그럼 루트에 3분의 n에 300 마이너스 n. 이라고 하는 것은 75가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걸 이제 풀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 되는 건데, 이때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때는 3, 근호를 풀게 되면 3분의 n에 300 마이너스 n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75의 제곱으로 갈수 있겠죠? 괜찮아? 얘는 마이너스 n 제곱 더하기, 그 다음 얼마? 300 n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는 75 제곱에 3을 이렇게 곱하기 딱. n 제곱 마이너스 300 n.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나오는 건 빼기 95 바꿔서 원래 이쪽 빼기였다가 여기 플러스로 갈 거니까 75의 제곱에 3. 됐습니까? 그럼 이것도 조금 바꿔서 한번 해볼까? 25에다가요. 곱하기 3을 했을 때 이게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25. 곱하기 25에다가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겠죠? 맞아? 그러면 이두 개로 요걸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한번 요거를 만들어 보자. 얘하고 얘하고 하게 되면 7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하게 되면 25 곱하기 9가 될 거니까 9, 28, 225가 될 거야. 이렇게. 맞지? 그러면 여기 부호 뭐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어야 돼. 따라서 얘는 n. 마이너스 75에다가 n 마이너스 얼마요? 225로 인수분해가 된다. 천의 자리까지는 아니긴 한데 사실 이것도 75를 제곱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나마 얘는 지금 25나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곱하기의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300이고.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하긴 했지만,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엄한 데에서 약간 시간이 좀 걸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n의 값은 75 아니면 뭐가 되는 거예요? 225가 되겠다. 근데 저기 보면, n은 뭐보다는 커야 된대요? 150보다는 커야 된대요. 그러니까 n 값으로 가능한 건 뭐밖에 안 돼요? 225밖에 안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225. 자, 44번까지 했으면 모비율에 대한 객관식,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유형들은 다푼 거고요. 45번 서술형으로 갑니다, 이제. 자, 얘도 기존에 좀 풀던 거하고 느낌이 좀 다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개념적으로 중요한 거야, 얘는. 그러니까 막 앞에 있는 계산이나 막 이런 것도 복잡하고 한데 그거 중에 여러분들에게 막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하세요라는 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계산만 좀 꼼꼼하게 잘해라. 요거밖에 할 리가 없고. 얘는 좀 중요하다. 왜? 기대값에 대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어느 농장에서 생산된 참외한계 무게는 평균이 400이고요. 정규분포니까 400,15의 제곱이라고 쓰면 돼. 이 농장에서 생산되는 참외 중에 이미 추출한 9개. 내가 이런 문제를 뭐라고 했죠? 세트 문제라고 했잖아. 9개를 묶어서 한 상자에 담아 2만 원에 판매를 할 건데, 상자에 담긴 참외의 무게의 합이, 아, 참외 무게의 합이라고 되어 있어. 제가 이런 식으로 거의 다 나온다고 했죠. 그지? 근데 이 문제는 더 중요한 게 있어. 제가 이건 보통 내신에서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그램이죠. 그램. 여기 그램이죠. 여기 뭐예요? 킬로그램이야. 그래서 단위를 맞춰주셔야 돼요. 앞에 우리 유사한 문제 풀었거든요.

근데 걔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 얘는 단위가 그램이다라고 해서 그냥 통일된 걸로 써줬는데 얘는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얘들 다 그램으로 맞출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거 한번 해결을 해볼게. X1 더하기 X2 더하기 쭉 해서 몇 개를 상자로 묶어요? 9개를 상자로 묶어. 그럼 얘들 다 합했더니 얼마가 됐대요? 3510 이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합친 게3510 이하. 근데 우리는 이 자체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뭘로 해야 돼? 그렇지. 표본평균으로. 이렇게. 그럼 이 왼쪽에 있는 건 뭐가 돼요? P에 X 바가 될 거고요. 얘는 약분해야 되겠죠? 3510 먼저 약분하게 되면 3으로 먼저 그냥 하자. 이렇게 해서 남고요. 그 다음에 얘는 3, 3, 9, 3, 9, 27 해서 얼마? 390. 이렇게. 괜찮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10% 할인하여서 판대요. 아, 요거는 어떤 거에 대한 거야? 할인에 대한 거야.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뭘 한다고요? 할인합니다. 근데 몇 퍼센트 깎아준대요? 10% 깎아준대. 원래 가격이 얼만데? 2만 원이었어. 그러면 2만 원에서 내가 10% 할인한 거니까 2만 곱하기 실제 가격은 10분의 9가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얼마예요? 18,000원이야. 위에 것만. 자, 그리고 또 오른쪽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한 이 농장에서 판매하는 참외 한 상자의 판매 금액의 기대값을 K1이라고 한답니다. 자, 이 문제 보고, 이 마지막 어떻게 처리하지? 싶은 친구 많을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요 문제만큼은 개념이 부족해서예요. 기대값이라는 건 평균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근데 내가 어떤 기대값이야? 가격에 대한 기대값이야. 그러면 그 가격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확률 분포표로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직관적으로 그냥 제가 가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 있는 이 확률. 일단 얘 이하이면 할인을 하는 거고 얘 이하가 아니면 할인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할인을 안 하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2만 원. 그리고 할인을 한건 얼마예요? 18,000원. 가격에 대한 걸 먼저 써야 된다니까. 그리고 이때 토탈에 대한 건 당연히 확률이 1일 거고. 자, 그러면 일단 할인하는 거에 대한 확률을 구해보자. P에 Z 얼마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와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건 x바에 대한 분포를 간단하게 써놓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400이고요. 그 다음에 9개를 뽑았잖아? 그래서 3분의 15. 5의 제곱이야. 이렇게. 됐어? 그러면 5분의 390에서 400을 빼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이렇게 약분하면 얼마?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자, 확률만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 있고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대. 얼마야? 0.02가 될 겁니다. 되셨죠? 괜찮지? 자, 그럼 여기 왼쪽으로 와서 잘 봐요. 0.02만큼이 뭐란 얘기? 할인한 거. 그 이하에 대한 게 할인했다고 했잖아.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요? 0.98. 그러면 이제 평균이 나오죠, 기대값. 어떻게? 위아래 곱해, 위아래 곱해, 더해. 아, 따라서 하나씩 한번 해보자. 얘는 200에다가 98을 곱하면 되는 거고요. 왼쪽 건. 왜냐면 100분의 98인데 100 약분해가지고 그냥 남긴 거야. 오른쪽은요, 100분의 2니까 요거 공두개 없애면 얼마? 360원이야. 그지? 왼쪽에 있는 것만 잘 해주면 되겠다. 그럼 여기 있는 건98 곱하기 200이 될 거니까 어떻게 할까요? 요거 2를 먼저 곱할까? 98에다가 2를 곱해. 이렇게. 19600. 이렇게 되겠구나. 근데 얘와 얘가 나왔으니 더해야 실제 기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를 더해요? 360원을 더해. 그럼 19960원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눈여겨볼 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술형이니까 포인트를 좀 잡아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표본 평균으로 표현했는지 안 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일단 일부 부분 점수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걸 바탕으로 해서 가격이 일단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격이 나왔으면 어떤 확률에 의해서 그 가격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 중요한 게 요거예요. 확률 분포표. 그래서 이 확률 분포표를 만들었다? 그럼 사실 문제는 다푼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답구 하는 것까지. 그래서 보통 서술형 같은 경우는 3단계나 4단계 정도로 부분 점수가 들어가거든요. 일단 마지막은 무조건 답을 맞췄냐 안 맞췄냐고. 그 위에 있는 것들은 내가 이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로 배점을 넣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얘는 몇 점, 얘는 몇 점, 얘는 몇점 이렇게 할때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로만 배점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예. 그 다음에 예. 두 개야.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45번 해봤고요. 46번으로 갑니다. 어느 지역에 지방단체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지역 주민 N명을 이미 추출하여 해당 정책의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9분의 1이 해당 정책을 반대한대요. 반대. 이 결과를 이용하여 구한 이 지역 전체 주민 중 해당 정책을 반대한다고 응답할 사람의 비율 P. 아,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모비율을 추정하고 싶은 거구나. 신뢰도 96%가 또 나왔죠. 안 보던 게 나왔네. 근데 걱정할 필요 없이 밑에 해당 값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실수 P에 대하여 욕을 만족시키는 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하여 라고 했어요. 모든 실수. 아, 그럼 무조건 욕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구나. 이해됐죠? 자, 그럼 이 n의 최솟값을 n1이라고 할 때, 그러면 n은 n1일 때, 아, 그러니까 저걸 만족하는 n 값이 n1인데, 그게 n1일 때의 a 값을 a1이라고 하자. 그럼 a는 뭔데? 아까 했잖아. 여기에서 a는 요 왼쪽 경계값이야. 알겠습니까? 아, 그래서 결국은 이두 개를 곱하는 거구나. 이런 문제는 사실 서술형으로 나오면 부분 점수 줄게 되게 많죠. 단계가 많잖아. 그지? 자, 차근차근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주민 N명입니다. 임의 추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표본의 크기가 N으로 나와 있는 거고, 자, 표본 비율도 나온 거예요. 얼마? 9분의 1이야. 이렇게. 괜찮지? 자, 그러면 이걸 통해 내가 실뢰 구간을 틀을 짜보자. 9분의 1. 빼기. 신뢰도는 96%짜린데, 신뢰 상수는 2가 되겠고요. 루트, 자, n분의, 9분의 1 곱하기로 와야 되겠죠? 곱하기 9분의 8이 되겠다. 9분의 1 더하기 2에 n의 9분의 1 곱하기 9분의 8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좀 꺼낼 수 있는 건 꺼내보자. 그지? 그래야 나중에 정리할 때 편할 것 같아요. 여기 9가 있잖아요. 9를 꺼내. 그럼 얘는 9분의 2가 될 거야. 따라서 한쪽만 하면 9분의 1 빼기 9분의 2에 루트 n분의 뭐가 된다? 8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까? 선생님, 8도 꺼내고 싶은데요. 꺼내, 그럼. 4 곱하기 2를 해가지고요. 여기 2만 놔두고요. 바깥에 4를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실내 구간에 대한 정보가 나올 때, 요 뒤에 있는, 빼기 뒤에 나왔거나 더하기 뒤에 나와 있는 거, 요걸 제가 그냥 보통 별이라고 하는데, 이 별에 대한 거를 요렇게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풀기는 쉽겠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요거. 얘를 가만 보니까 P 빼기 9분의 1, 그리고 81분의 1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하여 저걸 만족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요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 봐봐. 여기 P가 있고요. 여기 9분의 1이 있죠. 아, 모든 항에서 뭘 빼면 되겠다? 9분의 1을 빼면 되겠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마이너스 9분의 4 루트 n분의 2가 될 거고요. P 마이너스 9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9분의 4에다가 루트 n분의 2가 될 거야. 괜찮니? 그럼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를 절대값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P-9분의 1 그리고 9분의 4에 루트 n분의 2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있어. 근데 n 중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연수 n의 최솟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최소인 걸 n1이라고 설정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을 구해서 n1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 n 얼마야? 36의 제곱을 해요. 그러면 36에 216, 8, 3, 3은 9, 1이니까 1, 2, 9, 6이고 거기에 1을 곱할 거니까 2가 될 거고요. 여기 0일 거고 4가 될 거고 9, 2, 18 아니죠? 여기 다시 여기 2가 될 거고 그 다음 9, 2, 18이니까 9가 되고요. 2, 4, 5에 2가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n은 구했어. 근데 그 중에 A의 값을 A1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A의 값은 저 왼쪽 영역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왼쪽 다시 한번 써보자. 9분의 1에. 여기의 값을 좀더 빠르게 풀려면, 봐봐요. 지금 내가 이거를 이걸로 정리했지. 한번 봐봐. 9분의 4의 루트 n분의 2라고 하는 게 뒤에 있는 그별 값이에요. 근데 요거에 대한 그 경계값에 해당하는 n 값을 찾아서 넣었을 때의 a 값이니까 그냥 얘가 등호가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푸는 거야. 그럼 얘는 81분의 1이라고 놓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가 81분의 1이야, 그냥. 맞니? 그래서 얘는 9분의 1. 빼기 얼마? 81분의 1을 하면 되고요. 얘는 81분의 9를 곱할 거니까 8이 되겠구나. 됐어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A가 된다. 그러면 어디 있어요? 2592에다가 81분의 8을 곱하래요. 자, 그럼 이거 몇개 들어갈까? 81이랑 요거랑 약분 될까요? 4, 3. 3을 넣게 되면 얼마예요? 243이 되려나? 자, 3을 넣습니다. 243을 하게 되면 여기 6이 남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1이니까 2, 162가 이렇게 남습니다. 그럼 81이 몇개 들어가겠어? 두개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세개 들어가고 두개 들어갈 거니까 32에다가 곱하기 8이야. 그럼 얼마? 8 이렇게 곱해주면 256이 되겠죠. n1과 그때의 a값 a1을 곱한 거. 자, 이 문제를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 뒤에 있는 부분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잘 봐요. 얘를 만족시키는 n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 중에서 최소값이니까 그걸 n1이라고 한다고 했으니 그 n1을 먼저 찾아주고요. 근데 그 n1이 어디에서 나와요? 잘 봐. n1은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이 관계식을 풀어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제곱을 했을 때의 값이 등호가 있고 그거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최소값이잖아요. 그 최소값은 등호일 때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그 a 값을 구할 때는 9분의 1 빼기 저기 왼쪽에 있는 거 9분의 4에다가 루트 n분의 2를 내가 구할 때 n에다가 이걸 넣는 게 아니라 2592를 넣어서 내가 a 값을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등호가 성립할 때의 그냥 요값 자체를 계산하면 더 편하다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작거나 같다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n1인 걸요 등호가 성립할 때로 했기 때문에 얘도 그냥 등호로 성립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바로 나온 거죠. 이게 그냥 얼마다? 81분의 1이더라.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그지? 뭐 근데 그렇게 나올 수도 있기는 해. 왜냐? 요걸 이제 81이라는 걸로 곱하기 해가지고요. 요것도 처리하고 바깥으로 꺼내고 막 루트 계산하게끔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럼 좀 너무 심하잖아.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요걸 81분의 1로 계산하는 게 정말 여기서의 꿀팁입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서 여기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n이랑 곱해주는 것까지. 그리고 얘도 당연히 81로 약분이 되긴 하니까. 자, 서술형이기 때문에 몇 가지 포인트 짚어보면 일단 첫 번째, 관계식을 써놓는 게 중요합니다. 실로의 구간을 내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걸 먼저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고 여기 있는 게 뭐가 돼? b가 되는 거야. 요 전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통해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거예요. p-9분의 1이라는 걸로. 그리고 얘가 p에 상관없이 다 성립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p값 상관없이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항상 성립하려면 81분의 1이라는 것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지? 그래야지만 이게 다 성립을 하는구나. 그렇게 했을 때 얘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N값, 거기에 부분 점수 들어갈 거고요. 그게 결국은 N1이겠지. 그리고 그때의 A값, A1, 그거 찾아내는 것도 부분 점수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N 곱하기 A1 한 것도 부분 점수로 들어가겠지. 그래서 가끔 그런 친구 있어요. N도 잘 구했고, A1도 잘 구했는데, 응? N1, A1 다잘 구했는데, 두개 곱한 거를 잘못 구한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야. 1점만 깎여. 그래서 어쨌든, 요 마지막까지 서술형들은 꼼꼼하게 다. 원하는 걸꼭 써주셔야 돼요. 내가 미지수 구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야. 요거 원하면 요것까지 다 답으로 적어 놓으셔야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내신 고득점 도전 문제들 다 풀어봤습니다. 이제 계산들이 좀 길어서 여러분들 힘들었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뒤도 더 계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풀어서 오시면 될것 같아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능 특강 내신 만점 시간입니다. 오늘은 3단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최근에 와서 느낀 건데요. 생각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라고 하는 거. 왜냐면 노력이 진짜 어려운 거거든. 그게 그냥 너무 고달프고 어려운 겁니다. 이제 여러분 나이가 아니라 나이가 더 들면 포기도 되게 빨라요. 뭔가 목표를 잡기도 어렵지만 목표를 세웠다가도 금세 포기합니다. 열심히 하는 게 어려워서.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는 일들 또 공부라고 친다면 여러분들이 내신을 앞두고 지금 이게 사회문화를 공부하잖아요. 저 열심히 했는데 성적 안 나왔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열심히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을 거야. 왜냐하면 저 학교에서 되게 많이 보거든요. 시험범위 분명히 말해주고 또 서술형 나눈 부분이 이 범위 내에서 서술형 범위까지도 말해주는데 그걸 진짜 정말 내가 완벽할 정도로 반복해서 진짜 주도 면밀하게 아주 꼼꼼하게 받느냐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딱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지. 물론 사회문화는 그래 할 만한 과목이니까 그렇게 했어. 내 수학은 영어는 국어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쭉 그냥 한번 훑어보긴 했는데 완벽하게 한 것 같진 않아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 왜냐하면 그렇게 아주 꼼꼼하게 정말 빈틈없이 정말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한 번쯤 지금 여러분 시기에 그게 진짜 고달프고 힘든 건 알지만 정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고 결심하고 해보시면 반드시 성과로 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 네. 그래서 정말 기운내서 열심히 하세요. 예, 네. 열심히 할 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안 한 걸 분명히 후회하거든. 오늘 이번 시간에 현대사회 문화 양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 문화 양상, 문화 양상이 뭐야? 문화의 모습인 거야. 현대사회의 문화의 모습은

회사의 문화, 대중문화도 있고 한국문화 뭐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대다수가 누리는 문화를 주류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류문화가 우리 사회의 지도층, 주류층이 누리는 거야. 이게 아니야. 그냥 대다수가 누리는 문화야. 대다수가 누리는 문화가 주류문화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주류문화랑 대비해서 대다수가 아니야. 특정 영역의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그들끼리 누리는 문화가 있거든. 이게 바로 하위 문화가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사촌 동생하고 친한 또 다른 만났는데 이제 막 서른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서른도 여러 분야에는 되게 그래 보이지. 근데 결혼을 일찍 해서 20대에 결혼을 해서 결혼한 지 이제 몇 년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어떻게 우리는 결혼하고 남편이랑 술 먹고 등산 가고 뭐 이런 거거든. 결혼 이제 집순이라고 하길래 그럼 집에서 뭐 하고 노냐고 술 마시냐 그랬더니 술도 안 마신대. 그럼 집에서 뭐 하고 노냐고 그랬더니 릴스를 찍는다는 거야. 그래서 봤어요. 봤더니 너무 재밌게 노는 거야. 이 젊은 부부가 이제는 30대가 됐지만 20대 시절부터 해서 둘이 재밌게 막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들 인스타에 보니까 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와, 문화가 다르구나. 그 세대 문화랑 저희 남편하고 둘이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건 상상이 안 됩니다. 해주지도 않을 거고. 예. 그래서 아, 그 세대끼리 누리는 문화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대다수가 누리는 게 아니라 그들끼리 누리는 문화. 물론 오늘날 이 SNS는 좀 보편 문화의 성격을 점점 갖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암튼 어떤 특정 세대에서 누리는 거, 특정 지역에서 누리는 거, 또는 특정 영역의 그들 집단에서 누리는 것을 바로 하위 문화라고 말합니다. 하위 문화는 질이 낮은 문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알지? 내가 지금 하위 문화의 종류로서 특정 세대가 누리는 거, 특정 또는 지역에서 누리는 거, 그리고 이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성격을 갖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문화 유형의 이 반문화. 반문화는 하위 문화에 속하는 거지.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와 반문화의 관계 속에서 진짜 출제가 잘 됩니다. 이건 어디에서?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그러면 여러분 학교 시험도 이 셋.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의 반문화의 관계를 100% 물어볼 거라는 거지. 그치?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대다수가 누리는 문화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대중문화입니다. 대중문화가 뭐야? 대중이 누리는 문화야. 그래서 대중문화가 있고 대중문화를 정의할 때 대다수가 누리는 문화, 대중이 누리는 문화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정의를 하기도 해? 대중 매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다. 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와 반문화의 의미와 특징을 아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대중문화의 숨기는 역기능? 예, 정도. 그 다음에 대중매체의 유형까지 해서 내신에서는 후보가 이제 여러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이렇게 쓴 거지. 하위 문화의 의미와 종류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 특히 반문화. 주류 문화의 관계 속에서 대중문화 특히 순기능 역기능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어렵지 않게 왜 최근 수능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세 번째 대중 매체 그래서 정보사의 매체가 있고 바로 SNS 재밌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나 지금 보니까 그냥 둘이 그냥 이 여행 가서도 저희는 여행 가서 남편이랑 사진 찍고 이렇게 셀카 하나 찍고 없어 사진이 둘이 셀카 하나 서로 한 장씩 찍어주면 진짜 요즘 이 커플들은 진짜 성의를 다해서 서로 찍어주잖아. 여기 중에 하나 걸리겠지 하고 두두두두두두 대충 찍어줍니다. 정말. 내가 이래? 아, 그래서 올릴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정보사회 매체가 있고, 정보사회 매체가 있고, 그리고 산업사회 매체, TV, 라디오, 신문 같은 것들이 있죠. 그 특징 비교하는 문제가 최근 모의고사 수능은 잘 출제가 안 되지만 학교 시험이라면 나는 내겠다. 아, 나는 내겠다. 그러면 하위 문화부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문화는 한 사회 내에서 이렇게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 또는 특정 영역의 사람들끼리, 그들끼리 공유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주류 문화가 대다수가 누리는 전체 문화라고 한다면 얘는 부분 문화의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징해 볼까? 전체 사회의 범주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하위 문화의 범주가 상대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즉 이거지. 전체가. 한국 문화가 전체 문화야. 그러면 청소년 문화가 하위 문화가 되는 거야. 이게 전체면 얘가 하위 문화 부분이잖아. 그런데 범위를 청소년 문화와 청소년 중에는 학교에 다니지 아니, 일하면서 예 공부하는 근로 청소년도 있다. 그러면 청소년 문화와 그중에 근로 청소년 문화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얘가 전체 문화가 되고 얘가 또 거기에 하위 문화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 사회의 범주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청소년 문화가 하위 문화, 이렇게 하면 청소년 문화가 전체 문화가 된다는 얘기야. 한 사회는 정말 수많은 하위 문화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지역 문화도 있고 세대 문화도 있지만 또는 우리나라에 이주해 온 이주민들끼리 그렇죠. 이주 노동자들끼리 누리는 문화도 있을 수 있어. 또는 벽에 막 그림을 그리는 그래피티 문화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도 있어. 정말 많은 하위 문화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다원화되면 다양한 관심사들이 생기겠고 더 많은 하위 문화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 문화의 다양성을 높여준다. 그래서 전체 사회의 문화의 다양성을 형성한다. 선지로 많이 나오는 게 하위 문화가 상대적으로 규정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주 노동자들끼리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하위 문화지만 그대 본국으로 돌아가면 그건 또 하위 문화가 아니기도 하고 그렇지? 또 하위 문화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건 문제에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을 가져온다. 더 이쁘게 써보려고 했는데 마찬가지네요. 네. 가보겠습니다. 주류 문화에서는 누릴 수 없는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해결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들끼리 벽에 막 그림을 그림으로써 뭔가 주류 문화에서 해소되지 않는 뭔가를 해소하게 해주겠지. 또 전체 사회의 다양성, 역동성 이거 또 나오죠. 특정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소속감을 가져다 주죠. 여러분 청소년 문화 또는 어떤 지역 문화를 가짐으로써 소속감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너무 오래된 세대지만 X세대로서 제 X세대에 소속감이 있는 거야. 네. 우리는 그 시절에 어떤 역사적 사건을 겪었고 그래서 우리 X세대들은 조금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때 정말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뭐 영화도 한국 문화가 갑자기 촥 예, 한국 문화를 촌스러워서 왜 봐? 라고 하다가 한국 문화 부흥기가 왔던 시기를 겪었고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상상이 안 되겠지만 우리 시절에는 이 영화 잡지가 엄청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막 영화 잡지 구독 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렇게 다른 뭔가 그런 약간 예, 그런 소속감 같은 게 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화의 창조 변화에 기여하고요. 서로 다른 하위 문화를 가진 집단 간에 뭐 그렇지 갈등을 초래하죠. 세대 문화 마찬가지잖아. 우리 세대와 여러분 세대 간의 갈등. 지역 문화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반문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류 문화에 저항하니까 갈등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는 거죠. 이게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위 문화도 갈등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초래할 여지가 있다. 라고 하는 거. 하위 문화의 대표적인 유형 벌써 말로 다 하긴 했습니다. 근데 한번 적어보면 그 지역끼리 누리는 거. 지역끼리 누리는 거. 그래서 이게 지역 문화가 되죠. 네.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 문화였는데 네. 머릿속에는 있는데 두 번째 공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일정 범위의 연령층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 우리 세대에는 그때 갑자기 한국 문화가 막 이렇게 한국 영화가 갑자기 막 부흥기를 맞이하면서 영화 잡지를 구독하고 그리고 그런 영화 토론 동아리도 엄청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세대 문화야. 공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정 범위의 연령층이 공유하는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지배적인 문화에 저항하는 성격을 가진 문화가 있는데 이게 바로 반문화죠. 반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출제되는 것이 그렇지 미국의 히피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베트남하고 전쟁할 때 젊은이들이 정말 이 베트남에 가서 너무 많이 죽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 주류 사회에 저항하는 성격으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그래서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막 저항의 목소리를 냈단 말이야.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류 문화를 대체하면서 사회 변화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현재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도 하는 거야. 지금 물질 만능주의로 가고 있어. 평화가 아니라 전쟁 일변도로 가고 있어. 라고 하는 문제를 알려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각국의 스케이트보드 문화가 나와 있네요. 파도 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서핑을 할수 없을 때 육지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바퀴 달린 보드를 고안한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예. 1950년대부터 이제 가볼까요? 1950년대는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어. 일부 젊은이들끼리. 뭐겠어? 맞아. 하이 문화. 그러다가 1970년대에 왔습니다. 70년대에서는 공격적인 스케이트보딩을 선보이는 팀이 등장을 했고, 펑크 록 음악과 결합을 해서 이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스케이트보드 문화가 형성된 거야. 기성세대의 주류 문화에 대한 저항. 그래서 하이 문화인데, 역시 하이 문화이긴 한데, 반문화적 성격이 생긴 거죠. 그쵸? 스케이트보더들은 공공장소에서 스케이트보딩을 금지하는 정부의 규제와 위험하고 난폭하다는 기성세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한 거죠. 저 저항하는 성격을 가졌던 것이고, 1990년대 이후에, 이제 90년대 이후가 되겠습니다. 스케이트보드는 대중매체에 의해서 소개돼서 주목받기 시작을 했고, 스케이트보드 문화는 스케이트보드 패션의 유행, 스케이트보드 관련 TV 프로그램의 선풍적인 인기,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등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돼서 모든 세대가 즐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전체 문화, 주류 문화가 된 거지. 그래서 제가 제일 앞에도 얘기했지만, 하위 문화가 주인공인데, 주류 문화의 관련 속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고, 하위 문화가 늘 고정적으로 하위 문화는 아니라는 거야.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주류 문화가 다시 하위 문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상대성인 거죠. 하위 문화 규정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개념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가볼까요? 각국의 A 집단은 현대 문명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자동차 대신에 마차를 이용하거나 걸어 다닙니다. 이들은 주류 집단의 가치를 전수하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고요. 자신들만의 신념에 따른 전통을 고수합니다. 왜냐면 키워드가 바로 나왔죠. 현대 문명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주류 사회의 가치를 전수하는 학교는 안 다녀. 저항의 표시로. 바로 뭐예요? 그렇죠. 반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반문화.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외국 젊은 층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이 상용화되었고, 이들에게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서 환경, 지역사회 유대감 등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로 기성세대와 구별되는, 여기도 이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젊은 층에서 유행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되어 있어? 기성세대와 구별되는 새로운 행동 양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맞아. 세대 문화지. 그치? 세대 문화로서 반문화나 세대문화 모두 뭐야? 그렇지, 하위문화지.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한데요. 일부러 모아서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이제 다음도 보겠지만, 반문화를 포함한 하위문화 등 하위문화와 주류문화는 대비되는 게 있죠. 그렇죠? 대비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공통점을 추론할 수 있거든. 벌써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하위문화, 반문화와 달리 주류문화는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들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라고 돼 있어.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선지인데 어디가 틀렸어? 달리가 틀렸어. 하위문화건, 반문화인 하위문화건 또는 주류문화건 간에 문화는 어떠냐면 향유하는 구성원들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라고 하는 전체 주류 문화를 우리가 학습함으로써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형성, 역사를 배웠고 막 이러잖아. 또 어떤 지역 문화를 가짐으로써, 또제 세대 문화를 가짐으로써 정체성 형성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이건 모두라고 해야 돼요. 모두. 그래서 X. 반문화와 달리 하위 문화는 전체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 그렇지. 이것도 달리가 틀렸어. 하위 문화는 그들끼리 누리는 거야. 그래서 그들끼리 누리는 하위 문화가 저항하는 성격을 가졌든 안 가졌든 그들끼리 누리는 하위 문화는 전체 사회 문화의 다양성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히피 문화가 반문화잖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때? 전체 미국 사회의 다양성을 가지고 온 거지. 히피 패션, 그쵸? 그 다음에 그들의 가치, 이런 것들. 그래서 달리가 틀렸고 이것도 모두라고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가볼게요. 주류 문화는 하위 문화의 총합으로 구성된다. 어때?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X가 되는 거지. 주류 문화가 뭐야? 전체 문화야. 주류 문화가 전체 문화. 하위 문화가 뭐예요? 부분 문화야.
그래서 전체는 부분의 합이다 라고 뭔가 수학적으로 뭔가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미상으로는 완전 틀린 거지. 주류 문화는 어떻게 해야 돼? 대다수가 누려야 주류 문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명절을 똑같이 지내고 그리고 김치를 먹고 이래야지 주류 문화지. 지금 나온 것처럼 어떤 세대 문화, 어떤 밥 문화, 어떤 군인들의 문화 이걸 다 합친다고 주류 문화가 돼? 아니라고.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향유해야지만 주류 문화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총합으로 이루어진다? 아닌 거야. 그래서 여기 세개꼭 정말 자주 나온 선지니까 기억하시고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A국에 존재하는 음식 문화 요소가 나와 있는데 A국은 갑을 병, 세 지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찾을 수가 있어. 무엇을? 여러분 보시면 A는 T 시계에 보면 갑을 병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A가 뭐가 돼? 전체 문화 주류 문화가 되는 거야. 대다수가 누리는 거니까. 그런데 B는 갑 지역에, C는 을 지역에, D는 병 지역에 이 음식 문화로서 지역 문화, 하위 문화가 되는 거지. 그치? 이제 T 플러스 1 시계에 가볼게요. 이제 어떻게 됐냐면 A는 다 공통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또 공통적으로 누리고 있는 거 있나? 그렇지, C입니다, C. C도 공통적으로 누리고 있어. 따라서 주류 문화가 A, C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야. 그리고 이것도 알 수가 있지. 이 C를 보세요. 예전에는 하위 문화지. 그런데 지금 뭐가 됐어? 주류 문화가 됐어. 이게 바로 상대성이야. 이런 식으로도 찾을 수가 있다. 하위 문화 규정의 상대성. 이때는 하위 문화였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한번 채워볼까요? T시기의 A는 A국에, A국이야, A국. A국에, 맞아, 주류 문화가 돼요. 그쵸? 대다수가 누리는 문화. 그 다음에 T 플러스 1시기의 B 어딨어요, B? B는. 갑 지역에서만 누리는 거네. 따라서 A국에서 보면 갑 지역만 누리는 지역 문화, 하위 문화죠. 다음. T시기보다 T 플러스 1시기의 음식 문화 요소가 많아요? 음식 문화 요소는 A, B, C, D 네 개야. 다. 그렇지? 얘네가 여기가 다 C를 같이 누리게 돼서 뭔가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음식 문화 요소는 A, B, C, D 네 개, 네 개로 문화 요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X라고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이런 것도 아, 이렇게 숙제가 될수 있구나. 다음 가보세요. T 시기보다 T 플러스 1 시기에 A국의 세 지역 간 음식 문화의 동질성이 강해졌죠. 그렇죠? 예전에는 A만 똑같았어. 세 지역이. 근데 이제 A, C가 대다수가 다 똑같이 누리고 있는 거잖아. 따라서 동질성이 강하다. 맞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형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 모의고사나 수능특강에서 꽤 자주 나왔던 것이고, 처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구분을 하지?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한 번만 설명 들으면 딱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네모, 세모, 다이아몬드 문화가 있고요. 이 네모, 세모, 다이아몬드 문화가 이것만 보고 주류 문화, 반문화, 하위 문화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A, B, C가 주류 문화, 반문화, 하위 문화 중에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풀라는 거지? 라고 해. 하지만, 예, 바로 이거지. 이 네모 문화를 보세요. A자 B에 해당을 때 해. 그런데 세모 문화는요, A에만 해당돼. 여기서 다 나온 겁니다. 왜? 여기 봐. 반문화, 주류문화, 하위문화 이렇게 돼 있어. 우리 제일 처음에 한 거. 하위문화의 대표적인 게 뭐다? 반문화다. 따라서 모든 반문화는 하위문화에 포함이 된단 말이야. 따라서 이 네모 문화를 이렇게 두 가지에 표시를 한건 얘가 뭐? 반문화였던 거야. 얘가 반문화니까 반문화의 동그라미를 치면 반문화는 동시에 하위문화가 되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두 가지야. 아, 그래서 C가 주류문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보겠습니다. 얘는 뭐겠어요? 그렇지. 얘는 얘가 주류문화고 둘 중에서 얘도 반문화면 안 되지. 둘다 표시해야 되는 거잖아. 얘는 뭐지? 하위문화죠.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라는 거죠. 따라서 이게 하위문화입니다. 얘가 뭐예요? 반문화지. 그래서 얘는 반문화에 표시를 했더니 자동 하위문화 표시된 것이고, 얘는 반문화적 성격이 없으니까 X인데 얘는 근데 하위문화인가 봐. 뭔가 어떤 지역의 음식 문화거나 이런 것들.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X라고 하셔야 되죠. 하위 문화니까 주류 문화 아니잖아. 이게 주류 문화야. 주류 문화면서 동시에 하위 문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니은은 모두 X이다. 그렇네요. 정답 1번이네요. A에 해당하는 문화는 B에도 해당한다. 아니지. B에 해당하는 문화는 A에 해당한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틀렸죠? 세 번째. 한 사회에서 A에 해당하는 문화와 B에 해당, 이걸 합하면 얘가 된다. 방금 봤던 정말 많이 나오는 선지. 아니야. 주류 문화는 대다수가 누려야 주류 문화야. 얘랑 얘를 합한다고 주류 문화가 되지 않아요. 틀렸습니다. 각국에서 다이아몬드 문화는, 이 다이아몬드 문화가 주류 문화네요. 향유하는 사람은, 주류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은 하위 문화 향유 안 해요? 예. 네. 여러분 지금 주류 문화로 한국말 쓰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세대 문화 이런 건안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죠. 틀렸습니다. 각국에서 세모 문화는 네모 문화와 달리 반문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시고, 여기도 한번 가볼까요? 네. 교사, 이제 문제 유형은 다 달리 이렇게 넣은 거예요. 교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 담당한 주제에 따라 조사한 사례를 발표해 보세요. 라고 했고, 제일 아래 교사가 다 맞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모두 부합하는 사례를 잘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국에서 과거에 주류 문화와 대립하거나 저항하는 성격을 지녔던 동그라미 문화가 A국 국민들이 모두 자랑스럽게 여기는 지역 문화가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저항하는 성격을 가졌던 반문화가 하위 문화가 된 거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가 된 거죠. 그렇죠?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가 됐다. 왜냐면 모든 국민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니까 저항하는 성격이 빠졌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가 된 거야. 그다음에 미국에서 과거에 전체적으로 공유했던 문화가, 전체적으로 공유했으니까 뭐겠어요? 주류 문화네요. 주류 문화가 노년층만 공유하는 문화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 문화가 된 거네요. 따라서 뭐가 된 거야? 주류 문화가 하위 문화가 된 겁니다. 병 보겠습니다. C국에서 과거에 상류층만 즐겼던 문화예요. 뭐죠? 하위 문화가 모든 계층이 즐기는 주류 문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뭐냐면 상대성이 나타나 있네요. 반문화가 꼭 끝까지 반문화인 게 아니라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주류 문화가 하위 문화가 될수 있고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사례들이 쭉 나왔습니다. 문제를 풀어볼까요? 네. 갑이 발표한 사례를 통해 반문화가 시간이 흐르면 하위 문화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맞아요? 반문화가 하위 문화로 변하고 있다. 맞죠? 이거 진짜 이런 거는 정말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예. 반문화가 뭔데요? 반문화도 하위 문화인데? 그렇잖아. 반문화가 시간이 흐르면 하위 문화로 변한 게 아니라 반문화인 하위 문화였다가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로 변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예. 두 번째 가볼게요. 을은 주류 문화가 하위 문화로 변한 거 맞네요. 다음 가겠습니다. 병의 발표에 따르면 다이아몬드 문화는 C국에서 전체 국민의 동질성 형성에 기여하는 요소로, 그렇지, 모든 계층이 누리는 거니까. 맞아요. 기역은 지역 문화는 니은 세대 문화와 달리 전체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지역 간 문화가 달라가지고 지역 갈등 초래할 수 있지. 세대 간 문화가 달라가지고 세대 간 갈등 초래할 수 있지. 반문화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갈등 초래할 수 있지. 그치? 어디가 틀렸어? 달리가 틀렸지? 정답은 니은 디귿 해서 여러분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도 한번 봐보세요. 정말 이 하위 문화나 주류 문화, 반문화는 수능 모의고사 평가원이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형식도 되게 많고요.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해서 반문화, 주류 문화, 하위 문화예요. 동그라미국의 네모 문화, 다이아몬드 문화, 세모 문화에 대해서 학습한 후 교사가 제시한 확인학습 과제와 학생 갑을의 수행 결과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어디? 그렇지. 이 문제나 매우 흡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다시 가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점수 일단

확인하시고. 그리고 첫 번째는 C라고 둘다 말했어. 두 번째에는 얘는 네모, 얘는 두개 말했어. 얘는 네모, 얘는 세모 말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여기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 둘이 다두 문항에 대해서 다른 응답을 했는데 여기 틀려버리면 어떻게 벌어져요? 둘다 이게 맞고 이게 맞는다고?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는다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따라서 이건 무조건 맞는 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는 둘 중에 한 명, 두 번째에도 둘 중에 한명 이렇게 맞아서 2점, 2점 되겠지. 그래서 세모 문화는 동그라미 국에서 A, C 중 어느 것에 해당할까? C에 해당한대, 세모 문화가. C가 뭔데? C가 뭔지 어떻게 찾아? 주류 문화야, 반문화야, 하위 문화야. 다 문제를 봐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네모 문화, 다이아몬드 문화, 세모 문화 중에서 A에 해당하는 문화는 무엇일까? A는 뭔데? 그랬더니 얘는 네모. 얘는 네모 다이아몬드 이렇게 얘기했어. 다음 네모 다이아몬드 세모 문화 중에서 여러분 진짜 찬찬히 보면서 이걸 파악할 수 있는지를 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개념도 중요하지만 문제 유형을 그래서 문제 유형을 다 이게 자료 만들 때는 문제 유형을 다 다르게 똑같은 개념의 문제 유형을 다 다르게 이렇게 배치를 한 거거든. 그냥 배치한 게 아니란다. 네, 보시면 A와 B, 오 여러분 보세요. A와 B 모두에 해당하는 문화는 무엇일까? 이제 끝난 거죠. A와 B 모두에 해당하는 건 바로 어떤 건 반문화니까 반문화는 동시에 하위문화가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여러분 여기 볼게요. 주류문화가 있고 하위문화가 있고 그리고 이 반문화는 하위문화에 속합니다. 그럼 이 말은 A와 B 모두에 속한다. 그럼 얘네가 A 또는 B가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C네. 그렇죠. 따라서 C가 주류 문화가 되고 주류 문화에 해당되는 거는 주류 문화에 해당되는 건 세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세모 문화가 주류 문화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나서 그럼 여기에 얘가 틀린 거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얘가 맞는 거네. 왜냐면 세모 문화는 이미 뭐로 세모 문화는 C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A와 B 모두에 해당하는 거 여기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A와 B 모두에 해당하는 건 네모 문화입니다. A와 B 모두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A에만 해당되는 것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B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B가 반문화고요. A가 하위 문화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 앞에서 봤던 거랑 사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A가 하위 문화고 B가 반문화가 되면서 뭐가 이 네모 문화가 반문한 거야. 반문하면 동시에 하위 문화라고 써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다이아몬드 문화 나머지 하나 남은 거 있네. 얘는 어때? 반문화는 아니면서 하위 문화인가 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2점, 여기 2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A에 해당하는 문화는 모두 B에도 해당한다. B에 해당하는 문화가 모두 A에 해당하는 거죠. 반대로 썼으니까 틀렸고. 두 번째, C는 A와 달리 문화의 다양성을 가져오는 건 뭐야? C는 대다수가 공유하는 문화입니다. 문화의 다양성은 좀 무관하지? 그치? 하위문화, 반문화지. 틀렸고 동그라미 국에서 세모 문화는 여기 있네요. 세모 문화는 주류 문화입니다. 주류 문화예요. 특정 집단 내에서만 틀린 거죠. 네 번째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국에서 다이아몬드 문화 여기 있어요. 다이아몬드 문화는 반문화에 해당하지 않는 그렇지. 반문화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정답은 4번. 동그라미 국에서 네모를 향유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반문화죠. 반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은 세모 주류 문화 향유 안 해? 해.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이제 대중문화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문화 한번 가볼게요. 대중문화. 이렇게 있어. 대중문화는 뭐 어렵지 않죠. 예. 한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을 초월하여 대다수의 구성원인 바로 대중이 공유하는 문화가 대중문화가 되겠습니다. 형성 배경이, 모의고사나 이런 데는 잘 나오진 않지만, 저도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수업했으면,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수업했느냐, 안 했느냐가 제일 중요해. 학교 수업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잘 들어야 내신 잘 받아. 학교 수업 잘안 듣고 내신 잘 받은 사람은 단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정말. 그래서 형성 배경, 이걸 만약 공부했다면 얘 가지고도 서술형 낼 여지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대중문화가 만들어진 배경. 이 대중사회, 산업사회, 대중사회가 되기 전에는 문화를 향유한다라고 하는 건 엄청 고급진 일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먹고 살기 어려워. 그럼 문화를 향유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 한다고. 굉장히 현대적인 개념이기도 하면서 경제적인 것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문화를 향유한다는 건 귀족, 양반, 그들의 특권과 같았었다고. 그런데 산업화되면서 대량 생산 체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중산층이 성장하게 되죠. 우리 이제 사회 불평등 단원에서 볼 텐데,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중산층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지위도 갖게 돼요. 뿐만 아니라, 뭐의 도입으로? 보통 선거의 도입으로. 보통 선거가 뭐예요? 일정 연령 이상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따라서 귀족은 아주 높은 정치적 뭔가 권한을 갖고, 또 양반은 그렇고, 일반 사람 아니야? 아니야. 모두가 1인 1표인 거야. 모두가 동등한 가치로 1인 1표에 누구나. 그러면서 사회적 정치적 지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요, 대중 매체의 발달로 대중문화가 활발하게 보급이 되죠. 이 대중매체라고 하는 건 TV, 라디오, 신문 이런 것들입니다. 이 대중매체는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의 정보를 막 전달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문화가 만들어지고 보급되게 되죠. 빠른 속도로. 마지막으로 의무 교육 제도에 따라서 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적 수준이 향상돼. 그래서 대중문화의 형성 배경하면 산업화, 보통 선거의 확립, 또 그다음에 대중매체의 등장, 그리고 의무 교육제도의 도입,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논술형 뭐 입시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면, 만약에 대중매체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아주 자주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나오면 그냥 막 줄줄 쓰는 게 아니라 형성 배경에는 뭐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쓸수 있어야 돼. 뭐든 다 뭐냐면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을 기반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기능, 역기능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순기능, 오락, 여가의 기회다. 그리고 고급 문화를 대중화하여 문화의 민주주의. 예. 그래서 예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그런 문화들을 대중매체를 통해서 누구나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고급 문화의 대중화. 그다음에 그런데 역기능은 뭐냐면 문화의 상업성. 그러니까 문화가 하나의 상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잘 팔리게 해야 돼. 이윤을 많이 남겨야 돼. 그러자면 자극적이고, 예. 또 인기 있거나 또잘 팔리는 건 계속 그거 비슷한 게 확대 재생산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질적으로 저하되더라. 그 밖에 지배층의 대중 조작의 수단이 되더라. 한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학생 간부가 대중매체 및 대중문화와 관련된 문제점을 조사한 거예요. 엄청 이거 잘 썼습니다. 한번 해볼까? 인기 연예인의 드라마와 광고에서 입은 옷이나 착용한 장신구가 크게 유행을 했어요. 그럼 그 이제 다 따라하는 거지. 그치? 여기서 뭐가 나타나? 그치? 뭔가 획일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방송사나 신문사가 연예인 사생활 관련 소식을 주로 보도함으로써 뭘 가려? 국민 다수의 관심과 공적인 문제, 엄청 중요한 공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가리려고 일부러 뭔가 스캔들, 연예인 스캔들 그런 것들을 터트리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뭐냐면 대중 조작입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나 연예 프로그램 도중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제품 광고들이 계속 등장하죠. 예. 이게 상업성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가볼까요? 불륜, 폭력행위, 살인 등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접한 청소년들이 일탈적인 가치관을 갖거나 모방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자극적인 소재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걸 미화하거나 그런 문제점도 있죠. 마지막, 외국인을 혐오하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한번 어쩌다 클릭한 거야. 그랬더니 맞춤형으로 계속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같은 동영상만 보게 되어서 혐오 정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편견을 갖게 되는 거야. 알고리즘이 그렇게 붙어가지고 계속 그게 나오는 거죠. 아, 근데 그건 진짜 신기하고 신기하다기보다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알고 이러는 거지? 쉽잖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갑이 조사한 사례와 정의 조사한 사례는 모두 대중문화로 인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개성이 약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 개성이 약화되겠지. 갑이 한 거. 정은요? 이건 뭐 개성 그런 문제가 아니지. 일탈에 대해서 이게 문제시되는 가치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정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어. 두 번째, 의리 조사한 사례와 무과 조사한 사례는 모두 대중매체가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함으로써 나타나고 있다. 맞아요? 그렇죠. 여기 봐. 왜냐하면 연예인 관련 사생활 문제가 훨씬 심각한 것처럼 이걸 막 계속 다루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때요?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계속 혐오를 조장하는 것만 계속 띄워. 그래서 정답은 2번, 아,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의 조사한 사례는 의리 조사한 사례와 달리 대중매체가 대중조작의 수단으로, 이런 볼까? 병의 조사한 건 의리야말로 대중조작인 거죠. 진짜 가려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틀렸고요. 정의 조사한 사례는 병의 조사한 사례와 달리 대중매체 및 대중문화가 갖는 상업성 문제가 나타나 있다. 여기에? 상업성은 오히려 병에 나타나 있죠. 저 계속 광고, 상품 이런 것들 내보내니까. 틀렸고요. 무과 조사한 사례는 정의 조사한 사례와 달리 대중매체가 왜곡된 사고방식을 사회화하는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 왜곡된 사고방식을 계속 편견, 외국인에 대해서. 그걸 갖게 하지. 여기는 안 그래? 불륜, 폭력행위, 살인, 이런 것들을 미화하는 생각을 갖게 하죠. 둘다 모두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았고요. 여러분 보시면 다음 문제 한번 봐보세요. 대중문화의 기능하고 나와 있고 이게 9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 그래서 순기능, 역기능 관련해서 나온 문제니까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한번 가볼 건데요. 이제 뭐냐면 대중매체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대중매체의 유형은 최근에 모의고사에서는 그렇게 뭐 그닥 나오는 그런 주제는 아닌데 학교 시험은 얘를 단독으로 출제할 수 있을 여지가 있어서 문제로 오히려 얘를 좀 많이 넣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특강에 얘는 많이 없거든. 그래서 기출문제 좀 넣어놨고요. 신문, 잡지, 라디오 등 이게 전통적인 매체 이랬어요. 얘가 바로 뭐야? 산업사회 매체가 되고 산업사회 매체의 특징은 뭐냐면 정보 생산자하고 정보 소비자가 뚜렷하게 구분이 돼요. 정보를 생산하는 측이 전문가 집단이야. 그들이 정보를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산업사회 매체의 일방향성을 특징으로 하는 일방향적 매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일방향 매체. 그래서 정보 소비자는 수동적으로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존재야. 그래서 수동적인. 그에 비해서 SNS, 뭐, 그 다음에 IPTV, 이런 것들은, 여러분 원할 때막 텔레비전 프로그램 찾아서 보죠. 그쵸? 뉴 미디어가 됩니다. 여기는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의 구분이 모호하죠. 누구나 정보 생산자가 될수 있죠. 여러분들, 뭐, 나도 될수 있는 거잖아. 다될수 있죠. 그쵸? 그리고 정보 소비자가 능동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실시간 댓글 뭐 이런 걸로 엄청 많이 참여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쌍방향 매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댓글이나 이런 걸막 참여하면서 보면 막 재밌나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세대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걸 해볼 만한지에 대해서 약간 멈칫하는 것 같아. 세대 문화 때문에 약간 이게, 왜냐면 우리의 그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멈칫하게 되는 그런 게 불특정 다수랑 같이 막 이렇게 채팅을 하면서 막 올린다고? 그건 아직 이제 재밌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건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여기가 수능특강 문제고요. 수능특강 문제 볼 건데 그럼 아래 한번 봐보세요. 선지를 보시면 문화의 의미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일방향 정보 전달을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게 돼. 그래서 요 정도로 나오는데 사실은 과거에는요. 이렇게 뭐냐면
종이신문을 라디오 SNS 중에 하나다라고 아예 비교하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 제가 학교에서 낸다면 이 정도까지도 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부터 먼저 해보고, 귀족문화, 서민문화, 남성, 여성문화 등과 같이 분화되어 있었는데, 근대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은 계급이나 성별 등과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대중문화의 시대를 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대중문화의 시대가 성장하는 데에는 텔레비전, 라디오와 같은 대중매체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에 대중매체의 문화 생산 방식은 산업사회의 생산 방식. 이게 뭐예요? 산업사회는? 산업사회 하면 공장제 기계공업. 그렇지. 대량 생산. 그러니까 대중문화 하면 대량의 이게 똑같은 그런 메시지가 담긴 비슷비슷한 그런 또 성격도 있는 거야.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 우리 이건 관료제, 탈관료제 할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문화의 획일화라고 하는 문제를 낳은 거야. 똑같은 걸 대량 생산해서 찍어내면서. 그래서 대중문화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인터넷의 발달로 뉴미디어. 얘가 쌍방향 매체죠. 그렇죠. 쌍방향 매체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다 쌍방향이라고 썼죠. 그렇죠. 일방향, 쌍방향은. 기역에서의 문화, 귀족 문화. 서민 문화라고 할 때 여러분 앞에 귀족만 보고 귀족이 막 하는 거니까 막 특별하고 막 그런 거 아닐까? 좁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귀족 문화에도 저 문화 안에는 뭐야?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 양식입니다. 예. 귀족들은 어떻게 생활 양식을, 서민들은 어떻게 생활 양식을. 그래서 귀족 문화 할 때 저 문화도 넓은 의미로 쓰인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넓은 의미예요. 두 번째. 니은은 일방향 정보 전달을 특징으로 한다. 그렇지. 전문가 집단이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는 방식인 거야.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이야. 틀렸어. 리을로 인해서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이렇게 고르는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런 식이 나오는데 학교 시험은요. 여러분 여기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중매체 AC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나와 있고요. A, B만의 공통점, A, C만의 공통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시각적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라고 되어 있어. 여러분 여기 종이신문은 어떤 정보 전달해요? 시각 정보죠. 그렇죠? 네, 눈으로 보고. 라디오는요? 청각 정보죠. SNS는 어때? 보고 듣고 다 하죠. 얘가 시청각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A, B가 시각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이 A, B네. A, B 어떤 게 A인지 어떤 게 B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여러분 C를 찾았습니다. C가 뭐가 되는 거지? 그렇지. 라디오. 그래서 C는 라디오로 이렇게 정해진 거야. 그래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시험은 이 정도까지 보셔야 돼요. A가 이제 신문이라고 한다면 A가 신문이래요. 그러면 얘가 SNS겠네.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B는 C에 비해서 정보 복제 및 재가공이 용이하다. 맞아요? 맞죠. 이게 쌍방향 매체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SNS에 올리는 정보들은 어때요? 기존에 있는 정보를 여러분이 진짜 편집하거나 카드 뉴스로 만들거나 예 쇼츠로 만들거나 이 쇼츠 다 재가공인 거죠. 원래 원소스가 있고 이걸 잘라서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게 복제 및 재가공입니다. 용이하죠.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C는 A, B에 비해 정보 확산 경로가 다양합니까? 그렇지 않죠. 정보 확산 경로가 다양한 건 뉴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것이고, B가 SNS라고 한다면 여기 SNS예요. 그러면 A는 신문이 되겠네. 니은에 들어가는 거, 여기 니은. 다시 말하면 신문과 라디오의 공통점이야. 정보 전달과 정보 수용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라디오는 그렇지. 라디오 청취하는 그 시간에 예, 10시에 예전에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거 할 때 그때 탁 켜놓고 들었어야 됐어. 그러니까 공부를 통 안에 찍어 틀어놓고 하느라고. 여러분 TV도 정보 전달과 수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성이 크게 나타납니다. 한일전 야구한대. 야구하고 축구한대. 그 몇 시에? 예, 사우디에서 한대.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그 시간에 새벽 몇 시에 뭐 그때 딱 봐야 되는 거야. 따라서
정보 전달과 수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성은 뭐 TV나 이런 것들에서 나타나고 신문은 여러분 보고 싶을 때 보는 거지. SNS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고 싶을 때 보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이 특징이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디오만 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억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쌍방향 정보 전달이 가능한

0: 바다가 들어갈 수 있겠어? 안 되지. 쌍방향 정보 전달이 가능한 건 누구만 해당돼? 얘만 해당돼. 얘네는 일방향성이야. 라디오 제작자 전문가들이. 신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보내는 방식이야. 일방향성이야. 쌍방향은 여기서만 나타납니다. 따라서 공통점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에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 간의 경계가 뚜렷하다. 전문가 집단이 있다라고 하면 A가 신문, C가 라디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SNS는 누구나 정보 생산자가 될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C는 A와 달리 복합 감각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합 감각 정보가 뭐냐면 바로 이거야. 시각도와 청각도, 시각 정보도 청각 정보도 다 이게 복합 감각 정보인 거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니은의 정보 생산자, 정보 소비자의 경계가 뚜렷하다라고 하면 얘가 라디오, 얘가 신문, 얘가 SNS가 돼. SNS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C는 라디오. 아, 처음부터 라디오 나왔죠? 예, 네, 라디오는 청각 정보만이야. 그래서 틀렸습니다. 얘는 시각 정보만이고 복합 감각 정보는 얘만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보는 거 여러분 여기 마지막 문제까지 한 문제 더. 예, 아, 오래된 문제예요. 최근에는 이런 문제 유형이 안 나와서. 그래서 오래된 문제 가지고 붙여놔 봤습니다. 선지들 비슷하거든요.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 다 복합 감각 정보도 지금 설명했죠? 동시적 소비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화파트 두 번째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세 번째 주제, 문화 변동을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Good luck to you.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생명과학2의 11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전자 발현의 조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에서의 유전자 발현 조절 차이점이 있었죠. 그거 한번 확실하게 비교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생에 대한 얘기까지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기 앞서 출제 시그널부터 쌤이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을 비교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에서 DNA의 형태, 인트론의 유무, 그 다음에 발현 조절 단위가 어떻게 됐는지 정말 많이 물어보게 되고요. 그리고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에서 발현 조절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이제 뭐 조절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발생과 유전자 발현 조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빈출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 건데, 여기에서 자료 해석형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여러 개의 세포들이 분화가 되는데, 거기에서 그 유전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도 보기선지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들 쌤이랑 개념 확실하게 잡고 그 다음에 빈출 픽에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개념 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핵생물하고 진핵생물을 비교하도록 할 건데,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에서의 유전체 구성을 먼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표는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수능특강의 유전물질 파트에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웠던 내용하고 상당히 이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에서 유전체 DNA 수와 형태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 얘네들은 원핵세포는 한 개의 원형 DNA를 가진다 라고 표현합니다. 반면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선형 DNA

DNA가 결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싸고 있는 것, 뉴클레오솜이라고 얘기하죠. 이것들이 염색질, 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DNA가 히스톤 단백질과 결합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에 이제 원핵세포의 인트론 유무를 물어보게 된다면 얘도 인트론이 없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일부 원핵세포 있기는 해요. 하지만 쌤이 마찬가지로 대장균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가 나온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인트론이 없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진핵세포는 인트론이 존재한다. 인트론이 뭐였습니까? 라고 한다면, 네, 단백질을 비암호화하는 부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다음에 유전자 발현의 조절 단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원핵세포는 하나의 프로모터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포함되어져 있다. 그렇지. 그래서 그걸 우리는 오페론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전자 발현의 조절 단위다. 원핵세포에서의 조절 단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요, 독립적으로 전사된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오페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독립적으로 전사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원핵 생물하고 진핵 생물에서의 그 조절을 조금 더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모터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의 프로모터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원핵 생물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봤듯이, 이제 하나의 프로모터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는 걸 우리는 오페론이라고 얘기를 했고, 저당 오페론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배우고 왔습니다. 맞죠? 그리고 진핵 생물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의 프로모터에 하나의 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전사된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랑 이어지죠, 여러분들. 좋아. 그리고 이제 조절 단백질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했었는데, 전사에 관여하는 조절 단백질의 수가 원핵 생물 같은 경우에는 적어요. 적다라고 할수 있지만, 우리 진핵 생물은 많은 종류의 조절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그 조절 단백질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전사 인자라고 얘기했으니까, 많은 종류의 전사 인자가 관여한다.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원핵 생물에서 우리가 저당 오페론 배웠잖아요. 저당 오페론에서의 조절 단백질은 무엇이었다? 억제 단백질이었다. 그렇지. 그래서 저당분해 효소 합성을 억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걔네들의 그 발현 여부가 달라졌다.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절 단백질의 결합 부위가 어디입니까? 라고 한다면 원핵 생물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터 주변에 작동 부위에 결합하는 것이죠. 작동 부위에 결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사 인자가 결합하는 부위를 진핵 생물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조절 부위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절 부위가 존재하게 되는데 근거리 조절 부위도 있고 원거리 조절 부위도 있었다.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음에 RNA 가공이 원핵 생물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일어나지 않습니다. RNA 가공은 쌤이 뭐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인트론을 제거하는 거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핵 생물 같은 경우에는 인트론 있는 애들이 적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RNA 가공도 대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진핵 생물에서는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원핵 생물하고 진핵 생물에서의 유전자 발현 조절이 이제 큰 맥으로 정리가 되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개념 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개념 줌은요, 발생과 유전자 발현 조절입니다. 발생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하나의 개체가 태어나기까지의 과정, 이걸 이제 큰 범주에서 발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발생에서도 유전자의 발현 조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에요. 자, 지금 수정란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수정란이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서 세포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포 분열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그 세포들이 각각의 고유의 그 형태와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을 분화라고 하고요. 이렇게 모근 세포, 이자 세포, 근육 세포, 간 세포를 분화된 세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는 무엇을 물어보게 되는 거냐면, 요 수정란에 있는 유전체와 요 분화된 세포의 유전체가 과연 정보가 같느냐라는 것이죠. 어떨까요? 정보가 같습니다.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만들어진 요 체세포들은 모두 유전체가 같다. 유전 정보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어째서 얘는 모근 세포가 되고 어째서 얘는 이자 세포가 되는 것이냐? 바로 유전자가 선택적으로 발현되기 때문이다. 모근 세포에서는 케라틴 유전자가 발현이 돼요. 하지만 여기 이자

세포에 있는 인슐린 유전자는 모근 세포에서 발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쌤, 그러면 여기 모근 세포에는 인슐린 유전자가 없어서 발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쌤이 뭐라 그랬죠? 얘네들, 수정란과 여기서 분화된 세포들, 얘네들은 모두 유전체가 같으니까 이 유전자들은 모두 갖고 있는데, 이 모근 세포에서는 인슐린 유전자는 있지만, 인슐린 유전자가 발현 안될 뿐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치? 아, 그래서 유전자가 선택 발현이 되면서 이 세포들이 고유 형태와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야. 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어떠한 선지가 또 나올 수 있냐면, 알부민 유전자랑 액틴 유전자, 뭐 이런 거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 유전자에 염기서열은 같지?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염기서열이 같을까요? 당연히 이 유전자의 염기서열은 다른 것이에요. 유전자의 염기서열은 다르다라는 것이고, 유전자는 갖고 있지만 당연히 유전자들의 염기서열은 다르다.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요,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딱 받아봤을 때 어떠한 형태로든 일부라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알려주는 내용들을 확실하게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세포 분화와 유전자의 발현 조절에 대해서 조금 용어 정리를 하고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세포 분화라는 것은요, 특정 모양과 기능을 갖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유전자 발현 조절에 의해서 그 세포의 분화가 결정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아, 전구세포라는 것이 세포에 결정이 된 다음에 분화된 세포가 되는 것이다. 이 순서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전구세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양한 세포가 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전구세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구세포에서 유전자가 발현됨으로써 세포의 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떠한 세포가 되겠다라는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그것을 결정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정이 일어나면서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 얘네들이 이제 특정 구조와 기능을 갖는 세포로 분화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전구세포하고 세포의 결정이 일어난 거는 외형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외형적인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얘는 여러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얘네들은 어떠한 특정 세포가 되겠다라는 운명이 결정된 것이다. 라고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시로 근육세포의 분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발생 초기에 배아 전구세포가 존재를 합니다. 이 배아 전구세포는 어떠한 세포로든지 간에 이제 분화가 일어날 수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근육 모세포로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근육 모세포가 이제 다핵세포가 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근육 모세포들이 여러 개 융합돼서 다핵세포가 되고, 근육세포라는 것으로 이제 분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이 일어나고 세포가 분화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 순서를 기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세포의 결정이 일어나고 세포의 분화가 결정되는지, 그 과정이 이제 좀 궁금하잖아요. 그 과정을 이제 근육세포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조금 전에 봤었던 그림을 세로로 나타낸 겁니다. 배아 전구세포로부터 이제 완전히 분화한 근육세포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인데, 쌤이 아까 배아 전구세포라는 것은요, 어떠한 다양한 세포로 그 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세포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여기에 DNA에 유전자들이 꺼져 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마이오디 유전자라는 것도 꺼져 있고요. 다른 전사 유전자도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발현이 안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때 근육 모세포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은 유전자의 발현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마이오디 유전자가 켜져요. 그치? 켜지면서 마이오디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면, 얘네들은 근육 모세포로 결정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세포로 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근육 세포로 분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마이오디 유전자에 의해서 마이오디 단백질이 만들어졌죠? 이 마이오디 단백질이 바로 전사 인자입니다. 전사 인자가 뭐였어요? 그렇지. 진핵 생물에서의 조절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조절 단백질이 합성이 됨으로써, 생성이 됨으로써 다른 전사 인자들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이오디 단백질이 이 다른 전사, 그 유전자를, 조절 유전자를 발현시켜서 또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전사 인자가 만들어져가지고

얘네들이 또 다른 조절 유전자들을 전사를 촉진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이오신과 액틴이라는 근육 단백질에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단백질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면서 얘네들이 완전히 분화한 근육 세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조절 유전자들의 발현 여부에 따라서 전사 인자의 조합으로 얘네들 근육 세포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이때 가장 상위의 조절 유전자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핵심 조절 유전자라고 하고요. 근육세포에서의 핵심 조절 유전자가 바로 마이오디 유전자입니다. 자, 조절 유전자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치? 근데 거기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유전자, 그걸 상위에 있는 조절 유전자, 이걸 우리는 핵심 조절 유전자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핵심 조절 유전자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진핵생물에서의 세포 분화라는 것은 전구세포로부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전구세포로부터 이렇게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되는 것인데, 이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일어나는 것은 다양한 전사인자의 조합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전사인자의 조합에 따라서 얘네들이 다양한 세포로 분화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그림에도 여러 전사 인자가 연속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이 전구세포에서 전사 인자 1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만들어지지 않은 그 세포하고는 얘네들이 전사 인자의 조합이 달라졌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전사 인자 2번이 만들어지게 되면 얘는 전사 인자 1, 2를 둘다 가지고 있는 세포가 돼요. 하지만 여기에는 1만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없는 애에서, 전사인자 1이 없는 애에서도 전사인자 2가 만들어질 수 있고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만 보더라도 전사인자의 조합이 어때요? 달라지죠. 근데 이것에 의해서, 이 전사인자에 의해서 또 다른 전사인자의 조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이 전사인자 3이 만들어지면 이 세포는 전사인자 1, 2, 3을 모두 갖게 되고 그러한 세포는 H라는 세포가 된다. H라는 세포로 분화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1, 3만 가지면 F, 1, 2만 가지면 G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A부터 H까지의 세포들이 모두 다른 전사인자 조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사인자 조합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다양한 세포로 분화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진핵생물에서의 세포 분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전사 인자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조절 유전자로부터 전사 인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조절 유전자가 전사 인자라는 조절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부위예요. 전사 인자 암호화 부위. 그치. 자, 그래서 이 전구세포에서는 이 조절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 조절 유전자가 가장 상위에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 핵심 조절 유전자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조절 유전자의 개념까지도 여러분들이 한 방에 정리를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문제 형태로 나올 수 있는지 쌤이랑 다양한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빈출픽 첫 번째는요. 이점 테스트의 4번 문제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사람의 수정란으로부터 세포 ABC가 분화되는 과정과 각 세포에서 발현되는 유전자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쌤이 아까 그림이 조금 형태가 바뀌더라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죠? 수정란에 DNA가 존재한대요. 그리고 ABC로 이렇게 여러 세포로 분화가 되었다라는 게 주어져 있는 것인데, 결국에 여기에서의 핵심 아이디어는 무엇이냐면, 한 개체의 체세포들은 모두 동일한 유전자를 갖는다. 이거예요. 자,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것들의 유전자 발현 조절과에 관련해서는 이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 개체의 체세포들은 모두 동일한 유전자를 갖는다. 동일한 유전체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A라는 세포든 B라는 세포든 C라는 세포든 모두 수정란과 같은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A라는 세포에서는 알부민 유전자가 발현이 되었고,

그다음에 B에서는 인슐린 유전자가 선택적으로 발현되었고 C에서는 펩신 유전자가 선택적으로 발현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보기 기억에서 A에는 알부민 유전자 발현에 관여하는 전사 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알부민 유전자가 발현이 돼서 A 세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발현시키려면 얘를 전사시키는 전사 인자가 존재해야겠네요. 그래서 유전자 발현에 관여하는 전사 인자가 있다. 맞게 골라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B에는 알부민 유전자와 펩신 유전자가 모두 있다. 이렇게 유전자의 유무를 잘 물어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 B에는 지금 인슐린 유전자가 발현된다라는 걸 표시를 해준 거지만, 여기에 펩신 유전자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펩신 유전자도 있고, 알부민 유전자도 있다. 모두 동일한 유전자를 갖는다. 이거예요. 다음에, 디귿. 사람에서 알부민 유전자와 펩신 유전자는 하나의 프로모터로 발현이 조절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개의 유전자가 하나의 프로모터로 발현이 조절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가 쌤이랑 아까 비교했을 때 어땠었죠? 진핵생물은 독립적으로 전사가 일어난다. 하나의 프로모터에 하나의 유전자가 전사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러면은 틀린 거죠.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건 오페론 같은 거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원핵생물에서의 특징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디귿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플러스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을에서 알부민 유전자와 인슐린 유전자의 염기서열은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쌤이 이거 자주 나오는 보기 선지라고 했었죠? 알부민 유전자랑 인슐린 유전자는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다르잖아. 그치? 그러면 그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다르다라는 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다르다는 것이고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다르다라는 건 염기 서열도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치? 그래서 동일하다, 틀린 것이고. 미음, 수정란에는 인슐린 유전자와 펩신 유전자가 모두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거잖아요. 한 개체의 체세포들은 모두 동일한 유전자를 가져. 근데 이한 개체의 체세포들이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거야?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수정란에 인슐린 유전자와 펩신 유전자가 모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다음, 액틴 유전자의 전사 과정에서 전사계시 복합체가 형성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 액틴 유전자는요, 근육세포에 있는 유전자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액틴 유전자 없지만 뭐 근육세포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전사 과정에서 전사계시 복합체가 형성된다라고 한다면 진핵생물이니까 맞는 것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넘어가서 빈출픽 2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봤었던 그 근육 모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발현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 이때 조건이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 마이오디 유전자가 발현되어야 근육세포로의 분화가 일어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오디 유전자가 전사가 일어나서 마이오디라는 단백질 전사 인자를 발현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마이오디 유전자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바로 핵심 조절 유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오디라는 이 전사 인자가 이 유전자 X를 이제 발현시켜서 전사 인자 X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전사 인자 X가 마이오신 유전자와 액틴 유전자를 발현시켜가지고 마이오신 단백질과 액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치? 자, 그래서 얘네들, 나와 있는 전사들은 촉진해주는 전사 인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봐보도록 할게요. 기억에서 마이오디 단백질은 전사 인자이다라고 얘기 있어요. 그러면 마이오디 단백질이 다른 그 조절 유전자를 전사시키는 데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사 인자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고, 전사 인자가 바로 조절 단백질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보기 니은에서 간세포에는 마이오디 유전자가 없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간세포. 왜 갑자기 근육 모세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간세포가 튀어나옵니까? 쌤이 뭐라 그랬어? 그한 개체의 체세포는 모두 같은 유전자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마이오디 유전자도 존재를 하는데 간세포가 만들어질 때는, 간세포로 분화가 일어날 때는 얘가 켜지지 않았던 거야. 핵심 조절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하면 틀린 거지. 그래서 X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다음 디귿. 액틴 유전자는 근육세포 분화에서 핵심 조절 유전자래요. 근데 이 액틴 유전자는 액틴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암호화하고 있을 뿐이지 핵심 조절 유전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핵심 조절 유전자는 이러한 조절 유전자들의 가장 상위 조절 유전자, 이걸 핵심 조절 유전자.

라고 하는 것이니까 마이오디 유전자가 핵심 조절 유전자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쌤은 이러한 경우도 봤어요. 이 액틴 유전자가 아니라 마이오신 유전자로 바꾼 거야. 그랬더니 마이오디랑 여러분들이 잘못 보고서는 마이오신, 마이오디 한 글자 차이잖아. 그러니까 핵심 조절 유전자이다. 맞게 고른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아니죠. 마이오신으로 나오더라도 틀린 거예요. 마이오디 유전자가 핵심 조절 유전자이다. 이렇게 기억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플러스 보기 좀더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리을에서 마이오디 단백질은 유전자 X의 발현을 촉진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마이오디 단백질이 전사 인자로 작용을 해가지고 유전자 X를 촉진해 준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리을 맞는 것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미음에서 마이오디 유전자가 발현되어 근육 세포로의 분화가 일어난다. 그렇지. 지금 핵심 조절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 마이오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근육세포로의 분화가 일어난다라고 그랬어. 이러한 전사인자의 연속적인 작용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미음 맞는 것이다 라고 고를 수 있겠고. 비읍으로 가서 전사인자 X는 DNA의 특정 부위에 결합하여 전사를 촉진한다 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 만들어진, 유전자 X로부터 만들어진 전사인자 X는 여기 마이오신하고 액틴, 유전자에 가서 얘네들의 발현을 촉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DNA의 특정 부위에 결합해서 전사를 촉진한다라는 것도 맞는 거지. 전사 인자가 결합하는 부위를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조절 부위라고 불렀죠? 그래서 전사 인자는 프로모터나 조절 부위에 결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얘네들 다 맞게끔 골라주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이제 빈출픽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유전자 XYZ는 전사인자 XYZ를 각각 암호화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치? 그리고 미분화 세포에서 XYZ 중에 X만 있으면 기억으로. 자, 이런 것들을 한번 표현을 다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X가 있으면 기억으로, 그 다음에 X하고 Y가 있으면 니은으로, 그 다음에 G만 있으면 디귿으로 분화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얘네들은 지금 모두 세포들입니다. 세포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결국에 얘네들 전사인자의 조합에 따라서 다른 세포로 분화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글로 표현해 준 것뿐이거든요. 그리고 야생형 가에는 당연히 세포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있다라고 주어진 상황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부터 가볼게요. 야생형 가의 디귿에 X가 있대요. 이 디귿이 뭐였어요? 세포였잖아. 이 세포 디귿에는 유전자 X가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가라는 동물에는요, 세포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 것이고, 이 기억, 니은, 디귿, 어디든지 간에 유전자들은 모두 존재한다. 체세포에는 모두 같은 유전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이니까, 이 기억, 니은, 디귿에 X, Y, G 유전자가 모두 존재하는 것이고, 당연히 디귿에 X가 있다는 맞는 보기 선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가서, 지는 특정 유전자의 전사 조절에 관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지라는 것이 전사 인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사 인자가 이제 전사 조절에 관여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지는요, 그 전사 조절에 관여해서 디귿으로 분화되게끔 해주는 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사 조절에 관여한다. 이것도 맞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X가 결실된 가에서는 니은과 디귿이 모두 형성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동물 가에서 X라는 유전자가 결실이 되었어. 그러면 X라는 전사 인자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얘가 만들어지지 않고 얘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기억과 니은으로 얘네들이 분화가 일어날 수는 없겠네요. 근데 지금 니은이 형성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니은과 디귿이 모두 형성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것이고 이제 디귿을 틀리게끔 골라주시면 답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빈출픽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꽃의 구조의 분화 와 관련된 문제들이 자료 해석형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문제를 처음 접하게 되면 이게 뭐야라고 하고 되게 당황할 수 있는데 차근차근 문제를 읽고 이해하다 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식물 X의 꽃 구조 분화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때 X의 꽃 구조 형성에는 핵심 조절 유전자 ABC가 관여를 하고요. ABC는 전사인자 라지 A, 라지 B, 라지 C를 각각 암호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 ABC의 발현 결과 형성되는 꽃 구조는 그림과 같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치?
자, 이때 C가 발현이 되면요. 유전자

자 중에 C가 발인이 되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암술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치? 자, 그리고 B와 C가 발현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때 수술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A와 B가 발현이 되게 된다면 이때는 꽃잎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A만 발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꽃받침이 형성이 된다라는 그림을 이렇게 표시를 해준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조건이 하나 붙었는데, 만약에 A가 결실이 되면 A가 발현되던 부위에서 C가 발현이 되고요. 그리고 C가 결실이 되면 C가 발현되던 부위에서 A가 발현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A가 만약에 결실이 됐어. 그럼 원래 A가 발현이 돼야 되는데 A라는 유전자가 결실이 됐으니까 대신에 C가 발현이 된다. 그렇지? 그러면은 이 C에 의해서 대문자 C라는 전사 인자가 발현이 되겠네요. 그렇지? A가 결실된다면 이 C가 발현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C가 결실이 되더라도 이때 아무것도 발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A가 대신 발현이 돼서 그 부위에서 전사인자 라지A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문제 보기에 맞춰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볼게요. 보기 기억에서 ABC는 모두 특정 유전자의 발현 조절에 관여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얘네들 지금 핵심 조절 유전자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특정 유전자들의 발현 조절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되겠죠? 얘네들로부터 전사 인자가 만들어지고 이제 다른 유전자들의 발현 조절에 관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맞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다음 니은으로 가서 A가 결실된 개체에서는 암술이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A가 결실된 개체에서는 쌤이 뭐가 발현된다 그랬죠? 유전자 C가 발현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C가 발현이 되면 어떻게 돼? 암술이 형성되잖아요. 근데 A가 결실된 개체에서는 암술이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렸어. 그러면 만약에 A가 결실된 개체가 있어. 그럼 이 중에서 무엇으로만 형성된 꽃이 생성이 될까요? 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A가 결실됐다라고 했으니까 이 A가 발현되어서 꽃받침이 돼야 되는데 A가 발현이 안 되겠죠. A가 결실됐으니까. 대신에 C가 발현돼. 그러면은 C가 이제 발현이 되면서 C만 발현되면 이 꽃받침 부분이 암술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A 대신에 C가 발현되면 B와 C가 발현된 것과 똑같이 되는 거니까 꽃잎이 아니라 수술이 형성이 되겠네요. 즉, 꽃잎 꽃받침이 형성이 안 되고 암술과 수술로 이루어진 그 꽃이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에 보기 디귿으로 가볼게요. 자, 보기 디귿으로 가서 이번에는 C가 결실된 개체에서는 꽃잎과 꽃받침만으로 이루어진 꽃이 형성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본 거랑 똑같잖아. 그러면 C가 결실됐어. 그러면 C가 결실됐으니까 C는 발현이 안될 것이고 대신에 누가 발현된다? A가 발현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A가 발현되게 된다면 암술 대신에 꽃받침이 이렇게 형성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C가 발현되는 대신에 A가 발현되는 것이니까, 이 C가 결실돼서 A가 발현되니까 A와 B가 발현이 되면 수술 대신에 꽃잎이 형성된다. 그럼 나머지 애들은 제대로 이렇게 발현돼서 꽃잎, 꽃받침 이렇게 될 것이니까 꽃잎과 꽃받침만으로 이루어진 꽃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보기 디귿이 맞는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자, 이거하고 아주 비슷한 문제가 3점 테스트에 한 문제 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는 한 문제 더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한 문제 더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 표현 방식만 조금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빈출픽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5번 문제는요, 여러분들, 발생 과정에서 심장세포의 분화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읽는 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보기를 고르는 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아, 이 부분 어렵네라고 겁먹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정말 쉬운 문제로 우리가 쉽게 풀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그 자료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심장세포의 분화와 기능에는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하며, 이중 NKX2-5, 그러니까 2-5 유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NKX2-5, 이거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 유전자가 중요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그 자료 자체를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유전자가 발현이 되어서 합성된 NKX2-5 단백질은 심장세포의 분화에 필요한 GATA4 유전자의 전사계시 복합체에 결합해 발현을 조절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요 유전자가 발현이 돼서 전사인자 조절 단백질이 만들어졌고, 걔가 이제 이 GATA4의 유전자 전사계시 복합체에 결합을 해서 발현을 조절해줬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 유전자보다는 NK2-5 유전자가 더 상위 조절 유전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 정도는 이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GATA4가 발현되어서 합성된 이 단백질은 여러 심장 세포의 분화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유전자의 전사계시 복합체에 결합해서 발현을 조절한대요. 아, 그 전사인자들이 연속적으로 작용하는구나라는 거를 표현해 준 것뿐입니다. 그리고 요 유전자나 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선천성 심장 질환이 유발된다. 이건 단순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유전자와 이 유전자 중 하나는 심장세포 분화에서 핵심 조절 유전자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치?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둘 중에 누가 더 상위 조절 유전자인지는 밝혀냈잖아요. 요 NKX2-5 이것이 더 상위 조절 유전자였으니까 이것이 핵심 조절 유전자이다. 이렇게 골라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유전자들을 읽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본 적도 없으니까 좀 다만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기 한번 봐볼게요. 어렵잖아요. 봐봐. NKX2-5는 심장세포 분화에서 핵심 조절 유전자이다. 골라냈잖아. 그치? 맞는 것이고. 그 다음 니은 이 NKX2-5와 GATA4는 모두 전사인자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얘네 둘은요. 이 유전자, 그 다음에 GATA4라는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진 조절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사인자로서 작용을 해서 그때 전사를 하기 위한 전사계시 복합체에 결합해서 발현을 조절해 준 것이죠. 그치?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유전자인지 단백질인지 좀 헷갈리죠? 이걸 유전자라고 생각해서, 유전자는 전사인지 아닌데? 라고 푼 친구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약속이거든요, 하나에. 유전자는 이렇게 이탈릭체로 기울여서 씁니다. 그리고 단백질, 만들어진 단백질의 이름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체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울여서 쓴 거가 유전자, 정체로 똑바로 쓴 거가 단백질이다라는 거고, 얘네 둘은 단백질이고 전사인자이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디귿. 간세포에 GATA4가 있다. 지금, 심장세포의 분화에 대한 자료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간세포가 나왔어. 결국에는 그 아이디어가 계속 이어지죠? 모든 체세포는, 하나의 개체에 있는 모든 체세포는 같은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GATA4도 간세포에 당연히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리엔 디귿. 모두 맞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플러스 보기로. 자, 이 NKX2-5에 의한 전사 조절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라고 한다면, 이 전사 인자에 의한 전사 조절은 당연히 전사가 핵안에서 일어나니까 핵에서 일어난다. 맞는 것이고. 그 다음, 미은. 간세포에 GATA4를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면, 아까 간세포에 GATA4가 있다랑 똑같은 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뿐이죠. 이것도 맞는 것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다른 문장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적응 겸 알아두시면 됩니다. 좋아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6번 빈출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 유형도 정말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잘 봐야 됩니다. 진핵세포에서의 전사 조절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미분화세포 피의 분화와 관련된 유전자 XYZ의 전사 조절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전사인자 결합 부위 라지 A, 라지 B, 라지 C, 라지 D의 전사인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기역은 라지 A에, 니은이 라지 B에, 디귿이 C에, 그 다음에 리을이 D에 결합한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결합한다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 유전자 XYZ의 프로모터와 전사인자의 결합 부위가 그림으로 나와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XYZ의 전사는 전사인자 결합 부위에 전사인자들이 모두 결합할 때 일어난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 X는 디귿이라는,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것이고, Y는 효소 Y,
지는 효소지를 암호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치. 그리고 이 미분화된 세포 피에서 Y와 G의 발현 여부에 따라서 이것의 발현 여부에 따라 피가 분화하여 형성되는 세포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거예요. YG 중에 발현되는 유전자가 없으면 분화가 안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Y만 발현되었다. 그러면은 세포 1이 됩니다. G만 발현되었다. 그러면은 세포 2가 되고요. YG가 모두 발현되었다. 그러면은 세포 3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 해석형 문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 Y라는 효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 Y가 발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Y가 발현이 되려면 DC 그 전사인자 결합 부위에 니은하고 디귿이라는 전사인자가 결합을 해야지만 얘가 발현이 된다라는 거를 이해만 할수 있으면 이제 보기를 보면서 맞춰서 풀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보기 기억에서 1에는 기억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지금 1이 어떤 애들이었냐면 여기 Y가 발현이 되어가지고 이 유전자 Y가 발현이 되어가지고 1로 분화가 된 거예요. Y만 발현되었을 때 1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Y가 발현되려면 니은하고 디귿이라는 전사인자가 BC에 결합을 했어야 돼. 그치? 그럼 얘는 디귿이 어떻게 됐어야 돼? 전사인자가 만들어졌어야겠죠? 자, 그럼 이 디귿이라는 전사인자가 만들어지려면 요 X가 발현이 돼야 되는데 X가 발현되려면 기억이 만들어져서 A에 결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1에는 기억이 있다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내용을 추적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기 니은에서 2에 X와 Y가 모두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사실 이거는요, 2라고 물어보든 1이라고 물어보든 3이라고 물어보든 상관없어요. 유전자는 모두 존재하는 것이고 XY 유전자니까 모두 있다라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됐지? 그리고 피에 기역, 니은, 리을을 주입하면 피가 3으로 분화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미분화된 세포 피예요. 근데 전사인자 기역, 니은, 리을을 주입을 했어. 그러면 기역을 주입했을 때 기역이 A에 결합해서 X가 발현되면 디귿이 만들어지겠죠? 아, 그러면 기역, 니은, 리을을 주입했을 때 디귿도 만들어지게 되네. 결국에 전사인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면 니은, 디귿이 있으니까 Y가 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리을이 있으니까 G가 발현된다. YG 둘다 발현이 되면 YG가 모두 효소가 있을 때 얘는 3번으로 분해된다 그랬죠. 그래서 3으로 분화된다. 맞는 것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약간 이제, 처음 문제를 풀어볼 때는 얘네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얘네들 결국에는 전사인자의 조합에 따라서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이렇게 문제 상황에 맞는 것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아까 우리 꽃구조 분화와 관련된 문제인데 조금 다른 형식으로 표현됐을 뿐 결국 같은 걸 물어보는 것이다 라는 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야생형 애기장 떼꽃의 구조를 나타냈고 표는 그 위치 1, 2, 3, 4에서 미분화 조직으로부터 꽃구조 형성에 필요한 유전자 ABC가 발현되는 유전자와 각 위치에서 형성되는 꽃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번 위치에서는 유전자 A가 이렇게 발현이 되면 꽃받침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발현되는 유전자 이 밑에다 써볼게요. A. 그 다음에 위치 2에서 A하고 B가 발현이 되면 꽃잎이 형성된다. 그리고 3번 위치에서는 여기 B하고 C가 발현이 되면 수술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4번에서는 C가 발현되었을 때 암술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아까 우리 꽃 그림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거에 어떠한 유전자가 발현되었을 때 그것이 형성된다라는 그림하고 똑같다라는 거 우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이루는 세포에 A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유전자 ABC는 어떠한 세포이든지 간에 다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수술을 이루는 세포에 A가 있다.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세포든지 간에 A, B, C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보기 D은 C가 결실된 돌연변이 애기장 때 3에서는 수술이 형성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비슷한 조건이 나와 있거든요. A가 발현되지 않는 세포에서는 C가 발현되고, C가 발현되지 않는 세포에서는 A가 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C가 결실된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C가 발현이 안 되겠죠. C 발현이 안 된다. 그 말인즉슨 A가 발현된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요 3번 위치에서 C

C가 결실이 돼서 대신에 A가 발현된다면 A하고 B가 있는 것이니까 A하고 B 있을 때는 누가 형성된다라고 했었어요? 꽃잎이. 그러니까 수술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거지. 꽃잎이 형성된다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B가 결실된 돌연변이 애기장 때는 암술과 꽃받침으로만 이루어진 꽃이 형성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B가 결실됐대. 자, 그러면은 B가 이렇게 안 만들어진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 A만 있을 때는 꽃받침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었고, C만 있을 때는 암술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으니까 꽃받침과 암술로만 이루어진 꽃이 형성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암술과 꽃받침으로만 이루어진 꽃. 맞는 거네.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 골라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 이제 점점 감이 오시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빈출픽 여덟 번째 문제로 가가지고요. 자, 이거는 쌤이 개념 줌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이제 형태 형성과 관련해가지고도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쌤이 빈출픽으로 한 문제 넣어봤습니다. 자, 그림은 야생형 초파리와 발생 과정의 초파리 배아에서 혹수 유전자의 발현 부위 및 3번 염색체에서 혹수 유전자를 나타낸 거래요. 혹수 유전자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이 혹수 유전자는요. 핵심 조절 유전자예요. 그래서 배아에 몸의 각 체절에 만들어지는 기관을 결정하는 핵심 조절 유전자다. 근데 이 핵심 조절 유전자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얘네들이 이제 모두 다그 핵심 조절 유전자, 혹수 유전자인데 여기 랩 유전자는요. 머리 체절에서 그다음에 UBX 유전자는 가슴 체절에서 그다음에 ABDB라는 유전자는 배 체절에서 발현이 된대요. 그리고 이 혹수 유전자가 염색체에 배열된 순서, 이 순서대로 몸에서 발현되는 혹수 유전자의 순서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 초파리에는 체절이 형성이 됩니다. 체절이라는 거는 각 몸의 마디마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그 마디마디마다 그 마디마디에서 무엇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이걸 이제 형태 형성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에 관여하는 가장 상위의 조절 유전자 걔네들을 혹수 유전자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기억해서 혹수 유전자가 발현되어 합성된 단백질은 다른 유전자의 발현 조절에 관여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혹수 유전자가 발현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얘네들 핵심 조절 유전자니까 거기로부터 전사 인자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 전사 인자가 다른 유전자의 조절에 관여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가장 상위 조절 유전자였기 때문에 핵심 조절 유전자라고 부른 거니까 기억은 맞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에 니은으로 가서 ABDA 유전자는 머리 체절에서 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요 랩이라는 유전자가 머리 체절, 그 다음에 UBX는 가슴 체절이에요. 그럼 머리에서 이쪽은 가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BD라는 것은 배 체절에서, 이게 배 체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그 염색체에서 배열된 순서가 몸에서 발현되는 유전자의 순서와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지금 ABDA가 가슴하고 배 사이에 있는데 이게 갑자기 머리 체절에서 발현이 될수 있을까요? 안 되죠. 지금 머리 가슴 배라고 한다면 얘는 가슴과 배쪽 그쪽에 사이 어딘가에서 발현이 된다라고 해야 되지 머리에서 발현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그 순서가 일치한다라는 조건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에는 틀린 복이다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고 다음. 머리에 있는 세포는 UBX가 없다. 자, 이 UBX는 유전자란 말이에요. 그치? 이 유전자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모두 존재한다. 머리에 있는 세포에도 존재하고, 뭐 가슴에 있는 세포에도 존재하고, 이제 같은 개체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같은 유전자를 가진다라는 아이디어에서 똑같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UBX가 없다는 틀린 것이고, 얘를 X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혹수 유전자라는 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당황할 필요 없어요. 결국에 우리가 배웠던 그 유전자의 발현 조절과 일맥상통한 내용이고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이제 아홉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전사 개시 복합체와 관련된 문제인데 한번더 확인을 위해서 쌤이 마지막 문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림은 사람의 간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X의 전사계시 복합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 지금 전사인자 결합 부위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A하고 B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이 기억과 니은이 A와 B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프로모터에서 가까운 애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애가 B고 조금 더먼 애가 A죠. 그러면 지금 여기 RNA 중화표소가 붙는 부위가 프로모터이기 때문에 좀더 가까운 이 기억이 B가 될 것이고, 요 니은이 A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A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B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전사인자 결합 부위에 붙는 요 라지A와 라지B는 전사인자겠죠. 다음, 요 X에는 엑손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전사 개시가 되면서 얘네들이 전사되고 발현될 테니까 여기에는 단백질 그 암호화 부위가 있겠네. 엑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동그라미 골라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쌤이랑 유전자 발현의 조절까지도 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5단원에 들어갈 거니까 우리 5단원에서도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

반갑습니다. 우리 생윤어들 우리 내신 만점을 위한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와 함께 시너지를 팍팍 내셔서 미안하지만 다른 친구들과 격차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래서 등업하고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한 발자국이 되길 바라요. 이번 시간에 함께 하기 위한 세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과학과 윤리에서 자연과 윤리를 오늘 할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 이 자연과 윤리 나오는 부분을 준비해 주시고 이 내용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탄탄하게 그리고 한눈에 보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 꿀 자료를 잘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인드 세팅 아시죠? 지금 조금 더 노력하는 이 시간이 돌아가는 시간, 나중에 더 투자해야 되는 시간들을 아껴주고 똑똑하게 나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그 전에 이 키리노트 옆에 공백 부분에 기본적인 설명 한번 쓰고 시작할게요. 자연과 윤리라고 하는 것에서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도덕적 행위의 주체인 우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대상들은 어느 존재까지인가요? 를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그 존재는 도덕적인 지위를 갖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Moral status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고려를 받을 지위를 갖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때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해당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가치라는 윤리, 철학에서 중요한 이 판단 요소에서 내재적이고 본래적인, 즉 본질적인 가치를 갖느냐 아니면 수단적이고 도구적인 가치를 갖느냐 요 측면에서 위에 말한 도덕적 고려,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존재에 대한 중요 판단 기준이 나눠지게 돼요. 즉, 내재적이거나 본래적인 가치를 갖는 존재의 경우에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돼요. 도덕적 고려를 받을 지위를 가져요. 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물론 이 단어는 칸트, 레건, 테일러 같은 학자한테 좀 더 적합하게 쓸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외에 다른 사상가들에게 이 단어를 쓸지 안 쓸지의 여부를 떠나서 그 존재가 인간중심주의의 경우에는 이성적 사유능력이 있다면 동물중심주의의 경우에는 쾌고감 수용능력이 있다면 또 생명중심주의에는 유기체로서 생명활동을 하는 존재라면 생태중심주의라면 이 토지, 대지, 생명 공동체 자체,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대상으로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나올 때, 아, 그래.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우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존재, 그래서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존재들, 그래서 도덕적으로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번 강의의 핵심인 거예요. 그걸 두고 인간, 동물, 생명, 생태 중심주의 네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에 약 11명의 사상가가 들어갑니다. 그중에 인간 중심주의에 가장 많은 사상가가 들어갑니다. 인류의 고대로부터 많은 인식이 이 인간 중심주의에 이루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 인간 중심주의의 첫 번째 학자, 서양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시작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자연의 중심이 되고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은 인간의 삶을 위한 도구가 될수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결론만 얘기하면 딱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윤리라는 과목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잖아요. 이러한 결론으로 가기 위한 논리적인 전개 과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전제가 잘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 전제가 바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은 목적 없이 아무것도 만들지 않아. 그래서 이 세계의 모든 존재들은 각자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존재해와 같은 목적론을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론을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은 뭘까? 그건 행복이야. 그렇다면 인간 존재가 행복하려면 뭘 갖추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돈이야? 명예야? 성공이야? 좋은 학벌이야? 아니, 아랫대. 덕이야. 라고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 입장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서의 행복을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본 거고요. 인간이 그러하듯 다른 존재에게도 고유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 사이에 위계도 존재한다는 걸, 발생한다는 걸 인정하는 입장이야. 그래서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봐요. 영양분을 섭취해서 성장하는 식물들, 그것뿐만 아니라 운동 활동까지 하는 동물들, 그것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사유를 하는 인간 존재. 이들이 각기 고유한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 중에 이성적 사유를 하는 인간이 가장 중심이 된다. 그 위계 설정을 두고 보니 자연은 목적 없이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데 그중에 동물이라는 존재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와 같은 인간주의적인 관점이 도출이 돼서 자연 속의 동물 혹은 자연의 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존재이고 인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인간 중심주의자입니다. 그럼 앞에서 논의한 대로 그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도덕적 행위자인 우리가 인간이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존재, 도덕적 존중을 받아야 되는 존재,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존재의 조건은 뭡니까? 이성적 사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성적 사유 능력이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 인간이 아닌 존재들은 인간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두 번째,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로 갑니다. 그의 결론도 역시 인간 중심주의로 끝이 날 거예요. 그것을 위한 전제를 깔아보자면, 아퀴나스는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 창조론에 근거하여 이 세계의 존재들을 설명하는 신학자 아닙니까? 그러니, 신이라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이 세계의 여러 만물들과 여러 존재들을 창조했을 때, 그 섭리에 따라서 동물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지어진 거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동물들을 사용하는 것은 신의 섭리에 어긋나지 않는

된다. 단,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동정어린 마음, 동정심을 갖는 것은 동료 인간에 대한 동정심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설명도 해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그들에 대한 동정심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도움될 수 있다. 라는 관점. 어쨌든 그의 관점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인 인간이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존재는 인간이고, 그런 인간을 위해서 다른 존재들은 사용할 수 있게끔 신이 창조한 겁니다. 포인트. 베이컨. 근대로 왔습니다. 서양의 근대에 철학을 분류해 볼때 우린 크게 경험론적인 관점과 합리주의적인 관점, 이렇게 크게 나눠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베이컨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경험론으로 분류되면서 설명되는 학자예요. 귀납법적인 관점으로 진리에 도달한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데, 이때 경험,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명제를 추론해 낼수 있는 과학적인 사고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는 경험적인 관찰과 실험 탐구. 즉, 내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실험하고 탐구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모은 내용을 토대로 어떠한 일반적 명제, 결론을 귀결해내가는 그 과정을 그 기저에 관찰, 실험, 탐구라는 내 경험적인 요소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귀납법이라고 분류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과학적인 접근법이죠. 그래서 그는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축약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건 자연을 관찰하고 분석해서 얻는 지식. 그런 지식을 통해서 인류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는 자연 과학적인 지식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인간의 지식을 증진시키고 그것을 통해 자연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서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수단이 될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럼 역시 베이컨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행위의 주체인 우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존재는 역시 인간까지예요. 그리고 그 외에 자연의 대상물을 바라볼 때는 내가 탐구하고 실험해서 알아내야 되는 대상. 그렇게 알아내서 내 삶의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 뒤에 데카르트라는 합리론으로 대표되는 사상가이고, 그런 합리론에서는 연역법적인 추론으로 설명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혹시 학교 수업에서 이것까지 하셨다면요. 방법적 회의라고 해서 내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하나의 진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사실이라고 믿고 진리라고 밀어왔던 것을 방법적으로 끊임없이 의심해 보는 거예요. 그 의심의 과정을 거쳐서, 이건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라고 믿을 수 있는 하나의 진리를 찾아내는 거. 철학적인 진리를 찾아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법적 회의라고 하고요. 그런 방법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가 결론 낸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하나의 진리. 철학의 제1명제가 될수 있는 이스타트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회의하고 철학적으로 숙고하는 나.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는 이것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가장 자명한 진리구나. 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외우는 부담을 갖기보다는 저러한 제시문이 나오면 데카르트이구나라는 걸 알아내시되 이것으로부터 도출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의심

존재와 인간 존재와 그렇지 않은 인식의 대상이 되는 존재를 분리해서 보는 관점이 형성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더욱 강하게는 자연 속의 동물이라는 존재를 바라볼 때 기계론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육체와 영혼 두 가지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 인간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물질로 환원이 될수 없는 거라고 봐요. 그것에 비해서 자연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물질 혹은 기계적인 것이다 라고 파악을 하면서 도덕적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외한 자연의 대상 중에 동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데카르트가 바라본 동물은요, 육체는 있지만 영혼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동물은 단순한 물질, 기계인 것이고, 그래서 동물, 기계론으로 표현이 되게 되고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과감하게 실험하고 그 실험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혹은 사유의 주체인 내가 인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존재로 본 것이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문구가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에게서는 육체와 영혼 두 가지가 다 있는 존재이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은 물질로 환원이 될수 없다. 하지만 자연의 대상, 동물의 경우에는 영혼이 없어. 그래서 이들은 단순한 물질이거나 기계적인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 라고 보는 데카르트. 그러니 더더욱, 아, 상당히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근대 사유까지 왔는데 그 근대 사유 중에서도 칸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칸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것의 핵심을 찔러보자면 명확합니다. 칸트에게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특성을 갖는가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인간은 간단히 말하자면 중간자적인 존재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중간자적 존재. 다시 말하면 여러분, 칸트는 인간이 스스로 따라야 될 도덕 법칙을 세운다고 했죠. 그러니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 맞죠? 그렇다면 인간만이 이성적인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인간뿐만 아니라 신도 이성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그 신이라는 존재는 이성적이면서 완전한 존재이죠.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자연계에 속해서 자연의 법칙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되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서 도덕 법칙도 입법하고 스스로에게 명령 내릴 수 있는 존재예요. 반면 동물이라는 존재는 자연 법칙의 영향만을 받는 이성의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인간을 중간자적인 존재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자연 법칙의 영향도 받아요. 하지만 스스로 입법한 도덕 법칙에 의해서 내 행위를 규제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신이라는 존재는 완전한 존재니까 이거 제외하고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만이 이성적인 사유 능력을 갖고 도덕 법칙을 입법하여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율적인 행동을 하는 도덕적 주체가 될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의 주체인 이 인간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존재예요. 이런 이성의 능력이 결여된 동물이라면 도덕의 주체가 될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역시 칸트도 인간 중심주의자이네라고 또 생각 딱 당연히 명쾌하게 내릴 수 있잖아요. 다만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인간이 동물을 사용할 수 있으되 이 부분으로 가봅시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도덕적인 행위의 주체로서 스스로 도덕성을 고양하고 자신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직접적 의미

의무를 갖는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중요해요.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예요. 말하자면 인간 존재로서 나 자신 혹은 인간인 타인 늘 간에 지켜야 하는 의무를 인간에 대한 의무로서 직접적 의무입니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자연의 대상물을 대할 때 만약 그들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행동이 행여 나의 도덕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도덕적 감수성을 훼손하거나 그러므로 해서 내가 도덕적인 감수성이 무뎌지고 그것으로 인해 타인에게 비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면 그 자연의 대상물에 대해서 직접적인 차원으로 그 자연물 자체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들에게 함부로 함으로 인해서 나의 도덕성이 훼손돼. 그래서 타인에게 함부로 할 수 있어. 그건 옳지 않아. 그렇다면 자연의 대상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차원이지만 함부로 하지는 말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자 하는 성향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의무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봐요. 즉 인간에 대한 의무, 직접적 차원의 의무는 인간에 대해서만 인간끼리만 있어요. 그럼 직접적 의무는 자연에 대해서는 없어요.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무를 갖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함부로 하는 행위가 결국은 우리 인간한테 안 좋을 테니까 간접적인 차원으로 그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연의 대상이라고 쓴 것은 동물, 식물들, 또 아름다운 결정체를 갖고 있는 광물들 이런 것들까지 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걸 자연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그 중에 동물을 이야기하자면 내가 키우던 오래된 말과 같은 예를 들면서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는 건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동물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직접적 의무 아니고 간접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동물이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는 간접적으로 인간의 의무에 속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네요. 그래서 칸트 입장에서 자연의 대상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동물에 관련한 의무로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도덕성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섬세하게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옳아요. 그렇다면 칸트 입장은 인간 중심주의가 맞고 이성을 가진 존재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인 것도 맞고 그렇다면 이성의 능력이 없는 다른 존재는 인간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단 그런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무자비하게 함부로 대하지는 맙시다. 이게 칸트입니다. 그럼 이제 동물 중심주의로 가겠습니다. 동물 중심주의에는 탐 레건과 피터 싱어 두 분이 있는데요. 탐 레건의 시작점은 의무론이에요. 이 의무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칸트에게서도 방금 배운 칸트에게서도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의무론의 기본적인 관점을 이야기해보자면 내재적인 가치를 갖는 개체들은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내재적이고 본래적인 가치를 갖는다라는 건 뭐냐? 인간의 경험적인 좋음, 인간이 내리는 평가에서 독립하여 스스로 자기 안에서 갖는 가치를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너라는 존재는 나한테 참 쓸모 있구나, 유용하구나, 그래서 너란 존재는 참 가치 있구나가 아니라 내가 내리는 그 평가, 내 경험적 좋음과는 독립되고 분리돼서 스스로 가치를 가질 때를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한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내재적 가치가 있는 그래서 이 존중받을 대상에 대해서 앞에 만났던 칸트 버전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성적 사회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근데 레거는 의무론을 계승하고 있으면서도
이성애적인 사유 능력이 있는 인간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특이점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런 레건의 입장에서 내재적인 가치를 갖는 존재들을 Subject of a Life, 그래서 삶의 주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이 삶의 주체에는요, 말하자면 이성적 사유 능력이 있어서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도덕적 행위자, moral agent가 기본 들어가요. 그러면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죠. 거기에다가 이성적인 사유 능력으로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도덕적 무능력자, moral patient라고 표현을 해요. 도덕적 무능력자이지만 믿음, 욕구, 지각, 기억, 미래에 대한 의식, 쾌락과 고통 등의 감정, 선호와 복지에 대한 이익관심, 자기의 욕구와 목표를 위해서 행위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고 있어서 자신의 삶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복지를 갖고 있는 이 존재, 도덕적 무능력자일지라도 이 능력이 있다면, 자신의 복지를 갖고 있다면 삶의 주체로서 포함해야 된다라는 게 레건 생각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자신의 복지를 갖고 있는 무능력자 누구이냐? 라고 하면 한살 이상의 고등 포유류. 이걸 선지에서 아마 안전하게 쓰려고 더 탄탄하게 풀었을 때는 한살 이상의 정상적인 고등 포유류까지 풀어서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고등 포유류 정도로 짧게 써 놓으시면서 제가 설명드린 이 맥락을 이해를 하시면 그런 도덕적 무능력자이지만 삶의 주체가 될수 있는 한살 이상의 고등 포유류인 동물과 도덕적 행위자인 삶의 주체로서의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재적인 가치를 갖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그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도덕적인 행위자, 도덕적인 무능력자, 모두 다 의무론적인 관점에서 내재적 가치를 갖는 존재로 존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한살 이상의 고등 포유류라는 걸 짧게 한번 표현해 보면 일부 동물, 은 도덕적으로 무능하지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체로서 내재적 가치를 가지니까 그런 존재들을 단순히 식용, 매매, 실험의 대상으로만 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도덕적으로 숙고해 봐야 된다. 도덕적으로 평가 다시 해 봐야 된다. 라는 관점이 탐 레건의 입장입니다. 동물 중심주의예요. 네. 그래서 쾌고감수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능력을 갖춘 무능력자여도 삶의 주체가 되는 동물들까지를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다음, 피터 싱어입니다. 피터 싱어는요, 우리 지금 몇 번째 반복되네요. 반가워요. 공리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는 Principle of Utility라는 공리의 원리, 유용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 공리의 원리를 누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면 그런 존재들은 쾌락은 증진시키고 싶고 고통은 감소시키고자 하는 성향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성향을 이익관심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이익관심을 갖는 존재들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고려해줘야 돼요. 이걸 이익 평등 고려의 원리로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벤담에게서 이야기했었던 것을 싱어에게서 좀더 깔끔하게 그 용어로서 탁탁탁 정리해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이익평등 고려의 원리에 근거해서 보면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때의 이익이라는 건 위에서 말한 쾌락을 증진시키고 싶고 고통을 감소하고자 하는 성향. 그 이익을 말하고 있고요. 동등하게 고려된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Principle of Utility, 이익관심, 이익평등의 고려 원리라는 윤리적인 적용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적용 대상이 되는 존재들을
똑같이 취급하라는 말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왜냐? 뒤에 보시면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들은 누구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 동물들까지죠. 동물들.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는 쾌고감수 능력이 있구나라고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동물들까지를 봤을 때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의해서 동등한 윤리적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 동물들, 예를 들어 우리 눈에 보이는 개, 닭부터 해서 토끼도 있네요. 저기 쥐도 있네요. 고양이도 있네요.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과 인간이 쾌고감수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쾌락을 증진시키고 고통을 감소시키며 이익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선호도 다를 수 있고요. 선호. 방법도 다를 수 있고요. 삶의 양식도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익평등 고려 원칙을 동등하게 고려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동물들도 고통은 피하고 싶다. 이만큼의 몸에 신체적인 피해를 주는 고통은 그들도 싫어한다. 그들에게 주는 그런 고통은 가볍게 여기면서 인간에게 주는 가벼운 고통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상당히 문제 있다. 그러니 그런 측면에서 그들의 고통도 심각하게 우리 고려해 줘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물과 인간이 똑같이 취급되게서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건 당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갖지 않도록 조심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싱어에게서는 이 내용을 조금만 더 그의 워딩으로 정리해 보면 위에 말한 대로 이익 관심, 인터레스트, 쾌락을 증진시키고 싶고 고통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이익 관심이 있는 존재라면 즉, 쾌고 감수 능력이 있거나 그것이 입증되는 동물이라면 이익평등 고려 원리에 의해서 존중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종차별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건 윤리적이지 못하다. 단 이때 종차별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종의 이익은 옹호하지만 다른 종의 이익은 배척하는 편견, 왜곡된 태도를 종차별주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으로 종차별주의에 대한 윤리적 숙고, 이것을 벗어날 것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그가 이야기하는 게 자칫 인간과 동물을 똑같이 취급해라?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선호하는 이익관심의 대상이나 그걸 충족하는 방법, 삶의 양식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삶의 양식도 고려하는 것이 오를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끼의 식사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이 한 끼의 식사를 통해서 식욕을 충족하고 배고픔의 고통으로부터 자신들의 이익을 달성, 이익을 높이는, 쾌락을 높이는, 식욕을 충족시키는, 행복을 증진시키는 그 방법을 이야기할 때 동물들이 한끼 식사를 하는 방법, 양식, 또 그들이 식사를 하는 대상들, 엄연히 인간과 달라요. 그걸 동일하게 대우하거나 똑같이 취급하라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 조심해서 체크해 두기. 그래서 이 뒷부분까지 메모를 좀 해놔 드렸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생명중심주의 갑니다. 생명중심주의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유기체입니다. 테일러의 관점에서는요, 앞에 이야기한 레건에게서 말한 내재적 가치거나 본래적 가치라는 단어를 적절하게 다시 한번 소환할 수 있는 사상가인데, 내재적 가치라고 하는 건 인간의 경험적 좋음, 평가로부터 독립합니다. 스스로 자기 안에서 갖는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어떤 존재가 내재적 가치를 갖습니까? 라고 하면,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고유한 가치와 독립적인 존재라고 평가되는 존재들이야. 판단되는 존재들. 그걸 1단계로는 목표 지향적 활동에 대해서 이해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존재들을 생각해 보면 유기체인 존재들,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들까지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성장하고 번식하기 위해서 스스로 갖추고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활동해요. 참, 그 생명의 활동이라는 건참 오묘하죠.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까지 해당된다는 거예요. 또,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설계해낸, 만들어낸 기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계도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활동하고 움직입니다. 그럼 둘다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해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단, 여기서 발생하는 차이점이 있어요. 후자에서 말한 기계는요, 목표지향적인 활동을 하지만 그 목표에 대한 설정과 움직임이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구적으로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하지만 내재적이거나 고유한 가치를 가졌다거나 독립적인 가치를 가졌다라고 평가하지는 않아요. 기계는. 하지만 유기체들의 경우에는 작은 식물체들까지도 그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성장시키고 번식시키기 위한 그 시스템 자체가 누가 설계하거나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재적이고 고유한 가치, 독립적인 존재로서 유기체가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목표 지향적 활동의 중심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목적, 지향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존재. 요 포인트는 내재적 가치가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래서 그이 유기체, 목적 지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활동의 중심이 되는 이 존재들은 생명체, 유기체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생존, 성장, 번식, 발전을 위한 자신만의 고유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고유한 선, 내재적 좋음을 위한 단일화된 체계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 목표지향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존재로서 내재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 유기체들을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간이라는 유기체나 그렇지 않은 다른 유기체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인간 존재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테일러적인 관점에서는. 왜? 인간이라는 유기체가 내 삶을 생존, 성장, 번식, 발전을 위해서 단일화된 체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저한 송이의 꽃도, 나무도 자신의 생존, 성장, 번식, 발전을 위해서 단일화된 체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체계를 우리 인간이 만들었거나 고안했거나 심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스스로 고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기체로서의 이 특징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 생명체의 다른 생명체를 비교해 봤을 때 인간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할수 없다. 그 생명체는 생명 공동체 안에 구성원으로서, 인간도 그한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는 거다. 다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서의 지위는 갖고 있죠. 그러니 자연을 존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악행 금지의 의무로서 불침해의 의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며 어떤 생명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 불간섭의 의무로서 개별 유기체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생태계 조작, 통제, 개조하려는 시도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 성실의 의무 혹은 신의의 의무라고 해서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야생동물을 사냥, 낚시, 덫을 놓는 등의 행위는 그건 기만행위다. 그런 기만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자연의 생명체들을 속이는 행위 하지 말라고 테일러는 성실의 의무로 제안하고 있어요. 다음, 보상적 정의의 의무라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생명체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체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그럴 때에도
그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보상적 정의의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말한 악행 금지의 의무라고 하는 것, 즉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내가 다른 동물을 함부로 피해를 끼치거나 죽이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의무로 성립이 되지만, 네 번째 의무로서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가 나의 생명을 위협해. 그래서 나라는 인간의 생명과 그 동물의 생존, 생명이 함께 맞붙는 경우, 충돌할 경우에는 어떡하냐? 예외가 허용이 돼요. 내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그 다른 생명체를 저해할 수 있다는 거죠. 피해를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나를 지켜야 한다면. 단 그때에도 보상적인 정의의 차원에서 그 피해를 마땅히 보상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테일러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슈바이처를 만약 하셨다면 이런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세요. 슈바이처는 생명 외경 사상이라고 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촉진하는 건 선이고 그 반대로 생명을 파괴하는 건 악이야 라는 선악의 판단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생명 동등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생명들은 자신의 생명을 촉진하기 위한 동등한 특성을 가져. 그래서 인간 생명이나 다른 생명체들이나 생명을 유지하고 촉진하기 위한 존재들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동등해.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삶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다른 생명을 해쳐야 되는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는 생명의 차등성도 인정해. 단, 그때에도 도덕적인 책임은 느껴야 해. 라는 게 슈바이처 입장. 그래서 농부가 일 끝내고 집에 가는 길에도 함부로 생명체들을 저해하지 말라는 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에는 도덕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생명이 다 똑같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다른 생명에게 피해를 줘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 책임을 느껴라. 라고 하는 거. 그러고 보면 이러한 논의는 앞에서 이야기한 테일러의 얘기에 좀더 다른 버전으로 표현되었을 뿐 비슷한 논의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구나라는 게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가 생명중심주의입니다. 그럼 마지막 생태의 중심주의 가겠습니다. 레오폴드, 진짜 중요하죠. 생태중심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생태중심주의로 문제 내자면 거의 이 사상가가 독보적이죠. 또 앞에서 테일러도 생명중심주의에선 독보적이고요. 그럼 생태중심주의에서 레오폴드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레오폴드는 생명 공동체 전체의 안정성, 온전성, 신민성. 그래서 온전함, 안정성,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것을 윤리적이다라고 보는 관점이야. 포인트는 생명 공동체 전체를. 이런 관점은 위에 개체론이라고 해서 개체에 대한 존중에 초점을 맞췄었던 환경 윤리 이론과는 달리 전체로서의 자연환경, 종과 생태계 보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인간, 동물, 생명 중심주의의 관점은 개체에 대한 존중에 초점을 맞춰요. 그에 비해서 레오폴드는 이 생태중심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생명 공동체 전체의 보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 점이 다르고, 그런 관점에서 랜드 에틱스라는 대지윤리 혹은 토지윤리라는 걸 제시합니다. 토양, 물, 식물, 동물 또는 집합적으로 대지까지를 포함해서 도덕 공동체 범위를 확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대상이 어딥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고려되는 도덕 공동체, 즉 대지까지 포함된 것. 그래서 이 토지와 자연을 우리가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 산에서 나는 나무를 베다가 종이를 만드는 행위, 이용하는 행위.

0: 이런 것들보다 수많은 자연을 자원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있죠. 이것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나 그때도 분명 생명 공동체의 안전성, 온전성, 신미성을 고려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또한 대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도 존속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것. 또 생명적 권리, 철학적 가치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레오폴디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행위해야 되는가를 생각했을 때, 앞에 얘기했죠? 토양, 물, 식물, 동물, 또는 집합적으로 대지까지 포함해서 공동체를 확대하다 보니까, 대지는 인간을 비롯한 자연의 모든 존재가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인 거죠. 그 공동체 전체의 보존과 안정성을 집중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인간이란 존재는 그 대지의 지배자 아니다. 하나의 구성원일 뿐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이게 레오폴드의 생태중심주의이고요. 만약 심층 생태주의도 했다면 요 정도를 짚어보세요. 심층 생태주의, 네스와 같은 사상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환경보호 운동이 인간중심주의였다라고 하는 비판점을 갖고 있고, 그것을 벗어나려면 세계관이나 생활 양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는 지향점은 생태 중심적인 변화예요. 이것은 나라는 존재를 파악할 때 자연과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주변의 인간들 속에서의 나를 생각하는 것 차원을 넘어서서 자연 전체와의 상호 연관 속에서 나를 파악하기 때문에 더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생명체를 상호 연결된 전체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보는 관점. 이걸 심층 생태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수 있어요. 수업하셨다면 이 정도 내용 체크하기. 그럼 오늘의 내용에서 어떤 문제 체크해 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싱어를 픽했습니다. 싱어에게서 핵심적이고 매우 중요한 제시문인데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 이익은 동등하게 고려돼야 된다라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용어할 수 있는 유일한 경계는 쾌고 감수 능력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 자체도 선지로 나올 만큼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럼 피터 싱어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역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누구까지인가요? 동물입니다. 그러면 그런 동물들은 쾌고 감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유정적인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유정적 존재, 모든 동물, 유정적인 존재로서의 동물은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됩니다. 라는 깔끔한 문장이죠. 그럼 니은번, 모든 동식물의 이익은 평등하게 고려돼야 됩니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은 식물이 아닌 유정적 존재, 동물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니은번은 틀립니다. 디귿번, 이성의 유무는 동식물의 도덕적 지위를 구별하는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싱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존재로서 판단되는 이유는 이성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쾌고 감수 능력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여부에 있는 거였죠. 그래서 디귿번도 맞지 않는 진술이 되겠네요. 릴번, 인간과 동물을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윤리적으로 이야기하긴 하지만 인간과 동물을 똑같이 대우해라, 동일하게 취급해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오늘 강의에서 그래서 강조드렸죠. 그래서 리을번 맞는 손지가 되겠어요. 기역 리을이고요. 간단한 것 같지만 피터 싱어에게서 핵심적인 내용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니까 이런 것부터 탄탄히 체크해 보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연과 윤리도 클리어 했고요. 여러분도 꼭 득점 포인트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좋은 점수 만들어 오세요. 화이팅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우과학, 지우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11강이고요. 오늘의 주제, 이번 시간의 주제는 별의 물리량입니다. 아마 내신에서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 지구과학 1을 공부함에 있어서 계산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많은 선생님들이 또 많은 어려운 문항을 또 구성하고 있는 그런 주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했었던 것처럼 개념의 마스터키부터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 별의 물리량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어떠한 곡선, 복사 곡선이라고 하면 흑체 복사 곡선을 제일 많이 다루고 그 흑체 복사 곡선을 우리가 이제 플랑크 곡선이라고 설명합니다. 흑체라고 가정을 합니다, 별을. 그리고 그 별의 표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의 세기를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그 곡선을 플랑크 곡선이라고 하고 플랑크 곡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징들, 이걸 가지고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을 판단할 수 있어요. 색깔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표면 온도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별의 특성을 연구를 할 때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스펙트럼입니다.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이 별이 어떠한 대기를 가지고 있는지 또 별의 온도는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스펙트럼의 좀 특성을 비교를 해서 광도를 비교할 수도 있고요. 별의 밀도를 비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분광 관측의 기본적인 원리와 그 분광 관측을 통해서 얻어낸 스펙트럼을 구분해 내는 것 그리고 분광형으로 표현해 낼 수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된다. 체크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산 문제는 여기서 나오죠.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빈의 변이 법칙.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서 얘를 등식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만약에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과 표면 온도만의 관계를 따진다고 하면 이렇게 비례 관계로 쓸 수도 있고요. 여기에 상수를 쓰면 이제 등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별의 색, 색지수, 그 다음에 이 색지수와 별의 표면 온도의 관계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별에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한 에너지 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즉 표면 온도의 4제곱에 그 에너지 양이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별의 전체 표면적을 곱해주면 별이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전체 표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광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광도 공식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특히나 밝기와 등급, 그 다음에 밝기와 거리 관계 문제들 굉장히 많이 나온다. 요거 체크하시고요. 밝기가 밝을수록 등급은 작다. 밝기, 등급 한 등급 차가 밝기 2.5배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똑같은 절대 밝기 또는 뭐 광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실제 관측되는 밝기는 어두워진다. 거리가 두 배 멀어지면 관측되는 밝기는 네 배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겉보기 등급이 커진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이러한 상태에서 광도를 광도 계급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 아셨죠? 그리고 HR도에서 별의 물리량을 표시를 했을 때 HR도에서 직접적으로 별의 물리량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HR도에 표면 온도와 광도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반지름을 계산하는 문항도 구성할 수가 있다. 아셨죠? 그런 부분들 기억이 나는 대로 체크. 기억이 안 나면 복습으로 가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대표 유형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 1번 볼게요. 자, 흑체 복사고요. 자, 그림은 흑체 AD, 흑체 AD 거기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즉, 요게 흑체 복사 곡선 또는 플랑크 곡선이라고 하는데 플랑크 곡선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상태를 가정하냐면 이렇게 흑체가 있고요. 여기서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 동안 방출된 에너지를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 세기로 표현하는 게 이제 플랑크 곡선이다. 아셨죠? 그랬을 때 여기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요 에너지의 양은 요 복사 곡선, 플랑크 곡선의 곡선 아래 면적이 바로 여기 요 에너지 양. 요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요 그림에 의하면 A가 나타내는 복사 곡선 요 아래 면적이 B보다 넓잖아요. 즉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한 에너지 양이 많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표면 온도가 두 배예요? 그럼 그 에너지 양은 16배.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아셨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람다 맥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에 반비례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등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비례 상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A와 C 중에서 누가 더 길어요? 지금 A는 최대 복사에너지를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이 요거고, B는 요거야. 그러면 A가 더 짧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A가 표면 온도가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자, A가 B보다 길다가 아니라 짧다.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은 B가 D보다 많다. B와 D를 비교해보면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B는 여기고요. D는 여기지. 그러니까 파장이 짧아요? 표면 온도가 높아요? 표면 온도가 높으면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많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B가 D보다 많다. 맞는 거고요. D는 파란색으로 보인다. D, 요 복사 곡선을 봤을 때 가시광선 영역에서 가장 많은 양의 에너지를 내는 영역은 파장 때는 여기죠, 이쪽이죠. 그럼 이쪽이라고 하면 이제 빨간색 쪽.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일 수가 없죠.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니은만 맞는 거볼 수가 있고요. 자, 선생님이 추가로 가지고 온거 보면요. 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그쵸?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이 A가 더 짧다는 것은 표면 온도가 더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C와 D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흑체 복사 곡선 또는 플랑크 곡선이라고 하면 흑체를 가정합니다. 흑체를 가정했다? 지금 이 곡선에서 어디에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흡선이 보이지가 않죠. 흡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A, B, C, D 모두 다 흑체를 가정했다?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아셨죠? 흑체 복사는 구성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온도에 의해서만 특성이 결정된다. 이게 흑체 복사의 굉장히 특징이라는 거죠. 굉장한 특징. 아셨죠? 구성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오직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나는 일종의 온도의 함수다. 아셨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온도 값이 정해지면 복사 곡선이 딱딱딱 정해진다라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의적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 선지는요. 리을, 미음, 비읍 모두 다 맞다. 아셨죠? 조금 더 들어가면 이런 것들. 자, 파장이 X인 복사 에너지의 세기는, 복사 에너지의 세기는 A가 D보다 세다, 강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 여기다 X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X. 그러니까 특정 파장이라고 하면, 자, 온도가 높은 녀석이 아까 A라고 했죠. A, B, C, D 중에 A가 온도가 제일 높다고 했었죠. 그러면 특정 파장의 빛, 제일 센 녀석 A다. 아셨죠? 온도가 낮은 녀석이 특정 파장의 빛도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장이 X인 복사 에너지의 세기는 A가 D보다 세다. 맞는 거고요. A, D 중 색지수가 가장 큰 것은 색지수는요,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일수록 크죠. 그러니까 A, D 중에서 색지수는 D가 가장 크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A가 가장 작다. 아셨죠? 그러면 제일 큰 것은 누구? D.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1번 봤고요.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분광형에 대한 자료. 자, 그림은 별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의 상대적 세기를 별의 분광형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좀 체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소. 분광형이 A 제로다? 그러면 표면 온도가 만 K 정도. 딱 맞진 않지만 그 정도. 그 다음에 G 제로다? 그러면 우리가 표면 온도 6000K 정도. K 제로다? 표면 온도가 5000K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를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문항을 풀이할 때 굉장히 수월해요. A 제로가 만 K라고 하는 건 일종의 우리 약속으로 가는 거거든. 아셨죠? 거기에 더해서 태양이라고 하면 태양은 분광형이 뭐예요? G2. 기 때문에 요 정도. 대략적으로 한 5800K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 K 제로,

또는 G형이나 K형, 요 분광형을 가지고 있는 녀석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흡수선. 누구? 얘는 칼슘 이온선. 요거 체크. 그 다음에 A형 별에서 또는 A0형 별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흡수선. 얘는 중성수소선. 아셨죠? B형 별, B0 별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녀석은 헬륨 흡수선이라고 하는 것도 체크를 해주면, 요런 것들이 체크가 되면, 다음부터 무낭풀이를 할 때, 유사한 무낭풀이를 할때 굉장히 수월하다. 자, 무낭 볼겠습니다. 중성수소에 의한 흡수선의 상대적 세기를 나타낸 것은 니은이다. 니은이다. 맞는 겁니다. A0형 별 또는 A형 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흡수선이야. 그게 중성수소에 의한 흡수선이라고. 아셨죠? 기억하시고요. 분광형이 A0형인 모든 별의 대기에는 헬륨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광형이 A0형인 별 중에서 주기열성이 있어요. 그런데 주기열성의 주성분은 뭐예요? 수소와 헬륨이지. 그러니까 이 자료를 봤을 때, A0형 별인데? A0형 별에서 헬륨선이 안 나타난다? 그럼 A0형 별은 헬륨을 안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 순간 틀린다는 거지. 아셨죠? 여기서 이러한 흡수선을 나타내는 것은 그 별이 가지고 있는 그 온도에 따라서 흡수를 제일 잘 시킬 수 있는 물질이 흡수를 해서 이러한 흡수선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 별이 요 물질들만 가지고 있느냐?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다. 아셨죠? A0형 별 중에 주기열성이 있어요? 주기열성은 수소와 헬륨이 주성분이에요. 아셨죠?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틀렸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칼슘 이온에 의한 흡수선의 세기가 강해진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태양이 G2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갈때 칼슘 이온의 흡수선 세기가 어떻게 된다? 약해진다, 점차 약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흡수선의 세기가 강해진다가 아니다. 됐죠? 그러면 기억만 맞는 거네요.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가지고 온 추가 선제 보겠습니다. 자, 분광형이 M형. M형인 별은 대체로 빨간색으로 보인다. M형인 별은 이쪽에 있는 녀석이죠. 빨간색으로 보인다. 맞죠? 얘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녀석. 그 다음에 G형. 노란색으로 보이는 녀석. A형. 흰색, 하얀색으로 보이는 녀석. O형. 파란색으로 보이는 녀석. 아셨죠?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된 거죠? 청백색, 황백색, 주황색 사이사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칼슘, 중성 칼슘입니다. 칼슘 이온이 아니라. 중성 칼슘에 의한 흡수선의 세기가 가장 강한 별은, 별의 분광형은 G0형. 지금 우리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중성 칼슘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 녀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가 가장 강한 별은 이쪽에 있는 별이겠지, 분광형이. 그럼 G0형? 아니다. 자, 태양과 광도가 같고 반지름이 큰 별. 광도가 같은데 반지름이 크대. 광도가 같은데 반지름이 크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 작다는 얘기야.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 작은 별은 기역에 의한 흡수선의 세기가 강하다. 기역이 누군데? 예. 헬륨에 의한 흡수선의 세기가 강하다. 자,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은 이쪽에 있는 별인데? 이쪽에 있는 별인데 헬륨에 의한 흡수선의 세기가 강해요? 당연히 틀린 말이 되겠다. 아셨죠? 얘보다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라고 하면 이제 칼슘 이온이나 아니면 중성 금속선이나 아니면 분자선 이제 이런 것들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 아셨죠? 그러면 추가 선지에서는 리을만 맞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이런 거. 자, O형 별은 칼슘 이온에 의한 흡수선의 세기 분의 헬륨 이온에 의한 흡수선의 세기 값이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O형 별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O형 별 보면 헬륨 이온에 의한 흡수선 어느 정도 세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칼슘 이온에 의한 흡수선은 지금 이렇게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 그러면 이 값은 1보다 크다. 맞는 거고. 기역류 N디귿은 각각 무엇인가요? 헬륨, 수소. 얘는 칼슘 이온에 의한 흡수선이다라고 하는 거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유형 2번 봤어요. 이제 대표유형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이렇게 표로 물리량을 제시해주고 이걸 해석해서 푸는 문제들 또는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요. 많이 구성하기가 좀 수월하죠. 아셨죠? 보겠습니다. 표는 별 ABC의 절대 등급과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람다 맥스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절대 등급이 나와 있다고 하면 이 절대 등급은 이제 광도로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보면 둘의 등급차가 5등급차고요. 둘의 등급차가 12등급차네. 그럼 우리가 얘기

수 있는 거. 이 중에서 제일 절대 등급이 큰 녀석, 이 녀석이 광도가 제일 작은 녀석이야. 얘를 1이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이것보다 몇 배? 지금 5등급 차죠? 5등급 차면 광도 몇 배? 100배가 되는 거.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에 2를 비교하면 지금 12등급 차잖아. 12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2등급은 10등급 플러스 2등급이에요. 10등급이라고 하는 건 5등급에 5등급이야. 근데 5등급이 100배라고 했잖아. 100배에 100배야. 그러니까 얘는 광도로 따지면 만 배. 거기에다가 2등급 차. 2등급 차라고 하는 건 1등급이 2.5배이기 때문에 2등급은 6.25배야. 그러면 곱하기 6.25배 하면 얘 광도가 나오지. 뭐 대략적으로 6만 얼마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런 상태. 지금 람다맥스가 나왔죠? 그럼 이거 가지고 표면 온도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람다맥스가 길수록 표면 온도가 낮아요. 그리고 표면 온도는 람다맥스의 반비례하기 때문에 볼게요. 얘를 만약에 1이라고 하면 얘는 2, 얘는 2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왜냐면 람다맥스가 절반이다라고 하는 건 온도가 두 배다라는 의미거든. 자, 볼게요. 광도는 A가 가장 크다. 광도는 A가 가장 커요? A가 가장 작네. 너 틀렸구나. 자, 표면 온도는 B가 C의 두 배이다. B와 C를 비교해 보면 B가 표면 온도는 C보다 더 작죠. 2분의 1배라고 해야 되겠지. 틀렸다. 반지름은 A가 B의 40분의 1배이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광도 나와 있고요. 표면 온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광도라고 하는 것은 4파이 R 제곱 시그마 T의 4제곱인데 상호간의 비율로 표시한다고 하면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R 제곱 T 4제곱 비율로 표현한다고 하면 자, 그러면 자, 얘가 2일 때 얘는 1. 얘가 1일 때 얘는 100이라고 하면 자, A의 반지름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자, 여기 넘기겠습니다. R은 넘기면요. T의 제곱분의 루트 L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A 같은 경우는 T의 제곱. 자, T의 제곱하면 아, 4분의 루트 1. 그럼 1. 이게 지금 상대적인 A의 광도. 자, B의 상대적인 광도 T 제곱 1분의 루트 100. 그러면 10. 얘는 상대적인 B의 광도. 아셨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A와 B를 비교해 보면 A는 B의 40분의 1. 또는 B는 여기다가 40을 곱하면 이제 B가 되는 거니까 B는 A의 40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A가 B의 40분의 1배. 맞는 거. 그러면 D급만 맞는 거. 이렇게 우리가 골라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추가 선지를 또 가져와 봤습니다. 추가 선지. 요거. 보자고요. HR도에서 A는 B보다 왼쪽 아래에 위치한다. 왼쪽에 위치한다고 하는 것은 HR도에서 왼쪽에 놓인다고 하는 것은 표면 온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아래에 위치한다고 하는 것은 광도가 작음을 의미합니다. A와 B를 비교해 보면 A는 B보다 광도가 작으니까 아래. A는 B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왼쪽. 그러니까 A는 B보다 왼쪽 아래에 위치한다가 맞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A와 C는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다라고 했죠. 여기서 나온 건 단위 시간 동안이야. 단위 면적이 아니라 단위 시간 동안. 만약에 단위 시간, 단위 면적이면 온도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값일 텐데 그냥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 건 별이 전체적으로 방출한 에너지 양을 따지는 겁니다. 별이 전체적으로 방출한 에너지 양은 광도랑 관련이겠지? 광도는 누가 더 커요? 지금 C가 압도적으로 크지. 그죠? 절대 등급이 압도적으로 작으니까. 그러면 같다가 아니라 C가 더 크다. C의 광도는 B의 광도의 10만 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10만 배보다 크다. 지금 B의 광도가 100이라고 하면 얘의 광도는 6.25 곱하기 만이니까 얼마예요? 얘가 100이라고 하면 얘가 6.25 곱하기 만이니까 10만 배? 될 수가 없겠네요. 됐죠? 그러면 추가 선지에서 맞는 건 리을만 맞는 거.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자, 반지름은 B가 D의 3배보다 크다. B와 D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지금 D가 여기 없잖아요? 근데 D의 물리량을 뭐라고 줬냐면 절대 등급이 플러스 7.3이고 람다 맥스가 580. 람다 맥스는 똑같네. 표면 온도는 똑같아. 그럼 차이는 절대 등급만 플러스 7.3이야. 플러스 7.3이라고 하는 것은 D가 플러스 7.3이래요. 둘의 절대 등급 차를 비교해 보면 얘에서 얘를 빼면 얼마예요? 2.5등급이야. 그럼 2.5등급 차가 광도 몇 배로 가는 것이냐? 2.5등급 차는 광도 몇 배? 10배로 간다. 아셨죠? 2.5등급 차는 광도 10배. 그러면 광도가 10배래. 표면 온도는 똑같은데 광도가 10배래.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반지름은 지금 표면 온도가 똑같은데 광도가 10배래. 그럼 반지름은 루트 10. 루트 10? 그러면 3배보다 크다. 맞는 거네. 그죠? 3점 얼마 얼마 될 테니까 맞는 거고요. A와 B의 겉보기 등급이 같다면 B는 A보다 몇배먼 거리에 있느냐? 지금 A와 B의 겉보기 등급이 같대요. 절대 등급을 따지면 얘가 지금 100배나 더 광도가 더 큰데, 더 밝은 별인데, 실제로 봤을 땐 똑같이 보인대. 그러면 얘가 멀리 있다는 거 아니야? 얼마큼 멀리 있느냐? 자, 중요한 개념. 밝기는요, 거리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고. 자, 원래 밝기는 100배 밝은데, 똑같은 밝기를 보이려면 원래 밝기보다 100분의 1이 돼야 될거 아니야? 100분의 1이 되려면 거리는 몇 배? 10배 멀리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100분의 1이 되겠지. 몇 배? 10배. B가 멀리 있다. 됐죠? 이제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3번 봤어요. 이제 대표형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자, 별의 복사에너지 곡선입니다. 이건 플랑크 곡선이 아니에요. 자, 그림. 그림은 별 가와 나의 파장에 따른 복사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의 분광형은 각각 A형과 G형 중 하나이다. 체크하세요. A형과 G형 중 하나.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유로한 복사 곡선의 개형에서 복사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대가 어디일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복사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할 수 있는 파장. 대략적으로 얘는 이즘 어딘가일 것 같고요. 얘는 대략적으로 이즘 어딜까? 어디 즘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람다 맥스는 T분의 A. 즉,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와 반비례한단 말이죠. 근데 람다 맥스가 얘가 더 짧아. 그러면 얘가 더 표면 온도가 높은 녀석이야. 그러니까 얘가 A형이 되는 거고, 얘가 G형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놓고서 문제 보는 겁니다.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낮다. 자, 분광형을 따지면 O, B, A, F, G, K, M이죠. A형과 G형이니까 얘가 더 온도가 높은 거. 가가 나보다 낮다가 아니라 높다. 가와 나 모두 수소 원자에 의한 흡수성이 나타난다. 얘가 A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되는 것은 아, A형은 중성 수소에 의한 흡수성이 강한데 그럼 여기서 흡수선은 무엇이야? 원래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되는데 중간에 훅, 중간에 훅, 중간에 훅 이렇게 들어간 녀석들이 흡수선이란 말이지. 그럼 이러한 흡수선, A형에서 잘 보일 수 있는 이러한 흡수선들이 의미하는 거. 요게 누구? 중성 수소에 대한 흡수선이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A형은 중성 수소에 대한 흡수선이 잘 보이는 거고, 요 위치에 보니까 G에서도, G형에서도 요 위치에 흡수선이 제법 나타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 G형도 중성 수소에 흡수선이 나타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수소 원자에 흡수선이 나타난다. 아셨죠? 같은 위치에 흡수선이 나타난다고 보이잖아요. 됐죠? 그다음에 기역의 흡수는 주로 이온화된 헬륨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기역의 흡수는 여기 있죠. G형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야. G형에서. 그런데 이온화된 헬륨에 의한 흡수선은 어디서? O형에서 두드러지게 보인다고. O형에서. G형에서는 이온화된 헬륨의 흡수선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렇죠? 얘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녀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틀린 거야. G형에서 다른 분광형보다 G형에서 좀잘 보인다라고 하면 A형이나 B형이나 O형보다 G형에서 잘 보인다고 하면 그건 뭐예요? 칼슘 이온에 의한 흡수선이 잘 보일 수는 있겠죠. 아셨죠?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만 맞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가지고 온 추가는 요겁니다. 추가 선지. 중성 수소에 의한 흡수선의 세기는 가가 나보다 강하다. A형이 중성 수소에 의한 흡수선 세기가 정말 강하죠. 또는 원래 요만큼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나 많이 들어간 거야. 이렇게나 많이 들어갔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갔다고. 많이 들어가면 흡수선이 센 거예요. 아셨죠? 그다음에 색지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 색지수는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크다고 얘기했었죠. 얘가 표면 온도가 낮은 녀석이니까 G형이 더큰 거야.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작다 가야 되는 거고. 표면 온도는 가가 나의 3배보다 크다. 자, 보자고요. 얘가 A형이고 얘가 G형이죠.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선생님이 얘기한 게 A0형이 표면 온도가 10,000K. 그다음에 G0가 표면 온도가 6,000K. 그다음에 K0가 표면 온도가 5,000K.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고요. G형 중에 온도가 제일 낮은 녀석도 5,000K보단 높을 거야. A형 중에 온도가 제일 높은 녀석이 A0인데 그게 한 만도 정도라고. 그러면 G형의 온도가, A형의 온도는 G형의 온도의 3배가 절대 될 수가 없죠. 절대 될 수가 없죠. 됐죠? 이런 것들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선지에서 리을이 맞는다 보시면 되고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합니다.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니은의 흡수선 세기는 강해지냐?
지금 둘을 비교해 봤을 때더 뜨거운 녀석

곡선은 매끄러워요. 흡수선이 없다고. 그런데 실제 별의 복사 곡선은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 흡수선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별의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플랑크 곡선, 흑체 복사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이고.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대표유형 4번 했어요. 대표유형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형 5번도 전형적으로 나오는 별의 물리량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이런 폼이에요. 표를 주는 문제들이 참 많이 나온다고. 아셨죠? 선생님들이 이런 표를 만들어서 문제를 내는 걸 굉장히 선호해요. 선생님도 그렇고. 자, 보겠습니다. 표는 광도 계급 가나 다에 해당하는 별들 중 분광형이 G2, 그 다음에 B1, F5, M1 형인 별들의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들이 절대 등급입니다. 가나다는 각각 광도 계급 3, 5, 7중 하나다. 광도 계급은 3, 거성, 5, 주기열성, 7, 백색 애성 중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광형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O, B, A, F, G, K, M, 오바, 팟, 고쿠마. 이렇게 순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제일 뜨거운 녀석은 B1. 그 다음에 제일 차가운 녀석은 M1이 되겠지. 자, 볼게요. 카오와 나를 비교했을 때 똑같은 분광형입니다. 똑같은 분광형인데 절대 등급이 작아. 얘가 광도가 큰 거야. 그럼 얘가 반지름이 큰 거지. 맞죠? 그러면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얘가 반지름이 큰 녀석이네? 그럼 얘는 반지름이 작은 녀석이야. 똑같은 분광형인데 광도를 비교해 보니까 얘가 광도가 더큰 거야.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광도가 크니까. 그럼 똑같은 분광형에서 얘가 반지름이 더큰 녀석이야. 그러면 둘을 비교해 봤을 때는 얘가 반지름이 크고 둘을 비교해 봤을 때는 얘가 반지름이 제일 크네? 아, 너가 거성이구나. 아, 너가 주결성이구나. 너가 백색 외성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는 지금 다 같은 경우는 보면 제일 차가운 M1부터 제일 뜨거운 P1까지 골고루 골고루 다 있네. 그런데 보니까 뜨거운 녀석이 밝고 차가운 녀석이 어두워. 주기열성은 뜨거운 녀석이 크고 밝잖아. 차가운 녀석이 어둡고 작잖아. 그 원리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별이 좀 분포하고 그 원리가 적용인데 너가 주기열성이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셨죠? 문제 보겠습니다. 가의 광도 계급은 3이다. 가의 광도 계급은 7입니다. 틀렸어. 분광형이 같을 때 광도는 나의 별이 다의 별보다 크다. 분광형이 같을 때 나와 다를 비교하라고 했죠? 2를 비교해보면 되겠지.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광도가 큰 거야. 광도가 크다는 얘기는 크다는 얘기지. 온도가 똑같은데, 표면 온도가 똑같은데 광도가 커? 반지름이 많이 크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별이 다의 별보다 크다. 맞는 거고요. 기역은 플러스 4.8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기역은 여기 있죠. 지금 보면 G2와 F5를 비교하고 있어. F5와 G2를 비교하고 있다고. 그러면 둘 중에는 누가 더 질량이 큰 주결성이야? F5가 질량이 큰 주결성이야. 질량이 큰 주결성은 뜨겁고 크다고요. 뜨겁고 크다고. 그리고 광도도 크다고. 그러면 절대 등급은 작겠지. 그러면 G2보다 F5가 절대 등급이 작아야 되니까 4.8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너는 틀렸구나. 이렇게. 그러면 니은만 맞는 거 이렇게 답 고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추가선지 선생님 요거 가져와 봤습니다. 추가선지. 자, 가의 별들은 대체로 B1형 별이 M1형 별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죠. 얘 누구라고? 백색 외성이라고 했죠. 백색 외성은 대체적으로 표면 온도가 굉장히 높은 녀석들입니다. M1형은 표면 온도가 제일 낮은 녀석들이죠. 이러한 녀석들의 별은 백색 외성으로 분류된 녀석,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고려한 녀석이 없어요. 아셨죠? B1, B형 또는 A형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백색 외성 그룹. 그렇기 때문에 B1형 별이 M1형 별보다 많다. 맞는 거고요. 자, 별의 평균 밀도는 가의 별들이 나의 별들보다 크다. 얘는 백색 외성이고요. 얘는 거성입니다. HR도상에서 오른 왼쪽 아래에 있는 게 백색 외성이고요. 이쪽이 거성이기 때문에 HR도상에서 왼쪽 아래에 놓일수록 반지름이 작다. 평균 밀도가 크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가의 별들이 나의 별들보다 크다. 맞는 거고요. 다의 별들 중 반지름은 G2형 별이 F5형 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다의 별들은 주기열성입니다. 여기서 G2형 별 여기 있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F5형 별, 여기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둘을 비교한다고 하면 얘가 더큰 녀석이니까 얘가 반지름이 더 크고 질량도 크고 광도도 크고 더 뜨겁고. 이렇게 가야 되겠지. G2형 별이 F5형 별보다 작다고 가야 되겠지. 됐죠? 추가 선지에서는 리을, 미음.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조금 더 들어갑니다. 스펙트럼에서 중성 수소의 흡수선의 선폭은 대체로 니은의 별이 디귿의 별보다

넓다라고 되어 있죠. 자, 니은의 별은 누구냐면 여기서 니은의 별을 예로, 디귿의 별은 예로 가겠습니다. 그럼 예와 예를 비교해 봤을 때 선폭은 대체 어디서 더 넓을 것이냐? 자, 이 선폭이라고 하는 것은요, 광도 계급이 클수록 선폭이 넓죠. 또는 광도 계급이 크다는 얘기는 광도가 작을수록 선폭이 넓다고. 광도 계급은 광도가 작을수록 큰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둘 중에서 광도 계급이 큰 녀석은 요 녀석이지. 그러니까 니은이 더 선폭이 넓다라고 해야 되겠지. 니은이 디귿보다 넓다. 맞는 거고요. 가나다는 각각 무엇이며 태양은 어디에 속하는가? 가나다. 얘는 백색의 성, 얘는 거성, 얘는 주결성, 태양은 주결성에 속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유형 5번 봤습니다. 이제 대표 유형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 6번 보겠습니다. 별의 반지름, 표면 온도, 광도 그림으로 준 거고요. 지금 여기서 별의 반지름을 R, 그 다음에 표면 온도를 T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 E는 뭐냐면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 즉 E라고 하는 건 시그마 T의 4제곱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얘와 얘를 알면 우리는 광도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광도는 4파이 R 제곱 시그마 T의 4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문제 보겠습니다. 별이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우리가 람다 맥스라고 하는 거고요.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 방출하는 파장이 1/2이 된다, 1/2 배가 된다라는 의미는 뭐죠? 표면 온도가 두 배가 된다라는 의미지. 되면 E는 16배가 된다. 얘가 두 배가 되면 E는 16배, E의 4제곱 16배가 된다. 맞는 거고요. T가 일정할 때 R이 두 배가 되면 별이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은 광도예요. 얘가 두 배가 되면 광도는 네 배가 된다. E의 제곱 네 배가 된다. 맞는 거고요. E와 R은 모두 태양이 적색 거성 단계일 때가 현재보다 크다. 현재는 지금 주기열성입니다. 주기열성인데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건 적색이라고 하는 건 현재보다 온도가 낮은 거. 거성이라고 하는 건 현재보다 크기가 큰 거. 자, R은 반지름을 의미하죠. 적색 거성은 현재보다 크기가 크니까 R은 커지는 게 맞죠. 그런데 E라고 하는 건 뭐죠? E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시그마 T의 4제곱. 요거로 계산되는 값이잖아. 그러면 적색 거성의 이 적색일 때는 현재보다 표면 온도가 낮거든. 표면 온도가 낮으면 E가 작아지겠지. 그러면 너가 틀렸어. 됐죠? R은 커지는 게 맞지만 E는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너는 틀렸다. 그러면 X. 맞는 건요, 기역, 니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추가 선지는 바로 요겁니다. 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자, E는 T의 4제곱에 비례한다. E는 T의 4제곱에 비례한다. 맞고요. E가 클수록 별의 색은 붉은색을 나타낸다. E가 크다는 얘기는 T가 높다는 거야.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무슨 색깔? 파란색으로 가는 거지. 붉은색이 아니야. 적색 거성은 백색 외성보다 E와 R이 모두 크다. 적색 거성은 R이 큰건 맞지만 E가 작다고. 아셨죠? 적색 거성은 적색이니까 표면 온도가 낮다고. 그러면 틀린 거. 추가 선지에서는 리을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조금 더 가면 E와 R이 모두 태양보다 큰 별은 HR도에서 기역보다 니은에 가깝게 위치한다. 선생님이 HR도를 그려놓고요. 표면 온도 증가, 광도 증가 놓고 여기에다가 주기열성을 딱 찍겠습니다. 주기열성인 태양을 여기다 딱 찍을게요. 찍은 상태에서 이쪽을 기역, 이쪽을 니은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E와 R이 모두 태양보다 큰 별이라고 하면, 자, E가 크다, 표면 온도가 크다. R이 크다, 반지름이 크다라고 하면 기역과 니은 중에 어디에 가깝게 위치해야 되는 거죠? 기역에 위치해야 된다, 가깝게. 왜냐하면 태양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다가 등 반지름선을 표시해라라고 하면 등 반지름선은 이렇게. 태양보다 반지름이 크지. 그 다음에 태양보다 표면도가 크지. 됐죠? 이렇게. 자, E와 R을 이용하여 광도를 표현하면 광도는 요건데 여기서 요 값이 2니까 4L은 광도는 4파이 R 제곱 2.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됐죠? 대표 유형 6번 봤습니다. 자, 이제 대표 유형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아마 선생님이 준비한 오늘 자료에서 제일 어려운 문항이 될 것이고, 이런 문항이 여러분이 풀기에 제일 까다로운 문항이 될 겁니다. 자, 볼게요. ABC의 물리량, 별 ABC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고,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의미하는 건 시그마 T의 4제곱을 의미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요 상호

비교값, 요 상호 비교, 비율은 표면온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T의 시그마 T 4제곱이 얘가 4일 때 얘는 시그마 T 4제곱이 1이라는 거고 얘는 16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는 T를 비교할 수가 있다고. 얘가 1일 때 얘는 루트 2라는 거야. 그래야지 4제곱을 하면 4가 되니까. 얘는 2분의 1이라는 거야. 그래야지 4제곱을 하면 16분의 1이 되니까. 상호 비교. 지금 여기 보면 절대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플러스 4.8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별의 반지름 나와 있죠? 표면온도와 반지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린 나중에 광도를 비교할 수가 있겠지.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해볼까? LA는 반지름의 제곱. 5 루트 10 제곱 곱하기 표면온도의 4제곱. 그러면 표면온도의 4제곱이 지금 4라고 했습니다. 지금 B에 대한 상대값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B에 대한 상대값. 그러면 얘는 250 곱하기 4가 되는 거고요. 얘는 1000이 돼요. 1000. 1000은 10 곱하기 100이거든. 10 곱하기 100. 자, 밝기 또는 광도 10배, 광도 100배. 광도 100배는 5등급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고, 절대등급. 광도 10, 10배는 2.5등급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B의 광도를 1이라고 하면, B의 광도를 1이라고 하면, A의 광도는 1000이 되는 거고, B가의 절대등급이 플러스 4.8이면, A의 절대등급은 2.5등급, 5등급. B보다 7.5등급 작은 거예요. B보다 7.5등급이 작아지려면,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2.7. 그러면, 얘보다 7.5등급이 작아지면, 요렇게.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됐죠? 지금 우린 A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C를 해볼까요? C를 해보면 C는 반지름 제곱 40의 제곱 곱하기 표면온도의 4제곱인데 표면온도의 4제곱하면 16분의 1이래. 그러면 16분의 1 해주면 1600 곱하기 16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00이 되는 거야. 100이면 몇 등급? 5등급. 그러면 얘보다 5등급이 작으니까 얘의 절대등급은 마이너스 0.2가 되는 거고 물론 얘의 광도는 100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했다. 문제 볼게요. 표면온도는 A가 C의 2루트 2배이다. 지금 서로의 배율을 얘기하고 있죠. 얘는 2분의 1, 얘는 루트 2라고 하면 2루트 2배가 맞고요. A의 절대등급은 마이너스 3.2등급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A의 절대등급은 마이너스 2.7입니다. 마이너스 2.7은 마이너스 3.2보다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거고요. C의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2등급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C는 지금 절대등급이 마이너스 2야. 다시요. 마이너스 0.2예요. 근데 물어보고 있는 건 겉보기 등급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거리를 계산해 줘야 되겠지. 지금 절대등급이 마이너스 0.2라고 하는 것은 얘가 10화세계 놓였다고 가정을 했을 때의 등급이 겉보기 등급이 요거라는 거야. 그런데 실제 10화세계 놓여 있는 게 아니라 2.5화세계 놓여 있어요. 자, 여기다 해볼게요. 여기 C가 있고 C가 10화세계에 놓여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죠? 그때의 밝기를 L 맞죠? 그때의 절대등급 또는 겉보기 등급을 마이너스 0.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실제 C는 10화세계 아니라 어디 있는 거냐면 2.5화세계 있다고요. 2.5화세. 2.5화세.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10화세계에 있을 때 겉보기 밝기가 L인데 2.5화세계에 있으면 겉보기 밝기가 대체 얼마가 되겠지? 이제 이걸 계산해 보라는 거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죠? 이거 좀 지워볼까요? 지워야 될것 같아요. 지워보고 여기다 뭘쓸 거냐면 요겁니다. 밝기라고 하는 것은 거리의 제곱분의 1에 거리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고. 즉, 10화세기 때 L이라고 하면 2.5화세기면 4배 줄어든 거야. 4배 줄어든 거야. 그럼 밝기는 몇 배? 16배 커진 거야. 16배 커진 밝기로 보인다고. 아셨죠? 10화세기일 때 겉보기 밝기가 L이고 그때의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0.2라고 하면 이때는 16배 밝아 보이는 거기 때문에 16배라고 했을 때이 16배는 등급으로 따지면 몇 배? 다시요. 등급으로 따지면 얼마? 3등급이 된다고. 이때보다 16배 밝아졌죠? 등급으로 따지면 3등급 더 작아지는 값이 된다는 거지. 즉,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3.2가 된다고. 아셨죠? 그러면 C의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2등급보다 작다. 마이너스 3.2니까. 이런 식의 계산이 필요하다. 아셨죠? 그래서 기역, 니은, 틱은 모두 다 맞는 거고요. 자, 선생님이 추가로 가지고 온 문제는 바로 요겁니다. A는 적색거성이다. 볼게요. 어떤 친구들은 A를 딱 보고, 태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태양보다 반지름이 이만큼 커? 적색거성. 맞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니야.
뭐가 틀렸냐면

적색이 아니야. 태양과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반지름 크죠. 그런데 태양보다 더 뜨겁다고. 태양보다 더 뜨거우면 적색이 될 수가 없어. 아셨죠? 비는 태양이다. 비는 태양이랑 온도가 똑같아? 태양이랑 반지름이 똑같아? 그러면 비는 태양 아니야? 아니라고. 왜 아니야? 아닌 이유는 거리 때문에. 지금 비는 지구로부터 거리가 10파세기야. 아셨죠?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1AU라고. 이것 때문에. 아셨죠? 그래, 틀린 거고요. 광도 계급은 B가 C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볼때 B는 태양이랑 물리량이 똑같아요. 반지름 똑같고, 표면 온도 똑같고, 광도도 똑같다고. 그러면 B는 우리가 볼때 주계열성이라고 보는 게 좋지. 광도 계급이라고 하면 5. 근데 C는 어때요? C는 태양보다 온도가 낮아요. 표면 온도 낮고, 반지름은 커. 그러면 C는 거성이겠지. 그죠? 그러면 광도 계급은 B가 C보다 크다가 맞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추가 선지는 비음만 맞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들어가면 기역이 지금 얼마죠? 기역이 100이라면 겉보기 밝기는 A가 B의 100배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기역을 예로 놓겠습니다. 즉 얘가 100이라면 그랬을 때 둘의 겉보기 밝기는 어떠할 것이냐? 원래 둘이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고 가정하면 A는 1000배 밝았다고 1000배. 그런데 거리를 따져보니 B보다 A가 10배 더먼 거야. 거리가 10배 멀어요? 그럼 밝기는 100배 어두워지는 거지. 원래 1000배 밝았는데 100배 어두워졌다? 그럼 몇 배가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10배. 10배. A는 B보다 10배 밝은 꼴이 되는 거지. 아셨죠? A와 C의 절대 등급은 각각 얼마인가? A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1.7, C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0.2. 아까 계산해 봤었죠. 이제 이런 부분들 주관식으로 내기 딱 좋죠.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표유형 7번까지 봤습니다. 이제 대표유형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이렇게 HR도에서 물리량을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계산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자, 볼게요. 여기서 AT, HR도에 나타낸 것이고요. R은 별의 반지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R은 별의 반지름이다. 자, 볼게요. A와 D는 광도가 같습니다. 절대 등급이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와 B는 표면 온도가 똑같습니다. 분광형이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지금 HR도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증가합니다. 표면 온도. 이쪽으로 갈수록 광도가 증가하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절대 등급이 증가하죠. 맞죠? 자,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A가 C보다 짧다.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에 반비례하죠. A와 C를 비교하면 표면 온도는 A가 더 높으니까 람다 맥스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A가 C보다 짧다. 맞는 거고요. 절대 등급은 C가 D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D가 광도가 크다, 절대 등급이 작다. C가 광도가 작다, 절대 등급이 크다. 그러니까 C가 D보다 크다. 맞는 거고요. RA-RC, 절대값. 이 값은 RD-RB, 절대값. 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HR도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른쪽 위로 갈수록 R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HR도 상에서 별들의 물리량을 딱 찍었을 때, 요 D가, 얘가 R이 최대야. 그 다음에 요 B가 R이 최소라고. 아셨죠? 그러면 RD-RB라고 하는 요 값은 요 HR도에 표현되어 있는 4개의 별 중에서 제일 반지름이 큰 녀석에서 제일 반지름이 작은 녀석을 뺀 값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값이 요 값보다 크겠지. 요 값은 요 값보다 작겠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작다. 맞는 거.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맞는 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조금 더 까다롭게 추가 선지를 구성했습니다. 볼게요. 스펙트럼에서 중성수소 흡선의 선폭은 A가 B보다 넓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흡수선의 선폭을 물어보고 있죠. 선폭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선폭이 넓다고 하는 것은 광도 계급이 크다. 아셨죠? 또는 광도가 작다. 아셨죠? 똑같은 분광형일 때 스펙트럼에서 선폭이 넓다? 그건 광도 계급이 크다. 또는 광도가 작다. 광도가 작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작다는 거지. 그러면 A와 B를 비교해 보면 똑같은 분광형일 거야. 근데 여기서 수소의 흡수선이 나온다라고 하면 둘 중에서 누가 더 광도가 작은 녀석이야? B가 광도가 작은 녀석이지. B가 광도가 작은 녀석, 선폭이 넓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넓다가 아니라 B가 더 넓은 거라고. B가 더 넓어요. 아셨죠? 반지름은 A가 D보다 크다. 이 그림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이 크다고. 만약에 A를 지나는 등 반지름선을 그리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B를 지나는 등 반지름선을 그리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져요.

0: 위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진다고. 아셨죠? 그러면 반지름은 A가 D보다 크다가 아니라 D가 더 크다. 아셨죠? 넌 틀렸어. 자, 밀도는 B가 D보다 크다. 지금 HR도 상에서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HR도 상에서 주계열 그려주고요. 오른쪽 위에 놓일수록 밀도가 작고요. 왼쪽 아래에 놓일수록 밀도가 크다고. 그러면 이두 그림에서 B는 가장 왼쪽 아래에 놓인 꼴이기 때문에 얘의 밀도가 가장 크다는 거지. 그래서 밀도는 B가 D보다 크다가 맞는 거예요. 아셨죠? 추가 선지 중에선 B음만 맞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HR도의 절대 등급을 표현하면, 자, 요거 우리가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광도, 태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태양과 광도가 똑같지. 즉, 여기에 절대 등급, 태양의 절대 등급이랑 똑같은 플러스 4.8이야. 자, 얘는요, 태양보다 광도가 10배 작아요. 10배 작다는 얘기는 등급으로 따지면 2.5등급이야. 2.5등급이 커지는 꼴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7.3이 되는 거고. 얘는요, 태양보다 광도가 10배 큰 거니까 등급으로 따지면 2.5등급이 작아지는 꼴인 거야. 그럼 얘는 플러스 2.3이 되겠지. 아셨죠? 이렇게 2.5등급 간격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거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표형 문제를 다 봤고요. 여러분들 내신 만점을 위한 OX 중요한 거 한번 찝어볼게요.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표면 온도를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표면 온도를 가지고 색깔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표면 온도를 가지고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람다맥스를 비교할 수 있느냐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표면 온도를 가지고 색지수를 비교할 수도 있어요. 아셨죠? 표면 온도를 가지고 분광형을 얘기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표면 온도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물리량, 상호 비교할 수 있는 물리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리량을 정리한다고 하면 표면 온도를 두고 그거와 관련 있는 물리량들을 착착착착착 대소 비교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분광형을 얘기할 때이 분광형, 표면 온도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고 했는데 A0형 별이 만도 정도, 만 켈빈 정도, K0형 별이 5000 켈빈 정도, G0형 별이 6000 켈빈 정도라고 하는 값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중성수소의 흡선 세기가 가장 강한 별은 A형 별이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칼슘 이온선의 흡선 세기가 강한 별 어떤 건지 아셨죠? 조금 더 간다고 하면 헬륨선이 강한 별은 어떤 건지 더 알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좀 지엽적인 문제를 풀때좀 좋겠죠? 자, 거기에 더해서, 자, 등급차가 2.5일 때 밝기 배율은 얼마일지, 또는 등급차가 1일 때 밝기 배율은 얼마일지, 또는 등급차가 2일 때 밝기 배율은 얼마일지, 또는 등급차가 3일 때 밝기 배율은 얼마일지. 이런 부분들 한번 싹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거리와 밝기의 관계. 거리와 밝기의 관계, 그러해서 따라지는 등급의 관계. 거리, 밝기, 등급. 얘네들이 한 묶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꼭 정리했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진 않았지만 요것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 값이 크다는 의미는 생각보다 겉보기 등급이 크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겉보기 등급이 크다는 얘기는 겉보기 밝기가 작다는 거고, 생각보다 어둡게 보인다? 생각보다 멀리 있다는 개념. 여기까지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11번까지 한번 OX 꼭 해보시고요. 수강 후기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별의 물리량 정리를 했고요. 별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더해서 별의 진화까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 있는 지구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적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0만 점 수능 특가 영어 독해한스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수연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 함께 공부하는 챕터랑 문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강이랑 6강 다 공부할 거고요. 연습 문제 총 9문제 같이 다뤄봅니다. 자, 우리 지문 읽어보고 오셔야 되고요. 거기에 한층 더 이해를 더해간다. 약속한 거 기억하시죠?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교재 5강의 Exercise 7에 해당하는 어법 문제입니다. 자, 어법 문제는 우리가 처음 풀어볼 때는 어법 위주로 내용을 살피다 보니까 내용이 논리적 구조라든지 뭐에 관한 내용이었고 아, 이러한 주제였구나 조금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뭐에 관한 글이었습니까? 충동적 행동의 원인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모든 행동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일부 행동은 사고 과정 설명이 불가한데 그 원인이 무엇이다? 억압된 감정의 표출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아하, 억압된 감정의 표출. 그리고 이 감정이 축적되면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충동적 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인간은 합리적 존재지만 어떤 행동도 합니까? 비합리적인 행동도 하고요. 그 행동 결과는 정신적 성숙도에 좌우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되는 글이었죠. 좋습니다. 자, 우리말로 한 줄 요약하자면 이러해요. 억압된 감정이 축적되면 어떤 행동? 충동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인간은 합리적 존재임에도 비합리적 행동을 할 수가 있다에 관한 글이었구나. 영어 요약문으로 어휘, 표현 같이 점거 한번 해보러 가겠습니다. 자, 인간의 행동은요. originate in, 어디에서 시작되다라는 뜻이죠. 어디에서? The mind,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자, 뭐 할 때 억압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accumulate, 쌓이고 축적되는 거죠. 축적될 때, 자, 그것은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충동적 행동, 너무 중요한 표현, impulsive behavior.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impulsive. 충동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행동은요, 심지어 의식적인 마음조차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어서 그 결과, 리드 목적어 to 부정사 나오면서 결과 나타내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행동하게 합니까? 앞에 IR 붙었으니까 irrationally,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자, 뭐에도 불구하고 어떤 합리적인, 논리적인 사고에 대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런 식으로 비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빈칸 서술형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 계속해서 지금 내용의 논리적인 구조에서도 한 줄 요약에서도 그리고 영어 요약문에서 본 것처럼 이 부분입니다. 어디에 등장했냐면 다섯 번째 문장에 등장했던 부분이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그는요, 실제 원인을 알아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실제 원인은 뭐일 수도 있습니까? 결국 a result, 결과입니다. 결과. 뭐가 뭐한 결과입니까? 어떤 종류의 repressed, 억압된 감정이 그렇죠? 억압된 감정이 뭐한 결과? surface가 나타나는 거니까 뭘로 나타나요? impulsive, 충동적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더라. 너무 중요한 keywords가 다 들어가 있는 5번 문장, 빈칸 문장으로 굉장히 유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법은 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문장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그 합리적인 사고 과정에 대해 알 수도 있어요. 아하. 합리적인 사고 과정에 대해 알 수도 있지만 but 뒤에 뒤집히는 부분 그 속에서의 문법 한번 보겠습니다. There are instances. 무슨 뜻이에요? 경우가 있다. 지금 누구를 선행사로 합니까? 얘를 선행사로 하면서 관계부사 where가 이끄는 절이 따라왔습니다. 앞에 선행사 조건은 충족이 되었지만 뒤에서 뭐 봐줘야 됩니까? 얘는 관계부사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절이 나와줘야 하는 건데 자 경우는 경우인데 어떤 경우라고요? 자 주어 나왔습니다. May not be able to 부정사라고 해서 동사 나왔는데 to 부정사에 걸리는 동사 원형 잘 나왔고요. Identify는 알아내다 발견하다라는 뜻인데 이거에 목적어까지 잘 나와줬으니까 뒤에는 완전한 절. 뒤에 완전한 절이 따라오는

조건까지 잘 충족이 되었구나. 좋습니다. 그러면 경우는 경우인데 어떤 경우라고요? 그 사고 과정을 알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요. 앞에 선행사, 뒤에 완전한 절, 그래서 관계부사, where의 쓰임으로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른 출제팩으로는 서술형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발문도 영어, 지금 답변도 영어. 근데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건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했던 그 주제거든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According to the passage, 지문에 따르면, what may cause impulsive behavior? 무엇이 충동적 행동을 만든다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억압된 감정의 축적이 만든다라고 했지요. 그거. 영어로 쓸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하. 충동적인 행위는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약이 될수 있어요. 뭐에 의해서? 축적. The build up. 이게 뭐예요? 축적되고 쌓이는 겁니다. 어떤 감정이 repressed, 억압된. 다시 말해서, 억압된 감정의 축적에 의해서 충동적 행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 엄청난 반복인 거 눈치채셨지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이어서 5강의 8번 문제 되겠습니다. 주제 추론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사고 패턴이 일상 행동과 생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글이었는데, 비유가 굉장히 눈에 띄는 질문이었어요. 인간의 사고는 반복을 통해 사고 경로를 형성합니다. 어디다가 비유하고 있었죠? 물이 산을 흐르며 길을 만드는 비유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반복된 흐름은 깊은 물길을 형성하는데 마찬가지로 사고도 계속 반복됨에 따라서 깊은 정신적인 경로를 형성을 하더라.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고 패턴은 어디에 영향, 정보의 해석과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장점이 있어요. 그치? 뭐가 장점입니까? 빠른 판단. 질서 형성, 전문성 형성이라고 하는 장점이 있더라. 따라서 일상 행동이 자동화됨에 따라서 생존과 생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더라. 비유는 비유일 뿐, 사실 중요한 내용은 후반부에 위치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깊은 정신적 경로를 형성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생존과 생활에 어떠한 장점을 주는지. 이 내용까지 잡아가시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이러한 거죠. 반복된 사고는 깊은 정신적 경로를 형성하며, 이는 우리의 판단과 행동 방식을 자동화하고 효율적으로 만든다. 그렇죠? 장점까지 잡아가셔요. 영어 요약문 살피러 가겠습니다. Repeated patterns of thinking, 사고의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form, 형성합니다. 깊은 정신적인 경로를 갖다가 형성을 한답니다. 깊은 정신적 경로를 만드는데, 이때 깊은 정신적 경로라고 하는 것은 형성한답니다. 무엇을 우리가 정보를 해석하고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을 갖다가 형성을 한답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답니다. 우리가 뭐 하는 거? 헬프,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왔습니다. 우리가 뭐 하는 거 도와줘요? Make quick decisions. 빠른 결정을 내리고. 두 번째, develop, 만들어내는 거죠. 전문성을 개발을 하고, and carry out, 수행하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활동을 어떻게 그냥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efficiently, 효율적으로. 다시, efficiently,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다. 장점에 대한 내용도 확실하게 담아가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빈칸 문장은 다섯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나가는가? 자, 무엇을 발달을 시키는가? 깊은 정신적 경로를 발달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치? 깊은 정신적 경로를 발달을 시키는데, 글쎄 이것은 영향을 미친답니다. 자, 무엇에? 첫 번째, 우리가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주변 세상을 바라보는 것, 즉, 이 주변 세계에서 보는 것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마지막,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존과 생활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다? 깊은 정신적 경로이다. 사실 질문의 핵심 소재이기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5번 문장을 빈칸으로 예측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어법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 노란색 표시된 부분을 봤더니 it, for, to라고 해서 좀 익숙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랍니다. 뭐가 뭐 하는 게 우리의 뇌가 형성을 하는데 사고 패턴을 형성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랍니다. 그러면 이때 잇은 알맹이가 없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없어요. 껍데기만 존재하는 형식상의 주어가 되겠고. 자, 그럼 진짜 의미상의 주어는 뒷부분이 되겠는데 이때 for 플러스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앞에 있는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죠. 자, 다시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겠고 이 이하부터 진짜 내용상의 주어가 되겠구나. 그래서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뇌가 사고 패턴을 형성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요 투부정사를 병렬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석 한번 보세요. 하기 위해.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라고 해서 이때 투부정사는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겁니다. 자,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앞에 나온 투부정사는 내용상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란 해석이 되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구나. 이거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른 문제로는 우리 문장 삽입 한번 볼까요? 지금 4번 문장 한번 보시면은 바로 단서 나오잖아요. 그치? These pathways라고 해서 이러한 경로. 이러한 경로는 우리의 사고와 관련해 일어나는 일에 대한 좋은 비유이다. Analogy. Analogy?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까 글씨니까 비유했던 그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어요. 그치? 따라서 앞에서 물길 비유를 갖다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기준으로 이제 어디로 넘어갈 거예요? 우리의 사고 패턴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갈 거예요. 따라서 이 4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비유에서 실제 말하고자 하는 개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 4번 문장의 위치까지 잘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5강의 9번 갑니다. 요거는 제목 추론. 요것도 내용 이해 잘 하고 오셨을 거예요. 자, 뭐에 관한 글이었냐면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과 청소년의 지위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디지털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권력 구조가 변화를 합니다. 이 변화가 중요한 핵심이었죠. 기존 사회에서 어떠했죠? 청소년은 정보 접근에 통제를 받는 대상이었어. 근데 디지털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청소년과 성인의 권력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가 핵심. 청소년을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보는 관점이 강화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회 구성원? 능동적인. 이제 청소년도 그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이자 사회 정치적인 행위자 동시에 새로운 미디어 변화의 혁신 주체 이렇게 권력 관계가 변화한 겁니다. 무엇의 등장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으로 그게 핵심이었어요. 좋습니다. 자, 디지털 미디어는 성인 중심의 권력 구조를 변화시키며 청소년을 사회 정치적 행위자이자 미디어 변화의 혁신 주체로 부각시킨다.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으로 청소년의 위치가 변화한 것이구나. 좋습니다. 영어 요약문 살필게요. 자, 디지털 미디어는요. are reshaping. 다시 만드는 거니까 이거 결국에는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권력 관계를 갖다가 변화시키고 있는데 뭐함으로써 reducing, 줄이는 거예요. 약화시키는 거지요. 전통적인 통제입니다. 자, institutional control이라고 해서 제도적인 통제죠. 제도적인 통제를 갖다가 약화시키는데 뭐에 대한 통제냐면은 청소년의 접근입니다. 정보라든지 어떤 소통의 접근에 대해서 원래는 제도적으로 통제를 가했었는데 이 통제를 약화시킴으로써 권력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 변화시키고 있다. 중요한 거 챙겨주시면서 그래서 positioning 뭐 했습니까? 포지션은 위치를 시키는 거니까 자리매김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치? 이 청소년들이 뭐로써 자리매김하게끔 해주었냐면 뒤에 보시면 not only as 나오고 but also as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청소년이 새롭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어떠한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는가 첫 번째, legitimate, 중요한 단어입니다. 정당한, 정당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행위자로서도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but also 뿐만 아니라 innovators, 혁신 주체입니다. 무엇을 이끄는? 미디어의 변화를 이끄는 혁신 주체로서도 자리매김하게끔 해주었습니다. 자, 다시 이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으로 권력 구조가 변화하면서 청소년이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이야기까지 키워드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빈칸 서술형

다음으로는 1번 문장, 첫 번째 문장 한번 가볼게요. 자, 선생님이 계속 앞에서 강조했던 거 변화죠. 변화입니다. The emerging power shift라고 해서 새로 등장하는 권력의 이동입니다. 변화예요. 지금 권력의 이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치? 더 소규모이고 주변부에 있는 참가자들이, 그러니까 smaller, 더 소규모이면서 at 그 가장자리, 주변부에 있는 참가자들이 뭐를 얻고 있어요? 더 많은 가시성과 발언권을 얻고 있습니다. 자, 가시성에 해당하는 visibility, 이제 잘 보인다는 거죠. 눈에 잘 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voice, 목소리니까 발언권입니다. 더 많은 가시성과 발언권을 얻고 있는데, 그러한 등장하는 권력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주어되면서 동사자리에 이제 온 거죠. 특히나 더 중요하답니다. 누구한테? 아동과 청소년, 즉 이 젊은이들한테 디지털 미디어로 인한 권력의 이동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내용. 특히나 shift라고 하는 단어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법 서술형은 5번 문장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딱 봤더니 not only라고 해서 뿐만 아니라라고 해석을 하지만 어쨌든 요 덩어리 안에 not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죠? 도치가 일어납니다. 그치? 그래서 주어 동사 위치 바뀌었습니다. 도치 일어난 거 확인을 해주시고, 자, 뒤에는 뭐랑 짝꿍이에요? but, also랑 짝꿍 되겠습니다. 자, 도치 확인하는 문장이었어요. 우리는 청소년을 정당한 사회적, 정치적 행위자로 바라봐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뉴미디어 변화의 잠재적 혁신가이자 추진자로 인식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도 해야 한다라는 구조에서 not only가 문두로 나오면서 주어 동사의 위치 바뀐 도치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어휘 적절성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독특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가 독특하다고요? 청소년이랑 디지털 미디어 사이의 마법 같은 결합이 독특하다라고 합니다. 자, 다시 지금 마법 같은 결합이라고 해서 alchemy라고 하는 단어도 잘 확인을 해주시고 청소년과 디지털 미디어 간의 이 독특한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하다고 distinctive, 독특하다라고 합니다. 자, 왜 독특합니까? 이것은요, disrupt, 혼란에 빠뜨린답니다. 혼란에 빠뜨린답니다. 무엇을? 기존의 권력 관계를 갖다가 혼란에 빠뜨립니다. 자, 지금 기존의 권력 관계를 혼란에 빠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디지털 미디어랑 청소년이 결합을 함에 따라서 이동이 일어나는구나, 변화가 발생하는구나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5강에 10번으로 넘어오십니다. 이것도 어법 문제였으니까 내용을 다시 한번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나무의 외관에 관한 암묵적 지침에 관한 글이었어요. 숲에는 나무의 예절, 에티켓과 같은 성장 기준이 존재하는데 이상적인 성숙한 나무의 구조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곧은 줄기와 균형 잡힌 뿌리, 어린 시절 가지는 죽고 줄기는 매끈해지고요. 위쪽에는 대칭적인 수관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이런 구조의 나무, 즉 예절을 잘 지킨 나무는 오래 생존하더라. 침엽수에도 유사한 규칙이 적용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정리 갑니다. 숲에서는 일정한 성장 규칙에 따라 균형 잡힌 구조를 가진 나무가 이상적인 형태로 오래 살아남는다. 자, 그럼 단어가 조금 어려웠겠습니다. 잘 살펴보셔요. In the forest, 숲에는요. There are growth guidelines, 성장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와 같은 tree etiquette, 나무의 예절과 같은 성장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무는 나무인데 어떤 나무? 이렇게 한 나무가 forms, 형성을 한답니다. 이상적인 구조를 형성을 해서 살 수 있는데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살 수 있어요. 지금 괄호 안에 들어간 내용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 나무의 예절, 에티켓을 잘 따른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쵸? 가볼게요.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봤더니 loses its lower branches, 그 아래까지가 사라졌습니다. 아래 가지를 잃어버린 나무예요. 그 아래까지는 사라지면서, 자, 그리고 뭐는 발달시켰습니까? 곧은 줄기, 그리고 균형 잡혀서 펴진 뿌리니까 고르게 이렇게 뿌리가 펴져 있는 겁니다. 즉, 균형 잡힌 뿌리지요. 자, 그리고 symmetrical crown at the top, 꼭대기에는 symmetrical, 대칭적인 crown이라고 해서 수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관이 뭐냐면 나무의 가지와 잎

숲이 달린 부분을 갖다가 수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생긴 나무에서 여기가 마치 왕관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우리가 수관, 크라운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대칭적으로 생겨야지만 이상적인 나무의 형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오랫동안 살 수도 있다고요. 거기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자, 빈칸 서술형 픽으로 넘어오셔서요. 그래서 2번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지침을 lay down, 중요한 표현, 규정하다라는 뜻이지요. 자, 규정한다라고 합니다. 자, 무엇을 규정을 합니까? 고대 숲의 똑바로 선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적절한 외관. 고대 숲의 똑바로, 즉 올곧게 선 구성원, 나무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것이 지켜야 하는 뭔가 적절한 외관, 그리고 acceptable forms of behavior, 허용되는 행동 양식을 갖다가 규정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켜야지만 오랫동안 이상적으로 잘살 수가 있다라는 내용. 좋습니다. 자, 어법은 요 부분 한번 가볼까요? 얘도 역시나 도치 되겠습니다. 자, 도치가 일어나는 또 다른 경우인데, 온니가 이끄는 덩어리. 온니가 이끄는 덩어리가 문 두로 나왔어요. 그래서 도치 일어납니다. 자, 원래 동사가 C라고 하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도치를 발생시킬 때에는 조동사 두의 활용형을 써주는 거예요. 그쵸?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Only when you get to the top, 꼭대기에 도달해야만. 도달해야만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꼭대기에 도달해야만 여러분은 이런 거를 볼수 있을 거예요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어요. 괜찮죠? 도치 일어난 거 확인해 주시고. 자, 기타 출제픽으로 함축 의미 추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요 밑줄 부분인데요. 딱 보자마자 이걸 함축 의미 추론에 너무 적합한 내용 덩어리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숲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트리에 그 나무의 예절, 에티켓을 위한 unwritten guidelines, 글로 쓰이지 않은 어떤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의 예절에 대한 글로 쓰이지 않은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밑에 있는 답변 한번 봅시다. 숲에 있는 나무는요, naturally follow, 자연스럽게 따른답니다. 무엇을 따릅니까? 특정한 성장 규칙을 갖다가 따르는데, 근데 그 규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규칙? determine, 결정해주는 규칙이랍니다. 그들의 올바른 형태와 행동을 결정하는 특정 성장 규칙을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이다.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 밑줄 부분이랑 연결지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5강에 11번 넘어오셔서 무관한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무관한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답으로 골랐던 그 문장은 빼고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술과 지식 생산, 인식론의 연관성이라고 해서 무관한 문장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내용을 다루고 있는 지문이었죠. 자, 하이데거가 기술을 bring forth, 앞으로 이끌어내기로 이해를 하는데, 그 어원을 살펴봤더니 앞으로 이끌다. 아, 그래서 bring forth의 의미이구나. 따라서 기술은 뭐랑 깊은 관련이 있다? 지식 생산과 깊은 관련이 있고, 기술의 비판과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인식하도록 도우며, 새로운 보기와 듣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킬 수 있다.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지문이었거든요. 요약하자면 이러합니다.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지식을 생산하고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그래서 아까 앞에 나왔던 보는 기술, 듣는 기술, 거기에 대한 예시를 선생님이 본 수업 시간에 들어줬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의 스마트폰의 위치 추적 앱을 깝니다. 그것이 기술이지요. 그치? 근데 그것을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비판적인 통찰을 해봤을 때 내가 정말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우리 아이를 감시의 대상으로 보는 건 아닐까?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통찰이 필요하다. 이거죠. 따라서 그 스마트폰 앱을 갖다가 내가 안전을 목적으로 쓰는 것인가? 아니면 감시를 목적으로 쓰는 것인가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체계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거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를 더해가 주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영어 노약문이에요. Technology,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해될 때? 과정입니다. 앞으로 이끌어내는 과정이라고 이해될 때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무엇이랑? 지식의 생산이지요. 어원을 살폈을 때 뭐랑 연관이 깊다? 지식의 생산이랑 연관이 깊다. 자, 그리고 무엇을 도와준답니까? 딥핀, 깊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인데 우리가 거주하는 세상이지요. 근데 뭐를 통해서 보고 듣는

새로운 기술적인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준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자, 빈칸치로는 3번 문장 한번 볼까요? 기술이라고 하는 건 그렇다면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랑? 우리 아까 앞에서 계속 봤던 것이에요. 그쵸? The production of knowledge, 지식의 생산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인식론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 인식론은 뒤에 나오는 세상에 대한 인식에 해당하는 내용과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장에서 어법 서술형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두 번째 줄에 help us be aware of 첫 번째 어법 항목 보이고요. 그 뒷부분에는 be it, A or B라고 해서 조금은 생소한 어법 항목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The deeper penetration, 더 깊이 있는 통찰입니다. 자, 더 깊이 있는 통찰인데 뭐에 대한 기술적 과정에 대한 자, 그리고 그것은 도움을 준답니다. help라고 하는 동사가 오형식으로 쓰여서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금 뭐 나왔습니까? be aware of 라고 해서 동사 원형 나왔습니다. 근데 help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말고 뭐도 올 수 있다? 투부정사도 올 수 있다. 따라서 be 앞에 투부정사의 to를 써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거, 우리가 거주하는 세상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구조는 무엇입니까? be it A or B라고 해서 지금 해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석은 A에서든 B에서든 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쵸? 원래는 어떻게 생긴 형태인가 보냐면 뭐뭐에서든에 해당하는 whether가 들어갔습니다. whether 있고요. it is A or B. 원래는 요 구조였거든요. A에서든, B에서든, A든지, B든지 이런 뜻이었는데 whether가 생략됩니다. 그리고 도치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도치가 일어났으면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is를 갖다가 비동사의 원형인 be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형태가 be, it, A or B의 형태가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해석할 수 있으면 되죠? A에서든 B에서든 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구나. 좋습니다. 자, 오랜만에 서술형 한번 가볼게요. 본문에 따르면 기술은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우리 학습 도구 이야기하면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기술이 비판적 분석, 활용과 관련하여 인간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서술하시어서 지금 발문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미 우리가 복습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자, 기술은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찰의 과정과도 연결되어 있다. 다시 뭐라고요? 세계를 인식, 우리가 거주하는 세상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찰, penetration, 더 깊은 통찰의 과정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조금 더 완성시키라고 일부러 조금은 어려운 서술형 문제를 출제를 해봤어요. 괜찮으시죠? 자, 넘어갑니다. 5강의 12번으로 오셔서 글의 순서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바르게 잘 짜맞춰진 글의 순서 지문을 바탕으로 내용 이해를 한번 더 해보는 거죠. 펜 편집자의 정보 탐색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팬 편집자는요, 전문 출처, 영어로는 Special Resources를 활용을 한답니다. 이러한 자료는 정확성과 전문성 때문에 권위가 있고요. 정보 탐색은 보통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정보가 부족할 때에는 협력도 하더라.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이 뒷부분의 내용이었죠. 정보 탐색 과정에서 여러 장벽이 존재한다. 그래서 유로화된 출처라든지 링크로트라고 해서 이거는 뭡니까? 링크가 끊어지는 현상이지요. 그리고 언어 장벽도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recentism이라고 해서 최근주의 디지털 이전 시대의 자료를 찾기가 어렵더라라고 하는 여러 장벽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팬 편집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특정 미디어 컨텐츠를 너무 좋아하는 팬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뭐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내가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광팬이야. 그러면 영화에 관련된 뭐 자료들, 잡지가 될 수도 있고 기사가 될 수도 있고 인터뷰에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모아 모아 편집을 해가지고 어쨌든 자기만의 내용을 공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말 요약할게요. 팬 편집자들은 전문 자료를 활용해 정보를 찾지만 이게 중요한 거야. 다양한 정보 탐색에 어려움, 장벽에도 직면한다라고 하는 내용. 그럼 이 내용 잘 담아서 요약문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자, 펜 편집자들은요, rely on, 일단 의존을 해야죠. 뭐에 의존합니까? Specialist sources, 어떤

전문 자료, 전문 출처에 의존을 한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입니다. 관심 있는 미디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전문 출처에 의존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뒷부분의 반전이죠. 자, 그들은 흔히 encounter informational barriers, 어떤 정보에 있어서의 장벽에 직면하기도 하는데 그 예시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료화된 출처, 영어로는 paywalls라고 하고요. link rush라고 해서 링크로 뜨는 링크가 끊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language difficulties, 언어 문제, 언어 장벽에 직면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challenge, 어려움인데 자 무엇의 위치를 찾는 것이 어렵습니까? 디지털 이전 시대죠. 디지털 이전 재료를 찾기 어려운 문제, 우리 아까 전체 내용 구조 살필 때 recentism이라고 해서 최근 주의에 해당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locate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의 위치를 찾다란 뜻입니다. 요 뜻으로도 자주 쓰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빈칸 픽으로 다섯 번째 문장 한번 가봅니다. 자, 볼게요. And, 그리고 앞 내용 이어받으면서 regardless of 뭐뭐와 상관없이란 뜻이지요. 자, 뭐인지에 상관없이 이 정보 탐색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든 즉 혼자 정보를 탐색하든 아니면 협력해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정보를 탐색하든지에 상관없이 중요한 내용은 요 주절 부분이니까 펜 편집자들은 흔히 뭐합니까? Face? 직면합니다. Several key informational barriers? 몇 가지 주요 정보 장벽 장벽에 직면합니다. 요 내용 중요한 거 아까 예시까지 잘 살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쵸? 맞습니다. 자, 어떤 문제 갑니다. 8번 문장 내에서 요 부분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recentism이라고 하는 최근주의의 문제는 흔히 펜 편집자들이 디지털 이전 시대의 자료를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지금 동사 자리에 뭐가 왔습니까? makes라고 하는 동사 왔습니다. 얘가 오형식으로 쓰일 건데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금 형용사 왔어요.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쵸? 근데 목적어 자리에 놓인 것을 봤더니 is이라고 해서 알맹이가 없어요. 뭡니까? 형식상의 목적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내용상의 목적어는 이하의 to 부정사가 되겠고 앞에 있는 for 플러스 명사는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겠구나.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최근주의라고 하는 문제는 펜 편집자들이 디지털 이전 시대의 자료를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진짜 목적어의 내용을 뒷부분으로 가져가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서술형인데요. 요거는 좀 논술형에 가까운 여러분이 써야 할 게 많은 문제가 되겠는데 내용을 잘 이해를 했고 요것을 해석해서 우리말로 다시 표현할 수 있는가까지 내가 진짜 써보는 연습이 중요하거든요.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따르면 펜 편집자들이 정보 탐색 과정에서 직면하는 정보 장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각이 어떤 어려움을 초래하는지를 서술하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보 장벽에 무엇이 있으며 이것이 어떤 어려움을 초래하는지까지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 써줘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모범 답안을 올려주었어요. 근데 우리 이거 보고 그대로 따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의 답변을 같이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펜 편집자들은 여러 정보 장벽에 직면하는데 첫 번째, 유료화된 출처는 콘텐츠를 자주 차단하고 링크 로트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링크가 끊어지는 현상은 편집자의 정보를 찾는 능력을 방해하며 언어 장벽은 언어 차이로 인해 정보를 이해하거나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최근 주의는 디지털 이전 시대의 자료를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 조금 더 이해를 더해서 만든 문장이거든요. 우리 이해 잘 더해 가시면서 써보는 연습까지 챙겨가 주셔요. 좋습니다. 자, 이제 6강으로 넘어오셔서요. 엑셀사이즈 1의 어법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군산무기 공급의 역효과라고 해서 어법임에도 불구하고 쓰인 어휘와 표현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자, 무엇이 중심 내용이었냐면 이 무기 공급국이 무기의 용도를 통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동맹이 뭐로 바뀔 수 있어요? 적으로 바뀌면서 무기 공급이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겠다. 이러한 현상을 CIA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역타격이란 뜻을 가진 blowback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사례가 쭉 나와 있어요. 지금 미국

텐데 의도하지 않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를 할 수가 있는데 arms provided to allies. LA는 동맹이라는 뜻이니까요. 이 동맹에게 공급된 무기가 나중에 뭐 될 수 있어요? 사용될 수 있는데 누구를 향해서? Supplier, 공급국을 향해서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것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뭐라고 알려진 거? Blowback, 역타격이라고 알려진 것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빈칸은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사실상 이 지문은 뒤에가 싹 다 예시로 구성되어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앞에 중심 내용이 밀집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첫 번째 문장 잘 챙겨주셔야 되겠는데, 일단 봅시다. inability라고 해서 ability 앞에 in이 붙었습니다. 할 수 없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치? 자, 누가 뭐 할 수 없음? arm suppliers, 무기 공급국이 뭘 할 수 없습니까? control,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머리 통제할 수 없습니까? The uses, 용도입니다, 용도. 어떠한 용도?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나오는데 이 문장을 바로 뒤에 어법 문장에서 살펴볼 거거든요. 자, 일단 용도는 용도인데 어떤 용도? 그 군사 장비가 투입될 용도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은 It's troubling, 뭐 할 수 있어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우려스러운 일이다. 해당하는 내용. 굉장한 중심 내용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의 이 부분은요. 우리가 잘 채워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문장으로 엇복할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 일단 크게 주어 동사 한번 찾아볼게요. 자, 지금 주어가 여기에서 끊깁니다. 주어의 길이가 굉장히 긴데 주어의 핵이 누굽니까? inability. 얘가 주어의 핵이 되는 것이고 지금 동사 자리 뭐 왔습니까? is라고 해서 단수 비동사 온 것도 챙겨주시고 자 그리고 그 안에서 the uses를 선행사로 하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전치사 2는 뭐랑 짝꿍이 되는 것이지요? 뒤에 나오는 be put이랑 짝꿍이 되어서 be put to라고 하면 어디 어디에 투입되다 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전치사 2가 앞으로 빠져나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용도는 용도인데 그 용도에 군사 장비가 투입이 된다고요. 아니면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없는 것처럼 그냥 수식하는 것처럼 해석해도 무리는 없거든요. 군사 장비가 투입될 용도라고 수식하는 것처럼 해석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좋습니다. 주어 동사 찾기 플러스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어서 함축 의미처럼 가봅니다. 두 번째 문장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Friends can become enemies. 친구가 적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Alliance between countries, 국가 간 동맹관계가 are not permanent,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의 동맹이, former allies, 과거의 동맹이 나중에는 뭐로 변화할 수 있다? 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결과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공받은 무기가 to be used against a supplier, 공급국을 향해서 사용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더라 라고 한 내용이지요. 이번 문장의 밑줄 부분 이 내용을 의미하는구나 추가적으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6강의 이번에 주제 추론으로 넘어오셔서요. 소재는 도매상의 역할 크게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어요. 도매상은 영어로 뭐라 그러지요? wholesaler라고 부르는데 생산자와 소매상 사이에 중간 단계입니다. 근데 제조사가 그냥 직접 소매상에게 공급하면 안 돼?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러나 핵심은 이거죠. 도매상은 어디에서? 유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더라. 어떤 역할? 설명이 됩니다. 제조사로부터 대량 구매 후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매상이 주문하면 그때 상품을 운송하고요. 여러 제조사에 다양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매상은 한 도매상과 거래해서 다양한 상품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것이 도매상의 역할이었죠. 그쵸? 좋습니다. 자, 우리말 요약할게요. 도매상은 제조사와 소매상 사이에서 상품을 대량 구매 보관하고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여 유통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유통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주체이구나. 자, 보겠습니다. Wholesalers, 도매상들은요. act as 뭐뭐한 역할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역할? 중개자의 역할을 하지요. 아하, 지금 제조업체의 생산자와 retailers, 소매상 사이에서 중간자,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영어로 intermediaries라고 할 수가 있어요. 중개자의 역할을 한답니다. 자, 근데 뭐함으로써 buying goods in bulk, 대량으로 상품을 구매를

0: 하고요. 이것을 보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게끔 합니까? 소매업자가 접근할 수 있게끔 합니다. 어디에? 다양한 제품이죠. 여러 제조업체의 다양한 제품에 소매상이 접근할 수 있게끔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도매상이 없으면 소매상이 여러 제조업체에 각기 다 연락을 해가지고 제품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어려움을 줄일 수가 있다.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좋습니다. 자, 빈칸 문장은 4번 한번 가봅시다. 그러나 앞에서 의문을 제기를 했잖아요. 그치? 그냥 제조업체가 소매상한테 바로 보내면 안 돼?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 그러나 도매상은 can be important, 중요할 수 있어. 뭐 하는 데 있어서 helping other channel members. channel이라고 해서 이거는 경로, 여기에서는 유통 경로를 의미를 하거든요. 어허, 유통 경로에 다른 구성원들을 돕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구나 하면서 도매상의 진짜 역할이 뒤에 쭉 이어질 것입니다. 좋습니다. 접법 요거 한번 가봅시다. 도매상은 조직이나 개인입니다. 조직이나 개인입니다. 자, 뒤에 나온 act as는 어떠한 역할을 하다라는 뜻인데 ing의 현재 분사 덩어리가 앞에 있는 organization or individual 얘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수식관계 괜찮습니까? 지금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생산자와 소매상 사이에 중간 단계 역할을 하는 라고 해서 능동이죠. 역할을 하는 조직이나 개인이니까 ing의 현재 분사 형태로 써주는 거 괜찮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글의 순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도매상은 중간 단계야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중간 단계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자, 두 번째 문장에서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대. 그냥 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 도매상을 갖다가 중간에 갖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이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요. 그러나 도매상은 유통 경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라고 뒤집으면서 이어지는 7번 문장에 도매상의 역할이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즉 4번 문장으로 뒤집고 나서 도매상의 역할을 쭉 설명을 하다가 7번 문장에서 도매상의 역할을 또 추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순서 문제 물어보기 참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제목 추론 6강의 3번에 해당하는 질문 되겠고요. 그래도 내용이 어려웠습니다. 감정을 기반으로 한 현실 검증이라고 해서 이게 뭔 소리지 싶었을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현실 검증, 영어로는 reality testing이라고 부르는데 그 기초는 생각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능력이다.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약 30에서 40개월 아동은 내부 경험과 외부 경험의 구분을 시작을 하고요. 감정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지속적 접촉으로 외부 현실 인식이 형성이 되고요. 관계에 대한 감정적 투자를 통해서 환상과 실제 행동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현실 검증은 단순한 인지 능력이 아니고요.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논리적 사고의 기초가 된다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말로 요약하자면 이러해요. 현실 검증 능력은 타인과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논리적 사고의 기초가 된다. 요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현실 검증 능력은 무엇으로 형성되어 타인과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에 기반이 됩니까? 논리적 사고에 기반이 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러합니다. Reality testing. 현실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develop, 발달합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정서적, 감정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한다라고 했죠. 그치? 그리고 이것은 도와준답니다. 아이들이 distinguish, 구분하는 것을 도와줄 겁니다. 자기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래서 가능하게 할 것인데요. separate도 마찬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쵸?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게끔 해서 forming the basis, 기반을 형성해줄 겁니다. 무엇을 위한? logical thinking. 논리적 사고를 위한 기반을 형성을 해줄 거라고요. 자, 내용이 어려운데 대충 이런 느낌이죠. 자, 아이가 건전지를 넣고 작동하는 뒤뚱뒤뚱 걷는 펭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장난감이 멈춰버려서 펭귄이 안 걷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야. 그때 아이는 생각합니다. 저 펭귄은 나빠. 나를 놀리고 있어. 나랑 놀기 싫어해. 라고 했을 때 엄마랑 감정적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야 땡땡아 아니야. 이거 건전지가 다 닳아서 그래. 펭귄이 너 싫어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나쁜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해주면 그때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진짜 현실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감정적인 상호작용과 현실 검증이 없어져 버리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저 펭귄은 나빠. 나를 싫어해. 나랑 놀기 싫은 게 분명해. 라고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되니까 논리적 사고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쵸? 그러한 내용 정도로 이해를 도와가시고요. 자, 빈칸의 6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한 현실 검증은 As a critical foundation for logical thinking, 합리적, 논리적 사고에 대단히 중요한 기반이다. 사실은 이 지문을 관통하는 핵심 문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6번 문장 예측 한번 해보고요. 접복 가겠습니다. 4번 문장이에요. 크게 어려운 문법은 아닙니다. 관계에 대한 감정적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주어되면서 동사 자리에 enables 왔는데 얘가 오형식으로 쓰이죠. 오형식으로 쓰일 때 형태가 어떠합니까?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 따라옵니다. 그쵸? 해석하면 어떻게 하죠?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관계에 대한 감정적 투입은 아이가 자신의 환상과 다른 사람들의 실제 행동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어휘 적절성으로 마무리갑니다. 2번 문장 오셔서요. 아이의 계속적인 감정적 상호작용을 support, 뒷받침한답니다. 다시, 감정적 상호작용이 뒷받침을 해준답니다. 뭘 할 수 있게 해주죠? 이러한 능력을 가능하게 해줄 것인데 어떤 현실에 대한 범주를 형성하는 능력을 만들 수 있게끔 해줄 거라고요. 자, 왜냐하면 그것들은 계속해서 나를 접촉하게끔 해줄 겁니다. 머리 통해 그러한 감정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가 아니, 즉 너와 접촉하게끔 해줄 거야. 다시 끊임없는 접촉을 통해서 이 현실의 범주를 형성하게끔 즉 나와 타인을 구분하고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는 이 과정을 가능하게끔 해줄 것이다 라고 해서요. support, 관계를 나타내는 동사고요. 끊임없이 접촉하게 해준다 라고 해서 contact라고 하는 어휘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장 더 볼게요. 현실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인지적인 능력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을 requires, 필요로 합니다. require, 필요로 하다. 너무 중요한 동사죠. 뭐를 필요로 합니까? 체계화하는 능력입니다. 자아에 대한 감정적인 인식을 체계화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다르죠. 다른 겁니다. 타인에 대한 감정적인 인식과는 분명히 다른 거, 그치? 나와 타인을 구분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으니까 뭐뭐하는 다른에 해당하는 distinct 이러한 능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require라고 하는 동사의 쓰임까지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의 OX 퀴즈입니다. 도매상에 관한 이야기 기억하시지요? OX 잘 생각해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지문들 함께합니다. 지문 먼저 꼭 읽어오시고요. 다음 시간도 내신에 대한 이해 올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로 안녕하세요. 수학이 왈랑왈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시작할 때 되게 약간 공손하게 이게 봐요. 이렇게 잡아도 웃기고 이렇게 잡아도 웃기고 이렇게 잡아도 웃기고 다 웃겨. 근데 손이 가만히 있으면 좀 어색하니까. 제가 원래 시작할 때 그 뭔가를 준비를 한게 있었는데 1강에서 까먹었어요. 잘 까먹어요. 원래 1강에서 해야 될 것들을 자주 놓치더라고 내가.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매번 그래. 근데 요즘 특히 최근 한 2, 3년간

정도 급속도로 뭘 잘 까먹어요.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잘 까먹어. 그러니까 내가 약간 어느 정도냐면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에 올라가서 뭘 해야 돼. 집에 가서 뭘 갖고 와야 돼. 입에다 뭐 갖고 와야 돼. 갖고 와야 돼 누르고 들어가면 아예 기억을 못해요. 아 진짜 좀 심각한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좀 슬프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적어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안 봐. 해야 되는데 적어놓고 안 봐. 아, 이런 일들이에요. 자꾸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에는 티적으로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따끔한 충고의 시간을 갖는 것을 좀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이름하여 이렇습니다. 얘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제가 감독님한테 좀 크기를 키워달라고 했어요. 근데 저래요. 이거 너무 굴욕적이에요. 웃기잖아요. 저인데 약간 단발머리를 하고 있는 그 옛날에 유명했던 개그맨 아저씨 중에 최양락 아저씨라고 있으세요. 너무 그 느낌 나지 않아? 근데 저래요. 마음에 들어요 아주. 나 이런 거 좀 좋아하거든. 어쨌든 저의 따끔한 위로긴 한데 저는 우쭈쭈가 원래 성격이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맨날 깔깔 잘 웃고 그러니까 착한 줄 아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전 본디 착하지 못해요 여러분. 착하다 아니다로 말할 수도 없지만 착하게 말을 하는데 그 안에 약간 왜 그래야 하지? 막 이런 이야기라든지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위로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쯤 됐을 때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눈물이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죠. 하루가 바쁘고 시간은 없고 해야 될 일은 많아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아, 제가 그래서 오늘은 저의 실례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바빠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정말 바빠서 운동을 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아니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걸 깼어요, 최근에. 저희 가족이 맨날 달리기를 하길래 한 3년 정도 달리기를 해라, 달리기를 하자, 달려라, 달리면 참 좋다 이 얘기를 들어왔는데 콧등으로도 듣지 않았었어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가족들이 살이 빠지는 것을 내가 보고 어? 이거 좀 해볼 만한가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달리게 되었어요. 근데 한 번씩 달렸을 때 내가 생각보다 잘 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좀 뛰어봐야 되겠다 그랬고 열심히 뛴 지 그래도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제 인생 기준으로 제가 뛰었다는 건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전 달리기 정말 못하기 때문에. 근데 오래 달리기 잘하더라고요. 하루에 아침에 한 5km씩 뛰어요.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내가 뛰다니 약간 이런 이야기인데 그걸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바빠서 못한다라는 건 너무너무 핑계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진짜 많이 했었어요. 저는 바빠서 운동을 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항상 말을 했는데 30분도 없어?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바쁘다고 얘기하는 모든 시간 안에 버려지는 시간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할 거고요. 여러분이 휴대폰을 붙잡고 있는 시간 그런 시간들까지 공부 모아서 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저 바빠서 잘 시간이 없어요? 휴대폰을 끄세요. 정말이야 여러분들. 생각보다 되게 시간 많이 버리는 그 문제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보면 이 고민은 해결이 될 겁니다. 단 일주일만이라도 한번 바꿔보세요. 무언가를. 그러면 되게 성취욕을 느끼게 되더라고. 달리게 된 게 뛰다 보니까 성취감을 느꼈어. 와, 이것까지 해내다니 나 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사실 솔직히 했거든요. 저의 그 마지막 선이었어요. 달리기는 하지 않는다가. 근데 그걸 해내니까 다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마지막 선에 해당하는 그 무언가를 줄이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무언가를 해보세요. 딱 일주일만. 나 크게 바라지 않아. 지금으로부터 딱 일주일만 여러분이 절대 놓지 못하는 자기 전에 휴대폰 하는 시간이라든지 요 버려지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딱 잡아가지고 그 시간에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일주일만 해보세요. 엄청난 그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도 고민이 되면 그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알았죠? 그런 의미로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그죠? 4번. 자, 요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진짜 일일이 하나씩 세드리는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치. 그러나 출제의 의도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갑니다.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택할 거고요. 3자리 자연수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3의 배수여야 됩니다. 자 앞에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3자리 수

에 해당하는 숫자의 합이 얼마가 되어야 돼? 3의 배수가 되어야 돼. 에서 여러분들은 군단을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무슨 이야기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들, 나머지가 1인 수들, 나머지가 2인 수들로 구성을 해볼게요. K는 0부터 시작해서 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단, 뭐라 그러지? 조를 나누기가 좋잖아요. 그쵸? 3으로 나누어 떨어질 숫자. 그죠? 나누어 떨어질 숫자. 또 나머지가 1인 숫자. 나머지가 2인 숫자로 군단을 나누었어요. 괜찮지? 그쵸?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들 중에 누가 들어오든은 중요하지 않아요. 둘다 가능한 거야. 예를 들어서 3의 배수 형태로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로만 구성된 경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나머지 0으로만 구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생각해봐.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려면 여러분들 구성은 뻔해요. 얘네만 3개 고르거나, 얘네만 3개 고르거나, 얘네만 3개 고르거나 또는 하나 고르거나 총 4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괜찮아? 자, 그러면 나머지 0으로만 구성하는 방법은 뭐로만 구성한다고요? 0303, 03, 03으로만 가능해요. 근데 맨 앞은 무조건 3이어야 되니까 얘는 선택권이 없고요. 여기에는 0 또는 3, 여기에는 0 또는 3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몇 가지? 두 가지.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나머지 1로만 구성하는 거. 나머지 1로만 구성을 하려면 누가 오면 돼요? 14가 오거나 14가 오거나 14가 오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14거나 14거나 14니까 2의 세제곱 8. 이래서 중복순열이었던 거야. 그렇구나. 그죠? 자, 나머지가 2인 것으로만. 슝슝슝. 나머지가 2인 것은 2밖에 없잖아. 얘는 무조건 2로 픽스되는 거잖아. 한 가지. 얘도 대단히 여러분 풀이가 간단하지 않아요? 지난 시간 풀이가 나쁘지 않아. 생각보다 있잖아요, 여러분. 경우의 수에서 일일이 세는 거? 그거 괜찮은 방법이에요. 물론, 그거 말고 다른 형태의 방법도 배워둬야지. 발전을 하겠지,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않아? 괜찮은 방법이야. 자, 그러면 네 번째는 하나씩이라고 할게요. 각 분단 하나씩이라고 생각을 할까 봐요. 괜찮아? 그죠? 각 분단에 하나씩 오게 할 거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려질 수 있는 게 어느 게 어떻게 올지를 그 안에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게 어디에 오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얘네는 어디에 오든 다 괜찮거든? 얘가 문제야. 그죠? 그죠? 그래서 케이스를 조금 나눌게요. 여기에 3K가 오고 나머지 1자리, 2자리가 10의 자리랑 1의 자리에 온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순서를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맨 앞에 3K가 오게 되는 경우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맨 앞에 3K가 오게 되는 경우라면 무조건 3이 와야 됩니다. 0은 못 오니까요. 괜찮아? 그러면 여기에 3K 플러스 1이 오게 되면 1, 4 중에 하나가 오면 되고 여기 2가 오면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순서를 바꾸는 게 가능하니까 총몇 가지라고 할수 있어요? 네 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민 걱정하지 마시고요. 맨 앞에 3K가 오는 경우부터 시작했어. 그럼 그 다음은 뭐가 되겠어? 어렵지 않지. 3K 플러스 1이 오는 경우, 그 다음에 맨 앞에 3K 플러스 2가 오는 경우로 말하자면 고민이 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케이스 안에 케이스로 나누시면 돼요. 고민되는 걸 멍하게 보고 있으면 문제가 안 풀려요. 지금 여러분이 고민한 거딱 하나잖아. 0이 맨 앞에 올수 없는데, 그러면 0이 맨 앞에 오는 경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케이스 나눠주시면 되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러면 3K 플러스 1이 맨 앞에 오게 되면 1 또는 4가 맨 앞에 올 거고, 그 다음에는 3K랑 3K 플러스 2가 순서를 바꿔서 올수 있다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3K랑 3K 플러스 1이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여기에 3K가 올수 있는 건0 또는 3이고요. 여기에 올수 있는 건 2가 되겠지. 이들을 배열하는 방법은 어때? 2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4가지인데, 순서를 바꿔가 있으니까 여기서 8가지. 맞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사실상 이건 뭐가 되는 거냐면, 얘네 둘이 순서만 바꾸는 거니까 똑같이 8가지예요. 그래서 총몇 가지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20가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모친 거 볼게요. 2 더하기 8 더하기 1 하시고,

0: 여기에 20가지까지 누가 일하고 했어?
1: 누가 이라 그랬어? 그죠? 내가 이라 그랬겠지. 여기. 고치고 할게요, 여러분. 2 곱하기 2가 되어서 4여야 합니다. 누가 이라 그랬어요? 어? 아, 이런 거할때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민망하지 않았는데 약간 코잔득에 땀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 여기 보시면 03, 03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에서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실수하지 말라고. 제가 알아서 이런 실수를 원래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옛날부터 하는 선생님들의 그 멘트입니다. 집중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어쨌든. 4, 8, 1, 20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가지라고 하시면 되죠. 근데 느낌이 오지 않아? 오, 그, 지난 시간에 했던 풀이보다 얘가 뭐 대단히, 대단히 작지 않아요. 풀이의 양이. 그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하나만 더해보자면, 그냥 풀이를 한 다음에 여러분이 걱정되는 그것만 제외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이 안에 케이스로 나누었지만, 그냥, 0이 없다라고 가정하고 배열하는 방법으로 가봐요. 3K랑 3K 플러스 1이랑 3K 플러스 2랑 누가 맨 앞에 올까? 이 구성을 만드는 방법 몇 가지예요? 3팩토리알. 그쵸? 3팩토리알 6가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여기는 0, 3이 올수 있고, 여기는 1, 4가 올수 있고, 여기는 2가 올수 있어.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곱하기, 한 가지 하니까 네 가지. 전체 경우의 수가 24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뭐만 제외하면 돼? 이게 낫죠? 제외시키는 건 0이 맨 앞에 오는 경우를 제외하면 되겠습니다. 0이 맨 앞에 오게 되면 여기는 1 또는 4, 여기는 2, 두 가지일 거고 여기서 순서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총 4가지를 제외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1로 빼서 20가지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4번 케이스의 계산량을 조금 줄일 수는 있겠죠. 그냥 맨 앞에 0이 오는 것만 문제니까. 다른 건다 괜찮잖아. 그러면 그냥 전체 경우에서 0이 오는 것만 제외를 시키면 되니까요. 그래서 똑같이 20 더하기 4, 8, 1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첫 번째 풀이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약간 수학적인 느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뭐 얘네가 엄청 간단해진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딱두 줄짜리밖에 되지 않는 문제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꽤나 많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라 할까요? 그렇습니다. 넘어가서 쉬운 문제로 위로를 하나 받고 가보도록 할게요. 5번 볼게요. 1, 2, 4, 5, 6, 9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갖고 일렬로 나열을 하는데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지, 그치?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는 만들어 놓고 가요. 나를 위해서. 천의 자리 숫자와, 천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10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에 대해서 뭐라고 조건을 건 거죠? 뭐라고? 합이 10이려면 1, 9, 4, 6, 5, 5도 가능하지. 이거 빼먹었을 것 같은데. 중복을 허락하여이기 때문에. 그러면, 천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10이라는 데서 제가 케이스를 일단 나눠 써볼게요. 아, 이런 건 해야지, 그치? 맨 앞에 1이 오고 9가 오거나,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맨 앞에 4가 오고 6이 오거나,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양 끝에 5가 오는 경우. 이렇게 케이스가 총 5가지네. 물론 이제, 아니겠지만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자. 자, 일단 킵. 그 다음에 100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는 10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가 아닌 숫자가 쓰인대요. 그러면 난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얘네 한 가지랑 얘한 가지 왜일까 여러분? 1000의 자리랑 1의 자리에 쓰인 숫자가 다르면요.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에 쓰는 숫자가 4가지만 가능한 것이고, 여긴 5만 사용했기 때문에 5가지씩 가능하니까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자, 그럼 요거 경우로 한번 해보자고. 맨 앞에 1000의 자리가 1인 경우면, 저기, 1의 자리는 9여야 됩니다. 순서 바꿀 수 있죠. 맨 앞에 4인 경우는 6이 되면서 순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구성하는 방법은 총몇 가지? 4가지가 있고요. 그 4가지마다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1과 9가 지워지면 몇개 남아요? 4개 남죠. 100의 자리에 올수 있는 것도 4가지, 10의 자리에 올수 있는 것도 4가지거든요. 괜찮지? 그래서 4의 제곱 해서 64가지. 선생님, 얘는 19고요. 얘는 46이잖아요.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6개 중에 2개 사용했다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55가 오게 되면 이때는 어때요? 여기에는? 5만 제외한 5가지, 5가지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5 곱하기 5, 25.

끝 둘이 더해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89가 되어줍니다. 가장 간단하게 푸는 풀이. 케이스가 맨 앞이 1, 9인대, 9, 1인대, 4, 6인대, 6, 4인대, 5, 5인대 이렇게 나누면 다섯 가지인데 그 경우의 수에서는 케이스 나누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고민해봐야 되는 건 케이스를 최선을 다해 덜 나누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 문제가 결국은 중복 순열 문제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파이 같은 걸 사용하더냐라는 거지. 서로 다른 네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두 개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 각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생각한 다음에 곱해줬을 뿐입니다. 중복 순열은 사실 그래서 파이라는 기호를 사용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없어. 제가 볼 때. 오케이. 재밌는 6번도 해봅시다. 여러분이 없어 했었을 것 같아서 재밌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 많으면 좀 힘들어요. 모두가 그래요, 여러분. 근데, 말이 많은 문제는 힌트를 남길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과묵한 문제가 안 풀리면 그건 더 문제가 되는데요. 말 많은 문제는 힌트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해결해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문제 길이가 긴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은 다들 있을 수 있어요. 읽는 게 귀찮으니까. 근데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적어도. 알았죠? 자, 10개의 숫자 0, 1, 2, 3, 4, 5, 6, 7, 8, 9에다가 별과 샵이 있습니다. 이 키패드를 사용해서 일단 중요한 건 6자리 비밀번호를 만들 거야. 그럼 이런 거 해놔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여기다 배열을 하는 거야. 별과 샵 중에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해야 돼. 근데 같은 기호를 중복해서 사용할 순 없어. 그러니까 별 하나 있거나 샵 하나 있거나 별샵 있거나네. 그지?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하되 같은 기호를 중복할 순 없으니까 별 하나가 오거나 샵이 하나 오거나 아니면 별과 샵이 둘다 하나씩 쓰였거나 요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규칙 2는요? 아, 좋네. 얘네는 맨앞 또는 맨 뒤에 위치를 해야만 합니다. 같은 숫자는 중복이 가능하구나. 오케이. 예를 들어라는 파트는 뭐냐? 이렇게 말해도 우리가 이해 못했을까봐 문제가 예를 들어주는 거거든요. 이해를 하셨다면 안 읽어도 되는 파트. 자, 만들 수 있는 비밀번호의 개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케이스 끝. 그지 않아? 별만 쓰인 경우. 별이 하나 맨 앞에 오는 경우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 별이 어때? 맨 뒤로도 올수 있으니까 일단 별을 배열하는 방법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 오는 각 자리 숫자들은 총몇 개의 숫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0부터 9까지 10개가 있잖아. 그 10개를 각각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 10까지, 10까지, 10까지, 10까지, 10까지. 10의 5제곱이네. 근데 여러분 그별 대신에 샵이어도 되잖아요. 즉, 1번 케이스는 뭐냐? 문자를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2 할게요. 별 할래? 샵 할래? 그 별이든 샵이든이 맨 앞에 올래? 맨 뒤에 올래? 그리고 나머지 숫자 배열이 됩니다. 끝! 두 번째 케이스는? 밑으로 내려오면 힘드니까 여기다 쓸게요. 별과 샵을 둘다 쓰는 경우. 그럼 어때? 두 가지. 왜? 별, 샵, 자리 바꿔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10의 몇 제곱? 4제곱. 10개, 10개, 10개, 10개니까. 끝! 이게 다예요, 여러분. 둘이 더해만 주면 되겠습니다. 충격적으로 쉽죠? 자, 더하기는 어떻게 할까요? 10의 4제곱으로 묶을 수 있게 얘를 정리하시면 4 곱하기 10, 즉40 곱하기 10의 4제곱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둘이 더할게요. 42 곱하기 10의 4제곱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끝. 근데 보기를 보니까 어때? 어차피 10의 4제곱으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 객관식 보기가 여러분에게 힌트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지금 6번까지 오는 동안에 풀었던 모든 문제 중에 가장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동의해?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중복 순열이라고 하는 게 숫자가 10개인데 10개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된대잖아. 그럼 10의 5제곱, 10의 4제곱 이렇게 쓰이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기호만 어디에 들어갈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죠? 아니,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문제의 길이가 길면 말만 많고 별거 없어요. 제가 어쩌다가 요즘에 어쩌다가 그 현빈님과 손예진님이 나오는

불시착했던 드라마가 있었어, 옛날에. 그분들이 지금은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데, 그 드라마 내가 안 봤었거든요? 그때 그분들이 연애를 하기도 전에 했던 드라마니까. 어쩌다가 그 드라마를 내가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그걸 보면서 거기에 이제 그 현빈님이 한 역할이 되게 말이 별로 없어. 되게 과묵한 역할로 나오거든요. 제가 현빈 되게 좋아해가지고 막이 드라마 저 드라마 봤었는데, 유난히 말이 별로 없는 스타일의 사람이야. 근데 되게 멋있게 나오거든. 그 생각을 했었어. 사람이 약간 말을 줄여야 무게감도 생기고 매력이 생기나 보다. 말을 좀 줄여야 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다시 태어나야죠. 저는 뭐 그럴 거 없으니까. 근데 문제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말이 많으면 생각보다 여러분들 별게 없어요. 근데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4번 같은 문제 두 줄밖에 되지 않은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아예 해낼 방법이 없어. 진짜 차이가 있거든요. 보통 문제가 짧으면 여러분들 쉽다라고 생각하고 길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진짜 고정관념. 그거부터 버려야 확 달라져요. 자, 가디순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디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도 있고 뒷장에 이제 그 최단거리에 대한 것도 있는데 최단거리는 제가 따로 막 언급 없이 편안하게 넘어갈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할 때에는. 일단 같은 것이 있는 순위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요거랑 중복 순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숨 쉬듯이 문제 안에 들어와요. 확률에 가서도 들어오고. 그래서 가디순이 단독으로 나오는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냥 항시 쓰여요, 항시.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걸 배열하는데 아이디어에 되게 집중을 하셔야 돼. 이들을 6개를 배열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배열할 때마다 똑같은 A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 하셔야 되는 방법은 뭐냐? 가디순을 모르던 시절에는 A 3개가 들어갈 자리를 먼저 고르고요. 그러면 A는 고르기만 하면 알아서 배열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남은 C가 들어갈 자리 하나를 고를까요? 이렇게. 그럼 알아서 나머지 B가 들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었어요. 조합과의 연결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파트였다고. 근데 이걸 계산을 정리를 해보니까 봐봐요, 여러분. 3팩토리얼, 3팩토리얼 나누는 거고, 거기다가 3을 곱하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정리하시면 뭐예요? 6팩토리얼을 3팩토리얼과 2팩토리얼로 나누는 꼴이더라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볼게요. 고른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가 있는데, 마치 두 번째 풀이는 다 다른 것으로 생각해볼까? 간주할게요. 다 마치 다른 것으로 간주할게요. 그래야 내가 6개를 6자리에 배열하는 거 6팩토리알이라고 쓸 수가 있잖아. 다 다른 것으로 간주를 하고 배열을 하는 겁니다. 뭐 A, B, A, A, B, C. 이 A들이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배열을 했다라고 쳐봐요. 그럼 그냥 6팩토리알이겠죠? 근데요, 원수열에서도 얘기했어요. 겹치는 경우는 나누어줘야 된다. 잘 생각해보시면 다 다른 것으로 간주했다는 건 이런 거야. A 별, A 샵, A 하트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 그럼 여기에 있는 AAA가 사실상 별, 샵, 하트를 배열할 때마다 다 같은 것들을 내가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한 거잖아요. 즉, 저세 개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야? 3팩토리알. 그 3팩토리알만큼 나는 같은 것인데 다 다른 것으로 치고 배열했으니 나누어줘야 되겠죠. 겹쳐서 세웠잖아요. 그치? 한 만큼으로 나누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비들을 배열하는 것도 이두 가지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다 똑같은 것들을 내가 다 다른 것으로 셌으니까 비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만큼 나누어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끝. 그러니까 뭐냐면 다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배열을 한 다음에 똑같은 것들은 배열하는 방법의 수만큼 내가 겹쳐서 셌잖아. 그래서 나누어 주게 된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근데 우리 교재에도 이런 말들이 있는데, 뭐 n 팩토리알, 그러니까 n 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n이고 p 세 개, q 두개 이런 식으로 있는 거잖아. 그치? 똑같은 것이 세개 있고 두개 있어요. 그러면 이 밑에 분모에 해당하는 숫자의 합이 6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 거기 보면
박스 안에 p팩토리얼 뭐 q팩토리얼로 나누었으니까 p 더하기 q 더하기 점점점점 다 합한 것은 n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번씩 약간 당황을 해요. 3 더하기 2가 왜 6이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c는 하나니까 더하기 1까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런 표현이 이제 개념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수특 때도 그렇고 개념 때도 그랬죠? 집어버리세요. 오히려 여러분 헷갈리게 할수 있으니까 그치? 그냥 우리는 뭐만 조심하면 돼? 다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배열한 다음에 같은 것들을 배열하는 수만큼 나누어 준다. 이게 다예요. 알았죠? 그래서 가디수는 사실 내용보다 문제로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문제를 한 번씩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 유형 3번이나 7번은 좀 쉽고요. 9번이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살릴 건데 지금 잠깐 쉬었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잠깐 쉬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쉬는 시간 잠깐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어떤 세포가 등장을 할지 우리 세포 마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성세포 왜 눈을 감고 있죠? 우리 이성세포의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봤던 그 윤세의 3에 나오는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되게 내향인이라 그러나 사람들을 만나는 걸 되게 힘들어해.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저전력 모드를 사용해서 이성세포만 열심히 그 맷돌을 돌리고 있거든요. 맷돌이 뭐냐면 이제 머리를 회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이성세포가 되게 나른한 표정으로 말해 맨날 아 얘들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맨날 이런 정도야. 의욕 막 있지 않아. 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 힘들다 막 이런 느낌. 그 세포랑 비슷한데? 우리의 이성세포는 그렇지 않은데 굉장히 똑부러지는 친구인데 어쨌든 간에 아니 근데 포크 위에가 어디 갔죠? 포크가 포크 위에 어디 갔어? 포크 위에도 날아갈 만큼 열심히 공부했나 보네.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이성세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항상 너의 옆에 있어. 특히 공부할 때 그쵸? 우리는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 이성세포의 주된 뭐랄까 싸움의 이유가 되는 친구가 감성세포거든요. 나중에 우리도 나올 거지만 이성세포는 항상 차분함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든 이럴 때 뭔가에 흔들리는 마음, 감성세포가 무슨 말을 하든 얘는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 공부할 때 옆에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성세포가 우리한테는 사실상 되게 프라임 세포 마냥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 친구인 거거든요. 이 친구가 지치면 생각을 안 해요. 그 세포 마을에서 보니까 이 친구가 지치잖아? 생각을 안 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돼야 돼. 우린 이성세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감성을 살짝 넣어두고 의지를 다시 키워주셔야 되고. 그래요. 이게 가장 우리가 할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함께 있는 그 이성세포. 근데 좀 힘들어 보이네. 그치? 포크도 좀 날아갔고 눈도 감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약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웃는 것도 약간 웃는 게 아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그치? 공부할 때는 되게 아무것도 아닌 일들 다 즐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성세포가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항상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 공부하려고 딱 앉으면 갑자기 뭐 정리를 하고 싶기도 하고 막 휴대폰 잠깐 봐야 될것 같고 뭐 사실 기다리는 연락도 없으면서 미안? 사실이잖아? 아무튼 그런 것들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성세포한테 힘을 실어주는 멘트를 딱 치고 시작을 하세요. 공부하자. 다 조용히 해. 스스로가. 여러분한테 원래 주인공이 여러분이거든. 그 마을 세포 안에서 우리의 확통 마을 안에서. 그러니까 다른 세포들이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힘내라 이성세포. 초콜릿 하나 입에 딱 넣어주고 다 조용히 해. 이성세포만 힘내. 이러고 시작을 딱 하는 걸로 해요. 나와 얘기하는 거지 뭐. 그쵸? 귀엽네. 어디 갔니, 쟤는? 이거 날아가니까 되게 웃기네요, 여러분. 생각보다.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세포 힘내고 있죠? 문제 풀 거예요. 고! 자, 필수 유형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안경 찌끗 올리는 느낌이지.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3 이하이면 나온 눈의 수를 점수로 얻습니다. 끊으면서 읽으세요. 그냥 읽으시면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1 나오면 눈의 수가 좁아. 좁냐, 어떻게. 자, 눈의 수가 1, 2, 3이면 점수도 어떻게 받아요? 1, 2, 3을 받는 거야.
그죠?

이런 것들을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보든 아니면 써보시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눈의 수가 4 이상이면, 즉 4, 5, 6이 되면 몇 점을 얻는다는 거예요? 0점을 얻는다는 거예요. 됐어? 그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0, 1, 2, 3점이 있는 거고요. 자,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 D라고 할 겁니다. 얻은 내 점수의 합이 4가 된대. 합이 4가 되는 모든 순서쌍의 개수입니다. 모든 순서쌍의 개수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면 뭐부터 하셔야 되느냐? 점수부터 생각해 보자.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난 지금 점수만 먼저 생각할 건데, 눈의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지? 눈의 수에 대한 거를 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점수부터 생각해 보자. 점수 어떻게 되면 합이 4가 될수 있을까? 1, 2, 3, 0을 이용하신다면. 3점이 최대점이잖아. 최대점부터 이용하세요, 항상. 3점이 있다면 1점, 0점, 0점을 받아야 될 것이고. 맞아? 그 다음에. 3점이 있으면 더 이상 안 되지. 2점이 있다면 최대가 2점, 0점, 0점일 수 있고, 2점, 1점, 1점, 0점일 수 있고, 마지막은 뭘까? 위에다 써야지. 1점, 1점, 1점, 1점일 수 있겠죠. 요렇게 딱 점수 구성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우리는 뭐 눈의 수에 대한 배열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맞아.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그러면 사실상 얘는 어렵지 않은 게 이건 어때? 1점, 1점, 1점, 1점은 사실상 점수가 곧 눈의 수의 구성이에요. 1, 1, 1, 1.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한 가지야. 여기서부터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점수를 어떻게 내가 지금 보시면 차례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순서를 고려하셔야 돼요. 첫 번째 눈, 두 번째 눈, 세 번째 눈, 네 번째 눈이기 때문에 순서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순서쌍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그냥 고정관념으로 1과 3을 뽑았잖아. 그러니까 1, 3 뽑으나 3, 1 뽑으나 아니야. 순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 눈, 두 번째 눈 이러니까. 그러면 점수가 3, 1, 0, 0으로 구성이 되었다면 그걸 먼저 배열해보고 거기에 0의 경우에는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마지막에 고려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럼 3, 1, 0, 0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4개를 배열하는데, 0, 0 같은 것이 있죠? 이펙토리알로 나눠. 이렇게 가디순이 들어가는 거예요. 되었어? 3, 1, 0, 0인지, 0, 3, 1, 4, 뭐, 1, 0인지, 요런 배열을 먼저 했어.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뭐 하라 그랬지? 배열이 되고 나면, 그0 자리에는 4가 올까, 5가 올까, 6이 올까? 세 가지. 여기 0 자리에는 4가 올까, 5가 올까, 6이 올까, 세 가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가디순과 중복순열이 섞여서 나오게 된 겁니다. 괜찮아요? 요렇게. 그럼 얘는 12 곱하기 9하니까 108이 되겠죠. 일단 킵. 1이랑 더해야 돼. 자, 여기는요. 이들을 먼저 배열해 볼까? 4개를 배열하는데 2팩, 2팩. 같은 것, 같은 것이니까. 그걸 먼저 구성을 먼저 배열했습니다. 그 다음에 0이 들어오는 자리에는 4 올까, 5 올까, 6 올까를 골라야 되겠죠? 또 3. 또3 곱하겠죠. 그래서 또 3의 제곱이 곱해집니다. 9 곱하기 6, 54. 마지막은? 이거 배열하는 방법은? 4팩토리아를 1, 1 같은 것으로 나눠주는 12가지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0은 4일까, 5일까, 6일까 눈을 결정하는 3가지까지 들어가 주겠죠. 12 곱하기 3 하니까 36, 요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0. 1. 정답은 199가 되어 주겠네요. 괜찮아? 난 이런 문제가 오히려 어렵다고 생각을 해. 은근 헷갈려요. 자. 지금 선생님은 점수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물어본 건 눈의 수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0은 하나 더 있는 게 점수가 0이 나왔을 때는 눈이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어요. 4가 올지 5가 올지 6이 올지 또 마지막에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눈이 4가 올지 5가 올지 6이 올지 즉 0이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그것의 배열까지 그 구성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점수 배열이 나온다면 얘는 어차피 눈의 수니까 이걸 어떻게 구성할지부터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치? 배열하는 거에 대해서. 4팩토리아를 2팩토리아로 나누고. 여기는 같은 것, 같은 것.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고. 괜찮아? 이거 수능 6월 모평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거.

사람한테도 4점인 이유가 있지. 풀이가 길어요? 아니야. 근데 헷갈리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밑에 거는 오히려 좀 편안할 거예요. 왜? 그 카드가 그려져 있으면 좀 쉽던데? 말도 안 되는 선입견. 아, 카드가 그려져 있으면 아, 좀 쉽던데? 그냥 그렇던데? 진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알았죠? 자, 숫자가 1이 적혀 있는 카드가 두 장, 2가 적혀 있는 거, 세 장, 3이 적혀 있는 거, 한 장. 여기까지는 별로 필요 없는 멘트. 우리 입장에서. 그지 않아? 아, 뭐 그렇구나. 자, 6장의 카드를 모두 일렬로 나열을 할 겁니다. 오른쪽 끝에는 짝수가 적혀 있대. 오호, 그렇군요. 그래? 그럼 무조건. 무조건 2잖아.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2. 자, 이 셋 중에 어떤 이 카드를 쓸까요? 그런 질문이 어딨어요. 똑같은 카드인데. 아무거나 쓰세요. 됐어?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냐면, 1, 1, 2, 2, 3을 배열하시면 됩니다. 맨 앞에 못 오거나 하는 거 없죠. 0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쉽잖아. 끝났어요. 정답은. 다섯 개를 배열할 건데, 같은 것. 1을 배열할 때마다 겹쳤고요. 2를 배열할 때마다 두 개씩이니까 겹쳤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돼요. 정답은. 잘 봐. 이거 계산 잘해야 돼. 5, 4, 3, 2가 지워졌고요. 2 하나 더 지우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30 됩니다. 은근 그 팩토리얼 계산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실수해 버리면 이건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되는 포인트들이더라고. 괜찮아요? 그죠? 근데 내 말이 맞잖아. 카드 있으면 쉽던데. 근데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뜻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내가 문제를 무시하고 시작하잖아? 그러면 좀잘 풀리지 않아요? 아,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이러면 잘못 푸는데, 아, 쉽던데? 이러고 생각하잖아? 그럼 진짜 문제가 좀 쉬워지더라고요. 진짜 그,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이거 진짜 맞는 말 같아. 그죠? 여러분들도 말도 안 되는 저의 이 엉터리 이야기를 한번 슬쩍 믿어봐요. 카드 나오면 쉽던데? 알았죠? 자, 8번으로 가볼게요. 저기. 일렉트릭입니다. 이것을 모두 일렬로 나열할 때 양끝에 같은 문자가 오도록 한대요. 세상에나 쉽네. 근데 이거는 배열과 그 구성이 잘 보이도록 다시 써주는 게 좋거든요. E가 두개 똑같은 게 있고, C가 두개 똑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거 없죠? L, T, R, I 순서대로 써놓을게요. 이걸 배열할 건데 양끝에는 같은 문자가 온다라고 한다 하면 양끝에 E가 오는 경우 양끝에 C가 오는 경우겠죠. 양끝에 E가 오게 되면 슉 이렇게 되겠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건 이들에 대한 배열입니다. 배열하는 방법에서 몇 가지? 6개를 배열하는데 CC만 겹치죠? 이렇게 끝. 근데 여러분, EE가 아니고 CC여도 방법의 수가 어떻겠어? 똑같겠지. 왜냐하면 CC 대신에 EE, LT, R, I가 되니까 똑같잖아요. 그죠? E도 두 개고 C도 두 개다 보니까. 그러면 각각 계산하느니 그냥 곱하기 2 해버리면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해질 거다라는 이야기죠. 괜찮아요? 5의 6팩토리얼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720이 되겠죠. 어쩐지 굉장히 쉽고 신나지는 느낌을 느끼죠? 어쩔 수 없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이렇게 가잖아. 근데 저의 개인적으로 얘네가 자주 나와. 24. 난 항상 얘를 기준으로 120, 72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자, 8번까지 어쩐지 즐거운 문제들이 계속 오고, 아, 완성이 좀할 만한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기 쉬울 때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9번. 지금 안풀 거예요. 왜냐? 항상 수업이 끝날 때에는 기분이 좋게 끝나야 되거든. 기분이 나쁘게 끝낼 수는 없어. 그래서 9번은 제가 다음 시간에 풀 겁니다. 내용을 봐도 알겠지만, 오, 생각보다 길어요. 그쵸? 그래서 9번은 킵해두겠습니다. 우리는 뒤에 살짝 하고 다음 시간에 약간 그 시작할 때 의욕 충만한 신나는 마음에서 9번을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일로 오세요. 기념세포의 참견. 우리 가디슨의 그또 주인공이라 할수 있는 친구 하나 더 만나고 갈까 봐요. 근데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아, 최단거리가 대체 왜 가디슨이

되었는가부터 되게 매력적인 요소예요. 이게 왜 나오게 됐는가, 나를 왜 힘들게 하는가, 아우, 화가 나는데 이거 하지 마시고. 쇠단거리라는 게 가장 간단한 바둑무늬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거리를 물어봐. A부터 B까지 가는 최단거리. 그럼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띠리리리리리리리 이거 해야 되잖아. 근데 그 경우의 수를 셀때 가장 중요한 게 겹쳐서 세지 말고요. 빠짐없이 세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막무가내로 세면은 무조건 겹쳐서 또는 빠지면서 세게 되는 게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막 일일이 하나하나 케이스를 나누면서 세려니까 힘들어. 여기서 굉장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A부터 B까지 가려면 사실상 오른쪽으로 3번, 위로 2번 움직였지. 오, 오, 오, 위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화살표를 갖고 와서 이것을 배열한 다로 아이디어를 바꾼 거예요. 수학 이 소름 돋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파지티브야. 이건 소름 돋는다의 의미가. 이러한 복잡해 보이는 상황을 내가 최대한 단순화시킬 때 여러분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느껴야 되는 거거든. 하나하나 하려고 하다가, 아니. 단순화해봐. 길은 됐고, 내가 하는 일은 오른쪽으로 세 번, 위로 두번 가면 돼. 오른쪽으로 세 번, 위로 두 번을 어떻게 갈지만 결정할까? 이렇게 배열하는 걸로 바꾸면. 엄청 간단하게 어때요? 다섯 개를 배열하는데, 오른쪽으로 세번 가는 3팩토리얼, 겹쳐서 셌으니까 두 번, 2팩토리얼. 끝!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최단거리가 가디순 파트로 오게 된 겁니다. 실제로 출제의 그 빈도를 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잡한 상황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가디순을 활용해서 푸는 최단거리 문제가 출제 빈도는 더 높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조금 더 복잡한 상황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건 제가 문제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필수유형 4번이라든지 아니면 10번이라든지는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최단거리만 활용을 하는 문제로 등장을 했고요. 오늘은 요두 문제를 마무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얼마나 쉬운가? 근데 여러분들 부모야. 얼마나 고마워. 그죠? 그 9월 모의고사라든지 수능이라든지 우리 마음이 더 힘든 상황일 때 얘네가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얘네가 3점짜리로 등장을 했다. 100% 엄청 쉬운 문제라는 뜻입니다. 자, 볼게요.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거야. 그럼 실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길은 발로 그려서 미안해요. 손으로 그린 거야, 근데 사실. 이렇게만 있는 거죠. 이런 길들은 어때요, 사실? 무의미한 길들이에요. 그 길만 바라보면 돼, 사실. 그죠? 자, 근데 A에서 P를 지나 B로 가는 최단거리잖아요. 최단거리라는 말이 없으면 큰일 나. 최단거리란 말이 없으면 오른쪽 위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도 갈수 있기 때문에 그건 못 구하잖아요. 그죠? 자, A에서 P를 지나 B로 가자.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을 먼저 구하고, P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을 구한 다음에 곱할 겁니다. 왜 곱해요? 항상 생각해. A에서 P까지 가는 길을 결정하고, and, P에서 B로 가는 길도 결정해야 한 경우를 완성할 때 우리는 곱합니다. 곱의 법칙의 가장 기본이 이거였어요. A에서 B를 지나 C로 간다라고 하면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 B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을 구한 다음에 곱했죠. 왜? A에서 B로 가는 길도 고르고 B에서 C로 가는 길도 골라야 내가 한 경우를 완성하죠. 이럴 때 우리는 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까지 가는 방법을 먼저 구한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방법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은 잘 봐요. 단순화 작업하는 거야. 오른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오른쪽으로 세번 움직이고 위로 한 번입니다. 즉, A에서 P로 가는 건 뭐냐면 5, 5, 5, 위를 배열하는 거예요. 위로 하나, 둘, 셋, 네번 중에 어디에 갈래? 네 가지. 이렇게 하면 돼. 4팩을 물론 3팩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치, 요거긴 한데 굳이 가디순을 적용할 필요도 없을 만큼 봐요. 위로 가는 길이 이거지. 하나, 둘, 셋, 넷 중에 아무 길이나 하나만 타고 올라가면 나머진 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네 가지예요. 뭐 어려울 것도 없어. P에서 B로 가는 방법은 띠리리로 갈까, 요리 갈까? 두 가지. 끝. 그래서 이대로 곱한다고. 그 정답 뭐예요? 8가지.

6번이에요. 즉, 오, 오, 아, 아를 배열하는 거야. 네 개를 배열하는데, 같은 것, 같은 것. 이펙토리알, 이펙토리알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에서 P로 가는 방법 몇 가지예요? 6가지. 굉장히 좋군. P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오, 오, 오, 아, 아, 아. 됐어? 오, 오, 오, 아, 아, 아가 됩니다. 6개 중에서 6개를 배열하는데, 같은 것 3개 배열할 때마다, 같은 것 3개 배열할 때마다 겹쳐서 세워졌으니까 나누어 줘야지.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20이요. 선생님, 이거 왜 계산 잘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6개 중에서 오른쪽으로 갈 3개를 고르는 63과 같은 계산법이거든요. 63, 조합의 수는 이제 문제 안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외우게 되는 것들이 있어. 근데 외워서 좋을 건 딱히 없고요. 외워지는 거지. 안 되고 약분하면 돼요, 여러분. 금세 풀어. 이렇게 해도 20인 거. 절대 당황할 필요 없어요. 둘이 곱합니다. 정답 얼마? 120. 아, 실제로 이렇게 간단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출제되는 것도 많아. 근데 11번, 12번 보시면, 생각보다, 오, 그쵸.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9번, 11번, 12번 이렇게 지나오면서 여러분들 좀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제가 치우고, 그 다음 단원으로, 그 다음 내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 자, 가디순, 중복순열 지나왔어요. 원순열도 물론 있었지만, 관통하는 한마디는 일단 각각을 배열하는 것이고, 각자리에 들어가는 경우들을 각각 구해서 곱의법칙 활용을 하는 것들, 줄 세우기 이런 것들이 있고, 겹쳐서 세워지는 것들을 나누어 준다라는 공통점을 원순열과 같이 가져가거든요. 가디순에서도 배열하면서 겹쳐서 세워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나누어 주는 것만 체크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은 쉬워. 그것까지 가는데 알맹이까지 가기 위한 문제 풀이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게 어려운 문제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오늘 문제도요. 복습 철저히 잘 하고 오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0: 것 같아요. 감정은 여러 작용이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기질과 성격, 감정을 제대로 관찰해 본 적 있으세요? 상대와 관계를 한다는 일은 이렇게 존중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인간관계가 소통력이 가족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형사고 현재는 글 쓰는 작가 박미옥입니다. 저는 강력 형사로 살면서 특이하게도 프로파일링 팀장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 경찰서에 특이사건이 발생하면 출동해서 해결하는, 근데 그때 시간은 24시간 대기 365일을요. 하지만 그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직함은 행동분석팀장이라는 말이었는데요. 우리가 프로파일링 하는 업무가 행동분석이라는 말입니다. 일상적으로는 31개 경찰서에서 이상 범죄자가 잡히면 가서 면담을 합니다. 왜 범죄를 했는지, 어린 날에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억이 본인한테 어떤 감정을 만들었는지 데이터를 모으면서 범죄 심리가 분석이 가능하게끔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사건이나 특이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잡히지 않는 범인의 심리적 흔적을 찾아서 분석하고 범인을 추정하는 일, 우리가 이제 이것을 프로파일링이라고 하죠. 저는 그때 그 일을 하면서 범인을 잘 잡는 형사에서 고민할 줄 아는 형사, 사람에 대해서 질문할 줄 아는 형사가 된 것 같고요. 기질보다 후천적 성격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봤고요. 인간의 감정과 욕망을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사람 안에 희망해야 되는구나를 동시에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사 30년 하는 동안에 저 타자기로 시작했거든요. 25만 원짜리 전동타 만났을 때 기뻤습니다. 96년도에 386PC 제 돈으로 사서 사용했습니다. 정말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고전 범죄도 경험했고, 1990년도에 PC통신, 그 아날로그적인 그 시작에서부터 2000년대 초고속 이제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2009년에서 2011년도 사이에 이제 손에 쥐는 이 스마트폰, 그리고 무선 인터넷이 우리 환경을 완전히 바꿉니다. 범죄는 어떨 것 같습니까? 범죄도 함께 진화되었습니다.
1: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0: 학연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그 변화를 따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사람을 사귀고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 그게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접촉 방식이 어느 정도로 달라졌냐면요. 예전의 범죄는 사람을 꼭 직접 만나야 했어요. 근데 이제는 만나지 않아도 돼요. 익명성을 갖고도 만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분노형 범죄도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AI 시절에도 프로파일러가 그 역할이 필요한지 물어요. 그리고 로봇캅이 등장하면 경찰관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겠냐는 질문까지 합니다. 경찰관은 힘만 세면 되는 줄 아시는 거 아니죠? AI가 데이터와 지식은 말하지만 현장의 맥락, 인간의 깊은 마음,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역동성을 매번 순간순간 읽고 현실적으로 해결해주는 일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것까지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그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는 마음의 마음, 아니 인간의 마음, 감정 1%가 순간을 다 차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일은 인간이 해결해야 해요. 순간순간 판단하고 행동하고 현장의 맥락을 읽으면서 해결해야 가능한 것이지, 정말 1 더하기 1은 1이다, 0 더하기 1은 0이다, 이걸로는 안 되죠. 인간과 인간 간의 협상력이 더 중요할 때도 있다는 걸 현장에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겪은 강력 현장은 주로 인간의 감정 문제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더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에게 왜 범죄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억울했대요. 화가 났대요. 내가 무시당했대요. 멸시 받았대요. 근데 과연 이 말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자기 표현일까요? 깊이 들여다보잖아요.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합리화이고 자기 감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범인이 사랑해달라고 말할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헤어질 결심을 해라. 왜? 상대의 마음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남탓하는 경향의 비급함이나 나약함이 깊은 왜곡을 갖고 와서 나에게 감정을 만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정욕구가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죠. 그리고 존재가치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싶어요. 편리한 걸 원하고 불편한 건 싫고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다 보니 비대면이 가능한 사회가 되면서 인터넷 세상이 그 안에서 노는 게 편안하게 느껴져요. 특히 AI는 너무 친절하지 않아요? 답도 금방 돌아와요, 그죠?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점점 인간관계나 현실에서 공감하는 능력, 인내하는 힘, 적응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넘치는 정보를 막상 현실에 적응해 보려니까 어떠세요? 버겁죠. 경쟁사회, 넘치는 정보, 가치 부재, 근데 나는 고통스러워. 사회에 분노하게 되고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본인을 숨기는 일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이 감정을 다루지 못해서 슬픈 일을 겪었는데요. 감정은 여러 작용이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기질과 성격, 감정을 제대로 관찰해 본 적 있으세요? 나는 주감정이 뭐다?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다. 나는 슬픔이 많은 사람이다.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감정을 직면해 본 적이 잘 없습니다. 한 번은 기질적으로 불안이 많은 남학생이 저희 집 서재에 왔는데 다락방에 올라갔다가 매트리스를 보고 겁이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내려온 거예요. 그 친구의 말과 그 모습을 보고 아, 이 친구가 정말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친구구나.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함과 예민함으로 인해서 친구를 때린 적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된 이야기까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때렸냐고. 어쩌다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냐고. 그랬더니 아, 기분 나쁘게 친구가 째려봤어요. 날 왜 쳐다보냐고 때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피해 학생이 저항한다는 것이 가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손가락 마디 절단까지 간 상황이 발생했어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고 가해 학생은 전학 처분까지 받았어요. 이 이야기를 어머님은 곁에서 진지하게 듣고 있었고 내 아이가 불안이 많고 스트레스에 시의 노출되는 아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근데 이 친구 또한도 예민한 만큼이나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아이였어요. 대화 중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피해 학생이 자신을 째려본 것이 아닐 수도 있나요? 라고 나한테 되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프로파일링 시절에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나라의 상황이 힘들어서 폭력 가해자가 되는 사람도 있더라. 스트레스가 많아서 오늘 한 사람만 걸려라 라고 하는 범죄 동기도 있더라.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봐라. 타인이 굳이 나를 심각하게 째려볼 이유가 있는지 그냥 쳐다보는 경우도 있다. 순간의 기분에 느끼는 상황이 정말 기분 나빴을 수도 있다. 전후 맥락을 생각해서 상황을 판단해야 된다. 그랬더니 정말 이 친구가 고맙게도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수긍했어요. 그리고 이 엄마와 이 아들은 그 시간 이후에 여유 있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어머니와 가해자 어머니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사과를 했고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했습니다. 철학에 인간은 완벽하지 않대요. 온전할 수 없대요. 그래서 혼자 살 수 없대요. 그런데 이렇게 학창시절에 내가 친구를 제대로 사귀기도 전에 내가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그리고 내가 친구의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너무나 아픈 기억이고 너무나 큰 트라우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는 인간의 기질, 성격, 감정이 매우 밀접하게 작용합니다. 저는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매번 이 상황들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어떤 공간에서 일을 겪는지에 따라 참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친구의 마음에, 피해자의 마음에, 인생에 독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아침 시간에 병원에 강도가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갔습니다. 치과 병원에 20대 남자가 경찰관을 보고 소화기를 들고 막 속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부분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저항하려고? 도망치려고? 아니면 현실에 화가 나서 묻지마 범죄를 하려고 나왔을까요? 근데 근거를 하고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우리가 그 이야기 듣고 정말 어이없었잖아요. 이 친구는 평상시에 밖으로 나가는 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오랫동안 게임에 빠져 살았어요. 이날도 아침인지 저녁인지 구분 못하고 밖에 나갔어요. 병원을 봤는데 해필이면 이게 치과 병원이라 여러 가지 기계가 있잖아요. 가상 공간으로 보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 출근한 사람들이 막 움직이니까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보인 거예요. 이 순간부터 게임 모드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본인이 대상자를 물색하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총을 든 경찰관이 온 거예요. 멋진 캐릭터가 등장한 거지. 저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총을 든 경찰관 캐릭터를 제압하기 위해서 소화전을 뿌린 거예요. 이 이야기 정도 들으니까 게임 중독자 범죄였구나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 근데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게임에 대해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게 벌써 2000년 초예요. 단순히 현상과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우리 좀 진짜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게임을 하면 몬스터를 잡거나 레벨을 올리면 이 뇌의 쾌락 중추신경에 도파민이 형성되면서 마음에 훨씬 빠른 보상과 반복이 온대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 어떠세요? 이 전전두엽 여기 아직 덜 자랐어요. 자라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전전두엽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충동조절이나 이성적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사람을 보고 어른들이 그랬어요. 야, 뚜껑이 열렸다마. 성인보다 청소년이 게임에 즉각적인 유혹과 자극을 받는 이유가 이 이유에서 오는 겁니다. 아직 전전두엽이 자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세요. 현실 세계에서 학업이나 직무 성과가 낮아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요. 노력하는 대로 적각 레벨이 올라가고 계급의 성과가 눈에 보이는 이 게임의 세계, 그곳으로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성취감을 채우는 순간에 스트레스 조절이 되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쉬운 위로를 거부하실 분 계세요? 그러니 중독도 쉬워요. 현실에서 외로움을 느끼다 보니까 또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게임 속 길드나 커뮤니티에서 그 강하게 느끼는 연대감과 소속감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 게임을 못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가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자 이거 아닙니다. AI에게 질문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신속한 답변과 내 위주의 알고리즘, 릴스 등에 익숙해지는 사이에 우리가 인간관계의 경험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감각과 감정이 단순해지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까지 여파가 가냐면 삶을 살려는 지구력도 죽고요. 인내력과 적응력을 잃어가요. 이렇게 경험이 실종하는 이 시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결핍, 부족, 상처를 낳은

0: 안고 태어나서 자라면서 가족 외에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고 현실을 겪어야만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과 자주 대면하고 부딪히면서 서로를 알아갈 때 삶의 생명력도 생기고 더 단단한 내가 되어 간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범죄 현장에서 대면 시대에서 비대면 시대로 넘어오면서 느끼는 위기가 이런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와 감정 상태를 알아채지 못하고 다듬어주지 못하는 사이에 더구나 실패자, 패배자의 마음이 보태지잖아요. 사회를 향해서 엄청난 분노를 표현하는 잔인한 범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길거리에 나타난 묻지 뭐, 범죄를 갖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강연에 가면 부모님과 밀당 잘하라고 합니다. 부모님과 가장 가깝다 보니까 진짜 날것 같은 감정도 자주 드러내잖아요. 건강한 겁니다, 그거. 생각이 다르면 다툼도 잦아지죠. 결국 가장 내 편인 그 세상에서 밀고 당기는 힘을 배우지 못하면 세상 나가서도 사람들과의 소통, 감정 다루는 방법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인간관계가 소통력이 가족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상대와 관계를 한다는 일은 이렇게 존중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나만 힘들고 버거운 게 아니에요. 타인도 다 버거워요. 본래 세상은 이렇게 알아가는 사이에 소통이 되는 겁니다. 나에 대한 존중, 상대에 대한 배려가 함께할 때, 내가 받고 싶은 대접, 그 대접을 내가 타인한테 할수 있을 때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 내 제자들한테 정말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었던 공부하고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건 우리 사이에 통하는 진심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그 편지를 소개하면서 절대 울지 않으리라 막 결심을 했는데 결국에는 강의 중에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울어버렸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밟고 있는 그곳이 학교 아니든 학교 밖이든 정말 상관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적적이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기출의 미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몇 번째 시간? 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주장을 찾는 시간. 맞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야, 문제가 있으니까 풀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이 유형은 이런 유형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내가 뭘 찾아야 되고 그 찾은 걸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확실한 목적의식과 그 실천을 하는 그 과정, 프로세스를 다 한 단계씩 밟으셔야 극대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인사말은 요거예요. 우리말이에요, 오늘은. 자, 행운의 시작점. 여러분들 왜 다 우리 행운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행운의 여신이 나를 향해서 미소 짓게. 그렇게 하고 싶잖아? 행운의 시작점은 뭘까? 좋은 일이 생기게 하려면 여러분들의 대박 기원을 하려면

일단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행운의 시작점은 그럼 뭘까? 노력? 노력도 좋지. 근데 실천입니다. 많은 경우에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말로 혹은 말로만 그냥 하거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나 점수 1등급 꼭 확실한 영어 1등급 맞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꼭 어려운 문제를 잘 해놔야만 1등급을 맞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게 중요하기는 하죠. 하지만 기본이 되는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지 않으면 위까지 탄탄하게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확실하게 단서 찾아서 중심 내용을 꽉 잡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준비가 됐냐고 물어보는 건 단서도 찾았나? 라고 물어보는 건데, 좋아, 좋습니다. 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면서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핵심 소재가 뭔지, 그리고 주제문은 뭔지, 어떤 부분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서 주제문으로 찾았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반부보다는 후반부, 그래, 후반에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읽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니뭐니 해도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 주인공에 대한 언급은 반드시 선택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눈에 빤히 보이는 소재인 경우에는 1번부터 5번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소재에 대한 방향을 찾으셔야 되겠죠. A라는 소재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인지 부정적인 방향인지, 긍정이라면 어떤 부분에서의 긍정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렇게 좀더 좁혀 나가시는 방향으로 한번 문제 오늘도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인 7번도 핵심 소재와 주제문 찾았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도 찾았거든요. 일단 create and build culture에 관련된 겁니다. 뭘 만들고 무엇을 구축한다고요? 문화를 만들고 문화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는 지문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주제문은 어디 있어요? 주제문은 여기에 있죠. 물론 그 후반부에 it is critical to 뭐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하다라는 critical 이런 형용사가 나오기는 했어. 근데 이 내용과 조금 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요약된 버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요약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 플러스 이 부분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꼭 나와줘야 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일단 핵심 소재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으니 문화를 향해 있고 그 문화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맞아요. Have a playbook. Playbook이라는 걸 가져야 된다. 그 플레이북이 하는 역할이 바로 뭔데? Your culture, transform your culture into action. 그리고 and turn your values into winning behaviors. 하게 만드는 게 바로 플레이북의 역할이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문제를 푸셨으면 아실 텐데. 그제? 핵심을 콕콕 집어서 선생님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한번 읽으면서 앞에 부분부터 볼게요. Values alone, 가치만으로는요. Do not create and build culture. 문화를 만들어내고 문화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하진 않습니다. 가치관 혹은 가치만으로 어떤 문화를 만들어서 창조해서 그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치 하나만으로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문화를 구축하고 만드는데 가치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좀더 보겠습니다. Living your values only some of the time. 일부의 시간만 여러분들의 가치로 사는 것. 즉, 가치가 중요하긴 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가치가 중요한 것 같은데, 가치만으로는 문화를 만들 수가 없다고 얘기했으니, 그냥,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가치로 사는 것, 그 가치대로 사는 것은 does not contribute to, 어디에 기여를 할 수는 없어요. 기여하진 못해요. Th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culture. 문화를 만들어내고 문화를 유지하는 데는 기여할 수 없어요. 기여하지 못합니다. 같은 이야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대로 어느 정도 생활을 하는 거 그럴 수는 있지만 그 가치대로 생활한다고 해서 문화를 만들어내고 문화를 유지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일단은 문화를 culture를 창조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구축해 나가는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일단 1차적으로 뭐는 필요하나? value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value만으로는, only value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가면 될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로 무언가가 더 나와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게 무엇인지 찾으면 될

것 같아요. Changing values into behaviors. 가치를 어떤 행동으로 만드는 일, 가치를 실천하는 일. 이것은 is only half the battle. 바로 전투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전투라는 건 해야 할 과업이잖아요. 뭔가 내가 전장에 나가서 뭔가를 이뤄야 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문장이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내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어떤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것, 가치를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건 필요하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 뭔가를 더 해야 된다. 그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걸 한번 찾아볼까요? 볼게요. Certainly, 물론요. This i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이것은 옳은 방향으로 가는 하나의 발판이기는 합니다. 하나의 스텝이기는 해요. 나아가는 발자국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이것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그것에 대한 하나의 발걸음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those behaviors, 그렇게 가치로 만들어진, 가치가 행동으로 만들어진 그런 행동들은 must then, 그렇게 한 다음, 즉 방향을 그렇게 잘 만든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must be shared, 공유가 돼야 되고 and distributed, 어떻게? 배포가 돼야 됩니다. widely throughout the organization. 그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그 조직 있잖아요. 단체. 단체 전반, 아주 폭넓은 전반에 그것이 쭉 다 배부가 되어야 돼요. 즉, 어떤 일부의 조그마한 그 단체 안에서 그 가치를 실천하거나 개인이 실천한다고 해서 그게 문화로 만들어지고 문화로 발전돼서 안정적으로 문화가 구축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화를 어떻게 충분히 공유를 하고 널리까지 배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와 함께? Along with a clear and concise description of what is expected. 무엇이 기대되어지는지, 기대되어지는 그 바에 대해서 분명하고 concise라고 하면 간결한이란 뜻이에요. 간결하고도, 장황한 거 말고 간결하고도 그리고 분명한 description, 설명과 함께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런 지침, 분명한 지침, 이런 것들과 함께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 공유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배부가 돼야 돼요. 배포가 돼야 돼요. 아주 폭넓게 배포가 돼야 돼요. 뭐와 함께? 예, 여기에 and, 그리고 뭐와 함께? 설명과 함께요. 간결하면서도 분명한 설명과 함께 배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지침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추상적인 그런 가치관뿐만 아니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배부가 되는 것. 그래야 뭐가 만들어진다? 문화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구축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알아들었죠? 그죠? 자, 그럼 볼게요. It is crucial.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To have. 이 to 가져오진 줘. 뭐 하는 게 중요해?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specific behaviors. 특정한 행동에 대한 representation, 표현. 그 표현이라는 게 뭐겠어? description이 되겠죠? 자, 표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특정한 행동은 바로 뭔데? Leaders and all people, managers can use to coach their people. 그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 혹은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분명한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을 시각적으로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침서 같은 것들이 딱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들의 사람들, 그 조직의 사람들을 코칭하기 위해서, 지도하고 안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Visual representation. 그 설명이라는 게 바로 시각적인 표현이 필요하다. 뭐 문서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확실하게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가치도 중요하나? 하지만 가치만으로 그것은 불충분하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게 우선은 핵심일 겁니다. 그럼 선택지는 바로 이 내용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볼게요. Just like, 뭐와 마찬가지로 a sports team has a playbook. 스포츠 팀이 플레이북을 가진 것처럼요. 플레이북은 뭘, 어떤 것을 플레이북이라고 할까? With specific plays designed to help them perform well and win. 그 선수들로 하여금, 그 스포츠 팀을 구성하는 그 선수들로 하여금 perform well, 경기를 잘 수행하고 이길 수 있게끔 도와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그 특정한 플레이를 가진 어떠한 동작들, 이런 경기를 알려줄 수 있는 구체적인 이런
지침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플레이북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포츠팀의 비유를 했어요. 어떤 스포츠팀도 중요한 가치가 있겠죠. 근데 그 가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수행하고 이길 수 있는지, 우승할 수 있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 경기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보여주는 그 플레이북이 있는 것처럼요. Your company, 여러분들의 회사도요, should have a playbook. 플레이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뭘 갖추고 있는? With the key shifts. 주요한 핵심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플레이북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뭐 하는데 필요되어지는데? Needed to transform your culture into 여러분들의 그 문화를 action, 행동으로 바꿔주고 and turn your values, 여러분들의 그 가치를 into winning behaviors, 이길 수 있는, 뭔가 해낼 수 있고 일어나갈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Playbook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가 필요하다? Playbook. 분명한 지침이나 안내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괜찮아요? 네, 그러면 Playbook의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 꼭 들어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Playbook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가치관만으로는 어렵다고 얘기했죠? 가치를 정립해야 된다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조직 문화가 공유되기 위해서, 공유해야 된다고는 이야기했는데, 공유되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자발적인 행동은 없었죠? 자, 조직의 핵심 가치, key shift, 핵심 가치, 핵심적인 변화, 이런 변화를 가치 실현을 위해서 구성원 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 아, 답인 줄 알았대. 아니야. 그죠? 의사소통 나오지 않았어. 조직 문화 형성에는, 문화 형성 좋습니다. 일단, 문화를 형성하고 구축하기 위해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치를 반영하는 행동을 공유하기 위한 뭐를? 분명한, 가시적이고 명시적인 뭐가 필요하다? 플레이북, 지침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이 내용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문화 형성에는 가치도 중요하나,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가지고 있어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니 정답은 몇 번? 그렇지,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핵심적인 키워드 잘 들어가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은 1번, 3번, 5번 요 정도에 그치네요. 그죠? 그래서 3개 선택지에서 가늠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혹은 언급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은 바로 빼주시면 오답을 지워가실 수 있습니다. 7번 잘 해결했고, 8번으로 가볼게요. 자, 8번은 일단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맞아요. 여기서는 누구, 뭐니 뭐니 해도 지금 과학자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과학자가 갖춰야 되는 역량에 관련된 거죠. 과학자들은 어떻게 될 필요가 있어요? 노련하고 숙련된 리더가 될 필요가 있대요. 아, 독자. 그러니까 무언가 일, 진짜 과학자들은 진짜 많은 이 학술적인 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 그래서 숙련된 독자가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readers의 이탈릭체로 되어 있죠?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숙련된 독자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뒤에 또 나와요. however라고 나오면서 이들은 또 뭐가 돼야 돼요? skillful writer가 돼야 됩니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 숙련된 또 필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돼야 된대요. 왜이 사람들이 글을 쓰지? 뭐 논문 쓴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도 자신이 뭔가 연구하거나 발견하거나 이런 것들을 글로 남겨서 그래서 그 다음 때또이 연구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writers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이 scientist의 readers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할까? 이 글에서는 아니면 writers의 역할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writers의 역할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숙련된 필자로서의 이 뭔가 쓰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요건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을 잘 해야 되느냐? written communication의 기술을 능숙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독자 중심의 mentality,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있는 사람이 어떨 것이다, 이걸 이해할 것이다, 혹은 어떤 것을 이해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걸 봐야 잘알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질문의 핵심 소재는 scientists가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skillful writers가 돼야 된다. 근데 그 skillful writers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맞아요. reader-centered mentality를 가져야 된다. 요세 개의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선택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앞부분부터 읽어볼게요. 분명하게 딱 보여, 이제? 아, 좋아. 볼게요. 자, 화학자인 한스라는 사람, 그리고 클라우스라는 사람, 윌리엄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언급을 했습니다. It goes without saying that.
뒤에 것 없이는 뒤에 것을 말하지 않고는 간다. 이게 뭘까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It goes without saying that. 이라는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뒤에 거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학자는요, 뭐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건 당연해. 말할 필요가 없어. 언급할 필요가 없어. Skillful readers. 숙련된 독자여야 된다라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과학자, scientists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숙련된 독자이기도 하고, 우리가 쑥 훑어보긴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writers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죠? 자, extensive reading, 다독은, 폭넓게 읽는 거니까 다독이에요. 다독은 is the principal key, principal, 주요한, 이란 뜻입니다. 주요한 핵심이에요. 뭐 하기 위한, 뭐에 있어서? To expanding one's knowledge and keeping up with development in a discipline. discipline이라는 건 어떤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학문, 어떤 분야에 있어서 자신의 지식을 팽창시키고 늘려나가고, 그 분야에서의 발전을 keep up with. 따라가기 위해서 핵심적인 그 키가 되는 거, 핵심적인 그 역량이 되는 것이 바로 다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skillful readers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However, 하지만 what is often overlooked here? 여기에서 흔히 간과되는, 자주 간과되는 것은 is that 이하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what절이 되겠습니다. what절이 통째로 관계되면서 what절이 통째로 지금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흔히 우리가 간과되고 잘 챙기지 못하는 것은 that scientists are also obliged to. be obliged to 부정사는요, 뭐뭐 해야 된다라는 당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뭐가 되어야 돼요? skillful writers. 또한 숙련된, 그렇지, 필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거 어떤 필자야? 단순한 필자가 아니라 숙련된, skillful. 정말 노련하고 숙련된 글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작가로서 뭔가 우리가 소설은 아니지만 어떤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독자를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되겠죠. 나 혼자 그냥 내가 아는 문서나 내가 알고 있는 상징으로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읽을 사람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 이야기가 바로 뒷부분에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Only the researchers, 오직 그러한 연구자들만이, 어떤 연구자들? Who is competent in the art of written communication? 쓰여진 의사소통, 즉 글로 된그 의사소통의 기술, art라는 건 예술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술이라는 의미에서 원래는 기본적인 의미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rtistic, 예술적인이라는 뜻도 있고 artful이라고 하면 아주 기교가 있는 혹은 교묘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art라는 건 기본적으로 예술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술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글로 쓰여진 그런 의사소통에 대한 기술에 competent, 숙련되고 노련한 그런 예술가들 많이 can play an active and effective role. 적극적인 역할과 효과적인 역할을 play, 수행할 수 있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In contributing to science. 과학에 기여를 하는 데 있어서요. 그러면 과학의 기여, 과학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쓰여진 글, 즉 글로 쓰여진 이런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를 더 강조하는 거야? 그렇지. 숙련된 필자. writers로서의 과학자들의 그 역량을 여기선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독자보다는. 이 글에서는. 자, 좀더 보겠습니다. From the perspective of. 뭐라는 관점에서 라는 뜻이죠. readability moreover. 더욱이 읽을 가독성이 되겠죠. 읽을 수 있는 그런 가독성의 관점에서 과학자들은 should 해야만 합니다. 주장이니까 해야 돼 라는 부분 잘 봐야 되겠죠? 과학자들은 항상 써야 됩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With a reader-centered mentality. 독자 중심의 마음가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써야 됩니다. 누가 읽을지 그 독자를 생각하면서 독자 중심으로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 세미콜론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콜론이나 세미콜론은 내용의 부연 설명이 들어가요. 자, 바로 이런 독자 중심의 정신, 독자 중심의 마음가짐이라는 건 even in the act of writing, 글을 쓰는 그런 행위 안에서도 they must be mindful of, 무엇을 mindful, 유념하고 주의해서 해야만 해요. the act of reading it, reading, 그 읽는 것의 행위를 염두에 둬야만 한다라는 그런 행위에서는 바로 그들이 독자로서 읽는 행위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독자로서 필자로서 두 가지 역량을 다 갖춰야 되는데 필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때도 독자로서 내가 읽었을 때 이게 과연 읽을 수 있는 가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이렇게 읽는 행위를 염두에

두고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reader-centered mindset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mentality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It would be beneficial. 뭐 하는 것이 이로울까요? For them to understand how readers read in order to improve their writing. 그러니까 그들이 글쓰기, 그들의 그런 작문 실력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독자들이 읽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들이, 과학자들이 이해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그러니까 필자는 필자로서 숙련된 필자로서의 과학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바로 뭐지? 그렇지.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유념하면서 글을 써야 된다. 어떻게 하면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지, 읽을 수 있는지 이것들을 알아야 글을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자로서의 숙련된 과학자들의 그 역량이 바로 독자 이해에서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만 알 수 있다는 내용이 여기서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꼭 나와야 돼요? 과학자라는 소재가 일단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맞아, 독자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얘기하면 reader center, 독자 중심에 라는 표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있나 없나? 독자의 관점에서 글을 쓸 줄 알아야 된다. 누가? 과학자가. 독자의 관점, 글쓰기. 자, 필자로서, writers로서 과학자들은 독자를 이해해야 된다.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그렇지,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나머지 정보들도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과학자는 독자와 만나는 기회를 자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 없었지? 다양한 의견에 개방적인 태도 관련 없습니다. 과학자는 자기 연구 분야 외의 책도, 이거 물론 extensive reading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자신의 분야 외의 걸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지금 여기서의 무게중심은 어디야? 그렇지, 독자로서의 과학자보다는 필자로서의 과학자가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가가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은 옳은 정보도 아니고 맞는 정보도 아니고 뒤에 있는 부분의 내용도 정말 핵심적인 중요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과학자는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이게 여러분 영어로 돼 있어도 마찬가지야. 관련 없는 소재 읽었을 때 나와 있지 않은 소재인데 이러면 바로바로 지우시면 돼요. 이제 이 연습을 나중에 주제찾기나 제목찾기에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2번 정답 잘 골랐을 거라고 생각해. 자, 9번 갈게요. 2024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핵심 소재가 뭐예요? Becoming self-confident. Becoming self-confident를 바로 뒤에서 building confidence라는 표현으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confident, confidence, 자신감, 자신감을 키우고 자신감을 갖는 것에 관련된 거예요.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얘는 되게 이례적으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뭘 해야 된다? Let fear be. 기꺼이 let 시켜야 된다. Fear, 두려움이 be present, 있도록 해야 됩니다. As we do the things that matter to us.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할 때 두려움이 기꺼이 있게끔 하는 것이 자신감을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는 알겠어. 키워드는 알겠어. 키워드는 일단 self-confidence. Self-confident. Becoming self-confident.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Fear.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되게 좀 반대 개념 아니에요? 자신감이 있다라는 건 내가 나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 두려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신감을 만든다라는 건 오히려 두려움이 존재하게끔 기꺼이 허락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키워드는 찾은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어떻게 이런 내용이 주제문이 되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Confident, 자신감이 있는, 형용사가 어떻게 선생님 주어가 돼요? Being confident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같은 맥락에서 comfortable를 being comfortable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자신감이 있다라는 건 is not the same as, 뭐와 동일한 말이 아니에요. Being comfortable, 편안한,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학에 자신감이 있어. 수학을 보면 마음이 편해. 이것과 똑같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One of the biggest misconceptions about becoming self-confident. 자, 자신감이 있게 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misconception, 잘못된 개념, 오해가 되겠습니다. 잘못된 가장 큰 오해가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잘못 생각하는, 가장 사람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그 오해가 is that 이하입니다. It means living fearlessly. 뭐하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뭔가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다라는 건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오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바로 뭐에 관련된 거야? 자신감과 바로 여기 있는 두려움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신감을 갖는다는 건 두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신감이 있다라는 건 바로 무엇을 용인하는 거? 두려움을 과감하게 존재하게 하는 거.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맞는지 뒤에 있는 내용 연결해 볼게요. The key to building confidence, 자신감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핵심은 자신감을 잘 만들고 싶어? 그렇다면 이것은 is quite the opposite, 정반대야. 이것이 자신감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정반대니까 자신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야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It means, 그것이 의미하는 바, 즉 정반대가 의미하는 바는 we are willing to, 우리가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뭐하게 하는 거예요? Let, 시키는 거예요. Fear, 두려움이 be present, 존재하게끔 기꺼이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전제로 해야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할 때? As we do, 우리가 할 때요. Do the things, 어떤 것들을 할 때? That matter to us.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들을 행할 때. 선생님이 문제라고 matter를 해석했는데 원래는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지. 그치? matter라는 건뭐 물질이나 문제라는 명사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동사로 be important의 뜻입니다. 중요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예요.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할 때, 그럴 때 두려움을 과감히 있게끔 존재하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감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야? 그죠? 뒤에 한번 내용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When we establish some self-confidence in something, 우리가 무언가에 있어서 어떤 자신감을 설립하는 거, 즉 자신감을 있게끔 만들 때. 자신감을 있도록 하게 할 때, it feels good. 그것은 참 기분이 좋죠. We want to stay there. 우리는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하고, and hold on to it.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자신감이 있으면 그것만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언가 정말 특출나게 잘해요. 그러면 수학을 잘하든, 영어 잘하든, 미술을 잘하든, 음악을 잘하든, 그럼 그거를 계속하고 싶을 거란 이야기예요. 거기에 머물고 싶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자, 하지만, If we only go where we feel confident, 우리가 자신감을 느끼는 그곳에만 간다면, 수학만 해, 영어만 해, 국어만 해, 이렇게 한다면, then, 그렇다면 confidence never expand beyond that. 자신감이라는 것이 그 범위를 넘어서서 팽창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결코 팽창할 수가 없어요. 딱 그 범주만 하죠. 왜? 내가 여기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거기에 comfortable zone을 만들어 놓고 그 바깥으로는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나의 그 범위에서 넘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뭘 허용해야 된다? 과감하게 가보지 않은 곳까지 가야 되는 그 두려움을 반드시 같이 갖고 가야 confidence라는 것이 계속 구축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영역에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So if we only do the things we know we can do well, 우리가 잘할 거야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만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fear of the new and unknown, 새롭고도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것에 대한 그런 공포는 tends to grow,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안 해본 것들, 저건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새롭고 안 해본 것들, 미지의 것들을 행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어떻게 된다? 두려움을 허용해야 된다. 두려움을 존재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Building confidence, 자신감을 구축하는 거는요, inevitably, 필연적으로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필요합니다. 자, 그럼 자신감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거 이렇게 해. 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we make friends with, 우리가 누구랑 친근해져야 돼요? 친구가 돼야 됩니까? Vulnerability가 뭐예요? 취약성이에요. 취약성이 뭐야? 우리가 잘하는 거야? 아니, 못하는 거지. 우리가 못하는 그런 취약성과 우리가 친해져야 된다라는 걸 요구합니다. 뭘 하려면? 어떤 분야에서 자신감을 가지려면 안 해본 것들, 약한 것들을 공략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빈칸 출원 못한다고, 순서삽입 못한다고 계속 피하면 어떻게 돼? 그 범위를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취약성과 자꾸 친근해지고 친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왜냐면 it is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뭐하는? To be with that confidence for a while. 잠시 동안 그 자신감 없이 지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잠깐은 그 취약성과 친구가 되면서 자신감이 없어야
그래야 그걸 잘해서 자신감을 오히려 만들어낼 수 있다.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됐죠? 자, but 하지만 the only way confidence can grow 자신감이 성장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is when 바로 어떤 경우예요? We are willing to 우리가 기꺼이 be without it 그것 없이 지낼 때요. 취약성과 같이 하고 자신감 있는 걸 잠깐 벗어나서 그것과 없이 할 때 그럴 때 오히려 자신감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When we can step into fear and sit with the unknown 우리가 뭐 할 때? Step into fear 두려움, 즉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것에 대한 그 두려움과 두려움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것과 sit with 같이 앉아 있을 때, 어울릴 때 그럴 때 it is the courage of doing so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용기가 충분히 나 할 수 있어. 나 새로운 거 괜찮아. 나 이거 모르는 거 괜찮아. 취약성이랑 같이 친구가 되는 거 좋아. 이렇게 하는 그 용기가 다름 아닌 그 용기가 builds confidence from the ground on. 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바닥에서부터 자신감을 키워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용기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최종 목표인 무엇을? Building confidence. 자신감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 키워드를 찾아볼까요? 오케이.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자, 가기 전에 여기 지금 이때 강조구문이에요, 여러분. 다름 아닌 이것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이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알겠죠? 네, 강조하고자 하는 초점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강조하고자 하는 그 표현을 이렇게 입과 대 사이에 집어넣고 뒤에 있는 내용들은 쭉 뒤로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적성 파악 관련 없죠? 자신감 키우기 위해, 너무 좋은데 일단은? 자신감 키우기 위해 낯설고 두려운 일, fear. 도전하는 뭘 가져야 된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 이 세 개의 키워드가 지금 다 들어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니? 그렇지,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자신 있게 수행하기 위해 이게 바로 자신감을 갖는 거죠.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된다. 계획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과도한 자신감을 갖기보다 자신의 약점을 객관적으로 완전히 업포인트입니다. 5번,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당면한 문제에 자신 있게 대처. 이거는 뭐 나와있지도 않은 내용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5번 아웃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는 것에 좀 큰 반감이나 두려움이 없나요? 선생님은 이제 뭐 다들 이야기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더 그게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렸을 땐 진짜 더 거침없었던 것 같아요. 자전거를 잘 못 탔어요, 어렸을 때. 근데 막 진짜 그 자전거를 가르쳐주던 아빠, 엄마, 오빠 다 떠나갔어. 그냥 타지 마, 상미야.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자전거 꼭 타고 싶어가지고 그때는 뭐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맨날 무릎도 깨져가면서 아미지 막 벽도 받고 막 그래서 어른들한테 많이 혼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두려움을 같이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못하는 그 취약성을 갖고 같이 있지 않으면 그 자신감은 절대 만들어지 않죠. 내가 이걸 잘 탈 수 있다. 혹은 이게 숙련이 되어야 자신감으로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영어 독해 하실 때 좀 어려운 부분 있어요. 당연히 있죠. 누구라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어떻게 구축해서 나가는지 취약성을 보완해서 나가는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지금 연습하는 것처럼 이렇게 핵심 단어, 주제문 잘 찾아서 한번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도 잘 해결할 거야. 10번 가볼게요. 자, certain hindrances to multifaceted creative activity. 자, multifaceted란 여기 다양한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의 창의적인 행동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의 창의적인 행동을 방해하는 특정한 그 방해 요인이 아마도 어디 있을 것인가? Impremature specialization. 자, 아주 premature, 그러니까 미숙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성숙한 거니까 미숙한, 아직은 성숙하지 않은 그런 specialization. 뭐야? 전문화에 있습니다. 즉 여러 방면으로 뭔가 창의력이 발현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한 것들이 사실은 스페셜라이제이션이 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그걸 방해하는데 뭐가 있다? 아주 완성되지 않은 바로 전문화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 전문적인 걸 잘해야 그 다음에 숙련돼서 뭔가 창의적인 걸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that is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having to choose the direction of education or to focus on developing one ability.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 교육에 그 방향으로 가기를 선택해야 하는 것, 또는 혹은 어디에 집중하는 것, 그러한 능력, specialization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개발하는 것, 너무 일찌감치 개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premature

뭐 예를 들면 미술을 어떤 친구가 했어요. 그럼 미술을 여러분들 잘하려면, 그리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관찰도 잘해야 되겠고, 그 공간에 대한 지각도 잘해야 되겠죠. 공간 지각력을 키워서 수학에서 도형 파트나 이런 것들을 잘해. 그러니까 사실 이것들은 비슷한 부분들을 요구하는, 비슷한 역량을 요구하는 다른 분야에서 한 분야를 만약에 잘하게 되었을 때 비슷한 그 기술들을 요구하는 다른 분야에서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키워드가 뭐야? 바로 여기에서는 바로 한 영역에서의 creative ability를 개발하는 것, 즉 전문성이 되겠죠. 한 분야에서의 어떤 능력을 개발하고 전문화시키는 것은 비슷한 기술을 요구하는 다른 분야에서의 효용성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야의 전문성이 다른 분야의 전문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flexible switching between generality and specificity. 일반성과 특수성을 번갈아가면서 할수 있는 그런 유연한 그 번갈아가면서 스위칭하는 것은 is helpful.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To productivity in many domains. 많은 영역에서 생산성이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부분의 전문적인 것. 이것들은 사실은 잘 발달만 하면 다른 영역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보니까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와,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구조를 보니까 whereas라는 중간에 반전을 주는 연결어가 있습니다. 접속사가 있어요.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 whereas는 반전이니까 앞에 것이긴 한 반면에 뒤에 것이긴 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대조 구조를 한번 보시면 돼요. 과도한 과도한 전문성, 그리고 과도한 뭐? 일반성. 그러니까 무언가를 너무 특별하게 하나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일으킬 수 있죠? Information. 어디로 귀결이 될수 있어? 어떤 걸 초래할 수 있어? 정보를 초래할 수 있어요. 뭐로부터? From outside domain. Being underestimated and unvaluable. 바깥쪽 영역으로부터 온 어떤 정보가 너무 어떻게? 과소평가가 되거나, 과소평가가 되어서 아니면 unavailable. 이용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그런 정보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로 이어질 수 있어요? Fixedness of thinking. 사고에 너무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한 영역에만 너무 과도하게 그 전문화되고 그 특수화시키면 그렇게 되면 하나의 그냥 고정된 생각만 하고 외부의 어떤 정보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넓히면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에는 과하게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과한 일반화는요. causes chaos, vagueness, and shallowness.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깊이 있게 안 하고 모두 다 조금씩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혼란, 혼돈을 만들어내고 모호함을 만들어내고 얕음을 만들어내겠죠. 뭐 하나 진득하게 깊이 파지 못하면 조금씩만 하면 얕음, 모호함, 그리고 혼란이나 혼동밖에 가져오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과도하게 너무 그 전문화한다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혹은 일반화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두 가지의 성향 모두 pose a threat. 그렇지. 둘다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협을 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예요? To the transfer of knowledge and skills between domains. Between domains니까 영역 사이에 어떤 학문들이나 어떤 분야들 그 여러 가지 분야들 사이에서의 지식이나 기술이 이동하는 것에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지향하지 않아야 된다. 이두 가지는 둘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따라서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이 지문 역시 뒷부분의 정보가 중요하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따라서, what should we be optimal for the development of cross domain creativity? 그러니까, cross domain이니까 여러분들, 그 분야 간, 분야에 걸친, 여러 분야에 걸친 그런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한,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여러 분야를 다양한 분야들을 이 창의력을 잘 만들어내기 위한, 발달시키기 위한 optimal, 최적을 위해서, 최적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그것은 바로 is support. 뭐 하는 거?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뭐 하는 거? coupling. 결합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upport와 and가 지금 명사와 명사, 이렇게 병렬 연결된 걸로 보입니다. 뭘 지지하는 거죠? For young people. 젊은이들을 지지하는 겁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In taking up. 시작하는 데 있어서요. Creative challenges in a specific domain. 어떤 특정 영역의 그 분야에서 창의적인 도전을 시작하는 그 젊은 사람들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
조금씩 이렇게 일반화되게 잘 하는 것들,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 새로운 분야를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and coupling it. 그것을 결합하는

거죠. 뭐와 함께? Encouragement, 격려와 함께요. 뭐 하도록? To apply knowledge and skills in as well as from other domains, disciplines and tasks. 다른 영역들, 다른 분야와 다른 이것도 학문, 다른 분야 그리고 다른 과업들 내에서의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는 것 혹은 이런 분야에서 나온 것들을 적용하도록 잘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을 결합하는 것이 바로 여러 분야에서의 창의력을 개발하게끔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창의력 개발이 바로 핵심이 되겠고 이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새로운 도전들을 하게끔 하고 그것들을 잘 적용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 요 두 가지를 한번 가지고 마지막 문장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창의성 개발. 뭐 창의성 자체는 좋은데 여기서 뭐가 빠져 있어요? 그렇지. Cross Domain Creativity가 빠져 있습니다. Cross Domain이란 부분이 빠져 있죠.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도전, 실패 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전문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려면 벌써 소재가 이상하죠. 집중적인 투자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과정을 준비해야 된다. 물론 젊은이들을 잘 지지를 해줘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뭐가 빠져 있어요? 그렇지. 이 영역 간 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창의력이라는 부분이 일단 빠져 있고 다양한 교육 과정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특정 영역에서 개발된 창의성이 한 분야에서 개발된 그 창의성, 특수성이 영역 간 활용이 되도록 장려해야 된다. 맞죠? 특정 영역에서 어떤 개발된 창의성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격려해서 어떻게 해야 돼? 여러 분야나 어떤 여러 학문, 여러 과업들에서의 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거기로부터 나온 그 지식과 기술을 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도록 encouragement, 장려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한 분야에서 나온 것들을 거기서 멈춰야 된다는 게 아니죠. 그것들을 여러 영역 간으로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다른 영역 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야 뭐가 만들어지죠? Cross Domain Creative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기 교육과 관련 없죠? Premature라는 단어가 있어서 조기의 미리 성숙한, 뭐 이렇게 해서 미숙한, 미성숙된 뭐 이런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관련이 없습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 양성 역시 특히나 연결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해서 정답은 몇 번으로? 네, 4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1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핵심 소재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뭐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되죠? Junctions를 만나게 된다. Junctions는 분기점인데요. 분기점이 뭐예요? 아, 갈림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어디와 어디가 이렇게 갈려서 길이 갈려서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지향점이 달라지는 그런 곳이 이제 여기서는 Junction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맥락상으로 보셨을 때.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 부분이죠. 핵심 소재이면서 약간 주제와 정말 가까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Turning the uncertainty into numbers. 불확실성을 뭘로 만드는 거? 숫자로 turning into, 바꾸는 거예요. 불확실성을 숫자로 바꾸는 게 뭐지? 아, 요걸 이제 여러분들 찾아야 되겠죠? 무슨 의미인지. 숫자로 바꾸는 거. 근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언급합니까? 아, 맞아요. 조금 더 뒤에서는 바로 probability라는 단어로. 네, 그러니까 확률이란 단어. 물론 probable이란 단어가 어떤 일이 있을 법한,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이란 뜻이고 probability라고 하면 가능성이란 의미도 있고 확률이란 뜻이 있습니다. 특히 확률이라는 건 어디서 나와요? Mathematical theory, 수학적인 부분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수학 이론에서의 어떤 확률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Manage that risk more effectively. 어떠한 위협이 있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위기 상황이 있는데 그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manage, 관리할 수 있게끔, 처리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것을 숫자로 만든다라는 건 아,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 라는 확률로 만들라는 의미가 돼요. 그렇게 확률로 만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위기의 상황을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핵심 소재 잘 찾았죠? 주제문은 잘 찾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디로 내려가면 돼요? 선택지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지문 하나씩 읽어보면서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볼게요. At every step, 모든 발자국, 모든 step,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가는 길, 가는 길의 모든 발자국, 가는

그 길목이 어디에서 여정에서요? Through life,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삶의 여정에서 모든 이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에서 우리는 마주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끊어줄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삶의 여정에서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그 단계에서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무엇을요? 분기점을 마주하게 되죠. With many different pathways. 많은 다양한 길을 가지고 있는 분기점의 encounter. 마주하게 됩니다. encounter라고 하면 meet by chance의 뜻이에요. 우연히 마주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으면서 어느 학과로 갈까? 이것도 지금 분기점. 여기에서 이제 이 길목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단 말이야. 다양한 pathways를 가지고 있는 분기점에 마주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인생에서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주 있죠. 거의 매일같이 있죠. 그래서 심지어 뭐 밥을 뭐 어떤 식사를 할지를 선택하거나 어떠한 종류의 음료를 마실 것인가 이런 것부터 전부 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른 길을 가게 되는데 이 다른 길은 바로 어디로 이어지는 길이죠? Leading into the distance, 바로 먼 길로 이어지는, 즉 아주 긴긴 여정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서 우리는 무엇에 마주하게 된다? 내 삶의 여정에서, 그렇지, junctions, 분기점, 길이 갈라지는 이 지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Each choice involves, 그리고 각각 우리가 행하는 그런 선택들은 involves uncertainty, 무엇을 가지게 되죠? 아, 불확실성을 가지게 되죠.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죠? 자, 뭐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About which.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떤 길이 will get you to your destination. 어떤 길이 여러분들의 목표, 목적지로 여러분들을 데려다 줄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걸 했을 때 내가 과연 나의 목적지로 안전하게 갈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uncertainty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다 불확실한 거 아니에요? 앞이 확실하게 어느 정도 희미하게 보일 때도 있고 아예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인생에 있어서 삶의 여정에 있어서 뭐가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근데 이 불확실성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맞아요. 선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확실한 결과를 확실한 목적지로 이어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Trusting our intuition. Intuition이 뭐예요? 안을 확실하게 보는 통찰입니다. 직관이라고 보는 게더 맞겠죠? 직관. 네. 무엇을 믿는 거? 우리의 직관을 믿는 거. 뭐 하는데? To make the choice.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직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동명사하고 주어져. 이것은 often ends up with. End up with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어떤 결과로 가다, 결국 어떤 결과에 이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뒤에 부정적인 결과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그 직관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직관을 믿는 거. 내가 이걸 생각해보니까 여기에 이 선택을 해야 되라는 감이 와서 그걸 직관적으로 선택해서 믿는 것은 어디로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가 making a sub or optimal choice. 아까 optimal이라는 단어가 최적의라는 뜻이었거든요. sub이라는 게 아래라는 뜻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summit이라는 단어, 수강후에 남기는 그 똑똑 복화에서도 summit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아래라는 접두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optimal, suboptimal이라고 하면 최적보다 그 아래에 있는 거니까 차선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직관으로 해석을 하면, 직관을 믿고 해석하면, 선택을 하면 suboptimal, 차선의 선택으로 우리가 하게 된다. 그러니까 최적의 선택은 아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뭐를 사실은 보통 하지만 사람들은 직관을 이용해서 하지만 직관을 이용해서 하면 최고의 선택을 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직관은 최고 선택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직관은 하면 안될것 같은데라는 의문이 들죠.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될것 같아. 우린 이미 답을 알고 있지. 자, 그럼 어떻게 될까? Turning the uncertainty into,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불확실성을 뭐로 바꾸는 것? 숫자로 바꾸는 것. 그 숫자가 바로 뒤에서는 probability, 확률이라는 의미로 바뀌죠. 자, 이렇게 바꾸는 것은 has proved, 입증이 되었습니다. A potent way, potent라는 단어가 강력한이라는 뜻이요. 자, 하나의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뭘할수 있는? Of analyzing the path,
and finding the shortcut.

to your destination. 뭘 하는 방법,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finding, 찾는 방법의 강력한 방식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일단 뒤에 걸 할 수 있는 강력한 방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뒤에 걸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potent라는 단어, potential을 생각하시면 얘가 잠재력이라는 뜻이잖아요. 뭔가를 할 수 있는 강한 힘, 그게 바로 잠재력이니까. 그래서 potent라는 단어는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봤더니 analyze the path, 내가 그 선택하는 그 길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the shortcut to your destination, 여러분들의 목적지까지 가는 shortcut이 뭘까요? 이렇게 길이 있고, 여기서부터 출발해. 여기서부터 start, 시작해요. 여기가 destination, 목적지야. 그러면 이것에서 이렇게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 Shortcut, 딱 잘라버려요. 이게 뭐야? 지름길, 그렇지. 지름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 그 길에 대한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목적지까지의 지름길을 찾는 강력한 방법이 바로 뭐가 된다? 맞아요. Turning the uncertainty into numbers. 숫자로 바꾸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직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바꾸는 거야? 이런 불확실성을 뭐로 바꾸는 거? 숫자로 바꾸는 일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방법이 된다. 훌륭한 방법이 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방법이 바로 우리 선택자는 들어와 있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계속 보겠습니다. The mathematical theory of probability. probability가 뭐라고요? 가능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렇지 확률이라는 뜻을 여기서 써있겠죠. 자, 확률의 수학적인 이론은요. 확률에 대한 수학적인 이론은 hasn't eliminated risk. 무엇을 eliminated? 제거할 수는 없어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지. 그 위험을 뭔가 위험이 있을 앞으로의 그 위험들을 완전히 없앨 수는 있지. 확률이라는 건 그야말로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확률?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지 완전히 다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는 하나 그렇지만 본격적인 건 이 얘기가 되겠죠. It allows us 그것은 즉 그 확률은 우리로 하여금 to manage that risk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그 위기를 more effectively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끔 가능하게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하는 거? 숫자로 바꾸는 거 다시 말하면 뭘로 바꾸는 거? 확률로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일을 처리하는데, 위기를 관리하는데. 이해되셨죠? 나머지 내용을 그걸 좀 더 부연 설명해서 덧붙이는 걸로 마무리가 되겠지? 보겠습니다. The strategy. 이러한 전략은요. 확률로 이렇게 바꾸는 거. 불확실성을 확률로 바꾸는 이런 전략은 is to analyze. 분석을 하고, 그리고 to see. 그런 다음에 보는 것입니다. All the possible scenarios that the future holds 미래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시나리오 모든 시나리오들을 다 분석해서 그런 다음에 and then to see 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겁니다. What proportion of them 그 확률 그 시나리오 중에 어떤 비율이 lead to success or failure 성공이든 실패든 성공이나 실패로 이어질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그런 전략입니다. 방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내가 이 길을 갔을 때 이 길을 가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 A라는 플랜, B라는 시나리오, C라는 시나리오가 있어. 그럼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성공으로 이어질 시나리오에는 뭐가 더 많은지 그 확률적으로 다 따져보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승률이 높을 것 같은 그런 시나리오를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구체적인 전략을 설명하는 게 되겠죠. 자, this gives you. 이것은 이러한 방식, 이러한 전략은 당신에게 줍니다. A much better map. 더 나은 지도를 줘요. 더 나은 뭔가 안내 지침을 준다는 얘기죠. Of the future. 미래에 대한 더 나은 지도를 제공해 줍니다. 자, 그 미래에 대한 지도는 그 지도 내에는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your decisions. 여러분들의 그 결정을 기반으로 한 그 기반으로 해서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결정을 내릴지 결정을 할 때 무엇을 기반으로 할지에 대한 더 나은 지도를 제공해 줍니다. 뭐에 대한 about which path to choose 어떤 길을 선택할지에 대한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어떤 길을 선택할지에 대한 더 나은 지침을 마련해 주는 거 알려주는 거 그게 바로 뭘로 바꾸는 거 불확실성을 숫자 즉 확률로 바꾸는 일이다. 요 내용은 안 나오면 안 되겠다. 어디에? 선택지안에 꼭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성공적인 삶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 너무

0: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이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자신의 직관에 따라 판단하면 최고가 아니다. 서브옵티멀한 걸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나은 선택을 위해 성공의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분석해야 된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더잘 위기를 관리할 수 있다. 그게 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다. Better map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목표 달성, 지름길로 가고자 할때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 없었고요. 인생의 여정에 선택된 다른 결과를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스스로 책임 관련 없습니다. 숏컷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단어를 이용해서 일부의 단어를 이용해서 함정을 판 건데 이런 데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도 핵심 소재, 주제문 이용해서 문제 잘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그치. 아주 딱딱 들어맞는 문제들, 신기한 문제들이 더 많았어요. 그죠? 자, 오늘의 마지막 선생님의 선물, 똑똑 복카, transform 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trans가 들어가면, across, change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형태, form을 완전히 바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변형시키다. 완전히 바꿔놓다. transformation, 완전한 변형이나 변형이란 단어. 이 단어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챙겨두시고, trans라는 그 접두사의 의미도 잘꼭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강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잘했어요. 오늘도 많이 성장했거든. 다음 시간에도 마지막 주장 문제 한번 단서 확인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수능 기출을 분석하게 될 김현진입니다. 아마 여러분 책 첫 페이지를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문장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학교에서 많이 배우셨을 텐데요. 문장의 구성 몇 가지가 있다고 배우셨죠? 영어에는 크게 다섯 가지 형식이 있다고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문장의 구조를 먼저 한번 짚은 후에 이 문장의 구조 내에서 어떻게 영어 문장이 출제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1형식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배우셨죠? 주어랑 동사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아마 배우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게 주어와 동사가 있고 뒤에 나오는 전치사구나 수식해주는 표현은 충분히 등장할 수 있지만 문장의 구성은 크게 주어와 동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형식 문장은요. 주어, 동사, 그리고 보어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워 오셨을 거고요. 3형식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형식은요. 주어, 동사, 또 뭐가 있죠? 간접 목적어라고 하는 것이 이때부터 등장하게 되고요.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4형식이고요.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5형식이라고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고2, 고3 정도면 이 정도 문장의 형식 정도는 모두 머릿속에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장의 형식에서 지금 겹치는 부분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핵심 요소가 보이는데요. 그게 뭐죠? 일단 모든 문장에는 지금 주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부터 짚을 내용은요. 주어에 대해서 짚을 거고요. 두 번째 보이는 요소, 필수 요소 중에 동사가 보이실 겁니다. 역시나 문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동사를 정말 몇

면밀히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형식부터 나타나는 게 지금 보어 자리가 있습니다. 보어 같은 경우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친구들을 우리는 보어라고 부르죠. 자, 삼형식에 있는 이 아이 뭡니까?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을을 무엇무엇, 을, 무엇무엇을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그래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가 모두 주어, 동사, 보어, 그리고 목적어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페이지부터 한번 문장을 살펴보시자면 우리 문장에서 주어가 맨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주어가 단지 명사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았겠지만 명사만 있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쵸?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명사나 명사구 혹은 대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The brave fisherman caught the shark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용감한 어부가 잡았다, 무엇을 잡았다? 상어를 잡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장 같은 경우는 brave fisherman 이라고 해서 명사구가 지금 주어 위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 용감한 지금 어부라고 하는 이 명사구가 주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구나. 여기까지 너무 쉽죠?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주어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문장 보시면요. Talking about your feelings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의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고 있는 ing 뭐야? 동명사다, 그지? 자, 그래서 ing가 띄고 있는 이 동명사 혹은 이 자리에 투부정사가 와도 되는데 이런 친구들이 주어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감정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is a healthy way to express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감정들을 아주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동사를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주어일 경우에는 어떤 동사를 잡는다고 우리 배웠을까? 단수 동사를 잡는다고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너의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개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feelings가 아무리 복수형이어도 우리 동사는 단수로 잡기로 약속했어. 그쵸? 기억나시죠? 자, 그럼 세 번째 포인트 한번 같이 볼까요? 절의 형태가 주어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이런 형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주어가 절의 형태로 길어진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문 볼까요? What the author wants he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자, 주어를 어디까지 끝나요, 선생님? 이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동사 앞까지 이 문장에서 핵심이 되는 동사 전까지가 주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What the author wants he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저자가 여기서 원하는 것은 얘들아, 내가 여기 what을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럼 이때 what은 뭘까? 여러분들이 아는 what은 두 가지 있을 거거든요. 첫 번째, 의문사 what 아실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할 때, 너뭐 해? 무엇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문사 what이 있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자,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 여러분 중학교 때 뭐라고 배우셨을 거냐면 선행사를 포함한다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따로 명사가 등장하지 않지만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what이 나와서 무엇무엇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여기서 원하는 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들아, 저자가 여기서 원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으면 얘는 단수 취급해줘야 맞죠. 그래서 뒤에 따라 나오는 동사를 보니 is 단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원하는 것은 is unclear, 명확하지는 않아 라고 하는 문장 구조죠. 주어 자리에 절의 형태가 올 수도 있다. 자, 그럼 네 번째는요. 주어가 길어질 경우, 여기가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잖아요. 주어가 너무너무 길어질 경우에는 형식상의 주어로 대체한 다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형식상의 주어는 가주어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주어 뭐라고 잡죠? is로 잡죠. 그래서 형식상의 주어, 즉 가주어로 대체한 다음에 내용상의 주어를 뒤에 쓸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문을 먼저 볼까요? It is natural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야 라고 했는데 이때 is은 가짜 주어, 즉 가주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가짜 주어가 있다는 말은 진짜 주어도 있다는 말이겠죠? 진짜 주어가 that 이하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It is natural that he should not understand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가 그것을 알아듣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이 that 이하에 나오는 주어가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앞에 주어 자리에 있을 수 없으니 가짜 주어인 it을 놓고 진짜 주어인 that은 뒤로 뺀 이런 형태가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에 대해서 짚어본 거고요. 동사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문장의 기본 단위인 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 동사가 있어야 된다 라고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장 살펴볼까요? What interferes with my work is the noise coming from downstair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들아, 동사 어디 있어? 이 문장에? 이 문장의 동사는 is, 여기가 지금 비동사. 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부분까지가 주어라는 말인데 What interferes with my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어. 나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또 나왔다. 얘들아 뭐뭐 하는 것은 내가 방금 저거 뭐라 그랬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 선행사 없잖아. 그지? 그래서 나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역시 단수로 잡았어요. is the noise coming from downstai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위층에서 올라오고 있는 소음이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자, 문장이 매우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사 자리가 is로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볼까요? 주어를 수식하는 어구나 삽입어구를 제외한 주어의 핵과 수로동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말이 너무 어렵다. 그치?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주어와 동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야. 어떨 때에도 주어를 수식하는 어구나 삽입어구를 제외한 즉 주어가 길어졌을 때도 이 문장의 핵심인 주어와 이 문장의 핵심인 동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예시 볼까요? The old buildings of a mountainside farm were surrounding 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오래된 빌딩은 빌딩인데 어떤 빌딩이냐면요. of a mountainside far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산 쪽에 위치한 그 농장 쪽에 old buildings, 오래된 건물들은 오래된 빌딩들은 were surrounding us,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어요? 동사는 were. 이 부분을 동사로 잡으면 좋겠다. 그치? 자, 그러면 진짜 주어를 찾을 건데요. 저는 수업에서 찐 주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찐 주어 어디 있어? 찐 주어는 the old buildings. 여기가 진짜 주어야. 그러면 여기 뒤에 아무리 of가 수식을 해주고 있어도 여기서 진짜 주어는 old buildings라고 하는 복수형이기 때문에 뒤에 were이라고 하는 복수 동사 온 거 잘 보이시죠? 자, 그럼 두 번째 예문도 같이 볼까요? The Titanic, 타이타닉호 아시죠? 그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것은요, 콤마 찍어서 지금 수식해주고 있는데요.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것은요, one of the largest ships ever mad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태까지 만들어진 엄청나게 큰 배들 중에 하나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찐 주어를 잡으라면 누구로 잡으시겠어요? 찐 주어? 타이타닉으로 잡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찐 주어 잡았으니 찐 동사 잡아야지. 동사 어디 있어요? 바로 밑에 is 여기가 지금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만들어진 엄청나게 큰 배들 중에 하나인 타이타닉호는 여기가 진짜 주어 is famous for its traged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의 비극으로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얼마나 길어졌든지 간에 주어와 찐 주어와 찐 동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마 여러분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너무 절실히 공감하게 되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세 번째, 관계절이나 동격절이 주어를 수식하는 경우에도 이것도 무슨 말이야? 주어가 길어졌음에도 주어의 핵과 수로동사를 파악해야 된다. 찐 주어와 찐 동사를 파악해야 된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문 보시죠. Animals, 동물은 동물인데 어떤 동물이야?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죠. That live in wat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물에 사는 그 동물들은 찐 주어 누구? Animals. 맞지? 자, 그래서 그 바다에 살고 있는, 물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get their oxygen from the wat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물에서 그들의 산소를 공급받는다 라고 지금 얻는다 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주어가 아무리 수식을 받더라도 진짜 주어, 진짜 동사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 동사, 집어,

짚었으니 우리 이제 뭐 짚어야 돼? 목적어, 보어 짚어야죠. 자, 첫 번째 목적어부터 갈 겁니다. 목적어로는 뭐쓸수 있냐면 명사, 명사구, 명사절, 투부정사구, 동명사구 등 다양한 형태가 쓰인다라고 되어 있으니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고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문을 보는 게 훨씬 더 쉬워요. 한번 볼까요? I expect to pass the science te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기대한다. 뭐 하는 것을 기대한다? 냐면요. To pass the science test. 과학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기대한다. 라고 나와 있죠. expect 라고 하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와도 괜찮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요. 다음 문장. The survey show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연구는요, 보여줍니다. 그 설문은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that 이하를 보여준대. More people are buying onli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는 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shows 라고 하는 동사 뒤에 목적어로 that절이 나와도 오케이, 괜찮습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2번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2번에다가 별표 한번 쳐보세요. 요즘 많이 기출문제에 등장하고 있는 포인트인데 여러분들이 아직 안 익숙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목적어가 긴 경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주어가 긴 경우에 뭐라 그랬어? 가주어 is을 앞에다가 둔 다음에 진짜 주어는 뒤쪽으로 뺀다 그랬어. 그러면 목적어도 마찬가지. 목적어가 긴 경우에는 형식상의 목적어, 가목적어로라고 부를게요. 가목적어 it을 대체한 다음에 다음 내용상의 목적어를 뒤에 쓸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예문 볼까? Don't you find it unpleasa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 그거 너무 불쾌하지 않아?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이때 it은 가목적어. 왜? 목적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목적격 보어가 묻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목적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가 목적어 it을 놓은 다음에 진짜 목적어인 that 이하를, to 이하를 뒤쪽으로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불쾌하지 않아? 뭐 하는 것이? To walk in the rain? 이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너 빗속에서 걷는 거 불쾌하지 않아? 라고 물어볼 때 여기서 뭐가 등장한다? 가 목적어. 그리고 뒤쪽으로 빠진 이제 이 친구가 뭐다? 진 목적어. 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주어, 가 진주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익숙해 하시거든요. 근데 가 목적어가 문제로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 목적어도 쓸수 있구나. 진짜 목적어는 뒤에 등장할 수도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 지금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보어입니다. 자, 보어로는 명사, 명사구, 명사절, 투부정사, 분사 등의 다양한 형태가 올수 있다. 역시 다양한 여러 꼴의 애들이 올수 있는 거구나. 예문 한번 볼까요? I observed someone. 나는 누군가를 관찰했대.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coming toward m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 쪽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관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장 구조 볼까? 나는 관찰했다. 누군가가 내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관찰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여기 오형식 문장에서 이때 coming이라고 하는 거는 someone,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아, 진행 혹은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 사용해주고 있다. 그치? 그래서 보어 자리에는 분사가 들어갈 수 있구나. 여러분, 분사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분사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우리 이거 기출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 볼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오는 것을 관찰했다.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보어 자리에 분사가 들어갈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게 예문으로 나온 거고요.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는 올수 있지만 부사는 올수 없다. 아마 여러분 중학교 때 많이 연습하셨을 거예요. 보어 자리에 형용사는 오지만 부사 못 와라고 하는 거 수능에서도 자주 출제됐었습니다. 예문 볼까요? That game, 그 게임은 will make them more excited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들을 훨씬 더 뭐하게 만들 거야? 훨씬 더 신이 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때 보어 자리에 excited 라고 하는 형용사만 올수 있지, excitedly 라고 하는

는 부산은 올수 없다는 거죠. 얘는 솔직히 너무 이제 아닌 것 같은 그런 단어니까 당연히 안 넣으시겠지만 여러분, ly, 즉 부사가 보어 자리에 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어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꼴을 보면요. more excited 이라고 해서 과거 분사가 등장하고 있어. 그치? 그래서 그 게임은 만들어줄 거야. 그 사람들을 뭐 하게 만들어줄 거야? 더 신이 나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신이 나는 거지. 신남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excited 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쓰이는구나. 까지도 같이 잡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느 정도 개념은 다 짚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최적 테스트로 같이 한번 어느 정도 학습이 됐는지 살펴볼 건데요. 1번부터 볼까요? That the earth revolves around the sun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 다음에 is가 나올까, to be가 나올까를 줬다는 거는 지금 동사 찾으라는 말이지.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보세요. 이 문장에서 동사 자리는 아마 여기가 돼야 될 거야. 왜? 앞에 문장까지가, 앞에 부분까지가 주어니까. 주어가 절로 등장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that the earth revolves around the sun.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는 것은 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대시 이끌고 있는 절이 주어로 나왔고요. 우리 그러면 동사 뭐로 쓴다고 했어? 단수 동사로 쓴다고 했어. 그래서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돈다고 하는 것은 is true, 사실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사 자리에 비동사 is 넣는 거 너무 괜찮습니다. 투부정사는 나올 수 없죠. 동사 역할을 못 하니까요. 자, 2번 문장 보겠습니다. The interviewer asked Maya if 혹은 that she had any job experience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요. 물어보았습니다. 마야에게 무엇무엇을 물어보았는데 그녀가 그 직업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본 거야. 그러면 여러분, if랑 that 중에 뭐가 나오면 좋을까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 해석상 if가 오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물어볼 수 있지? 왜 that은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ask someone that 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때 이 that의 해석은 무엇무엇을 요청하다, 요구하다예요. 그런데 그녀가 그 어떠한 직업 경험이 있는지를 요청하고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 해석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한 번이라도 그 직업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라고 하는 해석이 되려면 여러분 if가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해석도 여러분 문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아, 문법은 그냥 외우기만 하면 돼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 그거는 큰 오해입니다. 요즘은 해석을 완벽하게 할줄 알아야 문법을 풀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해석까지도 완벽하게 꼼꼼하게 해 주셔야 해요. 자, 3번 볼까요? The big lecture room suddenly got quiet 혹은 quietly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큰 강의실은요, 갑자기 어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선택지가 있는 이 부분은 어떤 자리예요? 문장 구조에 있어서? 보어 자리입니다. 그치? 그래서 주격 보어로 이 lecture room, 강의실, 이 갑자기 어떻게 되었다는 상태를 지금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실은 갑자기 어떻게 되었다? 조용해졌다. 언제? When the professor enter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딱 들어서자마자 강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면 보어 자리에 얘들아 뭐못 들어간다 그랬어? 부사 못 들어가고 형용사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 그러면 quiet. 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오는 게 맞겠죠? 자, 4번 문제. Learn 혹은 learning a new language is a very important and useful for many reason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얘들아, learn 이라고 하면 동사, learning 이라고 하면 동명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문장의 뒤에 따라가다가 동사가 있어, 없어? 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어요? 이 문장에 동사가 있어, 비동사로. 그러면 앞에 명령문으로 동사가 또 오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learning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우는 거?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여기 지금 동사 있네. is very important and usefu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유용합니다. 많은 이유에서.

라고 하는 문장이죠. 역시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동사로 받은 것까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한 문장 안에서 접속사가 없으면 동사를 두번 쓰는 거는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자,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칠 거고요. 틀리면 X 표시할 겁니다. X 표시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고치기도 해볼 거예요. 자, Be courageous under all circumstances requires strong determin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 이때 be가 나왔다는 거는 동사 나왔다는 거잖아. 그러면 뒤에 동사가 있으면 안 되지. 근데 쭈쭈쭈쭈쭉 따라가다 보니까 동사 있다. 그러면 여기 동사가 나오면 안 되고 뭐가 나와야 된다?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being 혹은 뭐 to be도 괜찮겠죠? 뭐 하는 것은 being courageous under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에서 용기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죠.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동사로 받았다. 그치? 모든 상황에서 용기가 있다는 것은요, requires strong determin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강한 결단력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동명사 주어가 필요한 부분이었으니까 being이나 투부정사로 바꾸면 좋겠죠? What we call ice cream today was created in the early 17th centur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 이거 것은 뭐라 그랬어? 벌써 이번 강의에서 세 번째 나오고 있어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와 대답하셨으면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고, was created, 만들어졌다, 수동태. 가 나오고 있죠. 그치? 아이스크림이 스스로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만들어졌는데 17세기 초반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문장은 이상이 없죠. 17세기 초반이라고 하는 과거에 만들어졌으니까 was 나온 거 괜찮고요. 그리고 앞에 절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단수 was로 받은 것까지도 너무 완벽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better educational programs for foreign worker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 it을 보는 순간 반가워야지. 왜? 얘 뭔데? 가주어잖아요. 가주어면 뒤에 진짜 진주어가 있어? 라고 하는 것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있네. 진짜 주어. 그치? 자, 그래서 it is necessary. 필수적이래요. 뭐 하는 것이 필수적이냐면 to establish better education program. 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더 나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하는 문장인 거죠. 누가 봐도 주어가 너무 길잖아요. 이거를 주어 부분에다가 쓰면 동사 찾기가 더 어려워. 그치? 그래서 가짜 주어 it, 가주어를 앞에다가 두고 진짜 주어를 뒤쪽으로 뺀 이런 형태의 문장이었네요. 오케이. 자, 8번 가봅시다. 8번 앞에 별표 붙어 있어요. 그 말인즉슨 조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겠네요. 자, the more clues we solve, the easier we find this to fill in the missing fea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문장의 꼴 보자마자, 이거 더비교급, 더비교급이다 라고 하는 거 아마 조금 느끼셨을 것 같아요. 흔히 여러분들이 더비더비라고 부르죠. 더 뭐뭐하게 되면 뭐뭐할수록 더 뭐뭐해진다 라고 해석을 할 건데, 우리가 그 실마리를 더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The easier we find this, To find, fill in the missing fea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누락된 특징들을 채우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진다 라고 하는 해석이야. 자, 그러면 여기 디스 나오는 게 괜찮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문장 구조가 지금 비교급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렵거든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We find this easy. To fill in the missing features. 이 문장으로 쓸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뒤에 문장을 새롭게 이렇게 쓰면요. We, 우리는 찾는다. 이것이 쉽다는 것을 찾는다. 라고 하는 이 문장 구조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얘들아, 봐봐. 뒤에 투부정사가 이어지고 있어. 얘가 뭐야? 쌤이 아까 전에 별표치라고 했었던 얘가 진짜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가짜 목적어라고 하는 걸 텐데, 가짜 목적어, 우리 뭐로 쓰기로 했어? it으로 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we find it easy. 우리는 그것이 쉬워졌다는 것을

하려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to fill in the missing fea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this가 아니라 뭐라 써줘야 돼? 가목적어 it을 써줘야지 맞는 거겠죠. 그치? 그래서 가목적어가 등장했을 때 여러분 살짝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문제 별표 쳐놓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C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한번 고쳐볼 건데 One more thing you need to do is to join a club devoted to mathematic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너가 해야 할 한 가지 더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수업을 할 때 계속 말할 거거든? 동사가 어딨어? 이 문장에 동사가 어딨니? 라고 계속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 같이 지금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문장에서 동사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영어에서는. 특히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 문장에서 동사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부분까지가 주어라는 말인데 One more thing you need to do 라고 나오고 있어. 너가 해야 하는 한 가지 더. 는 무엇이냐면 to join a club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devotes 라고 하는 동사가 한 번 더 등장하네. 얘들아 지금 접속사도 없는데 동사가 두 번 등장할 수 없지. 그러면 얘를 무슨 꼴로 바꿔줘야 되냐면 앞에 나오는 club 이라고 하는 동아리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친구로 바꾸면 너무 좋겠다. 그치. 자, 그래서 너는 그 동아리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동아리는 동아리인데 어떤 동아리야? Devotes to mathematics 이라고 쓰여져 있기는 한데요. 그러면 수학에 헌신하는, 수학에 전념하는 동아리에 가입해야 돼 라고 지금 바꿔주고 싶잖아. 그러면 얘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 명사를 수식해주는 분사로 바꿔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때 쓰여져 있는 devotes를 devoted 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로 바꿔주면 좋겠죠. 수학에 전념하는 동아리에 가입해야 한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동사가 두 번 등장하면 안 되니까 앞에 명사를 수식해주는 분사로 바꿀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요. 10번 문제 When we examine our lef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우리가 우리의 왼쪽을 볼 때 자, 왼쪽을 볼 때 Our well-being and troubles showing up mor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왼절, 왼 부사절이 지금 여기서 끝났어. 그러면 다음 문장엔 이제 주어 동사가 등장할 차례야. 그러면 뒤에 문장에서 동사 찾아보세요. 동사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자, 그러면 뭐를 동사로 만들어줘야 될까? showing up 부분에서 이 show를 우리 동사로 만들어줄 겁니다. 자, 그래서 ing를 확 떼버리고요. our well-being and troubles 라고 하는 주어, 복수 주어가 지금 등장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troubles, 문제점들은요. 뭐라고 받으면 좋을까? 복수 주어니까 show라고 받으면 좋겠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문제점들은요. show up more, 훨씬 더 많이 등장하게 된다. 라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누누이 반복하는 게 문장에서 동사 찾아봐. 어, 동사가 없네? 그러면 동사를 만들어줘야겠네. 라고 하는 부분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11번이요. One of the problems of traditional farming being that the growing seasons of For crops can be limited 이라고 등장하고 있어. 역시나 동사 찾아보세요. 문장이 길어질수록 동사 찾아야 돼요. 동사가 없어. 그치? 동사가 없는 거 느끼셨을 건데 자 그럼 어디를 동사로 만들면 좋을까? being을 동사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까지가 그럼 지금 주어라는 말이겠고 one of the problems of traditional farm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통 농업의 문제점들 중 하나는 진짜 찐주어 누구야? 찐주어 찾아보면 원이지. 찐주어가 원이니까 그럼 여기 동사는 뭐로 잡으면 좋을까? 단수동사 is로 잡으면 너무 좋겠죠. 그치? 그래서 전통적 농업의 여러 문제점들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is that, that 이하입니다. The growing season for crops can be limi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농작물이 자라나는 시기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문장이었네. 오케이.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 동사 잡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동사를 잡는 것도 잡는

쓰는 건데 주어랑 일치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12번. The most common mistake made by amateur photographers being that they are not physically close enough to their subject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 찾아야겠지? 동사? 없다. 그치? 동사 없어. 그럼 동사 만들어줘야겠지?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는 이 being을 우리는 동사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럼 그 앞부분까지가 뭐라고? 주어 부분이라고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앞부분까지 주어인데 해석해보자면요. 가장 흔한 실수는 흔한 실수인데 어떤 흔한 실수냐면요. 아마추어 사진 작가가 만들어내는 가장 흔한 실수. 그럼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야? 찐 주어? 미스테이크지. 그래서 그 아마추어 사진 작가들이 만들어내는 그 가장 흔한 실수는 그럼 여기 뭐로 받아야 될까? 단수 동사 is로 받아야겠지. is that 무엇이냐면 가장 흔한 실수는 that they are not physically close enough to their subjec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사진을 찍고자 하는 그 피사체에 충분히 물리적으로 가깝지 않다는 거다. 너무 멀리서 찍나 봐요. 그쵸? 자, 그래서 역시나 지금 여기서도 동사 잡으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동사 잘 잡으면 아무 문제 없었죠? 자, 그럼 우리 벌써 마지막 체크업 테스트 한번 살펴볼 겁니다. D번이죠.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거 찾아서 우리 바르게 한번 고쳐볼 건데요. 첫 번째 문장. Though chocolate may be kept in the refrigerator or freez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초콜릿이 아마도 be kept 하면 수동태가 나와 있네. 그치? 그래서 비록 초콜릿이 보관되어 줄 수는 있지만 어디서 보관되어 질수 있냐면요. 냉장고나 혹은 냉동실에서 보관되어 질수 있지만 얘들아 여기 비동사 플러스 PP 나온 거 보면 얘 뭐예요? 수동태다. 그치? 초콜릿이 수동적으로 보관이 되어지는 게 맞지.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서 보관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초콜릿이 냉장고나 냉동실에서 보관되어 질 수는 있지만 하지만 it will take on the smells of other foods in ti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내 그 다른 음식들의 냄새를 빨아들이게 될 거래요. 그치? 냄새를 입게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라? taste before us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먼저 한번 맛을 봐라. 그 초콜릿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맛을 봐라라고 해서 지금 명령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령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동사를 주어로 지금 동사가 앞부분에 등장한다고 하고 있는 거니까 taste라고 하는 동사 오는 거 너무 괜찮습니다. 초콜릿을 상대로 수동태로 쓴 것도 괜찮고 명령문을 쓸 거니까 taste라고 하는 동사 쓴 것도 괜찮죠. 자, 그럼 아직까지 틀린 게 없네. Also, making sure to bring chocolate to room temperatu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making sure 한거 보니 얘 동명사 주어인가? 그럼 동사 빠르게 찾아봐야겠다. 동사 있어? 동사? 없어. 그러면 얘 뭐로 바꿔야 돼? 아, 얘를 우리 명령문, 앞에 나오는 명령문 형태로 또 바꿔줘야겠네. Also, 또한 뭐 해라? Make sure to bring chocolate to room tempera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초콜릿을 먹기 전에 상온에다가 좀 보관해라 라고 하는 명령문을 사용하고 있네. 자, 그래서 너가 초콜릿 먹기 전에 상온에다가 조금 둬. 왜 그런 거냐면 as frozen bits of chocolate always strike me as rather hard and tastel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왜 상온에다 둬야 되냐면 꽝꽝 얼은 그 초콜릿 조각은요 항상 strike A as B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 있거든요. A에게 비한 인상을 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꽝꽝 언그 초콜릿은 나에게 어떤 인상을 주냐면 rather hard, 아우 너무 딱딱하네. 혹은 and tasteless, 아우 맛이 없어라고 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꼭 초콜릿을 먹기 전에 상온에다가 보관해라라고 하는 지금 명령문 사용하고 있는 문장 구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체크업 테스트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요. 그럼 우리 이제 뭐 해야 될까? 기출 문제 풀어봐야겠지. 자, 1번부터 기출 문제 한번 같이 가볼 겁니다. 2019학년도 4월 학력평가 29번이라고 되어져 있죠.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여러분, 우리 강의 자체가 어법 어휘 강의예요. 그죠? 그래서 해석에 몰두하다기보다는 저희는 어법 포인트만 핵심만 짚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석되는 부분은 빠르게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풀어오시는 게 중요하다고 OT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볼까요? The present moment feels special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순간은요, 굉장히 특별하다고 느껴지고, it is real. 현재는

우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학교에서. 맞지? 기억을 잘 떠올려 보세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이절 뒷부분에다가 한번 넣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무슨 말인지 한번 알려줄게. 자, 순간은 순간인데 어떤 순간이냐면요. During which you read that sentence.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지. 그래서 너가 그 문장을 읽은 그 순간, 지금 이렇게 해석할 거잖아. 그러면 you read that sentence during the moment. 이렇게 해석했을 때, 이렇게 문장 구조를 만들어냈을 때 자연스러우면 얘는 맞는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생각보다 문법 포인트로 많이 나오니까 지금 눈여겨주세요. 얘를 원래 문장으로 바꿔봤을 때 자연스러우면 얘는 맞는 문장이야. 자, 그래서 너가 그 문장을 읽는 동안에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럼 찐주어 누구야? 더 모먼트지. 그치? 자, 그래서 찐주어 이즈를 더 모먼트를 잡았으니 찐 동사 잡아야지. 동사 어딨어? 이즈가 동사겠네. 자, 그래서 너가 그 문장을 읽었던 그 순간은요, is no longer happening. 더 이상 일어나고 있지 않아. 이건 이제 과거야.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그러면 during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까지 괜찮다고 넘어갔으니 this one is. 자, 이 문장에서 이제 조금 멘붕이 오셨을 수 있죠. This one is.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이때 등장하는 this는 the moment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순간은 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is는 앞에 나오는 비동사를 대신 받아준 거지. 자, 그래서 너가 과거에 그 문장을 읽었던 그 순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 순간, 현재의 순간은 현재 존재하는 거야. 라고 하는 문장 해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순간은 지나갔지만 현재의 순간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in other words,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까 다른 말로 해보자면 It feels as though time flow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마치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대. 마치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in the sense that 이라고 하면 얘들아 수거 표현이거든. 알아두셔야 돼요. 뭐뭐라는 점에서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지금 몰랐다면 적어주세요. 자,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뭐라는 점에서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냐면요. The present is constantly updating itself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지금 밑줄 어디 그어져 있어? 제귀 대명사에 그어져 있어. 자, 제귀 대명사. 얘쓴거 괜찮을까? 라고 하는 거 확인하려면, 목적어랑 이 문장의 주어가 같은 아이면 우리는 제귀 대명사 쓰기로 약속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어떤 점에서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the present, 현재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업데이트 한다는 점에서 시간은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라고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itself가 앞에 나오는 주어인 the present를 가리키는 거 맞아? 맞지? 자,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업데이트 한다는 점에서 시간은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라고 해석을 하면 완벽하기 때문에 itself라고 하는 제기대명사 나오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제기대명사가 나오면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이유가 해석을 동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해석이 없다면 itself 자체를, 제기대명사 자체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문법 너무 외우지만 말고 해석을 동반해서 문법 문제를 풀자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그래서 we have a deep intuition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아주 깊은 직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직관 뒤에 뭐가 붙어 있어? 대시 붙어 있어. 그리고 또한번 대시 붙어 있어. 문장을 우리 좀 크게 크게 보자고. 자, 문장을 크게 봤을 때 우리는 깊은 직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직관이 뭐냐면 설명해 줄게. The future is open until it becomes pres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미래라고 하는 것이 현재에 오기 전까지는 아직 열려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우리는 직관을 가지고 있고 and that the past is fix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과거는 고정되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우리는 깊은 직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석은 됐지? 자, 그럼 해석은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때 등장하는 이 that들 무엇인가요? 설명해 볼까? 이때 that은 동격의 that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격의 that이라고 하는 거 지금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두실 필요 있어요. 자, 동격의 that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추상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intuition, 직관이라고 하는 추상명사가 나오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 경우에는 우리 얘를 동격의 that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깊은 직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를 우리는 동격의 that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이때 3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앞에 나오는 등위 접속사 and, or, but 이런 걸 우리는 등위 접속사라고 부르는데 이것과 연결되어져서 대시 올 자리가 맞을까라고 하면 맞을까? 맞지? 왜? 지금 동격의 대시 두 번 연결되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직관을 가지고 있는데 as time flows,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this structure of fixed past, immediate present, and open future gets carried forward in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잡아볼까? 쌤이 너무 강력한 힌트를 줬지? 끊어버렸잖아. 자,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동사 어딨어? gets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찐 주어 찾아봐. 진짜 주어 이 문장에서. 지금 주어가 너무 길잖아요. 진짜 주어는 this structure,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잡으셨으면 정말 문장 구조 지금 잘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동사 여기 있고 주어 여기 있으니까 자, 이러한 구조, 어떤 구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fixed past, 아, 과거는 너무 정해져 있고 현재는 지금 당면하고 있고 그리고 open future, 미래는 너무 열려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구조는 gets carried forward, 앞서 나가고 있대요. 어디 안에서? 시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통념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아, 과거는 고정됐고 현재는 내 지금 앞에 당면에 있고 미래는 아직 열려있는 거야 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 자, 여기서 봐야 될 거 뭐야? 진짜 동사가 gets로 나온 이유는 앞에 주어가 단수 주어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까지 같이 짚으시면 너무 좋죠. 문제뿐만 아니라. 자, 7번 문장에 제가 별표 하나 쳐뒀습니다. 여러분들도 별표 치셔야 돼요. 자, yet, 하지만 as naturally as this way of thinking is, 문장 구조가 너무 이상해 보여. 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냐면 as naturally as 이 부분이 원래 이 문장의 보어 자리에 있는 애거든. 자, 그래서 보어 자리로 다시 휙 보내버려 봅시다. 그러면 하지만 this way of thinking, 이렇게 생각하는 거, 과거는 고정돼 있고 미래는 열려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is as naturally as 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긴 하지만 as naturally as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자, 근데 쌤이 뭐라 그랬어? 얘 원래 보어 자리에 있는 애라고 했잖아. 그래서 형용사 구가 문장 앞으로 튀어나온 거야. 왜? 강조해 주려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보어 자리에 있는데 얘들아 지금 근데 뭐가 붙어 있어? ly가 붙어 있으면 안 되지. 왜? 보어 자리에 부사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자, 그럼 부사 안 넣을 거야? 뭐 넣어야 돼? 그냥 natural 이라고 쓰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과거 고정돼 있어. 미래 열려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you will not find it reflected in scie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이런 사고를 과학 안에서는 못 찾아볼 거래. 오케이. 자, 그럼 과학 얘기 등장하고 있네. The equations of physics do not tell us which events are occurring right now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equation 하면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의 방정식은 물리학도 왜 나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 그냥 과학이잖아. 그래서 물리학의 방정식은요.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지 않냐면 which events are occurring right now. 현재 무슨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는지 무슨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지 과학은 절대로 말해주지 않아. 즉, they are like a map without the you are here symb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물리학의 방정식 은요 마치 뭐인 것 같냐면요 너가 여기 현 위치를 가르쳐주지 않는 지도와 같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과학에서는 현재에 대한 지표가 없다 라고 정리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the present moment does not exist in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어. 이때 등장하는 them the equation of physics 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현재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의 방정식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and therefore, 그러므로 neither does the flow of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지금 마지막 5번에 밑줄 그어져 있는 거 한번 볼까요? does의 밑줄이 그어져 있지.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볼까? neither이 있어. 얘들아 neither 뭐야? 부정어잖아. 부정어가 문장 앞으로 오면 우리 뭐 해준다 그랬어? 주어랑 동사

해체시켜준다 그랬어. 위치 바꿔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 물리학의 방정식 안에는 현재 순간이라고 하는 거 없어. 그리고 뭐도 없어? The flow of time.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라고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해석됐으니까 neither 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문장 앞으로 갔으니 주어, 동사, 위치 바꿔주는 거 당연하겠다. 그러면 이 동사가 정말 주어랑 일치해? 이것만 봐주면 되겠네? The flow of time 이라고 하는 거 단수죠? 단수 동사 잘 받고 있네. 그럼 5번까지도 괜찮다. 그지? 갑자기 기출 문제로 들어와서 조금 어려워졌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축적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이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기출 문제를 척척 풀수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 완강까지 갔을 때는 척척 풀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참고 한번 강의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2016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28번 문제 한번 같이 볼 겁니다. 첫 번째 문장. Sometimes perfectionists find that they are troubled because what they do, 혹은 whatever they do, it never seems good enoug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요. 때때로 그 완벽주의자들은요, that 이하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완벽주의자들이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요. 아, 완전 큰일 났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대. 왜 그런 거냐면, because what they do, 그들이 하는 것. 얘들아, 지금 what 이번 시간에 네 번째 등장하고 있어. 이제 알아야 돼. 자, what 뭐예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지.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까? 혹은 whatever they do, 그들이 무엇을 하던지로 해석할 건지 그걸로 한번 승부를 봅시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봤더니 it never seems good enoug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절대 충분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뒤에 무슨 절이 등장하고 있어?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어. 즉, 얘가 because 이하의 주절, 주인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주어, 동사 다 갖추고 있는 주인절이 나왔는데, 얘들아,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what은 주어 자리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it이랑 what이라고 하는 이 주어가 두 개가 등장해, 한 문장에.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갈 거라고? Whatever they do라고 하는 해석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 완벽주의자들이 나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한데 왜 그런 거냐면 whatever they do, 그들이 무엇을 하던지 간에 그것 자체가 절대 충분히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래. 왜? 완벽주의자들은 약간 그렇잖아요. 모든 게 완벽해야 되는데 늘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에 안 차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whatever로 잡고 넘어가시고 if I ask, 만약에 내가 물어본다고 한번 쳐봅시다.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 for whom is it not good enoug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있어서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건데? 라고 만약에 물어봤다고 쳐봅시다. 누구 기준이야, 그거? 누구한테 완벽하지 않아? 라고 물어본다면 they do not always know the answ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항상 정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니래. 글쎄, 누구한테 완벽하지 않다는 거지? 라고 완벽하게 답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after giving it some though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좀 생각을 한 이후에 they usually conclude that 그들은 무슨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요. It is not good enough for them and not good enough for other important people in their lif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아, 그것이 나한테 즉, 그들한테 충분히 좋지 않다는 거야. 그들한테 있어서 충분히 완벽하지 않다는 거야. 혹은, and not good enough for other important people. 그들 인생에 있어서 다른 중요한 사람들에게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결론 짓게 된대. 깨닫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this is the key point. 이게 이제 핵심이야. Because, 왜냐하면, it suggest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무엇을 보여줄까? That the standard you may be struggling to meet 혹은 be met. 이 부분 한번 같이 살펴볼 겁니다. 조금 slow down 해서 같이 면밀하게 살펴볼게요. 여기가 핵심인데, 왜 그런 거냐면, 이때 등장하는 it 뭐죠, 여러분? 가주어지. 가주어고, 동사 나왔고, 그럼 여기가 진짜 주어겠네? 그치? that 부분이 진짜 주어를 말하는 건데요. that the standard 기준은 기준인데 어떤 기준이냐면 you may be struggling to meet 하면 능동이고요. be

met 하면 수동의 의미를 가질 거잖아. 그래서 너가 도달하기 위해 혹은 너가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그 기준이라고 말할 거잖아. 그치? 그래서 너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 중인 기준이라고 하려면 충족시키다, 능동의 의미를 가져야 되거든요. 능동의 의미를 갖는 거 어딨어? meet지. be met 하면 수동의 의미를 가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충족이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나는 여기까지 해야 진짜 잘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기준이 may not actually be your ow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진짜 너 자신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만큼까지 해야 내가 진짜 잘하는 거야 라고 세운 너의 기준 있잖아. 너의 기준이 그게 사실은 너께 아닐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Instead, 그 대신에 누구 거냐면 the standard. 기준은 기준인데 어떤 기준? You have set for yourself. 너 스스로 세운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딨어? Maybe.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너가 스스로 세운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도 the standard of some important person in your lif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세운 기준일 수도 있다는 거지. 너 스스로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그치?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such as parents or a boss or a spou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상사나 혹은 여러분의 배우자와 같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이 세운 그런 기준일 수도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래서 live 혹은 living. 자, 이거 두개 우리 연습 많이 했다 이번 시간에. 그치? 자, live가 나오면 동사니까 명령문이 될 거고 living이라고 하면 동명사니까 뒤에 동사가 나와야겠다. 그치? 자, 그래서 live your life in pursuit of someone else's expectation is a difficult way to live. 자, 문장 보면서 뭐 느꼈어요? 뒤에 동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 느끼셨을 겁니다. 자, 비동사가 동사로 잡혀져 있는데 그러면 앞에 동사가 또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접속사도 없잖아. 그래서 이때 live라고 하는 명령문으로 쓰지 말고 우리 동명사 living이라고 쓰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의 삶을 사는 건데 in pursuit of라고 하면 무엇무엇을 추구하면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하면서 너의 인생을 사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쵸?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요, is a difficult way to live. 굉장히 살기 힘듭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여기서 동명사 living을 잡았으니까 단수동사 is로 잡는 거 너무 괜찮은 방법이네. 그치? 우리 이거 연습 이번 시간에 많이 했다. 그래서 if the standard you set, 그래서 만약에 너가 세운 그 기준이 were not yours,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다면 it may be time, 이제는 시간일 것입니다. 어떤 시간이래? to define your personal expectation for yoursel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 스스로를 위해서 개인적인 기대를 뭐 할? 정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라고 지금 제안해주고 있는 거죠. 너만의 목표를 좀 세워봐. 너만의 기대치를 좀 세워봐 라고 하는 거죠. And make self-fulfillment your go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목표를 자기 충족적이게 만들 수 있는 그 시간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마지막까지 문법 한 번만 볼까요? It may be time, 시간일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무슨 시간이냐면 첫 번째, Define your personal expectation for yourself. 너 스스로를 위한 개인적인 기대를 정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너의 목표를 자기 충족적이게 만들 수 있는 그 시간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그래서 이 and, 등위 접속사 and가 to define, to make, 이거 두개 동사를 이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문제는 다 풀었고요. 그러면 whatever로 잡았을 거고 meet 그리고 맨 마지막에 living이라고 하는 문법까지 봤으니 우리 답은 4번으로 잡으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1강 마무리되었어요. 1강 마무리하고 나서 여러분 강의에서 다룬 지문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1, 2, 3, 4, 5번에 있는 문법 선지들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면서 어법, 어휘, 포인트 스스로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강의만 듣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틀린 문

문제는 오답을 고른 이유를 반드시 옆에 기록을 해 두시고, 내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또 만나면 이렇게 생각해야지 라고 하는 그 기준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1강부터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이잖아요. 첫 강의니까 여러분 끝까지 완강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내서 강의 열심히 들어보도록 하시죠. 그럼 저는 2강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수능 물리학의 캡틴 장동호입니다. 2027 수능 완성 물리학원 고난도 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운동에 3점 문제들 풀어봤었는데 비교적 어려운 문항들로 구성이 되었죠. 그래요. 그러한 문항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우리의 목표인 1등급을 넘어 만점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말고요. 이번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1등급을 넘어 만점을 향해 나아가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교재 12페이지에 있는 6번 문제 함께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빗면이에요. 같은 빗면에서 물체 A,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빗면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가 같다. 가속도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속도차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A와 B가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A의 속도를 V라고 한번 놓아볼게요. V. 그 다음에 이때 B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데요. B의 속도를 V0라고 한번 놓아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입니다. A가 P점을 지나서 Q점에 도달할 때 B가요. 이렇게 V0로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와서 R점을 통과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R점을 통과할 때 B는 아래 방향으로 속도가 V0가 되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B는 속도가 얼마큼 변한 거야? 위쪽 방향으로 V0 가다가 여기선 아래 방향으로 V0 가니까 2V0만큼 변했다고요. 그쵸? 그러면 A도요. 동일한 빗면에 있으니까 2V0만큼 속도가 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Q점을 통과할 때 A의 속도는 V 플러스 2V0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세 번째 상황은 A, B가 이렇게 쭉 가다가 S 위치에서 각각 속력 VA, VB로 만난다라고 하는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둘이 꽝 부딪힌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 A, B, 여기가 S고요. A의 속력은 VA, B의 속력은 VB,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VA분의 VB가 얼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부터 여기까지 속도 변화량은 똑같죠? A나 B나 똑같습니다.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속도가 델타 V만큼 변했다라고 하면 A의 속도는 얼마가 돼요? V 플러스 EV0 플러스 델타 V 이렇게 되겠고요. 이때 B의 속도는 얼마였어요? V0였잖아요? V0 플러스 델타 V가 된다. 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하나 더 봐봐. 지금 가에서 나로 가는 동안 A와 B는 거리가 얼마큼 가까워졌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6L만큼 떨어져 있었지. 그런데 이 그림 상황에서는 2L만큼 가까워, 와, 2L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에서 나로 갈 때는 4L만큼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나에서 요 그림을 다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 나에서 다로 갈 때는 여긴 2L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여기는 붙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둘 사이의 거리가 2L만큼 가까워진 거죠. 그쵸? 둘의 속도 차이는 일정할 텐데 거리가 2대 1이야. 거리가 2대 1이라는 얘기는 걸린 시간이 2대 1이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도 2대 1. 그쵸?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시간이 2대 1이면요. 속도 변화량의 크기도 2대 1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괜찮지? 지금 여기서 일로 갈 동안 속도가 얼마큼 변했어요? EV0만큼 변했단 말이야. 그게 2야. 그럼 여기서 1만큼 변해야 되니까 V0만큼 변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아까 그것을 델타 V라고 놓았죠. 요 델타 V가 V0가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VA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V 플러스 3V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VB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V0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묻고 있는 VA분의 VB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요 V 값을 우리가 알지 못해. 그럼 V 값을 구해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V를 구하러 갑시다.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빗면에서 물체는 동일한 가속도로 운동을 해요. 그래서 먼저 B를 통해서, B의 운동을 통해서 가속도 값을 한번 구해보자고. B의 운동을 통해서 가속도를 구하는데요. 여기에서 1로 가는 과정에서 한번 구해볼까? 2, 등가속도 운동의 세 번째 식. 2, A, S는 얼마큼 이동했어요? L만큼 이동했습니다.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이에요. 요거 제곱. 4V제로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그러면 3V0 제곱이 되겠네. 여기서 우리가 A를 구할 수 있겠지. A는 2L분의 3V0 제곱이 됩니다. 자, 이건 누구의 가속도예요? B의 가속도도 되지만 A의 가속도도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제 A의 가속도를 통해서 V 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P점을 통과할 때 물체 A의 속도 V를 구할 거야. 볼까요? 마찬가지로 등가속도 운동의 세 번째 식을 사용할 겁니다. E AS는 E A, A 좀 전에 우리가 구했잖아요. EL분의 3V0 제곱. E AS는 얼마큼 이동했죠? 4L만큼 이동했습니다. E 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 여기서 V는 요거잖아 요거 그쵸? 그래서 V 플러스 2V제로의 요거 제곱 마이너스 V제곱 요거요 요식 정리하면 뭘 구할 수 있을까? V값을 구해낼 수 있다고요 요식 정리하면 V는 2V제로가 돼요 이거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요 V가 EV0가 되니까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 OV0가 되네요. OV0, EV0. 그래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VA분의 VB는 5분의 2. 이렇게 된다. 정답은 1번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동일한 빗면, 가속도가 같다. 가속도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시간에 속도 변화량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구해내면 되고, 속도차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있다고 하는 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뉴턴 운동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험에서는, 수능에서는 한 문항에서 두 문항 꼭 출제가 됩니다. 수능에 꼭 출제가 되는 필수 개념은 연결된 물체에서의 뉴턴 운동 법칙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F는 MA라는 식을 연결된 물체 상황에서 전체 물체를 하나로 보고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각각의 물체를 가지고도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물체 상호 간에 힘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수능에서 꼭 물어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수능 3점 테스트 바로 갈게요. 자, 1번입니다. 질량이 같은 ABCD가 이렇게 실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ABCD가 속도가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한대요. 자, 일단 질량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질량에 대한 정보를 m 이렇게 놓읍시다. 그다음에 등속도 운동한대요.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짜임이 0인 거죠. 알짜임이 0이에요. 그러면 이 물체를 이렇게 볼때 빗면에 놓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빗면 성분 있잖아. 그러니까 뭐 mg사인에 딱 복잡한 식은 알 필요가 없지만 요 A에 작용하는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이 요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그 크기를 F라고 요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렇죠? mg사인에타니까 질량이 비례합니다. 질량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쪽 방향으로 F, 요쪽 방향으로 F 요렇게 쓸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알짜임이 0이어야 돼. 3F가 작용하잖아. 그러니까 이 물체에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 성분은 3F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지금 처음 시간 0일 때 여기 A가 A점을 통과하고 있고요. 이때 속도를 여러분 V0 이렇게 한번 놓아볼까요? V0라고? 등속 운동한다고 했으니까 V0라고 한번 놓아볼게요. 그 다음에 T0일 때 등속 운동을 해서 B가 A점을 통과하고 있대요. B가 A점. 그런데 이 실의 길이가 얼마냐면 L이네, L. 그럼 어떤 관계가 있어요? V0라는 속도로 T0만큼 움직이면, 이동하면 L만큼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L은 V0 곱하기 T0로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잘 가던 물체가 시간이 ET0일 때, 요 P가 딱 끊어진다는 거야. 이제 끊어지게 되면 A는 F라고 하는 일정한 힘을 받게 되니까 등가속도 운동하게 될 것이고, B, C, D는 요 F가 없어졌으니까 알짜임이 0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떠한 알짜임에 의해서 또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될 것이에요. 속도가 느려지겠지, 그치? 속도가 느려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메모를 해보자고요. 자, 봐봐. 시간이 ET0일 때 A와 BCD를 이렇게 묶어서 한번 따로 생각해 볼게. A에 작용하는 힘은 F는 M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가속도는 얼마가 돼요? M분의 F인 가속도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B, C, D 요세 물체는 이제 한 물체처럼 움직이게 될 텐데 요 F가 없어진 거야. 그치? 그럼 알짜임이 얼마입니까? 알짜임은 이쪽 방향으로 2F, 이쪽 방향으로 3F니까 운동 반대 방향으로 알짜임이 F겠네요. 그러니까 알짜임은 F는 질량은 3m A 프라임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A 프라임은 3m분의 F 이렇게 돼요. 자, 크기를 한번 비교해 봐. 크기는 여기 3배네. 그치? 여기는 속도가 증가할 테고 여기는 속도가 감소하는데 가속도의 크기가 3분의 1이에요.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고.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시간이 ET0일 때는 실피가 딱 끊어졌습니다. 3T0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T0일 때는 Q가 끊어진대요. Q가.
척추가 끊어진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D의 속력이 0이 됐대. D의 속력이 0이 됐다는 것은요, 여러분 3t0일 때는 B, C, D가 같이 움직이다가, 그러니까 B, C, D에 같이 움직일 때 속도가 0이 된 거야. 그 상황에서 실이 끊어진 거죠. 그러면 B는 A처럼 똑같이 F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등가 속도 운동하게 될 것이고, C하고 D는 이렇게 한 물체가 돼서 알짜 힘이 EF가 작용하는 거지. 그치? EF가 작용하면서 이렇게 등가 속도 운동하게 될 것이에요. 3F에서 F를 빼게 되니까 EF. 괜찮아? 자, 이러한 상황들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래프. 봐봐. 그래프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V, 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VT 그래프. 자, 처음에 A, B, C, D가 함께 움직입니다. 얼마의 속도로 움직였어요? V0. V0. 그치? V0. 여기 V0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V0 얼마까지 쭉 가냐면 T0, ET0까지. ET0까지. 여기가 T0. ET0. ET0까지 A, B, C, D가 함께 움직입니다. 함께 움직여요. 자, 그 다음에 A는 여기서 실이 끊어지는 거죠. P가 끊어지면서 A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돼요.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집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겠죠? 이렇게 쭉 일정하게 빨라질 거야. A. 그쵸? 그 다음에 B, C, D는 속도가 일정하게 느려지겠지. 느려지는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속도의 크기가 여기 3배예요. 그 속도 변화가 3배다라고 하는 거야. 속도 변화가 3배다.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봐봐. 여기서 3t0가 됐는데 3t0일 때 D의 속도가 0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B, C, D의 속도가 0이 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B, C, D는 이렇게 간 거야. 요건 B, C, D예요. B, C, D. B, C, D는 속도 변화가 얼마예요? V0만큼 변했단 말이야. V0. 그러면 봐봐. B, C, D에 비해서는 가속도의 크기가 3배고요. 그치? 여기 V0만큼 변할 때 여기는 3V0만큼 변하겠지. 속도가 빨라져야 돼. 그러니까 A는 그때 속도가 얼마가 됐어요? 4V0가 된 거야. 이해 돼?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3T0인 순간 또 실이 끊어졌잖아. Q가 끊어졌잖아. Q가 끊어지면서 그때부터 B는요, A와 똑같은 가속도가 m분의 f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4t0까지 한번 이렇게 표시해 볼까? 4t0. 그럼 가속도가 m분의 f일 때는 t0 동안의 속도가 3v0만큼 증가하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b는요, 어떻게 되냐면 이때 속도가 3v0.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겠네. 요건 B. 요때 속도는 3V0.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그럼 C하고 D는 함께 운동하게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알짜 힘은 얼마가 돼요? 알짜 힘은 EF. 질량은 EM이 되니까 결국 가속도의 크기는 이거랑 똑같아. 그래서요, 아, 얘네도 속도가 얼마큼 변해요? 3V0만큼 변해. 근데 이때는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되니까 C하고 D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좋아요. 마이너스 3V0.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C하고 D.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해 보이지만 A, B, C, D의 형태를 VT 그래프로 표현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들을 함께 해결해 볼게요. 자, L1과 L2의 값을 구하고 L1분의 L2가 얼마겠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L1은 뭐냐면요. 4t0일 때 A와 B 사이의 거리예요. 4t0일 때 여기잖아. 4t0일 때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 봐봐. 이거 얼마야? 여기 얼마죠? 여기. T0 동안에 3V0만큼 증가하니까 얘가 7V0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A가 얼마큼 이동했는지, B가 얼마큼 이동했는지에 따라서 A, B 사이의 거리 L1 값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요 값, 요 면적을 구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평균 속력 이용하면 V0와 7V0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게 되면 4V0네요. 그래서 A가 이동한 거리는 4V0 곱하기 ET0.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치? 0부터 ET0까지는 같이 움직이니까 사이가 L만큼 유지가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게 되면 얼마요? 8V0 T0인데요. 우리 V0 T0가 L이라고 하는 건맨 처음에 이야기했잖아. 요 값이 8L이야. 8L. 그 그러니까 B가 이동한 거리도 구해보면 B가 이동한 거리는 ET0부터 요 삼각형 더하기 요 삼각형. 이렇게 더하면 돼요. 그쵸? 그렇게 해서 구해보게 되면 B가 이동한 거리는 2L만큼 이동했습니다. 2L. 그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더한 거야. A는 8L만큼 이동했고 B는 2L만큼 이동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L만큼 떨어져 있었어. 실의 길이가 L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A와 B 사이의 거리는 바로 얼마가 됩니까? 여기서 이거 빼면 6L인데 L만큼 떨어져 있었으니까 7L이 되는 거죠. 7L. 그래서 이두 식을 통해서 우리는 L1은 7L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7L. 괜찮죠? 그 다음에 L2 값을 구하면 돼. L2 값은요. 뭐가 L2냐면 문제에서 4T0일 때 B와 C 사이 거리. 4T0일 때 B와 C 사이의 거리. 아, 요걸 구하는 거구나. 그러면 0부터 3T0까지는 B와 C 사이의 거리가 L0만큼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또 L0만큼 유지가 되고요. B는 요만큼 이동했고, C는 이만큼 이동했는데, 운동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요 삼각형 면적과 요 삼각형 면적을 더하면 되겠지. 그치? 더하면 된다? 그러면 2분의 3L, 2분의 3L 더하게 되니까 3L이야, 3L. 근데 원래 L만큼 떨어져 있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L2는 4L이 되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묻고 있는 L1분의 L2는, L1분의 L2는 7L분의 4L, 7분의 4,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실이 끊어지는 상황에서 뉴턴의 운동법칙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V-T 그래프를 그리면 면적을 통해서 얼마큼 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문제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렵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학습하면 중요한 정보들도 많이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문항이 될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번 문제는 ABC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실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실에 연결되어 있는 B가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여기서 점 A를 통과해서 B까지 갑니다. 이거 정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방향이 바뀐 거예요. 운동방향이 바뀌면 다시 A를 통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림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지금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가 제시가 됐어요. 먼저 힘 표시부터 한번 해볼게요. 봐봐. 힘 표시하면 A에 작용하는 힘, 중력, 아래 방향으로 50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작용하는 힘 있잖아요. 이렇게 중력 성분, 그거 스몰 F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 스몰 F. 그 다음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일정한 라지 F인 마찰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해요. 지금 A에서 B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C에 작용하는 중력 20N. 이렇게 힘 표시를 한번 해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에 작용하는 중력 50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힘, 요 아래 방향으로 중력 성분 스몰 F 표현할 수 있겠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마찰력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F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에 작용하는 중력 20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정보를 또 한번 활용을 할 텐데 여기서는 A에서 B까지 갔어요. 물체 B가. 여기서는 B에서 A까지 갔습니다. 물체 B가요. 이동 거리가 똑같죠. 이동 거리가 똑같은데 시간에 대한 정보가 나왔어요. 시간이 어떻게 정보가 제시가 됐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나아가 가의 3배래요. 시간이.

1대 3이래. 요 가, 나. 시간이 1대 3이고 거리는 1대 1. 똑같아요. 시간에 대한 정보와 거리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우리는 평균 속력에 대한 정보를 구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치? 평균 속력은 총 시간분의 총 거리니까 평균 속력은 1대 3이다. 라고 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죠? 아, 여기 1대 3. 여기 거리가 1대 1이니까 1분의 1대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속력은 3대 1이구나. 3대 1. 평균 속력이 3대 1이다. 라고 하는 것. 봐봐요. 지금 여기서 정지하고 이때 얼마나 통과했는지 몰라요. V라고 이야기해 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지한 다음에 여기 A를 통과합니다. 그때요. 중간 값이 평균 속력이 3대 1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A점을 통과할 때 속력도 얼마요? 3대 1입니까? 3대 1. 이거 알수 있겠죠? 중간 값이 3대 1이면 결국 여기는 속도가 0이잖아. 그치? 0이니까 요 A를 통과할 때 속도도 3대 1이구나. 그 크기가 3대 1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고요. 괜찮아?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가속도 값을 구할 수 있다. 봐봐. 등가속도 운동의 세 번째 식. 요거 볼래요? 가속도의 크기를 보면 봐봐. 이게 똑같잖아요. 이것도 똑같잖아. 그치? 그치? 그런데 지금 A를 통과할 때 속도가 3대 1이야. 3대 1. 그 다음 나중 속도, 저 B에서의 속도, 물론 여긴 처음이죠. 처음 속도, 여긴 나중 속도가 되지만 결국 크기를 따지면 이건 0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럼 제곱에 비례하니까 이게 3대 1? 그럼 가속도는 9대 1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겠다. 가속도가 9대 1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에서의 가속도를 A라고 하면 가에서의 가속도는 9A가 되는 거야. 9A. 가속도가 5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가와 나에서 운동방정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가와 나에서 운동방정식. F는 MA입니다. F. 결국 5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여기에서 이걸 빼야 되는 거죠. 이건 운동방향과 반대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F 플러스 라지 F는 전체 질량이 얼마입니까? 10이에요. A, B, C의 질량을 다 더하면 10. A, 그쵸? A. 이게 9A야. 나에서의 가속도를 A라고 놓으면 가에서의 가속도는 9배예요. 요식 하나. 그 다음 나에서의 운동방정식을 한번 써보면 결국 50 마이너스 20 플러스 F. 이때는 마찰력의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요. 마이너스 F 이렇게 되죠? 요거는 10A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가와 나인 상황에서 힘 표시하고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가 몇배 차이 나는지 우리가 구해낸 다음에 운동방정식 세운 거예요. 운동방정식.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역, 니은, 디귿을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 자, 봐봐. 가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9m per sec 제곱이다. 우리가 9A라고 놓았는데요. 그때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야?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매달린 물체를 가지고 풀어내는 게 좋아. 왜냐하면 주어진 정보가 또 하나 있거든? 어떤 정보가 주어졌냐면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 P가 B를 당기는 힘. 그럼 실이 B를 당기면요. 실이 A를 당기는 힘하고 크기가 똑같아. 같은 실이잖아. 그치? 장력의 크기가 똑같단 말이야. 이게 지금 나가 가의 9배다라고 했어요. 이걸 T라고 놓잖아. T라고 놓으면 여기서는 얼마가 되냐면 9, 여기서는 나에서 실이 P가 B를 당기는 힘, P가 B를 당기는 힘, 요 힘. 요게 여기가 9배다. 9T.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지, 9T. 그러니까 A를 통해서요. 물체 A를 통해서 우리가 가속도 A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 여기는 가속도가요. 9A야. 여긴 가속도가 A야. 그치?

이것을 물체 A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 A. 한 물체에도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럼 봐봐요. 가에서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물체 A에 적용한 운동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봐. 50-T는 M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9A. 이렇게 되고요. 나인 상황에서 물체 A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해 보면, 50-9T는 MA, 5 곱하기 A가 되는 거야. 괜찮아? 여기다가 여러분 이 도식을 연립해 볼까? 여기다 곱하기 9를 해가지고요. 9를 한 다음에 도식을 한번 빼봐요. 빼보면, 우리가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냐면, 가속도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 A가 1m per sec 제곱임을 구해요. A가 1이야, 1. 요게 1이란 말이야, 1. 요거 누구의 가속도야? 나인 상황에서 A, B, C의 가속도예요. 요게 1이란 말이야. 그럼 가인 상황에서 몇 배예요? 9배니까 얼마야? 9m per sec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서 얘기하는 가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9m per sec 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설명이 되는 것이에요. 괜찮아? 이렇게 독립적으로 어느 물체에 운동 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은 힘 표시가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 F의 크기가 얼마겠는가라고 하는 거야. F의 크기는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서 구했던 전체를 가지고 운동 방정식을 세웠던 이두 가지 식이 있잖아요. 이두 식을 적절하게 연립하면 F의 크기와 스몰 F의 크기 다 구할 수 있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이거 구했잖아. A를 구했으니까 이게 9고요. 요게 1이야. 그치? 요게 30, 요게 30. 그래서, 라지 F 더하기 스몰 F는 요렇게 넘어가서 90에서 30 빼면 되고, 식이 하나 나오죠? 90에서 30을 빼면 60. 요런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F는 마이너스 20. 요두 식을 빼주게 되면 결국 EF는 80, F는 4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니은도 맞아요. 니은은 ABC를 하나로 보면서 운동 방정식을 세운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한 것이었고요. 자, 디귿은 봐. 나에서 이 상황에서요.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보자고요.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그림을 독립적으로 한번 그려볼까? B만 한번 그려보자고요. B만 그려보면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Q가 B를 당기는 힘, TQ, 요걸 구해라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일단 이 물체가 받는 힘들을 쭉 표시를 한번 해봐야죠. 그치? 이쪽 방향으로 F 받았잖아, F. 아까 두 식을 연립하면서 라지 F와 스몰 F 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스몰 F가 얼마였냐면 20이에요, 20. 그 다음에 라지 F도 구했죠? 라지 F는 지금 나인 상황에서 라지 F의 방향은 마찰력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고요. 이쪽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F가 작용하고 있고요. 이 크기가 얼마냐면 40이야, 40. 그쵸?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죠? 뭐요? 여기 실이 B를 당기고 있잖아. 9T라고 하는 힘으로. 9T. 9T 얼마야?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식을 지우긴 했는데 두식 연립 과정에서 9T 값도 구할 수 있어요. 9T가 얼마냐면 45N야. T가 5거든. 그러면 결국 B가 받는 힘은 요네 가지예요. 네 가지. 네 가지 힘에 의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3kg이니까 가속도는 1이잖아. 그러면 결국 요거 두개 더하면 85죠. 85. 65, 65, 65고요. 65. 여기 40 있고 TQ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F는 MA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을 세울 때 65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TQ는 MA 3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요거 25가 되고요. 여기 3이니까 TQ는 22N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에서 얘기하는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22N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거야. 괜찮아요?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정답은 5번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물체가 연결되어 있을 때 운동 방정식을 사용하는 것, 각각의 물체를 독립적으로 보고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전체를 하나로 보고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는 지금 용수철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물체 AB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황인데요. 그림 나와 그림 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AB의 위치를 바꾸어서 연결한 거야. 연결했더니 이제 여기서 용수철이 늘어났는데 용수철의 길이가 가가 나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정보가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 상황 모두 AB 모두 정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 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정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이 받는,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은 0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수 있어야 되잖아? 자, 일단 첫 번째 상황. A가 받는 힘은 요 아래 방향으로 MAG라고 하는 중력이 있을 거고, C를 잡아당기는 장력도 있을 거예요. 그쵸? 장력. 괜찮죠? 요 장력의 크기는 알짜 힘이 0이니까 MAG하고 크기가 똑같아야 됩니다. 맞죠? 요 위쪽 방향으로 MAG, 장력의 크기가 MAG하고 똑같으니까, 그 다음 B는 요 아래 방향으로 중력 MBG. 이렇게 작용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용수철이 늘어나 있단 말이에요. 그 탄성력의 방향이 요 아래쪽 탄성력이 작용할 거야. 괜찮아? 그 다음 두 번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표시를 한번 하게 되면 요 아래 방향으로 MBG. 위쪽 방향으로 장력인데요. 정지하고 있으니까 장력의 크기는 MBG.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에서 위쪽 장력의 크기가 MBG. 이렇게 되고요. A의 중력 MAG.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탄성력의 방향이 있는데요. 탄성력의 방향이 일단 용수철이 눌려져 있는지 늘어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상황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일단 두 개의 용수철을 비교했을 때 용수철이 여기가 더 늘어나 있대. 늘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MA가 MB보다 크다는 거 아니야? 그치. 크니까, 요 힘이 요 힘보다 크니까 용수철이 더 늘어난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A가 B보다 질량이 크니까요. 요 힘이 더 큽니다. 요 힘이 더 크면요. 탄성력은 눌리게 되니까 탄성력의 방향은 위쪽 방향이 탄성력이 되겠다. 요렇게. 힘 표시 다할수 있어야 되는 거야.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에서 묻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보자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A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커야 돼 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고, 니은,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여긴 MAG, 여기서는 MBG, 그런데 MAG가 더큰 거죠?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디귿, 가에서 용수철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 결국 탄성력의 크기를 묻고 있는데요. 봐봐. 여기서는 두 힘을 더한 것이 MAG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탄성력의 크기는 MAG 마이너스 MBG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서는 어때요? 이두 가지를 더한 것이 MAG하고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탄성력의 크기는 MAG 마이너스 MBG. 결국 어때요? 똑같네. 탄성력의 크기는 똑같네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선 늘어나 있고요. 여기선 압축되어 있는 거네요. 자,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맞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4번 문제는 ABC가 연결되어 있어요. 실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A와 C를 바꿨을 때, 그게 그림 나예요. 그림 나인 상황. 그런데, A와 C의 위치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B의 가속도의 크기가 여기랑 여기랑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대요.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말은 결국 알짜 힘의 크기가 똑같다는 말이고, 대신 위치가 바뀌었잖아. 그치? 그 말은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었다. 알짜 힘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기억에서 얘기하는 B의 가속도의 방향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설명이야. 반대여.

C가 B를 남깁니다. 얼마로요? 5F로. 아, 이렇게. OF. 그럼 같은 실이니까 P가 A를 남기는 힘의 크기도 OF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괜찮아? 그 다음에 Q가 B를 당겨요. 14F야. Q가 B를 당겨요. 이쪽 방향으로 14F. 그럼 Q가 C를 당기는 것도 14F.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힘 표시 하나 더할수 있죠? 지금 물체에 매달려 있으니까 C는 요 아래 방향으로 EMG라고 하는 힘이 있을 거고, A는 빗면에 있으니까 중력의 빗면 성분, 요거를 F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질량이 몰라. 하지만 빗면상에 있고요. 요 빗면에 작용하는, 빗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B의 중력 성분, F'. 요렇게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나인 상황입니다. 나인 상황. 표에서요. P가 B를 당겨. 6F야. P가 B를 당겨. 6F. 요게 6F네요. 6F. 그럼 P가 C를 당기는 것도 6F. 이렇게. 그 다음에 Q가 B를 당겨. 9F. 요게 9F네. 그럼 Q가 A를 당기는 것도 9F.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중력, mg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C가, 이거 동일한 빗면인데요. 질량이 두 배가 됐어요. M에 작용하는 힘을 F라고 우리가 정의했으니까 질량이 두 배가 되면 요 힘은 두 배, 2F.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 B는 똑같아요. 이쪽으로 F 플라이. 지금 A, B, C에 작용하는 힘들을 다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한 상황에서 보기, 기억은 우리가 해결을 했고, 니은, 디귿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니은,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겠는가? 지금 가인 상황과 나인 상황에서 B의 가속도의 크기가 A래요. A. 그 A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요 매달린 C를 이용하는 게, 여긴 A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매달린. 여기 빗면에서는 요 F 프라임, F 좀 불편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매달린 물체를 가지고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가인 상황에서는요, C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C를 가지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C는 지금 가속도 방향이요, EMG, 여긴 F고요. 여긴 EF로 커졌다? 여긴 MG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속도 방향이 이쪽이 될것 같고, 내려가는 방향, 여기는 올라가는 방향의 가속도 방향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EMG하고 14F를 비교하면 EMG가 더 커. 그래서 운동 방정식은 EMG-14F는 가속도의 크기가 A라고 했으니까 EMA. 이렇게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고요. 나인 상황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매달린 물체 A를 통해서. 운동 방정식 한번 세워볼까요? 지금 mg하고 9f 가속도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요. 9f 마이너스 mg는 ma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그럼 두 식을 연립해서 봐봐. 두 번째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한번 해봐요.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f의 크기를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두 식을 이렇게 빼보면 F의 크기는 8분의 1 mg 값을 구해낼 수 있다. F 8분의 1 mg, 그쵸? 여기 F, 이런 F들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 8분의 1 mg 괜찮아요? 이 8분의 1 mg를 여기다 이렇게 한번 넣어봐요. 넣으면 이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가속도는 8분의 1g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니은에서 묻는 게 가속도 A는 8분의 1g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니은은 맞고요. 디귿이요. B의 질량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B의 질량 얼마인지 몰라. 그러니까 MB. 이렇게 한번 놓아볼게요. 이렇게 한번 놓아보고요. 우리가 지금 F의 크기를 구했잖아. 그 F의 크기를 활용하고 B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각각 한번 놓아보는 거야.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죠? 그러니까 B가 받는 R자임의 크기가 똑같다? R자임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러면 가인 상황

0: 상황에서 비가 받는 알짜임이 얼마인지, 나인 상황에서 비가 받는 알짜임이 얼마인지 방향을 고려해서 우리가 식을 한번 세워 보면요. 가인 상황에서는 14F 그 다음에 마이너스 5F 마이너스 F 프라임. 요게 가인 상황에서 B에 작용한 알짜임이야. 그 크기가 뭐하고 똑같냐면 나인 상황에서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이요. 6F 플러스 F 프라임 마이너스 9F요.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면 F 프라임은 6F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F의 크기 우리가 여기서 구했잖아. 8분의 1 mg. 이걸 넣게 되면 F 프라임은 4분의 3 mg가 돼요. 결국 빗면상에서 물체 B가 중력 받잖아요. 중력 성분. 그것이 4분의 3 mg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B의 질량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봐봐요.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그림을 그려보면 가인 상황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가인 상황에서 MB예요. B가 받는 알짜임들 한번 쭉 여기다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쪽 방향으로 OF 받았죠. OF. F가 8분의 1 mg니까요. 8분의 5 mg. 이렇게 봤고요. 자, 그 다음에 F, 이렇게 F 프라임 받았잖아요. 그치? 중력 성분. 그게 얼마냐면 4분의 3mg다. 요인 봤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장력이 있었잖아. 장력 14F였어요. 14F. F에다가 8분의 1mg 집어넣고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4분의 7mg예요. 이것이 B가 받는 알짜임이야. 알짜임. 다 더하면 얼마예요? 8분의 3mg야. F는 MB. 가속도의 크기는 니은을 통해서 구했잖아요. 8분의 1G. 그쵸? 그럼 이렇게 지우게 되면 결국 G도 이렇게 약분되죠? MB는 3M입니다.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인 가인 상황과 나인 상황에서 B의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 라고 하는 것은 알짜임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힘 표시했잖아요. 이 힘들 다 더하는 거예요. 크기와 방향을 고려해서 더한 다음에 알짜임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그 식을 통해서 결국은 요 F 프라임 중력 성분도 구하고 그쵸? 그 다음에 각각의 힘들을 넣으면서 F는 MA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게 되면 문제에서 묻고 있는 B의 질량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빗면이다 보니까 이 빗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분명 있어요. 제가 빗면 나올 때마다 mg 사인 세타라고 하는 힘을 받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물리학 원에서는 mg 사인 세타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은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빗면상에서는 이렇게 일정한 힘을 받는다. F. 여긴요. 빗면이 다른 빗면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F 프라임. 이렇게 놓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놓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고 동일한 빗면에서 질량이 두 배다라고 할 때는 EF 이렇게 놓는 거예요. 질량이 두 배면 아, 질량에 비례해서 중력 성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F라고 놓으면 이게 EF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고 특정한 값을 막 계산해서 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상수값으로 F, F 프라임 이렇게 놓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놓으면서 문제를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연습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 문제까지 4번 문제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5번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 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뭘 배웠는지 기억나시나요? 짜잔! 맞아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화학이 얼마나 유용한가를 배웠었고요. 오늘은 이제 화학의 용어, 바로 이몰 파트에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근데 1이라고 써있죠. 바로 오늘 배우고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이 몰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표현들을 제가 수업할 때마다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거를 실전 감각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 감을 좀 느껴보는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표가 아니라 오늘은 표로 이루어졌거든요. 그 표들이 그림으로 표현됐을 때, 이 실린더로 들어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할수 있을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이 몰에 대한 개념 같이 보도록 할까요? 몰. 몰은 그냥 원자, 분자, 이온 등 입자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1몰에 대한 입자수, 원자수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이 개라고, 이 개수로 표현하진 않아요. 왜냐면 항상 A 기체, B 기체 이런 식으로 A 대 B, 얘네들의 원자 수비는 다시 말해서 어차피 우리는 이 숫자를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몰비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몰을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인가? 주어진 자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첫 번째 입자수도 있고요. 두 번째 기체 부피도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질량입니다. 그래서 질량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뭘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때 필요한 수단이 하나 더 뭐가 필요할까요? 1몰의 질량. 쉽게 말해서 만약에 그 기체가 분자야? 그러면 분자량분의 질량이 무엇을 의미한다? 화학식량? 이라고도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럼 분자량분의 질량이 뭘 의미한다? 물질의 양, 몰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저희가 표현을 할 때요, 질량에다가 분자량 나눠주면 또는 화학식량을 생각해도 되고요. 이것이 바로 물질의 양이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쉽다. 자, 그럼 만약에 우리한테 얘네들 화학식량 구해봐요. 그럼 질량에다가 물질의 양을 나눠주면 돼요. 정말 쉽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우리한테 AB2가요, 1몰이 있대요. 그러면 사실은 이 AB2에서 얘네들이 1몰 있는 거고 이 B라는 애는 몇몰 있는 거예요? 이 분자당 B에 대한 원자 수는 두배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2몰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해석해 볼래요? 반대로 만약에 우리한테 B가 2몰 있대. 그럼 얘네들 전체 분자 몇몰 있는 거야? 이 2가 있어 2분의 1 나눠줘서 1몰이요. 이렇게 가주면 돼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물질의 양을 나타낸 표현. 그리고 우리는 전체 분자에 대해서 몇 몰이고, 그럼 이 분자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 구성 원자 수에 대해서도 알수 있는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한테 수소 원자의 양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같이 다뤄볼 건데요. 중요한 건 수소 원자의 양이다.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AB2에서 그 B에 대한 정보를 준 거예요. AB2에 대해서 분

분자 수를 준게 아니라, 분자의 양이 아니라 그 분자 안에 구성하고 있는 하나에 대한 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분자 양으로 바꿔줘야 돼요. 한번 발문 읽고 가볼게요. 그림은 기체 가와나의 질량에 따른 수소 원자의 양을 나타낸 건데요. 가와 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C2H4. 하나는 C3H8.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이것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그래서 해석하기 위해서 봤더니 우선 우리한테 가로 열고 뭐라고 써있냐면 탄소에 대한 거, 수소에 대한 원자량이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일단 첫 번째, 화학식 양을 알 수가 있어요. 탄소가 12인데 2개 있다, 24. 거기다 4 더해줬으니까 28. 여기에서는 탄소가 36에서 8 더하니까 44. 그럼 이제 양을 한번 결정해 볼 건데, 이 양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이 분자의 양입니다. 이 물질의 양 중에 저는 분자의 양으로 알아볼 거예요. 이 몰. 지금 우리한테 준건 뭐예요? 수소의 원자 양이거든요. 그럼 얘가, 수소가 지금 N만큼 있고, 얘도 N만큼 있대요. 그럼 얘가 쉽게 말해서 1몰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얘가 1몰 있다란 뜻이니까, 이 전체는 몇몰 있어야 돼요? 4배를 해준 거잖아, 수소는. 다시 4분의 1배에서 4분의 1N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얘도 똑같이. 요게 지금 1몰 있다는 뜻이니까 전체에서 8배 해준 거죠? 그럼 다시 얘한테 돌아오려면 우리가 8분의 1N. 그래서 분자의 양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럼 우리가 수소로부터 유출을 해줘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질량 구해볼 건데요. 질량은 화학식 양에다가, 아, 이 분자의 양, 물질의 양을 곱해준 거다. 그럼 이제 한번 곱해줄까요? 곱해줬더니, 여기서 쉽게 몇이 나와요? 7. 여기서는 2분의 11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비율에 대해서 n 빼고 우리 비율로 갈 거예요. 얘네들 14대 11이다. 다시 말해서 W2가요. W1보다 크니까 얘가 W2, 얘는 W1. W2가 누구다? C2H4다. 그러면 W1에 해당하는 거 C3H8이사라고 찾아주면 됩니다. 기억. 그럼 가는 C2H4이다? 아니죠. 우리 방금 구해놨잖아요. 뭐라고요? 바로 C3H8이요. 그래서 틀렸다. 니은 W1과 W2, W1에서는 11, W2에서 14. 11분의 14가 맞습니다. 디귿, 나의 지금 W1에 들어있는, 어? 지금 우리 나는요, 원래 몇이었냐면, W2g에서 얘네들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 양을 물어봤다면, 얘네들 지금 몇 몰이 있다 했어요, 제가? 4분의 1몰 있다 했어요. 4분의 1N몰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분자에 대한 양이고, 탄소는 거기에서 분자당 구성하고 있는 게 2죠. 그래서 얘네들 곱하기 2를 해줘야 돼요. 20점에서. 근데 우리한테 물어본 게 W1이에요. 그럼 W1이야? 이제 어차피 우리는 이 분자 내에서 알아볼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질량비가 얘네들에 대한 분자수 비가 될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얘네가 W2였을 때는 14라고 했을 때 얘가 14, W1은 11인 거죠? 그럼 이 비율에서 14분의 11일 때이 탄소의 양은 몇인데? 라고 가주면 돼요. 그럼 몇이야? 여기에서 우리가 2 약분 됐네. 28분의 11N이요. 라고 가줘야겠죠. 그래서 28분의 11N. 네, 맞습니다. 답은 니은과 디귿이니까요. 4번 가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더 가볼까요? 우리한테 분자 양을 준게 아니라 수소 원자에 대한 양으로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소의 원자의 양으로부터 이 분자 양을 유추해내야 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놓고, 돌이켜놓고, 원래 얘네들 이만큼 있었다. 자, 그런데 질문이 W2가 아니라 W1이야? 그럼 이 질량에서의 2분의 1N이었고, 이 질량이 14였고, 얘는 11. 11대 14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14분의 11을 해주면 28분의 11N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배웠던 바로 이 화학식 양과 이 물질의 양과 질량에 대한 관계를 활용한 것처럼 조금 더 확장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를 볼건 몰과 질량이고요. 두 번째는 몰과 기체의 부피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 몰과 질량의 관점에서는 우리한테 나오는 표현들이 예를 들어 1g에 들어있는, 같은 질량이 들어있는 이런 표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같은 질량의 물질에 포함된 분자수에 대해서 해석을 해볼게요. 다시 말해서 질량분의 얘네들에 대한 분자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1g에 들어있는 같은 질량의, 그리고 우리가 질량을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분의 분자수.

분자수에 대한 비율은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분자량이다라고 하는 건 질량에다가 분자량을 나눠준 값이야. 자, 근데 얘는 지금 역수가 된 거죠. 그래서 얘가 말하는 건 뭐다? 바로 분자량을 역수치해 준 값. 분자량과 반비례 관계임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예시를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수능 완성 10쪽의 2번인데요. 표는 기체 가완화에 대한 자료이고요. 여러분들한테 A와 B에 대한 원자량의 이 비를 구하도록 했어요. 실제 값을 우리가 구할 순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해석하려고 봤더니 1g에 들어있는 분자수, 다시 말해서 이거를 편리하게 질량분의 분자수로 바꿔주면 눈에 이제 보입니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뭐에 대한 역수인 거야? 그렇죠. 얘는 지금 분자량에 대해서 반비례 관계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네에 대해서 AB와 AB2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AB에서 B 하나가 추가된 게 얘인 거예요. 분자량은 AB와 AB2 누가 더 커야 돼요? AB2가 더 커야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아 얘에 대해서 지금 반비례해 주는 게 맞구나. 그래서 역수치해 주면 얘네가 7대 11 이것이 뭐다? 분자량 비가 되는 겁니다. 이제 분자량 비를 활용을 할 건데요. 우리가 사실 A 더하기 B는 7, A 더하기 2B는 11. 왜냐면 분자량과 원자량 모두 더해준 거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A에서 B 더해준 거에 B만 추가로 더해줄 때 11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 차이가 지금 몇이에요? 4. 그 4가 바로 B로 인해서 일어난 거고 A 더하기 B가 7이면 여기에서 A는 뭐다? 3이겠다. 우린 어차피 비율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아, A 대 B는 3대 4. 그래서 얘네는 3분의 4야 라고 가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4니까 답은 3번 가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더 우리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에서 같은 질량의 물질에 포함된 분자수. 이 표현을 1g에 들어있는 분자수로 바꿨을 뿐입니다. 이건 바로 분자량에 반비례한다 라고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어떠한 표현이 주어질지 몰라요. 그 주어진 표현들을 가지고 해석을 해줄 때 어렵다 싶으면은 1g에 들어있어 질량분의 분자수. 사실 여기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가 오기도 해요. 그러면 1g에 들어있는 질량분의 전체 원자수, 질량분의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구성 원자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풀어서 의미를 해석해 가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몰과 질량했으니까 몰과 기체의 부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배웠던 분자량의 의미를 조금 더 제가 확장시켜 보도록 할 건데요.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하면 같은 온도 압력에서는요,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더 해석하러 갑니다. 같은 온도 압력에서요, 밀도라는 게 주어졌어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에 대한 정보예요. 근데 우리가 같은 온도 압력에서는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 관계다라는 걸 활용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부피라는 걸 분자수에 비례한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거야? 그렇다라는 건 밀도다라고 했을 때 분자수분의 질량과 비례하는 관계네. 분자수분의 질량이 뭐예요? 그렇죠. 분자량이죠. 그래서 이 밀도다라고 하는 건 분자량에 비례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만. 뭐가 중요하냐면 이 기체의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 단일 기체일 때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시면 되는데 혼합 기체일 때는 우리가 평균 원자량 구했듯이 얘네들이 얼만큼 차지하냐는 그 비율도 고려해서 평균 분자량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일 기체는 조금 편하게 만약 혼합 기체면 우리가 한번더 고려를 해줘야 된다. 평균 값임을. 두 번째. 그럼 이제 표현을 조금 바꿔볼게요. 아까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분자수 이런 것처럼요. 같은 부피 두 기체의 질량비. 다시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위에서 부피분의 질량에 대해서 부피라는 건 분자수와 비례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두 기체를 비교하겠다는 뜻이에요. A라는 기체에 대한 이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W1, 자, D라는 이 기체의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W2. 지금 제가 부피 같게 했고 질량만 다르게 했어요. 얘네들의 지금 밀도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분자량비.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부피가 같아? 그럼 분자량비는 무엇과 같아요? 질량비랑 같네. 그래서 두 기체의 질량비는 분자량비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 가지를 제가 어떻게 좀 식으로 표현해보자 해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같은 부피의 기체 B에 대한 질량, 같은 부피의 기체 A의 질량, 같은 부피, 같은 부피. 그럼 여기 질량 B가 의미하는 건 바로 밀도비, 그것이 바로 분자량비다.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몰과 기체의 부피를 같은 부피에서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가져온 거는요. 아까는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이라고 해서 1g에 들어있는 표현으로 바뀌었고요. 여기선 제가 같은 부피의 두 기체의 질량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 같은 부피의 질량비, 분자량에 비례한다. 그 같은 부피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단위 부피다. 이것도 어려운 친구들은 어떻게 해석해주면 돼요? 부피분의 질량이다 라고 이제 해석해주면 돼요. 항상 우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새로운 것들은 항상 계속해서 나오겠죠? 그럴 때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한번 같이 발문 읽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디 가주면 되냐면 10쪽에 4번입니다. 표는 T도 일기압에서 기체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고요. 가에 대한 정보로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비를 줬고요. 근데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 건 단위 부피당 질량, 부피분의 질량이다.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온도랑 압력이 같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부피는 분자수랑 비례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다? 바로 분자량이다. 그럼 분자량비가요. 가와 나가 1대 3이야 라고 가주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이제 우리한테 물어볼 게 얘에 대한 분자량 구해봐 라는 거니까 각각의 원자량비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볼까요? 가에서 X의 질량은 1일 때, 그럼 Y의 질량은 8이에요. 다시 한번 더이 안에, 즉 우리가 어차피 모두 다 분자수가 같다라고 가정했으니까 1몰에 얘네들 질량이 그냥 1g이야 라고 했으면 이 안에 사실은 1g 안에 1대 8로 존재해 라는 뜻이니까 해석을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 X라는 거 1만큼 있을 때 Y라는 거 8만큼 있어? 얘네들에 대한 질량이 9야 라는 게더 편하겠죠. 1 더하기 8은 9. 그래서 얘네 1몰에 해당하는 건 9야. 이게 바로 얘네 분자량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해석해 볼까? 그럼 X라는 거 하나에는 얘네가 2분의 1, 그럼 Y라는 거 하나에는 8이란 뜻이고요. YZ2에서는 얘가 이제 8, 그럼 Z2는 몇이냐? 여기서 우리가 1대 3이라는 분자량, 그럼 얘네 9배, 여기다 9배 27. 그럼 27에서 Y라는 거 8을 빼주면 누가 나와요? Z2가 나온다라는 거죠. 19가 뭐다? Z2. 다시 말해서 Z가 두개 있을 때 19니까 하나 있을 때는 몇이어야 돼요? 2분의 19가 돼줘야 됩니다. 아까 우리 X 몇이라고 해놨어요? 2분의 1. 2를 더해줬을 때 분자량은 2분의 20, 10입니다. 그래서 10인데 우리는 이게 실제지만 다시 돌려놔야 돼요. 이거는 상대값으로 나타낸 값이니까. 그래서 여기 실제 값에 9분의 1을 해주고 있네. 얘네도 9분의 1 해주고 W를 붙여줘야 된다. 9분의 10W가 바로 뭐다? A 값이다라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9분의 10W니까 답은 2번 가주시면 됩니다. 우리한테 같은 부피의 두 기체의 질량비를 분자량에 비례한다는 거 배웠고요. 이거를 지금 활용하고자 봤더니 표현은 단위 부피다. 표현이 같다라는 게 만약 헷갈린다는 친구들은 부피분의 질량으로 나타내면 아, 부피가 같을 때 얘네들에 대한 질량비를 봐주라는 거야? 그것이 바로 뭐야? 아, 얘네들에 대한 분자량비를 의미하는 거구나. 그래서 분자량비를 찾아준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표현들을 우리가 사실 정리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두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기존에 1, 2번은 많이 봤던 거예요. 단위 질량당 1g에 들어있는 같은 질량이 들어있는 이라고 했을 때 아까 나타낸 것처럼 얘네들 다음에 원자수나 분자수를 물어볼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질량분의 원자수, 질량분의 분자수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만약에 전체 원자수다라고 하는 건 분자수에다가 곱하기 분자당 구성 원자수를 의미한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량분의 분자수다라고 나와 있을 때 무엇과 지금 반비례 관계다? 바로 분자량과 반비례 관계다라는 걸 활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서 쓸수 있어야 되고요. 사실 오늘 같이 할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분자량과 반비례 관계다라는 것도 활용하겠지만 대놓고 그냥
질량을 곱해서

얘를 없애주고 전체 원자 수를 푸는 것도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풀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으로 나타냈을 때 본인한테 지금 주어진 조건들 중에 무엇이 더 유리한가를 빠르게 판단하는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단위 부피랑 아까 연습했죠? 여기도 부피분의 분자수, 원자수. 근데 이제 전체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구성 원자수다? 근데 우리가 부피를 분자수와 비례한다라고 풀고 있거든요? 그럼 얘네가 전체 원자수를 의미한다면 분자수 소거 되는 거야. 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알려주는 게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됩니다. 근데 이 분자당 구성 원자수 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단일 개체면 얘가 예를 들어서 AB2야. 그럼 분자당 구성 원자수 3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 안에 실린더에 AB는 1몰이고 여기에서 B라는 거는 B가 아니라 AB2라는 건 2몰이 있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산물 중에서 1몰에 해당하는 거, 산물 중에 2몰에 해당하는 거 분자당 구성 원자수의 평균 값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얘도 단일 개체냐 혼합 개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문제 우리 풀때 조심하는 거 오늘 같이 또 연습해 볼게요. 자, 3번. X에 대한 질량 상대값으로 주어졌습니다. X라는 건이 화학식량이 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X의 질량비가보다 X의 몰비를 의미할 겁니다. 이번에 4번은요. 이 분자 안에서 A랑 B가 1과 2로 존재해요도 있지만 보통 그 실린더에는 기체들이 혼합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서 Y 원자수분의 X 원자수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가? 이 X라는 값을 맞춰주면 Y 값도 자동으로 맞출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 질량비가 주어졌을 때 사실은 AB라는 것들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그때 얘가 Wg, 이 Wg이에요. 그 화학식량 같을 거니까 몰비가 1:2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AB2가 있고 여기 AB2가 있어요. 얘네가 지금 2W고 얘 3W예요. 그럼 얘에 대해서 아까 제가 1:2라고 했고 여기에서도 얘네가 사실 화학식량 AB2로 같으니까 질량비가 몰비예요. 하지만 이 노란색과 이 주황색에 대한 이 모래양 얘가 1몰일 때 얘가 2몰이야? 이거는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이 몰비 맞추는 것까지 오늘 해볼 겁니다. 오늘 이걸 잘 하셔야지 다음 시간에 그림으로 주어진 문제들을 해석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같이 한번 18번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 뒤에 136번, 6쪽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수가 주어졌죠. 그럼 우리가 부피분의 전체 원자수는 드디어 여기에서 혼합 기체이기 때문에 이 각각이 얼만큼 있냐에 따라서 고려해 줘야 되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X랑 Y에 대해서 화학식량이 다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질량비가 몰비, 여기도 질량비가 몰비지만 서로 만약 1:2, 여기 1:2 서로 그 숫자가 같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이걸 힌트로 우리가 가지고 올 건데요. 전체 기체의 밀도는 제가 분자량과 비례관계다라고 했지만 혼합 기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 분자량을 두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부피분의 질량으로 해서 이 밀도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다르게 표현하는 게 좋을지 같이 판단 한번 해볼게요. 자, 표는 T도 1기압에서 온도랑 압력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한테 부피가 주어지면 분자수랑 비례할 것이다. 실린더 가와 다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고요. 분자당 구성 원자수 비가 주어졌습니다. X 대 Y가 1:3이래요. 이건 지금 비율로 주어진 거고요. 구하라는 건 K 그리고 XY다. 시작해 봅니다. 자, 우선은 눈에 잘 보이는 것부터 건드려 볼까 하는데 여기 지금 제 연두색으로요. 똑같은 X에 대해서 질량비 몰비다. 1:2:3. 자, 그럼 이번에는요. 제가 노란색으로 여기 Y에 대해서 이 질량비를 몰비로 나타냈습니다. 다소 연두색과 노란색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지금 다른 수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직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걸 맞출 수 있기 위해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봤더니 뒤에서 전체 기체의 밀도라는 힌트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질량이 여기 W, 6W, 7W. 자, 여기도 3, 3, 6W. 질량 주어졌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밀도 주어졌지. 다시 말해서 이거를 다르게 표현. 아, 밀도분의 질량으로 해서 부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7W 나눠주고 여기다가 지금 6W를 9에 나눠주고
이렇게 해주면 얘네들 b가 뭐다? 부피비일 거야. 그래서 요것만 계산합니다. 2분의 1. 자, 여기에서 3분의 2, W 없앴고요. 여기에서 그럼 의미하는 게 얘네가 몇대 몇이냐? 바로 2분의 1대 여기에서 3분의 2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3대 4다. 그럼 부피비가요. 여기에서 3, 여기에서 4. 부피비가 3대 4. 우린 그 부피비를 뭐로 보기로 했어요? 바로 분자수랑 비례한다라고 둘 겁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가서요. 얘가 1m, 얘가 2n, 얘 3m, 얘 n 이런 식으로 우리가 3대 4 맞춰주면 되는데 운 좋게도 1 더하기 2는 3, 3 더하기 1은 4. 그냥 우리가 지금 세운 이 연두색과 노란색에 대한 이 몰비는 그냥 같구나. 그래서 얘가 W 대 1몰, 6W 대 2몰 이런 식 우리가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수 이 X 값이랑 Y 값, 이 K 값 구해야 되는데 K 값부터 빨리 해결하고 가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이 24라는 값을 어떻게 얻어낸 거냐면 여기에서 질량이 바로 더해주면 7W. 7W. 거기다 부피는 1 더하기 2 바로 이 3에 비례하는 관계야. 이것이 바로 14야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네가 14가 나오기 위해서 몇 곱해줬다는 뜻이에요? 6 곱해준 거예요. 그럼 똑같이 여기도 K값 구하기 위해서 질량 2W, 3W, 5W. 여기다 얘네들이 분자수가 부피에 비례한다? 3. 그럼 여기다 똑같이 몇 곱해주면 돼요? 6 곱해주면 돼요. 그랬더니 몇이다? 10이다. 그래서 K값은 10이 나옵니다. 그럼 K는 10이야 라고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X랑 Y 한번 구해볼까요? X 구하려고 했더니 아까 말했듯이 혼합기체예요. 그 혼합기체다라고 하는 건3 중에서 1에 해당하는 게 X, 2에 해당하는 게 Y예요. 그럼 3 중에서 1에 해당하는 X인데 걔에 대한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1에 대한 비율. 그럼 이번에 Y는 3에서 2에 해당하는데 그때 얘네들은 3만큼 있다. 그것이 바로 뭐다? X 값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X값은 몇이에요? 3분의 여기 1, 2, 3, 6 해서 7입니다. 그럼 Y값도 구해볼까요? Y도 여기에서 얘네가 4 중에 해당하는 게 3만큼이 바로 분자당 구성 원자수 비율 1. 여기에선 4 중에서 1인 거죠? 4 중에 1에서 여기 구성 원자수 3. 그럼 얘네가 4분의 여기 12, 여기 3이죠? 15 가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12가 아니라 3이죠? 오, 제가 잘못 곱했어요. 3, 3, 6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수야? 사실 얘네들이 지금 구성하고 있는 몰비가 달라. 그만큼 분자당 구성 원자수를 고려해서 나타내줘야 돼. 평균값이야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2분의 3 이렇게 약분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도 구해도 되지만 우리가 배웠던 내분점을 활용하여서 X라는 거 1, Y라는 거 3, 얘네가 몇대 몇이 있어? 이 평균값 몇이야? 라고 접근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예로 해볼까? 1대 2야? 그럼 여기에서 얘네가 2대 1로 있고 이 위치는 3과 1에 대한 차이죠. 여기가 2, 여기 3분의 2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요 비율. 더하기 1을 해주면 돼. 그러면 3분의 4죠. 그래서 얘네가 3분의 7이 이 위치야라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는 식으로 쓰는 게 조금 더 편리한 것 같아서 식으로 접근을 해봤고요. 그럼 넣어볼게요. 자, X라는 거는 여기서 3분의 7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빠르게 뒤집어서 넣어놨고요. Y라는 건 2분의 3이죠. 그래서 여기 3, 여기 2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10과 2가 약분 한번 됩니다. 그래서 7분의 몇이다? 45다라고 가주면 되겠죠. 7번에 45, 답은 2번이요. 다시 한번더 확인할까요?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묻고자 하는 거는요, 바로 X값과 YK값입니다. 주어진 조건이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수, 전체 기체 밀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한테 지금 혼합기체이기 때문에 평균 분자량에 대해서 구하라고 한게 아니라면, 이거를 지금 질량 주어졌고, 밀도 줬고, 부피로 해결하는 게더 나았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비율과 여기 비율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율 맞추는 건 계속 연습할 거예요. 모든 문제에서요. 그래서 이거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 거는요. 여기에서 주어진 Y 원자수분의 X 원자수, 그리고 Z의 질량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특히나 전체 기체의 질량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문제는요, 바로 여러분들 수능에서 출제되었던 문제예요. 조금 다른 문제들과 다른 점은요, 보통 여기서 질량이 주어지는 편인데, 양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편하게 얘 N몰, E몰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돼요. 다만 얘가 지금 없는 상황이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표는 T도 1기압에서 실린더 가와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고요. 가와나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 밀도는 같습니다. 밀도는 지금 가와나가 같다라고 주어졌고요. 여기에서 X에서 Z 질량비가 주어졌는데요. X 대 Y 대 Z는 몇대 몇이다? 7대7대 1이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여기 지금 분자량비 요거랑 요거 구해봐라고 하는 건데 사실 다른 문제에서 얘가 질량으로 주어진 문제들은 요 안에서 그냥 몇몰몇 몰에서 몇대 몇에 대한 분자량 너무 쉽게 구해졌는데 여기는 지금 양으로 주어졌기 때문에요. 각각의 원자량이 몇인지 이걸 활용해서 구해줘야 돼요. 조금 그래서 까다롭습니다. 따라가 볼게요. 자, 지금 기체 밀도가 같다라고 주어진 상황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 기체의 밀도랑 그리고 이 질량과 부피로 표현을 했을 때 얘가 지금 양쪽이 같은 상황이니까 질량과 부피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다. 같다. 그럼 얘네가 지금 몇대 몇이다? 부피비는? 부피비가요. 5대 9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 5대 9야? 그럼 여기 분자수, 분자의 양이 바로 부피와 비례 관계니까. 가에 대해선 m 더하기 2n, 나에 대해서는 3m 더하기 2n. 이것이 바로 뭐다? 5대 9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가 9m 더하기 18n은 15m 더하기 10n입니다. 그럼 요거 빼주면은 얘네들이 지금 6m이고 요거 빼주면 8n이죠. 그럼 다시 말해서 몇대 몇이에요? n 대 m은 여기 3대 2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대로 넣어볼까? 지금 n이라는 거 3, 그래서 여기 6, 여기 3, 여기 3. 자, m이라는 건 2, 여기 2, 여기 2, 3은 여기에서 지금 제가 2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2, 여기에서 2. 제가 지금 여기 잘못했네요. 여기 바꿔줄게요. 자, 여기에서 얘네가 4예요. 그러면은 3대 4기 때문에 여기가 4, 여기가 12. 그럼 빠르게 한번 얘네들 진짜 비율 맞는지 확인. 10, 여기 18. 그래서 5대 9 맞아떨어진다. 자, 그럼 바로 가볼까요? 여기서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양을 확실하게 줬으니까 y 원자수분의 x 원자수를 딱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기 위해서 보니까 x 원자수에 대해선 여기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y 원자수가 얘네 타 요건 없으니까 타 고를 때 4밖에 없어. 그럼 4분의 몇을 해야 얘네들 비율이 4가 나와요? 16. 그럼 16이야? 그럼 여기에서 x는 4고 그럼 여기서 얘가 몇이 돼줘야 돼? 12. 6 곱하기 a가 12네. a는 몇이에요? 바로 2라고 가주면 됩니다. 2. 그럼 그대로 이제 오른쪽 가서요. 이제 y에 대한 거를 우리한테 여기 c로 가려놨거든요. 그래서 y에 대한 걸 이번엔 찾아볼 거예요. 그럼 x라는 건 여기에서 12, 여기에서 3이 6. 그럼 얘가 18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 3배 된 거기 때문에 여기 3배 주면 21. 그러면 여기에서 y라는 거 12. 그럼 나머지 9가 돼줘야 되네? 그러면 3 곱하기 C는 9, 여기가 뭐다? 3이다. 그럼 이제 B만 찾아줘야 돼요. Z의 질량이 나와줬죠? 사실은 그럼 Z의 질량? Z라는 이 화학식이랑 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로 봐주면 돼요? Z에 대한 몰비로 봐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때 Z라는 거 4만큼 있고, 그럼 여기에서는 B, 6B만큼 있다. 이것이 바로 4 더하기 6B에 대한 비율. 네. 여기 땡땡으로 바꿀까요? 비례식 세워줄 거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는 12 더하기, 여기 3b, 여기도 3b, 6b다. 그럼 요거 약분만 하고 시작해 볼게. 여기 3, 여기 4, 여기 2. 그럼 요거 다시 한번더 풀어보자. 12 더하기 18b는 여기에서 28 더하기 14b다. 그러면 4b다라고 하는 것은 16이니까 b는 몇이다? 4다라는 게 구해져요. 그럼 B4 넣어볼게요. B4. 자, B4. 끝! 다 구했어요. 이제 우리한테 구하라는 분자량. 분자량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다른 문제와 다르게 질량비가 주어졌으니까 이 질량비를 가지고 얘네들 각각의 원자량을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럼 질량비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앞에서 처음에 연습한 게 질량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얘네들은 화학식량과 뭐를 곱해준 값이다.
근데 우리한테 질량이 좋고 각각에 대해서 양은 좋고 우리가 원하는 건 화학식량이니까 아, 질량에다가 이 모를 나눠주면 되겠다. 양. 그래서 이 양을 구할 건데 X라는 거는 4개만큼 여기서 2, 6, 12, 16만큼 있는데 중요한 건 얘가 가에 대한 게 아니고 나에 대한 정보예요. 그래서 가는 무시하고

나만 고려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나만 한번 시작합니다. x12, 그럼 2, 3은 6, 그럼 더해주면 18, 나누기 18, 밑에다 바로 쓸게요. y라는 거 12, 여기에서 3 곱하기 3, 9 더해주면 21. z라는 거 12, 여기 3, 4, 12 더해주면 얘네들은 몇이 돼요? 3, 4, 12, 24, 한 번 더 12 더해주면 36. 자, 양쪽에다가 모두 다 36 곱해볼게요. 요거 약분 한 번만 하고 3으로. 자, 그럼 곱해주면 여기서 2, 7에 14. 여기에 36 해주면 12. 여기는 1이 되겠다. 이게 바로 x, y, z의 원자량. 그럼 이제 여기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넣으려봤더니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a라는 거 2, b라는 건 4, c라는 거 3, c라는 거 4, z라는 거, b라는 거 4. 해서 x라는 거 14가 두 개 있다. 28. 더하기 z는 1이죠. 4, 32. 이번에 y라는 거는 12고요. 3개 있다 36. 더하기 여기서 4 해주면 40. 약분해주면 5분의 4가 나옵니다. 5분의 4 나왔다. 답은 몇 번? 1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능 문제에서는 전체 기체의 질량과 밀도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부피비 5대 9입니다. 라는 걸 찾아줘야 됐고, 그리고 나서 Y원자수와 X원자수에 대해서 이 안에서 이 비율을 해결해줘야 됐고, Z의 질량은 이 몰비를 의미하는 거다. 라는 것까지 해결해줬어야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요거 비율 이용하는 문제 한 번 더 우리 응용해보도록 할까요? 자, 똑같이 X원자수분의 Y원자수를 우리 해결하는 문제로 가봅니다. 자, 12페이지에서 1번으로 가서요. 이 비율 활용하는 거 가볼게요. 발문 갑니다. 표는 T도 1기압에서 실린더 가와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실린더 가와나를 봤더니 여기도 이 화학식량에 얘네들의 질량비가 주어져서 우리가 몰비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얘가 2대 3. 자, 근데 얘에 대한 2대 3이 여기랑 또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2대 5 서로 다르게 표현. 자, 근데 기체의 부피 줬다. 우리 온도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부피는 분자수와 비례한다.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 더한 값이 4, 얘네들 더한 값 8, 1대 2인가요? 네, 그럼 그대로 우리는 노란색과 보라색이 같은 비율이야 라고 가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대로 쭉 가봤더니 X원자수분의 Y원자수 비율을 지금 나타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네가 2A 더하기 2B분의 C가요. 너무 쉽게 같은 이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C는 그냥 4라고 나타내도 되는 상황.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우리 나타내볼게요. X는 2에다가 A 더하기 B분의 자, 여기에서 y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2c 더하기 2c니까 4c다. 너무 쉽게. 자, 근데 이 c라는 건 어차피 우리가 11대 11을 할 거라서 사라질 겁니다. 자, 여기는 빠르게 우리가 8c. 자, 그럼 여기에서 나타내는 건 3a 더하기 5b다라고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약분된다. 여기 약분되고 여기 2, 여기 한 번 더 4. 자, 그럼 여기 밑에 다시 한번 나타내 볼까요? 11대 A 더하기 B는 여기에서 그냥 1은 이제 12대 여기 3A 더하기 5B는 여기에서 4다. 그럼 여기도 약분 한 번만 해볼까요? 여기 3이다라는 건 되겠죠? 그럼 우리 빠르게 역수치에서요. 9A 더하기 15B는 11A 더하기 11B다. 그럼 얘네가 이 A는 4B니까 A랑 B는 몇 대 몇? 2대 1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2, 여기가 1 빠르게 찾아냈어요. 자, 근데 우리 C도 찾아내야 돼. 그래야지 A분의 C를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 가봤더니 C라는 거는 전체 원자수를 가지고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원자수는 여기 A 더하기 C, 근데 얘네 지금 두 배 해줘야 되고. 자, 여기서 B 더하기 C, 얘는 지금 두 배 해줘야 되고. 얘는 세 배, 다섯 배. 자, 그럼 사실 2라는 거 약분 가능하겠죠? 그래서 얘가 5로 제가 해서 5대 19로 갈게요. 대신 여기 했을 때 여기 A는 우리가 2라고 찾아냈고 B라는 걸1 찾아냈으니까 3 더하기 2C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에 대한 비율은요. 3, 2, 6 더하기 여기서 3C 더하기 5 더하기 5C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자, 밑에다가 한 번 더 제가 식 전체적으로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얘는 5대 3 더하기 2C는 19대 여기에서 11 더하기 8C다. 그러면 19 곱하기 3은 57, 38C 더는 55 더하기 40C다. 빼주면

빼주면 이 씨, 여기에서 또 빼주면 이, 씨는 몇? 1. 다 구했습니다. 씨는 몇? 1. 그래서 씨는 1, a는 2. 이제 원자량 구해볼 건데요. 우리 앞에서 활용했던 거 그대로 응용. 얘네가 그냥 이몰, 이몰이니까 1대1로 일몰, 이몰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에 대한 이 화학식량 요거, 얘에 대한 화학식량 요거. 근데 y라는 건 개수가 똑같아. x라는 게 하나 차이 나서 얘가 지금 얼만큼 큰 거예요? 바로 7만큼 커. 그럼 x가 7일 때 y라는 건 몇이다? 여기서 7 빼주면 8이다. 그래서 7분의 8. 그럼 얘네는 몇이에요? 7분의 4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다음 몇 번? 3번 가주시면 돼요. 자, 이것처럼요. 우리가 이제 x 원자수 분의 y 원자수 잘 하시니까 이 비율만 이제 고려를 잘하는 연습 한번더 해볼 건데요. 조금 유형이 달라집니다. 우리 앞에서 강조했던 1g에 들어있는 이 y 원자수에 대한 표현을 좀 다르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에서는 질량분의 y 원자수? 근데 여기에서 분자량과 반비례 관계다라는 걸 활용하자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 질량이 1g에 들어있는 건데, 실질은 얘네가 10g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10배를 시켜서 실제로 10g에 들어있는 Y 원자수로 문제를 접근해 보려고 해요. 조금 다르게 한번 풀어 볼게요. 그래서 앞에 풀었던 풀이들과 비교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들어가 봅니다. 뒤로 쭉 가서요. 115쪽으로 가주세요. 자, 여기 표는 T도 1기압에서 실린더 가와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지금 5W, 10W, 7W, 3.5W, 우리 또 비율 맞추기 먼저 해줘야 되고, 여기에서 1g에 들어있는 Y 원자수, 이거를 제가 이제 이 질량 더해준 거 12, 여기 더해준 거 13.5, 얘네들을 곱해서 실제 이 안에 들어있는 Y 원자수로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135죠? 그래서 약분 한번 할게요. 얘 4. 여기에서는 우리가 3으로 약분할 거니까 똑같이 45. 자, 여기가 지금 또 약분된다. 5. 그럼 얘네들 Y 원자수가 몇대몇 비율? 4대 5 비율을 지켜줘야 된다.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갔을 때 그럼 우리가 이제 얘네가 지금 1대 2 비율, 1대 2. 얘네도 2대 1 비율인데 서로 지금 같지 않을 수 있으니까 숫자를 조금 다르게 해서 맞춰볼게요. 분자수가 지금 같아야 달라요? 부피비랑 비례했는데 다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더니 얘가 4대 5로 커야 돼. 그럼 얘가 지금 여기에서 두 배를 해주면 4, 1, 5. 여기 똑같이 두배 해주면 4 되겠죠. 2 더하기 2는 4. 그래서 얘네들이 처음으로 저희가 한것 중에 몰비 맞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수에 맞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친구는 m 더하기 2n, 여기에서 2m 더하기 n 4대 5다라고 세워주면 돼요. 자, 우리 이제 비율 다 맞췄어요. 그럼 이제 가서 우리는 x의 질량이 곧 x의 원자량 같으니까 x의 몰이야라고 가주면 되겠죠. 그럼 x의 몰이 얘네들이 보니까 2a 더하기 여기서 2b는 10에 대한 비율. 여기에선 4a 더하기 b는 11에 대한 비율. 그래서 요거 약분되니까 한번더 할까요? 자, 여기 약분해서 5. 그럼 얘는 20a 더하기 5b는 얘는 11a 더하기 11b다. 그럼 요거 약분했을 때 9a는 여기에서 6b가 나오네요. 그러면 얘네들 몇대 몇이란 뜻이에요? 2대 3이다. 그럼 a라는 거 2, b라는 거 3다 넣어놔서 마지막 전체 원자수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전체 원자수는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34대 그냥 바로 써볼게요, 이번에. 얘네 2 곱하기 2, 4 더하기 여기에서 2, c 더하기 2, 3은 6, 여기에서 2, c는 41대 여기에서 4 곱하기 2니까 8, 4, c 더하기 3 더하기 c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정리해보니까 10 더하기 4c죠? 그래서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얘가 지금 17, 얘가 지금 5, 얘가 지금 2. 자, 그럼 정리한 거 그대로 써줄게요. 31 곱하기 5니까요. 205 더하기 82c는 여기에서 우리 한 번만 정리해볼까요? 정리해줬더니 11 더하기 5c입니다. 그럼 11 곱하기 17은 187 더하기 17 곱하기 5니까 85C 이렇게 나타냈어요. 우리 다시 정리. 3C는 빼주면 몇이다? 얘네들은 8, 18. C는 몇이에요? 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C는 6다 구했다. 그럼 C가 6, B다라고 하는 건 3. 그래서 얘네가 2분의 1이고요. 여기 아까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1몰이야, 1몰이야 라고 하는 거야. 2대 2니까 어차피. 그러면 얘네들 차이는 y 원자수 같아. x 때문에 2가 발생했어. 그럼 y라는 건 바로 여기에서 x가 2개 있으니까 4 빼주면 1. 근데 중요한 거, 이 c라는 거 6이죠? 그래서 6분의 1. 그래서 얘가 6분의 1, 여기 2.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그럼 곱하기 12니까 얘네 몇이에요? 6.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이거를 해결했으니까 그 다음 문제에서 어떻게 이거와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y1g당 x질량입니다. y1g당 x질량? 이번에는 y질량분의 x의 질량으로 접근해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것처럼요, y1g의 x질량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얘네들 지금 질량 안 줬잖아. 어떻게 할 거야? 어차피 얘네들에 대한 개수가 곧 질량비다. 그래서 2대 3. 그럼 얘네들 x에 대한 질량비 몇 되면? 1대 2. 이것이 바로 뭐예요? 얘네들에 대한 x의 몰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문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표는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고요.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에서 혼합 기체의 양분의 x의 양은요, 2래요. 그럼 혼합 기체 양은 지금 다 더해주면 3n이죠. 그럼 당연히 x의 양 6n이 돼줘야 되는데 a 더하기 c 더하기 3? 그럼 a 더하기 c가 몇이에요? 3이 돼줘야 돼. 그런데 얘네가 1대 2래요. a 대 c가 1대 1? 그럼 1과 2구나라는 게 바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대 1을 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이제 누굴 찾아주면 돼요? b를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b는요, 기체형 1몰일 때 얘네들 모두 다 1몰일 때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야. n몰로 같으니까. 그때 얘네들의 질량은 바로 화학식량으로 봐주면은 여기에서 y를 없애기 위해서 똑같이 여기에 3배, 똑같이 2배를 해주면 여기에 지금 2, 3, 6b, 여기 2, 3, 6b, 3, 2, 6b에서 없어지죠. 그래서 얘네들한테 아, 화학식량에 대한 차이, 여기 12, 여기 지금 15야? 바로 이 3에 대한 차이는 뭐야? x에 대한 거야? 라고 가주는 거죠. 그럼 여기 3x고요. 여기 지금 2배 해줬으니까 4x죠? 차이가 x가 바로 몇이다? 얘네 3이다. 그럼 이제 얘가 3이다라는 거 픽스했으니까 3, 3은 9, 얘네 1이 나왔어? 아, y가 지금 4개일 때 하나야? 라는 뜻인 거죠. 그럼 얘가 4야. 그럼 x라는 거 3인데 y가 지금 1이어야 돼. 자, 그러면은 y가 1인데 우리가 y 하나에 4분의 1이라고 했죠? y가 어떻게 1될수 있어요? 4개 있으면. 그래서 b라는 거 뭐다? 2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라는 거 1, b라는 거 2, c라는 거 2죠? 그래서 얘네들 2분의 3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2분의 3이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자, 이 아보가드로 법칙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수와 부피비는 비례한다인데 그 실린더에다가 A와 B를 차례대로 계속 넣어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기존에 A가 있었고 B를 추가했기 때문에 부피 증가하겠죠? 그만큼 양이 증가할 거야 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수, 부피분의 전체 원자수, 단일 기체일 때와 혼합 기체를 비교해서 문제에 접근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 13 쪽에 3번을 가주시면 표는 X2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Y2X와 ZX3를 차례대로 넣어줄 겁니다. ZX2네요. 자, 얘를 차례대로 넣어줬을 때 우리한테 이제 물어보는 것들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제 접근하실 때 V에서 얘네가 XV 됐네? 얼만큼 얘네가 증가였는가? 이거 넣어준 만큼. 여기에서 이제 증가했네? 그럼 이제 얘네들이 아, 얘를 넣어준 만큼 증가했을 거야 라고 가주시면 돼요. 다만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수 얘가 지금 15죠. 원래는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2예요. 그럼 얘네를 15분의 2를 해줬을 때 얘가 원래 2가 돼줘야 되는 애예요. 그럼 모두 다 15분의 2를 해줘야 돼요. 그럼 얘네 지금 뭐예요? 3분의 8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연습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2개 있을 때, 3개 있을 때 얘네들에 대한 평균 값이 3분의 8이네. 그럼 얘네가 지금 아 3분의 2만큼, 얘네가 지금 3분의 1만큼, 다시 말해서 2대 1에 대한 비율이야. 우리 갈땐 엇갈려서 1대 1에 대한 비율로 있어야 돼. 그래서 얘네가 1V, 1몰이라면 얘 2몰만큼 추가, 그래서 3V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가 1대 2대 2 있는 것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도요, 여러분들이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수가 지금 평균 값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고려해서 이 안에

0: 아, 다리가 안 빠져.
1: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능완성 생명과학원 변춘수입니다. 이강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목표로 하는 대학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싶은 직업을 가진 사람을 보면 와,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너무 먼 일 같아 보이고. 근데 여러분, 오늘에 충실하다 보면 다 되더라고요. 오늘의 힘이 된 한마디입니다. 먼 것은 가까운 것이 쌓인 것이다. 멀리 있는 것은 붙잡기 어렵고 아름다워 보이나 가까운 것은 보잘것 없어 보인다. 그러나 가까운 것에 충실하다 보면 언젠간 먼 곳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알차게 살아서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 여러분도 될 수 있거든요. 네, 오늘은 테마 4 자극의 전달에서 골격근 수축 문제만 골라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교재 25쪽에 테마 대표 문제 있거든요. 그 문제 먼저 같이 볼게요. 2016 수능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이런 그림 나오고 기역 니은 디귿의 이제 변화량을 생각하는 문제인데요. 선생님하고 앞으로 이제 근수축 문제 풀 때 액틴이 마윤사를 미끄러져 들어올 때 얘가 하나 감소할 동안 얘는 하나 증가하고 디귿은 이제 양쪽에서 액틴 들어오니까 두 개 감소한다. 선생님 이렇게 화살표로 설명할게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와, 여기는 P고 여기는 Q고 미지수가 너무 많죠. 근데 여러분 밑에 선지를 보면은 PQ에 관해 묻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걸 관찰했을 때 분모가 니은으로 똑같다라는 걸 관찰할 수 있고, 그러면 T1일 때 1분의 라고 하면 1분의 2P, 1분의 3P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알아낼 수 있냐면 T1일 때 기역 대 디귿은 2P 대 3P다. 즉 2대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분모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번엔 T2일 때, T1일 때 니은하고 T2일 때 니은 똑같지 않아? T2일 때 니은을 통제했을 때 기역 대 디귿은 3대 4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 뭐 미지수 잡아도 되지만 그냥 숫자로 보면 이게 하나 감소할 동안 얘는 두 개 감소해야 되는데 아니죠. 얘 변화량도 1이고 얘도 변화량도 1이잖아.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다가 두 배를 해볼게요. 여기다 두 배를 하면 여기는 4, 여기는 6. 그렇지. 4대 6이나 2대 3이나 똑같잖아. 그치? 이렇게 선생님이 두 배를 하니까 얘가 하나 감소할 동안 얘는 두 개 감소한다라는 변화량의 크기를 맞췄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니은은 하나만큼 증가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또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T2일 때 니은의 길이는 T1일 때 X 길이가 L이라고 했을 때 그 L의 4분의 1이래요. 분수는 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여기를 X라고 놓으면은 T1일 때 전체 X의 근육 원소마디 X의 길이는 그거의 4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1 증가한 게 X니까 여기는 X-1. 1 감소, 1 증가, 2 감소. 얘의 4분의 1. 네, 모든 조건 만족시켰습니다. 이 상태에서 T1일 때 X의 길이라는 것은 여기 기역 더하기 니은이 양쪽에 있죠. 그래서 이거 더하면 X 더하기 3이 양쪽에 있으니까

되니까 EX 더하기 6에다가 가운데 H 대 D 더하면 12. 그게 전체의 길이. 따라서 EX는 12, X는 6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6이라고 놓고 여기를 5라고 넣으면 그리고 여기는 6이었으니까 24 이렇게 놓으면 선생님이 상대적으로 다 맞춘 거야. 1 감소, 1 증가, 2 감소, 그리고 X는 2 감소죠? 이렇게. 여기 뭐 뒤에 뭐 어떤 미지수 세팅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변화라는 걸 맞추는 문제입니다. 선지 가볼게요. T2일 때 기역의 길이는 3. T1일 때 디귿의 길이는 6. 해서 2분의 1이네요. 기역 틀렸고요. 다음, 니은. T2일 때 니은의 길이는 6. T1일 때 기역의 길이는 4. 6은 4보다 길다. 네, 맞습니다. 디귿. T2일 때 지원으로부터 거리가 6분의 1 L. L이 뭐냐면 24. 넣으면은 4. 지원으로부터 4인 지점은 어디? 니은에 해당한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근데 수능장에서는 이렇게 PQ가 나오면 좀 일단 멘탈이 흔들리겠죠. 그걸 잡는 게좀 중요한 것 같고 항상 이거예요. 하나 감소, 하나 증가, 두개 감소. 그 변화량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밑에 닮은꼴 문제 가볼게요. 자, 역시 그림 확인. 하나 감소, 하나 증가, 두개 감소.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지금 다 알려줬는데, 보세요. 여기부터 해볼게요. 얘가 하나 감소할 동안에 얘는 하나 증가하니까 분모 작아지고 분자 커지면 숫자는 증가하는 거예요. 2분의 1에서 2가 숫자가 증가하는 거죠. 따라서 T1에서 T2가 수축 상황이고, 우리 기역 더하기 니은이라는 건 이제 액틴 필라멘트의 절반으로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 이거를 1분의 3A로 둔다면 기역 더하기 니은을 3A로 둔다면 디귿은 뭘로 두면 여기가 A가 되겠어? 3으로 두면은 A가 되겠지. 여기는 똑같아야 돼, 분자는. 어때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이 변화량을 지키도록 한번 볼게요. 여기는 1분의 2라고 씁시다. 이 상태 그대로 둬도 2에서 1 감소하고 1에서 1 증가해서 2. 괜찮죠? 또 3에서 2 감소해서 1. 아, 완벽하다. 얘는 뭐 배수배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T1일 때 기역 2, 니은 1, 디귿은 3. 이렇게 상대적인 비. T2일 때는 기역 1, 니은 2, 디귿 1. 이렇게 상대적인 비를 하면 하나 감소, 하나 증가, 두개 감소.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A는 얼마일까, 그러면은? 기역 더하기 니은은 3이니까 3분의 3이니까 A는 1이 되겠네. 선지 가볼게요. A는 1이다. 네, 맞고요. T2일 때 X의 길이는, 아, T1일 때 X가 L이네요. 우리가 이제 여기 3이 양쪽에 있죠? 6 더하기 3에서 L은 9인 거야. 그러면 두개 감소죠. X는 두개 감소니까 7이 되겠죠? 그래서 9분의 7 L이다. 네, 맞습니다. 다음 디귿. T1일 때 9분의 1 L인 지점. L이 9거든요? 그러니까 9분의 1 L은 1인 지점이에요. T1일 때 1인 점은 기역에 들어가죠. 네, 기역에 해당한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테마 대표 문제와 닮은꼴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이제 2점 테스트에서요. 여러분 교재 27쪽 가볼게요. 8번 문제입니다. 우리가요, 이제 팔을 이렇게 접을 때요. 여러분 이제 수축은 근육이 액틴이 마이오사를 미끄러들으면서 근육 원소마디 길이가 짧아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팔을 접으면 이 기역은 수축하고 한 쌍의 근육은 반대거든요. 기역은 수축하면 바깥쪽은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니은은 이완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제 다리를 가지고 무릎을 이제 펴면 허벅지 위쪽 근육은 수축하고 허벅지 아래쪽 근육은 이완한다. 뭐 이렇게 다리 그림으로 나올 수 있고 보통 이렇게 팔 그림으로 나옵니다. 팔을 접으면 안쪽은 수축하고 짧아지니까 바깥쪽은 길어지니까 이완이다. 이렇게요. 네. 그다음에 이건 이제 근육 원소마디를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건데 우리가 어둡게 보인다. 그래서 암대, A대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A대, 암대고 A대의 길이는 일정합니다. 왜냐면 A대의 길이가 곧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길이가 감소하고 있죠. 여기는 이제 아이대고 밝게 보이는 부분. 아이대가 이렇게 길이가 짧아진다는 거는 가가 수축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지금 뭐의 모습이구나. 기역의 근육 원서마디 모습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A는 A대이다. 네, 맞고요. 동이요. 암대. A대의 길이는 일정. 왜?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다음, 니은. 나는 어디에서? 기역. 안쪽. 팔 안쪽에서 관찰된 근육 원섬유이다. 네, 맞고요. 다음, 디귿. 아, 근데 좀 조심해야 돼. 이 사진은 그 수축하는 기역이 맞는데, 디귿 선지에선 갑자기 니은을 물어보고 있어요. 니은. 이 니은은 이팔 바깥쪽. 그러니까 얘는 이완하는 거죠. 그래서 이완한다는 것은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겹치는 부분의 길이가 감소하는 거죠. 우리가 수축 때 액틴이 마이오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겹치는 부분의 길이가 증가하는 거고, 지금 물어본 게 기역이 아니고 니은이기 때문에 니은은 이완하고 따라서 겹치는 부분의 길이가 감소합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니은입니다. 쉬운데 이거 수축 상황이지? 하고서 이제 또 디귿을 수축으로 이해하면은 또 맞는 선지에 대해서 답을 5번으로 고르는 이런 실수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래서 물어보는 게 어떤 근육에 관한 선지인지 잘 보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8번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9번 가볼게요. 골격근은 조직이고요, 여러분. 근육 섬유가 근육 세포예요. 근데 세포라고 하면 쉬웠을 텐데, 근육 섬유. 근데 걔는 하나의 세포에 핵이 여러 개 있는 다핵세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핵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 기억이 바로 근육 섬유고, 얘가 바로 다핵세포입니다. 그리고 이 근육 섬유는 근육 원섬유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위계관계가 그 기억선지로 자주 나옵니다. 선생님 하나 내볼게요. 근육 섬유가 모여 근육 원섬유가 된다. OX. 아니, 틀렸지. 근육 원섬유가 모여 근육 섬유가 되는 거지. 그렇게 위계관계 많이 물어보고, 아니면 또 니은은 세포이다 라고 하면 틀려요. 기역이 세포고 니은은 세포를 구성하는 단백질인 거야. 그렇게 근육 섬유랑 원섬유는 워낙 자주 물어봅니다. 그 근육 원섬유를 보면은 이제 굵은색 필라멘트인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굵은색이래. 굵은. 두께가 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그다음에 굵기가 얇은 액틴 필라멘트가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수축한다는 거는 액틴이 마이오사이로 미끄러져 들어오면서 근육 원서마디 길이가 짧아지는 거지, 중요한 건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하지 않아. 필라멘트가 막 분해되고 그런 건 아니고, 이 액틴이 마이오사이로 미끄러져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근육 원서마디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선부터 지선까지 여기 길이가 짧아지는 거지, 액틴 필라멘트나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기역은 근육 섬유예요. 원섬유가 아니고. 그다음에 니은. 골격근이 수축할 때 아이대의 길이는 짧아지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정리해볼까요? 수축할 때 H대의 길이도 짧아져요. 그래서 H대, I대 이런 건 짧아지고요. 반대로 증가하는 게 있어요. 어디? 겹치는 부분의 길이는 증가해요. 액틴과 마이오신의 겹치는 부분은 길이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것. A대의 길이 일정하죠. 그렇죠? 아니면은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 이런 거는 불변입니다. 일정하다. 다음 디귿 가볼게요. 골격근이 수축할 때 A대의 길이 일정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아이대를 가리키는 게 아니야. 아이대라고 하면 액틴만 있는 여기가 이제 아이대의 길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액틴 필라멘트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선생님이 이제 A 대신에 쓰면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에요. 필라멘트의 길이도 일정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아이대라고 오해를 했으면, 분자 작아지니까, 맞다. 이렇게 풀었을 거라고. 아니야. 아이대 길이가 아니고, 여기.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라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분자가 다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일정이에요.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가볼게요.

그림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단면에 대한 얘기인데, 기준선이 이제까지 수능에서는 평가원 문제에서는 다 지선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M선으로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 밑에 동그라미 좀 쳐볼게요. M선으로부터, 기준선이 M선이야. M선으로부터 거리가 L1인 지점은 T1일 때는 A고, T2일 때는 B다. 그랬습니다. 단면이 달라졌네요. 그 다음에 M선으로부터 거리가 L2인 지점에서 T1, T2일 때 관찰되는 단면은 모두 C다. 그리고 X의 길이는 T1일 때가 길다. 그러면 T1의 T2가 수축 상황. 그리고 L1, L2는 모두 X의 절반보다 작다.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M선이 기준이면은 이 기준선을 움직이지 말자. 기준선을 움직이지 말고 근육이 수축한다는 건 액틴이 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짧아지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한 M선으로부터 한이 정도 떨어진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무슨 대였어? 원래 마이오신만 있는 H 대였죠. 그죠? 니은이었어, 니은. 그러다가 수축 상황에서 액틴이 쏙 들어오면서 액틴 마이오신이 겹치는 부분이 될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돼. M선 기준으로 단면이 변할 수 있는 것은 H 되었다가 겹이 된다. 이 부분밖에 없어요. 다른 부분, 뭐, 거리가 매우 짧아서 H대가 될 수도 있고, 거리가 한이 정도 돼서 겹이 수축 상황에서도 계속 겹일 수도 있고, L이 아주 길어가지고 여기 I대. 근데 이게 밀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기준선은 그대로 있을 거기 때문에 액틴만 들어가면 이 부분은 계속 액틴 있고 들어간다고 해도 계속 액틴만 있으니까 계속 I대가 I대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단면이 변하고 있으니까 얘가 니은이 H대가 겹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여기를 L1 지점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가 니은, B가 디귿이니까 C는 기역이 되는 거야. I대가 I대. 그러니까 C는 한 이, L2나 이 정도 긴 거죠. 그래서 L1, L2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L2가 M선으로부터는 더 멀리 떨어진 부분이에요. L2가 더긴 거예요. 네. 선지 가볼게요. B는 디귿이다. 네, 맞고요. L2가 더 길어야 돼요. 니은 틀렸고요. T1에서 T2가 될때 단면이 C인 부분. C가 뭐냐면 기역이에요. T1에서 T2는 수축 상황입니다. 수축 상황에서 기역. I대 부분이 길어지냐 물어보는 거예요. 수축 상황에서 I대 길이 짧아지는 거죠? ㄷ,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기역이 되겠습니다. 단면 문제인데 보통 이제 지선으로부터 아니면 선지에서도 뭐 지원으로부터 지투 방향으로 거리가 어떤 부분의 단면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얘는 기준선을 이제 M선으로 놨어. 그래서 M선으로 놓고 우리가 수축을 한다는 건 이제 액틴이 마이오신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여기 기억하세요. 이게 유일한 단면이 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H 되었다가 겹이 될수 있다. 10번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11번 가볼게요. 11번. 뭐,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여러분 해야 될 일. 기역, 니은, 디귿, 엑스, 이런 길이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위에 보면은 A 대의 길이 1.6 동그라미 쳐놓을까요? 이런 거 놓치지 말고. A 대의 길이 1.6. 근데 그림을 잘 봐야 돼. 우리 맨날 여기를 기역, 니은, 디귿으로 하니까. 아니야. 여기 이번에는 H 대를 기역으로 했네. 얘가 두개 감소할 동안 니은은 하나 증가하고 디귿은 하나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역 빼기 디귿이라고 하면 기역이 두개 감소할 동안 니은이 하나 감소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 화살표 방향 반대로 바꿉니다. 증가로. 그럼 이거 상쇄돼서 결국 기역 빼기 디귿은 하나 감소가 되는 거예요. 아, T1에서 T2, 0.2에서 0.1이 됐으니까 화살표 하나당 0.1로 세팅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이용할 수 있는 식 T1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T1일 때 쌤이 정보를 한번 써볼게요. A대의 길이. A대라는 건 여기. 이니은 더하기 기역. 이니은 더하기 기역이 1.6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역 빼기 디귿. 이게 0.2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의 길이. 사실 선생님은 이제 X의 길이 할 때요. 뭘 많이

냐면 x의 길이는요. 우리 지금 a 대를 알잖아. 그러면 a 대 더하기 양 사이드의 e 디귿 하면 좋겠죠. 그래서 x의 길이는 a 대 1.6이랑 e 디귿 시 2.8이다. 해서 선생님은 이거 먼저 할래요. 1.6 빼면 1.2니까 디귿은 얼마다? 0.6이다. 이렇게 구하면 여기다 0.6 넣어서 기억은 얼마? 0.8이다. 이렇게 할수 있고. 그럼 여기다 0.8이면 여기 0.8 돼야 되니까 니은 얼마다? 0.4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정리해 주면 x의 길이는 a 대의 길이 더하기 양 사이드. 지금 같은 경우에 이 디귿. 이거 이용하면은 좀 빨리 각 구간의 길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했기 때문에 여긴 2.8. 그다음 조심하세요, 여러분. 기억이 H 대예요. 두개 감소야. 그래서 0.2 감소. 왜냐면 하나당 0.1. 화살표 두개 감소. 0.2 감소. 그다음에 얘는 0.1 증가. 그다음 조심하세요. 여기 디귿은 하나 감소야. 그래서 0.1 감소하니까 0.5. X 두개 감소. 2.6. 이렇게 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기억 빼기 디귿하면 0.6에서 0.5 빼면 0.1. 괜찮죠? X의 길이는 얼마? 2.6. 선지 가볼게요. A는 2.6이다. 네, 맞고요. 니은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1은 맞는데 0.1 맞고 짧다도 맞다. 그치? 여러분 이제 이 숫자도 맞는지 보고 길다 짧다 서술어도 맞는지 봐야 돼요. 이 니은이라는 건 0.1 증가하는 거니까 T1일 때가 0.1 짧다. 네, 맞습니다. 다음 디귿. T1일 때이 길이 구해볼게요. 기역 빼기 니은 하면 0.4. 니은 더하기 디귿 하면 1.0. 0.4네요. 그 다음에 T2일 때 구해볼게요. 기역 빼기 니은 0.1. 니은 더하기 디귿 하면 1.0. 0.1이네요. 그래서 T1일 때가 T2일 때에 0.4, 0.1이니까 몇 배? 4배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아니다. 정답은 4번.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이거 이러지 안 지우고 있었어. 이거 중요한 식이야. 전체 x의 길이는 a 대의 길이, 그 다음 더하기 양 끝에. 이 디귿. 그리고 우리가 워낙 문제가 그림이요. 여기가 기역 니은 디귿인 경우가 많아서 그 습관적으로 하나 감소, 하나 증가, 두개 감소 이렇게 푼 학생이 많을 텐데 조심해서 됐어. 여기는 H대가 기역이니까 기역은 두개 감소, 니은 하나 증가, 디귿 하나 감소입니다. 네, 다음 12번 가볼게요. 자, 얘도 이제 구간 확인 먼저 합시다. 기역이 하나 증가할 동안에 니은은 H대라서 2개 감소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림 밑에 A 대의 길이 1.6이다 이런 단서도 놓치지 말고 동그라미.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지금 AB가 지금 가려놨는데 마지막 줄에 기역과 니은을 순서 없이래요. AB가 기역과 니은을 순서 없이. 근데 우리 지금 여기 한번 봅시다. A 대 1.6이라고 줬거든? 그 다음에 B의 길이, 여기 B의 길이 0.6이라고 줬거든요. 그럼 이게 이겨 되려면은 0.6분의 1.2니까 0.4네, 뭐가? A가. 그래서 A가 0.4고 B가 0.6이다라는 걸이 수치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럼 여러분 이 B랑 A가 뭐냐면 기역 니은이면 A 대라는 거는 이 기역 더하기 니은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1.6이? 그럼 1.6이 어떻게 나오겠어? 이렇게 얘를 두배 하면 0.8에 0.4 더하면 1.4예요. 안 되죠? 얘를 두배 하겠다. 얘가 기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1.2 더하기 0.4에서 1.6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B는 기역, A는 니은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A 대의 길이는 일정하기 때문에 이 기역 0.4 더하기 1.2 해야 1.6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2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니은의 길이는. 그럼 니은의 길이라는 거는 우리가 두개 감소니까, 아, T1의 T2 지금 무려 0.8을 2로 나누면 0.4씩 변하고 있네요. 0.4 증가, 0.8 감소. 이렇게. 하나당 0.4. 그럼 이제 X의 길이는 두개 감소니까, 0.8 감소한 게 2.4가 됐으니까, X의 길이 T1일 때는 3.2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가는

1.2다. 가는 똑같이 계산해보면 돼. 1.6 빼기 1.2, 그 다음에 b 0.2. 그럼 0.2분의 0.4니까 2다. 네, 맞습니다. 다음, 니은. t1일 때 x의 길이는 3.2네요. 틀렸고요. 다음, 디귿. x의 길이가 2.8일 때. 지금 없지만, 뭐, 하나, 예를 들면은 t2일 때가 2.4니까, 여러분 이제 x 길이 2.8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지금 이 디귿에서 물어보는 이 시점이요. 0. x의 길이가 0.4 감소하는 건 화살표 하나당 0.2 감소하는 겁니다. 기역의 길이와 니은의 길이를 더한 값이라는 건, 기역 더하기 니은이라는 건, 얘가 하나 증가할 동안에 얘는 두개 감소하기 때문에 상쇄돼서 결국 하나 감소해요. 따라서 0.2 짧아지는 거죠. 지금 기역 더하기 니은 한게 얼마입니까? 여기서 1.0이에요. 여기 기역 더하기 니은, 이건 x. t2일 때 기역 더하기 니은은 이제 1.0이었는데 0.2 감소한 게, 화살표 하나, 0.2 감소한 게 1.0이니까 여긴 1.2가 되겠다. 그래서 x의 길이가 2.8일 때 기역 더하기 니은을 한 값은 얼마다? 1.2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디귿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점 테스트 문제는 모두 같이 해봤고요. 이제 3점 테스트. 여러분 교재 31쪽에 6번 문제로 가볼게요. 그림은 근육 원소마디의 구조를. 그래. 그래서 그림 한번 확인하고, 아, 얘가 하나 감소할 동안에 얘는 하나 증가하고 얘는 두개 감소한다. 이렇게 그림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선생님도 풀 건데, 그 위에 보면 마지막 줄에 a 대의 길이는 1.6이다. 이런 거 놓치지 말고. 동그라미. 이거는 표가 없지만 우리가 표를 그립시다. 그래서 t1, t2, t3일 때 기역, 니은, 디귿, x 길이를 한번 표로 정리해 볼게요. t1일 때 디귿의 길이는 1.0이다. 그랬습니다. t2일 때 기역, t3일 때 니은은 모두 0.4이다.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6 길다. 그럼 t1의 t2가 수직 상황이고 0.6 길다는 건 x의 길이는 두개 감소니까 화살표 하나 0.3으로 세팅하면 되겠다. 됐죠?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너무 선생님 정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아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줬단 말이야. a 대의 길이라는 것은 a 대가 어디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따라서 이니은 더하기 디귿이다를 적극적으로 씁니다, 우리가. 그래서 a 대의 길이라는 것은 1.6이니까 여기가 0.6이 돼야 돼, 이니은이. 여기 0.3 이렇게 쓸수 있지. 얘도 마찬가지야. 이니은은 0.8이야. 0.8 더하기 0.8이 1.6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얘는 알려줬잖아, 우리가. 화살표 하나당 0.3이라고 했으니까 0.3 감소해서 0.4 됐으니까 0.7. 0.3 증가. 0.6, 화살표 두 개니까 0.6 감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여기 변화량을 보니까, 얘는 T3에서 T2를 수축 방향으로 잡아야겠다. 그치? 이렇게 잡아야겠다. 화살표 하나당 얼마? 0.2로. 그래서 0.2 증가, 0.4 감소. 0.2 감소해서 0.4가 됐으니까 여긴 0.6.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내가 계산을 잘했는지 이제 확인하려면은 기역 더하기 니은을 일정해야 돼. 여기 일정해야 돼. 기역 더하기 니은은 항상 일정해야 돼요. 여기가 얼마냐면 1.0이죠. 괜찮죠? 잘 계산한 거고. 우리가 이제 x의 길이를 구할 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저 기역 더하기 니은의 길이를 알아냈으면 이게 양쪽에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h대가 있는 거야. 이 식을 쓰면 좀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t1일 때는 1, 1, 양 사이드에 1, 1, 2 더하기 1 해서 3이 되고요. t2일 때는 1, 1, 2.4가 되겠죠. 어때요? 0.6 감소했잖아. 그지? 그다음 여기도 2.8. 어때요? 0.4 감소했잖아. 화살표 하나 0.2니까 x는 화살표 두개 감소니까. 그렇게. 네, 선지 가볼게요. t3일 때 x의 길이는 2.8이다. 네, 맞고요. t1일 때 기역과 니은을 더한 값은 1.0이고요. 디귿의 길이 1.0과 같다. 네, 맞습니다. 다음 디귿.

기역과 디귿을 더한 값은 티2일 때는 0.8이고요. T3일 때는 1.4입니다. 근데 이런 거 봐봐. 0.6 차이 맞거든? 근데 T2일 때가 0.6 길다라고 하면 안 되지. 0.8은 1.4보다 0.6 짧은 거지. 그런 거야. 이게, 나 이거 다 풀었거든. 신나. 그리고 0.6 맞아. 하고 이제 맞다. 그러면 또 답이 5번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길다가 아니고 짧답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가볼게요. 7번. 골격근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해서 역시 그림 확인 먼저 하세요. 이렇게. 근데 다 가려놓고 마지막 줄에 X랑 Y를 더한 값은 1.1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딱든 생각은 뭐였냐면은 Y로 똑같네. 얘는 이제 하나 감소해서 y가 됐고, 얘는 하나 증가해서 y가 됐으면, 우리가 t1, t2가 수축 상황이라고 했을 때, y를 중앙에 놓고, 그 다음에 x가 y보다 크고, 그 다음에 g는 y보다 작게 해서, 얘는 하나 감소, 그 다음에 얘는 하나 증가해서, 여기랑 여기는 동일한 간격 떨어져 있어야겠죠. 그 선생님 그 생각을 했어. 아, 여기가 y로 똑같구나. 아, y를 중간에 놓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는 두개 감소거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당 d라고 하면 2d. 그죠? x에서 2d 감소해서 g.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x랑 y를 더해서 1.1을 만들어야 돼. 대소관계는 이렇게 돼요. 이걸 딱 반으로 나누면 얼마야? 0.5, 0.6? 그래서 0.5, 0.6? 이렇게? 그럼 이 간격을 쌤이 0.1로 잡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랑 여기가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는 0.4. 어때요? 이렇게 했을 때이 하나를 만족시키면 돼요. 보세요. 여기다가 0.6 넣고 여기다가 0.4 넣으면 기역 더하기 니은 양쪽에 있고 2.6 괜찮네 하고 풀었어요, 선생님 사실. 이게 수능이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어차피 변화량 싸움인데 선생님이 처음에 여기를 본 거지. 그래서 x에서 하나 감소해서 y, 그 다음에 g에서 하나 증가해서 y면 y를 중앙에 놓고 얘랑 얘는 간격이 똑같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x에서 2d 감소해서 g 괜찮잖아요. 그리고 선생님 이거를 0.7이랑 0.4로 할 수도 있죠. 맞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0.7, 0, 예를 들면 0.7, 0.4로 하면 얘를 0.3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도 같은 간격이어야 되니까 여기는 0.1이어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0.1 넣고, 그 다음에 x에다가 0.7 넣으면 0.8의 두 배, 1.6에다가 x 0.7 더하면은 2.3, 2.6 안 나오잖아. 그렇게, 선생님 그렇게 풀었지만,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배울 수 있으면 배워보고, 원래 정석적으로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식을 한번 써볼게요. x 더하기 y는 1.1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식을 쓸수 있냐면, 이거 2.6이요. 2.6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역 더하기 니은이 이렇게 생각해보자. 기역 x, 여기 g, 그 다음에 여기 x. 그럼 여기 g, 여기 x. 그럼 그림상 3x 더하기 2g. 한게 얼마? 전체 x 길이. 2.6이다. 이거. 이거 이용할 수 있고. 이거 미지수가 지금 3개이기 때문에 식이 하나 더 나와야 되거든요. 그 식은 뭐 여러 개를 쓸수 있는데 일정한 값이라는 게좀 포인트예요. 일정한 값. 일정한 값이라는 건이 기역 더하기 니은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 x 더하기 g랑 그다음에 저 2y랑 같다. 이걸 써도 되고요. 아니면 a 대의 길이 일정하죠. a 대의 길이. a 대의 길이 하면 2g 더하기 x 이거랑 그다음에 2는 2y 더하기 g가 같다. 얘나 얘나 어쨌든 얘는 기역 더하기 니은이 일정하다라는 걸쓴 거고 얘는 a 대의 길이가 일정하다라는 걸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지수가 3개면 식도 3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걸로 풀든가 하나, 둘, 셋 이걸로 풀든가 해서 이제

연립 방정식을 풀면 XYZ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까 약간 이제 빠른 풀이를 한번 보여줬고요. 그래서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Y는 0.5. 그래서 항상 검산을 할때 이 값은 일정해야 돼요. 기억 떡이니 1.05로 일정하죠, 지금. 1.0, 1.0 양 사이드에 있고 2.4. 여기 A는 2.4네요. 화살표 하나당 얼마? 0.1. 0.1 감소, 0.1 증가, 0.2 감소, 그 다음에 X의 길이도 0.2 감소. 네, 선지 가볼게요. G는 0.4이다. 네, 맞고요. A는 2.3입니다. 틀렸고요. 니은과 디귿을 더한 값은 T1일 때는 1.0이고요. T2일 때는 0.9입니다. 어때요? 0.1 차이 나야지. T1일 때가 0.1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7번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8번 가볼게요. 그림 확인하고 항상 하나 감소, 하나 증가, 두개 감소. 그리고 여기도 이제 다 나와 있으니까 얘는 두개 감소고요. 하나 감소할 때 하나 증가한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두개 감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또 문장으로 알려준 것좀 한번 정리해 볼게요. T1일 때 기역 더하기 니은은 T2일 때 니은 더하기 디귿과 같다. 그 다음에 X의 길인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0.2 길고, 그래서 선생님 일단 수축 방향을 T2일 때가 길다 그랬으니까 T2에서 T1이 수축 방향임을 잡고 X가 0.2 변했다면은 화살표 하나당 0.1로 세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 밑에다 쓰세요. A 대의 길입니다.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가 곧 A 대의 길이 1.6 좋습니다. 우리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의 길이를 구해야 될 텐데 모르겠으니까 T1일 때를 기역, 니은, 디귿으로 잡아볼게요. 그럼 왜 선생님 그렇게 잡나요? 여기는 아직 모르고 여기는 숫자를 아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용할 수 있는 식, 디귿은 3 기역 빼기 니은이다. 이게 3이라니까. 이런 식 하나 구할 수 있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변화량이 0.1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0.1 감소해서 기억했기 때문에 얘는 기역 더하기 0.1. 0.1 증가해서 니은이 됐으면 여긴 니은 빼기 0.1. 이렇게 쓸수 있겠죠. 얘는 0.2 감소해서 디귿이 됐으니까 여긴 디귿 더하기 0.2.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문장으로 알려준 거 뭐냐면 T1일 때 기역 더하기 니은은 T2일 때 니은과 디귿 여기 한번 더 해봅시다. T2일 때 여기랑 여기를 더하면 니은 디귿 0.1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또안쓴거 있지. 그래 A 대. A 대의 길이는 2 니은 더하기 디귿은 1.6. 이렇게 해서 미지수 3개 기역 니은 디귿 식 3개면 풀립니다. 이거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습니다. 풀면 디귿 0.6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0.6 쓰면은 여기 0.6이니까 여기 1.0 돼야 되니까 0.5. 그 다음에 디귿 0.6은 0.2의 3배죠? 0.2가 되려면 여기 0.7 이렇게. 이거 지금 다 T1일 때 선생님 얘기를 가지고 식을 쓴 거예요. 왜? 왜냐면 여기 3이라고 줬었죠. 정보가 많으니까. 그래서 미지수도 선생님이 여기를 기역, 니은, 디귿으로 잡았어요. 여기는 0.8, 여기는 0.4, 여기는 0.8. 0.1 감소, 0.1 증가, 0.2 감소. 그럼 여기 구해볼까요? 기역 빼기 니은 하면은 0.4. 그 다음에 디귿 하면은 0.8. 2네요. 4a가 2가 나왔으니까 a는 얼마?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T1일 때 X의 길이. X의 길이라는 건 여러분 선생님 이 식은 진짜 많이 쓰는데 X의 길이는 여기 기역 더하기 니은 양쪽에 있고 가운데 디귿 더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더하면 여기는 1.2 나오네요. 그쵸? 1.1.2. 2.4에다가 0.6 더하니까 3.0 이렇게 할수 있고 이게 이제 0.2 감소한 거니까 여기 3.2 나와야 되거든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2.4에다가 0.8 더하면 3.2. 네, 맞네요. 그래서 T1일 때 X의 길이는 3.0이다. 네, 맞고요. 기역의 길이는 T1일 때가 0.1은 맞는데 T2에서 T1이 수축 상황이니까 0.1 짧다라고 해야 돼.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확인해야 될 게,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게 이거. 0.1인지 0.2인지.

그거 좀잘 확인하고, 길다 짧다 잘 서술되었는지 그거 확인하고. 니은 틀렸습니다. 티툴 때 지원에서 G2 방향으로 EA. A가 2분의 1이니까 1인 지점은 이라고 물어보고. 티툴 때 0.8에서 0.2 더가 1이니까 니은에 해당하네요.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 갈게요. 네,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표가 없을 때는 여러분이 이제 표를 그리면서 문제를 읽으면 돼요. 그림 확인하고 T1, T2, T3가 있는데 표를 한번 그려봅시다. 기역, 니은, 디귿, X 길이 구할 건데 T2일 때 X의 길이는 2.8이래요. 그 다음에 T3일 때 기역의 길이는 0.7이래요. 니은의 길이는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0.1 길대요. 길다는 건, T3에서 T2가 수축 상황이고 화살표 하나당 0.1이구나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분수가 잘 관찰해 보면 어디가 똑같죠, 지금? 맞아. 분모가 똑같죠. T2일 때 디귿의 길이 이게 겹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겹치니까 통분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2하고 5니까 10으로 통분을 해볼게요. 여기는 10분의 5. 여기는 10분의 2. 이렇게 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T2일 때 디귿을 여기를 10X라고 둘 거고요, 선생님은. T1일 때 기역은 5X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리고 T3일 때 니은은 2X. T3일 때 니은 2X.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이용할 수 있는 식, 이거 2.8을 가지고 만들 건데, 근데 사실 여긴 일정하잖아. 그치? 그게 양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4X 더하기 1.4. 4X 더하기 1.4에다가 가운데 H 대 10X를 더한 게 전체 X의 길이 2.8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14X는 1.4니까 X는 0.1이 되겠네요. 찾았다. X가 0.1이라니 여기다는 0.2 쓰면 되고 여기다는 1.0 쓰면 되고요. 여기는 0.5. 하나 감소, 하나 증가, 두개 감소. 0.2 감소해서 1 됐으니까 1.2. 0.2 감소해서 2.8 됐으니까 3.0. 이렇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감소. 여기도 화살표 하나당 0.1로 세팅. 0.1 감소, 0.1 증가, 0.2 감소, 0.2 감소. 이렇게. 나 계산 잘했나? 확인 한번. 여기 0.9로 1점. 괜찮죠? 네. 선지 가볼게요.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0.4 기냐. 일단 T1, T3의 이제 화살표 하나당은 0.2이기 때문에 X의 길이는 화살표 두 개니까 0.4는 맞아요. 근데 보세요. T3에서 T1으로 수축 상황이기 때문에 X의 길이는 T1일 때가 어떻다라고 해야 돼? 짧다라고 해야지. 그래서 이제 숫자가 맞는지 그리고 길다 짧다가 잘 서술돼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T1일 때 니은과 디귿을 더한 값은 1.2다. 네, 맞고요. T2일 때 기역은 0.6. 니은은 0.3이니까 2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갈게요. 10번 그림 확인하고요. 얘도 이제 표가 없으니까 표를 그릴 건데 시점은 3개 나옵니다. T1, T2, T3. T1, T2, T3. 표 그릴 준비하고 T1일 때 A와 B를 더한 값과 그러면 우리 식을 이렇게 써야겠다. 지금 이걸 불러주고 있으니까 A 더하기 B와 B 더하기 C는 모두 5D다. 그다음에 T2일 때 B 더하기 C는 8D다. 그리고 T3일 때 A 더하기 B는 7D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A 대의 길이는 8D이며 D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논리가 뭐냐면 기역 더하기 니은은 1정입니다. 이건 1정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어차피 다 합이니까 기역 더하기 디귿은 3개 감소고요. 그 다음에 니은 더하기 디귿은 하나 감소죠.

그 변화량의 비가 3대 1입니다.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선생님 눈에, 이 변화니까 이거 기역니은은 아니네. 이것도 변화니까 이것도 기역니은은 아니네. 그럼 기역니은이 아니면 뭐란 얘기야? 기역디귿, 니은디귿. 뭐가 겹쳐요? 디귿이 겹치죠. 아, 그래서 지금 겹치는 기호 B에다가 디귿이라고 써주는 거야, 이렇게. 기역더하기 니은은 일정해야 되는데 일정하지가 않거든. 근데 기역디귿은 세개 감소고 니은디귿은 하나 감소예요. 사실 선생님 여기서 눈치채기는 이게 지금 3개, 3D 변할 동안 얘는 여기서 지금 ED밖에 안 변했으니까 이거 DD로 하고 얘가 기역 더하기 디귿이네라는 게 보이긴 하는데 이걸 좀 이용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A 대 1이가 8D라는 거는 이니은 더하기 디귿이 8D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 8D가 있는데 얘를 니은 더하기 디귿으로 하면 니은을 0으로 세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D는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건 모순입니다. 따라서 결론. 뭐라고 세팅할 거냐면은, 우리가 얘를 니은 더하기 디귿으로 할게요. 그럼 기역. 자, 우리 옆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의 길이를 정리합시다. 이용할 수 있는 식 중에 또 이런 식이 있어요. A 대에서 니은 더하기 디귿을 빼면, 그림 참고하세요. A 대에서 니은 더하기 디귿을 빼면 니은만 남거든. 그래서 8D에서 5D를 빼면 3D야. 여기가 3D라는 걸알수 있어. 그러면 3D 더하기 ED 해가지고 5D가 되는 거고, ED 더하기 3D 해서 5D가 되는 거지. T1일 때는 모든 구간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7D. 8D에서 7D 빼면 D.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긴 6D. 이런 식으로. 근데 선생님 아까 이제 변화량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기역 더하기 디귿이면 3개 감소입니다. 3개가 3D 감소했으니까 T2에서 T1은 화살표랑 D로 잡는 거야. 니은 더하기 디귿은 하나 감소해요. 그래서 D 감소해서 5D 됐으니까 6D. D 감소해서 7D에서 6D 됐을 테니까 역시 이렇게 세팅하면. 그럼 선생님 퀴즈, 여긴 뭘까? 여기는 3D 변하는 거야. 얘가 하나 변할 동안에 얘는 3개 변해요. 그래서 3D 감소해서 8D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11D가 되는 거예요. 자, 니은 더하기 디귿 했고, 디귿 더하기 기역이 11D가 나오면 여기는 5D. D 감소. 그 다음에 D 증가. ED 감소. 확인 한번 해볼까? 니은 더하기 디귿 6D, 기역 더하기 디귿 8D. 괜찮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요. 우리 이제 이게 합이란 말이에요. A 더하기 B, B 더하기 C. 근데 우리가 이제 저 기역 니은 디귿을 가지고 두 개씩 뽑아서 합을 만들면, 기역 니은, 기역 디귿, 니은 디귿 이렇게 세개 잡을 수 있고, 기역 니은의 길이는 일정하고 기역 디귿은 세개 감소, 니은 더하기 디귿은 하나 감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A 대 길이 알려줬으니까 A 대에서 니은 더하기 디귿의 길이를 빼면 니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 식을 활용해서 각 구간의 길이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B는 기역이다. B는 디귿입니다. 틀렸고요.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일단 얘는 숫자도 틀렸다, 그지? T3랑 T1은 화살표 하나당 2D이기 때문에 X의 길이는 4D 차이 나고요. 그리고 T1일 때가 짧다라고 해야지, 수축 상황이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선생님 X 길이 안 구했구나. X 길이도 이제 구할 수 있지. 여기가 지금 6D로 일정하죠? 6D, 6D. 12D에다가 디귿 더하면 14D. 12, 46. 12, 6, 18. 4D지, 4D. 그치? 얘는 숫자도 틀리고, 서술어도 틀렸네. 니은 틀렸습니다. 네, 답은 그럼 디귿일 텐데 계산 한번 해볼게요. T1일 때 니은은 3D, T3일 때 기역은 5D, T2일 때 디귿은 4D 되겠습니다. 8D분의 4D니까 2분의 1이다. 네, 맞네요. 정답은 2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수능완성의 테마 4, 자극의 전달을 1강, 2강에 걸쳐서 풀어봤습니다. 오늘 근수축 해봤으니까요. 복습 잘 하시고요.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감만족 지구과학의 이윤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대륙 분포의 변화에 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우리 지권의 변동에서 어려운 문제 나와요 라고 하면은 대륙 분포의 변화, 고지자기 극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우리 지구의 역사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라고 하면 항상 어떤 문제 나와요? 맞아요. 우리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절대 연령에 대한 문제 마지막 장에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은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이 절대 연령과 관련된 문제들 차라락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역시나 문제풀이에 앞서서요, 우리가 이런 고난도 파트를 정복하려면 어떤 걸 알아야 될까 고정핀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요 표는 너무 기본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달달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건데, 우리 일단 반감기라는 거 자체가 처음 양에 대해서 모원소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반감기가 한 번 지날 때마다 모원소의 함량이 1이었으면 이게 2분의 1로, 한 번 더 지나면 4분의 1로, 한 번 더 지나면 8분의 1, 한 번 더 지나면 16분의 1로 줄어든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요거 퍼센트로도 많이 나옵니다. 50%, 25%, 12.5%, 6.25%. 요 정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싹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요렇게 줄어들었는데, 그럼 이 줄어들어버린 모원소는 뭐가 되었느냐? 자원소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모원소와 자원소를 더한 값은 항상 1로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모원소 양이 2분의 1 남았으면 자원소 2분의 1, 모원소 양이 4분의 1 남았으면 더해서 1이 되어야 되니까 4분의 3, 8분의 7, 16분의 15,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율적으로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모원소 대 자원소의 비도 문제에 많이 나오죠. 1대1이면 반감기 1번, 반감기 2번이면 1대3, 반감기 3번이면 1대7, 반감기 4번이면 1대15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내용이니까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싹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럼 우리 문제 풀 때 어떤 걸 좀 조심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너무 잘 푸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까를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좀 더 문제를 어렵게 내면서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요, 모원소의 비율을 우리한테 주어주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러니까 좀 쉬운데, 모원소 대신 자원소의 함량비를 자꾸 주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여기에 놀라지 마시고, 이 자원소의 함량비를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누구로 바꿔주면 되느냐? 모원소의 함량비고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이런 문제 우리 이번 시간에 같이 풀어볼 문제에 계속 나옵니다. 아, 자원소로 나와 있으면 그것을 모원소로 바꿔서 우리한테 익숙한 숫자로 바꾸자라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또 두 번째로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모원소의 함량 변화 그래프는요, 지수함수의 형태를 띱니다.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쑥 들어가는 형태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는 양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감소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모원소의 양이 100개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반감기 한 번 지나면 100개 중에 절반이니까 50개가 감소한 거잖아. 근데 그 다음에 반감기가 또 지나면요, 나머지 50개 중에서 절반이 주는 거니까 이번에는 25개가 주는 거고, 그 다음은 12.5개, 이런 식으로 점점 주는 양이 감소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 거,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싹 암기해 놓으시면 문제풀이에 진짜 많이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별표. 자, 우리 반감기가 T라고 했을 때 요즘 문제에서 뭘 많이 물어보냐면요, 이거 최신 경향 트렌드입니다. 0.5T, 그러니까 반감기의 딱 절반만큼 지났을 때, 그때 모원소의 함량이 몇인지를 자꾸 구별해서 여러분들한테 비교하게 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은데, 딱 0.5T만큼 지났을 때, 반감기의 절반만큼 지났을 때 모원소의 함량은 대략
70% 정도입니다. 왜 70%예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봐봐요. 반감기가 0.5회 지났대. 0.5T야. 그때 70%라면 0.7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봐봐요. 0.5T 지났을 때 70%. 여기서 0.5T 또 지나면 요거에 또 70%죠. 이게 몇이냐면 0.49. 거의 50%에 달합니다. 0.5T에다 0.5T 한번더 지나면 그게 반감기잖아. 그러니까 반감기가 되었을 때약 50%가 되려면 0.5T가 지났을 때는 70% 정도 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반감기의 절반만큼 지났을 때는 모원소의 함량이 처음량의 70%만 남는구나. 그 다음에 이번에 반감기에 1.5T래요. 그럼 요거는요, 0.5T에서 반감기 한번더 지난 거지. 그러면 0.5T일 때 70%였는데, 여기서 반감기 한번더 지났으니까 70%의 절반이 되어야 돼. 따라서 1.5T만큼 지났을 때는 35%예요. 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문제풀이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겁니다. 자,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건데, 첫 번째로 테마 대표 문제 풀어볼 거고요. 이 테마 대표 문제가 무려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일단 가에서 ABC 암석의 분포가 나와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상대 연령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볍게 비교를 해보면 일단 C가 나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A고, 그 다음이 B구나 정도는 체크해 줄수 있죠. 근데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C의 절대 연령이 1억 년이다라고 했습니다. C의 절대 연령이 1억 년이에요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A와 B는 나중에 생겼으니까 1억 년보다 나이가 젊어요 라고 체크해 줄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X랑 Y가 나옵니다. A랑 B가요, X랑 Y 중 서로 다른 하나만을 포함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요 세로축이 특이하죠? 방사성 원소 함량 분의 자원소 함량이야. 근데 당황하지 않아도 돼요. 방사성 원소 함량 분의 자원소의 함량이 1이라면 이 둘의 비율이 1대 1인 거잖아. 그러니까 반감기가 한번 지났을 때를 뜻하는 거고요. 요 값이 3이라는 건 모원소 대 자원소가 1대 3인 거잖아. 그러면 요거는 반감기가 두번 지났을 때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절대 연령이 1억 년일 때를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X는 절대 연령이 1억 년일 때 반감기가 두번 지나고요. Y는 절대 연령이 1억 년일 때 반감기가 한번 지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X와 Y의 반감기를 구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 복잡하잖아요. 왜 복잡하냐? X랑 Y 중에 A랑 B가 뭐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고, 각각 뭐몇 퍼센트씩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복잡하단 말이야. 복잡하면요, 선생님은 어떻게 문제 푸는 걸 추천하냐면, 옆에다가 표를 그리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X랑 Y라는 두 개의 방사성 원소가 등장을 해.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고, 표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먼저 우리가 반감기를

때는 지금 자원 손은 몇 퍼센트 남았냐? 24%일 거거든. 왜냐? 두 개를 더한 게 100%가 되어야 하니까. 그럼 요거는요, 대략 0.3 정도가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방사성 동위원소는 38%가 남았대요. 38%. 그럼 이때 자원손 얼마나 남은 거냐? 두개 더해서 100% 되어야 되니까 62% 남은 거예요. 그럼 요거를 대략적으로 계산해주면 1.6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로축 값이 하나는 0.3 정도인 거고요. 하나는 세로값이 1.6 정도인 거예요. 자, 요걸 표시를 해보면 0.3은 대략 여기겠지? 요거 아니면 요거고. 1.6은 대략 여기죠? 요거 아니면 요거야.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만약에 1.6이 y의 값이라면 y는 지금 1억 년보다 나이가 많은 거거든. y를 가지고 있는 암석이 1억 년보다 나이가 많아야 돼. 근데 우리 아까 a랑 b는 전부 다 1억 년보다 나이가 젊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 경우는 불가능한 경우의 수. 그러면 1.6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 즉 모원소의 함량이 38%인 건 누구냐면 x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거는 지금 조건 미만족, 따라서 불만족, 따라서 X가 지금 38% 남은 상태이구나라는 거알수 있고, 그럼 자연스럽게, 아, Y가 76% 남은 상태구나 라고 체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Y가 지금 여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오! X를 가지고 있는 암석의 나이가 Y를 가지고 있는 암석의 나이보다 많아. 근데 우리 B가 제일 젊거든. 그러니까 요게 B. 요게 A가 되는구나. 라는 거알 수가 있고. 따라서, 아, A가 가지고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X구나. 그리고 B가 가지고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Y구나. 까지도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억은 틀렸구나. 아, Y가 아니라 X예요. 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일단 기억은 해결을 했고, 자, 니은 보겠습니다. 자, 니은. 니은이 좀 어려워요. A와 B의 절대 연령 차이를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체적인 값을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다 선생님이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건데요.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건데, 요렇게. 방사성 동위원소 함량의 변화 그래프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X랑 Y가요. 반감기가 두 배가 차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 반감기가 두배 차이 나면요. 모원소의 양의 함량이 같을 때, 그때의 절대 연령도 무조건 두 배거든.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76%인 애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76%라고 해볼게요. 76%. 자, 그때, X의 절대 연령이 T예요라고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6% 모원소가 남았을 때 X의 절대 연령이 T예요. 자, 그럼 Y의 절대 연령은 몇이냐? Y의 반감기가 X의 두 배거든. 그러면 76%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X의 두 배일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ET여야 돼. 됐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y는 이미 76% 남은 거였었거든. 따라서 우리가 벌써 이 y를 포함하고 있는 b의 절대 연령, 라지 t라고 쓸게요. 절대 연령을 구한 겁니다. et라고 하기로 한 거야. 됐죠? 자, 근데 여기에서 x는 38% 남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38%는 어떤 숫자냐? 여기다 38을 해보면 38%는요, 76%의 절반입니다. 따라서 76%에서 반감기가 한번더 지나면 38%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X에서 반감기가 한번더 지나야 돼. 근데 우리 지금 X의 반감기가 0.5억 년이거든. 따라서 이때의 절대 연령이 T 플러스 0.5억 년이 되는 겁니다. 억 년은 생략하고 쓰도록 할게요. 따라서 이때의 절대 연령이 T 플러스 0.5억 년이에요.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문제에서 A와 B의 절대 연령의 차이를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A가 지금 더 나이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A의 나이 T 플러스 0.5에서 이 T를 빼준 거야. 그럼 이게 몇이 되느냐? 0.5 마이너스 T가 됩니다. 근데 이게 0.25억 년보다 크냐 작냐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린 또 누굴 구해줘야 되는 거냐면 이 T가 어느 정도의 값을 가지는지를 구해줘야 돼. 자, 근데 아까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던 거뭘 외우라고 했느냐? 우리 모원소의 양이 70%가 될 때,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라고 했냐면 반감기의 절반.

사건이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X의 반감기가 0.5억 년이거든. 따라서 X의 반감기의 절반은요, 0.25억 년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T라는 시간은 모원 소양의 76%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70%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보다 짧아야 돼. 그러니까 이 T는요, 0.25억 년보다 짧은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봐봐요. 0.5억 년에서 0.25억 년보다 작은 값을 빼줬어. 그러니까 이 절대연령 차는 0.25억 년보다 큰 게 되는 거야. 따라서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여러분들 따라와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은 좀 수월하거든요. 니은을 풀었으면. 자, 디귿 볼게요. 이거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디귿에서 보면 현재로부터 1억 년이 지났을 때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1억 년 뒤의 상황을 구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분모부터 볼게요. A에 포함된 지금 현재 퍼센트가 38%였어. 이게 현재. 근데 여기에서 1억 년이 지났대요. 근데 지금 A에 포함된 건 X, 반감기가 0.5억 년이거든. 그럼 1억 년이라는 건 반감기가 두번 지난 거니까 지금 양의 4분의 1로 줄어들게 될 거고, B는 지금 76%의 모원소가 남아있는데, 반감기가 1억 년인데 1억 년이 지났으니까 요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겠다. 이것을 계산해주면 4가 나오겠죠. 따라서 디귿은 맞는 보기구나라고 구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구나 체크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거랑 상당히 비슷한 문제가 이제 닮은꼴 유형에 나옵니다. 상당히 비슷하게 문제를 잘 내셨거든요. 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가에서 보시면요. ABC의 생성 순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나 C가 제일 먼저 생겼고, B, 그 다음이 A인데, C가 1억 년이래요. 그러니까 B랑 A는 1억 년보다 젊어야 돼. 근데 지금 여기 나에서 그래프를 보니까요. 자원소의 함량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자원소의 함량으로 나오는 것보다 모원소의 함량으로 구하는 게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옆에다 모원소의 함량을 써줘 보면은 25, 여기는 30이겠죠? 30, 왜냐면 70이니까. 두개 더해서 100이 되도록. 50, 60,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준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역시나 우리가 X와 Y의 반감기를 구해줄 수가 있는데, 1억 년이 지났을 때 X와 Y에 남아있는 양을 보면요. X는 50%가 남아있고 Y는 25%가 남아있대. 그러니까 X는 반감기가 1회 지난 거고요. Y는 반감기가 2회 지난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표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X랑 Y를 옆에다가 표로 정리를 해주면 반감기 먼저 구할게요. 자, X의 반감기는요, 1억 년에 50%가 됐으니까 X는 1억 년입니다. 그리고 Y는 1억 년에 두번 지났으니까 반감기 0.5억 년이에요. 일단 이렇게 구해줄 수 있고, 또 문제 조건에서 보시면요, 각각 60%와 30%가 남았다라고 했어요. 자, 모원소가 60%와 30%인데 30%의 X가 남으려면 1억 년보다 나이가 많아야 돼. 그러니까 30% 남아있는 건 Y구나라는 거 체크해줄 수 있겠지. 30%가 남은 건 Y이고요. 그러면 저절로 X가 60%가 남은 거야. 60%가 남은 게 X. 이렇게 체크해줄 수가 있고, 아까랑 문제 푸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때 보니까 Y의 나이가 X를 가지고 있는 암석의 나이보다 많아요. Y를 가지고 있는 암석의 나이가 X를 가지고 있는 암석의 나이보다 많으니까 B가 더 나이가 많지. 그러니까 이 B가 Y를 가지고 있는 거고 A가 X를 가지고 있구나까지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에서 A에 포함되어 있는 거 60%예요. 30% 아니고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입니다. 또 나왔죠? A와 B의 절대연령 차이 구해봐라 했는데,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쭉 그어준 다음에, 자, 여기가, 이렇게 해줘보면, 지금은요, 이번에는 60%를 찾아줘야 돼요. 60%. 자, 60%가 될 때까지, X랑 Y의 절대연령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Y가 반감기가 더 작으니까, Y가 60%가

될 때까지의 나이를 t라고 할게요. 그럼 x는 반감기가 두 배니까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2t야. 그리고 30%를 구해주자라고 하면 이 30%는 60의 절반이거든. 그럼 여기에서 반감기 한번더 지난 거잖아요. 근데 지금 30%를 가지고 있는 게 y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반감기 한번더 지난 거니까 t에서 0.5억 년이 더 지난 겁니다. 됐죠? 따라서 지금 b의 절대연령은 t 플러스 0.5가 되는 거고요. a의 절대연령은 2t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절대연령 차를 구하려면 B에서 A의 절대연령 빼주면 됩니다. 자, 두 개를 빼주시면 역시나 0.5-T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 70%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0.5 곱하기 반감기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t를 구해야 되니까 y에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y는 반감기가 0.5억 년이거든요. 따라서 요 시간이 0.25억 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요 때가 0.25억 년이야. 근데 60%가 될 때까지는 70%가 될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t가요, 0.25억 년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럼 0.5에서 0.25보다 나이가 많은 것을 빼주니까 이 연령차는 0.25억 년보다 작게 되겠지.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 해주시면 되겠고, 디귿도 우리 아까 선지랑 똑같습니다. 현재로부터 2억 년이 지났다라고 했어요. 자, 현재로부터 2억 년이 지났다. 그럼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2억 년이 지났을 때의 상황을 봐주시면 되는데, B에 포함된 건 현재 30%예요. 근데 여기서 2억 년이 지나면 0.5에서 2억 년이면 반감기 4회 지난 거니까 16분의 1 해주시면 되고, A에 포함된 건 현재 60%인데 여기에서 지금 2억 년이 지나면 1억 년이 두번 지난 거잖아. 그러니까 반감기 두번 지났으니까 4분의 1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것을 계산해 주시면 8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디귿 맞는 얘기. 니은 디귿 5번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사실 이 파트에서 상당히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습득을 했으면 선생님이랑 풀어볼 이정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금방 한번 풀수 있을 겁니다.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X와 Y의 방사성 동위원소 함량 변화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기억 볼게요. X의 반감기는 0.5억 년이다라고 했는데, 반감기라는 건 50%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인데 1억 년이네. 따라서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입니다. 2억 년 전에 생성된 화성암에 포함된 Y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Y는요, 반감기가 몇이냐? Y의 반감기가 0.5억 년이에요. 그럼 2억 년이라는 건 0.5억 년이 4번 지난 거잖아. 따라서 4회의 반감기를 거친 거 맞죠? 이거 맞는 얘기. 디귿입니다. 암석에 포함된 y 대 y의 자원소의 양이 3대 1이래. 여러분들 3대 1이라는 건 모원소가 4분의 3이라는 거고요. 4분의 3은 75%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0.25억 년은 반감기의 절반이거든. 우리 반감기의 절반이 되면 70% 남아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70%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75%가 남을 때를 물어보았으니까, 요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0.25억 년보다 짧겠지. 따라서 디귿은 틀린 보기구나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니은만 맞아서 2번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12번 문제에서요, 화성암 ABC가 나와있고, 방사성 동위원소 X의 함량과, 또 Y의 자원소 함량이 나와 있어. 근데 우리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여러분들 자원소로 나오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원소로 나온 걸 모원소로 바꿔주세요라고 했었죠. 모원소로 바꿔보면 자원소 더하기 모원소 항상 100%가 되어야 되니까 모원소 25%, 모원소 6.2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모원소의 퍼센트 값을 보고선 반감기가 몇번 지났는지 맞춰줄 수가 있어요. A 같은 경우는 지금 X는 두 번. 그리고 B, X 한번 지난 거고요. 요게 지금 25%니까 반감기 두번 지난 거고, 6.25%면은 지금 이거 반감기가 네번 지난 게 되는 거죠. 네 번. 이렇게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 기억 보겠습니다. 암석의 나이는 A가 B의 두 배이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A가 X의 반감기가 두번 지날 때 B는 한 번밖에 안 지났잖아. 그러니까 암석의 나이는 A가 B의 두 번인 게 맞죠. 자, 그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Y가 X의 2분의 1이다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Y가 반감기 두

지날 동안 X는 한 번밖에 안 지났어. 똑같은 암석에서. 그 말은 X의 반감기가 Y의 두 배라는 뜻이 되겠지. 따라서 Y가 X의 2분의 1이다 라는 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다. 기억은 25%이다. 자, 우리가요, X와 Y의 반감기를 비교했을 때 X가 한 번 지날 때 Y는 반감기가 두 번 지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Y의 반감기가 네 번 지날 때 X의 반감기는 몇 번 지나겠어? 그렇지. 요거의 절반인 두 번 지나게 되겠죠. 자, 그럼 반감기가 두 번 지나면 X의 함량은 25%가 되어야 하겠지. 따라서 ㄷ 맞는 보기가 되고요. 기역, 니은, ㄷ 전부 다 맞으니까 답은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점 테스트 문제 모두 풀어보았고요. 자, 우리 3점 테스트 문제로 가서 4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4번에서 지층의 연령을 나타낸 그래프가 같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니까요, 여러분들, 기역 구간과 니은 구간은 상부 지층으로 갈수록 지층의 연령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차곡차곡차곡 쌓였어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따라서 여기에 퇴적층, 여기에도 퇴적층이 있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반면에 2D에서 4D 깊이까지는요, 계속 연령이 똑같아.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한 번에 만들어졌어요. 화성암이구나 라는 걸 뜻하는 정보가 되더라. 자, 기억 보겠습니다. 가를 통해서 이 지역에 난정암이 존재한다. 자, 여러분들, 난정암이라는 건 화성암이 오래전에 생겨서 이 화성암이 풍하침식 작용을 받아서 그 위에 새로운 지층이 만들어져야 되잖아. 따라서 화성암의 나이가 위에 있는 지층보다 훨씬 많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건 화성암의 나이가 위에 있는 퇴적층보다 젊잖아. 그렇기 때문에 난정암이 아니라 관입이 일어났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정보가 되겠고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퇴적암이 생성될 당시 퇴적물의 퇴적속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 속도 나오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아,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로 비교를 해주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리는요, 둘 다 2D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기역 구간과 니은 구간이 같아. 그런데 같은 거리만큼 쌓일 동안 시간은 어떻게 다르냐? 기역은 시간이 지금 1T, 4T니까 3T만큼의 시간이 걸렸고요. 4D에서 6D는 지금 니온 구간은 T만큼의 시간이 걸렸지. 따라서 시간이 기역이 니온보다 훨씬 많이 걸렸거든. 그러면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는 기역이 더 크니까 요 전체 값은 기역이 더 작은 거겠지. 따라서 기역일 때가 더 느렸다라는 이해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디귿이 우리랑 지금 관련이 있는 문제가 되겠죠. 디귿에서 현재로부터 2억 년 후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보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현재 화성암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 X의 함량은 처음량의 25%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X가 자원소 Y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또 자원소로 나와 있으니까 요것을 X, 모원소로 바꿔주면은 우리 항상 두 개의 합이 100%니까 여기가 25. 두 개의 합이 100%니까 여기가 50이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지금 방사성, 현재 화성암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 X의 함량이 25%이다. 25%이다. 즉, 반감기 두 번 지난 거고요. 반감기 두 번 지났을 때 나이가 2억 년인 거야. 자, 그럼 봐봐요. 현재 반감기 두 번 지난 상태에 4분의 1만큼 남아있는 상태야. 됐죠? 근데 여기에서 2억 년이 또 지난대. 근데 우리 2억 년 지날 때 또 4분의 1 되는 거잖아. 25% 남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4분의 1 해주면 되겠지. 해주면 맨 처음 양의 16분의 1로 줄어드는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ㄷ 맞는 보기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니은 ㄷ 답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점 테스트 5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3점 테스트 5번. 자, 일단 기억 보겠습니다. 암석의 생성 순서 물어보았어요. 자, 일단 가장 바탕에 석회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A가 관입하고 그것을 C가 관입하고 그 위를 다시 B가 관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회암 A, C, B 순서인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A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은 처음 양의 2분의 1이다. 50%라고 했고요. B에 포함된 양은 처음 양의 4분의 1, 25%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A는 50% 남아있는 거고요. A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는 B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는 25% 남아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A는 50%, B는 25%. 자, 그러면 쭉 봐요. 그럼 지금 가능한 수가 요거랑 요거. 그리고 B는 요거랑 여기 보이지 않는 X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A가 나이가 B보다 더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A가 지금 Y를 가지고 있으면 조건에 성립하지 않겠지. 따라서 A는 지금 X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가 지금 A가 될 거고요. 따라서 A의 절대 연령은 7억 년이구나까지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절로 B는 Y를 가지고 있는 거고, Y를 25%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B의 절대 연령은 1억 년이구나라고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니은 볼게요. A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는 X이다라는 거 맞는 보기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디귿에서 C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근데 이 C는 A와 B 가운데에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A보다는 나이가 젊고요. B보다는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1억 년부터 7억 년, 요 사이 값을 가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때 남아있는 Y의 함량분에 남아있는 X의 함량이래. 자, 그럼 봐봐요. Y는요, 1억 년보다 나이가 많으면 일단 25%보다는 적은 함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 25%보단 적어요. 그다음에 X는 7억 년이 되었을 때 50%니까 7억 년보다 나이가 젊으면은 50%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라고 해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요 값은 이보다 작은 게 아니라 이보다 크다라고 해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이 맞아서요.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바로 밑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은근히 좀 헷갈렸을 것 같거든요.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헷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치만 처음에 선생님이 우리 절반이 되는 데까지, 반감기의 절반이 되면은 모원소에 70%가 남아있어요. 라는 걸 이용하면 우리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을 보고 반감기가 몇번 지났는지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A에서는 X와 X 다시가 1대1이니까 반감기 한 번. 그리고 C는 반감기 두 번이고요. 그 다음에 B에서 Y는 반감기 네번 지난 거고. 그 다음에 Z는 반감기 두번 지난 거예요. 근데 요게 지금 문제거든요. A에서 Z. 지금 보니까 3대1이야. 그렇다는 건 모원소의 함량이 75%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 반감기에 딱 절반, 0.5회 지났을 때 모원소의 함량이 70%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70%보다 많은 거잖아. 많은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아직 0.5회도 지나지 않은 상태예요. 이렇게 쓸수 있어요. 여러분들 75%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아, 반감기의 절반보다도 안 지난 거구나. 라는 거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화성암의 나이 A랑 B를 비교하라 라고 했는데, A와 B에는 공통적으로 Z를 포함하고 있고요. B는 Z의 반감기가 두 번이나 지났어. 근데 A는 절반도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B가 훨씬 더 나이가 많은 겁니다. 기억 틀렸고요. 자, 그다음 니은이에요. Y와 Z의 반감기 비교하라 라고 했는데, 요거는 B를 봐주시면 되겠어요. 왜냐? B에 Y랑 Z를 둘다 가지고 있는데, Y의 반감기가 4번 지날 때 Z의 반감기 2번밖에 안 지났거든. 그러니까 Y가 Z보다 2분의 1 반감기를 가지고 있는 거지. 따라서 니은 맞는 얘기. 자, 디귿이 좀 헷갈려요. C에서 y분의 y 다시 값, 그러니까 요 값을 좀 구해보라 라는 거예요. 자, 이때, 자, 한번 우리 xyz의 반감기를 한번 미지수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x의 반감기를 한번 t라고 한번 해볼게요. 되죠? 자, 그런데 우리 z가, x의 반감기가 한번 지나는 동안 z의 반감기는 절반도 지나지 않았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Z의 반감기는 X의 두 배보다도 더 커요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냐? X의 반감기가 한번 지날 때 Z의 반감기는 절반도 안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두 배보다 커요. 자, 그런데 우리 Y의 반감기는 Z의 2분의 1이라고 했잖아. 여기에서 2분의 1을 해주시면 Y의 반감기는 T보다는 커요. 즉, X의 반감기보다는 길어요라고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잘 봐요. 우리가 지금 C에서 Y의 모원소 대 자원소의 비율을 구해줄 거거든. 그런데 C에서 반감기가 T일 때 반감기가 두번 지났어요. 그러니까 C의 절대 연령은 2T인 거야, 절대 연령은. 됐죠? 자, 절대 연령이 2T인데 Y의 반감기는 T보다 좀 길.

그러면 Y의 반감기가 두번 이상 지날 수 있어요? 네모에다가 T보다 큰 값을 곱한 게 ET가 되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이 네모 값은 E보다는 작아야겠지. 따라서, Y의 반감기는 두 번보다 더못 지났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반감기가 2회일 때, 모원소분의 자원소가 그때가 1분의 3에서 3이 되는 거거든. 언제? 반감기가 두번 지났을 때. 근데 아직 반감기가 두번못 지난 거야. 그럼 우리 반감기가 지날수록 모원소에 대한 자원소의 비율이 점점 커지는 거잖아. 왜냐? 모원소가 자원소로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두 번일 때가 1분의 3인데 두 번이 아직 못 됐네? 그러면 분자가 3보다는 작아야겠지. 그러니까 모원소 분의 자원소가 3보다 큰게 아니라 1분의 3보다는 작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구나 라고 풀어줄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답은 지금 니은만 맞아요. 니은만 맞기 때문에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서로 비교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7번 문제로 가볼게요. 7번. 그러니까 이게 원리를 탁 머릿속에 입력을 하셔야지 문제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에서 보면 가에서 역시나 지층의 단면도가 나오고요. 생성 순서를 판별을 해보면 Q가 먼저 생겼고, P가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Q가 생겼어요. 라는 거알 수가 있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나에 있는 이 그래프가 되게 특이하죠. Y의 처음량분의 Y의 자원소, 그리고 X의 처음량분의 X의 자원소. 근데 우리 자원소로 나오는 것보다 모원소가 조금 더 익숙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판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자원소의 함량이 2분의 1이 되었대. 그럼 이건 사실 반감기 한번 지난 거지. 자원소의 함량이 2분의 1이면 모원소의 함량도 2분의 1일 테니까. 그 다음에 자원소의 함량이 X의 처음량의 4분의 3이래요. 그럼 X의 처음량이 4분의 1인 거니까 요거는 반감기 두번 지난 게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그랬을 때 Y의 처음량분의 Y의 자원소의 함량 5분의 1인 시기가 있대요. 근데 우리 이거 모원소의 함량으로 바꿔주면 모원소의 함량이 처음량의 5분의 4가 되는 거겠지. 왜냐? 모원소 대 자원소의 합은, 모원소와 자원소의 합은 1이 되어야 되니까. 자, 그럼 요때의 절대 연령을요, T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T라는 시간이 지나면 X의 반감기는 1회 지나고요. Y는 처음량의 5분의 4가 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기억 볼게요. 반감기는 Y가 X의 두 배보다 길다. 자, 그럼 봐봐요. X의 반감기는 T예요. X의 반감기는 T. 그랬을 때 Y의 반감기 절반으로 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보면은, 자,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Y는 5분의 4가 됩니다. 처음량이. 근데 여기서 t라는 시간이 또 지났어. 즉, et가 지났어. 그러면 또 다시 그 남은 양의 5분의 4가 되는 거지. 왜냐? 얘는 t라는 시간이 지날 때마다 5분의 4로 감소를 하니까. 자, 그럼 요게요. 25분의 16이거든. 여러분들, 25분의 16은 여전히 2분의 1보다 큰 값이지. 그러니까 아직도 반감기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감기는 et보다 긴 거야. ET가 됐을 때도 절반보다 훨씬 더큰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기억은 맞는 보기. 자, 그 다음 니은입니다. P는 X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보시면요. P랑 Q가 지금 X와 Y 중 서로 다른 한 종류만을 포함하고, P와 Q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이 처음량의 50%래요.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X의 반감기는 T인데, Y의 반감기는 ET보다도 길다까지 구했잖아. 근데 지금 P와 Q의 절대 연령은 X와 Y의 반감기거든, 각각. 그런데 지금 반감기가 누가 더 기냐? Y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Y를 가지고 있는 암석의 절대 연령이 더 많은 거고요. 그럼 절대 연령 많은 게 지금 P니까. P가 Y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Q가 X를 가지고 있구나까지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거지. P는 Y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일단 니은 틀렸고. 자, 그 다음 디귿입니다. 현재로부터 Y의 반감기가 1회 지났을 때. 그럼 우리는 결국 이 Y의 반감기를 대략적으로 구해봐야 되겠어요.
됐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y가요, t라는 시간이 지날 때마다 처음 양의 5분의 4로 감소하거든? 5분의 4만큼으로 변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또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또 5분의 4가 되었어. 이게 우리 아까 25분의 16이었지. 근데 아직도 2분의 1이 안 됐었잖아요. 여기서 t라는 시간이 또 지났다고 해보자. 그래서 또 5분의 4가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5분의 4를 곱해주는 거니까 이 값이 125분의 64가 됩니다. 그러면 얼추 지금 거의 2분의 1이 됐는데 여전히 2분의 1보다는 좀 커. 그쵸?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 3t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y의 반감기에 도달하지 못한 거야. 즉, y의 반감기는요, 3t보다 더긴 겁니다. 여기까지 체크 되셨죠? 자, 그랬을 때, x를 포함한 암석에 존재하는 x의 처음 양분의 x의 자원수 함량을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x의 자원수 함량보다 모원소를 구하기가 더 편하니까 모원소를 구한 다음에 자원수 함량으로 바꿔줄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현재 x를 포함한 암석에 존재하는 x의 함량은 현재 2분의 1이야. 왜냐? 50% 남아있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거든. 근데 그로부터 y의 반감기가 1을 지난 거예요. 현재로부터 y의 반감기가 1을 지났어. 근데 y의 반감기는 3t보다 길어요. 자, 3t라는 건 x의 반감기가 3번 이상 지난 거잖아. 그치? 3번 지나고도 더 많이 지난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반감기가 3번 지나면 모원소형이 처음 양의 8분의 1로 줄어들지. 근데 3번보다 좀더 지난 거니까 이것보다 값이 더 작을 거예요. 남은 모원소 함량이.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모원소형은 줄어드는 거니까. 자, 그럼 요것을 계산을 해주시면 요 값은 16보다 작아요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x의 처음 양 분의 x의 모원소의 함량이 16분의 1보다 작은 거야. 그러니까 x의 처음 양 분의 x의 자원소의 함량은 항상 두개 더했을 때 1이 나와야 된다며. 근데 이게 16분의 1보다 작으니까 요 값은 16분의 15보다 커야지 두 개를 더했을 때 1이 나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디귿은 맞구나라고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3번이 되는 거죠. 기역과 디귿이 맞아서 3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예요. 자, 8번 문제. 그림 가는 북반구에 위치한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더라. 자, 근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요. A랑 B가 있는데, 일단은 A 위를 B가 덮고 있습니다. A 다음에, 그 다음에 B가 생성되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근데 복각의 크기를 보니까요. A는 지금 복각의 크기가 작아요. 수평면이랑 거의 나란하고요. B가 지금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가 더큰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더 저위도에 있었고, B는 더 고위도로 이동했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역, 지게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했다라는 게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지금 현재 A와 B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 원소의 양은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4분의 3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방사성 동위 원소의 양이 처음 양의 4분의 3이래. 4분의 3이라는 건 75%인 거거든. 그럼 모원소가 75%이면 자원소는 25%만큼 남아 있겠죠. 근데 지금 나의 자료에서 자원소가 나와 있고 여기가 25%입니다. 그러니까 요 값과 요 값이 각각 A와 B 중 하나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 지금 A가 지금 더 먼저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A가 나이가 더 많아야 돼요. 4억 년인 게 A, 2억 년인 게 B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암석의 나이는 A가 B의 두 배이다라는 게 맞는 보기가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디귿. 이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지자기 극문제랑 연관되는 문제이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요. 이 지역을 포함한 지게는 동일 경도를 따라서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였다. 그리고 현재 북위 80도에 위치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자, 여기 적도가 있고요. 위도 90도가 있어요. 위도 90도가 있는데, 현재 지게가 어디에 위치하냐? 북위 80도에 위치해요. 여기가 현재 위치.

0: 여기까지 됐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지게는 동일 경도를 따라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였다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아까 봤을 때 기억에서 이 지게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이동을 한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때의 한 시점이 A가 만들어졌을 때, 즉 4억 년 전일 때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의 한 시점이 B가 만들어졌을 때, 즉 2억 년 전일 때입니다. 됐죠? 근데 이때 뭘 기억하라고 했었냐면 지게와 고지자기 극은 나란하게 평행이동해요라는 거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럼 봐봐요. 이 지게가 만들어질 때, 그 당시에 극의 위치는 항상 위도 90도였어. 그런데 지게가 현재 위치로 이동하면서 극의 위치도 같이 이동했을 거야. 현재 위치로 이동하면서 극의 위치도 같이 이동했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봐봐요. A는요, 과거의 위치가 여기였는데, 요렇게 현재 위치로 달라졌거든. 그럼 극도 과거에 여기였는데, 요렇게 달라져서 A일 때극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B는요, 요만큼 이동했잖아. 그래서 B 요만큼 이동해서요, 지게가 이동한 만큼 극도 이동을 해서 B에서 특정한 극은 여기에 있는 거야. 자, 그럼 디귿에서 뭐라고 했냐면 A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은 현재 B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보다 저위도에 위치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봐봐요. 여기가 위도 90도거든. 그럼 위도 90도에서 멀어질수록 저위도겠지. 그러니까 B가 지금 극에서 더 가깝고요. A가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A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이 더 저위도에 위치하는 거 맞구나라고 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맞는 얘기 답 5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나 이번 시간에도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들 풀어보았어요. 수능에서도 고난도 문제로 출제되는 파트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역시나 파이널 OX 퀴즈로 여러분들 정리해서 수강후기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모원소의 함량이 100%에서 50%가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 절반이 됐네. 그치? 2분의 1이 됐네. 요 시간 우리가 반감기라고 하기로 했죠. 근데 이 시간은 70%에서 35%. 역시나 이것도 절반이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거든. 이 시간과 같을까요? 뭐, 걸린 시간이 길까요? 요거에 대해서 OX 한번 풀어주시고.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가 만약에 두 배라면. 우리 이거 수능 문제, 그리고 닮은꼴 문제에서 이런 문제 풀어보았었죠. 반감기가 두 배면 항상 어떠한 비율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항상 두 배다라는 얘기 했었거든요. 이것을 이용해서 2번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반감기가 T일 때 모원소의 함량이 72%래. 그러면 이 암석의 절대 연령은 0.5T보다 클까? 라는 질문인데, 이거 선생님이 진짜 외워두시면 문제 푸는데 많이 도움된다고 했어요. 반감기가 T일 때 0.5T라는 건 반감기의 절반인 거지. 반감기의 절반이 되었을 때 모원소의 함량이 몇 퍼센트로 줄어드는지 이거 외워두시면 문제 풀때 굉장히 쓸모 있게 활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72%일 때는 0.5T보다 절대 연령이 클지 적을지 판별해서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파이널 OX 퀴즈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고민해 보시고 문제 맞춰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번 시간에 같이 풀어봤던 문제들 중에서 좀 막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풀어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번 시간에도 너무 고생 많았고요. 오늘 배운 내용 잘 복습하셔서 선생님이랑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한국길이의 저는 이진욱입니다. 오늘 19번째 시간이고요. 8번째 주제, 솔라기로 나온 도시발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67페이지까지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68페이지에 남아있는 내용들 다 살펴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주제는요, 문제가 8문제밖에 되지 않아서 일단 두 강으로 나누되 개념을 조금 남겨두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우리 시기별 도시 분포 관련된 내용 살펴봤었는데 이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 68페이지 아래쪽에 탐구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탐구활동 있는 이 내용이 최근에 까다롭게 문제들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내용 오늘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보충자료 준비 부탁드렸었죠. 오늘 보충자료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권역들의 권역별로 인구가 많은 도시들의 순서와 인구 수를 좀 살펴보고 암기해야 되는데, 보충자료 미리 뽑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숫자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근데 그것들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큰 틀만 알면 되는데, 어쨌든 권역별로 두 개나 세 개 정도, 2위부터 3위, 2위까지나 3위까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부담 갖지 말고, 특히나 인구수 같은 경우에는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자주 보는 게 좋습니다. 지도도 마찬가지고 인구도 마찬가지고 숫자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68페이지에 3번부터 출발해 볼 거고요. 보충자료 준비 안 된 친구들 학습자료실에서 보충자료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3번 우리나라의 도시체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시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도시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 또는 다른 도시와 촌락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 기능을 합니다. 중심지 기능. 그래서 여러 도시들은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도시에 어떤 건물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돼요.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대학교가 있다. 이거 어디죠? 예, 서울 국립대학. 대학. 그래서 샤샤샤죠, 샤샤샤.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럼 서울은 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커다란 쇼핑몰이 있습니다. 서울은 상업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공장이 있습니다. 어떤 도시는 공업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거고, 커다란 병원이 있다, 종합병원이 있다, 의료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 안에 어떤 기능들이 있느냐, 어떤 건물들이 있고 그 건물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거기서 어떤 중심지 기능을 수행해서 주변 지역에 전달을 하느냐, 그게 바로 도시가 갖고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면은 각각의 기능들이 많은 도시들은 어떤 도시들일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 대구, 포항, 문경 중에 아까 봤던 병원도 많고 상가도 많고 공장도 많고 교육 기능도 많은 이런 도시는 어디일까요? 서울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도시의 중심지 기능은 인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으면 그 기능을 이용할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니까 기능도 많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들은 중심지 기능을 많이 갖고 있고, 인구가 적은 도시일수록 갖고 있는 중심지 기능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계층은요, 단순히 갖고 있는 기능의 개수로만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각 기능들마다 계층의 차이가 존재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똑같은 병원입니다. 시골에 작은 의원이 있고요. 또 의원보다 조금 큰 병원도 있죠. 그리고 굉장히 큰 종합병원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종합병원은 더 많은 과목들을 진료하고요, 더 많은 질환들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의원에서 뇌질환, 뭐 암 같은 거 치료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뇌질환이나 암 같은 경우에는 발병률이 막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잖아요. 감기나 뭐 발 삐거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병원이 많을 필요가 없고요. 많으면 어차피 장사가 안 됩니다. 커다란 종합병원들이 아주 치료가 까다롭고 또 고도의 장비가 필요한 이런 질환들을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병원은 가장 고차의 의료기능이고 숫자는 가장 적습니다. 상업기능도 마찬가지예요. 동네 마트, 조그만한 흔히 얘기하는 구멍가게, 최근에 많이 없어졌지만 얘보다 큰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대형마트는 아니지만 슈퍼마켓, 그래서 다양한 채소와 식음료 같은 것들 파는 곳들, 그리고 엄청 커다란 쇼핑몰도 있습니다. 똑같이 상업기능이지만 상대적으로 더 많은 물건을, 더 비싼 물건을 요기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건들도 취급하는 곳이죠. 그래서 상업기능도 상대적으로 계층이 나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인구가 많은 도시는 갖고 있는 기능 자체가 많을 뿐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고차의 기능, 더 많은 것들을 수행하는 고차의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지 기능도 많고 상대적으로 고차 기능, 예를 들면 대학교, 종합병원 이런 곳들, 또는 뭐 백화점 이런
고차의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을 우리는 고차 중심지라고 하고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어서 중심지 기능도 적고, 상대적으로 고차 기능보다는 저차 기능 위주로 갖고 있는 도시들을 저차 중심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들 간에는 이런 삼각형 모양의 계층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고차 중심지일수록 숫자가 적어요. 반면 저차 중심지일수록 숫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의 최고차 도시는 당연히 서울일 겁니다. 특별시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서울 특별시 아래 계층의 도시는 광역시 총 6개가 있죠. 그리고 그 외,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들은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나머지 도시들도 인구 규모에 따라 급을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도시일수록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모양의 계층 구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큰 도시일수록 중심지 기능 많고 고차 기능도 많다. 그리고 숫자가 적어서, 중심지 자체의 숫자가 적어서 중심지와 중심지 간의 평균 거리가 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광역시와 광역시 간의 거리는 상대적으로 이런 시와 시 간의 거리보다 더 멀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중심지 숫자가 고차 중심지일수록 중심지의 숫자가 적고 중심지 간의 평균 거리가 멀어진다. 이런 내용들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중심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계층의 도시일수록, 아까 얘기했던 고차 중심지일수록 그 수는 적지만 중심지 기능이 다양하고 배후지의 면적이 넓습니다. 밑에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최고차 중심지는 서울이고요. 그러니까 서울은 당연히 배후지의 면적이 가장 넓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받는 곳을 배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배후지의 면적이 가장 넓어. 서울은 전국을 배후지로 하는 우리나라의 최고차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를 갖고 있는 기능의 차이에 의해서 도시들 간의 계층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시 간 상호작용에 따라 나타나는 도시 간의 계층 구조, 그것을 도시 체계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도시 간의 계층 구조에 따라 도시 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도시 간의 상호작용을 우리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느냐? 바로 도시 간에 무엇인가 오가는 거예요. 뭔가 더 많이 오가면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인구 규모가 큰 도시들은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고요. 그리고 거리가 가까운 도시들은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규모가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볼까요? 자, 이 사진은 김해 고속버스 터미널의 버스 시간표예요. 잘 보시면 김해는 언양, 경주, 포항까지 가는 버스가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가장 활발한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 김해는 언양, 경주, 포항이랑 가깝거든. 그래서 가까울수록 활발한 상호작용을 한다. 자, 그런데 시간 보면 알겠지만 광주는 전주, 익산, 군산보다 소요 시간이 더 길거든요. 상대적으로 더 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주, 익산, 군산보다 광주와의 버스 운행이 더 많아요. 김해란 도시는. 왜? 거리는 얘네들이 가깝지만 광주가 더 고차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구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 규모가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상호작용을 활발히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도시 간의 상호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인구입니다. 자, 그래서 도시 간 정보 이동과 도시 간 교통량 등을 통해서 도시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해 볼 수가 있고요.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 비교해 보면 고차 중심지는 특별시나 광역시 생각하면 되고요. 저차 중심지는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중심지 기능은 고차 중심지가 많고 중심지 자체의 수는 고차 중심지가 적어요. 그리고 중심지, 고차 중심지들, 대도시들 간의 평균 거리는 고차 중심지가 저차 중심지보다 먼 거죠. 그래서 요 내용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로 가보죠.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도시 체계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최고차 중심지는 어디라고? 서울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도시 체계를 이룹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은 우리나라 최고차 중심지고요. 전국을 배후지로 합니다. 전국을 배후지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서울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인구와 기능이 서울에 집중하여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종주도시화 현상. 얘는 조금 이따 살펴볼 건데 의미만 좀 정리해 봅시다. 종주도시화는

1위 도시의 인구가 2위 도시 인구의 두 배보다도 많은 현상을 종주 도시화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도시 중에 인구 1등은 서울이고요. 2등은 부산입니다.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 좀안 되거든요. 그리고 부산의 인구는 33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 인구의 두배 하는 것보다 서울 인구가 더 많은 거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수도권, 경부축, 남동, 임해 지역 등의 인구 규모가 큰 대도시가 분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그리고 이런 불균형적인 도시체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바꿔 얘기하면 균형 있는 도시체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건설해요. 요거는 다음 시간인가요? 자, 다다음 시간이네. 다다음 주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그리고 지방의 중추도시 생활권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탐구활동 살펴볼 건데요. 탐구활동 살펴보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보충자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자, 각 권역별, 그리고 각 권역에서 인구가 많은 도시는 어디인지, 그 도시의 인구는 몇 명인지를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들이 꽤나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주 보시면 좋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각 권역별로 인구 규모 1위부터 3위까지는 알아두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4위, 5위까지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리고 각 도별 인구 1위 도시의 이름과 인구 수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일단 권역별 인구를 좀 살펴보면 인구 제일 많은 권역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2,600만 정도. 두 번째가 영남권이고요. 영남권. 그리고 충청권이 호남권을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다른 권역들의 인구를 다 합한 것보다도 수도권의 인구가 많아요.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순이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제주와 강원은 권역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 친구들보다는 인구가 적다.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러면 우리 왼쪽에 수도권부터 살펴볼 건데요. 수도권. 자, 수도권의 인구 1위 도시는 서울입니다. 서울 인구가 940만 정도 됩니다. 940만 정도. 940만. 자, 뭘로 써야 잘 보일까? 초록색 볼까요? 다음. 수도권의 인구 2위 도시는 인천입니다. 인천. 인천의 인구는 300만 정도. 300만. 그 다음에 수도권이 서울, 인천, 경기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1등, 2등이 서울, 인천이라면 3등 도시는 경기도에서 인구 제일 많은 도시예요. 경기도청 소재지입니다. 인구 120만의 수원입니다. 수원. 다음. 수원과 함께 경기도에서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요렇게. 자, 화성은 요게 23년 자료인데요. 24년에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화성도 100만을 넘어섰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고양과 용인. 용인 있죠, 용인. 원래는 고양이 용인보다 인구가 더 많았었는데 용인이 고양을 앞지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용인이 인구가 더 많아요. 어쨌든 경기도에서 인구 100만 넘어간 도시가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수원에서 다시요. 수고용 이렇게 돼요. 수고용. 화성에서 수고용. 화성에서 수고용. 이렇게 100만 넘어가는 도시. 그리고 얘기했듯이 각 도의 인구 1위 도시 기억해 두라 그랬죠? 경기도의 인구 1위 도시가 수원입니다. 120만. 이거 꼭 기억해 둡시다. 그리고 성남은 인구 100만 안 되지만 인구가 꽤나 많습니다. 다음 영남권. 영남권의 인구 1위 도시는 부산입니다. 대략 인구가 330만 정도 돼요. 330만. 다음 2위는 영남권에는 광역시가 3개거든요. 부산, 울산, 그리고 대구가 있습니다. 대구는 230만. 울산은 110만인데 광역시 중에 인구가 가장 적어요. 그리고 4등은 창원입니다. 창원 100만. 그래서 창원도 인구가 100만 넘어간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다음 김해는 경남입니다. 50만, 55만 정도. 다음 인구 50만 정도 되는 얘는 포항입니다. 포항. 얘는 왜 빈칸 만들어 놨냐면 경북의 인구 1위입니다. 그래서 창원 경남 인구 1위 도시 100만. 다음 포항 경북 인구 1위 도시 50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남권은 부산, 대구, 울산 330만, 230만, 110만, 100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위부터 4위, 5위, 6위까지가 인구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영남권은 요 3, 4위 도시의 인구가 비슷합니다. 울산과 창원, 100만, 100만. 다음 충청권, 중청권의 인구 1위 도시는 대전입니다. 대전 150만. 충청권 유일의 광역시. 다음 충청권 다음 다시요. 충청권에서 대전 다음으로 인구 많은 데는 청주입니다. 청주 인구는 87만 정도. 청주 87만. 다음 세 번째는 천안입니다. 천안 인구가 되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거의 70만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청주, 천안, 그리고 4, 5등인 세종과 아산이 한 38만 정도로 비슷해요. 그리고 역시나 자, 청주는 충북 인구 1위 도시예요. 충북 인구 1위 도시, 충북의 인구 1위. 그래서 85만 정도. 다음 천안은 충남의 인구 1위입니다. 충남 인구 1위. 아, 65만에서 70만 정도, 대략 70만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85만, 70만. 천안은 충남 인구 1위. 다음, 호남권. 호남권의 인구 1위 도시, 역시나 호남권의 유일한 광역시인 광주입니다. 광주 150만. 다음, 두 번째 많은 곳은 전북의 인구 1위예요. 전주라는 곳입니다. 전주, 전북의 인구 1위. 그 다음, 익산, 그리고 순천. 여수, 군산 다 인구가 27만 정도로 비슷해요. 그래서 시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익산, 순천, 여수, 군산까지 인구가 비슷하다. 그래서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광주 150만, 전주가 65만 정도, 나머지가 27, 8만 정도, 대략 27만 내외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북의 인구 1위 도시가 전주입니다. 전북의 인구 1위. 그 다음에 전남의 인구 1위는 일단 여기에선 순천이에요. 전남 같은 경우에. 그런데 시계에 따라 조금씩 엎치락뒤치락 한다. 어쨌든 27만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강원. 강원의 인구 1위 도시는 원주입니다. 얘도 많이 나와요. 원주 35만 정도. 원주 35만 정도. 다음, 제주가 50만이 조금 안 됩니다. 1등, 제주, 50만 조금 안 되고, 강원 인구 1등은 원주, 35만 정도. 그래서, 얘기했듯이, 각 권역별 인구 1위부터 3위까지, 그리고 각 도별 인구 1위 도시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문제에는 어떤 것들 나오냐면, 이런 것들 물어보게 되거든요. 자, 일단, 서울과 인천, 수도권의 인구 1, 2위 도시 간의 인구 비율 차이, 인구 비율 차이가, 이렇게 봤을 때 거의 3배예요, 3배. 그쵸? 3배.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1위 도시의 인구가 2위 도시 인구의 3배 정도 됩니다. 인구 비율 차이가 가장 커. 그 다음에 대구, 부산. 대구, 부산. 부산이 330만, 대구가 230만 정도 되니까 얘는 한 1.5배 정도 되죠. 1.5배 정도. 1.5배. 가장 작습니다. 1.5배 정도. 가장 작아요. 권역들 간에. 요네 권역 중에서. 다음,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150만, 85만 정도 되니까 얘는 이렇게 기억해 둡니다. 두 배가 조금 안 돼요. 두배 조금 안 돼. 다음, 호남권은 전주 65만, 광주가 150만 정도니까 이건 이렇게 기억해 둘게요. 두배 넘는다. 두배 넘는다. 거의 세배 가까이 되는데 수도권보다는 그 비율 차이가 작긴 해요. 그러니까 기억해 두려고 두 배가 안 되고 두 배가 넘고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85만, 65만이야. 요 2위와 3위 도시 간의 인구 비율 차이가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그렇죠? 2위와 3위 도시 간에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호남권은 요거 4개. 그리고 충청권은 4위와 5위, 영남권은 3위와 4위 도시들의 인구 비슷하고요. 수도권은 3, 4, 5, 6까지가 인구가 비슷하다. 이런 내용들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68페이지에 탐구 활동 볼게요. 자, 오른쪽 먼저 볼게요. 오른쪽. 자, 가나, 호남권, 충청권 다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얘는 호남권과 충청권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일단 요 그래프는요, 여기 적혀 있죠. 1위 도시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2, 3위 도시의 상대 값이에요. 상대 값. 자, 그러면은 보죠. 가 같은 경우에는 1위 도시의 인구가 2위 도시 인구의 한 3배 정도 되는 거죠. 3배. 1위 도시와 2위 도시 간의 인구 비율 차이가 가장 커요. 그래서 가는 수도권이 됩니다. 수도권. 수도권. 다음, 나는 1위 도시와 2위 도시 간의 인구 비율 차이가 가장 작네요. 요
네 권역 중에서 가장 작네. 이거는 1위 부산 330만, 2위

대전 150만, 다 150만으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2, 3위가 상대적으로 충청권보다 인구가 적어요. 그래서 충청권은 50만에서 100만 사이 도시가 두 개거든요. 청주랑 천안, 호남권은 2위 도시인 전주 하나밖에 없어요. 50만에서 100만 사이 도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부터 좀 읽어볼게요. 자, 가와나는 1위부터 3위 도시 인구가 모두 100만 명을 초과하네요. 그쵸? 수도권 또는 영남권이에요. 그런데 가의 경우 1위 도시의 인구가 2위 도시 인구의 인구보다 약 3배 이상 가장 1위 도시와 2위 도시 간의 비율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3위 도시와는 그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므로 서울, 인천, 수원이 포함된 수도권입니다. 나는 1위 도시인 부산과 2위 도시인 대구와의 인구 격차가 수도권의 1위 도시와 2위 도시의 인구 격차보다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므로 대구, 부산, 대구, 울산이 포함된 영남권이 되고요. 다는 권역 내 인구 1위 도시의 인구가 50만 명을 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원주, 춘천, 강릉이 포함된 강원권이 되는 거죠. 1위 도시 인구가 50만 명을 넘지 않기 때문에 강원권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자주 나오는 그래프예요.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왼쪽 그래프 볼게요. 자, 인구 규모에 따른 도시 순위 변화인데요. 요 그래프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자, 60년, 85년, 23년입니다. 자, 보면 알겠지만, 서울과 부산은 2023년의 인구가 1985년보다 작아졌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대도시에서는 교외화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어쨌든, 1위 도시인 서울의 인구가 2위 도시인 부산의 인구의 두 배를 넘어가기 때문에 종주 도시화 현상 나타나는구나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다음 1985년까지는 대구가 3위였습니다. 그러나 요 사이에 1985년과 2023년 사이에 인천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인천이 대구를 앞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이 현재는 3위라는 거. 300만 이상의 도시가 요세 군데입니다. 대구는 230만 정도. 다음 수원이 23년에 순위권에 진입합니다. 세 시기 중에서는. 아, 60년, 85년에는 10위권 안에 없었다가 새롭게 들어왔구나. 용인과 고향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수도권에, 특히나 경기도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반면, 전주, 목포, 청주는 60년에는 10위권 안에 있었다가 빠져나가게 된 거죠.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보다 인구 증가가 적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시 성장은 수도권,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축, 남동 임해 지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졌으며, 전주, 목포 등은 과거에 비해 인구 규모에 따른 도시 순위가 하락하였다.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최상위 계층의 도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서울과 인접한 수원, 용인, 고양 등도 도시가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우리 공부했던 내용 바탕으로 69페이지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다음 자료에 기역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거. 전통 촌락의 입지. 도시에 비해 사회 경제적 조건보다 자연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가옥의 밀집 정도에 따라 집촌과 산촌으로 구분된다. 지난 시간에 정리해 봤죠. 자, 보죠. 집촌은 산촌보다 대체로 협동노동의 필요성이 큰 지역에 형성된다. 이 협동노동의 필요성이 큰 대표적인 지역이 벼농사 지역입니다. 맞죠? 다음, 주요 입지 지역. 산지 지역에서는 남사면의 산 기슭. 남사면은 일조 시간 확보와 북서풍 차단에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산이 북쪽에 위치하고 아래쪽이 하천열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이 트여 있고 뒤쪽으로는 산이 있는 요런 산 기슭에 입지한다는 겁니다. 산 기슭에. 그러면은 아래쪽이 트여 있으니까 남쪽에서부터 뜨거운 태양열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북쪽은 산으로 막혀 있으니까 북서풍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다음, 용수 확보가 용이한 지역. 전통적으로 선상지의 선단, 제주도의 해안 지역. 여기에 뭐 있죠? 선단과 해안 지역에 용천이 있죠. 용천이 있는 선상지의 선단과 제주도의 해안 지역을 사례로 들수 있습니다. 다음, 리을. 하천 범람의 피해가 적은 지역, 범람원의 배후 습지는 자연재해보다 상대적으로 침수 피해가 적은 편이다. 아니죠. 자, 범람원은 하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형성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자연 제방이고 여기가 배후 수치가 되죠. 상대적으로 배후 수치는 자연 제방보다 고도가 낮고 또 평균 입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배수가 불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침수 피해가 큰 편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다음, 교통이 발달한 지역, 여건 추락과 나루터 추락이 대표적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 다음,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수도권 어느 지역의 변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나에 들어갈 항목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가나는 뭐냐면, 자, 가는 1990년에 높게 나타나는 지표가 됩니다. 1990년에. 그러니까 과거에. 반면, 나는 2024년에 높게 나타나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가는 과거에라고 적어 볼게요. 과거에 나는 현재 높게 나타나는 지표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지역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자, 1990년에 일했던 지역에 모모전자의 캠퍼스가 가동이 됩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학교가 아니라 공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동차 공장도 확장되었네. 군에서 시로 승격이 됩니다. 수도권의 2기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신도시 조성공사도 시작이 되고 특례시로 출범하게 됩니다. 여기는 화성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인구가 2024년에 아까 얘기했었죠. 100만 넘어갔고요. 세대수는 40만 7,751세대로 증가하였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세대당 인구. 항상 당 앞에 있는 게 분모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대당 인구는 세대 수분의 인구로 세대 당 인구를 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볼까요? 자, 인구는 대략 20만에서 100만 정도로 증가했으니까 대략 한 5배 정도 증가했다고 볼수 있어요. 5배 정도. 세대 수는 4만 3천 세대에서 40만 세대니까 대략적으로 한 9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정확한 수치 몰라도 괜찮아요. 대략적으로. 자, 그러면은 과거에 비해 현재 분자인 인구는 5배 증가했어. 분모인 세대수는 9배 증가했어요. 물론 분모와 분자가 모두 늘어났지만 상대적으로 분모의 증가율이 더 크기 때문에 전체 값은 작아졌겠죠. 분모의 증가율이 더 크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현재 세대당 인구수는 적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과거에는 세대당 인구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아파트 거주 비율.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아파트 거주 비율은 현재가 더 늘어났겠죠? 과거는 낮았을 거예요. 반면, 공장이 지어졌으니까 1차 산업 취업자 비율은 과거가 높았겠죠?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현재 지역 내 경지 면적 비율. 도시화가 진행되고 공장 들어서면서 경지 면적 비율 낮아졌겠죠? 공장 생겼으니까 제조업 출하액 늘어났겠죠.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일하게 됩니다. 재원의 견적 면적 비율 낮아졌고, 체류 외국인 수 늘어났습니다. 둘다 동그라미는 5번입니다.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3번 가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농업 경영주 경력 기간별 농가 비율을 나타낸 것이래요.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요. 경영주 경력 기간별 농가 비율. 쉽게 얘기하면 이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대체 어느 정도 긴 기간 동안 농사를 지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딱 봤더니 얘는 서울과의 거리가 가깝고 얘는 서울과의 거리가 먼 편이네. 근교 농촌과 전통 농촌 비교하는 거예요. 전통 농촌은 오래전부터 농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던 곳이니까 농업 경영주의 경력이 길고요. 근교 농촌은 상대적으로 짧겠죠. 그래서 지도에 나와 있는 요두 지역은요, 얘는 수원이고요, 얘는 양평입니다. 그러면 가와나를 비교해 보았을 때 경력이 20년 이상 되는 경력이 긴 농가의 비율은 나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은 농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오래전부터 촌락의 모습을 간직해 왔던 곳은 나란 얘기예요. 그게 양평이 되고 수원은 가가 되는 거죠. 근교 농촌의 특성, 그리고 전통 농촌의 특성을 갖고 있는 곳이란 얘기입니다. 기억, 가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높죠? 면적은 좁은데 인구는 훨씬 많으니까. 다음, 가는 나보다 중위연령이 낮겠죠? 중위연령은 상대적으로 노년층의 인구 비율 높은 전통 농촌에서 높게 나타납니다. 나는 가보다 농가당 경지 면적이 넓다.
상대적으로 집가가 저렴할 테니까. 다음, 나는 가보다 지역 내 전체 농가 대비 경험농가의 비율이 낮죠. 전통농촌은 전업농의 비율, 근교농촌은 경험농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이 맞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4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도시인구 성장 과정이 나와 있는데 A, B, C, D 네 도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100만 명을 초과한 시점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역시 300만 명, 1000만 명 초과한 시점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명을 초과한 시점이 서울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이 부산. 세 번째는 어디일까요? 세 번째, 우리나라의 3대 대도시인 대구가 세 번째로 100만 명을 넘었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넘은 데가 B인데, B는 어디지? 밑에 봤더니 300만 명을 초과한 도시가 서울, 부산, 그리고 B밖에 없어요. 300만 명 넘어가는 도시. 지금 서울, 부산 다음에 인구 3위가 인천이니까, 인천은 100만 명은 네 번째로, 300만 명은 세 번째로 초과한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가 인천이 됩니다. 인천. 다음, C와 D는 당연히 100만 명을 초과한 도시니까 현재 인구가 100만을 넘어가는 도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인구 100만 넘어가는 도시 어떤 도시들이 있었냐면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그리고 광역시들, 그리고 수원 120만, 창원도 100만, 화성도 100만인데 화성은 최근에 100만 넘어섰다 그랬지? 그러면 경기도의 화성보다 먼저 100만 넘어선 도시가 두 군데 있어요. 그게 고양과 용인입니다. 그런데 고양이 100만 먼저 넘어서고 그 다음이 용인이 넘어섰는데 최근엔 용인이 고양 인구 앞질렀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먼저 100만 넘어선 C가 고양, 그리고 D가 용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뭐죠? 모든 광역시의 인구는 2000년 이전에 100만 명을 초과하였다. 2000년 이전에 100만 명 초과하였다. 모든 광역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모든 광역시가 2000년 이전에 100만 초과했네요. 다음, 대구는 인천보다 요 기간 동안에 인구 증가율이 높대요. 자, 대구는 인천보다 100만을 먼저 초과했습니다. 인천이 더 늦게 100만을 넘어섰어. 그 얘기는 아마 요 1980년, 다시 얘기해서 인천이 100만 넘어섰던 1980년 즈음에는 대구 인구가 인천보다 많았을 거란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인천은 2024년 즈음에 300만 명도 넘어섭니다. 하지만 대구는 300만을 넘어서지 못했거든. 그 얘기는 요 사이에 인천의 인구 증가율이 더욱더 높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C와 D는 모두 수도권에 위치하고요. 다음, A부터 D에는 모두 경부선 고속철도의 정차역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쨌든 경부선은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철도입니다. 그런데 인천은 서쪽에 있고요. 고향은 북서쪽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모든 곳이 경부선 고속철도에 정차역이 있는 것은 아니겠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기역 디귿이 맞는 내용이고, 참고로 대구 빼고는 경부선 고속철도에 정차역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 자, 이제 실전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와 외국인 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자, 여기 서울이고요. 고 북서쪽 위에 스페이드를 눕혀놓은 것처럼 생긴 친구가 고양입니다. 그리고 고양 위에는 파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파주.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파주에는 2기 신도시인 운정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CD 클러스터도 조성이 되어 있고. 다음, 경기도의 가장 남쪽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성 아래 위치하고 있는 얘는 평택이에요. 평택. 다음, 전북특별자치도의 한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한가운데에 있는 전북의 중심지, 전주입니다. 전주. 자, 평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자조립공업과 자동차공업이 성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구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2기 신도시인 평택 고덕국제신도시가 조성된 곳이고요. 전주는 전북을 대표하는 전북의 중심도시, 대표적인 지방 중심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전주입니다. 자, 세 지역의 인구 변화, 그리고 외국인 수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인구 변화와 외국인 수 변화. 자, 밑에 보죠. 얘는 지금 뭘 나타낸 그래프냐? 해당 지역의 인구에서 세 지역의 평균 인구를 빼준 거예요.

거예요. 외국인 수 차이 또한 해당 지역의 외국인 수에서 세 지역의 평균 외국인 수를 빼준 겁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기호할 때도 이런 모모의 차이값 나타내는 그래프 살펴봤었었죠?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 얘가 크면 인구 차이값도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를 볼게요. 다. 다는 2010년에 인구 차이의 값이 가장 커요. 이 지역의 인구에서 세 지역의 평균 인구를 뺀 값이 가장 커. 그 얘기는 2010년에 세 지역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2024년에는 물론 여전히 인구가 가장 많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과의 인구 차이값의 차이가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파주, 평택 같은 수도권에 위치하는 곳들은 최근 들어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파주와 평택은 최근에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전주는 과거부터 지방의 중심 도시 역할을 해왔던 도시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인구 많았지만 물론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처럼 드라마틱하게 막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2010년에 지방 중심 도시였던 전주의 인구가 가장 많았었기 때문에 전주가 여기다 적어볼게요. 가, 나, 다 중에 전주가 다가 됩니다. 전주 다. 다음, 외국인 수 변화, 가를 볼게요. 가. 가는 2010년에도 외국인 수 가장 많았고, 2024년에 외국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다.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유형은 외국인 근로자예요. 아하, 공장이 생겨서 일하는 사람들 많이 들어왔구나. 공장 발달한 평택이 가가 됩니다. 남아있는 나를 파주로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보죠. 가는 2024년 외국인 성비가 100 이상이다. 자, 우리 아직 안 배운 내용인데요.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비가 100을 넘는다는 얘기는 여성이 100명인데 남성은 100명을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외국인들 중에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의 비중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특히나 남성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서 외국인 성비가 100을 넘어가서 여성보다 남성이 많습니다. 맞아요. 다음, 2024년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 자, 세 지역은 인구가 아주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주는 면적이 가장 좁아. 가장 좁은 면적에 비슷한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으니까 인구 밀도는 전주가 가장 높아요. 3번, 전주는 도청 소재지입니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옳지 않은 것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전주가 도청 소재지고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다음, 평택은 파주보다 요 사이에 증가한 인구수가 많대요. 자, 이 2010년과 2024년의 인구 차이의 값을 비교해 보면 가가 나보다 더 많이 늘어난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가와 나는 수도권, 다는 호남권에 위치한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교육기관 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부터 C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중에 하나이고요.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우리 나중에 또 공부할 건데요. 태안에서 서, 당 다니던 아이가 천자문 외우다 새, 대 맞았어. 요 새가 세종이고요. 대가 대전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딸기로 유명한 논산이란 곳이에요. 논산. 자, 그러면 가나다 세 지역의 교육기관 수인데요. 일단 교육기관 바꿔 얘기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제일 많은데 어디일까요? 인구가 많으면 학생들이 많을 테니까 교육기관 수도 가장 많겠지. 그래서 대전이 교육기관 수 가장 많을 거예요. 나가 대전이 됩니다. 반면 가장 적은 데는 인구 제일 적은 데가 되겠죠. 촌락의 특성이 가장 뚜렷한 논산이 다가 되고요. 세종이 가가 됩니다. 자, 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중에서 그 숫자가 가장 많은 거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유치원은 아무래도 좀 가까운 데 많이 다녔을 것이고 초등학교도 가까운 데 갔었는데 중학교는 조금 멀리 가지 않았었나요? 고등학교는 조금 더 멀리 왔고 대학교는 아마도 더 멀리 가겠죠.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교육기관 중에서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평균 거리가 멀어지게 되거든요. 더 멀리까지 이동해야 돼요.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단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중에서 가장 숫자가

적은 건 중학교야. 그래서 ABC 중에 숫자 제일 적은 C가 중학교. 제일 많은 B가 유치원, 중간인 A가 초등학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여기요. 대전은 세 지역 중에 대학교 수가 가장 많다. 인구 제일 많아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가장 많으니까 대학교도 가장 많겠지. 맞아요. 다음, 세종은 논산보다 노령아지 수가 높다. 나중에 배울 건데요. 유소년층 인구 비율분의 노년층 인구 비율에다가 100을 곱한 값입니다. 촌락의 특색이 상대적으로 뚜렷한 논산이 높아요. 대전은 논산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면적은 비슷한데 대전 인구가 더 많으니까 인구 밀도는 대전이 높겠죠. 다음, 초등학교는 중학교보다 재학생들의 평균 통학 범위가 좁죠. 왜냐면 숫자가 많아서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학교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역 디귿이 맞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인구 규모가 큰 중심지일수록 중심지 숫자가 많다는 거. 하지만 중심지들 사이에 관계를 비교해 봤을 때는 고차 중심지가 가장 숫자가 적어요. 다음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거주지 내외 통근 취업자 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 지역에 대한 나 지역의 특성을 찾을 거예요. 나 지역의 특성. 자, 일단 지도부터 봅시다. 여기는 하남이라는 곳입니다. 하남. 정확히 몰라도, 아, 대도시인 서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이구나. 다음, 여기는 아까 얘기했었지. 태안에서 서당 다니던 아이가 아산이라는 곳이에요. 아산. 그러면, 하남은 대도시인 서울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었었죠. 대도시에서 주변 지역으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교외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도시에서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대도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살아갑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대도시 주변 지역에서 대도시로 통근 통학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남은 아산보다 거주지 외 통근 취업자 비율이 높게 나타날 거예요. 특히나 서울로 통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가와 나중에 상대적으로 거주지 외 타지역으로 외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거주지 외타 지역의 사업체로 통근하는 취업자의 비율은 가가 나보다 훨씬 더 높죠. 전체 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가 높지. 그리고 절대적인 숫자도 가가 많고. 그 얘기는 하남이 가, 아산이 나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나, 아산의 특성을 찾을 거예요. 아산. 자, 주간 인구지수 역시나 나중에 배울 내용인데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통근 통학을 많이 하면 주간 인구지수가 낮아집니다. 하남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서울로 통근 통학을 많이 하니까 주간 인구지수가 낮을 거고, 아산은 상대적으로 높겠죠. 이건 다음 시간에도 자세하게 할게요. 주간 인구지수 아산이 높아요. 낮은 쪽에 있는 DY 지워주고, 제조업 취업자 비율, 이것도 나중에 할 건데, 아산의 전자조립공업과 자동차 공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취업자 비율은 아산이 높아. 인구 밀도, 아산과 하남을 비교해 주면, 자, 이 취업자 수가 하남은 요만큼, 아산은 요만큼입니다. 물론, 아산이 하남보다 많기는 한데,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인구가 큰 차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와 대체적으로 취업자 수가 비례하거든요. 사람 많이 살면 취업자도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인구는 큰 차이는 없다. 그런데 아산이 하남보다 면적이 더 넓어. 그 얘기는 인구 밀도가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B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4번 볼게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가나다는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중에 하나이고요. 가나다와 ABC를 찾아줘야 돼요. 자, 우리 아까 살펴봤듯이 가는 1위 도시와 2위 도시의 비율 차이가 가장 큽니다. 어디예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다음 나와 다 중에서 나는 3, 4위 도시들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다는 4, 5위 도시의 인구 비율이 비슷해요. 물론 1, 2위 도시들 간의 인구 비율 차이로도 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영남권은 부산 1등, 대구 2등, 울산 3등, 창원 4등이었어요. 울산 110만, 창원이 100만. 3, 4위 도시 간의 인구 비율 차이가 거의 없네. 그래서 나가 영남권이 됩니다. 그 다음, 남아있는 다가 충청권이 되죠. 충청권.
그래서 대전, 청주, 천안, 그리고 세종 아산이 비슷하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렇게 풀어줍니다. 그러면은 A는 수도권 인구 1위 도시인 서울, B는 영남권 인구 1위 도시인 부산, C는 충청권 인구 1위 도시인 대전이 되겠죠. 그래서 서울과 부산 같은 경우에는 1990년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어요. 왜? 교회화 때문에. 교회화. 자, 대전도 최근에 인구 줄고 있습니다. 교회화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세종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울, 부산보단 인구 규모가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교회화가 좀 늦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교외화로 서울과 부산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선제 볼게요. 1번. 수도권은 충청권보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수가 많죠. 영남권은 수도권보다 광역시의 수가 많습니다. 영남권은 부산, 울산, 대구 3개. 수도권은 인천 하나. 다음. 다의 2위 도시. 충청권의 2위 도시 어디죠? 충청권의 1위는 대전, 2위는 청주. 인구 대략 85만. 다음, 영남권의 3위 도시, 울산이 3위였지? 울산. 울산은 인구 110만.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다의 2위 도시가 차지하는 비율, 그 다음에 나의 3위 도시가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해 보면, 다의 2위 도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나의 3위 도시보다 더 높아요. 하지만 이것은 이 전체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게 크다고 인구 숫자가 많은 건 아니란 얘기예요. 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옳지 않은 것은 3번. 2023년의 인구는 서울, 부산, 대전 순으로 많죠. 다음. B와 부산과 나의 3위, 영남권의 3위는 울산입니다. 행정구역 경계 일부가 맞닿아 있죠. 부산과 울산은 맞닿아 있습니다. 맞아요.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아까 탐구활동에서 살펴봤던 이런 자료들이 실제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알 거예요. 많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위부터 3위까지는 꼭 기억해두고 4, 5, 2도 대략적으로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 여덟 번째 주제가 모두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홉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풀어봤던 문제들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개념도 꼼꼼하게 복습하셔야 됩니다. 오늘 공부했던 개념 관련된 기선제압 OX도 꼭 풀어보세요. 기선제압 OX 나와라!

꼼꼼하게 스마트 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꼼수 체크 인사에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열 번째 시간의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얘들아, 이제 열 번까지 이렇게 보라쌤과 만나고 있는 친구들 너무너무 멋지고 대단합니다. 1강은 그런 거잖아. 1강은 이제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10강까지 듣는 건 이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열 번째 이렇게 보라쌤과 만나고 있다는 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윤사의

정말 진심이라는 거, 정말 윤사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거, 그치,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흘리는 땀과, 그렇지? 이 노력은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매시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윤사 열심히 공부한 만큼 또 내신에서도, 수능에서도 원하는 멋진 성적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비단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만 배우는 과목은 아니다. 이런 거 여러분 느끼고 계시죠? 정말 멋진 사상가들의 깊이 있는 지혜를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점수로는 그 가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깨달음들을 얻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특별히 우리 지난 9강에서요. 우리 조선의 걸출한 두 분의 성리학자들 만나보았죠? 이황과 이의 사상 공부했었습니다. 우리 이황 공부했었으니까 뭐 마무리해 볼까? 빠밤빰 치치 옳지. 빠밤빰 치치. 이는 이대로 바랄 수 있고, 기는 기대로 바랄 수 있다. 이기 호발을 이야기하면서 장군인 이가 바라면 쫄병인 기는 따라간다. 이발 기수. 쫄병인 기가 바라면 장군인 이가 기를 올라타야 한다. 기발 이승을 이황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발 기수한 감정이 4단이고 기발 이승한 감정이 7정이다라고 하면서 4단과 7정의 연원을 구분했고요. 그것처럼 본연지성과 기질지성도 이제 구분해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황은 생각했어요. 수양에 있어서도요. 경의 자세를 강조하면서 우리 경을 통해서 성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면서 우리 경의 구체적 모습으로 일주일에 한번산 정상에 올라가는 권투 선수를 생각하면서 그렇죠. 주일무적, 정제엄숙, 상성성까지 공부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이의 이기론도 우리 살짝 발을 담궜습니다. 이는 옳지 잘했어. 기도하는 이거 나와야 된다고 했었죠. 우리 용필이 오빠의 기도하는 떠올려 보면서 이렇게 이와 기의 조화를 강조했기 때문에 아 이는 이랑 기가 둘다 바란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교통 정리를 해줬어요. 기가 바라면 이가 타는 한 가지 경우만 인정했죠. 기발 이승 일도설. 오 좋아. 이 내용들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복습하면서 우리 이의 나머지 내용 공부하고요. 이어서 우리 정약용의 사상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는요. 기가 바라면 이가 타는 한 가지 경우만 옳다라고 하는 기발 이승 일도설을 이야기했었죠. 자, 따라서 이가 보기에는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타는 그한 가지 경우만 인정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큰 시험까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기가 발하면 이가 기를 탄다. 요런 것들도요, 다 변형돼서 오답 선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 기가 발하면 이가 기를 따른다가 아니야. 자, 원리인 이는요, 아, 올라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탄다. 요 승이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아, 요런 부분들까지 한번 디테일 가져가셔서 복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는 따라서 이와 기가 둘다 운동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렇죠. 기만 바라기 때문에 오직 기만 운동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뭐라 그랬어? 너무 중요하다 그랬지? 옳지. 이의 운동성과 능동성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좋아요.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 황과의 차이점으로 잘 정리해 두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자신의 이런 입장을요. 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까닭이요. 원리일 순 있지만 바라진 않는다. 바라는 건 어디까지나 기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 그만큼 이와기의 조화와 상호 의존을 강조하면서 이기불상 잡과 이기불상 리를 둘다 인정하지만 그중에서 이기불상 리를 보다 더 강조했다. 뭐 이런 내용들 같이 한번 공부했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한번 깊이 있게 좀 파헤쳐 볼까,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 보자. 자, 이가 이렇게 기발 이승 일도설을 주장한 이유는요. 자, 요 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인 원리, 원리잖아. 자, 원리기 때문에 아, 형태가 없다라고 이도 생각했어요. 자, 따라서 이는요, 형태가 없는데 어떻게 움직임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야. 형태가 없으니까 움직임도 없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형태가 없으니까 움직임이 없는 것이다. 무형, 무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면에 기라고 하는 것은 기는 재료, 기는 재료였기 때문에 우리 재료, 자르, 클레이 형태가 있었잖아. 형태가 있다. 형태가 있는 것이야말로 움직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위한 이는 바랄 수 없지만 유위한 기는 바랄 수 있다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기발 이승 일도설을 이야기했죠. 반면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황 같은 경우는 해석이 달랐어. 이는 비록 원리로서 무형이지만 그 작용에 있어서는 유위하기 때문에 무형 유위해서 이도 바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다르게 해석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좀 깊이는 내용이지만 처음부터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요.
큰 시험을 치르려면 그

그들의 그 원전 자료가 제시문으로 또 선지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런 깊이 있는 논의까지도 명확하게 정리해서 내 것으로 가져가 두셔야 해요. 자, 이이는 이렇게 이와기의 조화와 상호 의존을 강조하면서 너무 유명한 이통기국이라고 하는 말을 남겼죠. 자, 천천히 보자. 이는 두루두루 통하는 거야. 그리고 기는 국한되는 거야. 그런데 이유가 중요해. 이유. 자, 천천히 생각해 보자. 이가 통하는 이유가 뭐니? 이는 어째서 이 통할 수 있니? 그렇지. 형태가 없기 때문에 두루두루 통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기국. 기국의 이유는 뭐니? 기는 왜 국한되는 거니? 그렇지. 기의 형태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거 어떻게 평가원에서는 어떻게 오답선지로 우리를 혼동스럽게 했을까? 이런 식의 선지 출제된 적 있어요. 기가 국한되는 이유는 이가 통하기 때문이다. 자, 기국인 이유는 이통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얘들아,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 않니? 친구들은 그냥 이통기국, 이통기국 이렇게 외워서 이의 사상을 공부했다면 이런 함정선지에 걸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가 원리를 이해하고 논리를 이해한다면 이런 선지는 말도 안 돼. 라고 딱 바로 걸러낼 수 있죠? 다시 정리해보자. 기가 국한되는 이유는 이가 통하기 때문이 아니지. 기가 국한되는 이유는 기의 형태가 있기 때문이야. 이가 통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그렇지. 이의 형태가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이는 기동하는 이런 부금을 바탕으로 이와 기를 깍지 낀두 손처럼 우리가 생각했다라고 보라쌤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주었었는데요. 이런 기발 이승 일도서를 바탕으로 사당과 칠정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펼쳐갔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역시나 이이도 성리학자이기 때문에요. 사단도 감정, 칠정도 감정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인정하고요. 성발 위정, 이러한 사단과 칠정이라고 하는 감정은 본성이 발해서 드러난 마음의 작용이다라고 하는 역시 성리학의 기본 전제는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기발이승 일도서를 주장했던 이이가 보기에는 사당과 칠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 먼저 이발. 얘들아, 이발은 애초에 가능해, 불가능해? 그렇지. 이발은요, 애초에 nope. 이건 불가능한 거야. 자체가 인정될 수 없어. 오직 뭐만 인정돼? 그렇죠. 기가 발하는 요한 가지 경우만 이이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가 발하고 기가 작용한 이한 가지 경우만 인정했다는 거야. 얘들아, 자, 기라고 하는 건 성리학의 기본 전제에 따르면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다 그랬죠? 바르고 통한 기와 치우치고 막힌 기, 그리고 어때, 맑은 기와 탁한 기, 이런 천차만별의 차이에 따라서 가선각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가 발하고 이가 타서 드러난 감정은 바로 무엇이라고 할수 있을까? 그렇죠. 선과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는 칠정이다라고 하는 건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수 있어요. 자, 칠정은 기억나지, 얘들아? 선도 가능하고 악도 가능한, 선과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는 그런 일반적인 감정이었잖아. 쌤, 그러면요. 칠정은 기발이승한 감정이다. 요런 진술 자체는 이황과 이이의 공통점이 되겠네요. 너무 잘했어. 너무 예리해. 천천히 보자. 칠정, 희노애구애오욕이라고 하는 이런 일반 감정인 칠정은 기발이승한 감정이다. 라고 한 요런 진술은 이황도 이이도 당연히 둘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면 조금 아리송한 부분을 찾아야 돼. 쌤, 근데요, 기발이승에서 드러난 감정이 칠정인 건 알겠어요. 그럼 사단은요? 사단은 어떻게 설명해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황은 오히려 좀 설명이 명쾌했어. 왜냐하면 이발기수한 감정은 사단, 기발이승한 감정은 칠정, 딱딱 나누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쉬웠어. 그런데 이이는 지금 이발 자체를 넙 이거 인정하지 않잖아. 그러면 사단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얘들아, 잘 보자. 집중해. 너무 중요해. 칠정은 선과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죠. 가선과악해. 그렇기 때문에 이 칠정에도 선한 측면이 있을 거 아니야. 칠정 안에도 선이 존재는 할거 아니야. 아, 칠정에서 선한 부분만 요렇게 엑기스로 모아서 그걸 뭐라고 설명했구나? 그게 사단이다라고 이이는 설명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보자. 칠정 중에서 선한 부분을 따로 모아서 우리가 사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다 라고 이인은 설명했다는 거야. 마치 계란에서 노란 부분만 모아서 우리가 노른자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준 것처럼 칠정 중에서도 선한 부분을 모아서 순선무악한 요 선한 부분만 모아서 우리가 사단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준 것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잘 봐봐. 결국 2인은 7정도 기발 이승한 감정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4단도 기발 이승한 감정으로 해석했다는 것알수 있어요. 너무 중요하다. 삐뽀, 삐뽀. 따라서 잘 보자. 어떤 감정이 어떤 감정을 포함하는 거야? 4단이 7정을 포함하니? 아니지. 7정이 4단을 포함하는 거지. 아, 7정이 4단을 포함하는 거구나. 그 유명한 율곡22의 7포4. 너무 중요해, 얘들아. 7정은 4단을 무엇한다? 포함한다. 라고 생각했죠. 2는요, 이걸 포함한다. 라고도 표현하고요. 다른 말로 겸한다. 라고도 표현해요. 7정은 4단을 겸한다. 이의 글을 읽다 보면 유독 겸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게 많이 등장하니까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따라서 한번 정리해보자. 이의는 감정, 즉 7정과 4단을 포함의 관계로 생각했어. 7정이 4단을 포함한다. 질포사. 이것처럼 이의는 본성도 포함의 관계로 설명하거든요. 자, 무슨 말일까 한번 천천히 보자. 자, 우리 아까 요 기를 좀 생각해봤어? 우리 본성 중에서. 얘들아, 기, 즉 기질의 영향을 받는 본성. 즉 본성의 이의 측면뿐만 아니라 기, 기질까지 아우르는 본성을 우리 뭐라고 불렀지? 그래, 성리학 주의 공부할 때 배웠지? 그걸 기질의 영향을 받는 본성, 기질지성이라고 우리 공부한 바 있어요. 좋아. 자, 본성 중에서 기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성을 우리는 기질지성이다라고 부를 수 있어. 자, 그런데 이는요, 어떻게 바라보았냐면 결국 이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야? 우리 본성 중에 이의 측면만을 가리킨 본연지성. 그것이 기질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 기질지성이기 때문에, 아, 결국은 기질지성이 무슨 지성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좋아요. 본연지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았다는 거야. 다시 해봐. 7정이 4단을 포함하듯이,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을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했구나. 이것처럼 이는 감정도 포함의 관계로 설명하고 본성도 포함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기질지성이 본연지성을 포함한다. 기질지성이 본연지성을 겸한다라고 해석하면서 아, 이런 조화와 상호의존을 계속해서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정리해 보자. 이는 주희의 이와 기가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에 보다 더 주목한 거야? 그렇죠. 이기불상리라고 하는 주장에 보다 더 주목해서 4단과 7정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이도요. 이기불상잡, 이기불상리 둘다 인정하지. 그런데 그중에서 어때? 이기불상, 그렇죠. 리의 측면을 보다 더 강조하면서 4단과 7정의 연원이 같고 따라서 둘은 포함 관계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결국 이이가 보기에 4단과 7정은 둘다 감정은 감정인데 어떤 감정이요? 그렇지. 둘다 기가 바라고 이가 기를 탄 감정이다라고 해석하면서 아, 4단은 7정을 포함할 수 없지만 7정은 4단을 포함한다. 즉 7포4이며 4단은 7정의 선한 측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는 것까지 한번 어렵지 않게 내 것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지 나와야지. 삐뽀 삐뽀. 너무 중요한 거 배웠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직 직접, 맞아요. 교재에 나와 있는 삐뽀삐뽀 동그라미 또 X 한번 여러분이 표시해보고 보라쌤과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보자.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하거든요. 눈 땡그랗게 뜨고 지금부터 보는 거야. 이의 입장으로 맞는지 틀린지 한번 분별해 보겠습니다. 7정은 4단을 포함한다. 7포4. 완전 맞지. 완전 맞죠? 포함한다 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썼고, 좋아요. 겸한다 라고 하는 표현도 이는 자주 사용했다라고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이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 그렇죠. 그 7정 중에서 어떤 측면, 선한 측면만을 모아서 이는 4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7정과 4단은 그런 의미에서 전체와 부분의 관계이다. 얘들아, 7정과 4단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이다. 어때? 완전 맞죠? 포함 관계이기 때문에 전체와 부분의 관계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4단은 7정의 선한 부분이다. 4단은 7정 중에서 선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4단은 선한 정의 별칭이다. 얘들아, 선한 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눈에 띄는데 이 정은 좋아요. 이제는.

바로 나오죠? 감정이 될 거고요. 별칭, 별명, 말 그대로 다르게 붙여진 이름, 즉 별칭, 즉 별도로 칭하는 이름, 별명, 다른 이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4단이라고 하는 건 7정과 똑 떨어져서 별개로 존재하는 또 다른 감정이 아니라 7정 안에 있는 선한 감정을 따로 이름을 붙여서 4단이야 라고 별칭을 정해준 것일 뿐이지 결국 4단은 7정에 포함되는 거야. 맞는 진술이 되겠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노른자는 계란의 노란 부분에 따로 노른자라고 별칭을 지어준 것일 뿐이잖아. 그것처럼 4단도 선한 감정의 별칭이다라고 하는 진술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4단이라고 하는 감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감정이다. 자, 일단 4단은 감정이다. 이거 맞아, 틀려. 맞지? 4단은 본성이 아니야. 4단은 감정이야, 맞아? 그런데 어떤 감정? 그렇지, 아주 좋아요.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감정이다. 완전히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만약에 요거 감정 대신에 똑같은 문장인데 싹 바꿔서 4단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탄 본성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맞아, 틀려. 절대, 절대로 옳지 않다고 했지? 4단은 본성이 아니야. 4단은 감정이었습니다. 4단도, 7정도, 성리학에선 다 감정이야. 그럼 성리학에서 본성은 뭐였어? 옳지. 귀에 딱지가 않도록 했으니까 이제 나오죠. 옳지. 4단은 감정. 성리학에서 말하는 본성은 인의 예제 사, 덕이었다. 라고 하는 것도 잘 구분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한번 가보죠. 4단과 7정의 연원은 동일하다. 어때? 그렇지. 이가 보기에는 7정도 4단도 결국 운다. 연원 동일해. 기발 이승한 연원으로서 동일합니다. 기발 이승한 감정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기발 이승이라고 하는 같은 연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다음부터 아마 친구들이 약간 어려웠을 것 같아. 자, 요거 보자. 정은 7정밖에 없다. 감정은 7정밖에 없대. 쌤, 이거 틀렸죠? 왜냐면요. 방금까지 쌤이 계속 그랬잖아요. 4단도 감정, 7정도 감정. 성역에 따르면요, 감정에는요, 4단과 7정 두 가지가 있으니까. 감정은 7정밖에 없다. 이거 틀린 거네. 이렇게 생각한 친구도 많았을 거야. 그런데들아, 잘 보자. 이의 입장에서는 요런 진술 성립하지. 왜냐하면, 천천히 생각해 보자.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려고 딱 식탁에 갔더니 메뉴가 뭐였냐면 계란 후라이였어. 자, 여러분이 아침에 먹은 거는 계란 후라이 하나밖에 없어. 자, 계란 후라이 하나만 탁 먹고 왔어. 자, 그런데 친구들이 물어보지. 야, 너 오늘 아침에 뭐 먹었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나 오늘 계란 후라이랑 노른자 먹었어. 이렇게 대답 안 하지. 오늘 아침 메뉴는 계란 후라이밖에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왜냐하면 내가 이거 계란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계란 안엔 노른자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야. 알겠니, 얘들아? 옳지. 이런 의미에서 이가 보기에는 결국 감정이라고 하는 건 7정밖에 없는 거야. 왜? 7정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7정은 이미 7보살. 7정 안에 4단 있다. 7정은 4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7정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7정 안에 4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진술이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그 아래 같은 맥락이겠지. 그렇다면 이에게 있어서 성이라고 하는 건 무슨 성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기질지성밖에 없어. 왜?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을 포함하고 있는 거였잖아. 아, 따라서 요런 두 개의 문장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볼게요. 7정이 중절하면 4단이라고 부른다. 얘들아, 중절하면이라고 한 표현이 좀 어렵지. 자, 중절하면은 쉽게 말하면 절도에 맞게 드러나면, 절도에 맞으면, 즉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나타나면, 즉 바르게 나타나면 이런 뜻이야. 7정이 바르게 나타나면, 7정이 중도에 맞게 잘 드러나면, 7정이 선하면 그것을 4단이라고 부른다.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에 다양한 사상들, 이기호발설과 그걸 바탕으로 한 4단 7정론 공부하면서 요런 복잡한 선지도 내 힘으로 또 이해해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볼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는 수양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강조해 줄까? 역시 그도 이제 성리학자였기 때문에요. 아, 성리학의 입장에서 수양론을 전개해 나갔을 텐데 특별히 그가 더 강조했던 수양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기본적으로 이제 이 같은 경우는요. 기만 바랄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 기만 바랄 수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자, 그러면서 이의 본연인 그 천리의 순선무악한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무엇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할까? 기. 옳지. 기지.

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겠지? 아, 이에 본연인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지를 바로잡을 것을 강조했겠군요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기지를 교정해야 한다고 보았네. 우리 기본적으로 성리학 공부할 때 탁한 기질을 맑은 기질로 그렇게 변화시키고 교정하는 수양을 성리학에서 강조한다라고 주희 공부할 때 이야기했는데요. 이러한 기본적인 성리학의 기질 교정을 이이가 강조할 법하겠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따라서 기, 즉 기질을 바로잡을 것, 즉 기질을 교정하는 교기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이는요. 인간의 도덕적인 불완전성은 결국 무엇 때문이야? 기의 불완전성과 가변성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 기를 바르게 교정할 것을 아하 강조하면서 기질의 교정을 중시했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자, 이는요 이렇게 기질을 바르게 바로잡고 교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의 본연을 회복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는 아주 재미있는 주장을 해. 기의 가장 그 바르게 드러난 그 본연의 모습은 뭐냐? 그것이 바로 맹자가 이야기한 기억나니 얘들아. 크고 굳세며 올곧은 도덕적 기계. 바로 그것이 바로 호연지기이다라고 이야기했죠. 맹자 기억나니? 집의를 통해서 호연지기를 기를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호연지기, 호수처럼 크고 당당한 기운을 갖춘 대장부, 대인이 될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아, 이이 역시 계속해서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하고 그 맹자의 성선설을 바탕으로 하는 주희의 성리학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이의 입장에서도 이런 호연지기라고 하는 개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이의 본연을 회복하자라고 하면서 그 이의 본연을 호연지기로 두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기의 교정, 기질의 교정을 강조하면서 이 또한 경을 통해서 성에 이를 것을 강조했어요. 우리 이런 부분은 앞서서 지난 시간에 이황 공부할 때도 역시 동일하게 강조하면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이 또한 경을 통해서 성에 이를 것을 강조했습니다. 얘들아, 성 기억나니? 이 성이라고 하는 건 성실함, 정성, 이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성은 결국 하늘의 진실한 이치야. 하늘은 언제나 성실하게, 어때? 도덕적인 이치, 도덕적인 어떤 근본이 된다. 라고 이도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성은 하늘의 이치이자 우리 마음의 본체이다. 경으로 열심히 주제해서 사특함. 사특함은 사악함, 악함을 뜻해. 그런 악함을 제거하면 그 본체가 온전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경은 인간의 노력의 요체이며 성은 그 노력을 거두어들이는 바탕이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 그렇죠. 노력을 통해, 아, 성에 이를 수 있다. 경을 통해 성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 너무 막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얘들아, 좀 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으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어? 하늘의 진실한 이치이면서 우리 마음의 본체야. 자, 하늘의 진실한 이치이자 우리 마음의 본체야. 하늘은 우리에게 어때? 순선무악한 천리로서의 인의 예제 본성을 주었어. 하지만 우리에게 어때? 이러한 악함, 사특함이 이러한 마음의 본체를 더럽힐 수 있잖아. 얘들아, 이러한 사특함, 사사로움, 삿된 욕구, 인욕, 사욕은 어떻게 해야 돼? 제거해야 하겠죠? 이걸 제거하려면, 아, 오염물질을 제거하려면, 뭔가 이렇게 행주질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아, 행주를 손에 딱 들고, 열심히 행주질을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는, 행주질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런 노력을 우리가 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경을 통해서, 이렇게 사특함을 제거하면 그 마음의 본체, 하늘의 진실된 이치가 담겨있는 그 마음의 본체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무엇에 이르는 거야? 그렇지, 경을 통해서 성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는요,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정치, 경제, 교육, 국방 등 사회 각종 분야에서 시기에 맞는 때에 맞는 개혁을 할 것을 주장했죠. 시기에 맞는 그러한 개혁을 경장이라고 불러서 아, 이런 입장을 사회 경장론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의 주장은 이후에 실학 후배들이 등장하는데 사상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의 사상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황과 이의를 어떻게 해둬야 돼? 그렇지, 정리해둬야 되겠지.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어떻게 수능에서 출제가 되는지 봤잖아?
거의 100%

비율로 2황과 2는 항상 결합돼서 문항이 거의 99.9% 이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셔야 해요.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한번 정리해보자. 자, 2황이 보기에 바라는 건 빠밤빰 치치. 빠밤빰 치치. 그렇죠. 이도 바라고 기도 바랄 수 있었어요. 반면에 이인은 애초에 이 발은 높 인정하지 않았고요. 뭐만 인정했어? 얼치 기발만 인정했습니다. 핵심 주장. 그래서 이황의 주장은 이와 기는 둘다 바란다. 이기 호발설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반면에 이이 같은 경우는요. 옳지. 기가 바라면 이 같다는 한 가지 경우만 옳다라고 했으니까 기발이승 일도설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4단 7정에 대한 입장도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했었지. 이황 같은 경우에는 이가 발하면 기가 따라가. 그렇게 해서 드러난 감정이 좋아요. 4단이었습니다. 반면에 기가 발하면 이 같아. 그렇게 해서 드러난 감정은 무엇이었어? 7정이야. 그러니까 4단과 7정의 연어는 어때? 달랐어요. 구별됐어요. 하지만 2위는 주장이 달랐죠? 오늘 공부했던 내용 떠올려보자. 2위가 보기에는 애초에 이발은 불가능하고요. 기발이승 한 가지 경우만 오라. 자, 기발이승에서 드러난 가성가악한 감정이 7정이었고, 그렇죠. 칠포사. 잘했다. 7정은 4단을 포함한다. 라고 하면서 칠포사를 강조했습니다. 얘들아, 강조한 수양자세 떠오르니? 좋아요. 둘 다다. 성리학자답게 경을 통해서 성에 이르러야 한다. 경을 통해서 성에 이르러야 한다. 둘다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가 요 경의 자세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었어. 일주일에 한번산 정상에 올라가는 권투 선수를 생각하면서 옳지. 일주일에 한 번이었으니까 주일로 시작해볼까? 좋아요. 주일무적. 또 우리 정상. 옳지. 정제염숙. 잘했다. 상성성. 까지 이런 경의 자세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건 이황 이이 성리학자로서 공통적으로 경의 자세를 강조했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공통점 우리가 이렇게 뭐 수양 자세 할 때도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그거 외에도 정말 중요한 다양한 공통점이 있어서 이 부분들 너무너무 잘 정리해 두셔야 해요. 일단 천천히 생각해 보자. 첫 번째. 둘다 기본적으로 칠정에 대한 해석은 그렇지 합의를 받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했어? 둘 다. 칠정은 기가 발하고 좋아요. 이가 탄 감정이다.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다. 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이기 때문에 기가 바라게 하는 원인과 근거가 된다. 요 정도의 워딩도 둘 다다 인정할 법한 워딩이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둘 다다 성리학자로서 이는 원리, 기는 재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둘다 일단 기가 바란다. 형태가 있는 기가 바란다라는 건둘다 인정해. 게다가 원리인 이가 그 기가 바라게 하는 원인과 근거가 된다. 요 정도에 대한 해석도 인정하지. 자, 구체적인 그 해석 방법은 둘이 달랐어. 자,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지? 한번 얘기해 볼까? 천천히 생각해 보자. 이황 같은 경우는요. 이에도 동정이 있기 때문에, 즉 이에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기에도 동정이 있다. 즉 이가 바라기 때문에 기도 바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기가 바라게 하는 원인과 근거가 된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치? 반면에 이 같은 경우는요. 이발 인정하지 않고 기발만 인정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 이는 바라게 하는 까닭이요. 기는 바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는 바라게 하는 까닭이요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는 기가 바라게 하는 원인과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둘다다 인정할 법한 진술입니다. 다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내신 또 평가원 큰 시험들에서 다 다루어질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세요. 자, 두사상과 모두가 다이 기에 대한 해석도 오늘 동일했습니다. 기는 재료 따라서 형태가 있어. 형태가 있으니까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두사상가는 다 성리학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성리학의 기본적인 입장도 공유하겠지. 얘들아, 천천히 보자. 4단과 7정은 둘 다다. 마음의 무엇이야? 그렇지. 감정이다. 감정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드러난 것이니까 마음의 작용, 마음의 활동이다. 그런데 그런 감정, 즉 마음의 작용은 성발위정 무엇이 바란 거야? 성이 바란 것이다. 그러니까 잘 봐봐. 4단과 7정은 모두 다 성이 바란 감정. 4단과 7정은 모두 다 성이 바란 마음의 작용이다. 요런 진술은 얘들아, 주희, 이황, 이이 모두가 다

2 모두 성리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했어? 4 단은 단서인데 무엇의 단서야? 인의 예제 4 덕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 내재한다는 걸 알게 해주는 서, 즉 실마리 이다라고 하는 단서설을 주장하죠. 단서설은 성리학의 기본 입장으로서 주희, 이왕, 이의 모두가 다 인정합니다. 이런 단서설을 이따 좀 이따 배울 실학자 정약용이 비판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마지막 볼게요. 자, 인의 예제 4덕. 이 4덕은 선천적이고, 즉 하늘의 이치로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부여된 본성이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역시 성리학의 기본이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잘 봐봐. 선생님, 이 후반부, 이네 줄은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리학자인 주희뿐만 아니라, 그렇지, 조선의 성리학자인 이황, 이이까지 공통적으로 인정할 법한 공통진술이겠구나. 성리학의 기본 전제에 대해서는요, 이황, 이도 모두 다 인정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꼼꼼하게 내 걸로 가져가야 돼. 자, 요쯤 되면 선생님 또 다시 한번 딱 스탑 시켜 놓으시고요. 블라블라 자신의 입으로 한 두세 번만 중얼중얼 거려 보세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완전히 내 걸로 씹고 맛보고 내가 삼켜서 소화시키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에 관한 내용들 우리 원전 자료를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야기하죠. 이라고 하는 건 원리야. 원리이기 때문에 재료를 이끄는 주제자입니다. 그리고 이는 기를 타는 바이다. 이가 아니면 기는 근거하는 바가 없고 기가 아니면 이는 의지하여 드러나는 바가 없다. 자, 이가 원리이기 때문에 주제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이황과 이 모두 다 인정할 법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요 이는 원리이기 때문에 무형이고요. 기는 재료이기 때문에 유형이야. 따라서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이 통기국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무위이고, 즉 움직임이 없고 기는 유위이므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기가 바라면 이가 타는 한 가지 경우만 인정한다라고 이는 주장하고 있어요. 물이 담겨 있는 그런 그릇에서 물이 그릇을 떠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기는 개개사물에서 오묘하게 어우러져 있다. 아, 개개사물에서 이기불상잡이면서 동시에 이기불상리래. 그런 오묘한 조화의 관계를요, 이기지묘라고 하는 말로 이는 표현하게 됐구나. 이와 기의 묘한 관계, 묘한 조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릇이 움직일 때 물이 움직이는 것은 기, 즉 그릇이 달하고 그럴 때, 아, 물인 이가 그 그릇에 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결국은 기발, 이승, 일도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알수 있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자, 즉 주희의 이에서 바란다, 기에서 바란다 라고 하는 말의 본뜻은 사단은 오로지 이만을 말하고 칠정은 기를 겸하여 말한다는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퇴계 이황 선배님은 이런 주희의 말에 근거해서 사단은 이가 말하고 기가 따른 것이고 칠정은 기가 말하고 이가 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나는 그런 이황 선배님의 말씀 중에서 기발이승 하나만 옳다고 인정하겠다. 칠정만 기발이승이 아니라 사단 역시 기발이승이다라고 우리 이이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칠정의 관계는 바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관계와 같다. 왜? 둘이 어떤 특징이 있어? 그렇지, 포함의 특징이 있지.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는 것처럼 기질지성이 본연지성을 포함하는 거죠. 본연지성은 기질을 겸하지 않고 말한 것이고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을 겸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지만 칠정은 사단을 겸하는 것이다. 칠, 포, 사를 다시 한번 원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이는요. 기본적으로 어때? 어째 기만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 기질의 교정을 수양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한 글자도 더할 수 없으며 탈근만큼의 수양도 더할 필요가 없다. 왜? 이라고 하는 건 원래 천리로서 순선무악하기 때문에 무슨 수양이 더 필요하겠는가? 성현의 수많은 말씀은 다만 사람들에게 기를 단속하여 기의 본연을 회복하게 하는 것일 따름이다. 기의 본연은 무엇인가? 맹자가 말한 호연지기를 회복하는 것을 뜻한다. 아, 우리가 이이 공부하다가 선생님 갑자기 맹자의 호연지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놀라지 말아라. 기본적으로 맹자의 성선설을 주희가 계승했고 주희의 그 성리학 사상을 또 이이가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결성까지 파악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뭐가 나와 있어 얘들아? 경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지? 기본적으로 이황, 이이 공통적으로 경을 통해서 성에 이르는 거야. 성이라고 하는 건 성실함, 정성 이렇게 생각하면 좋죠. 하늘은 언제나 성실하다는 걸 떠올려 본다면 아

성이 하늘의 진실한 이치이고 마음의 본체다라고 하는 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선한 본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사특함, 즉 악한 얼룩이 본심을 다 가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 경란히 행주질하는 노력, 그 경으로 주제하여 사특함을 제거하면 본체가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은 노력의 유체이고 성은 그 노력을 거두어들이는 바탕이기 때문에 무엇으로서 무엇을 이루는 거야? 좋아요. 경으로서 성에 이른다. 경으로서 성에 이른다. 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걸 다 외우려고 하면 얘들아, 외울 수 없겠지. 그걸 다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논리를 이해해 가면서 이 사상가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 흐름을 맥락을 생각하면서 원전자리를 한번 살펴본다면 더 선명하게 내 것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바탕으로 이황과 이이 관련된 내용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풀고 쌤과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황입니다. 풍부받은 기질에 따라 본성이 다르게 발현된다. 헷갈리니? 천천히 생각해 보자. 자,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어? 그렇지. 우리 성리학의 기본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본성의 그 찐, 이의 측면만을 가리킨다면, 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겠죠? 자, 이러한 본성, 이런 천리로서의 순선무악한 그 이를 생각하면, 그 이는 사람마다 부여받은 기질이 다른데, 그 부여받은 기질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발현되는 거니? 얘들아, 이황은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지? 자, 이는 어떻게 발현돼? 그렇지. 이발, 기, 수. 똑같이 하나의 모습으로 발현되잖아. 이발 기수잖아. 다르게 발현되는 게 아니야. 아, 풍부받은 기질에 따라서 다르게 발현된다. 잘못된 진술이죠. 이는 어때? 발현되는 모습은 이발 기수로 같습니다. 이는 기와 달리 형체가 없어서 기의 발에 따를 수밖에 없다. 얘들아. 이는 기와 달리 형체가 없다. 전반부까지는 좋아. 그런데 어디서 틀렸어? 그렇지. 후반부가 틀렸지. 기가 발할 때그 기의 발에 따를 수밖에 없다. 완전 잘못됐지. 얘들아, 이황에 의하면 이는 이대로 발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이도 발할 수 있어요. 게다가 기가 발하면 그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올라타기 때문에 어떻게 봐도 틀렸습니다. 4단은 순선한 성이고 7정은 선악이 함께 있는 정이다. 이렇게 나와. 이거 뭐가 틀렸는지 알수 있니, 얘들아? 그렇지, 잘했어. 4단은 본성이 아닙니다. 본성은 인의 예제 사덕이었고요. 측은지심, 수지심, 사행지심, 십이지심의 4단은 옳지, 감정이었네요. 정이었네요, 정. 7정은 기가 이의 주제를 벗어나면 결코 선이 될수 없다. 그렇죠. 얘들아, 보자. 7정은요, 어때? 선과 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어. 그런데 그 7정은, 어때? 기가 발하고 이가 올라탄 거잖아. 그럼 올라탄 그 이의 주제, 그 이가 이끌어주는 것, 그것을 벗어나면 어때? 기는 결코 선이 될수 없겠죠? 자, 반드시 올라탄 장군과 같은 그 이의 주제에 따라서 그 이가 이끄는 대로 잘 드러나야지 칠정은 선이 될수 있는 것이었어요. 자, 바로 다음 해에도 같은 워딩, 같은 맥락으로 또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거야. 보자. 이의 통제를 받아도 칠정은 선한 감정이 될수 없다. 같은 얘기지, 결국은. 얘들아, 봐봐. 이의 통제를 잘 받으면 칠정은 선한 감정이 될수 있죠. 그런데 칠정이 어때? 악으로 드러날 때는 왜 악으로 드러나는 거야? 이의 통제에서 벗어나면 악으로 드러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세트, 그림자 선지였습니다. 그래서 데칼코마니처럼 결국 닮아 있는 닮은 꼴 선지였어요.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이이 살펴볼게요. 바라는 것은 기이고 바라는 까닭은 이이다. 이렇게 나와. 너무 유명한 이이의 문장이라고 했고요. 이 문장 자체가 제시문으로도 정말 많이 나오고요. 선지 자체로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요렇게 나와요. 잘 정리해 두세요. 천리가 기질에 들어와서 이루어진 성은 본연지성을 포함하지 않는다. 얘들아, 천천히 보자. 성은 성이야, 본성이야. 그런데 천리가 기질이라고 하는 그릇에 들어왔어. 천리가, 즉, 본성에서 이의 측면만을 가리키면 본연지성이잖아. 그 천리, 즉, 본연지성이 기질이라고 하는 그릇, 기질이라고 하는 화분, 기질이라고 하는 그 재료 안에 들어와서 이루어진 성, 즉 기질의 영향까지 받는 성이니까 이게 무엇이에요? 기질지성이지.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을 포함하지 않는다? 아니죠. 이는요,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는 것처럼 기질지성이 본연지성을 포함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이는 무위함으로 바랄 수도 주지할 수도 없다. 이거 마저 틀려. 그렇지, 틀렸지. 왜? 이는 무위하다. 즉, 이는 작용성이 없기 때문에 바랄 수 없다. 까지만 나오면 좋았을 텐데. 끝에가 틀렸죠. 주제할 수도 없다는 틀렸어. 이는 분명히

권리이기 때문에 주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의 국한성은 두루 통하는 이의 속성 때문이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거 아니었죠? 자, 기가 국한되는 것은 두루 통하는 이의 속성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야? 기가 형체가 있기 때문이었어. 기가 어때? 유형이기 때문에 국한되는 것이었습니다. 4단은 반드시 성이 발해야만 드러나는 마음의 작용이다. 천천히 보자. 4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죠? 그러니까 드러난 마음의 작용 맞아. 그런데 그 감정은 성발위정. 성이 발해야만 드러나기 때문에 성리학의 기본 진술 이의도 맞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성실함은 하늘의 도와 구분되는 인간만의 도이다. 쉽게 생각하면 얘들아, 경을 통해서 성에 이른다고 했어? 그 성은 어때? 그 성실한 정성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하늘의 도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도와 구분되는 인간만의 도이다 틀렸고요. 쌤, 저는요, 이런 거잘 기억이 안 나요. 이런 디테일은. 그런 친구들은 천천히 생각해 봐. 이 성리학자야.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어때? 그렇지, 맹자의 성선설 계승했어? 다 마찬가지야. 근본은 뭐야? 하늘이 인간의 도덕 생활의 원천이야. 하늘이 도덕 규범의 원천이야. 도덕 원리의 원천이 하늘이야. 따라서 이렇게 하늘의 도덕과 구분되는 인간만의 도? 이런 것은 성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어우 인정될 수 없지. 인간의 도덕 생활을 하늘과 깊이 있는 연계 속에서 파악한다는 건 성리학, 게다가 맹자의 성선설의 기본이었기 때문에 아 그렇게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 걸러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의사상까지 정리해 보면서 조선의 성리학의 깊은 방대한 논의를 살펴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대선배들, 이황, 이이와 같은 이런 대선배들의 성리학 사상을 감히 또 비판했었던 정약용의 실학 사상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정약용. 여러분 잘 아는 다산 정약용 실학 사상가입니다. 실학도 유교의 한 종류야. 그러니까, 아, 기본적으로 다 유학의 전개 과정 속에서 실학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정약용은 어떤 실학 사상을 펼쳐 나갔을까 한번 이번 시간 나머지 부분,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정약용은요, 그 당시 조선의 주류였던 성리학의 입장을 비판합니다. 자, 성리학의 핵심적인 주장은 결국 무엇이었어? 그렇지, 성증리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겠다. 자, 인간의 그 본성. 그 본성은 하늘의 이치, 천리이다. 그 천리로서의 인의예제 사덕이 모든 사람의 본성으로서 주어져 있다라고 이황 이인은 생각했는데 그런 입장을 정약용이 전 반대인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판했다는 거야. 얘들아 천천히 보자. 그러면서 정약용은 본성이라고 하는 건 성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리가 아닙니다. 인의예제 천리 그거 아닙니다. 라고 생각했어. 얘들아 천리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천리라고 하는 건 결국 뭐야? 우리의 도덕적인 원리, 도덕적인 법칙이잖아. 도덕 원리, 도덕 법칙.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렇죠. 입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정약용은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천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리, 즉 도덕 원리도 아니고 도덕 법칙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야. 아, 본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천리가 아니구나. 즉, 도덕적인 이치나 도덕적인 법칙, 원리나 법칙, 그게 아니다라고 보았다는 거구나. 한마디로 천리라고 하는 것은 도덕 원리이면서 도덕 법칙인 실체였는데, 이런 입법적인 실체, 즉, 천리로서의 본성에 대해서 정약용은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야. 다시 해봐. 어렵지 않아. 쫄지 마. 본성은 천리이다. 라고 보았던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아니 정약용은 본성은 천리가 아니야. 천리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인 원리, 도덕적인 법칙이 되는 실체로서의 천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쌤, 그러면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뭐라고 봤는데요?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은 천리가 아닌 기호다라고 하는 성기호설을 주장했어요. 굉장히 파격적이었어. 그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기호다. 기호는 뭐야?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잖아. 즉,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경향, 마음의 성향. 즉, 그러한 기호가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아주 파격적인 성기호설을 바탕으로 실학사상을 전개해 나가게 되죠. 자, 그러면서 그는요, 기호를 크게 둘로 나누었어.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 보자. 첫 번째는 형구의 기호야. 형구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육체의 몸,
몸뚱이 이런 뜻이야. 우리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기호가 있다는 거죠. 단건 좋아하고 쓴건 싫어하며 향기는 좋아하고 구리구리한 똥 냄새는 싫어하는 그런 육체의 기호입니다.

자, 이런 육체의 기호이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생존 욕구 정도로 해석해 볼수 있어. 이러한 형구의 기호는 인간만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인간과 동물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기호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형구의 기호는 도덕과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이거는 우리 어떤 도덕적인 생활을 이끌어주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육체적인 이런 몸뚱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형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오직 인간에게는 영지의 기호라고 하는 기호가 존재한다라고 그는 해석했어요. 이 영지의 기호,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의 기호야.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한다라고도 표현되고요. 덕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한다라고도 표현돼요. 혹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한다 이렇게도 표현돼. 결국은 선, 즉 덕을 좋아하고 악은 싫어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의 기호가 인간에게는 부여되어 있는데 그것이 영지의 기호이고 이것이 인간의 진정한 본성이다라고 보았다는 거야. 이러한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는 선을 좋아한다는 건 어때? 도덕적인 실천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걸 도덕적 욕구, 도덕 욕구라고 이해해 볼수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누구만, 그렇죠. 오직 인간만 가지고 있는 기호라고 정약용이 보았다는 거알수 있어요. 정약용은 이러한 영지의 기호를 하늘이라고도 표현하고, 정약용은 하늘을 약간 인격적인 개념인 상제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하늘, 즉 상제가 부여해 주었다라고 해석해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러한 영지의 기호를 본성으로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선천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하죠. 따라서 블라블라 해서 영지의 기호를 획득해야 한다. 이런 말은 정약용에게서 성립할 수 없어. 획득되거나 형성되는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야. 게다가 하늘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부여해 준 선천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록 우리가 악행을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까지 정약용은 설명했죠. 이처럼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는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기호로서의 본성, 즉 영지의 기호다라고 정약용은 강조했다는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정약용의 성기호설의 기본적인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았어요. 나머지 내용들은요, 그렇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6회째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파이널 실전 모사가 9회분으로 구성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7회분으로 2회분이 줄어들긴 했거든요. 근데 9회분이었을 때보다 7회분이었을 때 느끼는 게 뭐냐면 7회 전체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똑같이 올라갔다. 전반적으로 난이도 수준이 비슷한 상태로 올라가서 어느 하나 쉽게 지나가는 그 회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6회차 문제들도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있고 특히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표 문제뿐만 아니라 개념 문제도 아주 유의해서 보셔야 될 거예요. 이 개념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 유형으로 많이 점점점 이제 가면서 9월로 가면서 점점 그렇게 문제가 출제될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 문제에 좀 집중해서 보셔라 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11번 문제 그리고 11번 문제부터 먼저 풀이를 하고요. 11번, 18번, 20번 이렇게 세 문제부터 먼저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문제니까 지금 여러분 11번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층표 분석 문제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표 문제 그리고 인구부양비 표 문제 이렇게 전형적으로 나오는 세 문제를 먼저 살펴본다는 거예요. 11번입니다. 그림은 각국과 을국의 세대별 계층 구성 비율 나타내주고 있고요. 각국에서 이제 이거 기본표를 그릴 때 쓰겠지. 누구냐면 부모 세대 계층 대비입니다. 부모 세대 계층 대비에서

대물림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을국에서 역시 부모 세대 계층 대비해서 대물림 비율이 아래와 같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A는 B는 C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A, B, C가 상중하 중에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래에다 보니까 갑구가 을국 또 하나 또 다른 단서가 있어요. 갑구가 을국 모두 여기 중요한 겁니다. 전체 자녀 중 부모 세대 비해서 자녀 세대 AC로 이동한 비율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나중에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중요한 거. 을국 자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제 마지막에 이 하늘색 표시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ABC를 정할 수가 있겠죠. 해보겠습니다. 여기 쭉 해서 을국 자녀를 보겠습니다. 을국 자녀 여기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A가 50이고 B가 30입니다. 그럼 C가 얼마겠어요? 20이 되겠죠. 그쵸? 100%니까. 뭐라고? 피라미드형이라고. 피라미드형은 상이 가장 적고 그다음에 중, 그다음에 상, 아, 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A가 하고 B가 중이고 C가 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로 찾아냈습니다. 너무 쉽게 찾아냈어요. 이제 기본표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기본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과 을국 두 개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먼저 부모 자녀, 자녀에서 상중하, 상중하 표시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전체 1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갑국이라고 한다면 이제 을국도 하나 더 그려야 되니까 을국도 옆에다가 하나 더 그려볼게요. 여기 노란색이 같이 따라왔네. 네. 해볼게요. 우리 상중하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상이 C, B, A 이렇게 찾았죠? C, B, A 헷갈리지 않게 한 번씩 써줄까요?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 갑국부터 한번 다 써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에 여러분 이렇게 아래 가서 보면 A가 50 부모 세대입니다. B가 20 그러면 C가 30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따라서 부모 세대는 30, 20, 50 여기가 C가 상이니까 그래서 30, 20, 50 이렇게 써줄 거고요. 자녀 세대를 또 보면 어떻게 보지? 여기 30, 50, 20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20, 50, 30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이고. 네. 그다음에 을국도 한번 가서 볼게요. 을국도 지금 나온 것처럼 우리 자녀 세대 먼저 찾았었죠? 그래서 자녀 세대 20, 30, 50 이렇게 해서 뭐 네.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로 이렇게 찾았습니다. 부모 세대도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 세대 40, 35. 그러면 얼마? 25개. 25가 상이 되겠네. 그치? 전체 100이니까. 25, 35, 40.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제일 처음에 나왔던 노란색으로 힌트가 되어 있는 걸 활용해서 대물림, 계층 대비, 부모 세대 계층 대비해서, 갑국에서 부모 세대 계층 대비해서 대물림 비율이 됩니다. 대물림은 여러분 어디? 그렇지. 대각선이지. 대각선이 대물림입니다. 어디 대비? 부모 세대 계층 대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거, 갑구에서 보면 A는 5분의 1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하층 A죠. A의 5분의 1. 그러면 50에서 10만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2분의 1, B는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에서 역시 반이니까 10만큼. 그 다음에 C는 6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이니까 6분의 1 하려면 얼마? 5 하면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을국도 역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입니다. 을국에서 역시 부모 세대 계층 대비 A는 4분의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이죠? 그러면 30 부모 세대 계층 대비. 7분의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니까 얼마? 25 하면 7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분의 1. 25니까 5 하면 5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산수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표시한 거. 여러분 여기가 지금 전체 얼마? 전체 100을 기준에 두고 100을 기준에 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어진 거에 자료 여기 조건에 보면 갑국과 을국 모두 전체 자녀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 100이죠. 그쵸? 100 중에서 부모 세대 B에서, 부모 세대 B, 다시 말하면 여기 중이죠. 중에서 A나 C로 간 것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가 될까? 갑국부터 볼까?

10에서 10을 뺀 나머지 10을 둘이 똑같이 5씩 나눠 가졌구나 라고 하는 정보를 준 겁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을곡도 35에서 25를 뺀 나머지 10을 둘이 반반씩 나눠 가지고 간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다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다 채워보자. 이제 산순이가 다 채워보겠습니다. 여기 10,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다시 10, 여러분도 되죠? 그리고 여기 15.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을국도 한번 해볼게요. 5니까 여기 10, 그러면 여기 0,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5, 그 다음에 여기 15,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 다 했습니다. 예. 네, 다 했고, 이제 문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선지 해결하러 갈게요. 선지를 해결하러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에 이 1번 선지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 갑구근, 부모 세대 상층과 부모 세대 상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예요? 부모 세대 상층 딱 찾으니까 여기 있네요. 그래서 부모 세대 상층 30. 그 다음에 자녀 세대 상층 얼마예요? 예. 네. 너무 쉽네, 이거는. 기본적 선지입니다. 20이 되죠. 그쵸? 그래서 20. 네,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 어때? 틀렸지.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을국은 전체 자녀 중, 전체 자녀가 얼마야? 100이야. 100 중에서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와 세대 간 상승 이동, 하강 이동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대 간 상승 이동 어디서 찾아? 그렇지. 여기가 바로 을국의 바로 지금 제가 표시한 세 부분. 그러니까 부모는 중한대, 자녀는 상으로. 그리고 부모는 한대, 중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 하강 이동한 건 어디예요? 그렇지. 여기가 바로 하강 이동한 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부모는 상인데 중하로, 그리고 부모는 중인데 하로 갔습니다. 하늘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다 해보면 상승 이동은 얼마가 되고 15가 됩니다. 하강 이동은 얼마가 됩니까? 하늘색 다 더해볼게요. 그러면 2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 동일하네. 갑구의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가, 갑구의 자녀 세대 계층 구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 20, 50, 30이에요. 중층이 가장 많으니까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되지. 그 다음에 을국의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의 부모 세대 계층 구조 보니까 어때요? 상보다는 중이 많고 중보다는 하가 많아요. 따라서 갑구의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가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보다 중층이 많으니까 사회 통합에 유리하죠. 그쵸?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다음. 을국은 갑구에 비해서 세대 간 대물림 비율이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물림 비율은 애초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찾아보면 갑구의 경우는 5, 여기 대각선으로 하니까 25가 되는 것이고, 을국은요? 60이네요. 그렇죠. 6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국이 더 높다라고 하시면 되고, 네, 틀렸고. 이제 마지막에 가볼게. 갑자기 뭐가 튀어나왔냐면, 폐쇄적 계층 구조, 개방적 계층 구조가 튀어나왔습니다. 네. 폐쇄적 계층 구조, 개방적 계층 구조는 뭐에 따라서? 그렇지. 수직 이동 가능성의 여부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의 이동은 나타났는데, 부모 세대 자체를 두고는 개방적인지 또는 폐쇄적인지 위 자료를 보고는 알 수가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유형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예요? 주어진 자료를 활용해서 기본표를 그리는 거지. 그리고 많은 경우에 상중하라고 주지 않고 A, B, C라고 줍니다. 그래서 A가 상중하 중에 무엇인지 찾아내는 단서부터 찾으시고, 그래서 11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이제 1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를 보면 이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6문제째 오고 있는데, 6문제째 계속 뭐가? 여기. ABC라고 하는 사회보장제도 세 가지의 중복, 3중 중복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중 중복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라고 했어? 그렇지, 이렇게. 세 가지 제도가 중복되어 있는 이 그림으로 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문제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기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랑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이 문제 잘 보셔야 돼요. A는 보편적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B와 달리 선별적 이념을 바탕으로 하며, 여러분 이렇게 쫙 읽으면 이렇게 많이 풀고 갔을 거야. 아, A는 보편적 이념을 바탕으로 하니까 얘가 사회보험이 되는 것이고, B는 선별적

바탕으로 하니까 공공부조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틀려버리는 게 되는 거지. 쭉 읽다 보면 이렇게 어이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거 실수 맞죠? 잘 읽어봐. A는 보편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B. B가 보편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야. 따라서 B가 뭐가 되는 거야? 사회보험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A, B, C 이렇게 써줄 것이고, B가 바로 뭐다? 사회보험이다. 그래서 보험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A가 공공 이렇게 써줄게. 그럼 나머지 하나 C가 서비스가 되겠네. 애초에 이두 번째 문장에서 실수를 해버리면 이 문제 자체를 틀려버리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면 C는 비금전적이다라고 했으니까 서비스 잘 썼습니다. 썼고요. 각국의 전체 인구 중 A에만 해당되는, 여러분 A에만 해당되는 건 어디겠어? 바로 이 면적이죠. 그쵸? A에만 해당되는 것 대비, 그다음에 A에만 해당되는 비율 대비, B에만 해당되는 것, C에만 해당되는 것. 그래서 여기 B에만, 그 다음에 C에만, 여기. 해당되는 것의 상대적인 크기가 1대 2대 1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갑국 상황이에요. 그러면 을국도 하나 더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을국도 옆에다 하나 더 그려주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따라왔네요. 노란색. 아이고. 이게 왜 없어졌을까요? 다시 해야 되겠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다시 붙이겠습니다. 잘 붙였네요. 그래서 해보면 여기가 갑구, 그리고 여기가 을구 이렇게 되는 것이고, A에만 해당되는 거 대비 B에만 갑구가 아니라 가나다군요. 예. 가나군요. 가지역, 나지역이 되겠군요. 그래서 1대 2대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이렇게 써줄게요. 1대 2대 1이다. 상대적인 크기가. 그 다음에 나지역은 3대 3대 2다. 3대 3대 2다. 이렇게 한번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놓고 아래에 보면 갑국 전체 인구 중에서 A에서 C의 중복 수급자 비율과 B 수급자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A, B, C의 중복 수급자 비율 가지역부터 해볼까? 3중 중복이 여기 5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A, B의 중복은 8이래요. 그러면 A랑 B, 이 여기죠. 그쵸? 요 사이. 요게 8입니다. 그러면 아, 여기 3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AC가 10입니다. 여기 AC가 10이니까 아, 여기가 5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BC가 바로 35입니다. 그러면 아, 여기가 30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찾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나지역도 해보겠습니다. 3중 중복이 10이에요. 여기 10 찾았습니다. AB가 20이니까 아, 나머지가 10이 되어야 2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10이 되어야 2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 여기가 20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까지 찾았습니다. 예, 그래서 100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비율이자 100이라고 했을 때라고 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 보시면 되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비수급자가 17이고 비수급자가 10인 거야. 전체 100이라고 쳤을 때.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전체 100이라고 쳤을 때 비수급자가 17이면 수급자 비율은 얼마가 되는 거죠? 저 83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83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수급받는 거를 여기 찾아보니까 3 5, 5, 30 이렇게 돼서 수급받는 거 일단 얼마 나왔냐면 43만큼 나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얼마? 그렇지. 이 40을 가지고 여기에 나눠서 가지면 되는 거잖아. 얼마? 1대 2대 1로. 그래서 얼마를 쓰면 되냐면 아, 여기가 10이겠구나. 좀 이제 깨끗하게 지워볼게요. 그래서 아, 여기가 10이겠구나. 여기가 20이겠구나. 여기가 10이겠구나. 이렇게 쓰시면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다음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수급이 10입니다. 그러면 수급받는 사람의 비율 또는 그냥 100이라고 쳤을 때 수는 90이 되는 것인데 이미 여기 들어간 거쫙 더해보니까 얼마만큼? 50만큼이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A만, B만, C만에 해당되는 거 역시 얼마? 40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40을 3대 3대 2로 나눠 갖는 거야. 3대 3대 2로 나눠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3대 2로 나눠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치. 여기 15.

5대 15대 10 이렇게 되면 어때요? 3대 3대 2로 나눠 가는 거지. 그래서 다한 거지. 다한 거지. 이거 100% 비율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가 지역의 인구는 나 지역의 인구의 절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를 가 지역을 100이라고 친다면 나 지역을 200이라고 쳐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나중에 수를 구해라 라고 나온다면, 안 보이네요. 100이라고 한다면 여기 200. 이렇게 놓고, 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200에 1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면 되는 거고. 이제 선지 보면서 해결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보러 갈게요. 자, 첫 번째 가겠습니다. 가는 나와 달리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다. 아니, A는 B와 달리. 왜 이렇게 읽었어요? 네. A는 B와 달리. A가 뭔데요?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는 어때? 그렇지. 현재 어려움에 빠진 계층을 선별하여 지원하고 있는 거지. 따라서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맞습니다. 이 선지는 왜 나왔냐면, 여기 첫 번째 우리 제일 처음에 했을 때이두 번째 줄 보고 헷갈려서 혹시 틀린 학생들이 반대로 써놨을 수도 있어서. 네. 그래서 첫 번째 선지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에만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는 어떤 제도? 그렇지. 여기서 비만입니다. 그렇지. 비만 해당되는 수급자 수는 수입니다. 비만 해당되는 거, 가 지역은 얼마? 20입니다. 그쵸? 나 지역은 얼마예요? 200에 15%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30이 됩니다. 따라서 가 지역이 나 지역보다 작다, 적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역니은 다 맞아요. 다음입니다.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인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거? 공공부조 A입니다. 그래서 A에 혜택을 받는 수급자 역시 뭐 물어봤어? 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가 지역을 보면 공공부조, 이렇게가 공공부조죠? 그렇죠. 따라서 몇 퍼센트냐면 23%입니다. 100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23이네. 그렇지. 나 지역을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얼마예요? 45%입니다. 근데 200에 45%니까 얼마가 돼? 90명입니다. 그래서 어때? 적어요. 다음. 그래서 틀렸고요. 리을. 정부 재정으로 비용 전액을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와, 그러면 어떤 제도? 그렇지. A죠. A. A와, 그 다음에 아래. 민간 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거. 민간 부분이 복지 제공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C. 에 중복 수급자입니다. 중복 수급자. A와 C의 중복 수급자를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예요? 요렇게. 요 면적이 되죠? 그래서 가 지역은 10%고요. 나 지역도요? 나 지역은 20%입니다. 그쵸? 20%입니다. 그런데 뭐 물어봤어요? 그렇지. 여기 수 물어봤어. 따라서 100에 10%니까 여긴 10명이요. 여기는요? 200에 20%니까 40명이요. 따라서 4배 어때요? 맞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해서 여러분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구조가 지금 6회째 6문제 중에서 한 5문제 이거 나오지 않았나? 거의.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풀어 하다가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풀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익혀가는 겁니다. 표문제는. 그러니까 유형을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가장 마지막 2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이고, 이거 인구 구성과 관련된 거잖아요. 얘는 그냥 나오자마자 우리는 이걸 그려줘야 되지. 어떻게, 빨간색으로 안 합니다. 쭉 하고, 네. 갑국과 을국의, 갑국, 그 다음에 을국, T년, T 플러스 30년. T년, T 플러스 30년. 이렇게 되죠. 그렇죠? 0에서 14세, 15세에서 64세, 65세 이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문제를 저 읽어보니까 인구 구성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각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T년에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편의상 100, 100. 이렇게 해주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국가의 전체 인구는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50% 증가했다. 그러면 여기 150이면 여기 150이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A는 노년 비율에 대한 유소년 비율의 B이고 O라고 되어 있어. 그럼 여기를 이렇게 확대시켜 볼게. 노년 비율에 대한

대한 유소년 인구의 비고. 다음, B는 부양 인구에 대한 유소년 인구의 비다. 부양 인구에 대한 유소년 인구의 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맞춰서 보는 거. 사실 이 구조는요, 상중하, 사회 계층 표할 때, 계층 구조 할때 많이 나왔던 겁니다. 어차피 100%를 세 구간으로 나누는 게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연습한 내용, 사회 계층 구조 표 문제 할때또할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그대로 한번 맞춰보자고. 즉, 뭐냐면, 하나씩 가서 보면, 여기, 노년 대비 유소년이 뭐냐면, 노년이 1이라고 했을 때 유소년이 3이야.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유소년 인구보다 부양 인구가 두배더 많아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 3이면 여기가 6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요 2대 1 부양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가 2대 1 하고 나오는 거잖아. 2대 1 하고 나오는 거잖아. 100으로 맞춰 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냥 30, 60, 10 이렇게 하면 100 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네. 다음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하시면 돼요. 아, 노년이 3이라고 했을 때 유소년이 2구나. 되죠. 그 다음에 5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부양인구랑 유소년 인구의 상대적인 비가 5분의 1이야. 그럼 여기가 2니까, 아, 여기 10 들어가야 되겠네. 근데 여기 150으로 딱 맞아 떨어집니다. 비율로 할 필요가 없네. 20이면, 100이면, 30이면. 딱 150이지. 그치? 예, 이 문제 이렇게 설계해 놓은 거예요. 어렵게 계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식으로. 아래도 볼까요? 이제 을국도 보겠습니다. 1대1이에요. 여기 1대1이죠. 그쵸? 그리고 부양인구 대 유소년 인구가 얼마냐면 3대1입니다.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100으로 맞춰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치? 20, 60, 20 하면 1대3대1 하고 나오게 되는 거지. 그치? 예. 다음 보겠습니다. 또. 4대1이에요. 그죠? 4, 여기가 4할 때, 여기가 1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양인구 대비, 유소년인구가 10대1이다. 여기 1이 있으니까 여기 10 하면 되겠네. 150인데 딱 맞아 떨어지네. 15니까, 이렇게 딱. 0 하나씩 붙여주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문제는 굉장히 쉬운 편이죠. 이제 선지 해결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년에 갑국과 을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소년 부양비 어떻게 구하는 거지? 그냥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유소년 부양비는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해서 0에서 1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어. 갑국의 T년에 60분의 30이죠. 그렇죠? 을국은요? 60분의 2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동일하다. 틀린 거예요. 네, 두 번째. T 플러스 30년에 각국의 부양 인구는 T 플러스 30년에 각국의 부양 인구 어딨나? 여기 있네. 을국의 부양 인구 어딨나? 여기 있네. 둘다 100으로 어때요? 같다라고 하셔야 되죠. 네, 틀린 거죠. 다음, T 플러스 30년에 을국의 노년 부양비는 네, 3번 한번 해볼까요? 3번. T 플러스 30년에 노년 부양비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네, 100분의 40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100분의 40. 100분의 40 곱하기 10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40 하고 나오게 되고요. 을국의 유소년 부양비. 을국의 T 플러스 30년의 유소년 부양비는요. 여기 있습니다. 100분의 20. 그쵸? 100분의 20. 요겁니다. 곱하기 100. 사실 이건 구할 필요도 없이 다른 숫자가 다 같은 상태에서 보면 여기 40이고 여기 20입니다. 당연히 두 배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점점 문제를 풀면 이렇게 식을 쓸 필요도 없어진다는 거야. 이제 4번입니다. 4번.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노년 부양비는 각국에서 증가했냐? 한번 볼까요? 각국에서 증가해. 노년 부양비 어떻게 구합니까? 노년 부양비는 60분의 10. 이거죠. 노년 부양비. 100분의 30입니다. 어때요? 60분의 10, 6분의 1하고 100분의 30, 100분의 30이 큰 거잖아. 증가했네. 그렇지? 을국에선 감소했다. 을국도 한번 보겠습니다. 60분의 20이야. 3분의 1이지? 근데 100분의 40이야. 증가한 거지. 그렇지? 따라서 둘다 모두 어떻게 됐어? 증가했다. 증가 감소만 묻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 예. 그래서 뭐 100분의 60분의 20 곱하기 100 하면 뭐 3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33. 얼마 얼마 얼마고 이거 100분의 40 곱하기 100 하면 40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굳이 계산 안 해도 된다. 예. 다음 마지막입니다.

10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노령화 지수는, 여러분, 노령화 지수는 어떻게 구하죠? 한 사회가 얼마나 나이가 들었느냐야. 그래서 이 0에서 14세 인구 대비 65세 인구야. 그러면 3분의 1에서 2분의 3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커졌습니다. 변화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국 이미 틀린 거죠. 그렇죠? 을국도 보시면 2분의 2, 20분의 20이에요. 에서 10분의 40입니다. 이것도 역시 어때요? 커진 거지. 그렇지? 네. 따라서 둘다 모두 커졌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세 문제를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풀어봤고요. 자꾸자꾸 말씀드리지만 아 문제 유형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이렇게 풀었던 이 방식에 0에서 14세, 15세에서 64세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인 크기를 구했던 건 상중하의 상대적인 비율을 구하는 계층 표본성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이 됩니다. 이제 1번 문제부터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억. 무슨 박물관을 개관했어? 이건 사람인들이 의도를 가지고 한 거잖아. 그냥 하나마나 사회문화현상이라고 하시면 되고,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생활 도구들이 거의 온전한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 뭐 대학 발굴단들이 이걸 발견했고, 이거 온전한 상태로 발견을 했어요. 뭐겠어요? 사회문화현상입니다. 그렇죠? 네. 사회 문화 현상이 되겠고요. 산소가 부족하고 산성이 강한 환경이 형성되기 쉬워서 세균 활동이 억제, 습지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건 인간의 의도 의지랑 무관한 거지. 자연 현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면 박물관은 보존 효과를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보존 과학 기술을 적극적으로 박물관이 도입한 거야. 당연히 의도를 가진 거 사회 문화 현상이 되죠. 예. 지금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보면 사회 문화 현상 2개, 자연 현상 2개 이렇게 나오는 구조보다 오히려 이렇게 나오는 구조가 더 많았어. 그거 보시고 답 아주 쉽게 찾아집니다.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가 아니죠. 그렇죠? 경험적 자료 나오면 뭐 사회문화현상이건 자연현상이건 모두 현실에 존재하고 관찰 가능한 자료를 통해서 연구할 수 있고 이게 바로 뭐가 돼? 공통점이지. 두 번째입니다. 기억과 같은 현상은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 인과관계가 분분명하다라고 했는데 둘다 모두 사회문화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둘다 모두 예외가 나타나고. 틀렸고, 3번 디귿과 같은 현상은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 보편성이 나타난다. 이것도 어때요? 그렇지, 이것도 공통점이죠. 사회문화현상이건 자연현상이건 모두 보편성이 나타납니다. 다만 보편성만 나타나는 건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기역 니은과 같은 현상 사회문화현상입니다. 디귿과 같은 현상 자연현상이죠. 확률 맞지? 확률 개연. 그렇지. 정답은 4번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니은 디귿과 같은 현상은 이렇게 묶어도 되는 거야? 니은은 사회문화현상이고 디귿은 자연현상인데? 아니, 틀렸죠. 그렇죠. 네, 가치함축적인 거, 기역, 니은, 리을.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사회문화현상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나왔어요. 예, 첫 번째, A, B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 거시적이냐, 거시적이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뭐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A, B 중에 상징적 상호작용이 있는 거죠. 아닌데요가 되는 거야. 둘 중에. 아, 둘 중에 하나 상징적 상호작용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 사회 규범이 사회 전체의 합의. 아, 이거 완전 중요한 겁니다. 사회 규범이 사회적 희소 가치의 배분 기준을 전체 사회 구성원이 합의해서 만들었어. 라고 하면 이게 바로 뭐야? 기능론 얘기죠. 기능론 얘기입니다. 그런데 BC는 구분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 그럼 BC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BC는 바로 갈등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죠. 둘이 그럴 거 아니야. 전체 사회 구성원의 합의?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라고 해서 둘다 아니요 라고 대답하니까 구분할 수 없는 질문이 되어버리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온 대로 보면, B, C는 갈등론이나 상호작용론이 됩니다. 여기도 B가 있고, 여기도 B가 있네요. 그럼 B,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루치, 상호작용론이 되는 거지. 따라서 B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하나 C가 뭐가 되는 거예요? C가 갈등론이 되는 것이고, A가 뭐가 되는 거다? 기능론이 되는 거다. 이렇게 찾아지는 거지. 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이 문제는. 1번, A는 집단간 갈등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갈등론에서 갈등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고 하겠지. C는 두 번째, 사회 유계 취소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능론이지, A는.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애우기. 개인들이 구성해 나가는 생활, 주관적 생활 세계를 경시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데요. 뭐가? A는 B와 달리. 맞아요. 그렇지. A는 뭐니까? 기능론이라서 사회 구조, 전체 구조를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율성, 주관적 생활 세계, 이런 것들은 경시하죠.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달리. 정답은 3번. 다음. 사회제도가 특정 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특정 계급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었거든. 이건 누구 생각? 갈등론의 생각이죠. 그래서 C는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C가요? C는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지.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이에요. 이 정도 문제는 아주 심플한 문제죠.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학습 집중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구조화된 문항. 끝났습니다. 구조화된 문항까지 나왔으니까 이거 질문지법이겠구나. 그렇죠. 두 번째, 기존 학술 논문과 정부 보고서. 원래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재분석하고 있는 거야. 위에 문헌연구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하나가 C가 면접법이 되겠네요. 10명. 상대적으로 소수죠. 아래에 보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기록했다. 면접법이죠, 뭐. 이제 문제를 찾아봅니다. 1번. A는 B에 비해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시 공간적 제약이 작아요. 예, 시 공간적 제약이 작은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 뭐예요? 그치, 문헌연구법이지. 문헌을 연구하면 조선시대도 연구할 수 있고, 북한도 연구할 수 있잖아. 따라서 틀렸고. 두 번째. 변인과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어디에서? 양적 연구죠. 그래서 A는 질문지법이니까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 면접법,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어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 어떤 거예요? 그렇지. 질문지법하고 면접법의 공통점이다. 진짜 많이 나오죠. 얘네 둘은 차별점이 되게 많거든. 근데 공통점 이거야. 그래서 언어를 매개로 한다. B는 A와 달리? 아니지. A. 질문지법과 그다음에 면접법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이거 별표예요. 여러분, 질문지법이건 면접법이건 문헌연구법이건 간에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질문지법을 통해서 학교생활 만족 정도 주관적 인식이잖아. 문헌연구법을 통해서 당시에 조선시대 여성들이 뭐 남긴 글을 통해서 그때 사회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주관적 인식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면접법도 대화를 통해서 주관적 인식 파악할 수 있잖아. 가출했는데 지금 심정 어떤지. 그래서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따라서 A, B, 모두 됩니다. 마지막 양적 연구에서 C는 B와 달리 양적 C는 질적 연구에서 활용되지. 그리고 문헌연구법의 특징은 뭐예요? 모두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 모두에서 활용될 수 있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입니다. 4번. 갑은 A 지역에서 육아휴직을 바라보는 우호적인 사내 분위기가 임금 근로 여성의 출산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육아휴직을 바라보는 우호적인 사내 분위기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게 독립변인이 되는 것이고요. 뒤에 출산 결정, 얘가 바로 뭐예요? 종속변인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예. 두 번째, 그래서 우선 관련 연구의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기존 연구를 검토했네. 기존 연구 문헌 살펴봤죠? 예. 그 다음에 A 지역에 거주하는 임금 근로 여성 중에서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 150명, 예, 표본이네요.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지법 썼네요. 출산 유무, 출산 전후 육아휴직 제도 유무 및 사용 여부, 그 다음에 여기. 육아휴직 신청 시 리을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과정에서 신청 시 또는 복직 과정에서 느끼는 눈치 정도 이렇게 나왔어.
이게 바로 뭐야? 이 눈치를 보냐 마냐. 이게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면 아, 얼마든지 해도 돼. 그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호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걸 질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래에 있는 독립변인이 추상적이니까 이거 눈치 정도라고 하는 구체화시킨 거예요. 이걸 바로 뭐라고 했지? 개념의 조작적 정의다. 우리 이렇게 했었지? 이를 통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 사실 이게 그렇게 큰 상관이 없었던 거야. 이게 바로 누구? 갑의 연구 내용이 되는 것이고 이제 을은 갑의 연구 주제에 흥미를 느껴서 A 지역의 동그라미 회사에 근무하며 재직 중 출산 경험이 있는 근로 여성 이번엔 소수네요. 5명을 만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갑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질문지법 썼다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면접법을 쓴 거네요. 그리고 대화의 주요 내용은 출산 전후 육아휴직에 대한 직장 동료와 상사의 반응, 이들의 반응에 대한 솔직한 느낌 등이 포함이 됐고, 을은 대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육아휴직 관련 제도보다는 일과 출산 병행에 대한 직장 내 동료나 지지가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토리 이해되시죠? 이제 문제를 풀어봅니다. 갑의 연구에서 기억이 뭔데? 기억 여기까지만 잘라서 육아휴직이 독립변인이 아니지. 육아휴직을 바라보는 우호적인 사내 분위기까지가 독립변인입니다. 따라서 틀린 거야. 예, 기억이 독립변인이 아닙니다. 제가 표시했죠. 그다음에 니은은 종속변인이다. 이건 맞고. 두 번째. 갑의 연구에서 디귿이 모집단이다. 모집단은 어디 돼 있어요? A 지역에서 임금 근로 여성 전체가 모집단이야. 150명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틀린 것이고. 세 번째입니다. 갑의 연구에서 리을 있네요. 조작적. 개념의 조작적 정의. 뭐에 대한? 독립변인에 대한.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은 을과 달리 방법론적 이원론이다? 아니지. 을과 달리 을이야말로 면접법 등을 통해서 방법적 이원론으로 전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을의 가설은 갑의 가설과 달리 기각되었다라고 했는데 갑의 가설이 기각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어디에 나타나 있어? 여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갑은 기각된 것이 나와 있는데 을의 경우는 질적 연구 방법론적 이원론으로 전개를 했음을 추론할 수 있고 따라서 가설도 나타나지 않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5번입니다. 5번. 일탈이론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탈이론 그리고 낙인, 머튼의 아노미론 그리고 차별 교제 이론 중에 하나다. 그래서 갑은 A로 했고 갑은 A, 을은 B, 그다음에 병은 C다 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한 내용을 보니까 일탈 집단과의 접촉 차단을 그러면 이거 뭐예요? 예, 차별 교제 이론 너무 쉽죠. 그렇죠? 그다음에 병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되어 일탈이 반복된다. 이건 바로 뭐지? 그렇지, 낙인 이론이지.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갑과 을의 응답이 서로 바뀌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A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을이 가지고 있는 B에 대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B가 차별 교제 이론인 거죠. 그리고 을은 B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갑이 맡은 A, 여기서 갑이 맡은 A는 하나 남은 거 뭐겠어요? 아노미론이겠지. 머튼의 아노미론.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병은 옳은 응답을 하였다. 그러니까 병이 맡은 C가 낙인 이론이고 낙인 이론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것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1번 해볼게. A는 아노미론이에요. C, 낙인 이론과 달리, 그렇지,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낙인 이론은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지. 왜? 2차적 일탈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 누구나 가벼운 일탈을 해요. 그런데 어떤 쪽은 낙인 찍히고 어떤 쪽은 낙인 안 찍히는 거야. 낙인 찍혔을 때 일탈이 벌어지는 거야. 2차적 일탈이. 그래서 낙인 여부에 따라서 일탈이냐 아니냐가 판단이 돼. 그러니까 객관적 기준이 없는 거야. 어디? 낙인 이론이.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B는 A와 달리 2차적 일탈에 여기 낙인 이론에서 1차적 일탈 이건 최초의 일탈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낙인이 찍혀요. 그럼 뭐가 나타나? 2차적 일탈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일탈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2차적 일탈이 반복된 일탈입니다. 2차적 일탈의 발생 원인을 낙인해 두고 있어요. 따라서 2차적 일탈 발생 과정에 주목하고 있는 건 어떤 거? C입니다. 그래서 낙인 이론이에요. 틀렸고. 세 번째. C는 B와 달리 문화적 목표와 누구나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어. 이걸 문화적 목표라고 하지. 달성할 수 있는 합법적 수

없습니다. 정답은 1번. 1번. 6번 문제를 가봅니다. 6번 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곧님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뭐 묻는지 모르죠. 그러면 얼른 어디 가라고 했어? 선지 가라고 했습니다. 아, 사회적 소수자, 역차별, 이런 거구나. 문제 파악해야 문제를 더 빨리 풀수 있고 정확히 풀수 있죠. 각구에서는 최근 장애인의 고용차별을 해소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뭐냐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의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의 고용을 의무화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적극적 우대 조치지. 이 적극적 우대 조치는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취업이나 대학에 진학할 때 뭔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비율 이상을 해라고 하는 거지. 이게 바로 적극적 우대 조치입니다. 여기 이렇게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차별이다. 그 반대쪽에서 얘기하겠지. 바로 역차별 논란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때 얘를 이렇게 바로 쓸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아래에서 선지 먼저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 이렇게 읽었을 때 문제 안에서 앞에 5번 문제처럼 일탈 이론이다 이런 식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아래에서 뭐 묻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야. 이게 문제 푸는 방법이야. 을국에서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2명 또는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양육 시 수당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거 재정 부담 너무 커지잖아 라고 하는, 네, 비판이 제기되고 있대요. 위의 구조랑 같아? 같다고 보기가 어렵겠지. 장애인은 사회적 소수자지만 여러분, 다자녀 가구가 사회적 소수자는 아니잖아.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바로 그런 점 파악하시고, 첫 번째 1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적극적 우대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기억.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니은입니다. 니은은 기억과 달리 역차별이다. 역차별은 사회적 소수자를 우대하는 과정에서 반대편에서 차별받았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갑국의 사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지, 다자녀 가구 저렇게 지원하면 재정 부담이 있을 텐데, 그건 역차별이 아니야. 예. 그래서 틀린 얘기이고, 갑구가 달리 을국에서는 주류 집단과 비주류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 갑국에서 발생을 했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장애인이 비주류 집단이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갈등이 발생했잖아. 뭔가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가 반대편에서 역차별이라고 하면서 갈등이 발생한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을국의 사례에서는 이걸 주류, 비주류라고 나눌 수도 없어. 뭐 다자녀 가구가 주류야? 비주류야? 어떻게 나눠? 그렇지? 따라서 해당이 없습니다. 을국에서 이게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정답은 기역 해서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7번입니다. 7번도 역시 여러분 표 문제이긴 해요. 예, 이게 비율과 관련된 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근데 얘는 지금 여기서 푸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별 임금 격차와 관련된 표 문제는 지금 거 5회까지 안 나왔지. 그러니까 잘 나올 가능성은 없어. 그러면 이 문제 안 풀어? 아니야. 풀어야 돼. 왜? 결국 표 문제는 다 비율이거든. 주제가 성별 임금 격차에서 나왔을 뿐, 주제가 비율이기 때문에 비율 읽는 연습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각국과 을국의 시기별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의 임금 격차 지수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아래 임금 격차 지수 이렇게 공식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T년에 각국과 을국의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 동일합니다. 그리고 T년 대비 T 플러스 10년에 각국의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이 20%, 을국은 10%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야.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갑국과 을국의 남자 여자의 상대적인 임금을 T년하고 T 플러스 10년에 이걸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지금 나온 것처럼 뭐라고 나왔냐면, T년에 갑국과 을국의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이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100 이렇게 써주자고요. 예. 또 하나, 갑국의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20% 커졌다. 그럼 100이면 120이겠네. 그쵸? 그 다음에 을국은 10% 증가했다. 그러면 100이면 110이겠네. 뭐 어려운 내용 없죠. 그쵸? 그럼 이제 여성 근로자 임금을 구해야 되는데 뭐가 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이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읽어볼게요. 임금 격차 지수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남성 임금을 어떻게 써? 100이라고 쳤단 말이야. 여기를 해석을 해볼게요. 100이라고 쳤을 때, 남성을 100이라고 쳤을 때예요. 그러면 여기 30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한번 이렇게 30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한번 해볼게. 이걸 해보면 남성 대비 남성에서 여성 근로자 임금을 뺀것 곱하기 100. 여기 100, 100 이렇게 지워지네요. 그러면 여성 임금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70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즉, 임금 격차 지수가 30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남성 임금의 70% 수준이에요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격차가 20이다. 이건 무슨 말이겠어? 남성 임금의 80% 수준이에요.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성 임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 임금이 다 구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씩 해볼게. 티년의 갑국의 격차 지수가 30이야. 아, 그러면 남성 임금의 70% 수준이구나. 남성 임금 100이니까. 100에 70%, 70. 그 다음에 을국. 100에 80%, 80. 그쵸? 그럼 여기 읽어보세요. 격차가 40 났습니다. 그러면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60% 수준이구나. 여러분, 120에 60%는요? 120 곱하기 0.6 하면 됩니다. 72요. 여기요. 30만큼 격차가 났으니까 남성 임금의 70% 수준이구나. 110이면 77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끝난 거예요. 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비율, 격차 지수라고 하는 것의 비율을 읽는 것 한번 익숙하게 봐두실 필요가 있는 거지. 첫 번째 기억. T년에 갑국의 여성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바로 얼마가 되냐면 70이죠. 을국의 여성 노동자 월평균 임금 80보다 적습니다. 두 번째 가볼게요. T년에 갑국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여러분 여기서 갑국 노동자 월평균 임금이래. 그럼 노동자면 남녀를 합친 거네. 을국 노동자 월평균 임금이래. 여러분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이것도 굉장히 많이.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그냥 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부분이 나와 있을 때 전체. 갑국과 을국의 T년과 T+10년의 갑국과 을국의 성별 노동자 수가 같다. 즉,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수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니은 선지가 가장 중요한 선지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 평균 구하라는 거죠. 그쵸? 그럼 평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선지. T년에 남자가 얼마냐면 남자가 100이야. 월평균 임금. 여자가 얼마냐면 70입니다. 그러면 노동자 평균 임금은 남자랑 여자 집단의 크기가 같아. 다시 말하면 국어 100점 맞았고 영어 70점 맞았어. 한 과목 한 과목이야. 그러면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하는 거지? 그치? 그럼 170 나누기 2. 이게 바로 평균입니다. 예. 그다음에 T 플러스 10년에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것도 또 역시 마찬가지인 거야. 남자는 110이고요. 여자는 77이에요. 그럼 평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두개 더해서 110. 110이에요. 여기 110. 둘이 더해서 187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됐네요. 네. 그래서 뭐 이거 100, 나누기 2안 해봐도 170을 2로 나눈 거랑 187을 2로 나눈 거랑 여기가 더 크네. 그렇죠? 따라서 T 플러스 10년에 을국 노동자 월평균 임금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이 반대로 썼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제 다음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T년 대비 T 플러스 10년에 을국과 달리 갑국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증가했다. 그렇네요. 70에서 72로. 근데 을국은요? 줄어들었잖아.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리을. T년 대비 T 플러스 10년에 각국과 을국 모두 성별 노동자 월평균 임금 차이는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임금 차이 한번 볼까? 여기 얼마? 30만큼 임금 차이 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으로 벌어졌어요? 48만큼으로 벌어졌지? 임금 차이 벌어졌어요. 여기도 임금 차이 얼마만큼? 20만큼 났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여기 보니까 33만큼으로 차이. 이게 격차입니다.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죠. 정답은 디귿 리을 해서 여러분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성별 임금 격차 표 문제 안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기 선지들 비율 계산하는 거, 특히 니은 선지 이런 것들은 다 의미 있다. 그래서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는 너무나 쉬운 문제죠. 정보 사회의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터넷에서 수집한 사진과 음성을 정교하게 합성한 영상과 음성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허위 정보를 제작하여 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아가서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이 침해하는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답 몇 번일까요?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격차 안 나왔어요? 예. 인공지능 기술 확산했던 실업 안 나왔어요? 중독 문제 아니에요? 정답은 몇 번이겠어요? 그치, 범죄. 범죄의 문제. 그래서 정답은 4번 하시면 됩니다. 인간 소외 현상 안 나왔어요? 그렇지. 쉽지만 출제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잘했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9번. 다음 기억에서 시옷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뭐 묻는지부터 찾아가서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속지위, 성취주의, 2차적 사회기관, 역할 갈등, 역할에 따른 보상, 역할 갈등, 네, 역할 행동, 3번 역할 행동. 이렇게 한순간 하나 지워지죠. 그럼 뭐 지워지죠? 그렇지. 바로 이건 말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 보상은 뭐에 대해서? 역할,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수행한 역할,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지 어떻게 기대하는 역할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까? 그래서 4번은 틀린 거예요. 네, 이제 문제를 풀어봅니다. 첫 번째, 가난한 노동자의 임금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갑은 대학 진학이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정비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자신의 미래는 기술에 있다고 생각하여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서 정비 관련 공부를 한 거예요. 이게 실제 수행한 역할, 행동인 거지. 이는 곧 실력으로 이어져서 전국 자동차 정비기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받았어요. 바로 여러분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실제 수행한 것에 대해서 역할, 행동에 대해서 역할 행동이 실제 수행한 거잖아. 보상을 받은 거지. 그래서 4번 선지는 틀린 거야. 이름을 알리게 됐고요. 이후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증을 단계별로 취득을 해서 최고 수준인 자동차 정비의 명장이 되었고 사장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기억은 아들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들이에요. 귀속지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시옷은 바로 뭐냐면 자동차 정비 명장이 됐어. 갑이 성취한 거 맞아. 그런데 이응은요. 사장은 아직 됐어 안 됐어? 아직 안 됐지. 아 갈까 말까 고민 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직 달성한 거 아니야. 사장 달성한 거 아니야. 그래서 갑의 성취지이다. 갑에 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직 갑이 갑 거 아니야. 그래서 틀린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니은은 디귿과 달리 니은 대학이고요. 디귿 다 뭐야? 대학이나 자동차 정비나 다 전문적인 거 하는 거지. 1차적인 건 기초적인 거. 2차적인 게 전문적인 거. 따라서 둘 다 모두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여러분 3번이죠? 그렇죠. 3번. 미음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것은 정비사로서 실제 수행한 거지. 그렇지. 역할 행동이다. 정답은 3번이고요. 마지막, 아 이직할까 말까? 이거 역할 갈등이라고 했어? 아니라고 했어? 그렇죠. 아닌 거죠. 역할 갈등은 지위에 따라서 요구되는 역할이 충돌해야 돼. 여기 그렇지 않단 말이야. 따라서 틀렸다. 그래서 어느 대학 갈까? 어느 학과 갈까? 이 직업 할까? 저 직업 할까?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그래놓고 밑줄 긋고 고민해놓고 역할 갈등인지 여부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역할 갈등 아닙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문제, 빈곤의 유형 A, B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인 건데 오늘은 우리 지역에서 차지하는 A 가구 비율에 대해서 조사한 갑, 그러니까 갑이 A, 그 다음에 B 가구 비율에 대해서 조사한 B, 아니 을, 갑 읽어볼까요?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 끝났죠. A가 뭐예요? 상대 빈곤입니다. 그럼 B가 뭐죠? 절대 빈곤입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네, 진짜 쉬운 내용입니다. 1번, A는 B와 달리가 아니었습니다. 완전 중요한 거죠. 내가 상대 빈곤이야. 우리 집만 왜 이래? 나만 왜 이래?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빈곤이야. 우리만 왜 이렇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라고 하는 감정 둘 다 느낄 수 있는 거지. 공통점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A는 B와 달리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나타나지 않아? 둘다 나타납니다. 둘다 나타나요. 다만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절대적 빈곤의 경우는 복지제도 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개발국에 비해서 덜 심각한 거지. 다 나타납니다. 다음, 어느 사회에서나 B에 해당하는 가구는 모두 A에 포함이 돼요? 아니지. 빈곤선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 그래서 어느 사회에서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AB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느 사회나 동일해? 당연히 아니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최저생계비 같은 것도 물가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게 틀린 것이고.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5번입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죠. 상대 빈곤의 기준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이 되고, 절대 빈곤은요,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둘다다 객관적인 기준이 어때? 존재하고 있는 거지. 정답은 5번. 쉬운 문제였습니다. 11번 풀어봤고요. 이제 1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문화 이해의 태도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상대주의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의 형식 주의해서 살펴보라고 했었죠. 그렇죠? 이렇게 문제 나오면 뭐? 점수 제일 높은 거. 얘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묻는 질문을 단순화시켜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는 자문화의 정체성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냐? 그러면 A가 사대주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B는 문화를 평가가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보느냐? 이랬습니다. 그럼 B는 상대주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지. 그치? 이해의 대상. 그렇죠? 네, 갑이 3점입니다. 다 맞았습니다. A가 4대주의고 B가 상대주의네. 너무 쉽네. 그렇지? A가 4대주의, A가 4대주의, B가 상대주의, C가 자문화 중심주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 보면 을과 병이 다 1점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질문에 5가 정답이잖아요? 아, 그럼 병은 이 5만 맞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두 개를 다 틀린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병은 니은에 뭐라고 썼겠어? 5가 정답이잖아. 아, 여기에 X라고 썼구나, 니은에.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제 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을을 보시면 마지막에 보면 병이 여기 X라고 써서 틀렸대. 그러면 여기 5라고 쓴게 어때? 맞는 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 X가 틀린 거죠. 그렇죠? 5가 정답이니까. 그러면 여기 기억도 어때? 틀려야 되죠. 그럼 얘도 기억에도 뭐? 아, X라고 썼겠구나. 기억니은 X라고 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 이제 병이, 아니, 갑이 디귿에 뭐라고 썼을까요? 그렇지, 갑은 3점 맞았습니다. 여기 맞는 거 써야 돼. 맞는 거. 맞는 게 뭐래? 5라고 찾았잖아요. 5. 이렇게. 퀴즈처럼 뭔가. 그래서 기억니은은 X고요. 기억니은은 X고요. 디귿은 5입니다. 라고 쓰셔야 됩니다. 들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5. 맞는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국수 C는 뭐니까 자문화 중심주의예요. 국수주의, 나라국 순수할 수, 맞아. 국수주의에 빠져서 고립을 초래할 수 있는가? 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따라서 정답 2번입니다. A는 4대주의입니다. 문화 제국주의적 이식 시도? 자문화의 제국주의적 이식 시도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 다음에 B는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다양성을 저해 안 해요. 다양성 존중합니다. 틀렸고요. C는 외부 문화의 우수성을 내세요. 자문화 중심주의인데? 아니지. 정답은 2번 하시면 됩니다. 13번입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개인 강조하고 있는지 사회 강조하고 있는지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세대 간 갈등에 대해서 A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일자리, 복지 재원 등 한정된 사회적 자원이 전체 사회 구성원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특정 세대에 유리한 분배 제도. 끝났지. 갈등이 왜 일어나? 분배 제도 때문이야. 뭔가 개인을 초월한 큰 거. 사회 구조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따라서 A가 개인이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는, 아, A가 사회 실제론이구나. 사회를 바라보는 사회 실제론. 그러면 B는 당연히 사회 명목론이 되겠죠. 개인 강조하는.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달리 B는 세대에 대한 개인들의 부정적, 맞지? 그치? 개인이 어떻게 해? 의미부여하느냐.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세대 갈등의 원인을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명목론이죠. 예.
그래서 거시적, 미시적 이렇게 보면 안 돼? 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잖아.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회 실제론 아니면 사회 명목론이겠구나라고 하고 문제 풀면 되는 거야.

첫 번째, A는 사회의 실재론, B가 사회의 명목론이 됩니다. 두 번째, A는 개인의 속성이 사회가 결정해준다. 사회 실재론이니까. 사회를 더 강조하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세 번째, A는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보다 A는 사회 실재론이에요. 사회 제도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B는 이제 개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회에 의해서 개인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 이건 어떤 얘기야? 지금 구조화된 행동. 구조화된 행동은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구조가 정해준 대로 해라고 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 사회 실재론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5번.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용한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바깥에 존재하면서 영향력을 끼쳐 이거 외재성입니다. 당연히 어떻겠어. 사회가 실제라고 하는 A가 되는 거지. 정답은 2번이야. 14번입니다. 14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머묻는지 몰라. 머묻는지 모르면 얼른 어디로 가? 아래 선지로 가. 아, 사회화 기관, 이익사회, 공동사회, 예기사회화, 자발적 결사체, 비공식 조직. 나와 있네요. 그렇지? 예기사회화라고 하는 키워드도 아래에서 찾아냈어. 그럼 위에 읽으면서 벌써 왜 예기사회화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래 선지부터 파악해야 되죠. 면접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2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 2주하기 전에 2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예기사회화가 나타났을 여지가 매우 큽니다.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본국에서. 오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예기사회화 얘기가 나와 있겠네요. 그쵸? 예. 그래서 아래. 내 직업훈련을 위해 설치한 공공기관인 2주 전문 직업훈련 학교에서 제가 일하려는 분야에 필요한 기술과 한국어 등을 미리 배운 거야. 따라서 여기서 예기사회화를 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분야의 직업을 구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현재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동료들과 일하는데 불편함은 없어? 라고 했더니 제가 속한 노동조합, 그리고 회사 내 동산동호회에 가입해서 많은 도움 받고 있고 도움 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해볼게요. 기억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맞아요. 사회화 자체가 목적인 교육기관이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됩니다. 그런데 직업훈련. 즉, 직업과 관련된 뭔가 이론도 가르치고, 기술도 가르치고, 마치 공적 사회화 기관이야. 그 다음에 디귿은 노동조합은 사회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이런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적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사회화가 이루어져. 맞지. 그쵸? 두 번째, 니은은 이익사회. 맞아요?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걸 이익사회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여기 회사도, 노동조합도, 그리고 사내 무슨 동호회도 다 이익사회야. 그래서 니은 이익사회 맞아요. 그리고 리을, 사내 무슨 무슨 동호회,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거다 이익사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사회 아니죠. 공동사회는 자연 발생적 결합 의지야.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을은 얘기사회와 경험했죠. 여기 오기 전에, 이주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맞죠. 을이 속한 자발적 결사체. 여러분, 자발적 결사체 어디 있지? 회사 자발적 결사체 아니야. 노동조합 자발적 결사체지. 그치? 사내 동호회. 이거 비공식 조직이죠. 비공식 조직은 모두 뭐해? 자발적 결사체에 속하죠. 그쵸? 자발적 결사체는 디귿과 리을 두 개입니다. 비공식 조직은요? 리을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많다. 어때? 맞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기업, 디귿, 리을 해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5번입니다, 여러분. 15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역시 뭐 묻는지 모르잖아. 얼른 밑에 가봐. 아, 간접전파, 자급전파, 강제적 문화적, 문화융합, 외재적,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에 대한 문제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가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국의 외교관이 을국에 부임한 후 자국 문화를 널리 알리겠다는 생각에 을국 방송국 음식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갑국 고유의 전통 음식인 A를 소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이 A는 을국 사회 전반에, 을국 이제 얘기예요. 널리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후 을국의 유명 요리사가 이 A에다가

참 많이 나오죠. 이 A에다가 A는 뭐죠? 갑국에 외부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외부에서 온 거야. 그다음에 전통, 을국 원래 있었던 거야. 전통 요리 기법을 활용해서 새로운 음식 B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뭐가 나타난 거예요? 융합이 나타난 거죠. 일단 이 A는 어떻게 들어왔어요? 이거 여러분 함정 빠지면 안 됩니다. 방송국 음식 소개 프로그램. 뭔가 매체를 통해서 왔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갑국의 외교관이 을국에 와가지고 한 거야. 직접 소개한 거야, A를. 직접 A를 가지고 온 겁니다. 따라서 이거 직접 전파됐다라고 하는 것도 놓치면 안 돼. 돼? 좋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후 B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면서 모두가 즐기는 음식이 되었어요. B의 인기는 이제야 말로 뭐냐면 대중매체를 통해서 갑국으로 전해졌고, 이제 갑국 상황입니다. 갑국에는 이 B가 이제 대중매체를 통해서 간접 전파해서 갑국으로 가게 되었고, 이제는 갑국 사람들도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한편 병국에는 갑국과 을국 출신의 이민자들에 의해서 직접 이걸 소개를 하긴 했는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문화 변동이 안 일어난 거지. 그치? 병국에서는 안 받아들여졌어. 이게 외부 문화가 수용되고 확산되어야지 문화 변동이 나타나는데 문화 변동이 안 나타난 거죠. 그쵸? 그러면 1번 가겠습니다. 갑국에서는 간접 전파? 갑국에서는 어때요? 오, 그렇지. 여기에 갑국에서는 간접 전파다. 했잖아. 정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을국에선 자극 전파. 을국에선 자극 전파 없는데? 직접 전파됐는데? 그래서 자극 전파 여기 없었고요. 을국에서는 강제적 문화 접변에 의해 문화 융합 나타났는데 요리사가 이걸 받아가지고 한 건데 강제적 문화 접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병국에서는 외재적 요인에 의해 직접 전파하려고 했지만 이게 안 받아들여졌으니까 문화 변동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틀렸고요. 을국과 병국은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모두 상실했다라고 했는데 병국은 외부 문화에서도 안 받아들였어. 을국의 경우는요. 을국의 경우 문화 융합 나타났으니까 정체성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죠. 그렇죠? 네,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파가 안 됐으니까 예, 전파되고 확산되고 뭐 직접 가지고 오긴 했으나 그래서 그렇지. 이제 16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A,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했고, 여러분, 여기에 A, B, 뭐가 나와 있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관료제와 탈관료제. 그래서 관료제, 탈관료제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떤 회사는 경영 진단 결과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공고를 받아들여서 A를 도입하기로 한 거야. 이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아서 기업 체질 개선을 이끌 전략 기획팀을 신설한 후 조직을 재구성하기로 했어. 여기까지 해도 뭔가 확실히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힌트가 딱 나오죠. 전략 기획팀은 기존 조직의 운영 방식이었던 B가 산업사회의 거대 조직을 운영하기에 적합하다. 끝난 거죠. 그쵸? 그러면 기존의 방식이 어떤 거야? 산업사회의 거대 조직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관료제였다는 거지. 맞죠? 예.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 피라미드요. 그래서 수직적으로 쭉 위계 서열화 하고 수평적으로 쭉 분업하죠. 그러면 A로 바꿨다. 탈관료제 조직으로 바꿨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번. A는 B에 비해서 상향식이다. 맞아요. 정답은 바로 1번이죠. 그쵸? 왜요? B는요, 위에서 의사결정해서 아래로 쭉 이렇게 내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하향식이거든. 그리고 A는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의사를 이렇게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수렴해서 위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 정답은 바로 1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목적 전치는 뭐였지? 목적 전치는? 목적 전치는 목적이 굴러다니는 거야. 뭐가 강조돼서? 수단이 강조돼서. 어디서 수단이 강조돼? 관료제에서. 워낙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매뉴얼, 규칙, 약속이 중요해. 다 약속을 지켜야 착착착착 굴러갈 거 아니야. 따라서 규약 절차를 강조하는 바로 관료제 조직에서 B에서 이렇게 목적이 저리 가. 수단을 강조하느라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중간관리층의 비중은 어디서 얻겠어요? 이렇게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 중간관리층이 위에서 의사를 받아서 아래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B에서는 이 중간관리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요. 틀렸고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조직 운영의 효율성 중시하는 건

관료제든 탈관료제든 공통점입니다. 둘다다 회사라고 생각해봐. 공식 조직인 회사를 운영할 때 산업사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료제. 아, 정부 사회에 관료제가 안 맞네. 탈관료제. 둘다 모두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둘다 모두 공식 조직이에요. 둘다 모두 공식 조직이니까 비공식적 규범이 아니야. 공식 조직은 공식적 규범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둘다 모두 회사 공식 조직이니까. 그래서 둘다 모두 공식 조직, 공식적 규범에 의해서 통제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 하시면 되고, 이제 두 문제 남아 있습니다. 미주친 기업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머무는지 모르는 거지. 머무는지 모르는 건 얼른 어디 가요? 주류 문화, 하위 문화, 반 문화. 여러 문화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문제, 현대사의 문화 양상에 대한 문제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구로 이주한 을국의 국교인 네모교 신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 예. 갑국이 있고요. 을국이 있는데, 을국의 국교가 기역 네모교래. 국교라고 하는 게 나라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믿는 종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지. 이게 주류 문화 아니겠어? 예, 이렇게. 그런데 이 을국의 국교인 네모교 신자들 중 일부가 선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갑국으로 간 거야. 갑국으로 이렇게 가서 선교 활동을 한 거예요. 했다는 이유로 사법 당국에 의해서 체포가 됐고, 갑국의 국교인 동그라미 교가 갑국의 국교래요. 이디음 동그라미 교. 가 되죠. 예. 이에 개종은 허용하지만 동그라미교 신자가 타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물론 타 종교의 선교 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기역이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선교 활동, 이게 네모교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은 각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반문화인 거예요. 이게 볼까요? 선교 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억압되는 거지. 아, 반문화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각국과 을국에서 활동 중인 네모교의 지도자들은 체포된 신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각국 정부에 대해서 체포된 신자들의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1번, 각국에서 기역은 주류 문화. 각국에서 뭐가 주류 문화예요, 여러분? 여기 국교가 니은입니다. 따라서 기역이 주류 문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갑국에서 니은은 니은이 하위 문화요? 니은이 국교인데? 예.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갑국에서 니은은 기역과 달리 전체 사회의 다양성을 제공한다. 갑국에서 니은은 뭐예요? 국교예요. 주류 문화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따라서 다양성을 제공한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다양성을 제공하는 건 부분, 부분, 부분 그들끼리 누리는 그런 하위 문화의 성격입니다. 그다음에 을국에서 니은은 반문화이다. 을국에서 갑국의 국교가 얘가 반문화가 되는지, 을국에서 얘를 뭔가 탄압하고 이러는지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쵸? 따라서 반문화인지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상당히 난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국에서 니은은 기역과 달리 전체 사회의 통합에 기여한다. 라고 되어 있어. 을국에서 니은은요? 국교가 아니야. 국교가 전체 사회, 국교, 주류 문화가 전체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거지. 따라서 니은은 기역과 달리가 아니라, 기역, 오히려 국교가 주류 문화로서 통합에 기여하겠지.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됩니다. 상당하죠. 그래서 잘 이렇게 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갑국과 을국 모두에서 기역은 해당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들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지. 이게 반문화적 성격을 가졌던 주류 문화적 성격을 가졌던 문화를 향유하게 되면 그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합니다. 대한민국 문화를 향유하던 강원도 문화를 향유하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거잖아.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죠? 네.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진화론, 순환론 문제고요. 문제도 단순합니다. 사회는 하나의 생물체와 유사한 존재로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끝났습니다. 뭐예요? 그렇지.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 분화된 상태로 또는 복잡 분화. 이렇게 다 나왔지. 복잡 분화된 상태로 고

고도화된 상태로 변화한다. 이게 바로 진화론에 정말 많이 나오는 선지죠. 그래서 사회 변동은 진보 발전하는데 그건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 분화된 상태로 간다라고 설명하는 거잖아. 정답입니다. 1번. 운명론적인 건 뭐죠? 순환론입니다. 순환론은 어때요? 응망성세, 응망성세. 태어나면 언젠간 죽어. 이게 운명론적인 거잖아. 두 번째, 사회 변동의 일정한 방향. 일정한 방향이 어떤 방향이야? 진보, 발전하는 방향입니다. 이건 진화론에 대한 설명이 맞아요. 순환론의 경우엔 진보하기도 하지만 퇴보하기도 하거든. 방향이 일정하지 않잖아. 다음, 흥망성쇠를 거듭한 순환론. 흥, 망, 성, 쇠. 그렇지, 이것도 순환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서구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죠. 왜? 진보 발전된 곳이 서구거든. 일정한 방향이거든. 서구가 갔던 그길 그대로 따라가면 돼.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해서 여러분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6회를 모두 다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보시면 한 4문제가 나왔어요. 표문제. 표문제 4문제. 성별 격차지수 나온 것까지 해서 그런 비율 읽는 것. 네, 꼭 연습을 잘 해두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Good luck to you!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수능 기출을 분석하게 될 김현진입니다. 아마 여러분 책 첫 페이지를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문장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학교에서 많이 배우셨을 텐데요. 문장의 구성 몇 가지가 있다고 배우셨죠? 영어에는 크게 다섯 가지 형식이 있다고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문장의 구조를 먼저 한번 짚은 후에 이 문장의 구조 내에서 어떻게 영어 문장이 출제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1형식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배우셨죠? 주어랑 동사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아마 배우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게 주어와 동사가 있고 뒤에 나오는 전치사구나 수식해주는 표현은 충분히 등장할 수 있지만 문장의 구성은 크게 주어와 동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형식 문장은요. 주어, 동사, 그리고 보어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워오셨을 거고요. 3형식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형식은요. 주어, 동사, 또 뭐가 있죠? 간접 목적어라고 하는 것이 이때부터 등장하게 되고요.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4형식이고요.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5형식이라고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고2, 고3 정도면 이 정도 문장의 형식 정도는 모두 머릿속에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장의 형식에서 지금 겹치는 부분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핵심 요소가 보이는데요. 그게 뭐죠? 일단 모든 문장에는 지금 주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부터 짚을 내용은요. 주어에 대해서 짚을 거고요. 두 번째 보이는 요소, 필수 요소 중에 동사가 보이실 겁니다. 역시나 문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동사를 정말 면밀히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형식부터 나타나는 게 지금 보어 자리가 있습니다. 보어 같은 경우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친구들을 우리는 보어라고 부르죠. 자,

삼형식에 있는 이 아이 뭡니까?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을, 를. 무엇무엇, 을, 무엇무엇, 를.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그래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가 모두 주어, 동사, 보어, 그리고 목적어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페이지부터 한번 문장을 살펴보시자면, 우리 문장에서 주어가 맨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주어가 단지 명사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았겠지만, 명사만 있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쵸?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명사나 명사구 혹은 대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The brave fisherman caught the shark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용감한 어부가 잡았다, 무엇을 잡았다? 상어를 잡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장 같은 경우는 brave fisherman이라고 해서 명사구가 지금 주어 위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 용감한 지금 어부라고 하는 이 명사구가 주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구나. 여기까지 너무 쉽죠?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문장 보시면요. Talking about your feelings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의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고 있는 ing 뭐야? 동명사다, 그지? 자, 그래서 ing가 띄고 있는 이 동명사 혹은 이 자리에 투부정사가 와도 되는데, 이런 친구들이 주어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감정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is a healthy way to express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감정들을 아주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동사를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주어일 경우에는 어떤 동사를 잡는다고 우리 배웠을까? 단수 동사를 잡는다고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너의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개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feelings가 아무리 복수형이어도 우리 동사는 단수로 잡기로 약속했어. 그쵸? 기억나시죠? 자, 그럼 세 번째 포인트 한번 같이 볼까요? 절의 형태가 주어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이런 형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주어가 절의 형태로 길어진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문 볼까요? What the author wants he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자, 주어를 어디까지 끝나요, 선생님? 이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동사 앞까지. 이 문장에서 핵심이 되는 동사 전까지가 주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What the author wants he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저자가 여기서 원하는 것은, 얘들아, 내가 여기 what을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럼 이때 what은 뭘까? 여러분들이 아는 what은 두 가지 있을 거거든요. 첫 번째, 의문사 what 아실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할 때, 너뭐 해? 무엇?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문사 what이 있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자,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 여러분 중학교 때 뭐라고 배우셨을 거냐면 선행사를 포함한다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따로 명사가 등장하지 않지만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what이 나와서 무엇무엇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여기서 원하는 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들아, 저자가 여기서 원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으면 얘는 단수 취급해줘야 맞죠. 그래서 뒤에 따라 나오는 동사를 보니 is 단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원하는 것은 is unclear, 명확하지는 않아 라고 하는 문장 구조죠. 주어 자리에 절의 형태가 올 수도 있다. 자, 그럼 네 번째는요. 주어가 길어질 경우, 여기가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잖아요. 주어가 너무너무 길어질 경우에는 형식상의 주어로 대체한 다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형식상의 주어는 가주어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주어 뭐라고 잡죠? is로 잡죠. 그래서 형식상의 주어, 즉 가주어로 대체한 다음에 내용상의 주어를 뒤에 쓸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문을 먼저 볼까요? It is natural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야라고 했는데, 이때 is은 가짜 주어, 즉 가주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가짜 주어가 있다는 말은 진짜 주어도 있다는 말이겠죠? 진짜 주어가 that 이하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It is natural that he should not understand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가 그것을 알아듣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이 that 이하에 나오는 주어가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앞에 주어 자리에 있을 수 없으니 가짜 주어인 it을 놓고 진짜 주어인 that은 뒤로 뺀 이런 형태가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에 대해서 짚어본 거고요. 동사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문장의 기본 단위인 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 동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장 살펴볼까요? What interferes with my work is the noise coming from downstair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들아, 동사 어딨어? 이 문장에? 이 문장의 동사는 is, 여기가 지금 비동사. 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부분까지가 주어라는 말인데, What interferes with my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어. 나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또 나왔다. 얘들아, 뭐뭐 하는 것은, 내가 방금 저거 뭐라 그랬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 선행사 없잖아, 그지? 그래서 나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역시 단수로 잡았어요. Is the noise coming from downstai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위층에서 올라오고 있는 소음이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자, 문장이 매우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사 자리가 is로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볼까요? 주어를 수식하는 어구나 사비어구를 제외한 주어의 핵과 수로 동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말이 너무 어렵다. 그치?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주어와 동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야. 어떨 때에도 주어를 수식하는 어구나 사비어구를 제외한 즉 주어가 길어졌을 때도 이 문장의 핵심인 주어와 이 문장의 핵심인 동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예시 볼까요? The old buildings of a mountainside farm were surrounding 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오래된 빌딩은 빌딩인데 어떤 빌딩이냐면요, of a mountainside far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산 쪽에 위치한 그 농장 쪽에 old buildings 오래된 건물들은 오래된 빌딩들은 were surrounding us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어요? 동사는 were 이 부분을 동사로 잡으면 좋겠다. 그치? 자, 그러면 진짜 주어를 찾을 건데요. 저는 수업에서 찐 주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찐 주어 어딨어? 찐 주어는 the old buildings. 여기가 진짜 주어야. 그러면 여기 뒤에 아무리 of가 수식을 해주고 있어도 여기서 진짜 주어는 old buildings라고 하는 복수형이기 때문에 뒤에 were이라고 하는 복수 동사 온거잘 보이시죠? 자, 그럼 두 번째 예문도 같이 볼까요? The Titanic, 타이타닉호 아시죠? 그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것은요, 컴마 찍어서 지금 수식해주고 있는데요.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것은요, one of the largest ships ever mad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태까지 만들어진 엄청나게 큰 배들 중에 하나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찐 주어를 잡으라면 누구로 잡으시겠어요? 찐 주어? 타이타닉으로 잡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찐 주어 잡았으니 찐 동사 잡아야지. 동사 어딨어요? 바로 밑에 is 여기가 지금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만들어진 엄청나게 큰 배들 중에 하나인 타이타닉호는 여기가 진짜 주어 is famous for its traged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의 비극으로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얼마나 길어졌든지 간에 주어와 찐 주어와 찐 동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마 여러분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너무 절실히 공감하게 되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세 번째. 관계절이나 동격절이 주어를 수식하는 경우에도 이것도 무슨 말이야? 주어가 길어졌음에도 주어의 핵과 수로 동사를 파악해야 된다. 찐 주어와 찐 동사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문 보시죠. Animals. 동물은 동물인데 어떤 동물이야?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죠? That live in wat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물에 사는 그 동물들은 찐 주어 누구? Animals 맞지? 자, 그래서 그 바다에 살고 있는 물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get their oxygen from the wat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물에서 그들의 산소를 공급받는다라고 지금 얻는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주어가 아무리 수식을 받더라도 진짜 주어, 진짜 동사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 동사 짚었으니 우리 이제 뭐 짚어야 돼? 목적어 보어 짚어야죠. 자, 첫 번째 목적어부터 갈 겁니다. 목적으로는 뭐쓸수 있냐면 명사, 명사구, 명사절, 투부정사구, 동명사구 등

다양한 형태가 쓰인다라고 되어 있으니 다양하게 쓸수 있다라고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문을 보는 게 훨씬 더 쉬워요. 한번 볼까요? I expect to pass the science te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기대한다. 뭐 하는 것을 기대한다? 냐면요. To pass the science test. 과학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기대한다 라고 나와 있죠. expect 라고 하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두부정사 와도 괜찮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요. 다음 문장. The survey show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연구는요, 보여줍니다. 그 설문은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that 이하를 보여준대. More people are buying onli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는 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말해 주고 있죠. 그러면 shows라고 하는 동사 뒤에 목적어로 대절이 나와도 오케이, 괜찮습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2번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2번에다가 별표 한번 쳐보세요. 요즘 많이 기출문제에 등장하고 있는 포인트인데 여러분들이 아직 안 익숙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목적어가 긴 경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주어가 긴 경우에 뭐라 그랬어? 가주어 is을 앞에다가 둔 다음에 진짜 주어는 뒤쪽으로 뺀다 그랬어. 그러면 목적어도 마찬가지. 목적어가 긴 경우에는 형식상의 목적어, 가목적어로 라고 부를게요. 가목적어 it을 대체한 다음에 다음 내용상의 목적어를 뒤에 쓸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예문 볼까? Don't you find it unpleasa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 그거 너무 불쾌하지 않아?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이때 it은 가 목적어. 왜? 목적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목적격 보어가 묻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목적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가 목적어 it을 놓은 다음에, 진짜 목적어인 that 이하를, to 이하를 뒤쪽으로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불쾌하지 않아? 뭐 하는 것이? To walk in the rain? 이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너 빗속에서 걷는 거 불쾌하지 않아? 라고 물어볼 때, 여기서 뭐가 등장한다? 가 목적어. 그리고 뒤쪽으로 빠진 이제 이 친구가 뭐다? 진 목적어. 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익숙해 하시거든요. 근데 가 목적어가 문제로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 목적어도 쓸수 있구나. 진짜 목적어는 뒤에 등장할 수도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 지금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보어입니다. 자, 보어로는 명사, 명사구, 명사절, 투부정사, 분사 등의 다양한 형태가 올수 있다. 역시 다양한 여러 꼴의 애들이 올수 있는 거구나. 예문 한번 볼까요? I observed someone. 나는 누군가를 관찰했대.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coming toward m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 쪽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관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장 구조 볼까? 나는 관찰했다. 누군가가 내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관찰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여기 오형식 문장에서 이때 coming이라고 하는 거는 someone,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아, 진행 혹은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 사용해주고 있다. 그치? 그래서 보어 자리에는 분사가 들어갈 수 있구나. 여러분, 분사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분사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우리 이거 기출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 볼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오는 것을 관찰했다.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보어 자리에 분사가 들어갈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게 예문으로 나온 거고요.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는 올수 있지만 부사는 올수 없다. 아마 여러분 중학교 때 많이 연습하셨을 거예요. 보어 자리에 형용사는 오지만 부사 못 와라고 하는 거 수능에서도 자주 출제됐었습니다. 예문 볼까요? That game, 그 게임은 will make them more excited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들을 훨씬 더 뭐하게 만들 거야? 훨씬 더 신이 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때 보어 자리에 excited라고 하는 형용사만 올수 있지, excitedly라고 하는 부사는 올 수? 없다는 거죠. 얘는 솔직히 너무 이제 아닌 것 같은 그런 단어니까 당연히 안 넣으시겠지만 여러분, ly, 즉, 부사가
보어 자리에 와.

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꼴을 보면요. more excited 이라고 해서 과거 분사가 등장하고 있어. 그치? 그래서 그 게임은 만들어 줄 거야. 그 사람들을 뭐 하게 만들어 줄 거야? 더 신이 나게 만들어 주는 거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신이 나는 거지. 신남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excited 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쓰이는구나 까지도 같이 잡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느 정도 개념은 다 짚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최값 테스트로 같이 한번 어느 정도 학습이 됐는지 살펴볼 건데요. 1번부터 볼까요? That the earth revolves around the sun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 다음에 is가 나올까, to be가 나올까를 줬다는 거는 지금 동사 찾으라는 말이지.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보세요. 이 문장에서 동사 자리는 아마 여기가 돼야 될 거야. 왜? 앞에 부분까지가 주어니까 주어가 절로 등장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that the earth revolves around the sun.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는 것은 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that이 이끌고 있는 절이 주어로 나왔고요. 우리 그러면 동사 뭐로 쓴다고 했어? 단수 동사로 쓴다고 했어. 그래서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돈다고 하는 것은 is true, 사실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사 자리에 비동사 is 넣는 거 너무 괜찮습니다. 투부정사는 나올 수 없죠. 동사 역할을 못하니까요. 자, 2번 문장 보겠습니다. The interviewer asked Maya if 혹은 that she had any job experience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요. 물어보았습니다. 마야에게 무엇 무엇을 물어보았는데 그녀가 그 직업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본 거야. 그러면 여러분, if랑 that 중에 뭐가 나오면 좋을까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 해석상 if가 오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물어볼 수 있지. 왜 that은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ask someone that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때 이 that의 해석은 무엇 무엇을 요청하다, 요구하다예요. 그런데 그녀가 그 어떠한 직업 경험이 있는지를 요청하고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 해석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한 번이라도 그 직업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라고 하는 해석이 되려면 여러분 if가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해석도 여러분 문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아, 문법은 그냥 외우기만 하면 돼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 그거는 큰 오해입니다. 요즘은 해석을 완벽하게 할줄 알아야 문법을 풀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해석까지도 완벽하게 꼼꼼하게 해 주셔야 해요. 자, 3번 볼까요? The big lecture room suddenly got quiet 혹은 quietl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큰 강의실은요, 갑자기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선택지가 있는 이 부분은 어떤 자리예요? 문장 구조에 있어서? 보어 자리입니다. 그치? 그래서 주격 보어로 이 lecture room, 강의실이 갑자기 어떻게 되었다는 상태를 지금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실은 갑자기 어떻게 되었다? 조용해졌다. 언제? When the professor enter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딱 들어서자마자 강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면 보어 자리에 얘들아 뭐못 들어간다 그랬어? 부사 못 들어가고 형용사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 그러면 quiet. 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오는 게 맞겠죠? 자, 4번 문제. Learn 혹은 learning a new language is a very important and useful for many reason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얘들아, learn 이라고 하면 동사, learning 이라고 하면 동명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문장의 뒤에 따라가다가 동사가 있어, 없어? 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어요? 이 문장에 동사가 있어, 비동사로. 그러면 앞에 명령문으로 동사가 또 오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learning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우는 거?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여기 지금 동사 있네? is very important and usefu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유용합니다. 많은 이유에서 라고 하는 문장이죠. 역시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동사로 받은 것까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한 문장 안에서 접속사

괜찮겠죠? 뭐 하는 것은 being courageous under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에서 용기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죠.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동사로 받았다. 그치? 모든 상황에서 용기가 있다는 것은요, requires strong determin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강한 결단력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동명사 주어가 필요한 부분이었으니까 being이나 투부정사로 바꾸면 좋겠죠? What we call ice cream today was created in the early 17th centur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 이거 것은 뭐라 그랬어? 벌써 이번 강의에서 세 번째 나오고 있어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와 대답하셨으면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고, was created, 만들어 졌다, 수동태. 가 나오고 있죠. 그치? 아이스크림이 스스로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만들어졌는데 17세기 초반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문장은 이상이 없죠. 17세기 초반이라고 하는 과거에 만들어졌으니까 was 나온 거 괜찮고요. 그리고 앞에 절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단수 was로 받은 것까지도 너무 완벽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better educational programs for foreign worker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 it을 보는 순간 반가워야지. 왜? 얘 뭔데? 가주어잖아요. 가주어면 뒤에 진짜 진주어가 있어? 라고 하는 것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있네. 진짜 주어. 그치? 자, 그래서 it is necessary. 필수적이래요. 뭐 하는 것이 필수적이냐면 to establish better education program. 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더 나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문장인 거죠. 누가 봐도 주어가 너무 길잖아요. 이거를 주어 부분에다가 쓰면 동사 찾기가 더 어려워. 그치? 그래서 가짜 주어 it, 가주어를 앞에다가 두고 진짜 주어를 뒤쪽으로 뺀 이런 형태의 문장이었네요. 오케이. 자, 8번 가봅시다. 8번 앞에 별표 붙어 있어요. 그 말인즉슨 조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겠네요. 자, the more clues we solve, the easier we find this to fill in the missing fea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문장의 꼴 보자마자, 이거 더비교급, 더비교급이다 라고 하는 거 아마 조금 느끼셨을 것 같아요. 흔히 여러분들이 더비더비라고 부르죠. 더 뭐뭐하게 되면 뭐뭐할수록 더 뭐뭐해진다 라고 해석을 할 건데, 우리가 그 실마리를 더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The easier we find this, to find, fill in the missing fea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누락된 특징들을 채우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진다 라고 하는 해석이야. 자, 그러면 여기 this 나오는 게 괜찮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문장 구조가 지금 비교급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렵거든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We find this easy. To fill in the missing features. 이 문장으로 쓸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뒤에 문장을 새롭게 이렇게 쓰면요. We, 우리는 찾는다. 이것이 쉽다는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 문장 구조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얘들아, 봐봐. 뒤에 투부정사가 이어지고 있어. 얘가 뭐야? 쌤이 아까 전에 별표 치라고 했었던 얘가 진짜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가짜 목적어라고 하는 걸 텐데, 가짜 목적어, 우리 뭐로 쓰기로 했어? it으로 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we find it easy. 우리는 그것이 쉬워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to fill in the missing features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this가 아니라 뭐라 써줘야 돼? 가 목적어 it을 써줘야지 맞는 거겠죠. 그치? 그래서 가 목적어가 등장했을 때 여러분 살짝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문제 별표 쳐놓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C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한번 고쳐볼 건데, One more thing you need to do is to join a club devoted to mathematic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너가 해야 할한 가지 더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수업을 할때 계속 말할 거거든?
동사가 어딨어? 이 문장에 동사가 어딨니? 라고 계속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 같이 지금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문장

에서 동사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영어에서는 특히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 문장에서 동사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부분까지가 주어라는 말인데 one more thing you need to do라고 나오고 있어. 너가 해야 하는 한 가지 더는 무엇이냐면 to join a club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devotes라고 하는 동사가 한번더 등장하네. 얘들아, 지금 접속사도 없는데 동사가 두번 등장할 수 없지. 그러면 얘를 무슨 꼴로 바꿔줘야 되냐면 앞에 나오는 club이라고 하는 동아리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친구로 바꾸면 너무 좋겠다. 그치? 자, 그래서 너는 그 동아리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동아리는 동아리인데 어떤 동아리야? Devotes to mathematics이라고 쓰여져 있기는 한데요. 그러면 수학에 헌신하는, 수학에 전념하는 동아리에 가입해야 돼라고 지금 바꿔주고 싶잖아. 그러면 얘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 명사를 수식해주는 분사로 바꿔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때 쓰여져 있는 devotes를 devoted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로 바꿔주면 좋겠죠. 수학에 전념하는 동아리에 가입해야 한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동사가 두번 등장하면 안 되니까. 앞에 명사를 수식해주는 분사로 바꿀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요. 10번 문제. When we examine our lef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우리가 우리의 왼쪽을 볼 때, 자, 왼쪽을 볼 때, our well-being and troubles showing up mor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왼절, 왼 부사절이 지금 여기서 끝났어. 그러면 다음 문장엔 이제 주어 동사가 등장할 차례야. 그러면 뒤에 문장에서 동사 찾아보세요. 동사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자, 그러면 뭐를 동사로 만들어줘야 될까? showing up 부분에서 이 show를 우리 동사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ing를 확 떼버리고요. our well-being and troubles라고 하는 주어, 복수 주어가 지금 등장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troubles, 문제점들은요. 뭐라고 받으면 좋을까? 복수 주어니까 show라고 받으면 좋겠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문제점들은요, show up more, 훨씬 더 많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누누이 반복하는 게 문장에서 동사 찾아봐. 동사가 없네? 그러면 동사를 만들어줘야겠네라고 하는 부분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11번이요. One of the problems of traditional farming being that the growing seasons of For crops can be limited 이라고 등장하고 있어. 역시나 동사 찾아보세요. 문장이 길어질수록 동사 찾아야 돼요. 동사가 없어. 그치? 동사가 없는 거 느끼셨을 건데. 자, 그럼 어디를 동사로 만들면 좋을까? being을 동사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까지가 그럼 지금 주어라는 말이겠고, one of the problems of traditional farm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통 농업의 문제점들 중 하나는 진짜 찐주어 누구야? 찐주어 찾아보면 원이지. 찐주어가 원이니까 그럼 여기 동사는 뭐로 잡으면 좋을까? 단수 동사 is로 잡으면 너무 좋겠죠. 그치? 그래서 전통적 농업의 여러 문제점들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is that 이하입니다. The growing season for crops can be limi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농작물이 자라나는 시기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문장이었네. 오케이.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 동사 잡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동사를 잡는 것도 잡는 건데, 주어랑 일치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12번. The most common mistake made by amateur photographers being that they are not physically close enough to their subject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 찾아야겠지? 동사? 없다. 그치. 동사 없어. 그럼 동사 만들어줘야겠지?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는 이 being을 우리는 동사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럼 그 앞부분까지가 뭐라고? 주어 부분이라고.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앞부분까지 주어인데 해석해 보자면요. 가장 흔한 실수는 흔한 실수인데 어떤 흔한 실수냐면요. 아마추어 사진 작가가 만들어내는 가장 흔한 실수. 그럼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야? 찐 주어? 미스테이크지. 그래서 그 아마추어 사진 작가들이 만들어내는 그 가장 흔한 실수는 그럼 여기 뭐로 받아야 될까? 단수 동사.

자, is로 받아야겠지. Is that 무엇이냐면 가장 흔한 실수는 that they are not physically close enough to their subjec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사진을 찍고자 하는 그 피사체에 충분히 물리적으로 가깝지 않다는 거다. 너무 멀리서 찍나 봐요. 그쵸? 자, 그래서 역시나 지금 여기서도 동사 잡으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동사 잘 잡으면 아무 문제 없었죠? 자, 그럼 우리 벌써 마지막 체크 테스트 한번 살펴볼 겁니다. D번이죠.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 찾아서 우리 바르게 한번 고쳐볼 건데요. 첫 번째 문장. Though chocolate may be kept in the refrigerator or freez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초콜릿이 아마도 be kept 하면 수동태가 나와 있네. 그치? 그래서 비록 초콜릿이 보관되어 줄 수는 있지만 어디서 보관되어질 수 있냐면요. 냉장고나 혹은 냉동실에서 보관되어질 수 있지만 얘들아, 여기 비동사 플러스 PP 나온 거 보면 얘 뭐예요? 수동태다. 그치? 초콜릿이 수동적으로 보관이 되어지는 게 맞지.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서 보관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초콜릿이 냉장고나 냉동실에서 보관되어질 수는 있지만 하지만 it will take on the smells of other foods in ti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내 그 다른 음식들의 냄새를 빨아들이게 될 거래요. 그치? 냄새를 입게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라? Taste before us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먼저 한번 맛을 봐라. 그 초콜릿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맛을 봐라. 라고 해서 지금 명령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령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동사를 주어로 지금 동사가 앞부분에 등장한다고 하고 있는 거니까 taste라고 하는 동사 오는 거 너무 괜찮습니다. 초콜릿을 상대로 수동태로 쓴 것도 괜찮고 명령문을 쓸 거니까 taste라고 하는 동사 쓴 것도 괜찮죠. 자, 그럼 아직까지 틀린 게 없네. Also, making sure to bring chocolate to room tempera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making sure 한거 보니 얘 동명사 주어인가? 그럼 동사 빠르게 찾아봐야겠다. 동사 있어? 동사? 없어. 그러면 얘 뭐로 바꿔야 돼? 아, 얘를 우리 명령문, 앞에 나오는 명령문 형태로 또 바꿔줘야겠네. Also, 또한 뭐 해라? Make sure to bring chocolate to room tempera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초콜릿을 먹기 전에 상온에다가 좀 보관해라 라고 하는 명령문을 사용하고 있네. 자, 그래서 너가 초콜릿 먹기 전에 상온에다가 조금 둬. 왜 그런 거냐면 as frozen bits of chocolate always strike me as rather hard and tastel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왜 상온에다 둬야 되냐면 꽝꽝 얼은 그 초콜릿 조각은요 항상 strike A as B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 있거든요. A에게 비한 인상을 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꽝꽝 언그 초콜릿은 나에게 어떤 인상을 주냐면 rather hard, 아우 너무 딱딱하네. 혹은 and tasteless, 아우 맛이 없어라고 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꼭 초콜릿을 먹기 전에 상온에다가 보관해라라고 하는 지금 명령문 사용하고 있는 문장 구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체크업 테스트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요. 그럼 우리 이제 뭐 해야 될까? 기출 문제 풀어봐야겠지. 자, 1번부터 기출 문제 한번 같이 가볼 겁니다. 2019학년도 4월 학력평가 29번이라고 되어져 있죠.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여러분, 우리 강의 자체가 어법 어휘 강의예요. 그죠? 그래서 해석에 몰두하다기보다는 저희는 어법 포인트만 핵심만 짚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석되는 부분은 빠르게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풀어오시는 게 중요하다고 OT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볼까요? The present moment feels special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순간은요, 굉장히 특별하다고 느껴지고 it is real. 현재는 실제 존재하는 거죠. However, much you may remember the past or anticipate the future, you live in the pres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얼마나 과거에 대해서 기억을 하든, 너가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뭐 한다? You live in the present. 여러분은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라고 지금 문장에서 말해주고 있네. 그쵸? 그래서 아, 현재 순간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말해주고 있으려나? 라고 하는 거 예측하시면서 다음 문장. Of course, 당연히 순간은 순간인데 어떤 순간이냐면 during which you read that sentence is no longer happening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장 보시면요. 당연히 순간은 순간인데라고 하는 지금 순간 선행사가 등장하고 있고 바로 뒤따라 나오는 거 during which 얘 우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학교에서. 맞지? 기억을 잘 떠올려 보세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이절 뒷부분에다가 한번 넣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무슨 말인지 한번 알려줄게. 자, 순간은 순간인데 어떤 순간이냐면요. During which you read that sentence.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지. 그래서 너가 그 문장을 읽은 그 순간, 지금 이렇게 해석할 거잖아. 그러면 you read that sentence during the moment. 이렇게 해석했을 때, 이렇게 문장 구조를 만들어냈을 때 자연스러우면 얘는 맞는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생각보다 문법 포인트로 많이 나오니까 지금 눈여겨두세요. 얘를 원래 문장으로 바꿔봤을 때 자연스러우면 얘는 맞는 문장이야. 자, 그래서 너가 그 문장을 읽는 동안에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럼 찐주어 누구야? 더 모먼트지. 그치? 자, 그래서 찐주어 이즈를 더 모먼트를 잡았으니 찐 동사 잡아야지. 동사 어딨어? 이즈가 동사겠네. 자, 그래서 너가 그 문장을 읽었던 그 순간은요, is no longer happening. 더 이상 일어나고 있지 않아. 이건 이제 과거야.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그러면 during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까지 괜찮다고 넘어갔으니 this one is. 자, 이 문장에서 이제 조금 멘붕이 오셨을 수 있죠. This one is.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이때 등장하는 this는 the moment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순간은 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is는 앞에 나오는 비동사를 대신 받아준 거지. 자, 그래서 너가 과거에 그 문장을 읽었던 그 순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 순간, 현재의 순간은 현재 존재하는 거야. 라고 하는 문장 해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순간은 지나갔지만 현재의 순간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in other words,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까 다른 말로 해보자면 It feels as though time flow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마치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대. 마치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in the sense that 이라고 하면 얘들아 수거 표현이거든? 알아두셔야 돼요. 뭐뭐라는 점에서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지금 몰랐다면 적어주세요. 자,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뭐라는 점에서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냐면요. The present is constantly updating itself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지금 밑줄 어디 그어져 있어? 제귀 대명사에 그어져 있어. 자, 제귀 대명사. 얘쓴거 괜찮을까? 라고 하는 거 확인하려면, 목적어랑 이 문장의 주어가 같은 아이면 우리는 제귀 대명사 쓰기로 약속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어떤 점에서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the present, 현재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업데이트 한다는 점에서 시간은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라고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itself가 앞에 나오는 주어인 the present를 가리키는 거 맞아? 맞지. 자,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업데이트 한다는 점에서 시간은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라고 해석을 하면 완벽하기 때문에 itself라고 하는 제기대명사 나오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제기대명사가 나오면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이유가 해석을 동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해석이 없다면 itself 자체를, 제기대명사 자체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문법 너무 외우지만 말고 해석을 동반해서 문법 문제를 풀자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그래서 we have a deep intu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아주 깊은 직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직관 뒤에 뭐가 붙어 있어? that이 붙어 있어. 그리고 또한번 대시 붙어 있어. 문장을 우리 좀 크게 크게 보자고. 자, 문장을 크게 봤을 때 우리는 깊은 직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직관이 뭐냐면 설명해 줄게. The future is open until it becomes pres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미래라고 하는 것이 현재에 오기 전까지는 아직 열려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우리는 직관을 가지고 있고 and that the past is fix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과거는 고정되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우리는 깊은 직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석은 됐지? 자, 그럼 해석은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때 등장하는 이 that들 무엇인가요? 설명해 볼까? 이때 that은 동격의 that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격의 that이라고 하는 거 지금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두실 필요 있어요. 자, 동격의 that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추상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intuition, 직관이라고 하는 추상 명사가 나오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 경우에는 우리 얘를 동격의 대시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깊은 직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를

우리는 동격의 that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이때 3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앞에 나오는 등위 접속사 and, or, but 이런 걸 우리는 등위 접속사라고 부르는데 이것과 연결되어져서 대시 올 자리가 맞을까라고 하면 맞을까? 맞지? 왜? 지금 동격의 대시 두번 연결되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직관을 가지고 있는데 as time flows,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This structure of fixed past, immediate present, and open future gets carried forward in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잡아볼까? 쌤이 너무 강력한 힌트를 줬지? 끊어버렸잖아. 자,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동사 어딨어? gets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찐주어 찾아봐. 진짜 주어, 이 문장에서. 지금 주어가 너무 길잖아요. 진짜 주어는 This structure,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잡으셨으면 정말 문장 구조 지금 잘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동사 여기 있고, 주어 여기 있으니까, 자, 이러한 구조, 어떤 구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Fixed past, 아, 과거는 너무 정해져 있고, 현재는 지금 당면하고 있고, 그리고 open future, 미래는 너무 열려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구조는 gets carried forward, 앞서 나가고 있대요. 어디 안에서? 시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통념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아, 과거는 고정됐고, 현재는 내 지금 앞에 당면에 있고, 미래는 아직 열려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 자, 여기서 봐야 될거 뭐야? 진짜 동사가 gets로 나온 이유는 앞에 주어가 단수 주어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까지 같이 짚으시면 너무 좋죠. 문제뿐만 아니라. 자, 7번 문장에 제가 별표 하나 쳐뒀습니다. 여러분들도 별표 치셔야 돼요. 자, yet, 하지만, as naturally as this way of thinking is, 문장 구조가 너무 이상해 보여. 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냐면, as naturally as 이 부분이 원래 이 문장의 보어 자리에 있는 애거든? 자, 그래서 보어 자리로 다시 휙 보내버려 봅시다. 그러면, 하지만, this way of thinking, 이렇게 생각하는 거, 과거는 고정돼 있고 미래는 열려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is as naturally as 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긴 하지만 as naturally as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자, 근데 쌤이 뭐라 그랬어? 얘 원래 보어 자리에 있는 애라고 했잖아. 그래서 형용사구가 문장 앞으로 튀어나온 거야. 왜? 강조해 주려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보어 자리에 있는데 얘들아 지금 근데 뭐가 붙어 있어? ly가 붙어 있으면 안 되지. 왜? 보어 자리에 부사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자, 그럼 부사 안 넣을 거야? 뭐 넣어야 돼? 그냥 natural이라고 쓰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과거 고정돼 있어. 미래 열려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you will not find it reflected in sci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이런 사고를 과학 안에서는 못 찾아볼 거래. 오케이. 자, 그럼 과학 얘기 등장하고 있네. The equations of physics do not tell us which events are occurring right now.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equation 하면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의 방정식은 아, 물리학도 왜 나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 그냥 과학이잖아. 그래서 물리학의 방정식은요,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지 않냐면 which events are occurring right now? 현재 무슨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는지, 무슨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지 과학은 절대로 말해주지 않아. 즉, they are like a map without the you are here symb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물리학의 방정식 은요, 마치 뭐인 것 같냐면요, 너가 여기 현 위치를 가르쳐 주지 않는 지도와 같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과학에서는 현재에 대한 지표가 없다라고 정리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the present moment does not exist in them이라고 나오고 있어. 이때 등장하는 them, the equation of physics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현재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의 방정식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And Therefore, 그러므로 neither does the flow of time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지금 마지막 5번에 밑줄 그어져 있는 거 한번 볼까요? does의 밑줄이 그어져 있지.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볼까? neither이 있어. 얘들아, neither 뭐야? 부정어잖아. 부정어가 문장 앞으로 오면 우리 뭐 해준다 그랬어? 주어랑 동사 도치시켜준다 그랬어. 위치 바꿔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 문...

전략의 방정식 안에는 현재 순간이라고 하는 거 없어. 그리고 뭐도 없어? The flow of time.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라고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해석됐으니까 neither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문장 앞으로 갔으니 주어, 동사, 위치 바꿔주는 거 당연하겠다. 그러면 이 동사가 정말 주어랑 일치해? 이것만 봐주면 되겠네. The flow of time이라고 하는 거 단수죠? 단수 동사 잘 받고 있네. 그럼 5번까지도 괜찮다. 그지? 갑자기 기출 문제로 들어와서 조금 어려워졌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축적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이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기출 문제를 척척 풀수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 완강까지 갔을 때는 척척 풀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참고 한번 강의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2016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8번 문제 한번 같이 볼 겁니다. 첫 번째 문장. Sometimes perfectionists find that they are troubled because what they do, 혹은 whatever they do, it never seems good enoug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요. 때때로 그 완벽주의자들은요, that 이하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완벽주의자들이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요. 아, 완전 큰일 났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대. 왜 그런 거냐면, because what they do, 그들이 하는 것. 얘들아, 지금 what 이번 시간에 네 번째 등장하고 있어. 이제 알아야 돼. 자, what 뭐예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지.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까? 혹은 whatever they do, 그들이 무엇을 하던지. 로 해석할 건지 그걸로 한번 승부를 봅시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봤더니 It never seems good enoug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절대 충분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뒤에 무슨 절이 등장하고 있어?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어. 즉 얘가 because 이하의 주절, 주인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주어, 동사 다 갖추고 있는 주인절이 나왔는데, 얘들아,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what은 주어 자리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it이랑 what이라고 하는 이 주어가 두 개가 등장해, 한 문장에.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갈 거라고? whatever they do라고 하는 해석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 완벽주의자들이 나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한데 왜 그런 거냐면 whatever they do 그들이 무엇을 하던지 간에 그것 자체가 절대 충분히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래. 왜? 완벽주의자들은 약간 그렇잖아요. 모든 게 완벽해야 되는데 늘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에 안 차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whatever로 잡고 넘어가시고 if I ask 만약에 내가 물어본다고 한번 쳐봅시다.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 for whom is it not good enoug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있어서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건데? 라고 만약에 물어봤다고 쳐봅시다. 누구 기준이야, 그거? 누구한테 완벽하지 않아? 라고 물어본다면 they do not always know the answ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항상 정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니래. 글쎄, 누구한테 완벽하지 않다는 거지? 라고 완벽하게 답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after giving it some though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좀 생각을 한 이후에 they usually conclude that 그들은 무슨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요. It is not good enough for them and not good enough for other important people in their lif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아, 그것이 나한테 즉, 그들한테 충분히 좋지 않다는 거야. 그들한테 있어서 충분히 완벽하지 않다는 거야. 혹은, and not good enough for other important people. 그들 인생에 있어서 다른 중요한 사람들에게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결론 짓게 된대. 깨닫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this is the key point. 이게 이제 핵심이야. Because, 왜냐하면, it suggest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무엇을 보여줄까? That the standard you may be struggling to meet 혹은 be met. 이 부분 한번 같이 살펴볼 겁니다. 조금 slow down해서 같이 면밀하게 살펴볼게요. 여기가 핵심인데, 왜 그런 거냐면, 이때 등장하는 it 뭐죠, 여러분? 가주어지. 가주어고, 동사 나왔고, 그럼 여기가 진짜 주어겠네? 그치? That 부분이 진짜 주어를 말하는 건데요. That the standard, 기준은 기준인데 어떤 기준이냐면 You may be struggling to meet 하면 능동이고요. Be met 하면 수동의 의미를 가질 거잖아. 그래서 너가 도달

하기 위해 혹은 너가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그 기준이라고 말할 거잖아. 그치? 그래서 너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 중인 기준이라고 하려면 충족시키다, 능동의 의미를 가져야 되거든요. 능동의 의미를 갖는 거 어딨어? meet지. be met 하면 수동의 의미를 가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충족이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나는 여기까지 해야 진짜 잘하는 거야라고 하는 그 기준이 may not actually be your ow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진짜 너 자신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만큼까지 해야 내가 진짜 잘하는 거야 라고 세운 너의 기준 있잖아. 너의 기준이 그게 사실은 너께 아닐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Instead, 그 대신에 누구 거냐면 The standard. 기준은 기준인데 어떤 기준? You have set for yourself. 너 스스로 세운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딨어? Maybe.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너가 스스로 세운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도 the standard of some important person in your lif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세운 기준일 수도 있다는 거지. 너 스스로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그치?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such as parents or a boss or a spou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상사나 혹은 여러분의 배우자와 같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이 세운 그런 기준일 수도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래서 live 혹은 living. 자, 이거 두 개. 우리 연습 많이 했다, 이번 시간에. 그치? 자, live가 나오면 동사니까 명령문이 될 거고, living 이라고 하면 동명사니까 뒤에 동사가 나와야겠다. 그치? 자, 그래서 live your life in pursuit of someone else's expectation is a difficult way to live. 자, 문장 보면서 뭐 느꼈어요? 뒤에 동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 느끼셨을 겁니다. 자, 비동사가 동사로 잡혀져 있는데, 그러면 앞에 동사가 또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접속사도 없잖아. 그래서 이때 live라고 하는 명령문으로 쓰지 말고 우리 동명사 living이라고 쓰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의 삶을 사는 건데 in pursuit of라고 하면 무엇 무엇을 추구하면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하면서 너의 인생을 사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쵸?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요, is a difficult way to live. 굉장히 살기 힘듭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여기서 동명사 living을 잡았으니까 단수 동사 is로 잡는 거 너무 괜찮은 방법이네. 그치? 우리 이거 연습 이번 시간에 많이 했다. 그래서 If the standard you set, 그래서 만약에 너가 세운 그 기준이 were not your,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다면, it may be time. 이제는 시간일 것입니다. 어떤 시간이래? To define your personal expectation for yoursel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 스스로를 위해서 개인적인 기대를 뭐 할? 정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라고 지금 제안해주고 있는 거죠. 너만의 목표를 좀 세워봐. 너만의 기대치를 좀 세워봐 라고 하는 거죠. And make self-fulfillment your go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목표를 자기 충족적이게 만들 수 있는 그 시간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마지막까지 문법 한 번만 볼까요? It may be time. 시간일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무슨 시간이냐면 첫 번째, Define your personal expectation for yourself. 너 스스로를 위한 개인적인 기대를 정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너의 목표를 자기 충족적이게 만들 수 있는 그 시간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그래서 이 and, 등위 접속사 and가 to define, to make, 이거 두개 동사를 이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문제는 다 풀었고요. 그러면 whatever로 잡았을 거고 meet 그리고 맨 마지막에 living이라고 하는 문법까지 봤으니 우리 답은 4번으로 잡으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1강 마무리 되었어요. 1강 마무리하고 나서 여러분 강의에서 다룬 지문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1, 2, 3, 4, 5번에 있는 문법 선지들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면서 어법, 어휘, 포인트 스스로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강의만 듣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틀린 문제는 오답을 고른 이유를 반드시 옆에 기록을 해 두시고

내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또 만나면 이렇게 생각해야지라고 하는 그 기준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1강부터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이잖아요. 첫 강의니까 여러분 끝까지 완강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내서 강의 열심히 들어보도록 하시죠. 그럼 저는 2강에서 만나요. 안녕.

60년 전 내가 꿈꿨던 세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대들의 세상은 어떤가요?

0: 이곳에 400여 명의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다. 1960년 4월 19일 이 땅의 민주주의가 된 젊은 영혼들, 그날을 기억하는 역사의 공간. 나의 이름도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그 역사의 시작. 3.15 부정선거와 마산의 바다로 기억됩니다. 내가 본 1960년, 독재와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 1960년 3월 15일에 제4대 정부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적 폭행이 나타났다.
0: 12년을 이어온 독재 정권이 또 한 번 권력을 잡기 위해 자행한 일. 그것은 명백한 부정선거였습니다.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학생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내가 있었던 마산에서도 수천 명이 함께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이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선거 역시 믿을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우리들의 외침에도 달라지지 않은 세상. 그 속에서 어머니가 애타게 나를 찾고 계셨습니다. 3월 15일 그날 이후 나는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종 28일 만에 나는 한 장의 사진으로 다시 세상에 왔습니다. 3월 15일 마산. 그날 나에게 일어난 일은 거대한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목소리가 더욱더 거세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된 나의

1960년 3월, 마사는 그날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의에 맞서는 외침으로 가득했던 거리와 무참히 희생되었던 사람들.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역사는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로 번져나갔습니다. 민주주의를 잃어버린 나라. 그렇다면 우리 손으로 되찾아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0: 지금 저와 저의 모든 친구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하여 피를 흘립니다. 어머니, 데모에 나간 저를 체크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데모를 하겠습니까?
1: 부정선거 다시 해라! 민주주의는 우리가 지킨다!
2: 잘못되어 가고 있는 나라의 운명을 보고만 있을 순 없다. 나라를 빼앗겨 36년간 일본에게 당하여 살아보지 않았던가?

4월 25일 300여 명의 대학 교수들이 대통령 하야 요구를 골자로 한 시국수습책을 발표하고 시위에 나섰다.

아무런 힘도 없었던 우리가 마침내 세상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바로 4월 혁명입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있었던 자리에 기념비를 세우고 4월 혁명의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3.15 부정선거에 굴하지 않았던, 참혹한 17 소년의 죽음에 분노했던 평범한 학생과 시민들. 우리의 삶과 죽음은 이 땅의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960년 봄, 우리가 품었던 민주주의라는 꿈. 그대들의 세상에 우리의 꿈이 살아있기를.

0: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과학탐구 영역은 수능 변별력의 열쇠이자 대학 입학을 좌우하는 핵심 과목이다.
1: 2018년 수능부터는 표준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심화되고 응용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과탐 과목을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그 누구보다 과탐 공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철저하게 공부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오늘의 주인공. 수시의대 합격 6관왕, 공부의 신이라 불리는 이세연 군이다. 특히 출제자가 왜 이 문제를 냈을까를 분석하며 즐거움을 느끼고 더 나아가 고난도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풀어내려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과학 공부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세연 군. 문제풀이의 효율성을 높여라. 세연 군의 과학탐구 공부법을 공개합니다.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어느 주말, 세훈 군이 오랜만에 대전집을 찾았다.
2: 대학 입학하고 처음 오는 건데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3: 아유, 우리 아직 왔어.
0: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각종 상장들. 의대 수시 입학을 염두에 두고 비교과 활동도 열심히 한 결과다.
4: 탐구대회나 뭐 동아리 활동, 그 외에 뭐 좀만 짬이 나도 그 짬이 나는 그 시간에 새벽까지 밤잠을 자지 않고 대회 준비를 하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잘 따라줬던 것 같아요.
0: 그리고 세연군은 국영수 과목에 밀려 항상 뒷전이었던 과학 공부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5: 아무래도 1학년 1학기 때 시험은 과탐 과목을 공부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단순히 책을 읽고 나서 밑줄 치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거나 개념을 충실히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1학년 2학기 시험부터는 개념을 읽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 유형에 적용해보는 방식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더욱 시험에 더 유리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0: 뭐든지 분석하는 것을 좋아했던 세훈 군은 화학 공부 정복을 위해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단원별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유형을 파악해보기로 했다.
1: 처음에 풀 때는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다섯 권쯤 풀 때는 슬슬 눈에 유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 권쯤 풀 때는 푸는 속도도 빨라지고 단어만으로 문제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어서 점점 문제를 푸는 속도나 아니면 정확도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5: 과학은 크게 네 가지의 단원으로 구성됩니다. 그 중에서 고난도의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은 1단원과 4단원입니다.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의 유형 같은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이를 진행하겠다라는 저만의 개요를 만들어서 문제 풀이를 시작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질량, 높이, 분자량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0: 세훈 군의 눈에 띈 세 단어. 이 단어들로 추론할 수 있는 문제는 뭘까?
5: 이 셋을 조합해 봤을 때 이것은 1단원 화학식량과 몰이라는 부분에서 몰수와 질량 간의 관계를 토대로 분자량을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1단원의 경우에는 질량과 분자량, 몰수, 부피 같은 어떤 물질의 양적 관계를 이용한 고난도의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질량과 부피가 주어진다면 이것은 분자량을 유도하는 식으로 저 스스로의 생각의 틀을 만들어서 빠르게 문제 유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공부했습니다.
0: 같은 방식으로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전자 배치라는 단어가 보이면 2단원의 원소 주기적 성질, 탄화수소, 입체 구조, 불포화 탄화수소 세 단어로는 3단원의 다양한 탄소 화합물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개념을 다지고 유형을 익힐 수 있다.
5: 따라서 이렇게 문제를 보자마자 어떤 단원에 어떤 개념이 적용되는지 알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다가 그 정답으로 가는 방법에 도달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풀이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 단축에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0: 문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핵심 단어를 뽑은 후 이 단어들을 조합해 어떤 단어 내 어떤 개념이 적용됐는지 유추해본다.
1: 세연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찾아가는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즉 A라는 문제를 봤을 때 아, 이 문제는 어떤 문제지라고 해서 혼자 라벨링을 하는 거죠. 이 문제는 여기고 이 문제는 저기고 이렇게 해서 분명히 처음 본 문제인데 내가 봤던 문제하고 틀이 비슷하거나 혹은 같은 단어가 있거나 혹은 같은 그래프가 있으면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접근력이 빨랐던 거예요. 개념이 곧 문제풀이고 문제풀이가 곧 개념정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던 것이 세연이의 성공 비결인 것 같습니다.
2: 문제별로 유형을 정하고 그 유형을 문제에 적용해서 푸는 방식에 익숙해진다면 그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선지 분석을 통해 출제자의 오답 이유를 끌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출제자가 선지를 냈을 때 그 선지에 적혀있는 숫자가 괜히 나온 숫자가 아니고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나온 숫자라고 판단을 해서 어떻게 실수를 하면은 그 유형 그렇게 숫자가 도출되는지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38번 문제가 출제자의 오답을 분석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0: 알고 있는 문제라고 한순간에 방심하면 출제자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기 쉽다?
2: 이 문제는 밀도 간의 비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함정에 빠지는 요인은 단위 부피당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0: 즉, 단위 부피를 간과하면 전체 부피를 묻는 문제로 착각할 수 있다.
2: 이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고 풀다가는 자칫하면은 전체 실린더의 부피로 생각해서 나중에 이 실린더를 콕을 열었을 때 전체 1의 부피가 아니라 1과 2의 부피를 동시에 구해주기 때문에 부피가 8이야 원래는 8인데 16이 됩니다.
0: 만약 전체 부피를 구하는 것으로 착각한 경우 8이 아닌 두 실린더의 합인 16으로 문제를 계산하기 때문에 오답을 체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2: 자칫하면은 전체 실린더의 부피로 생각해서 그 잘못 답을 고르게 된다면 원래는 5번이 답인데 1번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0: 결국 세연군은 오답 선지 분석을 통해 두 가지 종류의 문제를 풀어본 셈인 것이다.
3: 오답 선지를 분석하다 보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적으로 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나아가서 한 단계, 두 단계 더 나아가서 출제자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문제가 다른 문제로 변형되거나 더 심화된 문제로 나와도 더 자신 있게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0: 이 노트는 화학 공부에 자신감이 생기자 고난도 문제 정복에 나선 세연군. 바로 이 노트에 비법이 있다는데.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고 몇 장을 넘겨봐도 아무것도 없다? 세용군, 혹시 이거 잘못 보여준 거 아니에요?
2: 저는 다른 친구들처럼 오답 노트를 그 뭐 문제를 쓴 다음에 틀린 이유를 적고 깔끔하게 적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문제만 잘라붙이고 답만 체크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나중에 다시 한번 풀어서 그게 만약에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렇게 문제를 떼가지고 제가 아는 것은 없애고 모르는 것만 남기는 식으로 오답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0: 즉, 자주 틀리거나 어려운 문제 유형만을 따로 풀어보기 위한 취약 문제집과 같다.
2: 일단 풀이를 쓰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답 노트의 시간을 줄이게 돼가지고 효율적일 수가 있고요. 또 이 문제를 아는 문제는 띄다 보니까 모르는 문제만 남게 되어가지고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고 나중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다른 문제집에서 또 봤을 때 그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간 오답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0: 화학 고득점을 이뤄낸 세원군의 문제풀이 공부법. 먼저 출제자의 의도까지 파악한 오답 선지 분석으로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는 문제를 접하고 어려운 문제만을 따로 모아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많이 풀어본 후 확실히 알았다면 다시 떼어낸다.
1: 세연이가 만든 노트는요, 기존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오답 노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좋았던 거예요. 일단 오답 노트면 말 그대로 오답을 다 노트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예쁘게 합니다. 왜? 자기 만족감을 위해서. 그런데 세연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자기가 꼭 기록해야 될 그 문제, 자기한테 킬러가 되는 그 문제만

0: 모았고,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나서 됐으면 버렸습니다. 이 방식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손에 자꾸 모아두잖아요. 그러면은 더큰걸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세연이 같은 경우는 노트를 만들고 나서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확실하게 맞출 수 있다고 자기 자신에게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 점에서 상당히 좋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1: 문제풀이의 효율성을 강조한 세헌군의 화학 공부법. 첫 번째, 문제를 풀때 핵심 단어를 뽑은 후 어떤 단원의 어떤 개념인지를 정리한다. 즉,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다. 두 번째, 출제자가 어떤 식으로 오답을 유도하려 했는지까지 분석.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는 문제를 자주 접한다. 세 번째, 자주 틀리는 고난도 문제만을 따로 노트에 붙인 후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풀어보고 확실히 알았다면 떼어낸다. 이 방법은 자신에게 취약한 문제 유형을 많이 풀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며칠 후, 세연군의 모교 후배들을 대상으로 1대1 멘토링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과학 공부. 과연 학생들은 어떤 고민이 있을까?
2: 왜 오답인지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적어주세요.
1: 이번에는 멘티 지원자들의 화학 공부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평소 문제를 푸는 방식이 어떤지를 파악해보기로 했다.
2: 너무 어려워?
1: 한편 옆 교실에서는 세훈군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3: 저는 양적 관계를 풀때한 문제를 푸는데 한 10분이나 20분이 걸리는데.
4: 수능에서 과학 탐구 영역을 만점을 받고 싶어서.
5: 개념은 쉬운데 반면에 문제 푸는데 적용을 할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1: 어떤 친구를 멘티로 뽑아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는 세원군.
6: 문제도 안 풀린다고 포기하고 몇 줄만 적은 학생보다는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학생을 뽑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 과연 세훈군이 선택한 멘티는 누구일지 궁금한 가운데 멘토링 1일차 드디어 등장한 오늘의 멘티는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게 힘들었다는 대성고등학교 2학년 유세정 군이다.
7: 개념은 알겠는데 그 문제에 적용하는 게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선배님한테 좀 조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멘티로 지원을 했습니다.
2: 세정아, 넌 그러면 화학 공부는 평소에 어떻게 했어?
3: 화학 공부는
2: 한책 같은 거나 그런 거 있어?
1: 멘토링에 앞서 멘티의 공부 방법부터 살펴보는 세원군. 그 결과 많은 시간을 개념 정리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2: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
3: 그러니까 문제풀이 순서에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문제 푸는데 조금 힘이 들더라고요.
2: 그러니까 암기만으로 안 되니까 그 과정을 찾는 게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잖아. 난 1, 2학년 때 개념이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2학년 때부터는 문제를 되게 많이 풀었거든. 그래서
1: 문제를 정복하고 싶다면 문제와 맞서 싸워라. 멘토가 풀었다는 많은 양의 문제집에 세종군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
3: 이거를 그러면 시즌에 다 푸신 거죠?
2: 나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 같은 부분이나 아니면 기초 문제들은 이렇게 개념서들로 다지고 중간에 내신을 대비하거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문제집들은 이렇게 중간 단계의 문제집으로 다지고 그리고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 20문제 모아져 있는 거나 아니면 유형별로 모아져 있는 문제집들을 주로 이용했고 마지막에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고난도 문제집 같은 거를 한개 정해가지고 풀어보도록 했어, 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푸니까 유형이 조금 머릿속에 들어온 느낌이 있더라고. 과정이 좀 보이고.
3: 양이 그러니까 버겁지는 않으셨나요?
2: 이게 버겁긴 했는데 그래서 나는 조금 쉬운 문제를 빨리빨리 풀고 나서 건수를 줄인 다음에 마지막에 어려운 문제 한 개만 남기고 나서 그거를 그냥 이거는 시간 있으면 풀고 아니면 못 푼다 이런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유형을 익힐 수 있었던 것 같아.
1: 처음에는 기초 개념서의 문제부터 시작. 점차 단계를 높여가는 방법으로 지치지 않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한번 이거 기출 문제인데 이 문제 한번 풀어볼래?

0: 그러면은 좀더 개념을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게 쉬울 거야. 문제를 풀고 나서 그걸 유형을 파악하려고 위에다가 단원이나 아니면 유형을 적었거든. 쉬운 문제의 경우에는 유형이라고 딱히 할게 없으니까 그게 어떤 단원에서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출제됐는지 단원을 적었어. 그리고 좀 고난도의 문제 같은 거는 이러한 단서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유형별로 적었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에다가 문제가 채점을 끝나고 유형을 적어놓는다면 좀더 유형을 파악하기가 쉬울 것 같아.
1: 이렇게 문제 유형과 개념을 파악하는 습관이 어려운 문제 해결 능력의 기초가 된다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핵심 단어를 뽑고 어떤 단원에 어떤 개념인지를 파악한 후,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지 유형을 정리해 기록한다. 그리고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엔 반드시 개념 공부를 다시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2: 문제를 분석하시는 모습이 좀 신기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그냥 문제를 풀면 이게 어떻게 풀려지고 아 이게 답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태반인데 그런데 그 멘토링을 받으니까 그 키워드 정리하는 거나 타이틀 이렇게 맞춰 놓는 것이 그러니까 애초에 유형을 해석을 못 했으니까 유형을 못 적은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이제 다음에 공부할 때 직접 적용해 보면서 좀더 수월하고 재밌게 공부를 할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돼요.
0: 나는 이런 방법도 있거든. 그 문제를 푼 다음에 답지를 일단 봐. 그러면 답지의 풀이를 본 다음에 출판사별로 해설이 다를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두 가지 해설을 보고 자신이 어느 게더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비교해서 풀어가는 방법도 있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위 부피당 양이온의 모형을 주고 그리고 이온의 수를 유추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직접 표를 그려가지고 각각의 상황마다 용액에 들어있는 이온 수를 표시하면서 풀었는데, 이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 수 B를 따져가지고 표를 그리지 않고 그냥 그딱 필요한 부분만 체크해서 풀었거든. 그러니까 이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어떤 게 너의 방식에 적합할지를 선택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될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일이 표를 다 그리다 보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불필요한 부분도 그리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문제에서 요구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그냥 그 부분만 체크하면서 풀었거든. 근데 만약에 네가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눈에 가시적으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표로 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지.
1: 모르는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멘토의 실전 팁. 여러 문제집의 해설을 비교 분석한 후 자신에게 맞는 풀이 방법을 찾아 반복 학습하며 습득하는 것이다.
0: 내가 오늘 말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토대로 한번 1단원 문제들 좀 풀어올래?
3: 네.
1: 멘티 세정군에게 오늘 하루는 평소 내가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어땠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1차 멘토링을 받고 난 후, 세정군은 문제를 풀때 핵심 단어를 체크하고 문제 유형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바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3: 정형화된 문제들은 그래도 좀 풀만했었는데 틀은 비슷한 것 같지만 물어보는 게 계속 달라지는 것들 좀 봐도 봐도 새로운 그런 문제들은 좀 선배님 말씀대로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 그렇다면 같은 유형 안에서도 조금씩 변형되거나 심화된 문제를 잘풀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세정군이 멘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0: 공부 많이 했어? 같이 한번 볼까? 다시? 이렇게 많이 들렸어요, 쪽페이지는.
2: 그래서 좀 막막했어요, 뒷부분 양적 관계 들어가서.
0: 문제를 풀고 나서 이것까지 말하는데 보기의 선지 같은 거를 이렇게 원래 맞는 답으로 고쳐주는 연습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예를 들면 어떤 출제자가 니은번 선지가 틀리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적혀 있는 숫자가 되게 의미 없는 숫자가 아니거든. 볼까? 이 문제에서는 디귿번이 출제자가 함정을 파놓은 문제인데.
1: 한눈에 봐도 눈에 띄는 7이라는 숫자. 출제자는 무슨 의도로 이 숫자를 제시한 걸까?
0: 분자량은 A가 B의 7배라고 제시되어 있잖아. 이게 원래 답은

0: 7배가 아니고 14배인데 네. 이 답을 제시 7배라는 답을 괜히 제시한 게 아니거든.
1: 이 문제는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분자량의 비와 질량비를 토대로 출제한 것으로 만약 분자량비를 질량비로 착각해 계산을 하면 7배라는 오답이 나오게 된다.
0: 이 질량비하고 여기 나와 있는 분자량의 비하고 헷갈린다면은 7대1이니까 7배라고 착각할 수가 있겠지.
1: 오답 공부가 곧 사고력을 키우는 힘이 되는 것이다.
0: 어때, 이렇게 질량비하고 분자량비를 파악해서 출제자 함정을 파놨다는 게 좀 이해가 돼?
2: 네, 여기서 N은 분자량분의 질량이라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이 B가 차이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0: 그렇지. 이걸 정확히 파악했는지 출제자는 묻기 위해서 이라 손질을 낸 거지.
1: 심화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선 출제자의 의도까지 파악한 오답 분석과 오답 선지를 정답으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 다르게 변형된 문제를 자주 접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그 오답 선지만 이렇게 잘 해놓으면 18번이나 19번, 20번 같은 어려운 문제들 접근하는데 무리가 없나요? 더 이상?
3: 오답 선지 분석을 통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인데 18, 19, 20번 같은 어려운 고난도의 문제들은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도 있고 스스로 심리형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기존의 틀에 대해서 자신만의 사고 과정을 만들어두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거에 대해 보여주자면
1: 후반부에 주로 배치되는 고난도 문제를 정복하는 공부법.
0: 이게 바로 그 내가 유형별로 문제를 정리하고 그거에 따라서 그 내 사고 과정을 적은 노트야. 봐봐.
1: 일명 고난도 문제 해법 노트로 불리는 세운구만의 비법서. 자세히 살펴보니 색깔이 다른 펜으로 적힌 글씨들이 눈에 띄는데.
0: 일단 문제를 하나 자신 내가 어렵다고 생각한 문제를 하나 붙이고 뒤에 간단한 풀이 과정을 검은색 볼펜으로 적어. 그리고 옆에 빨간색 볼펜으로는 이 문제에서의 주요 키워드를 적어. 그리고 파란색 부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어떤 부분에 착안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겠다라는 사고의 과정을 적어놓을 거야. 각각의 문제를 적다 보면은 어떤 키워드가 나왔을 때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 빠르게 캐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단축의 효과도 있고 좀 더 고난도의 문제에 쉽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
1: 개념과 유형 파악만으로는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없기에 따로 모아서 해법 노트를 만들었다는 멘토. 이곳엔 해설서에 나온 문제풀이와 문제풀이의 실마리가 되는 핵심 단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토대로 파악한 자신만의 풀이 사고 과정까지 적어 문제 해결 전략을 세워놓는 것이다.
4: 과정을 그대로 적는 그 파란색 부분이 개념을 어떻게 써야 되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이 질문에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화학에서 어렵게 생각한 부분을 잘 해소시켜주는 것 같아요.
1: 이 해법 노트는 의외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0: 그래서 난 전반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면서 그것들을 유형을 익히고 그 유형을 통해서 다시 또 문제에 적용하는 식의 공부를 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틀린 문제나 헷갈렸던 문제를 정리하는 나만의 방법을 좀 깨달았거든. 나는 일반적인 오답노트하고 다르게 정리했는데 이게 내가 학창시절에 만들었던 오답노트야. 이걸 보면은 오답노트의 첫 부분에는 내가 실수하는 유형이나 아니면 주의해야 될 억구가 적혀있어. 원자수랑 분자수를 헷갈리지 마라.
1: 몰라서 틀린 문제보다 실수로 틀린 문제가 더 마음이 아픈 법. 세연구는 쉽게 헷갈릴 수 있는 단어나 단이라는 조건을 제시한 문제처럼 자주 틀리거나 신중하게 풀어야 하는 실수 유형 목록을 작성해 사소한 이유로 틀리는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했다.
0: 오답 노트를 보면은 이렇게 난 오답노트가 비어 있거든.
2: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0: 원래 오답 노트는 이렇게 문제가 붙여져 있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문제가 한 두 번 정도 풀어서 완벽하게 풀린다 싶으면은 자신이 완벽하게 푸른 문제는 떼고 모르는 문제만 다시 푸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오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너무

0: 너만의 모르는 게 쌓여가지고 너만의 문제집이 하나 완성되는 거니까 나중엔 그것만 보고 공부해도 되겠지?
1: 선배님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붙여놓는 게 사실은 뭐 누구한테 보여줄 거 아니잖아요.
0: 그렇지.
1: 재공부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 수능 대비 멘토의 실전 팁. 자주 틀리는 기출 문제만 따로 모아놓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풀어본다. 그리고 실수 유형 목록을 작성해 틀리는 문제를 줄여나간다.
0: 뭐 오늘 나하고 오답 노트도 만들어보고 뭐 오답 선지 분석하는 것도 해봤는데 이런 공부 방법에 대해서 뭐 너한테 적용해 볼수 있겠어?
1: 그냥 막연하게 저 혼자 그냥 해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선배님께서 코치해 주시는 게 그래도 더 시간도 단축되는 느낌도 났고 그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공부 계획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뭐 같은 대학교의 선후배로 만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너꼭 가고 싶은 대학교 가가지고 다시 나중에 연락해가지고 만나면 진짜 좋겠다. 그럼 그동안 남은 2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1: 저 같은 경우에는 꿈이 일단 그 생명과학이랑 화학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 이번에 화학 중점적으로 멘토 받는 게 엄청 큰 의미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신 쪽에서 그 부분을 많이 잘 받아야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갈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진로를 선택할 때도 큰 도움이 될 테니까 이번 공부한 게큰제 진로나 앞으로 제 미래에 있어서 좀큰 의미였던 것 같아요.
2: 고등학교 때와는 많이 달라진 대학 생활. 20살, 세원군에겐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0: 네, 앞으로의 제 꿈은 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신경외과 의사나 정형외과 의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뭐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학습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대학 생활을 할 것입니다.
2: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 멋진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향해 세헌군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0: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파고.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1: 그럼
0: 안장.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아, 나 진짜 이번에 실수만 안 했으면 한 등급 올라가는 건데 실수 때문에 망했어.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죠. 오늘의 영자 이슈는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실수입니다. 자, 우리가 실수했어, 망했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실수라는 게 다 같은 실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실수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류는 anxiety mistakes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내가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에 너무 떨려서 하는 실수를 갖다가 anxiety mistakes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긴장하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이 덜덜 떨리고 다리가 덜덜 떨리면서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이런 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실력이 부족하다라기보다는 마인드 컨트롤이 문제예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항상 아, 나 충분히 준비했어. 괜찮아. 잘 볼 거야. 아, 그리고 이번 시험 망한다고 세상 안 무너져.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달래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실수는요. distraction mistakes예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덜렁덜렁거리다가 틀리는 그런 실수를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숫자를 잘못 봤다거나 아니면은 거꾸로 봤다던가 아니면은 조건을 놓쳤다던가 하는 실수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실수를 내가 자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요. 사실은 연습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개념을 학습하고 충분히 문제도 풀어서 내가 자동적으로 문제에 반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이런 미스테이크스를 만들지 않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 전에 본 시험 실수했어 안 했어? 실수했어? 그러면 그 실수가 어떤 실수였는지 냉철하게 분석하시고 그 실수에 맞는 솔루션을 해결책으로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꼭 가서 해보셔야 돼요. 알았죠?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단 개념 그리고 문제풀이를 진짜 많이 연습해서 절대 틀리지 않을 경지에 올라가야 된다고. 자, 그러니까 우리 오늘도 문제풀러 가볼게요. 자, 첫 번째 34번 우리 빈칸 하나 남았다. 빈칸 문제 먼저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빈칸 문제 어떻게 생겼냐면 빈칸이 여기에 있네요. 위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 살짝만 좀 읽어볼게요.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은 better to be safe than sorry. 자, safe한 게 sorry한 것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게 낫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 especially when considering whether to believe that. 자, 무엇에 대해서 생각을 하냐면은 자, 믿을지 말지 생각을 할 때 the rustling in the grass. 자, 이 풀숲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is a lion, 마치 사자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후회하는 것보다는 safe, 안전하게 가는 게 더 낫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빈칸합니다 라고 하면서 when our beliefs were about things we directly experienced. 자,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에 대했을 때 we directly experienced,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에 관련되었을 때 especially when our lives were at stake. 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숨이 걸려 있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되게 길었는데 결국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경험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일 때 우리는 빈칸합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빈칸합니다. 뭐 할 때? 경험이 직접적인 것일 때.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확인을 하시고, 자, 우리 앞으로 가서 좀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확인을 해보자고요. As with many of our irrationalities, 자, 우리의 많은 irrationalities라고 하면은 irrational, 뭔가 이성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비이성적인 우리의 생각들과 함께 how we form beliefs,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형성하는지는 was shaped by, 자, 형성이 되어요, 만들어져요, 무엇에 의해서? By the evolutionary push, 진화적인 압력에 의해서요. 근데 그 진화적인 압력은 뭐에 대한 것이냐면 toward efficiency rather than accuracy, 뭐요? 정확성보다는 효율성을 향한 진화적인 압력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일단은요, 여기서 자르고, 일단은 믿음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을 형성하는데 어떤 진화적인 푸시가 있었대요. 근데 그거는 accuracy보다는, 정확성보다는 efficiency, 효율성을 향한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조금 더 읽어보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Abstract belief formation. 자, 추상적인 믿음의 형성은 이라고 해. 추상적인 믿음의 형성은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beliefs outside our direct experience. 자, 우리의 direct한 experience, 직접적인 경험의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자, 그것이 바로 추상적인 믿음인데, 자, 그것은 conveyed through languages, 언어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라고 했어. 자, 근데 그것은 is likely among the few things. 자, 무엇이냐면요, few things, 그러니까 거의 몇개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인 거야. 무엇에 있어서 that are uniquely human. 자, 인간의 독특한 것. 그러니까 몇개안 되는 인간만의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추상적인 사고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은 분사구문으로 이어집니다. Making it relatively new in the scope of evolutionary time. 자, 그것은 뭐요? Relatively,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입니다. 어디에서 볼 때? 진화적인 시간의 범위에서 볼 때. 자, 인간의 진화가 이렇게 엄청나게 긴데, 거기에서 추상적인 사고를 한 거는 굉장히 후반부였다. 얼마 되지 않았다. 짧은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믿음 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 문장은 추상적인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추상적인 사고. 근데 이 추상적인 사고는 어떤 것이냐면은 direct experience,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언어를 통해서 생겨나는 그러한 경험을 갖다가 만들어지는 게 추상적인 사고, 추상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상적 belief니까 믿음이라고 써볼게요. 추상적 믿음. 됐죠? 자, 그런데 자, before language. 자, 근데 언어가 생기기 전에는 어땠냐는 거야. 자, 이런 추상적인 믿음은 직접 경험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생기는 건데, 언어가 없던 그거보다 더 과거에는 어땠냐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언어 이전에는 our ancestors, 우리의 조상들이 could form new beliefs, 새로운 믿음을 형성할 수 있었어요. Only through, 뭐를 통해서? What they directly experienced. 그들이 directly experienced. 자, 직접 경험한 것을 통해서만 할수 있었습니다. Of the physical world around them. 그들 주변에 있는 이런 물리적인 세계에 대해서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거보다 더 이전인 완전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언제? 언어가 아직 존재하지 않을 때. 언어가 없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Direct experience. 직접 경험. 직접 경험을 통해서만 뭐를 했어? Form new beliefs. 새로운 믿음을 형성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for perceptual beliefs from direct sensory experience. 자, 지각적인 믿음인데 그 지각적인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온 것이냐면 direct sensory experience. 직접적인 경험, 감각적인 경험에서 온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감각적인 경험이라는 건 뭐야?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자, 거기에서 온 지각적인 믿음은요, it's reasonable. 자, 합리적이에요. 무엇을 하는 게 합리적이냐면 to presume our senses aren't lying.

작가님은 우리의 이 감각이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라고 해. 다시 말해, seeing is 보는 것은 after all 결국 believing 믿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보는 것. 자, 봤어. 감각. 봤어. 그러면 그걸 그대로 믿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게 무슨 말이냐? If you see a tree right in front of you. 자, 만약에 당신이 나무를 눈앞에서 봤잖아요? 그러면 it would generally be waste of cognitive energy. 인지적인 에너지의 낭비가 될 거예요. To question whether the tree exists. 이 나무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를 고민하는 것은 낭비라고. 머리를 낭비하는 거예요. 아니, 눈앞에 트리가 있는데, 저기 당연히 트리가 있는 거지. 의심하지 않게 된다. 보는 거는 곧 믿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믿음이 형성이 되었다고요. 자, 근데, in fact, 사실요, questioning what you see or hear. 당신이 보거나 듣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questioning, 의심을 제기하잖아. 그대로 믿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될수 있어? Can get you eaten. 당신이 잡아먹힐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for survival essential skills, 생존에 필수적인 스킬들에 있어서 type 1 errors. 자, 첫 번째 타입의 에러가 있어요. 이거는 false positives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는 were less costly, 덜 비용이 들어요. Then type 2 errors, 두 번째 타입의 에러보다 그거는 false negatives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Better to be safe than sorry. 자, 후회하는 것보단 안전한 게 낫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없는 것, 없는데 위양성이야. 있다고 생각했어. 그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실제로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저기에 맹수가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도망갔어. 아, 그러면 괜찮아요. 그냥 조금 힘들 뿐. 근데 저기에 맹수가 있는데 없다고 생각했어. 그럼 난 잡아먹히잖아. 훨씬 더 비용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말해서, 이게 안전한 게 차라리 낫지. 후회하는 것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특히 whether to believe that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the rustling in the grass is a lion. 자, 이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소리, 여기 풀숲에서 부스럭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사자일까 아닐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없더라도 아 그냥 있다라고 아 내가 들었으니까 아 저기 사자가 있을 것이야라고 믿는 게더 낫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빈칸 문장입니다. When our beliefs were about things we directly experienced.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대한 것일 때, especially when our lives were at stake, 우리의 목숨이 달린 것일 때, 우리는 빈칸합니다라고 해.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뭔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seeing is believing 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감각으로 보는 것은 그냥 믿는 게더 낫다고요. 그 얘기가 나왔잖아. 그거를 고려해서 여기 있는 말을 골라볼게요. 자, 밑에서부터 볼까요? Tried hard to reorganize reality into an abstraction 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열심히 노력을 한대요. 재조직하기 위해서. 현실을 추상적인 것으로. 아니, 전혀 무슨 말인지도 알수 없는 선지가 남았어요.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4번 볼게요. Undervalued accuracy of our sensory data. 자, 우리의 감각적인 데이터. 라는 키워드는 좋은데, 감각적인 데이터의 정확성을 undervalued 하면은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 과소평가합니다. 라고 해. 뭐, 정확성을 과소평가한다? 그것도 아니고. 3번, didn't develop a high degree of skepticism 이라고 해요. 자, skepticism 하면 의심하는 거잖아. 높은 수준의 의심을 개발시키지 않습니다. 라고 해. 자,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의심을 개발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굳이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 얘기 나왔잖아요. 자, 우리가 직접 경험한 거는 그대로 믿는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정답 3번이구나.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자, 2번 볼게요. Resisted the pressure to flee for safety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요. Flee for safety, 안전을 위해서 도망가고자 하는 압박을 이겨낸다. 상관없고요. Weren't open to outside criticism. 자, 외부의 비판에 대해서 열려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외부 비판이랑도 상관이 없어요. 정답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34번 풀었고요. 3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흐름과 관련 없는 문장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generally speaking. 자, 일반적으로 말을 하자면, the more frequently our behavior is guided by moving toward what we want rather than away from what we don't want, the happier and more fulfilled will be. 라고 했어. 자, 문장이 무지 길지만, 이거를 봤으면 좋겠다. 이거 봤니? The more. 그리고 여기 보면은, the happier and more fulfilled. 여기. 이거 봤어? The 비교급. 더 비교급 뭐예요?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해석을 해보면 the more frequently our behavior 더 자주 우리의 행동이 is guided by moving toward 자, 가이드 될수록 무엇에 의해서 moving toward what we want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가이드가 될수록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away from what we don't want.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걸 향해 갈수록 더 자주 향해 갈수록 the happier and more fulfilled will be.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우리는 더 충만하게 됩니다라고 할수 있어요. 아, 자, 이거 중요한 얘기 다 나왔네. 뭐라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 want라고 써볼게요. 원하는 것을 향해 갈수록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Don't want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서 away 하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삶에는. 원하는 걸 향해 가는 게 있고 원하지 않는 걸 피해 가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자, 원하는 걸 향해 갈수록 우리는 더 happier, 더 행복해지고 더 충만해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moving toward what we care about. 우리가 행복해 하는 것,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을 향해 가는 것은 create, 만들어내요. energy and vitality. 에너지도 만들어내고 생기도 만들어냅니다. as well as, 뭐뿐만이 아니라 expands the flexibility and the range of our behaviors. 자, 뭐를 할수 있냐면 flexibility,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the range of our behaviors, 우리 행동의 범위를 확장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즉, 더 좋은 방향으로 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moving away. 자, 1번 문장입니다. 자, 반대로, moving away. 도망가는 거야. 그것은 tends to diminish vitality and decrease the flexibility and range of our behaviors. 자, 무엇을 하는 경향이 있냐면, diminish. 줄여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뭐를? 생기를. 그리고 유연성과 우리 행동의 범위를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해.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것에서 도망가잖아? 그러면 생기도 줄어들고 우리가 뭔가 유연성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So, for example. 자, 예시가 나오네요. 이 예시가 올바른 예시인지 볼게요. If your work is something you want to do. 자, 당신이 하는 일이요. Something you want to do.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에요. Because it matters to you. 왜냐면 그게 너한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you are much more likely to experience well-being. 당신은 훨씬 더 well-being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요. Then if you want to if you work to simply avoid poverty and the or the disapproval of others라고 합니다. 당신이 그냥 일을 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 아, 굶어 죽지 않으려고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disapproval이라고 하면은 비난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억지로 일을 하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떻다고요?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같은 맥락의 얘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3번 볼게요.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people who spend more of their life 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spend more of their life 그들의 삶을 뭐 하는 데 사용을 하냐면 moving toward 향해 가는 거야. What matters? 중요한 것을 향해 가는데 쓰는 사람들은 결국 더 넓고 더 유연한 행동의 레파토리를 갖게 되는데 반해서 where is 반면에 people who spend their life 삶을 사용을 하는데 뭐를 하는 데 사용을 하냐면 trying to avoid 피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야. Having difficult or painful experiences.
어렵거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피하는데, 두 번째 경우, 여기에다가 삶을

삶을 쓰는 사람들은 have smaller and more rigid repertoires. 더 작고 더 뭔가 rigid, 그러니까 굳어 있는 그러한 레퍼토리를 가지게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3번 문장도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지금 주제를 계속해서 부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given the inevitability of the negative experiences throughout our lives. 자, 무엇을 고려하냐면은 피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요. 무엇의 부정적인 경험, 우리 삶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거를 고려할 때, it's advisable. 자, 이것은 추천된대요. 뭐가 추천이 되냐면, to prepare ourselves to confront unpleasant options. 자, 우리를요, 이런 행복하지 않은 불쾌한 옵션들에 마주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해. 자, 잠깐. 4번은요, 불행한 경험을 우리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잘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좋아하는 것을 향해 가고 싫어하는 것에서부터 도망간다 라는 거랑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 주제에 핀트가 나갔다. 그지? 자, 그러면 4번 빼고 5번이 계속 이어지는지 볼게요. Indeed, 실제로. 자, 스키너라는 사람은요, define freedom. 자, 이 freedom, 자유라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as being under the control. 자, 어떤 컨트롤, 통제 아래에 있는 거야. 무엇의 통제 아래에? appetitive stimuli. 자, 어떤 좋은, 호감이 가는, 뭔가 원하는, 욕구가 있는, 그러한 stimuli. 자극 아래에 있는 거지. as opposed to, 무엇에 반대해서? aversive 하면은 혐오적인 거거든요. 혐오적인 자극에 반대. 해서. 그래서 living in a toward mode. 어딘가를 향해 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rather than 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면은 무언가를 피해 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이 주제로 돌아왔죠. 아, 그러니까 4번만 딴 얘기하고 있었네.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다. 35번 어렵지 않았어요. 자, 이제 3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 주시면 되는데 자, 이번 문제는요, 되게 힌트들이 명확한 것들이 쭉쭉 나오고 또 거기에서 끝말잇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끝말잇기. 끝말잇기가 뭐야? 마지막 내용과 첫 번째 내용이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걸 끝말잇기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끝말잇기가 매우 매우 중요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준비됐어? 해볼게. 자, it may not be a big surprise. 자, 놀랍지 않대요. 뭐가 놀랍지 않냐면, that over two-thirds of a panel of economists expect. 자, 이 경제학자들의 3분의 2이죠. two-thirds 하면, 우리 분수 계산하는, 분수 표현하는 거 여러 번 했었지. one-third 하면 3분의 1이고, two-thirds 하면 3분의 2고, 그렇잖아? 그래서 경제학자 패널의 3분의 2가 넘게 예측을 했대요.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 평균적으로, for AI to have very little effect. AI가 굉장히 적은, 그러니까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한 거야. 어디에 대해서? On overall jobs in the next few years. 앞으로 몇 년간 전체적인 직업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대요. Even as AI boosts the economy overall, AI가 전체적인 경제를 부흥시킨다고 하더라도요. AI가 크게 변화를 안 가지고 올 거래요. 잡에는요. 자, 근데, that doesn't mean. 자, 여기가 포인트 같은데? 그것이 의미하지 않는데요. 뭐를 의미하지 않냐면, new technologies never displace workers in massive though. 라고 합니다. 자, 이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이 never displace. 절대로 대체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래요. 뭐를? workers in massive. 자, 이,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대체하지 않는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래요. 자, 우리 부정에 부정이 있어서 헷갈리니까 긍정으로 바꿔서 써봅시다. 자, 결국 workers들을 대체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 결국 workers들을 대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이 workers들을 노동자들을 대체하는 게 가능합니다라는 말로 주어진 문장이 끝이 났어. 그러면 그거에 이어서 올수 있는 말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The operator jobs dropped rapidly by 50 to 80%가 나왔어요. The operator jobs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예시가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교환의 잡이 뭐 이만큼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여기 위에서는 workers들이 대체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까지만 했으므로 지금 구체적인 예시가 바로 들어가는 게 맞나?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다른 더 괜찮은 것이 있는지 봅시다. 자, but the women with the most experience as operators took a larger hit to their long-term earnings 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but이라는 중요한 힌트가 있네요. But은 내용이 반대되는 내용이 와야 되잖아. 자, 그러면 자, women with the most experience. 자, 많은 경험을 가진 교환원으로서 많은 경험을 가진 여성들은 took a larger hit.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들의 long-term earnings. 장기적인 수입에 있어서라고 해. 자, 그러면 이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말인데 자, 그게 but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앞에 내용과 뒷내용이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될 텐데 이 두 개의 내용이 반대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B는 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자, C를 한번 봅시다. In fact 나왔어요. In fact, 사실은 이라는 뜻인데 자, 요거는 뜻이 여러 개가 좀 있는데 심화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자, 볼게요. It has happened to one of the biggest job categories ever held by women 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발생했어요. One of the biggest job categories. 가장 큰 job의 categories. 여성에 의해서 행해졌던 가장 큰 job의 category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 주어진 문장의 마지막 문장 전체를 얘기하겠죠. 이 worker들이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여성들에 의한 job 카테고리에서. 오, 이렇게 이어지는 거 적절하고요. 자, 그 다음에 telephone operators. 그게 뭔데? 바로 telephone operators라는 겁니다. 전화 교환원이라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 전화 교환원 얘기를 지금부터 하게 될 거야 라는 걸 여기 이 문장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 이 문장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시들이 오는 게 맞겠네요. 첫 번째로 올 거 찾았다. 뭐요? C입니다. C구나. 자, 그러면 C의 내용을 좀 더 읽어보죠. 1920년대까지 15% of all American women had worked as operators. 15%의 모든 American women, 미국인 여성들이 had worked as operators, 전화 교환원으로 일을 했었어요. 자, 근데 AT&T라는 회사가 was the largest employer. 자, 가장 큰 고용주였어요. 미국에서요. 자, 근데 그 AT&T라는 회사는 decided to remove the old school telephone operators.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뭐를? 그런 구식의 전화 교환원 시스템을 제거를 하고 and replace them. 그거를 교환하기로 했어요. 무엇으로? 훨씬 더 저렴한 직통통화 방식으로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오케이. 자, 그러면 AT&T라는 회사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AT&T. 이 회사에서는요. 지금 오래된 교환원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직통 전화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뭘까? 자, 여기 B는요. 마찬가지로 버 때문에 계속 연결이 안 돼요. 그러나 여성들이 이랬다? 여성들이 피해를 봤다? 그러나로 연결이 안 되거든? 자, A를 볼게요. Operator jobs. 그러니까 자, 이런 이 교환원으로서의 job이요. Dropped rapidly. 굉장히 빠르게 감소를 했어요. 50에서 80%가요. 맞지? 50에서 80%가 감소했다라고 하면은 자, 이 C의 내용에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환원을 remove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아, 50에서 70%가 줄었구나. 50에서 80%가 줄었구나. 라고 내용 등이 연결되는 거 끝말잇기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치? 그리고 as might be expected 예측이 되었다시피 the job market overall adjusted quickly. 자, 전체적인 job market은 그것은 빠르게 적응이 되기 시작했어요. As young women. 왜냐하면은 젊은 여성들이 found other roles, 다른 역할들을 찾았거든. 예를 들어서 secretarial position.

비서 업무 같은 걸 하기 시작한 거야. 그것은 비슷하거나 더 나은 페이를 주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B가 맞는지를 봐야 되죠. 자, 그러나 경험이 많은 여성들은 더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벌이에서. 아, 드디어 벗이 연결이 되네. 젊은 여성들은 다른 잡을 찾아서 잘 떠났어요. 그런데 경험이 많은 여성들은,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여성들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라고 이어지는 거잘 연결이 되죠. 자, 왜냐하면은 그들의 재직 기간, now extinct job. 자, 이미 없어진 직업에 대한 그들의 이 재직 기간은 자, 변환되지 못했거든요. 다른 필드로, 다른 분야로요. 이직이 쉽지 않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so while jobs usually adjust to automation. 자, 이 jobs들은요. 직업들은요. 자, 이 자동화에 대해서 잘 적응을 했을지 모르겠으나 they do not always. 그들이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특히나 모두가 그랬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적응을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정답 C, A, B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C, A, B 4번이죠. 자, 36번 풀었고요. 자, 넘어가려고 하는데 영자 시클 픽 나왔습니다. 자, 이거 너무 당연한 거지만 또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가지고 왔어요. 자, this나 such 같은 지시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힌트가 된다. 순서 삽입 문제에서. 자, 그래서 막상 작년에도 이런 거 많이 나왔어요. 자, 여기 C, A, B가 답이었거든요. C에 나오는 이 search instruction 이라는 표현이 주어진 문장부터 첫 번째 문장까지를 아우르는 말이었고요. 또 여기 나왔던 this way라는 말이 이 앞에 나왔던 A를 아우르는 말이었거든요. 그거를 찾아낼 수 있었으면은 C, A, B 이두 가지의 지시어 힌트를 통해서 순서를 꽤나 명확하고 쉽게 깔끔하게 찾아낼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 볼게요. 37번입니다. 자,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고요. 쭉 한번 보면은 자, this uncertainty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for instance 같은 또 연결어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The human perceptual system. 자, 인간의 지각적인 시스템은 is designed to recognize. 자, 무엇을 하도록 디자인이 되었냐면은 자, 물체를 인지하도록 디자인이 되었대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인지를 하냐면 under changing illuminations situations and context. 자, 바뀌는 조명, 바뀌는 상황, 바뀌는 맥락, 이런 것은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인지를 할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it is extraordinarily adapted to a constantly changing world. 자, 이것은 매우 매우 잘 적응을 해요. 무엇에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세상에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인간의 지각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각 시스템. 근데 이 지각 시스템이 어떻다라는 것인가 보면은요. Under changing illumination situations and context. 뭔가 변화하는 상황이나 조명이나 맥락이나 이런 것에서 인지를 잘 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constantly changing world 계속해서 변화하는 세상에 굉장히 적응을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뭔가 계속 바뀌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각 시스템이 잘 적응을 하고 잘 돌아간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파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A를 가봅시다. In the extreme, 자, 극단으로 가면은요, only a few lines are sufficient. 자, 몇 개의 라인만이 충분합니다. 웬 갑자기 라인? 라인이 충분하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나오죠. A는 내용이 확 떠버리니까 첫 번째로 올 수가 없어요. 자, B를 볼게요. To deal with this uncertainty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this uncertainty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앞에서 등장을 했었어야 돼.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계속해서 변화한다. 조명도 변하고, 맥락도 변하고, 상황도 변한다. 자, 근데 그것에 잘 적응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이 this uncertainty가 앞에 내용을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B는 괜찮아요. C 볼게요. 자,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migrating birds, 이주하는 새들은 웬 갑자기 새? 인간의 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잖아. C는 확실히 아니죠. 아, 이거 쉽네.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는 게 무조건

건 B다.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B로 가보죠. 자,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the brain uses, 뇌는 사용합니다. not one, 하나가 아니라 but multiple routes, 여러 가지 길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루트가 is blocked, 만약에 막히잖아요. 그러면 it takes another, 다른 루트를 사용합니다. 자, 루트가 여러 개가 있어요. 루트가 여러 개가 있어서 하나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루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this immense flexibility, 이런 어마어마한 flexibility, 뭐요? 유연성은, 뇌의 유연성은 to rely on changing cues. 자, 뭐에 의존하는? changing cues, 변화하는 단서에 의존하는. 그것은 according to whatever is available. 자, 뭐에 따라서? 이용 가능한 무엇이든지에 따라서. 그거는 뭐라고 불리냐면 vicarious functioning, 자, 간접적인 기능이라고 불리운답니다. 자, 이거는 전문 용어고요. 자, it can be found in most biological systems. 자, 그런데 이것은 발견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생물학적인 시스템들, 대부분의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 아, 인간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생명체들에서 이거를 발견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시스템을. 그러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뭐야? 예를 들어서 새는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맞죠? 아, 대부분의 생명체에서 이게 있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는 이라고 하면서 내용이 연결이 되는 거죠. 자, migrating birds. 자, 이주를 하는 새가 있어요. 걔는 fly thousands of kilometers.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요. 그리고 and may rely on the stars to navigate. 자, 무엇에 기반을 하냐면은 별에 의존할 수 있어요. 뭐 하는 데 있어서? 길을 찾는 데 있어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이 새가 길을 찾는 거야. 자, 그런데 but if it's a cloudy day, 만약에 구름이 꼈어요. 별이 안 보일 거잖아. 그러면 they may instead rely on landmarks. 자, 대표적인 랜드마크에 의존할 수도 있고 or their magnetic sense, 어떤 자기장적인 그러한 감각에 의존을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새가 하나의 루트가 막히면 다른 루트를 사용합니다. 라는 예시가 나온 거죠. 그리고 similarly, 우리 배웠던 시그널 표현이네요. 비슷하게 the brain can recognize a face. 자, 뇌가요. 알아챌 수 있어요. 뭐를? a face. 얼굴을 알아챌 수 있어요. By the shape of the eyes, nose, and mouth. 눈, 코, 입의 모양을 보면 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B, C 나왔잖아. 그 다음에 A가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엄청 중요한 힌트가 있다. 여기에 a face, 어떤 얼굴을 알아채려면 눈, 코, 입을 봅니다 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 the face라는 힌트가 나왔어요. 아이고, 대놓고 힌트를 줬네. 자, 읽어볼게요. 자, in the extreme, 뭐라고요? 극단적으로 가면 only a few lines are sufficient. 자, 선 몇 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눈, 코, 입 다 없어도 선 몇 개만 있으면 충분해요. As when, 언제같이, we recognize the face of a celebrity of a caricature made with just a few pencil strokes. 우리가 유명인의 캐리커처를 알아볼 수 있어요. 무엇으로 만들어진? Just a few pencil strokes. 연필로 스트로크 몇 번 긋는 거. 그걸로 만들어진 그러한 얼굴. 그러한 캐리커처에서 얼굴을 알아보는 것처럼 이라고 하죠. 그래서 a face, the face도 중요한 힌트고, 그 다음에 눈, 코, 입으로 알아보는데 더 가면은 눈, 코, 입뿐만이 아니라 선 몇 개만 있어도 알아볼 수 있다. 라고 한 게 하나가 안 돼도 다른 것으로 알아볼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이어지는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가 맞아요. 그래서 얼굴을 알아보는 것은 또한 기능을 합니다. Even when parts of a face are covered. 자, part of the face. 얼굴의 일부가 가려지는 거야. 그리고 internal features. 내부적인 어떤 요소들. 눈이나 눈 같은 그것이 hardly visible.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서는 the brain relies on external features. 자, 외부적인 요소에 뇌가 의존을 해요. Such as, 예를 들어서 hair라던가 아니면 head shape, 머리의 모양, head의 모양 이런 것을 보고 얼굴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정답 B, C, A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B, C, A에서 3번이네요.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Being furiously angry while you vacuum the carpet is only likely to make you do it faster. 자, furiously angry. 엄청나게 화가 난 상황입니다. While you vacuum the carpet. 자, 카펫을 청소를 하는데 엄청나게 화가 난 거야. 그러면 그것은 only likely. 어떻게 할 거냐면은 make you do it faster. 그저 그 일을 더 빨리하게만 만들어줄 뿐입니다. 그러나, but, being in the same state. 동일한 상태에 놓이는 거야. 동일한 상태라는 건 뭐겠어? 엄청나게 화가 나는 거. 엄청 화가 났어. 근데 언제? While trying to compose a complaining email. 자, 이런 complain 하는, 뭔가 투덜거리는, 불만을 제기하는 그러한 이메일을 작성을 할 때 똑같은 상태 있잖아? 그러면 그거는 doesn't help at all.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거 정리 좀 하고 가볼까요? 지금 엄청 화가 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냥 내가 카펫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거를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자, 그런데 이메일을 작성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디에 들어갈 건지를 찾을 건데 오늘 배운 여러 가지 순서 삽입 푸는 힌트들 있잖아. 그거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자, athletes and other competitors find that a certain level of arousal is useful if they are to perform at their best. 라고 합니다. 자, athletes, 운동선수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경쟁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특정한 수준의 각성이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If they are to perform at their best. 만약에 그들이 최고로 최고로 어떤 퍼포밍, 어떤 수행을 하려면 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끊어보고 앞에 내용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적정한 수준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useful합니다. 만약에 수행을 잘 하고 싶다면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for most activities. 자, 많은 활동들에 있어서 there's an optimal level of arousal. 적정한 수준의 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helps us to a point. 어떠한 포인트까지는 우리를 도와주다가 but if it gets too much, 너무 과해지잖아, 각성이. 너무 과해지면 then it starts to interfere with how we perform. 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방해를 하게 됩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어디서 봤던 내용인 것 같지 않아? 자, 다음 문장 보면 확실해진다. Being annoyed might help you to speak freely in an argument. 자, 짜증이 나는 거는 당신을 도와줄 수 있어요. To speak freely in an argument. 자, 뭐를 하는 데 있어서? 싸움에서 말을 막 자유롭게 잘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약간 짜증이 나는 건. 그러나, if you get too angry, 너무 화가 심하게 나잖아? 그러면 you may find it difficult. To find the right words. 자, 여기에서의 이 it은 가 목적어고 진짜 목적어가 to 부정사죠. 그래서 to find the right words. 적절한 단어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해. 그러니까 화가 조금 나면은 괜찮은데 화가 너무 심하게 나면은 싸움을 못하게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It's known as the Yerkes-Dawson's Law. 아, 이거는 뭐라고 불리냐면은 Yerkes-Dawson's Law라고 불립니다. 라고 했어. 이거 어디서 봤는지 기억나? 쌤 1강 영자 이슈 안 봤어? 안 봤으면 가서 보고 와. 거기에서 내가 짚어줬던 내용이 여기 또 남았어요. 여킨스 더슨 러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뭐냐? It was first named in 1908. 1908년에 이름이 붙여진 거고요. Although it wasn't until much later. 자, 나중까지 the people really understood what's going on.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술술 잘 이어지고 있죠. 단절 포인트 같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여킨스 더슨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화가 적정하게 났을 때 너무 많이 났을 때를 얘기를 하죠. 화가 적정하게 났어요. 그러면은 말싸움을 잘할 수 있어요. 퍼포먼스가 높아져요. 근데 화가 너무 심하게 나잖아?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퍼포먼스가 낮아집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 여킨스 더슨스 러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그런데 that law, 그 법칙은 그 법칙이 얘기하는 건 당연히 앞에 나온 여킨스 더슨스 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법칙은 이야기

색으로 그려볼게요. 그 각성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각성의 정도가 요 정도로 낮을 때 높은 성과를 낼수 있는데 이만큼 높으면은 성과가 낮아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it's better to be a bit calmer. 약간은 calmer. 약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차분한 게 좋아요. To reach your optimal level of arousal. 자, 이런 최적의 각성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for that task, 그 태스크에 대해서 but not go over it. 그것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나왔다. 뭐요? That task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 태스크에 있어서 적정한 수준의 arousal에 도달하려면 조금 차분한 게 좋아요.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자, 각성 수준이 너무 높지 않은 게 좋아요. 그래야 퍼포먼스가 높아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that task가 가리키는 거는 뭐겠어? 바로 위에 문장에서 찾을 수가 없고 복잡한 태스크를 가리키는 걸 텐데 그 문장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가볼게요. 자, 여기 4번 다음에 문장 보시면은 그 법칙이 이야기하기를 적정한 수준의 각성은 심플 태스크에서 더 높아요. 뭐보다? 복잡한 태스크보다. 자, 그 말인즉슨, 자, 우리 심플한 태스크. 카페 청소할 때 너무 화가 나잖아? 그러면은 그거를요, 더 잘할 수 있어요. 빨리 할수 있어요. 화가 나니까 막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너무너무 화가 나. 같은 각성 상태야. 자, 근데 while you trying to compose an email. 자, 같은 각성 상태인데 이번에는 뭐를 해요? 이메일을 작성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하지 못한다. 복잡한 과업은 제대로 하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이 여기 5번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 복잡한 과업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약간 캄한 게 나아요. 약간 조금 차분한 게 적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더 낫습니다. 그치만 그거를 넘어가지는 않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서는요. That task가 가장 결정적인 힌트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That task가 바로 주어진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메일을 쓰는, 다시 말해, 복잡한 태스크를 가리키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풀어볼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disapproval의 의미만 적어주시면 오늘 수업이 끝입니다. disapproval, approve, approval, 그리고 disapproval. 이렇게 다 연관되어 있는 단어들이죠. disapproval의 의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문제를 쫙쫙쫙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이 3회 모의고사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요약문이랑 뒤에 나오는 장문들 쭉 풀어볼 건데, 요약문 장문들이 항상 요즘, 뭐랄까, 복병처럼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답니다. 그 문제들 다음 시간에 잘 풀어볼 거니까 또 기대 많이 하시고 보면 돼요. 알았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신 만점 수능 특강 물리학도 장했습니다. 자, 이번 9강에서는요, 직류회로와 트랜지스터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직류회로 하면 여러분 중학교 때 막 전류가 흐르는 그런 회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물리학 1에서도 이 회로는 안 배웁니다. 트랜지스터 그 전인 바로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만 살짝 나오지 전류가 왜 흐르는지 그 흐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배우거든요. 그래서 조금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파트고요. 트랜지스터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물 원에서 배웠는데 그 부분이 복습이 안 되면 사실 트랜지스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채워가면서 좀 학습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직류회로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을 하나씩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회로의 핵심은 바로 V는 IR이라고 하는 정말 중학교 때 많이 들어봤던 그 식이거든요. 이 V가 바로 전압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I는 전류, R은 저항입니다. 그래서 직류회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V는 뭔지, I는 뭔지, 또 R은 뭔지 그걸 먼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걸 하나씩 순서대로 V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I, R 이렇게 순서로 확인한 다음에 이제 V는 IR 그리고 회로 연습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소비 전력까지 거기까지 쭉 한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은 이렇게 전위라고 써놨어요. 그죠?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우리말인데도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마치 막 한자가 좀 이렇게 어려운 한자가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전위 하면 어떤 한자 같냐면 전은 전기 이런 느낌 들어요. 그죠? 전기. 그 다음에 위는 무슨 위치 에너지 이런 느낌 들어요. 그런데 전위는 전기의 위치 에너지는 아니고 전기의 위치 에너지에 비례하는 무언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위를 우리는 V라고 쓰거든요. 그 전위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전하로 나눈 걸 전위라고 해요. 다시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개념을 잘 잡읍시다. 전위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전하량으로 나눈 것. 그것을 우리가 전위라고 부릅니다. 와, 그럼 도대체 전위는 뭐야? 그냥 전위는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에 비례하는 물리량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물체가 있어요. 바닥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0이라고 합시다. 위로 이렇게 H1만큼 올리면 위치 에너지가 커지죠. 위로 이렇게 H2만큼 올리면 위치 에너지가 더 커지죠. 그렇게 위치 에너지가 더 커지면 그걸 그대로 전기적인 부분으로 가져가면 전기적으로 위치 에너지가 점점점 커지면 전위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와 있는 요 식부터 이해를 해두고 갑시다. 자, 전위는 Q분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입니다. 항상 단위는 여러분 공식으로부터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는 단위대로 외우고 공식은 공식대로 외우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전위 공식인데 그 공식에 있는 물리량들로 단위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에너지니까 이건 줄이거든요. 줄.

퍼. 요거는 전하량이니까 쿨롱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줄, 퍼, 쿨롱.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우린 그걸 줄여서 요렇게 V라고 쓰고 요 V를 우리 뭐라고 읽는다? 이게 바로 볼트입니다. 볼트. 왼쪽에 있는 V는 여러분 이렇게 눕혀서 썼죠. 바로 전위라고 하는 물리량의 V고요. 읽을 때는 V라고 읽어야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V는 똑바로 세웠었죠. 다리입니다. 다리이기 때문에 이건 V라고 읽으면 안 되고 볼트라고 읽어야 합니다. 똑바로 세워 쓴 M은 M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미터라고 읽어야 하고 F는 MA에서 M은 눕혔었어요. 이건 질량이기 때문에 그냥 M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영어로 썼다 하더라도 읽는 방식과 그런 부분이 다른 것은 하나는 이름이고 하나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보세요. 똑바로 세웠었잖아요. 줄, 퍼, 쿨롱, 볼트.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을 쫙 공부를 하다 보면 막 여러 가지 기호들, 물리량이 나오는데 물리량과 단위가 똑같은 물리량입니다. 이 V, 여기도 V로 쓰고요. 그죠? 읽을 때만 이제 전위, V, 여기는 볼트라고 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요 식을 이렇게 주면 이걸 볼트라고 읽는 친구가 10명 중 대여섯 명 됩니다. 아직 단위와 물리량을 구분을 아직 못하기 때문이에요. 잘 구분하려고 애를 쓰시고, 선생님도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눕혔었죠, 그죠? 이건 이름이니까, 이건 똑바로 세웠었죠? 단위니까, 단위와 물리량은 구별해 쓰려고 자꾸자꾸 애를 써라. 특히, 전위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에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합니다. 뭐라고? 아, 플러스가 있어? 그러면 플러스를 높은 곳이라고 약속하자. 그럼 플러스는 높은 곳이기 때문에 기준보다 쭉 높은, 이렇게 높은 전위를 갖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마치 막 높은 산봉우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양전하, 플러스 전하는 주위보다 높은 전위를 갖는다라고 기억하면 좋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음전하는 주위보다, 기준보다 낮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낮게 마치 골짜기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쓴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위에 있는 그림이 있고요. 아래에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그림과 아래에 있는 그림은 어떻게 다르냐면 위에 있는 그림은 이 상황을 위에서 본 거고요.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이 상황을 옆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보세요, 여러분. 자, 요 높이가 요 높이보다 높죠. 딱 보이죠, 그죠? 어떻게 보니까 보입니까? 옆에서 보니까 보입니다. 하지만 이걸 이렇게 위에서 보면 여러분이 이걸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아, 여기 높구나라고 알지 실제로 그냥 이 사진만 딱 보게 되면 어디가 높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위에서 보면 어디가 높고 낮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옆에서 보려고 생각해야 되고 그 아이디어의 핵심은 플러스는 높은 곳. 아, 여기가 높구나. 높다면 점점 옆으로 갈수록 낮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를 놓으면 마치 공이 뚜루루 굴러 내려가는 것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그 옆에 두게 되면 이렇게 움직여서 가게 됩니다. 바로 그런 아이디어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건 지금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어디가 높은지 낮은지 몰라요. 그걸 이렇게 옆에서 봐야 아, 마이너스는 낮은 곳이지. 그러면 플러스 공을 두게 되면 또로로 이렇게 이쪽으로 굴러 내려가듯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라는 걸 위에서 보는 거와 옆에서 보는 걸로 여러분 높낮이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전위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에 비례하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는 높은 곳, 마이너스 낮은 곳 이런 생각이 있어야 우리 이따가 이제 직류회로 할때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가 풀린다라는 것이고요. 전위는 우리가 지금처럼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어떤 그 비례하는 값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높이가 있고요. 이 높이가 있고, 또요 높이가 있네요. 그럼 높이 차가 있죠. 그 높이 차가 바로 여기 있는 전위의 차이. 그래서 전위 차라고 부릅니다. 그 전위 차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전압이에요. 우리 전기는 220V인데 전압이? 이 건전지는 전압이 1.5V인데 그때 그 전압 있죠? 그 전압이 원래는 전위차라고

요게 1.5볼트에 해당하면 1.5볼트 전압이고, 요게 220볼트에 해당하면 220볼트 그런 전위차 전압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식으로만 봐서는 이 부위가 전인지 전위차인지 몰라요. 이제 개념으로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이따가 회로에서 전위와 전위차를 함께 회로에 집어넣어보면, 아,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그 부분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 위에서 이렇게 딱 기본적인 과정들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는 균일한 전기장에서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그림은, 요 위에 있는 그림은요, 상황을 어디서?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위에서 보게 되면 높낮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플러스는 뭐한 곳? 높은 곳. 마이너스는 뭐한 곳? 낮은 곳. 해서 플러스를 높은 곳에 두고 마이너스를 낮은 곳에 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요 차이를 의미하는 거고요. 요게 바로 전위차, 바로 전압입니다. 우리 아까 전위식도 V를 썼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요 전위와 요 전위의 차이구나라고 해서 전압이라고 부르고 전위차라고 해석합니다. 어떤 전위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있는 플러스 금속판 평행판과 마이너스 금속판 사이에 전기장이 쭉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플러스인 이 공을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여러분, 플러스는 플러스를 미니까 사실 이 입자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도 이렇게 당기니까 이 입자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데, 이 입자를 왼쪽으로 이렇게 가져가려면 여기에 특별히 뭐 해야 합니까? 힘을 줘야 하죠. 만약에 등속으로 간다면 이 힘의 크기와 이 힘의 크기는 같겠죠. 아, 요 F가 QE만큼의 힘의 크기로 가는구나 라는 것이고, 그걸 좀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바로 이거죠. 플러스 공을 점점 으차 으차 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 조심할 건 이렇게 사선으로 힘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D만큼 이동거리를 갔기 때문에 이동거리에 해당되는 그 힘이죠. 이렇게. 그러면 그 부분은 여기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싶다. W는 FS. F는 QE. 그 다음에 S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D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V는 Q분의 W예요. 그죠? 그러면 이 W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W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W는 둘을 곱해서 QV라고 할수 있고, 우리 여기 써 있는 식을 유도한 겁니다. 이건 아까 배운 거, 그걸 여기 있는 왼쪽에 W랑 일치시키려고 W를 주인공 바꿨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 있는 Q하고 Q가 같이 있네요. 어차피 W랑 W 같은 거니까. 그러면 이쪽에 있는 ED와 여기 있는 V는 같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ED는 V가 돼서 바로 전기장 세기의 공식이 하나가 더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요 공식.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기장 세기 하면서 단위 양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 이 공식을 외웠던 기억이 나죠. 그죠? 거기에 요게 하나 더 덧붙여지면서 D분의 V식 해서 전기장식은 이런 식으로 풀네임을 갖습니다. 문제는 이퀄이퀄이면 어떤 경우에 이걸 쓰고 어떤 경우에 이걸 쓰지? 라고 굉장히 많이 혼동이 와요. 왼쪽에 있는 이때는 언제 쓰냐면 단위 전하가 있을 때. 점전화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지금처럼 평행한 금속판들이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요식을. 그 다음에 단위 어떤 점전화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포인트가 Q가 포인트죠. 그죠? 그럼 여기 있는 V는 이쪽에 있는 금속판과 이쪽에 있는 금속판의 전위차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 요 전기장 세기를 이때는 어떤 식으로, 이때는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이 좀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별 표시 해드릴게요. 이것도 아주 굉장히 많이 혼동되고 헷갈리죠. 공식은 외웠는데 문제가 나왔어. 근데 어떤 공식을 적용할지 몰라. 여러분, 그런

그런 경험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저 앞에 있던 등가속도 운동부터 그랬습니다. 등가속도 직선운동식이 세 개가 있잖아. 그세개 중에 어떤 걸 어디에 쓸지 막 이런 걸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물리학원에서 조금 충분히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나마 그래도 좀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런 내용들은 물리학원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던 내용 아닙니까? 막 새로운 개념, 새로운 용어, 새로운 공식들이 막 툭툭 튀어나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천천히 공부하면서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식이 이해될 만큼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암기해두면 됩니다. 그렇게 학습 방법도 정해가면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V는 IR 중에 V가 먼저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은 I로 갑시다. I는 전류예요. 보통 보면 current라고 해서 흐름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흐름이 있는데 in current라는 것도 흐름이어서 여기 있는 류자 흐를 류라고 해서 in current 전류 I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그 전류의 세기는 도선에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도선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도선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많이 그려요, 그죠?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이 안에 있는 여러 원자와 전자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도선 안에서 단위 시간 동안 어떤 단면적을 지나가는 전하의 양으로 우리가 전류의 세기를 정의합니다. 요 부분도 시험에 참 많이 나올 겁니다. 내신 문제에서는. 수능에서는 저런 걸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실제로 회로를 그냥 바로 풀어내는 그런 문제들을 묻고 있지만 내신에서는 이 전류의 세기의 정의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전류의 세기 단위가 뭐예요? 암페어잖아요. 그 암페어가 어떻게 나온 거야? 바로 여기 있는 거 전하량 단위 쿨롱 똑바로 세웠어야 합니다. 시간 단위 세크 쿨롱 퍼 세크 너무 길어 줄이자. 그래서 똑바로 세워 쓴 A 우린 이걸 암페어 라고 읽는 거예요. 1암페어가 뭐야? 아, 도선의 단면을 1초에 1쿨롱만큼의 전하가 지나가는 거야. 1쿨롱이 얼마인지 몰라. 왜냐하면 엄청난 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좀 감은 오는 것 같아요. 아, 1초에 1쿨롱만큼의 전하가 막 지나가면 우린 그걸 1암페어라고 부르는데 라는 걸이 식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정리해 두시고 잘좀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이 안에 전자, 자유전자가 있죠. 그리고 이제 원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덩치가 크니까 움직임이 좀 어려운데 마이너스 전자는 너무 가벼우니까 쌩쌩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도선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전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전류 흐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전자의 운동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죠. 그런데 전류의 방향은 그 전자의 운동 방향의 어느 쪽? 반대쪽을 전류의 방향으로 규정합니다. 오? 굳이? 왜 반대 방향을 저렇게 규정할까? 왜냐하면 이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에 우리는 더 초점을 두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플러스는 무거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요 전자들이 움직일 거야. 전자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 방향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플러스는 가만히 있고 전자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특수상대성 배운 거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자라고 합시다. 내가 전자라고 하면 내가 움직여? 아니에요. 난 가만히 있어. 그리고 누가 움직여요? 그지? 플러스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이렇게. 그죠? 근데 사람들은 마이너스에 중점을 주는 것보다 플러스, 왜냐면 영어로 파지티브, 긍정적인, 막 이런 좋은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쪽에 좀더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마치 전자가 볼 때는 플러스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플러스의 움직이는 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는 어때요? 그지? 마이너스의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그 전자의 운동 방향과 플러스의 이동 방향이 전류의 방향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것도 시험에 참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요식 기억해 놓고 저 식으로 문제를 문제 풀 때는 저식을 특별히 쓰진 않지만 그래도 전류에 대한 개념들을 알수 있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저 정도는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V는 IR 중에 V 했고요. 그 다음에 I 했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거 R입니다. R은 Resistance, 저항, 전기 저항입니다. 전기 저항은 금속막 대 면적 S, 그 다음에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전기 저항 레지스턴스 R은 길이가 길면 저항이 커요. 왜냐면 길이가 길면 전자들이 좀 빠져나올 때 많이 힘들잖아요. 대신 단면적이 크면 아주 그냥 잘 통과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저항이 없지만 면적이 작으면 굉장히 통과하기 어려워서 저항이 큽니다. 그래서 단면적과 저항은 서로 반비례 관계. 이것도 눕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눕혔으면, 이거 길이, length, 단면적 square,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resistance, 저항.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해. 요 길이 L, 단면적 S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생산하지 않지만, 여러분, 백열 전구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전구가 있으면 그 전구에 필라멘트를 매우 얇은 필라멘트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매우 얇기 때문에 거기에 전자가 지나가면 굉장히 많은 열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뻘겋게 달아올라서 그 열로 빛도 쓰는 거죠. 근데 열이 90, 빛이 10이어서 효율이 엄청나게 낮은 그런 전기 기구라서 지금은 생산하지 않고 지금 이제 백열 전구가 있는 건 이미 만들었던 걸 그냥 쓰고 있는 중이고요. 새로 전 세계적으로 저건 생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LED등 같은 경우에 효율이 엄청 좋잖아요. 그전에 이제 백열 전구도 쓰고 또 이제 저희 집도 형광등을 쓰고 있긴 하지만 형광등도 있고 점점 그렇게 효율이 좋은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런 걸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물리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저항들이 어떤 그 분리량과 어떤 관계가 있나라는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죠. 자, 요 비례 표시 마음에 안 들어요. 요거를 는으로 바꾸면 상수가 들어가면 되죠. 우리 상수를 요렇게 씁니다. 요거는 로우라고 읽고요. 그리스어입니다. 로우라고 읽고 이거는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금속막대의 비저항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으니까 요건 좀 알고 계셔야죠. 쉬워요. 뭘로 만들었니? 라는 겁니다. 금으로 만들었니? 구리니? 은이니?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금속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냐를 결정하는 값입니다. 근데 지금 저항과 뭐예요? 비례 관계죠. 저항을 작게 만들고 싶으면 로 값이 작은 걸 쓰면 됩니다. 저항이 큰걸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히터나 그런 전열기 이런 걸쓸 때는 저항을 크게 해야 그런 전열기가 작동할 거 아닙니까? 제대로. 그럴 때에는 로 값이 큰걸 이용하면 되겠죠. 물론 이들의 값도 변화시킬 수 있고요. 따라서 전기 저항을 결정하는 물리량은 무려 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한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식도 완벽하게 여러분 외워둘 수 있어야 하고 전기 저항은 단위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음이죠. 이렇게 쓴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V 됐고요. I 됐고, R 됐고, 모두 다 됐으니까, 이제 그들을 통한 회로를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회로는 기본적인 과정을 잘 연습만 해 놓으면 조금 어려운 거는 약간 꽈놨을 뿐이지 그 부분을 못 풀진 않거든요. 그래서 회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기초 지식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우린 그걸 오음의 법칙이라 부르는 공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전원장치 있습니다. 전원장치는 여러분 아래쪽에 뭐라고 써놨나요? V라고 써놨죠? 저 V를 뭐라고 읽으면 좋을까요? 세 글자로? 그렇죠. 전이차. 두 글자로? 전압. 왜? 플러스는 높은 곳, 마이너스는 낮은 곳. 높낮이가 있네. 전위의 차이가 있네. 따라서 요건
전이차,

라고도 하고, 시험 문제에서는 전압이라고 더 많이 나오죠. V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저항이 보이는군요. 저항은 전류가 지나가기 힘들어.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뾰족뾰족뾰족 이렇게 해놓고, 여긴 저항 기호고 R로 써놨습니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끔 전류의 방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전지 전압이 V고요. 저항이 R이고 전류가 I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V라고 써놨죠, 그죠? 이게 뭘까요? 자, 저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자, 플러스는 높은 곳, 마이너스는 낮은 곳. 그래서 플러스가 높고 마이너스는 낮아. 요거 이해되죠, 그죠? 근데 요 높이 차가 얼마예요, 여러분? 차이가 바로 V만큼입니다. 그 얘기는 일반적으로 그냥 마이너스를 기준을 잡아서 전위를 0이라고 해두면 좋아요. 우리가 보통 위치 에너지 기준을 0 잡듯이 마이너스를 0 잡습니다. 그럼 여기가 전위가 0이란 얘기야. 그죠? 자, 여기는 전위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그죠? V가 돼야겠죠. 이렇게. 눕혔어야 되는데. 이건 볼트가 아니니까 V가 돼야 됩니다. 여기는 전위가 0입니다. 이 차이 얼마예요? 그렇죠. V만큼의 차이가 나죠. 그게 바로 전위차고 전압입니다. 자, 여기가 V예요. 여기 얼마일 것 같아요? 여기도 V입니다. 왜? 중간에 아무것도 안 썼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도선들은 저항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회로를 그리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V고 여기가 V란 얘기는 중간에 이 전기를 쓴 일이 없어. 그러면 여기가 V면 여기도 V죠. 여기도 V죠. 여기까지도 V고 여기도 V가 됩니다. 맞죠? 자, 여기 0이에요. 여기 얼마예요? 0이죠. 여기 얼마예요? 0이죠. 여기 얼마예요? 0이죠. 여기는요? 0이죠. 아직 안 썼으니까. 여기도 쓴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저항에 걸린 전위차가 얼마나 옵니까? 그치? 여기 V, 여기 0이니까 V가 나오고, 우린 그걸 저항에 걸린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저항에 걸린 전압. 당연히 전압은 전위차이기 때문에 V란 얘기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전위 차이가 V가 나면 되는 거고, 이쪽이 V인 거 확인했었고요. 여기가 0인 걸 확인했었기 때문에, 아, 여기 차이가 V구나 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저항 R에 전류 I가 흐르면 거기에서 전압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 전압, 전위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 전위의 차가 바로 전류와 저항의 곱으로 표현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물리량이 3개 있잖아요? 두 개를 알면 하나 알수 있고요. 두 개를 알면 또 하나 알수 있고요. 또두 개를 알면 또 하나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V는 IR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하고, 상당히 중요한 공식이니까 잘 확인하시되, 지금 이 공식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지금처럼 여기 VVVV 0000 썼다는 얘기는 저 회로를 위에서 보면 몰라요. 옆에서 봐서 높이 차가 보이게끔 만들어야만 이 전위가 얼만지를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학교 시험 문제라든가 수능 문제라든가 저 전위를 알고 있을 때 굉장히 쉽게 풀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요소들도 여러분이 잘좀 따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위에 대한 내용들 함께 설명했고요. 지금은 전지 하나에 저항이 하나만 연결되어 있는 단순한 회로인데, 실제로는 저렇지 않고 여러 개의 저항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따따따 일자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우리 이런 연결을 바로 직렬 연결이라고 불러요. 직렬 연결의 특징은 여기 전지가 있네요. 전지는 긴 짝대기가 플러스죠. 짧은 짝대기가 마이너스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전류가 가다가 저항 만나요. 아이고 힘들어. 저항 만나요. 아이고 힘들어. 또 저항을 만났어요. 힘들긴 힘들지만 갈라지는 거 없이 그냥 쭉 가죠, 그죠? 그 얘기는 여기 있는 전류가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흐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저항 R1, 2, 3 차례

그대로 지나가는 전류를 I1, I2, I3라고 하면 저 I1과 I2와 I3는 모두 I로 같습니다. 왜? 갈라짐이 없으니까요. 요거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아, 직렬 연결은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구나라는 것입니다. 대신 전이차는 여기가 지금 V고요. 여기가 0이 나서 지금 V만큼의 차이가 나면 여기가 V고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여기서 V에서 한번 떨어지고 떨어지고 세번 떨어져야 0이 돼요. 그 얘기는 뭐다? 자, 전체 전압 V는 여기서 떨어진 전압 V1과 여기서 떨어진 전압 V2 그리고 여기서 떨어진 전압 V3를 다 더한 게 전체 전압이다. 그러면 전체 저항을 만약에 R이라고 한다면 V는 IR에서 여기를 IR로 쓸수 있고 V1은 여기에서의 전압이니까 I1, R1, V2는 여기서의 전압이니까 I2, R2, 그리고 요거는 V3는 여기서니까 I3, R3 이렇게 쓸수 있다. 그런데 I가 모두 같다고 했으니 이렇게 지우고 나면 전체 나머지 저항들만 써주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항이 3개이기 때문에 1, 2, 3까지 나왔는데요. 보통은 식을 쓸 때는 그냥 2개까지만 해서 이런 식으로 써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여러 개, 2개 이상의 저항이 나왔을 때 마치 그것이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인 것처럼 쓸수 있는 그걸 우리는 합성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항을 합성 저항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 어떤 물체에 여러 개의 힘이 작용했을 때그 여러 개의 힘을 하나로 작용했다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게 우리 R자 힘, 힘을 합성한다라고 얘기하듯이 저항이 두개 이상 나오게 되면 하나로 합체합니다. 합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합성 저항이라 부르고 바로 여기 있는 게 합성 저항이에요. 직렬 연결은 쉬워요. 그냥 더하면 돼요. 여러분,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항이 있어요? 더해요? 그럼 길이가 길어졌죠.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값이 커지잖아. 마찬가지로 혼자 있을 때보다 두 개, 세 개, 직렬로 탁탁탁 있으면 저항이 더 길어집니다. 점점 길어집니다. 길어지면 저항값이 커져야지. 크게 만드는 방법은 더하는 방법이야. 1 더하기 2는 3이죠. 이거보다도 크고요. 이거보다도 큽니다. 그렇게 크게 만드는 방법이 더하는 방법, 직렬 연결.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렬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병렬 연결하는 경우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겁니다. 초등학교 때도 저 그림을 봤었고요. 중학교 때도 저 그림을 봤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서는 처음 보는 거지. 물리학원에는 저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연결하면 병렬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직렬과 다르죠? 직렬은 일자로 쫙 연결하는 건데 병렬은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이고 병렬 연결의 특징은 뭐냐면 이 R1이 주변을 둘러봅니다. 어? 나 혼자 있네? 무슨 말이에요? 나 혼자서 여기 있는 전압을 다 쓰는 거야? 아싸! 그러면서 착각합니다. 가운데 있는 R2 저항 보세요. 이 저항도 어? 나 혼자만 연결돼 있나 봐. 아싸, 나 혼자 이거 다 쓰네. 그리고 밑에 있는 R3도 똑같이 착각합니다. 와, 이거 나 혼자 다 쓰네? 라고 하면서 위에 있는 R1에도 여기 있는 전압 V가 걸리고요. 가운데 있는 R2에도 전압 V가 걸리고, R3에도 V가 걸립니다. 우와, 선생님, 그럼 여기 있는 거 3V네요, 3V? 아니에요, 여러분. 병렬의 특징은 V, V, V, V입니다. 그래서 병렬은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같아요. 이쪽에 있는 거 R1이에요? 그러면 R1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 합시다. 여기 있는 거 V2입니다. 여기 있는 거 V3입니다. 그들은 모두 같다. 무엇으로? 여기 있는 전지전압 V와 같다. 바로

병렬 연결의 특징입니다. 아까 우리 직렬 연결은 그냥 일자로 쭉 있으니까 전류가 변하지 않고 I1, I2, I3가 다 같았죠, 그죠? 근데 병렬은 전압이 같습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병렬할 때 V란 말이에요. V. V 하면 여러분 V 이렇게 비읍이니까 병렬 V 이렇게 1차니까 아, 병렬은 V가 일정하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좀 기억이 오래 남겠죠? 다만 전류는 그렇지 않아요. 전류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야. 플러스에 나갑니다. 전류가 쭉 가요. I라는 전류로 갑니다. 갔는데 여기서 갈라져야 돼요. 갈라지고 갈라집니다. 생각해봐. 물줄기가 하나로 가다가 세 개로 갈라지게 되면 여기는 I1, I2, I3라고 할때 I1과 I2와 I3를 다 더한 것이 I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전류를 생각할 수 있다. 오, 여긴 갈라진 게 있네. 그리고 다시 만나네. 만나서 다시 I가 됐네라는 거죠. 이게 I1, 이게 I2, I3니까요. 그런 식으로 쓴다. 라는 겁니다. 근데 V는 IR에서 I를 주인공으로 만들면 R분의 V가 되겠죠? 따라서 이걸 우리는 R분의 V라고 쓸수 있고요. 요거는 R1분의 V1, 요거는 R2분의 V2, 요거는 R3분의 V3인데 V는 모두 다 같으니까 요 V랑 지워집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R분의 1은 아래쪽에 여기에다 좀 깔끔하게 적을게요.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이렇게 쓴다. 물론 지금은 저항이 3개가 나왔기 때문에 세 덩어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를 많이 쓰니까 이렇게 좀 축약해서 쓸게요. 뭐요 이게? 아, 여기도 두개 이상의 저항이 나왔네. 그렇게 두개 이상의 저항이 나올 때 하나로 합체하는, 합성하는 과정이고 이게 바로 합성 저항인데 요게 바로 합성 저항이구나. 그렇게 합성 저항의 역수는 R1 저항의 역수와 R2 저항의 역수를 더한 것 같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수를 취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개만 볼게요. 여기가 6옴이고요. 여기는 3옴입니다. 그러면 6옴과 3옴이면 6분의 1이 되고 3분의 1이 되죠. 그게 바로 합성 저항 R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 6분의 1 더하기 2니까 3 되고 요거는 2분의 1. 근데 2분의 1이 답이 아니지. 왜냐하면 우리는 R을 구하려니까. 그럼 R은 얼마 나와요? 2가 나오죠. 그러면 하나는 저항이 6이고 하나는 저항이 3인데 그둘 중에 작은 것보다도 더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병렬로 합성하게 되면 굵기가 굵어지거든요. 굵기가 굵어지면 당연히 저항이 작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역수를 취한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수를 취한다라는 것은 아, 여러 개의 저항이 있으면 그중에 제일 작은 것보다도 더 작아지게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수는 상당히 버거운 그런 계산이에요. 그래서 이 계산을 잠깐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인데 둘이 통분해버리면 R1 곱하기 R2 여기는 R1 플러스 R2 이게 바로 이제 R분의 1이잖아. 근데 우리는 R분의 1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R을 구하는 거니까 요거 뒤집으면 R1 플러스 R2에다가 R1 곱하기 R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좀더 간편하게 푸는 방법은 저렇게 분수를, 역수를 만들지 말고 두 저항을 더하기 분의 곱하기로 해서 암산하는 거죠. 6하고 3이 나왔어? 그러면 두 개를 더해? 9. 곱해? 18. 얼마? 2. 오, 바로 그냥 암산이 가능하네.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암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고, 실제로 시험 문제에는 직렬만 따로, 병렬만 따로 나오는 경우보다 직렬과 병렬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직렬 연결, 병렬 연결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있으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소비 전력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전력은 우리 그냥 전기기구들, 뭐 헤어드라이기, 아니면 냉장고, 아니면 하다못해 램프, 전구라도 와트가 있어요. 와트. 그 와트가 소비 전력의 단위예요. 그 소비 전력을 전력 하니까 우리 힘, 파워스입니다. 파워. 그 파워는 어떤 시간 동안에 한 일을 뜻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전기잖아. 전기에서는 일이 QV이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전위는 Q분의 W에서 W가 QV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T분의 Q, T분의 Q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어떤 도선의 단면을 어떤 시간 동안 지나간 전하량, 바로 전류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씁니다. 뭐 곱하기니까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겠지? 그래서 전력의 첫 번째 식, 바로 VI. 근데 V는 IR이잖아. V는 IR이니까 I가 두 번이니까 I 제곱의 R로 이렇게 바꿔 쓸수 있고, I는 R분의 V잖아. 제곱한 다음에 R로 나누면 R분의 V 제곱이 되어서 소비전력 공식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가 된다. 세 가지로 정의된다는 얘기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을 쓰는지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걸 여러분이 제일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문제를 풀면서 차츰차츰 적응을 하시고, 아,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을 써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력 관련된 내용들까지 쭉 한번 정리하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선생님이 가르쳐드린 내용들과 살짝 다를 수 있잖아요. 왜냐면 학교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내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이 내용을 함께 결합해서 좀 참고하면서 정리해주면 아마 직례로 나오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잘 정리하시고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두 번째 테마인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는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돼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에는 양공이 있죠. N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P형 반도체 두 개에다가 그 사이에 N형 반도체를 좀 얇기가 얇게 해서 그 사이에 끼워 놓고 이쪽에는 플러스를, 이쪽에는 마이너스를, 이쪽에는 플러스를, 이쪽에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 놓았어요. 먼저 왼쪽부터 봅시다.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P형을 플러스에 N형을 마이너스에 연결하는 요 연결 방법을 우리는 순방향 연결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순방향 연결이 되면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플러스가 양공이 이렇게 요 접합면으로 이렇게 다가갈 것이고 마이너스도 이쪽으로 이렇게 다가가면서 둘이 만나면 우리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P형은 두껍고요. N형은 얇아요. 그럼 P형에 있는 양공들이 이쪽에 있는 얇은 전자랑 결합을 하는 것도 있지만 하지 못하고 남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 남는 것들이 막 우왕좌왕해요. 야, 이거 나 어떻게 전자가 없어? 그때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에서 전자가, 저 여기 있어요! 하면서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얇기 때문에, 아, 저기에 전자가 있다! 여기를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쪽으로 전자와 결합한 다음에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요. 엄밀히 말하면 N형을 플러스에 P형을 마이너스에 연결한 이 역방향 연결에서는 전류가 흐르면 안 되죠. 그게 여러분이 물리학원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하지만 트랜지스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상들 때문에 이쪽에서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 오히려 여기보다 더센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류가 흐르는 이 부분에서 양공을 방출한다라고 해서 이곳을 2m 단자 또는 2m 극이라고 부르고요. 그 양공을 여기서 수집한다라는 의미로 여기를 컬렉터 C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여기는 가운데 꼈다라고 해서 베이스라는 단자를 씁니다. 전지에서는 극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렇게 쓰지만 여기는 극이 세 개잖아. 그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쓸수 없단 말이지.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붙인 이름이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라고 하는 부분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쪽에 있는 2m에 흐르는 전류는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하고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를 이렇게 더한 값이 바로 2m 전류다라는 이 전류의 관계도 좀 잘 보시고요.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세한 베이스의 그 변화로 큰 컬렉터의 전류를 만들 수 있는 증폭작용입니다. 바로 이게 증폭작용이고 우리 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스피커에서 큰 소리가 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많이 쓴다라는 것이고요. 자, 또 나와 있는 요거 바로 이거는 아까랑은 좀 반대가 되는 개념인데 여기에서는 N형과 P형과 N형을 2대1로 접합해 놓은 거죠. 그럴 때에는 여기 있는 N형과 P형으로 이런 식으로 순방향 연결되어 있는 곳에선 전류가 흐르는데 P형에 있는 양공과 N형에 있는 전자들이 결합할 때 P형에 있는 양공수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N형의 전자가 결합하지 못한 전자가 많이 남아돌잖아요. 그때 이쪽에 있는 역방향에서 전류가 또 흐르면서 결합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돼서 아까 봤던 PNP형과 NPN형은 같은 그런 작용으로 전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여기는 NPN이기 때문에 전류 방향이 아까랑은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2m 전류하고 베이스 전류, 컬렉터 전류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증폭작용도 있지만 만약에 베이스에 전류가 흐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미터에도 컬렉터에도 전류가 다운됩니다. 전류가 여기에 흐르면 모두 전류가 흐르고 그거 우리 1이라 할까?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모두 다 전류가 안 흐르고 우리 0이라 할까? 그래서 1, 0이라는 디지털 신호까지 만들 수 있어서 우린 그걸 스위칭 작용 마치 껐다 켰다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스위칭 작용도 한다라는 걸 트랜지스터의 또 중요한 사용법으로 우리가 익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트랜지스터는 물리원에서 배웠던 이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으면 트랜지스터를 쓸때뭐 어렵지 않게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쌤이 지금 보여드렸던 2m 베이스 컬렉터에 대한 개념만 잘 알고 계셔도 문제 풀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관련된 문제 쌤이 세 문제 준비해 왔는데 간단간단하게 좀 볼게요. 지금처럼 이렇게 직류회로 주고 스위치를 주게 되면 하나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하면 하나의 그림으로 두 개의 문제 상황을 주는 아주 복잡한 그런 부분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열었을 땐 필요 없는 거고 닫았을 땐 둘은 병렬 연결, 그죠? 그래서 직렬과 병렬이 혼합되어 있는 이런 부분의 문제도 한번 풀어 보시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처럼 스위치를 이렇게 놓고 이상한 모양의 저항들을 쭉 배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스위치가 열려 있다라고 한다면 이 스위치는 이 저항은 전혀 뭐 필요 없는 저항이죠. 전지에서 나갑니다. 여기서 갈라집니다. 아, 병렬이 시작되는구나. 여기서 다시 만납니다. 병렬이 끝나는구나. 근데 중간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네요. 따라서 이렇게 세 개의 직렬과 요 하나가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스위치가 열려 있는 경우고 만약에 스위치를 닫았다. 스위치를 닫게 되면 여기서 갈라졌지만 여기서 한번더 갈라집니다. 따라서 병렬이 시작된 이후에 병렬이 한번더 되는 것이고 요 둘은 직렬 연결이고 요거랑 요거랑 병렬로 만난 다음에 또한 번의 병렬로 만나는 복잡한 회로가 되어서 지금처럼 스위치를 두게 되면 문제는 하나인데 그림은 하나인데 문제를 두 문제를 풀어야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시간은 걸리고 어렵긴 하겠지만 잘 한번 마무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트랜지스터 문제예요. 트랜지스터는 단자가 생명입니다. 여기가 이미터고 여기가 베이스라면 여기가 컬렉터 단자겠죠.
그런 컬렉 반자의 어떤 회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래쪽에 있는 보기도 한번 잘 보시고, 문제 푼 다음에 잘안 풀리는 것들은 우리 코드 이용해서 선생님 해설 강의도 들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습 잘하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수석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고등학교 2학년이 된다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을까요? 뭐 관심도 많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물론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공부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했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조금씩 참아내는 연습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정말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어떤 여학생이 자기는 하루 종일 공부만 한대. 그런데 성적은 그닥 높은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그래서 정말 이 밀착 개인 카메라를 들이밀어 놓고 그 학생의 행동들을 한번 관찰하기 시작한 거야. 관찰 카메라를 넣은 거죠. 그런데 그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아마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었을 거야. 아, 저러니까 공부 성적이 잘 안 나온 거겠지라고 다 생각할 수 있는데 본인은 그걸 못 느끼는 거야. 그 학생의 문제점이 바로 뭐였냐면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딱 집중해서 뭔가 스타트가 돼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 맥이 끊겨. 그러니까 아 공부를 해야지라고 책상에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하는 거는 책상 위를 정리하기 시작해. 그래서 정리가 좀 깔끔하게 됐다라고 시작하면 공부를 시작하면 될 텐데 아니야 나가서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들어와서 앉더라고. 그래 책을 딱 피더니 다시 화장실을 갔다 오더라고. 그러니까 공부가 스타트 되기까지 꽤 많은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앉아서도 공부하는 것 같지만 핸드폰이 울림에 따라서 거기에 반응을 하고 이러니까 뭔가 집중하려고 했다가도 뭐 잘 안 되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가정을 해서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뭐 학생들이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연애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연애를 한다. 그랬을 때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데 그럼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고 아 무슨 이 말의 지금 의미는 뭐지? 막 이런 생각하지 않나? 뭐 내일 만나자고 했는데 내일 우리 만날까 또? 그랬더니 잠깐 뭐 내일은 그렇고 나중에 시간을 잡을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해봐. 그러면 아니 내일 못 만나면 그러면 내일 모레 만나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나중에 시간을 다시 잡자고? 이건 날 지금 싫어하는 건가? 별 생각 다 하지 않나? 오만 가지의 생각을 다 하지 않나? 본인의 소설을 써나가듯이. 근데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내용을 하나 딱 들었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가지는 생각들을 정말 마음껏 발산시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이런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아니 뭔가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또 앉아가지고 대화를 진지하게 하려고 했더니 잠깐 나 물 한 잔만 먹고 이런 식으로 맥을 끊어버린다고 생각을 해봐. 얘기하기도 싫을걸요? 그래서 이 수학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나는 정말 이 수학하고 연애하는 감정을 갖다가 한번 상상하면서 해봐라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열심히 잘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동함수의 활용 그러면 여섯 가지가 있다라고 했고 접선의 방정식, 함수의 증가 감소, 함수의 극대극소, 함수의 최대 최소,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속도와 가속도 거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다 정리를 해드렸어. 오늘 이 시간에 할 거는 함수의 증가와 감소야. 증가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설명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바로 도함수를 이용한 함수의 증가, 감소, 판단, 이거에 앞서서 롤의 정리라는 거를 먼저 배웁니다. 롤의 정리. 뭐, 내용이 뭐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롤의 정리는, 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미분 가능하니까 매끄럽게 이어져 있다라는 뜻이야. 이때 fa와 fb가 만약에 같다면, F'C equal 0이 되는 이 C가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게 롤의 정리 내용입니다. 롤의 정리네요. 그러니까 롤의 정리는 이걸 만족시키는 C가 분명히 있다. 있다. 요 얘기야.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A하고 B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서 연속이야, 닫힌 구간에서. 그리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해. 그런데 이 함수 값과 이 함수 값이 같아. 그리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그려진다면, 미분 가능한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다면, 매끄럽게 그려졌지? 그러면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너가 뭐야? x equal c가 이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 적어도 하나란 뜻은 마치 또 이런 뜻이야.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게 여기에도 하나 있었고 여기에도 하나 있었던 거야. 적어도 미분 가능하게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롤의 정리 내용이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내용은 이 롤의 정리의 일반화야. 일반화. 이걸 일반화 시켜 놓은 게 바로 평균값의 정리라는 거예요. 평균값의 정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fx에 대해서 반드시 b-a분의 fb-fa.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평균, 우리가 평균값의 정리,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잖아. 평균 변화율. a,fa, b,fb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그 기울기와 같게 되는 F'C가 열린 구간 AB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평균값의 정리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평균값의 정리야. 그러니까 이것도 그림으로 본다면 마치 이런 거지. 여기가 X equal A, X equal B. A, X equal B. 그런데 이 함수값이 달라도 되는 거야. 달라도 돼. 만약에 왜 일반화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같으면 얘가 0이잖아요. 그럼 b-a분의 0은 0이잖아. 그래서 너가 0이 되는 이거야. 이거를 일반화시킨 게 너고. 그러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해. 그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너와 너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잖아. 그 기울기와 같게 되는 그림이 반드시 적어도 하나 나타나진다. 만약에 이렇게 미분 가능하게 갔다면, 너가 이 평균 변화율과 같게 되는 점이고, 기울기가. 너가 평균 변화율과 같게 된다 이거야. 적어도 하나라는 의미는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갔다라고 이야기해 준다면, 너랑 같게 되는 요 C가, 요게 C가 되는 거지. 이 C가 열린 구간 AB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하게 되어 있다. 라는 게 평균값의 정리를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함수의 증가감소를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만약에 이 구간 안에 있는 AB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약에 F'X가 양수다라고 한번 해보자고.
이거라고 해보자고.

여기 구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얘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죠? 모든 미분 계수들이 양수라며. 너가 양수야. 근데 만약에 a보다 b가 더큰 상황이라고 해봐. x값이 커짐에 따라. x값이 커짐에 따라. 얘가 양수인 상태에서 너가 양수라 그러면 반드시 너가 뭐가 돼야 돼? 양수분의 양수가 양수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이면 우리가 fx가 그 구간에서 뭐 하고 있다? 증감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이면 가능해요? 만약에 f'x가 만약에 구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음수라고 해보자고. 여기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얘의 부호가 마이너스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x 값이 커짐에 따라 너가 양수야. 그러면 얘가 음수가 되려면 너가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니까 x 값이 커짐에 따라 함수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졌겠지. 그게 감소 함수 아니야? 아, 그래서 너이면 fx가 그 구간에서 감소 함수다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도함수를 활용해서 우리가 함수의 증가 감소를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가 되겠죠. 예. 이게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롤의 정리와 평균값의 정리를 모르면 이걸 증명할 수가 없는 거가 되겠죠. 예. 다시 한번 잘 봐보세요. 어떤 구간에서 모든 fx가 있는데 그게 양수다 이거야. 아니 이런 거 보면 양수잖아. 다 접선의 기울기들이. 그이 함수는 이 구간에서 뭐라고 얘기해? 증가함수라고 얘기할 거라고. 만약에 어떤 구간에서 여기에서 일로 가고 있는데 만약 함수가 이렇게 가고 있어. 여기 접선의 기울기들을 봐봐. 다 음수잖아. 그 함수는 뭐 하고 있다고? 감소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근데 정말 우리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fx가 만약에 증가 함수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근데 이 fx를 다항 함수라고 할게. 다항 함수. 상수 함수는 아니라고 할게요. 상수 함수는 아니라고 할게. 상수 함수는 아닌 어떤 다항함수 fx가 만약에 증가함수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얘가 f'x가 모든 실수에서 증가함수였다라고 이야기하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 이게 필요충분 조건이 돼버려. 아니 0보다 크면 증가다? 당연해. 증가함수이면 0보다 크거나 같다? 0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근데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만약에 fx를 x 세제곱이라고 해요. 우리 물론 세제곱의 그래프를 몰라. 하지만 x 세제곱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여기 x축, y축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딱 접해,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이런 함수야. 이게 x 세제곱이야. x 세제곱의 그래프를 보면, 이거 증가함수다? x 값이 커짐에 따라 함수 값이 점점 커지고 있다? 당연해. 그런데 얘를 갖다가 한번 미분해 봐. 3x 제곱이 되겠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 그래서 증가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이 미분한 값이 0이 되는 거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증가 함수가 된다라는 거에는 지장이 없게 된다. 예. 이런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띄고 있거든. 분명히 x값 이게 커졌어. 그 함수값도 커져. 어디를 잡더라도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았을 때 그런 현상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관계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 친구들이 좀 힘들어하는 개념인 것 같아. 0이 언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거를 잘못 느끼시더라고. 만약에 fx가 모든 실수에서 감소함수다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해준다면 이 f'x는 0보다 작거나 같다와 필요충분 조건이 된다. 상수함수가 아닌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라.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f 프라임 x가 도함수가 0보다 커? 그럼 그 구간에서 증가 당연한 거야. 0보다 커? 그러면 증가라고. 0보다 작아? 그럼 감소라고. 근데 어떤 함수가 만약에 증가 함수다라고 줬으면, 아, 요 조건을 우리가 떠올려야 된다고. 0보다 크다만을 떠올리지 않는다고. 예. 네. 0보다 크거나 같다. 어떤 함수가 감소 함수다. 모든 실수에서. 라고 이야기했으면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떠올려 주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함수의 모양을 보여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의 예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f 프라임 x가 이차함수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 f 프라임 x가. 그래서 이차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같다라고 할게. 알파 베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면 도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부호라고. 뭐가 중요한 거라고? 도함수는 부호가 중요한 거라고. 왜? 양수면 증가, 음수면 감소. 양수면 증가, 음수면 감소. 이거를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 0이 되는 점을 기점으로 해서 잘 보면 얘 알파보다 작을 때는 양수고 너는 음수고 너가 양수라고 한다면 이게 f 프라임 x였잖아. 이 부호를 가지고 우리는 뭘 찾아낼 수가 있다? fx의 개형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fx의 개형. fx가 여기까지는 뭐할 거라고? 증가할 거라고. 여기까지는 뭐할 거라고? 감소할 거라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뭐할 거라고? 증가할 거라고. 근데 다항함수니까 이렇게 뾰족하게 그리지 않고 매끄럽게 그려주는 거야. 여기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래매. 여기에서 미분계수가 0이래매. 미분계수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뭐 하다가? 증가하다가. 0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를 찾아내 줄 수가 있다 이거지. 아,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를 보는 거야? 증가하고 있고, 감소하고 있고,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모양을 본다 이거지. 아니, 얘를 보면 얘가 미분한 게 2차라면 너가 몇 차야? 3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차 함수의 개형을 이런 식으로도 그려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증가 감소 가지고 이런 걸 따져내 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fx가 한번 보겠습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 이런 함수를 그려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얘를 미분해 버린다고.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3으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돼. 그럼 우리가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여서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이게 f 프라임 x야. 그럼 원함수 fx라는 건 어떻게 그려주냐면 아,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땐 양수, 얘는 음수, 얘는 양수니까 여기까지 뭐 하다가 증가하다가 여기까지 뭐 하다가 감소하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뭐 하는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 개형을 갖는다라고 그려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도함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아, 3차 함수가 됐건 4차 함수가 됐건 그려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아니면 다른 예를 들어서 이 f 프라임 x가 3차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그래서 x축이 이렇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3차 함수가 이렇게 갔다라고 해봐. 3차 함수가. 그러면 우리가 이 fx라는 거는 4차를 미분해야지 3차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4차 함수는 어떻게 그리는 거냐? 0이 되는 점이 기점이 된다 이거야. 부호를 보니까 도함수에 뭘 봐? 부호를 보라고 그랬죠? 음수, 양수 이렇게 되고 있다고. 그래서 너가 어떻게 된다?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4차 함수구나. 이렇게 그려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증가, 감소를 가지고 하는 거는 바로 도함수의

구호가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표현해 줄 수가 있다.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해야 되는 거는 극대 극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요 얘는 지워버릴게요, 제가. 옆에다가 극대 극소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극소에 대한 얘기. 그래서 먼저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x equal a를 포함하는 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fa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걸 만족시킨다면 우리는 fx는 x equal a에서 극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극대다라고 얘기해주고 너를 극대값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극대값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가 있는데 너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 있는 거야. 어떻게 잡든. 네.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함수값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있는 모든 X들에 대해서 너의 값보다 작거나 같게 그려지는 상황이 펼쳐진다 이거야. 예.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지. 이런 모양. 아니, 심지어는 이런 모양도 상관없어.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다. 그래, 여기 어떤 열린 구간,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이 FA 값인데 걔보다 다 작거나 같은 거 맞잖아. 그러면 X equal A에서 이 함수는 뭐다? 극대다라고 얘기하고 너를 뭐라고 불러? 극대 값이라고 불러버린다라는 얘기지. 극대 값.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똑같은 상황에서 모든 X에 대해서 만약에 FA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때 너를 뭐라고 부를 거야? 극소다라고 얘기하고 이때의 함수값을 극소값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럼 반대로 이렇게 가버리면 될 거 아니야. 여기가 A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예. 얘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이 있어서 뭐 이런 모양이 된 거야. 그럼 FA값보다 나머지 값들이 다 크거나 같잖아. 그럼 x equal a에서 뭐라고 불러? 극소라고 부를 거라고. 예. 근데 심지어는 이런 것도 한번 봐볼래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 있어서 함수가 상수함수였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상수함수야. 상수함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어떤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 있어? 얘가 fa값이야. fa값, fx는 fa값보다 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이고. fa보다 다 크거나 같은 값이다. 맞는 말 아니야? 아, 이 값보다 나머지의 이 값들은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나머지의 값들이 얘보다 크거나 같은 거 다 맞는 말 아니야? 그래, 상수함수는 모든 여기에 있는 점에 대해서 다 극대이자 극소야. 극대이자 극소야. 그러니까 어떤 함수에서 극대냐 극소냐 이런 거 따질 수 없다라는 얘기지. 예. 그리고 지금 이 정의는 이 극대와 극소의 정의는 미분 가능하고는 상관이 없어, 지금. 미분 가능하고는 상관이 지금 없는 상태라고. 분명하죠? 이 조건만 만족시키면 극대, 극소를 얘기해 준대도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함수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이렇게 같다라고 할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고 이랬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요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봐봐.

얘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모든 x에 대해서 이 값이 가장 큰거 아닌가?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바라본다면 이 값보다 다 작거나 같은 거 맞잖아. 그러니까 이 점에서 뭐야? 극대야. 극대. 극대. 그리고 얘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이 값이 가장 지금 높지 않나? 너도 극대야. 너는 얘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얘보다 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너는 극소야. 너는 뭐야? 극대야. 이런 거라는 거지. 이런 거. 그러니까 극대 극소를 따질 때 연속이 아니어도 극대 극소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미분 가능하지 않더라도 극대 극소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정의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좀잘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 한 7, 8년 전에, 한 10년 전에 정의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2015부터 이렇게 들어왔지, 그 전에는 사실 극대와 극소의 정의를 이렇게 하지 않았어. 네. 이게 넓은 의미의 극대와 극소야. 폭넓게 정의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우리가 다루는 함수를 보면, 우리가 지금 이그 미적분 1에서 다루는 함수가 무슨 함수야? 다항 함수의 미분이잖아. 그러니까 다항 함수는 아니잖아, 이런 게. 그래, 다항 함수에서 주로 따지니까 우리는 다항 함수에서의 이것도 마찬가지. 상수함수는 모든 점에서 극대이자 극소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상수함수도 제외를 시켜. 상수함수가 아닌 그런 다항함수에서의 극대 극소로 다시 정리해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까도 했지만 만약에 함수가 이런 모양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봐보시라고. 아니, 이 점에서 얘를 포함하는 모든 어떤 열린 구간에 있는 모든 x들에 대해서 이 함수값보다 작거나 같게 될 거니까 너에서 뭐가 되는 거야? 극대가 되는 거고, 너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극소가 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해 줄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런 과정도 보라고. 우리는 증가 감소에서 볼 때, f 프라임 x로부터 fx를 유추했지. 그럼 저는 fx로부터 f 프라임 x를 유추해 볼게. 이거에서 이거 가는 게 아니고, 이거에서 이거를 와보라는 거야. 얘 증가하고 있잖아. 아, 플러스였겠네. 감소하고 있잖아. 마이너스였겠네. 너 증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f 프라임 x를 보면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에서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아, 이런 모양이었겠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극대와 극소가 되는 지점을 잘 보면 여기를 x equal a라고 알파라고 그러고 너를 x 이퀄 베타라고 이야기했다면 잘 봐보세요. f 프라임 알파가 뭐가 됐지? 0이면서 x 이퀄 알파 좌우에서 f 프라임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면 너가 극대가 되는 거야. 네. 근데 반대로 f'이 0이면서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면 너가 극소야. 너가 극대이고. 이런 모습을 보라는 거지. 너0 됐어. 그런데 도함수 좌우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잖아. 아, 너에서 극대. 미분 계수가 0 됐어. 네. f'이 0이잖아. 함수값이 0이잖아, 여기. 그런데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갔어. 아, 너에서 극소. 이렇게도 읽어줄 수 있으셔야 된다, 이거지. 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냐면, 만약에 fx가, 이걸 핵심으로, fx가 x equal a에서 극값을 가졌다.
극값에 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F'A가 얼마다라는 사실 알아? 0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거야. 이거를 다항함수에서는 무슨 함수에서? 다항함수에서. 다항함수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예. 네. 근데 x equal a에서 극값을 가졌대. 아, 미분계수가 0 된 거야. 아, 이거구나. 이런 의미의 해석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를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라고. 예. 네. 이게 극대극소의 정의이기는 하지만 실전, 어떻게 보면 이게 실전이야. 우리가 다항함수에서의 극대극소를 따지는 게 관건이니까. 물론 내신에서는 얘가 극대냐 극소냐 이런 거를 묻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도 나올 수 있겠지.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 다항함수가 어디에서 극값을 가졌대. 그러면 반드시 얘가 성립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그래서 늘 이게 관건이 됐던 것 같아요. 극대극소를,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예전에 했었거든요. 미분계수가 0 되면서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갈 때 극대라고 하고 극소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다항함수에서 성립해. 근데 일반적인 함수에서는 이게 극대극소의 정의는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일반적인 극대극소의 정의를 하고 그리고 실전으로 우리가 넘어왔을 땐 다항함수에서 하는 거니 그때 극대극소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문제를 뭐 푼다라는 거 하더라도 거쳐서 가게 되는 거지. 거쳐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은 여기서 만나게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는 함수의 최대 최소가 되는 거죠. 최대 최소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런 어떤 구간이 있었어. 여기 x equal a가 있고 x equal b가 있는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예. 그리고 열린 구간에서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함수가 뭐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올라갔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함수의 연속에서 배웠어. 예. 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 들었죠. 예. 네. 근데 더군다나 미분 가능해.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야.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이 지금 증가 감소 극대 극소에 의해서 물론 증가 감소 가지고도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그려낼 수 있는 거지. 그렇게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너가 최대값이고 너가 최소값이다 이런 거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이 최대 최소값이라는 게 사실 딱 이 FA값 제가 이렇게 표현할까? 좌경계값 FB값 우경계값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극대값 그 사이에 있는 극소값 이런 값들이라고 할게요. 들. 예. 그렇다면 이 값들 중에 제일 큰 게 최대값. 이 값들 중에 작은 게 최소값. 이렇게 판정을 내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야. 판정을. 왜? 존재하니까. 어차피 가질 수 있는 게 이런 데에서 최대 최소를 갖는 게 아니다 이거지. 보면 좌경계값, 극대값, 극소값, 그 다음에 우경계값. 이 값 중에 제일 큰 게 최대값, 제일 작은 게 최소값. 극소값이 무조건 최소값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라고 해봐. 그러면 여기에서 최소가 되는 거잖아. 극소에서 최소가 되고 있네요. 뭐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지만, 예. 만약에 함수가, 여기에서 예, 뭐 극소가 최소가 되지 않는 형태지. 만약에 이렇게 갔다라고 한번 해보자고. 극대값, 극소값. 그러면 이 값 중에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극대값이 반드시 최대값, 극소값이 반드시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 아니야. 만약에 문제 조건에서 극소값이 최소값이었다라고 한다면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상황이었는데 얘가 최소값이 되려면 얘가 여기에 있거나 이쪽에서 얘보다 더큰 쪽에서 출발해서 가고 있다. 이런 상황도 우리가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런 내용까지를 여러분들이 잘 버무려 주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도함수 활용해서 접선의 방정식, 함수의 증가 감소, 함수의 극대극소, 함수의 최대 최소까지 여기까지를 개념 정리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고 나중에 방정식과 부등식, 그다음에 속도와 가속도는 개념 정리를 따로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 개념은 많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걸로 우리가 이제 그래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건데, 예, 하실 건데, 이것만 가지고 그러면 그래프를 다 그려야 된다? 아, 원론적인 건다 되는 거지. 그런데 저는 3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좀더 정리할 겁니다. 3차 함수, 4차 함수를 조금 더 정리해 나갈 거야. 만약에 fx를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이렇게 합시다. 물론 a를 저는 양수라고 할게요. a가 음수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얘 a가 음수면 마이너스로 묶어내버려. 이 그림을 그려. 그 다음 그 앞에다 마이너스를 뒤집어 버리면 되겠지. X축에 대칭시켜 버리면 되는 형태니까 뭐 일반성을 잃지는 않습니다. 자, 얘를 미분해주면 3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가 됩니다. 물론 최고차항의 계수는 양수입니다. 그러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여러분들,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그릴 수 있나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 프라임 x를 그려볼 거야. 그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형태. 너무 크게 그린 것 같아요, 제가. 알파, 베타. 아니면 이렇게 x축에 접하는 형태. 알파라고 할게요. 아니면 이렇게 공중에 뜨는 형태. 이런 형태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알파라고 잡아줄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2차 함수,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의 모든 것이잖아. 다른 건 나타날 수가 없잖아. 이걸 바탕으로 해서 fx를 구해보겠다라는 거야. 함수의 증가 감소 배웠잖아. 그러면 너가 기준이 되는 거지. 너가 기준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양수, 음수, 양수니까 아,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의 개형을 얻어내 줄수 있는 거고. 자, 여기에 그래프는 요 알파에서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겁니다. 요게 접선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하다가 그게 증가 증가잖아.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나오든지. 예. 아니면 얘는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거잖아. 그러면 요 점에서 요렇게 접해서 가는 형태, 요렇게 해서 접해서 올라가는 요런 형태. 3차 함수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일 때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세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많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리고 3차 함수의 특징은 잘 보시면 이 점,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칭이야. 그러니까 대칭이라는 얘기는 얘를 딱 끊어. 그리고 이렇게 돌려봐. 완벽하게 일치해. 딱 끊어. 돌려봐. 완벽하게 일치해. 너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요 값이 있다면 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야. 우리가 이 미적분 1에서 이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실제 이 점의 이름이 뭐냐면 변곡점이라는 거야. 변곡점. 곡선의 모양이 바뀌는 지점이야. 위로 볼록이고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고

0: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고 아래로 볼록인 거야. 그래서 3차 함수는 정말 중요한 게 점대칭 함수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3차 함수다? 말도 안 되는 거야. 아니 선생님 얘랑 같은데요? 비슷한데요? 아니 3차 함수가 아닌 이유를 설명해. 그러면 얘는 어느 점에 대해서도 점대칭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야. 점대칭이 없잖아. 3차 함수 아닌 거야. 이렇게 판단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잘 보면 너는 fx가 얘는 극값을 갖습니다. 극값을 가져요. 근데 너 두 개는 극값을 갖지 않습니다. 극값을 갖지 않아. 그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아. 요런 형태나 요런 형태라는 거지. 그럼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가 될 건데 2차의 개형이 이거나 이게 돼야 되는 거야. 다항 함수에서 극값을 가지려면 f'이 0 되는 지점 좌우에서 도함수 부호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너는 도함수의 부호의 변화가 있잖아. 도함수의 부호의 변화가 있잖아. 극값을 가졌지? 너는 극값을 갖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면 극값을 갖지 않는다를 잘 봐봐. 그러면 여기 f'x는 2차 함수였죠. 3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이퀄 0이라고 할 때 중근을 갖거나 아니면 허근을 갖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판별식을 쓸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판별식이 0보다 중근인 건 0, 허근인 건 0보다 작잖아?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우리는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다시 3차 함수를 미분해줘.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거나 허근을 가지면 3차 함수는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그럼 너는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될까? 극값을 가지려면 0보다 크겠지. 크겠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거 아닙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 극값을 가지면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면 극대만 갖는 게 아닙니다. 극소도 갖는 거야. 극대 하나, 극소 하나 갖게 돼 있어. 극대 두 개를 갖는다.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면 무조건 극대 하나, 극소 하나를 갖는다. 이렇게 3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실 수가 있겠다. 예. 그리고 그 아까 제가 점대칭점, 이 변곡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요 점, 요 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요 점을 찾는 방법을 잘 봐봐. 이 점을 어떻게 찾을까? 자, 요 점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미분한 게 0 되는 요 점이야. 요 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여기에서도 그대로 대칭이잖아, 얘가. 그러니까 여기의 모습과 여기의 모습이 대칭으로 나타나지는 거야. 그러면 얘를 갖다가 그리는 다시 함수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봐. 함수로 올라가 볼게요. 위로. 그럼 여기까지는 함수가 감소하고 있잖아. 여기서부터는 증가하고 있잖아. 감소하고 있으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해야 되고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2차를 미분하면 몇 차죠? 1차잖아. 그래서 이런 직선의 모양이었겠지. 이 모양을 바탕으로 해서 얘가 그려지고 얘를 도함수로 했을 때 얘가 그려지는 거지. 이런 모습이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갖다가 한 번 더 미분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두 번 미분했다. 이런 기호를 사용해 버릴게. 한 번 미분하면 얘, 또 한 번 미분하면 얘. 그래서 점대칭점을 찾는 방법이 뭐냐면 얘를 또 한 번 미분해 보라고. 보통 더블 프라임 x 이렇게 씁니다. 더블 프라임 x. 그래서 널 미분해 주니까 6ax 플러스 2b가 될 거고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주면 0이 되는 값. X가 얼마야? X값이 마이너스 3A분의 B가 되겠지. 얘가 점대칭점의 X좌표가 된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 알고 있어라. 3차 함수의 점대칭점을 어떻게 찾을 거냐. 한번 미분에 또 한 번 미분에 개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주면 점대칭점의 x좌표가 되는 거다. 이런 거를 꼭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기본 단계에서 심화 단계로 넘어간 거죠, 저는. 만약에 이런 거잘 봐봐. 여기에 어떤 이게 fx고 얘가 gx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fx-gx=0이라는 이 방정식을 봅시다. 이 방정식. 이 방정식은 ax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bx 제곱 플러스 1차는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얘가 1차 이하잖아. 그러니까 px 플러스 q 이퀄 제로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는 교점에 뭐가 나오는 거지? x좌표가 나온다 그랬지. 그러면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a분의 b였잖아. 그리고 이 점, 그리고 이 점이 있는데 정확하게 점대칭을 했으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어떠할까? 같겠지.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3a분의 b 플러스 알파라고 그러고, 아, 마이너스 알파. 이 간격이 알파라고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3a분의 b 플러스 알파. 이게 근이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세 근을 다 더해버릴게요. 세 근을 다 더해버린다는 건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없어지고, 똑같은 값을 세번 더하는 거네. 그러면, 마이너스 3a분의 b라는 거를 세번 더하는 거니까 곱하기 3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겠지. 이게 나오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건데? 이 방정식의 모든 세 실근의 합이잖아. 세 실근의 합이잖아. 이런 모습이 돼버린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고 점대칭점을 지났는데 여기 x값이 1이고 여기 x값이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여기 x값은 이 간격이 2니까 너는 3이었다라는 얘기야. 그럼 세 실근의 합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3이 나오잖아. 만약에 최고차항의 계수를 1이라고 했다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여기가 이렇게 해버리면 플러스 뭐 나머지 모르지. 뭐 px 플러스 q 이퀄 제로 이렇게 됐다는 거지. 너를 더하니까 얼마나? 3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가 3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활용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의미를 잘 봐라. 의미를. 3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보통 가르치진 않죠. 여기가 만약에 이퀄 제로라고 했을 때이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세 실근의 합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다.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3차 방정식에 대해서 기본형만 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요 넓이 있죠. 요 넓이가 의미하는 바가 여기 극대값에서 극소값, 감소를 하잖아. 감소하는 길이를 나타내 주는 거야. 이 넓이가 여기 간격이 요 넓이다라는 것까지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차 함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이외에도 좀더 있습니다. 그리고 4차 함수.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나머지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바로 접선의 방정식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 김현준입니다. 오늘 22번째 시간이죠. 요즘 날씨가 너무나 춥고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평소에 해왔던 운동을 안한 지가 꽤 됐어요. 아, 그래서 그런가? 강의 막판이 되면 좀 힘이 딸리거든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든 공부든 체력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되면 좀더 바빠지겠죠? 자, 그때를 위해서 좀 지금부터 운동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아, 운동을 이미 하고 있다고요? 미안합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고난도 네 번째 문제죠. 자, 저번 시간에 세 문제 풀면서 50분이 훌쩍 갔는데, 이번에는 어떨까? 더 어려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까? 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시작해 보면요. 자, 네개 숫자가 적혀 있는 네 장의 카드 세트 X가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림을 그리면 좋아요. 이렇게. 여기는 숫자가 0, 1, 2, 3. 이렇게 카드 세트 X가 있고요. 자, 카드 세트 Y도 있대요. Y에는 지금 1, 2, 3, 4가 있죠? 자, 값은 X에서 한 장을 뽑아서 적힌 수를 확인하고, 자, 다시 세트에 집어넣는데요.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Y 세트에서 숫자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는 시행을 세번 반복하겠대요. 그러면 총 숫자를 세개 뽑을 수 있겠네. 자, X에서 뽑은 숫자를 뭐 ABC랄까? A 이렇게. B, C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Y에서 뽑은 숫자를 X, Y, Z라고 할게요. 이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카드에 적힌 숫자들의 합을 ST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의 이렇게 합이 S가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X, Y, Z의 합이 T가 되는 거죠. S와 T가 어땠으면 좋겠어요? 모두 10의 약수였으면 좋겠대요. 자, 지금 S와 T가 같을 필요는 없고요. 각각이 10의 약수였으면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지금 여기 S라는 사건이 있대요. 우리가 이름 붙이는 거죠. 뭐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S의 합이 10의 약수. 이런 사건 S를 정의하고요. 그다음 사건 T를 좀 정의해 볼까? 사건 T는 뭐냐? 카드 세트 Y에서 뽑은 XY, Z의 합이 역시 10의 약수일 사건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S와 T가 모두 10의 약수였으면 좋겠대. 그 말이 뭐예요? 사건 S와 사건 T가 동시에 발생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두 사건은 어떤 관계예요? 카드 세트 X에서 뽑는 것이 Y에서 뽑을 사건에 영향을 안 주잖아요. 그런 걸 뭐라 그래? 독립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럴 때는 그냥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구해서 곱하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지가 명확하죠? PS와 PT를 각각 구해서 곱하면 되겠다. 먼저 PS를 구할 건데, 일단, 여기는 ABC 합이란 친구는, 가질 수 있는 범위가 무한정이 아니에요. 왜냐면, 잘 봐. ABC 합은 최대값이 뭐야? 일단 중복을 허용하니까 3만 3개 뽑았을 때 최대값은 9잖아요. 그리고 최소값은 뭐예요? 0만 3개 뽑았을 때 0이 되잖아. 그러니까 요 안에서 10의 약수를 찾아야 돼. 그리고 XYZ를 볼까? XYZ의 최대값은 뭐예요? 4만 3개 뽑을 수 있으니까 12가 되고요. 최소값은 가장 작은 1만 3번 뽑으면 3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가질 수 있는 10의 약수는 1, 2, 5가 있고요. 여기는 뭐가 있을까? 5와 10이 있겠죠? 자, 그 점을 염두에 두고서 가볼 텐데, 자, 첫 번째 타겟은 PS가 되겠다. PS란 친구는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ABC 합 중에서 10의 약수는 일단 1이 있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일 때. 그때는 뭐, 0, 0, 1이 있겠네. 0, 1, 0도 있고, 1, 0, 0도 있는데, 일단 0, 2개, 1 하나죠? 지금 여기 있는 사건은 숫자들의 순서가 있어요. 보고서 집어넣고, 보고서 집어넣고 보는 거니까, 한 번에 세 개를 꺼낼 땐 조합이지만, 지금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또 배열하는 방법을 또 고려해야 돼. 그래서 이걸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개예요? 이렇게. 1이 세 번째 있을 때, 두 번째 있을 때, 첫 번째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요. 자, 합이 1이 되는 경우는 얘 말고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 합이. 자, 10의 약수는 1, 2, 2가 있네, 또 2가. 자, 더했을 때 2가 되는 케이스는 뭐가 있습니까?

일까요? 200도 있지만 이렇게 110도 있잖아요. 이번에도 각각의 케이스가 몇 가지예요? 세 가지. 110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뭐 3C1, 3C2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어떤 걸 이용해도 세 가지가 되죠. 그래서 지금 1일 때 2일 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합이 올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올 때. 좀 숫자가 크니까 경우가 더 많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카드 세트 X에서 가장 큰순 3이잖아요. 일단 3은 최대 한 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3이 두개 들어가는 순간 5를 초과하니까. 그럼 3 나머지가 2니까 이제 BC로 2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네. 뭐가 있어요? 1 플러스 1도 있고요. 그리고 2 플러스 0도 있겠다. 3이 하나 들어갈 때 케이스를 다 했으니까 이제는 최대값이 1일 때. 2는 최대 몇개 들어갈 수 있어요?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이두 개가 들어가면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결정되죠. 2가 하나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최대값이 2면서 2가 하나만 들어가면 나머지 숫자들로 5를 만들 수가 없겠네. 그래서 이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같은 것이 두개 있으니까 이때 배열하는 가짓수는 몇 개예요? 세 가지. 이때 서로 다른 세 가지니까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뭘까요? 3 팩토리알 6개. 이때는 같은 것이 2개니까 3개가 돼서 더해봐요. 3이 지금 몇개 있어? 5개가 있죠? 3, 5, 15. 자, 6까지 더했을 때 21. 자, 그래서 사건의 경우의 수는 21가지고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뭘까요? 지금 카드 세트 X에서 세 숫자를 지금 뽑았잖아. 근데 복원 추출이니까 모두 다 선택 가짓수가 4개씩 있죠? 4개, 4개, 4개. 그래서 여기는 3제곱이 되죠, 이렇게. 64분의 21. 이게 바로 PS가 되겠다. 자, 절반 구했어요. 자, 이번에 PT로 갈게요. 자, 두 번째는 카드 세트 Y에서 뽑은 숫자들의 합이 10의 약수가 될 때. 근데 얘랑 좀 다른 게 뭐였어? 아까 XYZ의 합 같은 경우는 3부터 12까지가 가능하니까 이 안에서 10의 약수는 50, 5와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XYZ의 합이 5일 때와 두 번째 XYZ의 합이 10일 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만 따지면 되겠다. 자, 일단 가장 큰 수는 4잖아요. 그럼 4를 하나 집어넣어봐. 나머지 친구들은 1 플러스 0. 얘는 0이 없기 때문에 4가 들어가면 안 되네. 그 다음 큰 수는 3이잖아요. 3은 최대 하나만 들어갈 수 있고요. 나머지 2는 1 플러스 1로 꾸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카드 세트 Y 같은 경우는 0이 없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다. 그 다음에 2만 두개 넣어볼까? 2만 두 개? 나머지 1로 특정이 되고요. 2가 하나만 들어가면 뭐가 돼요? 그 다음에 3이니까 안 되겠네. 이거밖에 없겠네. 얘는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얘도 같은 것이 두 개니까 세 가지가 되고요. 자, 합이 10이 되는 케이스는 좀 많을까? 일단 제일 큰 수인 4를 최대 두 개까지 넣을 수가 있고요. 나머진 2로 결정되겠네. 자, 최대값이 4고요. 4가 하나밖에 안 들어간다 치자. 그 나머지 친구들 뭐 6을 3, 3을 통해서 꾸릴 수가 있겠다. 자, 그다음에 4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3만 넣어볼까? 3은 최대로 넣어봤자 10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이 10이 되는 케이스는 여기서 끝이에요. 자, 얘는 같은 것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잘 계산해 보면 세 가지고요. 얘도 세 가지가 되잖아요. 그럼 지금 하나, 둘, 셋, 넷. 3, 4, 12. 그래서 경우의 수는 12가지가 되고요.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뭐예요? 여전히 세트에는 숫자가 4개가 있고, 이건 복원 추출이니까 4를 3번 곱한 4의 3제곱이 바로 분모가 되겠다. 자, 정리해보면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S와 T의 곱사건이죠? 그런데 두 친구가 독립사건 관계였잖아요. 따라서 각각의 확률을 그냥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4의 세제곱분에, 그러니까 4의 세제곱분에 21 곱하기 4의 세제곱분에 이렇게 12가 되는데, 여기를 4로 나눠주면 3이 되고요. 4로 나눠주면 4의 제곱이 되죠. 그럼 곱하면 4의 5제곱이고요. 2의 10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곱하면 63. 자, 그래서 답은 2의 10제곱분의 63이 되겠다. 자, 정리할게요. 자, 문제는 독립사건에 관한 문제였죠.
각각의 사건이 그냥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서로 어떤 연관성도 없거든요.

그냥 우리가 지켜줄 것은 각각의 사건들의 합의, 10의 약수면 되고요. 그리고 주머니 안에 있는 공들을 고려해서 그 범위를 우리가 지정해줘야 돼. 이 안에서 10의 약수를 생각해보니까 사건 S는 총 이렇게 세 가지 사건으로 분할이 됐고요. 사건 T는 어때요? 두 가지 사건으로 분할이 됐고요. 각각의 사건 안에서도 쪼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무엇보다 중복 없이 빠지지 않고서 카운팅하는 것이 중요했던 문제고요. 고난도 문제 중에서는 나름 좀 수월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제일 3번이 좀 기억에 남네. 저번 시간 마지막에 풀었었던 3번. 막 6가지 사건들이 동시에 발생하니까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어떤 약어, 간단히 문장을 표현했더니 변하는 그때그때 상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고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었다. 자, 5번 볼게요. A를 포함한 4명의 학생이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모서리 한 명씩 앉아 있다. 자, 그럼 그림을 그려봐, 이렇게. 자, 정사각형 이렇게 있고요. 뭐, ABCD는 내 마음대로 배치해 볼게. ABCD. 이렇게. 자, 게임이 있는데. 자, 술래와 술래 오른쪽에 이웃하여 앉아 있는 학생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자, A가 술래라고 하자. 그럼 A의 오른쪽에 있는 학생과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술래가 이기면, 술래 오른쪽에 이웃하여 앉아 있는 학생이 술래가 되고, 지금 술래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둘이 가위바위보 했을 때 A가 이기면, 자, 그다음 술래가 지면 맞은편에 있는 친구가 술래가 된다. 자, 처음 술래를 A로 시작하여, 자, 9번 반복했을 때, 자, 이거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시행 횟수가 9번인 독립시행이다. 자, 9번 시행을 했으니까 성공할 횟수는 최대 몇 번까지 가능할까? 0번부터 시작해서 최대 9번까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P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사건을 특정해야 되잖아. 어떤 사건을 특정할까? 술래가 이기는 것을 사건으로 둘까? 술래가 이기는 것을 이렇게 어떤 독립시행의 사건으로 두면,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뭐예요? 자, 두 명의 학생이 가위바위보를 해보자. 내가 낼수 있는 가짓수는 세 가지고요. 상대방이 낼수 있는 가짓수도 세 가지야. 자, 두 사건 동시에 발생하잖아요. 그 중에 이기는 케이스는 몇 가지예요? 응? 세 가지가 있겠지. 내가 가위를 내서 이길 수도 있고, 볼을 내서 이길 수도 있고, 또 주먹을 내서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3분의 1. 다 나왔네. 9번의 독립시행.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3분의 1. 자, 아래 값은 문제 조건을 해석해서 우리가 구해야 돼. 전형적인 독립시행 문제인데,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A에서 출발했는데, A가 술래인데, 9번 시행했더니 A가 다시 술래가 됐대요.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 있는 위치에다가 좌표를 부여할게. A 자리에다가 좌표 0을 부여하고요. B에 1, 그리고 C에 2, 자, D에다가 3을 부여할게요. 자, 둘이 가위바위보 했을 때 A가 이기면 한칸 이동하는 거야. 이제 B가 술래가 되는 거죠. 자, 둘이 또 가위바위보해서 B가 이기면 이렇게 한칸 이동하는 거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좌표가 1씩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근데 만약에 둘이 가위바위보 했을 때 A가 지면 맞은편이 술래가 되잖아요. 0에서 2로 점프하잖아요. 자, 둘이 가위바위보 했을 때 얘가 지면 맞은편에 있는 친구로 점프하잖아. 어때? 좌표가 2가 커지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술래가 이기면 좌표가 1 증가하고요. 술래가 지면 좌표가 2 증가하는 거죠.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이동할 때는 어떡해요? 3에서 1을 더했을 때 4가 되어야 되는데 0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좌표라는 것은 이 문제에서 엄밀히 말하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고 볼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엄밀히 말하면 이 문제에서 나머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좌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0, 1, 2, 3 다음에 4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0, 1, 2, 3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최소 단위를 갖는 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건이 R번 일어났다고 치자고. 그럼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횟수가 뭐예요? 9번의 시행을 했는데 사건이 R번 발생했다는 것은 몇번 실패한 거예요? 9-R번 실패한 거죠. 왜냐면 성공 횟수와 사건의 실패 횟수를 더했을 때 9가 돼야 되잖아요.

사회 배수가 돼야 돼. 우리 0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건이 몇번 발생했어요? 알번 발생했죠? 그런데 한번 발생할 때마다 1을 더할 거야. 그러니까 좌표는 R 곱하기 1만큼 증가했고요. 몇번 실패했어? 9-R번. 근데 실패할 때는 2만큼 좌표가 증가한다니까? 물론 최종적으로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최종 좌표가 되겠지만. 자, 그러면 곱하면 마이너스 2R이고요.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R. 곱하면 18이니까, 자, x는 18-r이 되고요. a가 9번의 시행 후에 다시 순례가 되려면, 자, 요게 4의 배수가 되면 되겠죠. 근데 r은 어떤 값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반드시 요값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0부터 9까지 r 중에서, 18 빼기 r을 4의 배수가 되게 만드는 r은 뭐가 있냐고. 첫 번째 2가 있잖아요. 2를 대입했을 때 x는 16, 4의 배수. 그리고 6을 대입했을 때 x 값은 12, 4의 배수인데, 만약에 10을 대입해도 4의 배수가 되지만, 10은 가질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9번의 시행을 했기 때문에 성공 횟수는 최대 9번이어서 이것 말고는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렵지만, 우리가 수학적으로 좀 변형한 거예요. 다루기 편하게끔. 어떻게 변형했다? 일단 처음에는 각 자리에 좌표값을 우리가 지정했다. 그래서 규칙을 보니까 둘이 가위바위보 했을 때 순례가 이기면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순례가 되잖아요. 그러면 순례 좌표가 1 증가했다. 순례가 졌을 때는 어때요? 즉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실패했을 때는 맞은편 좌표가 2만큼 증가했다. 그러면서 최종 진짜 좌표는 이제 4로 나눴을 때 나머진 거죠. 그러려면 이제 A가 다시 순례가 되려면 9번의 시행을 마쳤을 때 A가 다시 순례가 되려면 우리가 지정한 방식대로 좌표를 계산했을 때 x값이 4의 배수가 돼야 돼. 그래서 이것에 부합하는 r값을 0부터 9까지 안에서 찾아봤더니 1대와 6일대밖에 없었다. 그럼 이제 끝났지 뭐. 1대 확률과 6일대 확률을 구하면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번의 독립시행? 9. 그리고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뭐예요? 3분의 1이었잖아요. 요 점을 반영해보면 자, 사건이 두번 발생할 때와 사건이 6번 발생할 때를 이렇게 더하겠다. 사건이 두번 발생했다. 몇번 시행했냐? 9번 시행해서 두번 발생했고요. 한 번의 시행에서 성공 확률은 3분의 1이야. 사건 두번 발생했어. 그럼 몇번 실패했어? 6사건을 이렇게 7번 곱하면 되고. 자, 두 번째는 9번 시행했는데 6번 성공했대요. 성공 확률을 6번 곱하고요. 실패 확률을 몇번 곱해야 돼? 9번 중에서 6번 성공했으니까 3번 실패했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녀석들은 다 분모가 3의 9제곱으로 공통돼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봐. 자, 분모는 3의 9제곱이고, 자, 9C는 뭐예요? 36, 2의 7제곱. 자, 숫자가 좀 큰데, 36 곱하기 2의 7제곱. 자, 9C0은 뭐예요? 9C6. 자, 9C3과 똑같잖아요. 9, 8, 7, 3, 2, 1. 자, 잘 계산해 보면 사라지고 없어져서 3, 4, 12, 7 곱했을 때 84예요. 84 곱하기 2의 세제곱이 있네요. 2의 세제곱. 자,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대로 좀 간단히 해볼까요? 자, 보면 지금 여기는 2가 두개 들어있죠. 여기는 2가 또두개 들어있죠. 그래서 3의 9제곱분의 이두 개를 빼가지고 여기다 넣어봐. 그러면 9 곱하기 2의 9제곱 플러스. 여기도 이두 개를 빼봐요. 그러면 21이 되고요. 여기다 두개 주면 2의 5제곱이 되잖아요. 자, 계속 해볼게요. 자, 그러면 2의 5제곱을 뺄수 있네? 자, 여기 이제 3의 9제곱이 있고요. 여기서 2의 5제곱을 공통으로 빼보면 3의 9제곱분의 2의 5제곱이 있잖아요. 2의 5제곱을 뺐을 때 2의 4제곱. 바로 16과 9가 있죠? 그럼 뭐가 돼요? 자, 144가 되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1이 있잖아요? 21 플러스 21. 이렇게. 자, 그러면, 거의 다 끝났어. 3의 9제곱분의 2의 5제곱 곱하기. 여기는 165예요. 얘는 3의 배수니까 3으로 나눴을 때 55가 되고요. 얘는 3의 8제곱이 되니까. 자, 문제에서 원하는 3의 8제곱분의 2의 5제곱 곱하기 나머지 숫자가 뭐예요?
55야.

됐습니다. 따라서 답은 55가 되겠다. 됐죠? 자, 한번더 정리할게요. 자, 요 문제는 술래에 관한 얘기지만 사실 독립시행이었다. 9번 반복했을 때 느낌이 와야겠죠? 9번의 독립시행을 했다면 사건은 최대 9번까지, 그리고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뭐냐? 그러니까 사건은 도대체 뭐냐로 이제 물어봐야겠다. 사건을 뭐라고 정의했다? 순례가 이기는 것을 사건이 발생했다고 우리가 약속을 했다. 그럼 P가 3분의 1로 정해지죠? 그럼 결국 문제를 잘 해석해서 조건에 부합하는 R값을 찾는 것이 이 문제 핵심이었고, 사실 독립시행 어려운 문제들은 다 R값을 찾는 것이 관건이지, R을 찾은 다음에는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다. 그럼 문제에서 원한 건 뭐냐? A가 다시 순례가 됐으면 좋겠다. A가 다시 순례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약속한 규칙에 따르면 A의 좌표가, 순례 좌표가, 엄밀히 말하면 순례 좌표가 9번의 독립시행 이후에 4의 배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R이 0부터 9까지 가질 수 있는데, 그값 중에서 18 빼기 R을 4의 배수가 되게 만드는 R값을 찾는 것이 중요했고요. 무엇보다 이 표를 잘 봐야 돼. 자, 사건을 R번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총 시행 횟수가 9번이니까 9-R번 실패했잖아요. 성공했을 때 플러스 1, 실패했을 때 플러스 2니까 이 규칙을 반영했을 때 좌표를 구할 수 있었고요. 이것이 4의 배수가 되게끔 문제를 풀었더니 R의 값은 2일 때, 6일 때. 근데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니까 배반 사건 관계죠. 중첩을, 중복을, 더블 카운팅을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했으면 됐었다. 자, 이 그다음부터 좀 숫자를 좀 조작하는 게 힘들었지. 뭐 문제 자체는 깔끔했습니다. 자, 그래서 독립시행 문제 중에서도 좀 참신했던 문제고요. 문제 자체가 좀 다루기 힘들 때는 좀 말랑말랑하게 나에게 친숙한 문제, 그러니까 구조는 같지만 약간은 좀 달라지는 문제로 바꿔서 풀면 좋겠다. 그래서 고난도 문제는 한 문제, 6번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요게 또 우리의 고난이에요, 고난. 그만큼 중요하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독립시행 안에서 또 다른 독립시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독립시행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독립시행 문제도 보다 어렵고 중요하고 신선하고 참신하고 여러분에게 아마 좋은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자, 앞면이 보이도록 놓인 두 개의 동전이 있다. 보통 앞면 H로 두거든요. 자, 헤드, 앞면. 자, 뒷면은 T예요. 테일, 꼬리. 한개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3의 배수 눈이 나오면. 자, 느낌 뭐죠? 3의 배수 눈이 나오는 것을 뭘로 본다? 사건으로 보자. 자, 3의 배수 눈이 나오면 두개 중에서 한 개만 뒤집자. 그러면 또 고민에 빠지잖아, 딜레마에. 왼쪽 걸 뒤집을지, 오른쪽 걸 뒤집을지가 고민이 되죠? 그 사건의 확률 또한 반영해 줘야 돼. 자, 그리고 3의 배수가 아닌 눈이 나오면 두개다 뒤집는데, 이때는 상황이 심플하잖아요. 왼쪽과 오른쪽 둘 중에서 어떤 걸 뒤집을지를 고민하고 반영할 필요가 없다. 자, 시행을 5번 반복했을 때, 잘 만났다. 자, 이 문제는 바로 5번의 독립시행이고요. 가질 수 있는 R의 값은 0부터 5의 값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다. 자, 두 개의 동전이 모두 앞면일 확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사건 자체가 3의 배수 눈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뭐야? 자, 동전을 지금 주사위 던지는 거죠.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눈의 가짓수는 6가지. 자, 그중에 3의 배수가 몇 개예요? 3, 6,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P값은 3분의 1이다. 됐죠? 결국 관건은 R 아니야? 조건에 부합하는 R을 구하는 것이 이 문제의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 문제 자체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 지금 동전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둘다 앞인 상태로 준비가 된 거죠, 이렇게. 자, 만약에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 두개중한 친구만 뒤집어야 돼. 자, 왼쪽 걸 뒤집을까, 오른쪽 걸 뒤집을까? 자, 갈등의 기로에 서는데, 왼쪽 걸 뒤집었다고 치자. 근데 만약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3의 배수 눈이 안 나왔을 때는 둘다 뒤집어. 얘도 뒤집고요. 얘도 뒤집는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시행을 몇번 하겠다? 5번 했어. 5번 했는데도 두개 동전이 처음과 똑같이 앞면이 될 확률을 물어본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돼? 응?

아는 0부터 출발하잖아. 아니, 0일 때부터 한번 해봐. 한 번에 문제를 깔끔하게 풀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초반에 좀 대입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그분이 올 때가 있어. 그때부터는 불연속적으로 점프할 수 있다. 자, 알이 0이에요. 일단 출발은, 앞. 앞인데요. 사건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거잖아. 다섯 번 시도했는데, 한 번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거죠? 3의 배수가 한 번도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행을 몇번할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할 건데 다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뭐야? 3의 배수가 아닌 눈이 나온 것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거고요. 3의 배수 눈이 나온 것이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 그럼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두개다 뒤집는다며? 자, 첫 번째 시행, 둘다 뒤집어. 두 번째, 둘다 뒤집고요. TT, Double H, TT.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문제에서 뭘 원했냐? 다섯 번의 시행이 끝났을 때두개다 처음과 같이 앞면이었으면 좋겠다. 따라서 R은 0일 때 탈락인 거죠. 자, 대충 느낌 오지? 자, 첫 번째, R일 때. 보통 두 가지 케이스. 빠르면 두 번째 케이스. 늦어도 세 번째 케이스 정도 하면 문제의 어떤 큰 흐름을 쉽게 이해한다니까. 자, 사건이 한번 발생했어. 자, 다섯 번의 시행을 했는데 사건이 한번 발생했대. 그러니까 실패를 몇번한 거예요? 실패 네번한 거지. 이렇게. 자, 시행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했는데 네번 실패했어. 근데 지금 성공한 사건과 실패한 사건 중에서 어떤 게더 컴플렉스예요? 실패하면 고민할 것도 없이 둘다 뒤집으면 되잖아요. 근데 성공했을 때는 왼쪽과 오른쪽 거 중에서 어떤 걸 뒤집을지를 고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비교적 덜 컴플렉스한 실패를 먼저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고. 네번 실패한 거야. 실패, 실패, 실패, 실패하고 여기 성공했다 치자. 물론 요 안에서도 이걸 또 배열해도 돼. 근데 그중에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이걸 일단 보자고. 자,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돼? 둘다 뒤집어. 둘다 뒤집고. 둘다 뒤집고, 둘다 뒤집어. 그 다음에 성공했어. 둘 중에 한 명만 뒤집어. 얘만 뒤집으면 TH. 얘만 뒤집으면 HT. 문제 조건에 부합해요? 아니잖아요. 둘다 앞면이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따라서 R은 1일 때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걸 통해서 어떤 걸 추론할 수 있겠어? R은 홀수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 직전에 계속 똑같이 뒤집으니까, 뒤 뒤든지 앞, 앞이 될거 아니야. 근데 세 번을 한쪽만 뒤집어야 되잖아. 둘다 같게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R은 반드시 짝수가 돼야 돼. 짝수가. R은 2 한번 보자고. 자, R은 2일 때. 세 번째. R은 2이고요. 그리고 앞, 앞인 거예요. 이렇게. 잘 봐. 지금부터 이제 좀 생각해야 돼. 자, 다섯 번의 시행을 했다. 자, 다섯 번의 시행에서 두번 성공했어. 몇번 실패했어요? 세번 실패했다고. 실패한 거 먼저 따져보자고, 이렇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덜 컴플렉스한 걸 먼저 보자고. 자,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둘다 뒤집어. 둘 다. 둘 다. 그 다음 이게 최종적으로 HH가 됐으면 좋겠잖아. 근데 지금부터는 한 명만 뒤집을 거야. 그러니까, 얘를 한번 뒤집고, 얘를 한번 뒤집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 것만 먼저 뒤집어. 그리고, 오른쪽 걸 뒤집던지, 아니면 오른쪽 거 먼저 뒤집어. 그리고 왼쪽 거 먼저 뒤집으면 되잖아요. 이해 되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안에서도 이제 고민이 되잖아. 여기 안에서도. 앞면을 뒤집을지. 앞면을 몇번 뒤집을지가 고민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한번 잘라줘야 돼. 여기서. 이렇게. 자, 앞면은 최대 몇 번까지 뒤집을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두 번까지 뒤집을 수 있죠? 앞면을 뒤집는 어떤 두 번의 독립시행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앞면, 뒷면 중에서 앞면을 선택할 확률이 뭐예요? 2분의 1이잖아요. 앞면을 몇번 뒤집어야 돼요? 앞면 한 번, 뒷면 한번 뒤집어야 되니까 앞면을 뒤집는 사건은 몇번 발생한다? 한번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름의 독립시행이 있는 거야. 다섯 번 시행하는. 또 여기도 독립시행이 있는 거라고요. 이두 개를 다 반영해야 돼.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일단 여기서 이제 앞면을 뒤집는 것을 사건이라고 새롭게 정의하면요.
두 번의 시행을 할 거야. 앞면을 뒤집을래? 뒷면을 뒤집을래?

보아하니까 앞면을 한 번만 뒤집어야 돼. 그래서 R은 1이라고요. 그러면서 앞면을 선택하는 사건은 두개중 하나니까 2분의 1. 총 시행 횟수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봐. 여기 있는 사건의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면, 처음엔 요 독립 시행인 거야. 5번 시도했는데 사건이 두번 발생했잖아요. 반드시 이 동그라미가 여기 쓸 필요 없어.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고. 그래서 뭐예요? 5번의 시행에서 2번의 성공. 한 번의 시행에서 성공할 확률 아까 구했죠? 가위바위보에서 이길 확률이잖아. 사건 2번 발생했고요. 요 사건의 확률은 3번 실패했으니까 되고요. 한번더 곱해줘야 돼. 뭐예요? 2번 시행에서 한 번만 성공한 거잖아. 2번 시행했는데 앞면을 한 번만 뒤집은 거잖아. 그러면 성공 확률 2분의 1, 실패 확률 2분의 1, 1이니까 실패 한 번이지. 이게 진정한 P2예요. 자, 계산할게요. OC가 뭐예요? OC는 10이잖아요? 10 곱하기. 지금 분모에는 3이 2개, 3이 3개 있으니까 총 3이 5개 있네. 243이에요, 5제곱이. 자, 2의 3제곱, 8 곱하기. 이실, 2. 자,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 이렇게. 자,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지고, 2가 되고요. 따다단 곱하면 40이네. 따라서 243분의 40. 이게 바로 P2. 됐죠? 자, R은 아까 짝수일 수밖에 없다는 추론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3을 건너뛰고, 이제, 네 번째. R은 4일 때 가볼게요. R은 4일 때.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앞이었잖아. 이렇게. 이렇게. 자, 시행을 몇번 했냐? 5번의 시행을 했다. 몇번 성공했냐? 4번 성공했잖아. 따라서 한번 실패했네. 자, 덜 컴플렉스한 실패를 먼저 쓰시고요. 나중에 연달아 성공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H였던 녀석은 어떻게 바뀌어요? TT로 바뀌잖아요. 지금부터 잘 들어. 이제 여기서도 이제 새로운 독립 시행이 또 있을 텐데 고민할 거야. 하나씩만 뒤집을 건데 앞면을 한 번도 뒤집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면을 계속 그냥 냅두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뒷면만 뒤집을 수 있겠죠. 이런 거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R이 0일 때는 안 돼요. 자, 앞면을 한 번만 뒤집을까? 이렇게. 앞면을 한 번만 뒤집을게요. 이때 뒷면을 건들면 안 돼. 그리고 나서 얘는 계속 냅두는 거야. 그리고 뒷면을 H, TH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R이 1일 땐 된다고, 이렇게. 자, R이 2일 때도 안 돼. 앞면을 두 번만 뒤집어도 안 된다고. 얘를 두번 이렇게 뒤집었어. 그다음부터는 일치해. 이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될수 있는 경우가 뭐밖에 없냐면, R이 1일 때와 3일 때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세번 뒤집었다고 할게요. 뒤집고, 뒤집고, 뒤집었어. 그동안 이 친구는 그대로 있었겠지. 그리고 나서, 얘만 뒤집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네 번을 시행해서 사건이 세번 발생한 거죠. 사건이 뭐냐? 앞면을 뒤집는 횟수가 R이에요. 앞면을 뒤집는 것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또 미니 독립시행이 있는데, 네 번의 시행.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 앞면, 뒷면 중에서 앞면을 선택할 확률이 뭐야? 2분의 1이잖아요? 그리고 R의 값은 뭐다? 1이거나 3인 거잖아요. 이걸 반영할 거야. 여기는 독립시행도 있고, 앞면을 몇개 뒤집을지 고민하는 독립시행도 있는 거죠. 그래서 P4로 가보면, 자, P4. 첫 번째 독립시행이 뭐예요? 5번의 시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몇번 성공했어요? 5번 중 4번 성공했죠. 한 번의 시행에서 성공할 확률. 가위바위보 이길 확률이죠. 4번 성공. 6건은 한번 실패. 한번 실패했으니 1제곱. 여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곱할 거야. 곱하기, 가로 열고. 자, 처음에는 R이 1일 때. 4번의 시행을 했는데 한번 성공. 성공 확률은 2분의 1. 실패 확률도 2분의 1이야. 한번 성공, 세번 실패. 이렇게. 자, 그 다음 R이 3일 때. 네 번의 앞면 중에서, 앞면을 세번 돌린 거야. 그래서 성공 확률의 3제곱, 실패 확률의 1제곱.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뭐예요? OC4. 5 곱하기. 자, 3의 4제곱, 3의 1제곱. 분모는 243. 2의 1제곱, 2 곱하기. 자,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사실 두 친구는 같죠. 둘다 16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16을 쓰고요.

자, 사실 4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시삼 4가 되겠죠. 자, 16분의 8 사라지고 지워져서 2가 되고요. 한 번도 없어져서 깔끔하게 243분의 5, 243분의 5가 되겠네. 자, 그래서 r이 살 때도 구했죠. 자, r이 올 때는 검증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홀수일 때는 직관적으로 r인 것을 우리가 앞에서 눈치챘으니까. 자, 그래서 두 값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고요. 답을 내보면, 자, 여기다 조그맣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자, 지금 문제에 부합하는 경우는 r이 뭘 때예요? r이 2일 때와 r이 이렇게 4일 때가 있죠. 하지만 조심할 것은 여기는 r과 앞에 있는 r과 다른 거. 이건 r'을 할게. 구분을 위해서. 여기도 r'을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r이란 건 뭐냐? 가위바위보 했을 때네번 이겼다. 뭐두번 이겼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확률이 뭐였냐? 243 분의 이렇게 40이 됐고요. 자, 두 번째 확률이 뭐냐? 243분의 5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을 9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928, 97에 63. 여기는 9545. 답은 27분의 5고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뭐 PQ 이런 얘기 없기 때문에 그냥 27분의 5가 답이 되겠다. 정리할게요. 자, 이 문제는 독립시행이 동시에 두 가지가 발생한다는 면에서 좀 특별했죠. 그리고 단순히 문제를 그냥 풀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앞면을 H, 뒷면을 T라고 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좋게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자, 다섯 번 반복했다는 데서 n이 5인 것을 알수 있고요. 그 아래 값은 0부터 5까지로 제한된다. 사건은 뭐냐? 3의 배수에 눈이 나오는 사건. 자, 가위바위보가 아니었죠. 3의 배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바로 6분의 2가 돼서 3분의 1. 결국 중요한 것은 R이 아니겠어요? R? R이 뭐냐가 중요하고요. 문제 조건에 부합하는 R을 찾는 것이 늘 어려운 독립시행의 관건이 됐습니다. 자, 지금 처음에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R이 0부터 차례대로 우리가 검증해 봤더니 R이 0일 때, 즉 사건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때, 다섯 번다 실패한 거잖아요. 실패했을 때는 둘다 동시에 뒤집는 거여서 손실일 줄 알고 보니까 마지막 친구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탈락. 자, R이 1일 때 해보니까 구조적으로 홀수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죠. 그래서 짝수만 검증할 건데 R이 1일 때를 한번 보면 일단 사건은 두번 발생했고요. 실패는 세 번이었는데 사실 이 친구들의 위치는 바꿔도 괜찮지만 조금 덜 컴플렉스한 실패 세 개를 먼저 앞쪽에 배열했어요. 왜냐면 둘다 돌리는 거니까 왼쪽, 오른쪽 중 어떤 거 하나만 돌릴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다음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최대 두 번 돌릴 건데, 왼쪽을 몇번 돌릴지가 중요하죠? 왼쪽 친구를 한 번도 안 돌릴 때. 그때는 오른쪽만 두번 돌리는 거예요. 왼쪽 동전을 한번 돌릴 때. 그럴 때는 오른쪽은 한번 돌리는 거죠. 왼쪽 동전만 두번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왼쪽 동전은 한 번도 안 돌리는 거죠. 그래서 두 번의 독립시행으로 볼수 있고요. 여기서 말한 사건은 왼쪽 동전을 뒤집는 거죠. 사건은 최대 두 번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조건에 부합하려면 어때요? R은 엄밀히 말하면 앞에 있는 R과 구분되는 R'은 1이 돼야 되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케이스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요 케이스는. 그러니까 R은 한 번만 발생해야 돼요. 지금 보면 어때요? 얘를 뒤집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얘를 한번 뒤집었으면 이미 꽉찬 거야. 더 이상 얘는 뒤집으면 안 된다고요. 이번 얘를 뒤집어야죠. 이런 케이스. 이게 바로 조건에 부합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또좀 컴플렉스했죠. 왜냐하면 지금 실패를 한 번만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왼쪽을 뒤집을지, 오른쪽을 뒤집을지를 네번 고민해야 돼. 그러니까 이 안에 또 독립시행이 있는 거죠. 네 번의 독립시행. 그 사건은 왼쪽 동전을 결정할 건지, 뒤집을 오른쪽 동전을 결정할 건지. 그러니까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결과적으로 왼쪽을 한 번만 돌려야 돼. 그럼 총 개수는 4개니까 오른쪽은 3번 돌려야 되는 거고요. 왼쪽을 3번 돌려도 괜찮아? 그럼 총 개수가 4개니까 오른쪽은 한 번만 돌려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독립시행과 두 번째 독립시행이 있는데 이 안에서도 두 가지를 각각 구해서 더한 겁니다. 왜냐면 접속어가 5월이니까. 이렇게 해서 저번 시간에 풀었었던 3번과 함께 가장 어려웠던 것이 오늘의 6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풀었던 3번은 조건부 확률의 어떤 진수를 보여주는 문제였고, 이 문제는 동시에 두 개의 독립시행이 진행되다 보니까 독립시행 문제로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난도 문제 6개를 힘겹게 마무리했다. 한 번에 이해가 안 된다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고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문제를 반드시 오늘 이해하겠다는 그런 강박이 학습 의욕을 좀 떨어뜨리거든요. 오늘 좀 이해 못하면 어때? 주말에 한번더 보고 다음 달에 한번더 보고 그렇게 시간적 간격을 두고서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가 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확률 변수로 갈게요. 자,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 자, 여기에 확률 변수 x가 있어요. 자, 이게 보통 이렇게 표를 많이 그리죠. 확률 분포 표라고. 여기는 확률 변수 x, 그리고 확률 변수 x 값에 대응되는 확률을 쓸 거야. 자, 지금 x 값이 x1, x2, x3를 갖는다 할게요. 그 값에 대응되는 확률이 있을 거 아니야? p1, p2, p3. 자, 무조건 확률의 합은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겠죠. 그럼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확률 변수 x가 xi를 가질 확률은 자, 1, 1, 2, 2 이렇게 대응되니까 p1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종종 pi지. pi라고 볼수 있고요. 확률이기 때문에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p의 합이 여기 있는 조건에 의하면 뭐 p1, p2, p3 합이 1이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을 통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특정 미정계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문제로 가보면 자, 이산 확률 변수 x의 분포 표를 자, 표로 나타내면 그림과 같다. 자, a 값을 구하시오. 자, 여러 번 얘기했지만 확률을 다 더했을 때 1이 돼야 되잖아요. 사실 이 문제는 확률 변수를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2차 방정식 문제예요. 왜냐하면 확률 다 더해봐. 확률의 합은 자, 첫 번째 확률은 a 제곱. 자, 두 번째는 4분의 7a 플러스 2분의 1. 요 값이 1이 돼야겠다. 자, 좀 다르게 편하게 하려면 자, 양변에 4를 곱하는 게 좋겠다. 계수를 다 정수로 만드는 것이 좋으니까. 그러면 4a제곱 플러스 7a 플러스 2는 4가 되고요. 자, 한쪽 항을 0으로 만드는 것이 방정식 풀이의 기본이죠. 그래서 4를 넘겨보면 4a제곱 플러스 7a 마이너스 2는 0. 자, 인수분해 되니? 자, 4a 곱하기 a를 볼수 있고요. 여기는 2, 마이너스 1. 곱했을 때 마이너스 2. 자, 크로스로 곱해서 더하면 7a가 되잖아요. 자, 묶어줄 때는 옆에 있는 녀석과 짝을 맞춰주면 되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4a 마이너스 1과 그리고 a 플러스 2가 있는데 곱했더니 0이야. 그렇다면 a는 뭐냐? 4분의 1이거나 자,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누구만 선택한다? 4분의 1만 선택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간단한 자, 확률 변수에 대한 기본 문제를 풀었습니다. 1쪽에 나오는 빵점 방지 문제죠. 대부분 확률의 합이 1인 것을 이용하면 된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이산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0부터 3까지 정수이고, 자, 0, 1, 2, 3. 이세 가지밖에 안 되겠죠. x의 질량 함수가,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small x를 가질 때그 확률은 k분의 x제곱 플러스 1이야. 자, k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모든 확률을 더했을 때 1이 된다는 성질을 통해서 K를 구하는 거죠. 표를 만들어 볼까? 여기 X가 있고요. 여기 P가 있어요. 이렇게 선분을 그어주세요. 자, 가질 수 있는 X 값은 0, 1, 2, 3이 되고요. 자, 확률을 다 더했을 때그 값은 1이 돼야 돼요. 그럼 X가 0일 때 확률은 뭘까요? small X에 0을 넣어봐. 그러면 K분의 1이잖아요. 자, small X 1을 넣어봐. 그러면 여기는 K분의 2고요. 여기는 K분의 5가 되고, 여기는 K분의 10이 되죠. 이네 개를 다 더했을 때 1이 돼야 돼. 그럼 가보자. 자, 확률을 다싹다 더해볼까? 자, P의 합은 뭐예요? 이렇게 보면 K분의, 자, 더하면 3. 자, 1 플러스 2 플러스, 그리고 5 플러스 10이 돼서 요게 1이 돼야 되죠. 그럼 분자를 다 더했을 때 뭐예요? 자, 분자를 다 더하면 18이잖아요. 자, 그래서 K분의 18은 1이 되고요. 우리가 찾는 K값은 뭐다?
18. 답은 이렇게 18이 되겠다. 자, 어렵지 않게 풀수 있죠?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산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1부터 15까지 자연수래요. 자, 그리고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와 같이 생겼대요. 자, K값을 구하시오. 먼저 이 친구는 유리화 통해서 간단하게 표현한 게 좋은데, 잘 보면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X분의 K가 있잖아요. 유리화를 위해서 합차를 이용하면 루트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를 분모 분자에 이렇게 똑같이 곱하는 거예요. 그 분모는 어떻게 돼요? 루트를 제곱했을 때 루트가 사라지면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죠. 이렇게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분자는 이제 분모는 있으나 마나한 거죠. 이걸 반영해서 이제 구하면 되는데 모든 확률 다 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소거되는 패턴이 분명하거든. 요게 이제 확률이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X에다가 1부터 15까지를 다 대입할 필요는 없고요. 한두개 정도 대입하고 땡땡땡 15라고 할게요. 그럼 모든 확률을 더했을 때 뭐가 돼야 돼요? 이렇게 1이 돼야겠죠? 자, 그래서 대입해 보면 K 루트 2 마이너스 1, K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땡땡땡, K 루트 16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15가 되는데, 자, 더했을 때 이렇게 없어진다고, 이렇게 패턴상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다 더했을 때 합이 뭐냐? 합은 K를 묶었을 때 루트 16은 4가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요게 1. 그러니까 K는 뭐예요? 3분의 1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때요? 자,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단순하게 그 모든 확률을 더했을 때 1이 된다고 해서 정말 정직하게 1부터 15까지 다 대입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없어지는 패턴을 잘 파악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뒤의 경우도 어떻게 없어지고 생존자가 어떻게 남을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잘 보면 점대칭이에요. 이렇게 점대칭. 얘가 살아남았으면 얘가 살아남은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고난도 문제 3개를 넘어서서 확률 변수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대단원에 온 거죠. 자, 우리가 경우의 수, 확률, 그리고 통계까지 온 거예요. 거의 뭐 절반에 가까이 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남은 시간도 잘 복습해가지고 다음 시간 단단히 준비해서 23강에서도 의미 있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일반각 그리고 호도법이라는 새로운 각의 단위를 배웠었는데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동경이 있었어요. 그 동경의 위치 관계, 그리고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까지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경의 위치 관계, 요 파트도 교과에서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이제 뭐 모의고사나 수능에는 엄청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내용 또한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필수학인 개념으로 정리하고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두 동경의 위치 관계입니다. 두 각을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에 따라 다음 관계식이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내용들을요 자꾸 막 암기해 버릇을 하는데 우리 이거 케이스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두 개, 그 뒤에 두 개 더해서 총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럼 외우고 암기하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누적이 되면은 우리 뇌의 용량이 한계가 다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외우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동경이 서로 일치를 한대요. 그러면 지금 알파로 표현되는 이각이나 그리고 베타로 표현되는 이각이나 서로 같은 위치에 동경이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위치에 동경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각의 관점에서는 두 각이 서로 같은 거겠죠? 그럼 이 동경하고요, 이 동경하고요, 두 개를 빼게 되면은 항상 360도 곱하기 정수배만큼 차이가 날 겁니다. 예. 그래서 한 바퀴만 더 돌아간 알파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요, 한 바퀴 돌고 베타만큼 더간게 알파라고 하면 알파 빼기 베타는 한 바퀴 돈 2파이만큼 되겠죠. 근데 우리 왜 2파이로 되어 있느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60분법으로 하다가 지난 시간에 호도법을 배웠기 때문에 호도법에 해당되는 파이 라디안이 180도니 2파이에 대해서만큼은 360도가 돼서 얘가 결과적으로 360도 곱하기 정수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동경을 뺐을 때한 바퀴, 두 바퀴, 어쨌든 시계 방향으로 돌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든 한 바퀴 차이가 나면은 같은 위치에 동경이 위치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360도 곱하기 정수로 하셔도 되고요. 이제 호도법을 배웠기 때문에 라디안으로서 2파이엔, 2엔파이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논리로요. 두 동경이 이번에는 똑같은 직선 위에 있는데, 얘는 똑같은 직선 위에 있지만 같은 방향을 보고 있죠. 완전히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얘는요, 동경이 서로 반대편에 있어요. 그럼 이 과정에서 사실은 뭐에 대해서 대칭인 상황이냐면, 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상황이거든요. 그럼 얘네 각을 비교해보면, 이만큼이 알파고, 이만큼이 베타면, 두 각의 차이가 파이만큼 나 있습니다. 그죠?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파이. 파이 라디안만큼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한 바퀴 돌고 파이만큼 차이 나나, 두 바퀴 돌고 파이만큼 차이 나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2n파이 더하기 파이인데 한꺼번에 묶어서 2n 플러스 1에 파이라고 작성을 해준 겁니다. 지금 보시면 동경 차이 나는 것만큼 보이죠? 이각에서 이각을 빼면 결과적으로 요만큼 빠진 거니까 파이만큼 차이가 나겠구나. 자, 이제 세 번째 케이스를 볼게요.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이런 상황이죠. X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근데 그럼 요 동경 하나가 알파만큼, 여기서는 베타만큼이라고 하면 이 각도가 점으로 찍은 이두 각도가 서로 같잖아요. 왜냐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럼 이만큼의 크기만 비교했을 때 얘도 베타만큼이 되는 거죠. 그럼 알파에다가 베타 더한 게요 원. 한 바퀴만큼 돌아가는 거죠. 360도만큼. 근데 그게 2배 돼도, 3배 돼도, 4배 돼도 상관없으니까 곱하기 n 해서 2파이 n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걸 볼게요. y축에 대해서 대칭. 네. 그러면 알파에다가 베타에 해당하는 걸 더하면 얘가 이만큼 차이가 되는 거죠. 즉, 180도만큼 오는 거예요. 즉, 파이 라디안만큼 오는 겁니다. 앞에 2n파이 붙여주는 거는 일반각으로서 생각을 할수 있으니 2n파이 더하기 파이가 되는데 파이로 묶어내면 2n 플러스 1에 파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네 가지 케이스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내용들이어서 11번부터 15번 사이에 해당하는 내용에 필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은 제가 이렇게 따로 한번 쭉 훑어봤는데 이거를 꼭 암기하지 않아도 돼요. 문제 풀면서 그림을 그리셔도 충분히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1번부터, 11번부터 한번 쭉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파이보다 크고요. 파이보다 작대요. 얘는 네, 2, 4분면의 각인데요. 이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하고요.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일치를 한대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아, 내가 4분면에 지금 세타는 몇 4분면이라고요? 제 2, 4분면에 있는 애예요. 요만큼이 세타. 네. 그림이 좀 삐뚤니까. 제 2, 4분면에 있는 각 세타가 있는데. 네, 세타. 요만큼이 세타죠? 7세타면요.
얘가 뱅글뱅글 뱅글뱅글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 7세타로 올 거예요. 이렇게 돌다가 7세타도 동일하게 같은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고 생각. 같은 동경이 있을 거예요. 그죠?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동경이 일치하면은 7세타랑 세타를 뺀 각은 당연히 네, 360도, 720도, 혹은 마이너스 360도. 네, 한 바퀴 돈 것만큼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아, 7세타 마이너스 세타는 우리가 라디안을 배웠으니까 라디안으로 쓰게 되면 2파이 라디안 곱하기 정수배, 즉 2n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6세타가 2n파이가 될 거고 세타는 6분의 2n파이가 되겠죠. 2로 나누게 되면 3분의 n파이가 될 겁니다. 3분의 n파이. 그럼 끝났네요. 그런데 각 세타의 크기는 하고 물어봤으니까 선택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골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찾을 거냐? 지금 이 문제에는요,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조건이겠죠. 수학에서는요, 아무 의미 없는 숫자는 보통 문제에서 잘 언급을 안 하거든요. 저 내용이 있다는 얘기는 세타가 2분의 파이만큼은 큰 각, 그 다음에 파이만큼은 작은 각이야 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 요 n에다가 우리가 정수를 대입을 해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따지시면 돼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n이 1일 수 있나요? 네, n은 1일 수 없어요. 왜? 2분의 파이보다 3분의 파이가 클수 없으니까 n은 1이 아니에요. 근데 n이 2라고 해볼까요? n이 2이면은 2분의 파이보다는 3분의 2파이가 훨씬 크죠? 왜냐면 얘가 60분법으로 따지면 90도고요. 얘는 60분법으로 따지면 120도니까요. 그리고 180도보다도 작죠. 범위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n이 2라는 거알수 있고 그 결과 각 세타의 크기는 3분의 2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쌤, 다른 건안 되나요? 네, 3까지 올려 봅시다. 그럼 3분의 3파이, 파이보다 작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 5, 6다 파이를 넘어서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분의 2파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자, 이번에도 세타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요거 되게 중요한 조건이라고 했죠? 세타의 범위는 꼭 보자. 이거 맨 마지막에 확인할 때 얘를 가지고 한정을 지을 거다. 그 다음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하고요. 각 1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또 서로 일치한대요. 서로 일치한다는 거는 서로, 네, 그 360도 곱하기 정수배만큼 차이 나야 된다는 얘기니까. 아, 얘네들 13세타와 세타를 서로 뺀 것이 2파이의 정수 n 곱해서 2파이 n이구나 해서 n은 정수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 12세타가 2n파이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모든 각 세타의 크기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세타는 12분의 2n파이. 그러면 6분의 n파이네요. 얘는 6분의 n파이. 자, 이제 마지막 라스트 뭐 조심하자? 아, 얘 범위. 2분의 3파이보다는 확실히 커야 하고요. 2파이보다는 작아야 돼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은 좀 크기 비교를 하기가 편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6분의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도 분모를 다 6으로 일치시켜주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를 6분의 12파이라고 바꿔치기 해줄 겁니다. 얘는 6분의 9파이라고 바꿔치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들어갈 n이 딱 보이죠? 아,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이렇게 일치를 시켜놓고 나니 n이 9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12보다는 작구나. 9와 12 사이에 있는 정수는 10과 11 뿐이죠. 따라서 정수 n은요, 10 또는 11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쓰면 답이 아니죠?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은 모든 각세타의 크기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은 n이 아니라 세타예요. 그럼 찾아야 되는 게 6분의 10파이랑 그 다음에 6분의 11파이입니다. 제가 앞에 거를 약분 안한 이유 알겠죠? 얘네들의 뭐를 찾으라고 했어요?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한 값은 6분의 21파이가 될 거고, 6분의 21파이는 분자분모를 3으로 나눠서 2분의 7파이, 정답은 2분의 7파이입니다. 라고 구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12번은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얘네들을 다 찾아서 구해줘야 되는 조금 방금 전 문제보다는 난도가 올라간 문항이었습니다. 네. 11번에서는 딱 하나만 나왔는데 얘는 범위를 조금 더 넉넉하게 주고 네, 더 찾아봐 라는 내용이니까 사실 같은 패턴으로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자, 이번엔 13번입니다.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3파이보다는 작은 세타에 대하여. 이것도 사실 의미 없는 숫자가 아니고 이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요소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서로 반대에 있대요. 일직선, 그리고 방향이 서로 반대. 네. 일치하는 것도 일직선 위에 있긴 한데 방향이 반대니까 두각의 차이는 당연히 네, 180도, 파이 라디안만큼 있겠죠? 그래서 두각의 차이인 6세타에서 세타를 뺀 것이 정수엔 파이가 된다라는 거. 예. 네. 말 그대로 반대 방향이 있으니까 180도만큼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예. 네. 그렇게 n파이라고 쓰는 건 아니고 사실 파이만큼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일반각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네, 2n파이만큼이 추가로 가야 해서 파이로 묶어내면은 2n 플러스 1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식 지우고 한번 쭉다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정해줘야 되는 것은 뭐냐? 5세타가 2n 플러스 1의 파이니까 세타는 5분의 2n 플러스 1의 파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얘의 범위가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구나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분모 5로 맞춰져 있으니까 얘도 5로 맞출게요. 5분의 5 파이보다는 크고 5분의 하고 봤더니 얘는 5분의 하고 맞춰주기에는 좀 무리수네요. 왜냐면 2분의 3파이잖아요. 5분의로 맞춰주고 싶으면은 분자분모에 2점으로 곱해야 돼서 5분의 7.5파이가 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까지 많이 쓰진 않지만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를 해놓고 나서 세타의 크기를 구하려고 봤더니 n은 어쨌든 지금 현재 n은 정수예요. 1을 넣어보기 전에 0부터 넣어봤더니 그럼 5분의 파이니까 5분의 5파이보다 클수 없습니다. 그 다음 2를 넣어봤더니 그러면 5분의 5파이니까 얘보다 클수 없고 같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 3을 넣어봤더니 5분의 7파이가 됩니다. n이 3일 때 세타는 5분의 7파이다. 그럼 5분의 7.5파이보다는 작은 거 맞네요? 자, n에 4까지 올려봅시다. 그럼 세타는 5분의 4, 2, 8 더하기 1이니까 5분의 9파이인데 얘가 5분의 9파이보다는 5분의 9파이는 2분의 3파이보다 훨씬 더큰 값이 돼버리니까 범위를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방향이 서로 반대고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을 때각 세타의 크기는요, 정답 5분의 7파이가 되겠습니다. 네. 혹시 이게 조금 불편하신 친구들은 10분의로 바꿔가지고 범위 구해주셔도 됩니다. 자, 13번까지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14번 보도록 할게요. 0부터 파이 사이에 있는, 저것도 또 중요한 조건일 거니까 미리 밑줄을 쳐놓고,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맨 앞에서 정리했던 그 식을 외우기보다는 얘는 그림을 그려서
각 세타를 나타내는 게 있고, 그죠? 얘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했어가지고,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겠네? 해서 이만큼이 2세타라고 하자 해봅시다. 2세타. 그러면 이각이랑 이각이랑 서로 크기가 같잖아요. 얘랑 얘랑 크기가 서로 같아요. X축 대칭이니까. 그럼 이 세타를 여기로 옮겨놓으면 그 세타와 이 세타를 더해서 얼마만큼이 나와야 돼요? 네. 한 바퀴만큼이 나와야 되죠. 즉, 360도 곱하기 n꼴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 세타와 세타를 더한 값이 2n파이면 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n 정수. 그렇잖아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두각 합쳐가지고 한 바퀴가 나와야 되니, 2n파이로 쓰면 되겠다. 그러면 3세타는 2n파이. 세타는 3분의 2n파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놨을 때, 각 세타의 크기 했을 때, 세타 범위가 나와 있죠? 0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다. 정수 n이 바로 눈에 보이죠? 0 당연히 아닐 거고, 1일 때죠? n이 1일 때구나. n이 1일 때, 세타가 3분의 2파이가 되고, 그게 파이보다 정확하게 작잖아요. 근데 만약에 n이 2가 되면 3분의 4파이니까 파이 넘어서 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2파이가 정답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조금 더 쉽게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봅시다. 마찬가지로 2분의 3파이와 2파이 사이에 있는 각 세타. 그럼 얘는 몇 사분면에 있냐면 제 4사분면에 있는 각이에요. 그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뭐래요? 대칭일 때.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보면 돼요. 동경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세타의 범위는 무엇인지.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얘도 잘 모르겠으면 4분면을 그려서 얘가 X축, 얘가 Y축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사분면에 있냐면 제 4사분면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가 0, 90도니까 2분의 파이, 180도니까 파이 라디안, 그 다음 2분의 3파이, 그 다음 다시 돌아서 여기 2파이. 그래서 이 세타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에 동경이 위치해 있을 거예요. 그럼 세타는 사실은 요만큼이 세타입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동경하고 각 4세타를 나타낸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그러면 각 4세타는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대요. 그러면 돌고 돌고 해서 이만큼 돌아서 이렇게 와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서로 같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면은 어떻게 될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가 결과적으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 사이에 끼인 각도 같고요. 요 사이에 끼인 각도 서로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두 각을 더했을 때, 이두 각을 더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n 플러스 1의 파이꼴로 나올 겁니다. 왜?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그러면 5세타는 2n 플러스 1의 파이잖아요? 그럼 세타의 값은 5분의 2n 플러스 1의 파이가 돼요. 그럼 이제 세타의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세타의 범위는 2분의 3파이보다는 크고 2파이보다는 작다 해서 이 범주에 해당하는 정수 n의 값을 찾아주면 돼요. n은 정수다. n은 정수. 그럼 따져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요. 파이 파이 파이 똑같으니까 그냥 다 나누고 시작을 해도 상관없겠죠. 나누면 2분의 3보다는 크대요.
2분의 3보다는 크대. 누가? 5분의 2.

2n 플러스 1이. 요거 부등식을 먼저 풀어보면은 양쪽에 10을 곱할게요. 그러면 15. 여기는 6n 더하기 3. 넘겨서 정리하면은 12보다는 6n이 크다. 그래서 n은 2보다 크다가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부등식 풀어줘야 되니까 5분의 2n 플러스 1이 2보다는 작다. 양쪽에 5를 곱하면 2n 플러스 1이 10보다는 작다. 즉, 2n이 9보다는 작다. 그래서 n은 2분의 9, 4.5보다 작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2보다는 크고 4.5보다는 작다라는 식이 나오는데, 이쪽이 계산이 좀 잘못됐나 본데요? 잠깐만요. 2분의 3 파이, 얘는 5분의 2n 플러스 1. 그래서 2분의 3, 5분의 2n 플러스 1. 양쪽에 10을 곱하면 5, 3, 15. 여기는, 죄송합니다. 여기가 10을 곱했기 때문에 4n 플러스 2죠. 네. 그래서 넘겨서 정리하면 4n이 13보다는 크고, 그래서 n은 4분의 13보다는 크다는 식이 나오네요. 네. 그러면 여기도 그냥 분수를 쓸게요. n은 2분의 9보다 작다. 그럼 둘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정수 n은 4분의 13보다는 크고 2분의 9보다는 작은 수인데, 4분의 13이라는 것은 3점 얼마 얼마 이런 숫자가 나오죠. 2분의 9라는 수는 4.5가 나와요. 그럼 3을 넘어가는 수와 4.5 사이에 있는 정수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구냐? 4이다.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이 정수 n의 값이 아니고요. 뭘 찾으라고 했냐면 각 세타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세타는 n이 4일 때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4, 2, 8 더하기 1에서 9, 5분의 9파이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계산 중간에 제가 양쪽에 10 곱해가지고 여기는 5, 3, 15, 여기는 4n 플러스 2, 2를 곱했어야 된다라는 거 미스가 나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정답이 5분의 9파이였고요. 이번에는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채꼴 호의 길이와 넓이 공식만 알면은 간단간단하게 풀수 있는 문제 유형이어서 개념을 한 번에 정리하고 갈게요. 개념. 부채꼴 호의 길이는 보통 L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자, 반지름 길이 곱하기 중심가격 크기 세타.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호의 길이랑 넓이 구하지 않았나요, 쌤?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학교 때는 60분법으로 계산을 했고요. 여기서는요, 라디안 단위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채꼴에서 넓이는 2분의 1r 제곱 세타. 근데 2분의 1r 제곱 세타는요, 2분의 1r 곱하고 나서 r 세타 이렇게 계산해도 되니까 2분의 1r l로 써도 되겠죠.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호의 길이 곱하기 2분의 1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내용 썼으니까 그냥 얘만 가지고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공식에 그대로 그냥 대입해서 풀기만 하면 되는 문제 유형이에요.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이인 부채꼴 중심가의 크기를 세타, 넓이를 s라고 할때 세타 s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지금 보면 호의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호의 길이 2파이, 이게 l이다 라고 쓰면은, 아, r 곱하기 세타는 2파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요 공식 쓴 거죠? 네. 그러면 중심가의 크기 세타를 구할 수 있어요. 세타는 3분의 2파이. 네, 세타 찾았죠? 그래서 답의 일부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의 r의 제곱에 세타 3분의 2파이 해서 얘의 결론은 약분, 약분에서 3파이구나 라고 써도 되고요. 이 S는 어떻게도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2분의 1에 R, 3, 호의 길이 L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럼 얘보다 계산이 조금 더뭐 빠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네요. 계산하면 3파이. 네. 어쨌든 이렇게 풀든 이렇게 풀든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로 말할 필요도 없이 앞 페이지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고요. 자, 이제 16번부터 21번까지는요, 진짜 전부 다다. 이것만 활용할 거기 때문에 이걸 띄워놓은 상태에서 17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17번. 코의 길이가 5파이다. 알세타가 5파이란 얘기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쓸게요. 알세타가 5파이. 그 다음, 넓이가 15파이다. 넓이는 당연히 부채꼴의 넓이겠죠? 2분의 1의 R제곱 세타. 그게 15파이. 네. 마침 반지름의 길이 R과 중심각이 크기 세타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문자도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반지름의 길이 R, 중심각이 크기 세타여서 그대로 두고 쓰면 돼요. 공식 외웠던 그대로. 그럼 요거 두개 비교해 보시면, 여기서 열로 넘어갈 때 곱하기 3이 됐네? 그럼 식에서 비교했을 때에는 2분의 1, 얼마? R을 곱해준 거잖아요. 2분의 1에 R을 곱해준 거다. 그럼 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게 좀 보기 힘들다 하시는 친구들은 이 식을 이렇게 풀어서 써도 돼요. 2분의 1, R 곱하기, R 세타,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그러면 R 세타가 얼마니까? 5파이니까 얘는 2분의 1R 곱하기 5파이가 되고, 결과적으로 2분의 1R이 3이 되는 거죠. 2분의 1R은 3이다. 네, 그래서 2분의 1R은 3이다. 그럼 R은 6이죠. 근데 반지름의 길이 R과 중심각의 세타의 크기를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6을 여기에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6세타는 5파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세타는 6분의 5 파이입니다.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6, 세타, 중심각의 크기는 6분의 5 파이입니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각각 구한 거 R은 6, 세타는 6분의 5 파이가 되겠습니다. 네. 자, 17번 됐고요. 이제 18번도 봅시다. 얘는 중심각의 크기가 12분의 5파이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5파이일 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16번부터 21번까지의 패턴은요, 진짜 너무나 뻔해요. 그냥 주어랑 뭐랑 이렇게 조금씩 바뀌었을 뿐인데, 뭐 반지름의 길이를 주기도 하고 호의 길이를 주기도 하고 부채꼴의 넓이를 주기도 하고 하지만, 자, 모든 개념은 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럼 이거 그대로 갖다 쓸 거예요. 호의 길이가 5파이죠. 이게 R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R 곱하기 세타 중심각이 크게 나와 있구나. 12분의 5파이. 그게 호의 길이 5파이이다. 호의 길이 공식을 그냥 쓴 것뿐이에요. 그러면, 파이파이 나눠지고, 5도 나눠지고, 그러면 R은 당연히 12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죠. 뭘 찾으라고 했냐면, 부채꼴의 넓이 S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되죠. 그러면 2분의 1에 R은 지금 현재 12니까 12의 제곱인데 그냥 12 곱하기 12로 풀어서 쓸게요. 세타는 12분의 5파이. 그럼 이 상황에서 12, 12 나눠지고 2랑 12 나눠서 6, 6, 5, 30. 파이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0분의 파, 30파이다. 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2분의 1 R L 식으로 써도 되잖아요. 2분의 1 R의 호의 길이 L. 네. R은 이미 구했으니까 12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 6 L이 되고요. L은 호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5파이로 바꿔치기를 해주면 똑같이 30파이로 정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2분의 1 RL 공식을 쓰셔도 되고요. 2분의 1 R제곱 세타로 문제를 푸셔도 사실은 풀이 길이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18번 정답은 30파이였습니다. 이쪽 내용 파트가 막 너무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없기 때문에 막 공식도 2분의 1 RL, 2분의 1 R제곱 세타 막 이렇게 두개막 외워서 헷갈려서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L은 R세타, 호의 길이는 R세타,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냥 R과 세타로 이루어진 식으로만 외워도 충분합니다. 네. 계산량을 보더라도 그 계산량의 큰

차이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알고 있었던 기본 공식만 알고 있어도 충분한 문제들입니다. 이제 19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중심각의 크기가 135도가 되는 부채꼴의 넓이가 3파이가 된대요. 지금 보시면 부채꼴 넓이의 지금 단위로 되어 있는 게 어쨌건 3파이고요. 그 다음에 중심각 크기 135도,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외웠던 그 공식, 개념, 호의 길이 L은 R 세타, 그죠?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얘네들의 단위는 전부 다 뭐예요? 얘네들의 단위는 전부 다 라디안으로 되어 있어요. 이 각이 다 뭘로 되어 있다? 라디안으로 표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원래 우리가 중학교 때 버전으로 푼다면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전체 넓이 곱하기 360도분의 몇 도? 135도가 되는 거죠. 그래 놓고서는 그게 얼마다? 3파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 계산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 얘를 5로 나누어 봅시다. 5로 나누게 되면은 27. 네, 5로 나누면 27도가 될 거고요. 얘도 5로 나누게 되면은 7, 5, 35 하면 10 나누니까 72 이렇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9로 나눠 볼까요? 그러면 여기 8. 여기 9로 나누게 되면 3일 겁니다. 그러면 r제곱이 8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 나눠지고 남는 거 3파이에서 얘만 남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반지름의 길이는 양수여야 되니까 r은 2 루트 2가 될 겁니다. 네. 물론 마이너스도 되긴 하지만 길이니까 양수로 처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럼 이제 호의 길이로 한번 구해봅시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럼 내가 이걸 찾을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원 전체 둘레의 길이 2파이 r에다가 곱하기 360도에다가 다시 중심각의 크기 135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r은 이미 구해놨잖아요. r은 2루트 2니까 이 부분은 4루트 2 여기다 대입해서 2루트 2 대입하면 4루트 2 파이가 돼요.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 아까 미리 계산을 했었죠? 아, 얘는 8분의 3이구나. 그럼 얘를 계산하게 되면은 8분의 12루트 2 파이가 되고 나누게 되면은 4, 3, 12, 4, 2, 8 해서 2분의 3루트 2 파이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2분의 3루트 2 파이인데 풀이를 쭉 보시면은, 아니, 선생님, 이거는 중학교 때 방식으로 쭉 풀면 되고, 저 개념이 필요 없었던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써드린 저 개념 자체가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360도분의 중심각의 크기를 2파이 라디안분의 라디안의 단위로 된 중심각의 크기로 해서 나온 공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풀이로도 풀수 있지만, 네, 이건 이제 중학교 때 수학으로만 푼첫 번째 풀이로도 풀수 있지만 우리가 배운 저 초록색 개념을 쓰기 위해서 라디안으로 단위를 변경해서 네, 즉 라디안으로 변환을 해서 풀 수도 있어요. 자, 135도입니다. 135도를 라디안으로 변환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180도분의 파이 라디안을 곱해주시면 되죠. 그럼 이거 곱해봅시다. 그럼 또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은, 얘로 온 5로 나눴을 때 말고, 9로 나눠볼까요? 9로 나누면, 네, 9로 나누면은 15가 되죠. 네, 45, 90, 네, 135니까. 9로 나누면은, 네, 얘는 20도. 근데 도도 나눠져가지고 남는 게 20분의 15파인데, 얘는 다시 쓰면은 5로 나누어서 4분의 3파이가 돼요. 4분의 3파이. 네. 그럼
이걸 라디안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 공식은 라디안에서는 2분의 1r 제곱 세타가 돼요. 4분의 3파이. 그게 3파이가 되는 거니까 r 제곱에 해당하는 게 얼마? 8이면 되거든요. 그럼 r은 양수니까 2루트 2가 되겠죠. 내가 찾아야 되는 호의 길이 l은 이제 라디안으로 변환했으니까 r세타 공식 쓰면 되는 거잖아요. r은 2루트 2, 세타는요? 4분의 3파이예요. 그럼 얘를 계산하면은 호의 길이는 얼마요? 네, 2분의 3 루트 2 파이가 나온다고요. 네, 똑같죠? 2분의 3 루트 2 파이. 여기서도 똑같이 2분의 3 루트 2 파이. 네. 그래서 중학교 때 수학에서 풀었던 거를 거의 동일하게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차이점은 뭐냐면 얘가 단위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네. 60분법보다는 라디안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중학교 수학으로도 풀어도 되지만 라디안으로 바꾸면 조금 뭐 그냥 보시기에는 계산량이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볼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60분법으로 쓰게 되면은 막 360분의 뭐 중심과 크기에서 숫자가 막세 자릿수까지 나와서 좀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라디안으로 쓰게 되면은 2파이가 360도니까 조금 계산상에 좀 편안함이 있다라는 거를 그냥 뭐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식은 단위가 라디안일 때 쓰이는 공식이다라는 거꼭 염두에 두세요. 아마 19번 문제는요, 라디안으로 늘 풀다가 60분법으로 나와 있으니까 당황해서 못 푸는 친구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약간 허를 찌르는 문제로 제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20번은 이 전개도가 되게 많은 힌트를 줘요. 지금 보시면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모선이 여기거든요. 꼭지점으로부터 수선으로 이렇게 내려 찍은 한 단면에서 따라온 이 선이 모선인데 그 선이 9인 원뿔이 있다. 이 원뿔의 전개도가 얘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모선의 길이에 해당되는 9가 될 거예요. 여기가 9다. 그다음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얘는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실은.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얘를 전개했잖아요. 전개했으면 이렇게 다시 둥글려가지고 만들어서 이 입체 도형이 완벽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 얘기인 즉슨 지금 펼쳐놓은 전개도의 이 부채꼴에서 이 원뿔의 밑면에 닿는 이 원의 둘레의 길이가, 네, 이 원의 둘레의 길이가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밑면에 원의 둘레와 옆면을 이루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지만 입체 도형이 완벽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한다고 치면은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3이기 때문에 원의 둘레의 길이는 2πr, 즉 6π가 되겠죠. 네, 6π 이만큼이 얼마니까 여기서는 3이니까 이 원의 길이는 원의 둘레의 길이는 6π가 돼요. 자, 호의 길이는 뭐예요? 네, r세타예요. 9세타가 되는 겁니다. 즉, 이 9세타랑 6파이가 서로 같아져야지만 저 입체 도형이 만들어진다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부터는 계산은 간단해요.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세타는 9분의 6파이. 근데 우리는 네, 기하분수로 나타내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정답은 얼마다? 3분의 2파이이다라고 작성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옆면을 이루고 있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밑면을 이루고 있는 도형의 둘레의 길이랑 같다.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좀 체크를 해주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원뿔에서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구해보세요. 모선분의 반지름의 길이. 네. 모선 길이분의 반지름 길이를 한번 구해보세요.